명시를 해놨어요. 제시를 했습니다. 둘중 하나는 백화점이고, 둘중 하나는 편의점이다. 자, 그걸 어떻게 지금 하라고 한 거냐면, 가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찾으래요. 이런 그래프는 많이 봤죠?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꼼꼼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가가 어딘지는 품목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뭐를 할인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월요일은 저거, 칩을, 화요일은 삼각김밥, 수요일은 뭐, 라떼, 목요일은 라면, 저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1일 1개 아이스크림, 네, 뭐, 100원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품목이 이게 편의점일까요? 백화점일까요? 누가 봐도 편의점이죠. 자, 대신 이렇게 날을 보시면 정기 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이 정말 다양한. 우리 백화점이 왜 백화점이에요? 100가지 재화를 판다고 해서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우리 일상생활, 특히 식료품, 간단한 식료품 위주로 판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 옷도 팔고요. 뭐 스포츠 용품도 팔고요. 그다음 주방 제품도 팔고요. 정말 다양하게 팔고 있죠. 그리고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때 할인 금액이 10,000원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곳에 왔을 때 쓰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20만 원 쓰려면 뭔가 많이 사야 돼요. 그쵸? 네, 단가가 뭐 대형 할인마트에 비해서는 비쌀 수 있지만 그래도 편의점에서 20만 원치 채우려면 정말 많이 사야 되는데 백화점에서는 옷한 벌만 사도, 옷 하나만 사도, 그쵸? 20만 원 훌쩍 넘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이 길었지만, 자, 편의점. 설명 들으면서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네,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를 하나하나씩 좀 뜯어가라고 했죠? 이거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럼 먼저 업체당 매출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냐, 아래냐. 그쵸? 아래면이냐, 윗면이냐, 이거예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육면체니까. 자, 그러면 업체당 매출액은 가와 비교했을 때 나가 어떻겠습니까? 하나하나의 업체당은. 선생님이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개의 편의점, 한 개의 백화점은 당연히 한 개의 백화점에서 훨씬 많겠죠? 그래서 정답이 A, B, C인데, 선생님이 왜 강조했나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편의점 매출하고요. 우리나라 전체 백화점 매출을 이제 다 더하잖아요? 편의점이 더 많아요. 이게 십몇 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 전체 매출이 많거든요. 근데 업체당이니까 백화점이 많겠죠? 자, 벌써 세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좌우로 잡을게요. 업체당 평균 거리. 선생님이 방금 선생님 집 밑에 편의점 8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내려가면 돼요. 근데 백화점은요? 네, 좀 이제 좀 씻고, 갇혀있고, 좀 이제 차를 타고 좀 가야 돼요. 물론 걸어서 갈수 있는 백화점도 있지만, 백화점이 어쨌든 우리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업체 간 평균 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중심지 이론에서 신분책에 선생님이 항상 여기에 비유해서 중심지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 왕은 한 명이야. 그쵸. 신분책에서 왕은 한 명. 그리고 하층으로 갈수록 수가 늘어나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노비가 제일 많았어요. 그쵸. 자, 이걸 왜 설명하냐? 업체당 평균 거리는요, 밀도와 반대 개념입니다. 밀도가 높아요. 어떤 지역에 뭐가 많아요. 그러면 그 같은 업체당의 이동 거리가 어떨까요? 가깝겠죠. 편의점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근데 백화점은요, 아예 없는 도시도 있어요. 그쵸. 군 지역은 백화점이 좀 서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있어도 몇개 없어요. 왜냐? 왕은 한 명이라니까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개수가 줄어듭니다. 백화점은 서울 안에서도 뭐 꼽을 수 있게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고차 중심지가 훨씬 더 거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저차 중심지일수록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깝겠죠. 이건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 간 평균 거리는 편의점보다 백화점이 훨씬 더 멀겠죠. B하고 C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앞뒤로 잡을게요. 1일 평균 영업시간. 우리 백화점 보통 10시에 열어서 8시쯤에 닫지 않나요? 근데 편의점은요. 기본적인 세팅이 24시간. 세팅이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자, 그래서 요거는 평균 영업시간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죠?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쪽이 고고요, 뒤쪽이 점이다. 여기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C, 3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그러니까 자료는 쉬운데 여기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축을. 정답 3번이고요. 자, 우리가 또그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필요한 지식들이 여기에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도 분명히 실려 있을 겁니다. 주요 소매 업태별 특성을, 소매 업태별 특성 지금 사업체 수 있죠? 매출액 있죠? 종사자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시도별. 이걸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내면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수능 특강에 실려 있다?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여기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뭐 이런 지금 편의점, 그 다음에 무점포 업태네, 그쵸? 그거 구별하라는 건데, 대형마트는 여기 있고, 지금 누가 봐도 사업체 수도 제일 많고요, 종사자 수도 제일 많고요, 매출액도 제일 큽니다. 최근 20년 동안 정말 빠르게 성장한, 네, 소매 업태인데요, 무점포 업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기억에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 우리나라 전국 백화점 매출액 합과 편의점 매출액 합을 했을 때 백화점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옛날 얘기고요. 그때는 선생님이 또 그때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아무리 사봤자 백화점에서 명품 몇 개씩 사가지고 모아서 다 전국적으로 모으면 백화점 당연히 많지라고 당연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게 이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편의점입니다. 자, 매출액. 그쵸? 물론 슈퍼마켓하고 대형마트의 전국 합보다는 적지만 백화점보단 많아요, 이제. 자, 그리고 이게 둘 모두가 다 작아. 매출액도 작고요, 사업체 수도 작고요, 종사자 수 적은데 이게 백화점인 걸 가장 확실하게 아는 거는요, 사실 사업체 수예요. 왕은 몇 명? 한 명. 고차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그쵸, 개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고급 기능을 수행하는 소매업태잖아요, 백화점이. 그 개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체 수 적어 가지고 백화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점포 업태는 워낙에 월등한 1등이니까 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챙겨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울부터 제주까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도 가나다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수도권 지역이 여러 가지 이점에서 무점포 업태가 또 무점포 업체가 집중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저기 정말 고립된 섬에 있어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선생님 가족 중에 이 무점포 업체를 최근에 이제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최신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변하잖아요. 아무리 인터넷이라는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똑같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막 기술이 발달하고 있잖아. 막 AI도 나오고. 그쵸? 그래서 이 광고의 방법도 달라지고. 어쨌든 정보가 중요한 거야, 정보가. 그래서 정보의 수집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 어디죠, 여러분? 수도권이죠.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은 두 권역이 어디예요? 경기하고 서울이죠. 자, 그래서 구매력도 있고 정보도 많고 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이제 물류도 유리하잖아요. 이제 서울의 인구 천만에 가까운 인구가 또 구매하는 그런 거를 물류를 수월하게 하려면 경기 지역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 무점포 업체가 바로 가이면서 서울하고 경기에 많이 집중돼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자,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편의점인데요. 이 편의점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에 비례할까요? 그쵸? 대형마트도 그렇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분포하는 경향성을 보이겠죠. 그래서 단연 경기가 제일 많습니다. 경기의 인구가 1,400만 명, 서울이 930만 명,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도 많죠. 다른데도 그 지역의 인구 규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규모 다 기억하긴 어렵지만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1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각 잡고, 외워보시면

보시면 또 금방 또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가 이제 백화점인데요. 백화점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서울에, 그쵸? 구매력이 높은 인구가 많은 편인 서울에 백화점의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의 없어요. 왜? 왕은 한 명. 그쵸?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슈퍼마켓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도 보시는데 잘안 보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대형마트도, 네, 넓은 땅과 인구가 분포하는 경기도, 그리고 서울. 왜냐면 대형마트도 인구에 비례하거든요. 그쵸? 우리 일상생활용품 사는 거니까 인구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경기, 그 다음에 서울.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72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소매업대별 사업체 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소매업대별 사업체 수. 수입니다. 그냥 양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A하고 B도 찾아내야 되는데, 백화점이냐, 슈퍼마켓이냐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 권역이 어디죠? 전라남도만 뚝 띄어냈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만 뚝 띄어냈는데, 일단 광주광역시는 행정구역이 별도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광주광역시. 호남권의 유일한 광역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야. 자, 여기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소백산맥이, 우리 소백산맥의 거의 끝자락.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마다 여기에 보내줬어요. 여기 이제 지리산이 있어요. 세 개의 도에 걸쳐져 있는 아주 널찍한 산. 우리 한국 지리에서 흑산하고 돌산 배우잖아요. 우리 지리산 무슨 산? 그죠? 흑산. 널은 어머니 같은 품을 가진 산. 자, 그래서 이렇게 지리산이 있는데, 여기서 막 산수유를 땄어, 선생님이. 여기가 이제 구례군이에요, 구례군. 산수유. 잊지 못한 산수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여기 엄청나게 또그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나중에 이제 사회 나와서 어른 돼서 만난 분인데, 그 지역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엄청나신 였어요. 그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라고? 그게 순천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억하는 순천은 그 순천만 갯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 학교일까. 근데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지방 명문 고등학교 있어요. 선생님 아버지도 그 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하신 분인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순천시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전라남도 지역에 촌락 지역에서 유학을 온다고 하더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옛날 분들은. 고등학교도 유학을 갔어. 저기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 진주고, 마산고 뭐 이런 고등학교 있었거든요. 그런 데는 선생님 아버지 시대 이야기니까 여러분들한테 거의 뭐 할아버지 이야기일 텐데 고등학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기능이 좀 집중되어 있는 인구도 많은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보세요. 광역시예요. 시예요. 군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매업태별로도 중심지의 차이가 있죠. 이 우리가 찾아야 될 백화점이 가장 고차 중심지잖아요. 근데 도시에도요, 중심지의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특별시가 가장 고차 중심지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광역시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 군, 이런 순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지역이 고차 중심지인지 상대적으로 저차 중심지인지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면 되거든요. 기능의 수, 기능의 다양성. 근데 가나다를 보세요. 되게 다행히도 잘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합산을 해보세요. A부터 편의점까지 합산. 뭐가 많아. 합산 중간 정도 돼. 그다음 합산 제일 적네. 그래서 이 말을 왜 했냐? 여기가 구례라는 거고요. 여기가 순천이라는 거고요. 여기가 네, 광주광역시라는 겁니다. 인구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시, 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았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물론 뭐 쉽게 찾을 수 있는데 A가 많아요? B가 많아요? B가 훨씬 많죠? A가 적죠? 그래서 백화점이에요. 적으니까. 항상
신문 구조, 이걸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정은 한 명이에요. 자, 슈퍼마켓. 자, 이렇게 다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혜는 국가정원과 람사르 협약. 자, 이거는 갑자기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순천이 어디냐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순천은 나죠? 그럼 나중에 수능 다 끝나고요. 저 마음이 울적하거나 혹은 뭐 기쁜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순천만의 해지는 네, 노을을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거기. 국가정원도 너무 멋있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람사르 협약, 우리 또 한국지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거기가 딴데 가면 안 되고요. 순천이에요. 자, 2번.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 자,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과의 교류. 서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성. 이게 어디로 갈수록 높을까요? 그쵸? 도시의 계층이 높을수록 서울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죠. 관계성을 가지고 있겠죠. 인구가 많고 기능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서울과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에서 더 많겠죠. 광역시. A는 B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용 빈도가 높다. 아, 높으면 좋겠죠. 그냥 뭐 바람을 적으면 안 되고. 자, 우리 슈퍼마켓하고 백화점 중에 어딜 자주 가죠? 쉽게 얘기해서 뭐 편의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니까, 네. 저차 중심지의 이용 빈도가 더 많습니다. 백화점 아니에요? 올해 선생님 백화점 거의 한 번도 안간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안 가도 워낙에 그 무점포 소매업태가 해결을 해주니까. 자, 4번. A는 편의점보다 소비자의 평균 구매 이동 거리가 멀다. 네, 멀죠. 네, 편의점은 집 밑에도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백화점은 어쨌든, 네. 어디 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밀도와 반대 관계성을 가지고 있댔죠. 그 점포의 밀도가 높으면 가까이 있겠지. 근데 점포의 밀도가 낮아. 몇개 없어. 막 다른 도시에 있어. 거리가 멀겠죠. 5번. B는 대형마트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다. 이 재화의 도달 범위 기본 지식인데요. 그 재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거 굿즈거든요, 영어로. 상품이 어디까지 가냐 이거예요. 멀리서 왔으면 멀리까지 가겠죠. 우리 방금 뭐라 했어요? 편의점은 우리 집 밑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구매했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그 편의점 중심에서 멀지 않아요. 그 인근 사람들이 와요. 근데 백화점은요, 정말 뭐 멀리서도 오는 거죠. 그쵸? 막 비행기 타고도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꼭 거기서만 구매를 해야 된다면. 근데 거기서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또 와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저차 중심지로 갈수록 좁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B는 대형마트보다는, 지금 대형마트랑 비교를 했죠. 어쨌든 슈퍼마켓보다는 대형마트가 고차이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더 멀고요. 슈퍼마켓은 더 좁습니다. 좁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73번. 자, 지금 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자, 2021학년도 3월. 그림은 두 소매 업태. 모든 문제가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네, 앞에가 어려웠으니까 뒤에는 좀 수월하게. 자, 가를 보시면, 선생님 EBS 근처에 있는 그 마트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 거기 가면 약간 이상한 상상이 되는데, 막 물건이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네, 이상한 상상이 들지만, 그래도, 상품도 많고 대량 구매를 할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반 학생들 그 간식 구매하러 갈때 많이 가는데요. 누가 봐도 대형마트고요. 자, 이거는 네,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자주 구매하죠. 선생님, 학교 친구들도 그 인근에 매출은 다 올려주는 것 같아요. 네, 편의점. 매점에서 먹고 집에 갈때또 먹고, 그쵸? 자, 그래서 아이들이 3월과 지금 비주얼이 좀 다르긴 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가볼게요. 가와 비교한 나의 특징? 대형마트와 비교한 편의점의 특징입니다. 사업체당 종사자. 편의점 안 가본 친구들은 없죠. 네, 보통 이제 한 분. 많아도 이제 두세 분 정도. 거의 맥시멈이에요. 거의 한 분이세요. 네, 여기는, 네,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상품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까지. 자, 이건 상식적으로 아닌 거 압니다. 상점 간의 평균 거리는? 네. 이거 두개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더 가까이 분포하겠죠. 밀도가 높잖아요. 이거는 간혹 가다 하나 있는 거. 자, 1인당 평균 구매액이 많다. 자, 여기 구매액 많기 힘들다 그랬죠? 여러분들,

평소에 구매하는 행태를 생각해보면, 뭐, 삼각김밥, 음료수 하나 정도? 뭐, 컵라면 하나? 뭐, 이렇게 하나씩 구매하죠. 여기는 가는 목적 자체가 많이 구매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림 보세요. 카트에 그득그득 실었잖아요. 그쵸? 일일 평균 영업시간이 길다. 그쵸? 24시간. 그래도 여기는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이 있어요. 백화점처럼 영업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가용 승용차 이용 고객의 비율이, 자,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야, 그죠? 실어와야겠죠? 이거 들고 오면요, 몸이 더안 좋아져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구조를 좀 정리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 덕분에, 산업의 고도화 덕분에, 점점 3차 산업. 이게 3차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공업,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문제 풀었던 2차고요. 농림업이 1차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산물을 얻는 거 1차, 그걸 만드는 거 제조업 2차, 그걸 제공하는 거 3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산업의 고도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시도별 산업 구조와 지역 내 총생산인데, X축의 2차의 취업자 비율과,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이 원의 크기로 나열되어 있고요. Y축에는 1차 농림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2차의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자, 울산. 우리 공업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남 지역도, 네, 취업자 수 비율이 높죠. 지역 내 총생산은 상대적으로 뭐 다른 곳에 작을 수 있지만, 비율이 높은 거 한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Y축에서 농림업 취업자 수 비율에서 대략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좀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수치보다, 5보다 낮은 지역들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세종, 경기, 대구, 인천, 울산, 뭐, 특별시나 광역시나 혹은 계획적으로 세운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곳들이 1차 취업자 수 비율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때요? 도단위가 지금 높죠? 네, 지금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특히 전남, 전북, 경북, 이세 개는요, 네,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세 지역입니다. 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자, 20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 장면이고요. 우리가 골라야 될게 1차, 2차, 3차예요. 농림업, 사업, 서비스업, 제조. 근데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걸 그냥 서비스업으로 읽었기 때문에 틀렸는데요. 이거 엄밀히 이야기하면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고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 기업 활동을 돕는 서비스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은 지역 내 총생산에서 가에서 다에 생산액 상위 4개 시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요. 자, 가나다가 나와 있고요. 어디가 1차이고, 어디가 2차이고, 어디가 3차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충남, 울산, 경남. 그 다음에 나는, 오! 이게 더 쉽죠. 이게 뭐겠어요? 1차겠죠. 네, 우리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를 보시면 다 대도시예요. 혹은 인구가 많거나, 혹은 수도권이거나. 그쵸? 반대로 여기는 충남, 경남. 이렇게 도단위가 더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게 2차, 제조업. 그리고 이게 3차.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업 서비스업입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갑을 볼게요. 경기는 다가 가보다 생산액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경기 전체에서 이 생산액이 3차에서 게다가 사업 서비스만 따로 뗐을 때 2차 제조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전자조립하고 자동차 뭐 이런 것만 만드는 경기에서? 물론 당연히 전자조립과 자동차 생산액이 훨씬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사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가가 다보다 높아요. 사업체 수도권 집중도는 네, 3차가 더 높습니다. 서비스업이 더 집중되어 있어요. 1960년대 산업별 취업자 수는 가가 나보다 많아요라고 했는데,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요, 네, 1차 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소가 몇 마리고, 밭이 몇 마지기고, 논이 몇 마지기고, 이게 부의 기준이었죠. 자,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나가 다보다 높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네, 산업의 고도화. 2000년 생산액 대비 2023년 생산액의 증가율은, 네, 서비스업의 증가. 이게 산업 구조의 고도화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고요. 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고.

0: 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생산액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얼마나 성장했냐, 성장률이기 때문에 네, 다가 높은 게 맞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소비자 서비스업하고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그 업종의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이라는 글자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소비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CEO가 되면 이용할 수도 있죠. 그 회사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주로 대도시, 도심이나 이런 곳에.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의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도매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요. 그다음에 가하고 나를 우리가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에 인구에 비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서비스업, 그 다음에 나가 생산자 서비스업, 이렇게 구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도하고도 한번 같이 보세요.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는 숙박 및 음식업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전문광 및 기술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크게 볼 때는 그러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75번인데요. 2025학년도 9월 모평이고, 내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에서 가에서 라는 강원, 대전, 울산, 충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전국에 비해서 높은 지역 두 개가 있고요. 낮은 지역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강원하고 충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 평균보다 1차 산업 비중이 낮은 지역이 울산하고 대전이겠죠. 근데 울산하고 대전 중에 3차 산업이 더 발달된 데는 대전입니다. 그쵸? 왜? 울산은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니까. 1, 2, 3차를 다 더하면 100%잖아요. 그래서 1차 3차를 아니까 나머지 2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은 2차 산업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3차 산업이 낮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원하고 충북인데요. 강원하고 충북 중에 그래도 관광업이 발달한 강원이 3차 산업이 충북보다는 높을 거예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가는 나보다 숙박 및 음식점 업. 인구 규모가 비슷한데요. 관광업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나가 더 많을 거고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이거는 당연히 가가 많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나머지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자, 울산입니다. 자, 울산이 1위예요. 전국 1위. 자,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이거는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충분히, 네, 다가 더 높다는 거알수 있고요. 가와 나는 모두 충청권, 가와 나 아니고 나는 강원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네, 2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76번 문제이고요.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왼쪽은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이고요. 그 지역의 특성, 산업 구조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죠. 반면에 이거는 취업자 수예요. 양입니다. 그래서 그 권역의 전체 인구 수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가는 제조업이 발달 못했어. 근데 나다는 발달을 했죠. 발달한 데가 어디죠? 이세 지역 중에? 경남, 충남이겠죠. 그러면 이게 나머지니까 전북이에요. 그러면 나단은 둘다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우리 어디가 경남이고 어디가 충남이냐? 자, 충남의 인구는요 한 200만 명을 조금 넘어요. 근데 경남은요 남동임해 공업지역 인구가 예전부터 집중된 300만 명을 넘거든요. 그래서 둘다 지금 비슷하게 2차 산업이 발달하고 3차 산업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거 지금 3차를 물었죠? 이럴 경우 인구 규모가 더큰 데가 양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남이고요. 이게 충남입니다. 이거 실수할 수 있는 지금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체 오늘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서비스업과 교통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윤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문항들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강의가 끝난 이후에 꼭 여러 번 거듭 반복드리는데 꼭 혼자 다시 한번 이 기출 문항들을 꼼꼼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될 때까지 풀어보는 그 과정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99번부터 또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148쪽이고요. 23학년도 3월학력 평가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자료 1번을 보시면은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에서 C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A, B, C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 하나이고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요 질문은 B를 A, C와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래요. 요구의 질문의 공통점 누구와 누구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결국 B는 뭐가 된다? 바로 사회의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C는 A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는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사회보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A, B, C 모두 다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료 2번에서 각국의 가나 지역 A에서 C 제도의 수혜자 비율인데요. A는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했고, B는 사회서비스, C는 공공부조라고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 자, 요 정보.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라는 정보를 잘 활용해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가 지역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가 지역은 남성과 여성 전체로 이루어져 있죠. 부분 부분 전체, 요게 나오면은 부분과 부분 또 전체, 이 전체가 어떤 부분에 더 가깝게 위치하냐 혹은 더 멀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가깝게 위치할수록 그 부분이 사람 수가 더 많은 거고, 더 멀게 위치한 부분이 사람 수가 더 적다라고 하는 이 줄다리기 스킬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80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체 75는 5만큼 떨어져 있는 반면에 60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체 75는 15만큼 떨어져 있죠? 그쵸? 더 가깝게 떨어져 있는 건 어느 쪽이에요?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 5만큼 떨어져 있고 15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남성이 여성보다 몇 배 더 많다? 3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을 100명이라고 하면은 남성을 300명으로 놓을 수 있고 전체를 400명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 지역 볼게요. 나 지역에 요 사회보험으로 보시면은요, 80, 60, 70이에요. 70이라는 전체가 남성 80과 10만큼 떨어져 있고 여성 60과 또 10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의 70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남성의 사람 수와 여성의 사람 수가 이 나 지역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했었던 것처럼 총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400명으로 놓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남성과 여성 각각 얼마씩? 200명씩 놓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거 비율과 수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300에 80이라고 하면은 여기 240. 그 다음에 300에 47은 141. 그 다음에 여기는 30이 오겠죠? 여기는 100이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400에 75는요, 네, 300. 그 다음에 400에 48은 192. 그 다음에 여기는 44.

4가 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나 지역에 여기는 200에 80이니까 160. 여기는요, 96이 오고요. 여기는 20이 오죠. 그 다음에 200에 60이니까 120. 여기는 100이 오고요. 여기는 16이 옵니다. 그리고요, 400에 70이에요. 여기 얼마? 280. 그다음에 여기는요, 196이고요. 여기는 3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라고 하면 사회 서비스죠?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여서 여러분 C가 되겠습니다. C. C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공공부조죠, 여러분. 공공부조. B가 되겠네요, B.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B를 지금 여기 사회 서비스로 잡았었죠? 그쵸? C가 공공부조였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B로 잡아야 됩니다. 서비스. 요것의 남성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은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나 지역의 남성 수혜자 수 서비스에서 얼마예요? 96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6. 그쵸? 그 다음에요. 가 지역에서 서비스의 남성 수혜자 수는 얼마예요? 141. 14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남성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라고 하는 내용,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1번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사회보험이죠? A가 되겠습니다. 요 제도의 수혜자 수는 가 지역 같은 경우, 가 지역이니까 남성, 여성 더한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얼마 수를 물어보니까 여기 300. 다음에요. 나 지역 같은 경우는요, 280이죠, 그쵸? 280. 그래서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돼서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의 수혜자 비율 대비, 즉, A죠. 자, A의 비율 대비 공공부조, 여러분, C입니다. C의 수혜자 비율은, 자, 분수로 접근해야 되고요. 수가 아니라 지금 비율을 물어보고 있고, 여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회보험분의 공공부조. 지금 나 지역 보면은요. 나 지역은 사회보험 60, 비율이니까 60, 공공부조는 8. 60분의 8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요. 가 지역은 60분의 얼마? 14가 되겠네요. 60분의 14. 그러면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크냐? 아니죠. 이쪽 가 지역이 더큰 것을 알수 있죠?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오답입니다. 4번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사회보험이죠? 자, A고요.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자분의 남자. 그러면은, 나 지역부터 보면은요, A, 사회보험이니까, 나 지역에 여자분의 남자 수니까는 120분의 16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120 중에서 160이고요. 그 다음에요, 가는요, 여자분의 남자니까는 60분의 얼마? 240이네요. 60분의 240.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가 지역이 더 값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그래서 작네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작아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그러면은 공공부조, 네, C가 되겠네요. 요거의 경우 성별 수혜자 수의 차이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혜자 수의 차이 30과 14네요. 그쵸? 그러면은 가는요, 16이고요. 나는요, 20과 16.

여기네요. 얼마예요? 사저사. 그래서 가나 지역이 같다라고 하는 거 틀리죠? 다르다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10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23학년도 수능 15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부조 사회보험 중 하나다. 자, 제시문 읽어볼게요. 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A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보험이네. 그 다음에 B는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하다고 했으니까 공공부조가 되겠네요. 표는 갑국의 시기별 가, 나 지역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은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전체 인구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이 20% 많다라고 하는 정보를 또한 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표를 볼게요. 표를 보시면은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라고 했었죠? 그럼 A 수급자, 요 사회보험이고요. B는 네, 공공부조, 그다음에 중복수급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 T년부터 T년에 요 A 수급자를 가지고 한번 또 부분 부분 전체가 나왔으니까 확인해 볼수 있겠지. 가 지역과 나 지역 중에 어디가 더 많은지 혹은 같은지를 말이죠. 자, 40이라고 하는 전체 가 지역과는 6만큼 떨어져 있고요. 나 지역과는 네, 4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더 가깝게 떨어진 게나 지역이죠? 그쵸? 그러면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사람 수가 더 많다라는 거야. 6만큼 떨어진 거랑 4만큼 떨어진 거. 그럼 결국에 가 지역보다 나 지역이 얼마? 1.5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를 200명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네, 300명이 되는 거고 전체는 500명이 되겠네요.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앞에 우리 단서 조항에서 전체 인구가 20% 더 많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500이라 잡았으니까 500에 20% 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 여기가 이제 600이 되겠네요. 600. 100명 더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를 봤더니만 전체 50이랑 가 지역은 4만큼 떨어져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전체 50이랑 나 지역은 얼만큼? 2만큼 떨어져 있어요. 더 가깝게 떨어진 게나 지역이죠? 따라서 가 지역보다 나 지역에 사람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 2만큼 떨어지고 4만큼 떨어졌어. 그럼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두배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해서 600명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가 지역은 200명으로 잡고, 나 지역은 400명으로 잡으면은 되겠네요. 되죠, 여러분? 이렇게 잡아놓고서는 또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수치를 좀 한번 적어 둘게요. 자, 여기 200명에 46이니까 92, 여기 60, 여기 30이고요. 300에 36이죠? 여기 108, 여기는 60, 여기 30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전체 500에 40이니까는 200. 그다음에 여기는요, 120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6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T년 다 채웠고요. T 플러스 20년 채워볼게요. 200에 46, 지금 90, 2고요. 60, 여기 12. 400에 50이네요. 450이면은 여기, 네, 208. 400에 42는요, 168. 428은요, 네, 72가 되고요. 600에 50은요, 여러분, 300이 나오죠? 뭐, 이거 두 개를 더해도 상관없고요. 600에 38은 228이고요. 그 다음에 600에 14는요, 네, 8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선택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제도, 사회보험이죠? A. 요거의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20년의 가 지역. T 플러스 20년의 가 지역 얼마예요? 92. 이것이 T년의 가 지역. T년의 가 지역 얼마예요? 똑같이? 네, 92죠? 이것보다
20% 많다가 5%.

정답이고요. 네. 같은 거죠.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90이 똑같이 90이니까는, 그렇죠? 서술어가 20% 많다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20년의 가 지역이, T 플러스 20년의 가 지역이라고 하면은 92죠. 네, 92. 그 다음에 T년의 나 지역. T년의 나 지역. 얼마예요? 108이죠. 108. 자, 이것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T년의 가 지역에서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즉, 공공부조 물어보는 거죠?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자, T년의 가 지역에서 공공부조에만, 60에서 30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30이네요. 그쵸? 요것의 수는 중복수급자 수, 얼마였어요? 30이죠? 그것의 두 배가 아니라 그거와 같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쵸?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T 플러스 20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다시 말해서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두 배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T 플러스 20년 한번 볼게요. 나 지역에서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거는 168에서 71을 빼줘야 되겠죠? 168에서 71을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90, 168에서 그다음에 71을 빼면은요, 네, 90, 예,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역 같은 경우는, 가지역은 60에서 12를 빼는 거죠. 60에서 12를 뺀다라고 하면 얼마? 4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48에 곱하기 2를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96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T 플러스 20년에 A와 B의 중복수급자 수는, T 플러스 20년의 중복수급자 수는 얼마예요? 네, 80. 아, 중복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3배이다, 3배이다, 요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복수급자 수가 얼마? 72.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가 지역은요, 12. 이렇게죠? 그러면은 3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몇 배여야 됩니까? 6배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100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1번 가겠습니다. 자, 101번은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이고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료 1번입니다. 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래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야. 얘는 여러분들 사회보험의 한 유형이지. 나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야. 기초연금 대놓고 나오고 있잖아. 얘는 뭔데? 공공부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료에서 반은 사회보험이라 그랬지? 그다음에 나는 공공부조라고 했지? 오케이. 자, 자료 2는 각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간호 수급자 비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 여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요런 걸잘 꼼꼼하게 읽어줘야 돼. 읽어볼게요. 각국의 전체 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그러면은 요기 부분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을 봐야 되더라. 그 중에 가와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수급자 비율,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가와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수급자 비율, 이거 얼만데? 70에서 10을 빼준 값,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얼만데? 60이구나. 요 비율이 가와 나

수급자를 제외한 가수급자 비율의 6배여야 돼. 그러면은 6배가 나오려면은 이것의 토탈 값이 10이 나와야지 10에서 6배 한게 60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가 10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라 그랬는데? 가와 나의 중복 수급자. 즉, 10을 제외한 가수급자 비율이 10이래. 그러면 결국 여기 얼마가 와야 돼? 여기 20이 와야 되는 거지. 20에서 10을 제외한 게 10이 나오는 거잖아. 그거의 6배가 60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니은에는 20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공부조 수급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을 주목하시면은요. 자, 부분 부분 전체 나왔지, 그치? 자, 70이라는 전체가 A 지역과는 6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B 지역과는 2만큼 떨어져 있어요. 어디가 더 가깝게 떨어져 있어? B 지역이 더 가깝게 떨어져 있죠? 그럼 B 지역이 더 사람 수가 많구나. 근데 6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2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B 지역이 A 지역보다 3배 더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지역을 우리가 100명이다라고 놓으면은요. B 지역을 300명으로 놓을 수 있고 전체를 400명으로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여기 비율, 여기다가 비율 곱하기 수 해가지고 사람 수를 구해가지고 역으로 기역과 디귿을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줄다리기 스킬을 이용해서 기역과 디귿을 또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시면은 여기 26, 즉 전체 20이라 그랬지? 20에서 A 지역은 6만큼 떨어져 있어. 그쵸? 그런데 A 지역보다 B 지역이 3배 더 커야 돼. 6만큼 떨어져 있고, 그럼 여기는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지 3배 더큰걸 충족할 수 있어? 2. 2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전체 값은요, 부분 값들 사이에 위치할 수밖에 없지. 우리 평균 구하면은 수학이 100점, 영어가 100점, 그다음에 과학이 뭐 90점이야. 그러면은 이세 과목의 평균은 100점과 90점 사이에 존재하지, 100점을 갑자기 넘어서거나, 90점 아래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수 없단 말이야. 즉, 전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값을 사이에 위치하는 거야. 그 사이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3배를 충족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가 18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만큼 떨어져 있고 6만큼 떨어져 있어서 3배 더 많다. 그러면서 20이라고 하는 값은 26과 18 사이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디귿도 해보자. 디귿은 여기는 4만큼 떨어져 있지? 그런데 B 지역이 A 지역보다 3배 더 커야 돼. 그러면은 4의 3배. 즉, 여기는 12만큼 떨어진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 12만큼. 그럼 얼마가 와야 돼, 여기? 22가 와야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 4만큼 떨어지고 12만큼 떨어져서 B 지역이 A 지역보다 3배 더 크다. 충족하면서 22와 6 사이에 전체 값이 위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마 이런 것을 의도해서 이 문항을 만들었겠지. 요걸 다 값을 구한 다음에, 사람 수를 구한 다음에 역으로 추론하게끔 하는 의도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의도가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정확히 풀어낼 수만 있으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요것만 적어볼게요. 여기는 100 그대로 읽어도 되니까. 300에 18%니까 얼마냐? 54. 그 다음에 300에 68%니까는요, 204. 그 다음에 여기는 18. 그 다음에 400에 20이니까는요, 80이죠? 여기는 280. 여기는 40. 요렇게 한번 적어 놓고, 이제 선택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디귿은 기역보다 크고 니은보다 작다. 디귿은 20인데 기역보다는 크죠? 근데 니은보다 더 크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보다 작다가 오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금전적 지원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얘들아 둘다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A 지역 같은 경우는 A 지역은 얘와 얘 더한 다음에 중복 빼주는 거지. 즉26 더하기 76 빼기 22한 값이 되는 거죠? 요거 하면은 얼마가 되냐? 80입니다, 80.
그리고요, B 지역은요,

수를 물어보니까 54 더하기. 그 다음에 204 공공부조에서 중복 수급자 18을 빼준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요거 얼마가 나오냐면요. 240이 나옵니다. 240의 3배가 아니라 3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2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번 볼게요.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즉 사후 처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죠. 나가 되겠네요. 요곳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A 지역이, A 지역은 76에서 22를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54네. 76에서 22를 빼준 거 54고요. B 지역은요, 204에서 18. 204에서 18을 빼준 값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86이네요. 186. 어쨌든 A 지역이 B 지역보다 뭐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 사회보험이죠? 여러분, 가가 되겠고요. 그것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 같은 경우는, B 지역은 54에서 18 빼주는 거죠? 그럼 얼마야? 36이네요. 36. 그 다음에 A 지역은요, 26에서 22니까 얼마예요? 4네요. 그러면은 3배가 아니라 9배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갑국 전체 지역에서, 전체 지역에서 가나 중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얼마예요? 40이죠? 40. 그쵸?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강제가입 원칙으로 하는 건 사회보험 가죠? 그것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 강제가입제도 사회보험 80인데, 그것에 만이라고 했으니까 80에서 40 빼준 값 얼마예요? 40. 이것과 얘가 어떻다? 동일하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2번 가도록 할게요. 자,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료 1번입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에서 C의 사례인데요. 첫 번째 A 사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요거 의료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공공부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는요, 노령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급여를 실시한다. 요거 국민연금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이고요. C의 사례는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 라고 적혀져 있죠. 따라서 C의 사례는 사회서비스인 것을 알수 있어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A, B, C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순서 기억해 놨다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공공부조였죠? 여기는 사회보험이었고요. 여기는 사회서비스였습니다. 이 표는 뭔데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에서 C의 시기별 수혜자 현황입니다. 시기가 지금 15년과 20년으로 A, B, C 구분되어서 제시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인구 중 수혜자의 비율 나와 있고요. 또그 수혜자 중에 성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가볼게요. 1번입니다.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뭔데? 공공부조잖아, 그치? 그럼 A네. A. 요거의 경우, 2015년 전체 인구 중, 2015년 전체 인구를 뭐 1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인구 중 수혜자의 비율은 24%다? 아니죠. 15년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하면은 그 전체 인구 중 수혜자의 비율이 12%라고 하고 있잖아. 따라서 24%가 아니라 12%라고 해야 됩니다.

24명 중에서 또 남자가 50%래요. 24명의 수혜자 중에서 50%가 남자 수혜자래요. 그러면 24명 중에서 얼마? 12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수혜자를 의미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0 중에 12만큼이기 때문에 갑국 인구를 100명이나 가정했을 때 12%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라고 하면은 사회보험이죠? 자, B가 되겠고요. 2015년 여성 수혜자 수와 2020년 여성 수혜자 수는 같다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선지 2, 3번이 바뀌어져 있었을 경우에 3번을 정답으로 고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2번에서 정답이 확실했기 때문에 3번에서 좀 긴가민가 해도 3번을 아마 덜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 2015년에 지금 사회보험에서 여성 수혜자 수와 2020년의 여성 수혜자 수. 일단 사회보험 놓고 봤을 때 15년, 20년. 이것의 전체 인구를 각각 뭐 100명이다, 100명이다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48%가 수혜자야. 48명. 여기도 48명이 수혜자야. 그다음에 그 중에서 여성 수혜자 비율이 30%. 30%. 다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15년의 여성 수혜자 수와 20년의 여성 수혜자 수가 같은 거 아니야? 동그라미.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표분석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왜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단정할 수가 없어서 틀린 거야. 단정할 수가 없다. 왜 단정할 수가 없냐? 15년과 20년의 전체 인구가 제시되지 않았잖아, 이 문제에서. 지금 선생님은 방금 100명, 100명이라고 가정해서 접근했었을 때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는 100명인데 여기는 200명이야. 여기는 200명인데 여기는 100명이야. 150명인데 300명이야. 이렇게 지금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수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전체 인구가 15년과 20년에 전체 인구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3번 선택지 같은 경우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2015년의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혜자 수는, 즉 다시 말해서 공공부조 요곳의 수혜자 수는 의무가입,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사회보험, 요 수혜자 수의 4배이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15년을 만약에 100명이라고 가정해봐. 100명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자, 100명 중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거, 12, 그쵸? 100명 중에 12%니까 12. 그 다음에 100명 중에 48%. 사회보험이. 그러면 얼마예요? 48이죠? 그럼 요거에 4배다? 요게 아니라 4분의 1배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4번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2020년의 경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남성 수혜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공공부조 A죠? 그쵸? 2020년 같은 경우를 만약에 뭐 100명이다라고 놓고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남성 수혜자 수라고 물어보면은요, 일단 100명 중에 수혜자 비율은 18%니까 18. 그 중에 남성. 그러면은 18에다가 0.35 요 값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요 수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남성 수혜자 수. 사회보험이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이 48, 2020년 48%, 48명 중에서 남성 얼마? 70이니까 거기에 0.7, 요 값을 비교하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8에 0.35 하면은요, 6.35, 3이 나오고요. 48에 0.7,

10.7 하면은요, 요거 33.6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반이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것을 알수 있죠. 그쵸? 절반보다 더 작은 것을 알수 있죠. 얘의 절반보다 얘가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5번 또한 오답이 되어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3번 가겠습니다. 자, 22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각국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한 장면인데요. 자, 질문. 동그라미 동그라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세모세모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모세모 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 인정액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세모세모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기초연금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거 공공부조 말하는 거예요. 공공부조. 자, 그리고요. 동그라미 연금은 뭐냐? 가입자,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얘는 국민연금 말하는 거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말하는 거에서 얘는 사회보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동그라미 연금은요, 요거 사회보험. 세모세모는요, 기초연금이어서 공공부조. 이것의 중복수급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그만 글씨를 볼게요. 갑국은 A에서 C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동그라미 연금과 세모 연금의 중복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다. 자, 그러면은, 자, B 지역의 중복수급자 수가 만약에 여기 10명이다. 그러면은요, A 지역이 10명이다. 그러면은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라 그랬으니까는 여기 30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에다가 5를 0.05로 곱했을 때 10이 나와.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가 와야 돼? 여기는 200이 와야 되겠지, 그치? 200. 200. 그리고 전체에다가 10을 곱했더니만 0.1, 10%니까 0.1 곱했더니만 30이 나와. 그러면 B 지역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지역을 가정해서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200보다 300이 어떻습니까? 더 많죠. 얼마 많아? 1.5배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A 지역이 5고, B 지역이 지금 10이야. 근데 B 지역이 A 지역보다 1.5배 더 많으려면은 전체 비율은 어디에 위치해야 돼? B 지역에 더 가깝게, 여기 지금 10에 더 가깝게 위치해야 되겠지? 근데 얼마로 위치해야 될까? 바로 8로 위치해야 되겠지, 8. 왜 8일까? 요 전체 8과 요 10은 2만큼 떨어져 있고, 전체 8과 요 5는 3만큼 떨어져 있잖아. 더 가깝게 떨어질수록 더 사람 수가 많은 거지? 그쵸? 그러면서 여기는 2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는 A 지역보다 B 지역이 1.5배 더 많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역으로 여기 값을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C 지역을 알아야 되겠지? C 지역 어떻게 아냐? C 지역. 지금 A와 B를 더해서 생각한 값의 값을 찾았어요. 얼마로? 네, 8인 걸 알아냈죠? 그쵸? 요걸, 여기가 1.5배 더 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8을 역으로 추론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C 지역은요? C 지역은 10이라고 적혀져 있어. 근데 그것의 A, B, C 지역의 전체가 얼마래? 9래요, 9. 9. 9는 어디 있는 거야, 9? 9는 8과 10의 정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은 A와 B를 더한 집단의 크기와 C의 집단의 크기, 즉 A와 B의 사람 수, A와 B를 더한 사람의 수와 C의

사람의 수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C 지역은 200과 300을 더한 500명으로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얼마가 되고요? 전체는 이렇게 1000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세부적인 거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200에 20이니까는 40. 여기 20 적을 수 있겠죠? 300에 20이니까는 60. 여기는 45 적을 수 있고요. 500에 15니까는 여기 75.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요, 50 적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250이고요. 여기는 네, 90 적을 수 있겠네요. 일단 20, 45, 75를 다 더하면 얼마냐? 여기 140이 나옵니다. 140. 그러면 1000에 140이니까는요, 얼마? 니은은 1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여기 40, 60 더하고, 그 다음에 40, 60과 여기를 더해서 25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 여기가 150이 되겠네요. 그러면 500에서 150이 차지하는 걸 얼마큼 차지하는 거예요? 네, 30% 차지하는 거니까 기역은 3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 기역은 14, 니은은 30이다. 기역은 30이고요. 니은이 14인 걸알수 있죠? 1번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갑국의 동그라미 연금 수급자는, 갑국의 동그라미 연금 수급자, 즉,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보다 적은가라고 물어보는데요. 사회보험은 250이고, 공공부조는 140이기 때문에요.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에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즉 공공부조죠. 요거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은 여러분 20, A 지역은 20, B 지역은요 얼마? 45이기 때문에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요것의 수급자는 B 지역은요, 얼마? 60. 다음에요, C 지역은요, 얼마? 150이기 때문에요.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동그라미 연금과 세모연금 중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은 C 지역이 A 지역보다 많은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느 하나도 아닌 사람은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C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단 150.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75. 그 다음에 중복은요, 52 되는 거죠. 요거 175고요. C 지역의 전체가 얼마라 그랬어? 500이지. 그럼 500에서 175를 빼주면 얼마냐? 325가 나옵니다. 요게 C 지역에서, 자, 저 동그라미 연금과 세모연금 중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A 지역은요. A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사회보험 40, 공공부조 20, 중복은요, 10. 그럼 얼마예요? 50이고요. 자, A 지역 전체를 우리가 200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200에서 50을 빼주니까 얼마? 15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 지역이 어떻다? A 지역보다, C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라고 하는 5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수급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그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급자를 빼는 형태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이 방식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항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104번입니다. 자, 22학년도 3월학력 평가 20번 문항이 되겠어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표는 우리나라 A 권역에 속하는 갑 지역과 을 지역의 지역별 주민 중 국민연금의 제도의 수급자 비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거다. 자, 국민연금은 여러분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요,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 A권역은 주민이 100만 명인 갑지역과 주민이 200만 명인, 주민이 100만 명인 갑지역과 200만 명인 을 지역으로 그럼 전체는 300만 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200만 명, 300만 명만 좀 옆에다 적어 놓을게요. 200만 명 6%라고 하면은 여기 12, 여기는 26 적을 수 있겠고요. 여기는 27, 여기는 36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는 공공부조 요거죠, 그쵸? 갑 지역이 을 지역보다 많은가? 갑 지역은요 지금 10이고요, 을 지역은요 수급자 수 물어보니까는요 26이죠. 갑 지역이 을 지역보다 적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A 권역에서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 여러분 사회보험이 되는 거죠? 네, 사회보험 수급자는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 요건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래서 A 권역에서 사회보험은요, 27. 그 다음에요, 공공부조는요, 36이기 때문에요,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오답이고요. 3번에 지역별 주민 중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 자, 상호부조 원리, 여러분,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그것의 수급자 비율은 물어보고 있어요. 비율. 자, 을 지역이 갑 지역보다 높은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비율, 을 지역은요, 6%. 갑 지역은요, 지금 15%죠? 그럼 을 지역이 갑 지역보다 어떻다?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지역별 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공공부조죠? 이거의 수급자 똑같이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비율은 갑 지역은요, 10%, 을 지역은요 13%이기 때문에요 갑 지역이 을 지역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답입니다. 5번에 을 지역에서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가 공공부조죠. 수급자가 얼마예요? 26이고요.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요거는 사회보험인 거죠. 얼마죠? 12죠. 12. 그것보다 14만 명 많다. 12만 명에서 14만 명 더하면은 26만 명 나오기 때문에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5번 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15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자, 자료 1에 자, 갑국의 사회보장제도 간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장기 요양급여,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따라서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 찾았고요. 자, 자료 2는요, 각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가나 수급자 비율을 말하고요. 가는 앞에서 우리, 가는 공공부조. 나는 사회보험 찾았고요. 가나의 중복 수급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조그만 글씨 보니까 갑국은 A에서 C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자,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이 A 지역에 3배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A 지역의 3배다. B 지역의 A 지역의 3배다. 그쵸? 요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요렇게 놓으면은,

A 지역은 6, 그 다음에 B 지역은 10이야. 그런데 두 개만 놓고 비교했었을 때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다. 여기가 3배 더 커야 돼. 그러면은 전체에 해당하는 값은 6과 10 중에 어디에 더 가깝게 위치할까? 이쪽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10에 더 가깝게 위치하겠지? 그쵸? 그런데 3배 더 크게끔, 그쵸?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예, 9가 되는 겁니다. 9. 왜 9가 되는 거야? 즉, 전체인 9에서 부분인 10은 1만큼 떨어져 있지. 하지만 여기는 3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가깝게 떨어진 곳이 더 많다 그랬어. 또 1만큼 떨어진 거랑 3만큼 떨어졌으니까 따라서 3배 더 많다라고 하는 요 조건에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여기를 100명이라 놓으면 여기를 300명으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 C 지역이 남았잖아요. C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A 지역과 B 지역을 얼마로 구해놨어요? 요 9라고 하는 값으로 이끌어냈죠. 그쵸? 근데 C 지역은요? C 지역은 지금 4래요, 4. 그쵸? 그런데 요 A 더하기 B 한 것과 C의 전체가 얼마래요? 6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6. 그럼 6은 어디에 위치할까? 6은 어디에 더 가깝게 위치할까요? 바로 C에 더 가깝게 6이 위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만큼 떨어지고 여기는 3만큼 떨어진다. 자, 그 말은 결국에 A와 B를 더한 지역보다 C가 더 사람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얼마 더 많다? 1.5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A와 B를 더한 게 얼마예요? 100과 300을 더한 게 얼마입니까? 400이죠? 400에 1.5배 하면 얼마인 거예요? 얼마인 거죠, 여러분들? 400에 1.5배 하면은요? 예, 600이 되는 거죠, 600. 2분의 3 곱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2분의 3. 그쵸? 400에다가 2분의 3 곱하니까 6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C 지역이 60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되냐? 전체는 100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인 수치들을 또 채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00은요, 그대로 두고요. 300에 19%라고 하면은요, 57이고요. 300에 10%. 예, 30. 그 다음에 여기 360이죠? 600에 19%는요, 114. 그 다음에 여기 24. 1000에 60이니까 600. 여기는 200. 여기는 6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57과 114, 그 다음에 여기 값을 더해서 200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필요하냐? 여기 29가 필요합니다. 근데 100명 중에 29명이라는 소리는 결국에 여기 29%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여기 더하고 360 더해서 6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얼마가 오냐? 195가 옵니다. 그럼 300 중에서 195는 얼마큼 차지하는 거예요? 65%만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에 기역은 65 맞죠? 하지만 이응은 23이 아니라 29여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 금전적 지원은 공공보조와 사회보험의 공통점인 거죠? 자, C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거. 그래서 60에서 19 더한 다음에 4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75%가 되는 거고요. B 지역 같은 경우는요, 65에서, 다음에 19 더하고, 다음에 10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 74%가 됩니다. 그래서 C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2번 선택지가 정답이에요. 3번에 강제가입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그러면은 나죠? 사회보험. 요거의 수급자 수는, 자, B 지역 얼마예요?
57. A지역은요, 29의 3배입니까? 아니, 이제 3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3배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 3배보다 적은 거죠. 4번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A지역 수급자 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그것의 A지역 수급자 수라고 하는 것은 29.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죠. 이거는 가져가. 요거의 강한 제도의 C지역 수급자 수. 얼마예요, C지역은요? C지역은 360이네요. 그러면은 뭐,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 없이 당연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9와 360. 네. 자, 오답인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번입니다.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 물어보고 있죠? 선별적 복지 성격.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따라서 가고요. 그게 수급자 이제 수가 아니라 이제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지역이,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뭐예요? 사회보험인 거죠? 요거 난데, 요거의 수급자 비율은 C지역이 가장 높은가라고 물어봤는데요. 확인해 봅시다. 요거. 일단, 가와 같은 경우에, 가, 공공부조죠? 공공부조에서 A지역 같은 경우는 비율이 얼마예요? A지역은 45. A지역 45. 맞죠? B지역은요? B지역은 65. C지역은요? 60. 아, 어디가? 공공부조는 B지역이 가장 높네요. 그쵸? 요건 맞는 거예요. 근데 콤마 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봤을 때 A는요? 보편적 복지는 비율이 A는 29. 그 다음에요. B는요? 19. 그 다음에요. C는요? 19.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C 지역이 가장 높다라고 봤는데 가장 높은 건 어떤 거예요? A 지역인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C 지역이 아니라 A 지역이 가장 높다라고 해야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비교해서 오답인 거를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금전적 지옥.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꼭 같이 생각해 줘야 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5번까지 해서요.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관련된 문항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풀어봤습니다. 우리 아직 5문항 남았습니다. 5문항 다음 시간에 마저 풀 거고요. 오늘 했었던 문항들도 혹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 꼼꼼하게 여러분이 직접 다시 한번 복습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5문항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사회문화는 럭키 버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념완성 사회화 문화의 권유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화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은 이제 1, 2단원 다 마치고요. 중간고사 대비 관련 우리 교재의 모의고사 3회가, 중간고사 3회, 기말고사 3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재 뒷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아, 문제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No! 아니죠. 우리 교재 뒤쪽에 중간고사 대비 문항으로 3회가 또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또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거치면서 중간고사 대비하는 문항 같이 풀어보면서 또

배웠던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시간으로 알차게 운영해 볼 거고요. 먼저 한번 쭉 풀어 보시고요. 저랑 같이 맞춰보는 시간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1번 보겠습니다. 미출층 기억에서 D급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요. 사과 신품종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상이죠. 가치가 투영되어진. 그다음에 니은혜. 기후 변화로 인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기온이 하강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기온이 하강했다라고 하는 것그 자체는 자연계의 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죠. 그다음에 디귿에 현장 보급. 앞부분에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신품종 개발에는 최소 10년이 걸리고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현장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걱정하면서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맥락 속에서 현장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에 기억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냐? 사회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죠. 이번에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 현상인데요.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에 따라서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3번에 D급과 같은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로서 존재한다? 아니죠.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법칙의 지배, 즉 자연 현상에 해당한 특징인 거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다음에 4번의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기억은 사회, 니은은 자연이기 때문에 사회는 개연성, 확률의 원리가 적용돼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에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인 자료, 공통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문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골라봅시다. 자, 제시문, 사회 구성원들은 상황적 맥락 속에서 상황적 맥락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했네요. 의미를 해석하고 공유하고, 해석해서 공유해서 이를 기초로 행동합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상황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상황 맥락, 의미 부여, 행위 주체, 상황 정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1번에,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이다. 상상론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전제이죠. 그쵸, 전제. 즉, 미시적 관점의 전제이기도 하고요. 정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사회제도는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다. 지배계급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또 계속 지배계급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 대물림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사회 제도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갈등론에서. 3번에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를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에서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4번에 사회 질서는 지배 집단의 억압에 의해 유지된다. 자, 요 내용 갈등론에서 이야기하는 특징이었죠. 5번에 사회 각 부분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기능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론에서 상황 맥락에서 행위 주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인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런 문제들이 또 내신에서 출제가 될수 있는 좋은 문제 유형이죠.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해석 옳은 것은 A에서 C는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다음은 제시된 두 관점의 응답이 예 또는 아니오로 일치하는 질문을 나타낸 거예요. 자, A와 B를 땡땡 하고서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개개인의 주관적 세계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가? 자,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근데 A와 B, 이두 가지가 예 또는 아니오로 일치하는 거. 뭐로 일치할 수 있을까요? A와 B가 아니오로 일치하면서 A와 B는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 돼버리는 거고 상상론이 뭐가 된다? C가 되면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와 C는 사회 각 부분이 사회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이 내용 자체는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B와 C, 근데 C가 상상론이었어. 그러면은 B와 C가 결국 B와 상상론이 무엇으로? 둘다 아니오라고 응답해서 응답을 일치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B가 뭐가 된다? B가 갈등론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리하자면은 B 갈등론, C 상상론, A 기능론으로 A, B, C를 모두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응답 모두 다 아니오로 일치하는 질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기억선지, 기억에 대한 A, B의 응답은 예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아니오로 일치한다. 니은에, 니은에 대한 B, C의 응답은 아니오로 일치한다. 네, 맞죠? 디귿에 A는 B와 달리 사회 제도는 사회 전체의 합의가 반영되어 형성된다고 본다. 그렇죠?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 전체의 합의 맞죠? 갈등론은 지배 집단의 합의죠. 그렇죠? 리을의 C는 A와 달리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본다. 사회 병리 현상 어디서 강조했어요? 기능론에서 강조했었던 중요한 내용이었죠. A와 달리가 아니라 A와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요, 니은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A에서 C는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 A에서 C 중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은 자료 수집 방법이 A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전형적인 B 구조와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인 참여 관찰법이 A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A에서 C 중 대규모 여론조사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거 질문지법이죠. 따라서 B가 질문지법이다. 그 다음에 A에서 C 중 가인 자료 수집 방법은 B와 C이다. 즉, 질문지법과 남아있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C가 실험법이 되잖아요.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해당하는 걸로 가를 연결시켜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1번에 A는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정답은 1번이죠. 생생한 자료.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와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생생한 실제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참여 관찰법의 또 특징이었죠. 이번에 B는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질문지법은 효율적이다, 비교적 효율적이다라고 개념 정리했고요. 3번에 C는 조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자, 이것은 C가 아니라 참여 관찰법 A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4번에 BC는 A와 달리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여 관찰법에서 정리했었던 내용인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왜 오답이냐면 이 내용도 참여 관찰법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BC 중에서 특히 B와 같은 경우는 면접법과 더불어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다라고 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답이고, 그래서 또 오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4번 여러분 잘 챙겨두시고요. 5번의 가해는요, 질문지와 실험이 반응해줘야 되는데, 조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질문지는 예스지만 실험법은 아니기 때문에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질문지법과 그 다음에 면접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갈게요.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관련된 내용이죠. 교복 디자인 만족도 조사를 위한 질문지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이라고 하고, 우리 학교 교복 디자인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주변 학교 학생들로부터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어떤 맥락을

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귀하는 우리 학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의식해서 아무래도 교복이 좀 별로 안 좋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쪽으로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5번 선택지에서 질문에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가나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가를 보시면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의 실험 연구 논문을 분석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논문 23편을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미 형성된 자료를 분석한 형태인 거죠. 즉, 2차 자료 수집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문헌 연구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문헌 연구법을 지금 여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요, 10년 이상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둔 노인의 삶을 생애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시간적으로 축적되거나 패턴화된 삶의 경험적인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야기식 인터뷰 방법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어떤 자료 수집 방법? 면접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 가는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렇죠? 바로 지금 여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논문 23편을 분석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미 기존에 형성된 바로 2차 자료 수집인 것을 알수 있고요. 니은에 가는 실험법을 사용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실험법을 사용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거. 적합하지 않은 거죠? 문헌 연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나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연구 방법.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연구 방법은 무슨 연구 방법이에요? 질적 연구 방법이죠? 사회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면접법을 활용해서 생애사 관점에서 경험적 의미라고 하는 심층적인 이해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선지 옳은 내용입니다. 질적 연구, 면접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 리을에 나는 연구자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아니죠. 면접법은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정리했잖아요. 따라서 잘못된 선택지가 됩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연결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체크해 주시고요. 7번 문제로 갈게요. 미출치인 기역에서 비읍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제시문, 갑은 스마트폰 의존 정도를 낮추는데, 동그라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대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프로그램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바로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의존 정도를 검사한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판정된 20명을 10명씩 A 집단, B 집단 두 집단으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A 집단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하고 이 B 집단에게는 바로 동그라미 프로그램, 독립 변수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 그러면은 이 B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를 적용한 실험 처치가 이루어진 실험 집단인 거고요. 평소대로 생활한 A집단은 독립 변수를 적용하지 않은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제 집단인 것을 분석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적용을 완료한 이후, 실험 처치 이후, 독립 변수 처치 이후, 다시 한번 스마트폰 의존 정도, 종속 변수를 검사해서 분석하네요. 아하, 그럼 이것도 실험 처치 이전에 먼저 종속 변수를 검사하죠? 자, 사전 검사. 실험 처치 이후에 다시 한번 종속 변수를 검사하죠?
사후 검사.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A 집단과 달리 B 집단에서, 즉, 실험 처치가 가해진 실험 집단에서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싶었는데 유의미하게 낮아졌음을 확인했대요. 기억선지. 기억은 사회 현상에 대한 규칙성이 존재함을 부정한다. 이 기억은 어떤 연구야? 변인과 변인의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규칙성이 존재함을 부정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죠. 니은의 니은 비읍은 종속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종속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선지. 디귿은 실험 집단. 자, 실험 집단인가요? 지금 디귿은 A 집단이죠. A 집단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한 집단이기 때문에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인 거죠. 따라서 통제 집단. 리을은요, B 집단으로서 실험 집단. 실험 처치가 적용된 실험 집단이 되기 때문에 통제가 아니라 실험 집단이다. 바뀌었네요. 리을의 미음은 독립 변수의 처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음은요, 지금 동그라미 동그라미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적용하였다. 독립 변수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 실험 처치, 독립 변수 처치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 네,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넘어갈게요. 자료 1에 가에 해당하는 연구 과정만을 자료 2에 기억에서 리을에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연구 과정 중 가에서 연구자는 특정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만 근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즉,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어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죠. 어떤 단계일까? 어떤 단계? 어떤 단계에서 가치 중립이 요구돼? 자료 수집 단계.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 그다음에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 그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요네 단계를 꼭 여러분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었죠? 엄격한 가치 중립. 자, 그러면은 기억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학업 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거 뭐한 거야, 얘들아? 주제 선정한 거란 말이야. 주제 선정은 여기 들어가지 않죠? 갑은 학업 성적을 최근에 시행한 중간고사 점수를 통해 파악하기로 하였다. 즉, 개념의 조작적 정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떤 단계에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네. 디귿은 의리 개발한 도구를 이용해서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고 분석했대요. 뭐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리을에 두 변수가 정의 관계에 있다고 설정한 가설을 기각하였다. 가설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뭐 했다라는 거야? 가설을 검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설 검증도 엄격한 가치 중립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9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갑은 머리를 자유롭게 기르고 싶어 하지만 학교 규칙 때문에 머리를 짧게 잘라야만 했습니다. 갑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라는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을 따라야 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럼 사회 구조 중에서 어떤 특성이 부각되는 걸까? 바로 강제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부각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2번, 사회 구조는 구성원이 바뀌어도 오랜 기간 유지된다. 네, 지속성에 해당하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사회구조는 사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4번에 구성원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사회구조는 변화 가능하다. 변동 가능성에 해당하는 특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택지고요. 5번에 사회구조는 지배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거는 갈등론과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죠. 어쨌든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에서 5번 선택지는 자료의 결론에 가장 적절하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갑에서 병의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사회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갑은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전통적 규범과 가치관은 힘을 잃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않음으로 나타난 현상이야. 압축 성장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의미하는 거지. 이 맥락에서 새로운 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않았다. 규범의 공백 상태, 무규범 상태로 인해서 일탈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노미 이론 가운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죠. 을은요, 아닙니다. 지배층의 불법 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반면에 일반 서민의 생계형 범죄는 무겁게 처벌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구조적인 불평등,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바로 비판 범죄학 이론으로서 생계형 범죄를 접근하고 있고요. 병은 무엇보다 범죄자라는 이미지가 굳어질까 걱정입니다. 해당 사람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내재할 경우 제2, 제3의 일탈로, 지속적인 일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람들의 부정적 이미지, 부정적인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생김에 따라서 2차적, 3차적, 제2, 제3의 일탈, 즉 2차적 일탈로 나타나는 것 바로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1번의 갑의 이론은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낙인 이론만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낙인 이론만. 따라서 오답이고요. 이번에 을의 이론은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이 학습된다고 본다. 교류를 통해 학습되는 거, 상호작용 양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 오답이야. 3번의 병의 이론은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적어드렸고, 2단원 개념 총 정리할 때도 적어드렸던 낙인 이론의 정말 중요한 선택지예요. 정답 여러분, 3번이죠? 바로 사회적 반응, 낙인, 차별적 제재, 예를 더 중시하고 이것에 의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 일탈인 2차적 일탈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갑의 이론과 달리 을의 이론은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본다. 그 머튼의 아노미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다. 5번의 을의 이론과 달리 병의 이론은요,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한다. 자, 이거 비판 범죄학 이론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병의 이론이 아니라 비판 범죄학 이론, 을과 연결시켜야 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바로 선택지 가겠습니다. 자, 기억은 미음과 달리 2차적 사회와 기관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어봤죠? 기억은 동그라미 대학교 경제학과 2차적 사회와 기관 맞고요. 니은은요, 세모세모 기업, 여기도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2차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죠? 모두가 되겠습니다. 달리가 아니라. 이번에 기업과 리을은 모두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대학교 경제학과는 공식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교내 밴드 동아리 같은 경우는 바로 비공식 조직인 거죠. 자, 모두가 아니라 요 리을만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번에 디귿은 리을과 달리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에 해당한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디귿의 지금 가족이죠. 가족은 설립 목적에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교내 밴드 동아리 같은 경우도 설립 목적에 따라 사회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디귿과 리을 모두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리을과 미음은 모두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이익 사회, 그 결사체에 해당하는가 물어보는데, 리을의 교내 밴드 동아리, 그 다음에 미음의 직업훈련소 모두 다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이익사회 결사체에 해당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의 갑이 미음에서 여기에서 경험하는 사회화는 예기사회화가 아닌 재사회화다. 예기사회화가 아닌 게 아니라 예기사회화에 해당하는 거죠. 왜요? 최근에는 이직을 꿈꾸며 직업훈련소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전문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이직을 꿈꾸면서 그 꿈꾸는 이직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사전에 미리 학습하는 과정에 사회화의 유형이기 때문에 예기사회화가 아니라 예기사회화로 연결시켜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네, 4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12번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관련된 내용이죠. 제시문입니다. 갑은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생각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했어요. 그의 창의적인 활동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여기가 중요하죠? 사회는 개인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고 변화한다. 그러면 사회보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야?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1번에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이다.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이죠. 이번에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이죠. 3번에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이고요. 4번에 사회의 특성은 개개인의 특성이 모여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을 강조하는 명목론이어서 정답 4번. 5번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식 개선보다 제도 개혁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볼게요. 미추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기억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이 마름모 지역 주민들이 마름모 지역 살리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연합을 통해서 지역 내 대기업 공장 설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형태의 네, 사회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기억은 현상을 유지하고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보수주의 운동 아닌 거죠? 지금 플라스틱 일회용 상품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내용의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1번 적합하지 않고요. 2번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회운동이 아니다. 아니죠. 이게 잘못된 서술이라는 뜻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든 공익적인 성격을 띠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형태로서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운동의 의미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사회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서 잘 챙겨 두셔야 돼요. 3번의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사회운동의 긍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둘다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공론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의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사회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바로 혁명적 사회운동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지금 기억과 니은 모두 다 혁명적인 사회운동에 해당하지는 않죠. 5번의 기억, 니은은 모두 뚜렷한 신념과 목표를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다라고 단서조항에서 말하고 있고요. 표는 각 진술에 대해 가불이 각각 참, 그 다음에 거짓 중 하나로 응답한 내용 및 교사의 채점 결과를 나타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응답 개수를 꼭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A가 관료제, B가 탈관료제다 라고 놓고 해보면은요. 지금 A를 관료제라고 하면은 정보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한다 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부분, 요거 어때요? 옳은 설명인데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이시니까 여기도 거짓으로, 여기도 거짓, 덧이 똑같으니까는 거짓으로 해서 맞았죠. 여기도 맞는다라는 건데 옳은 응답이 한 개래요. 그럼 결국에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옳은 응답 개수를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참이 맞으니까 기억은 뭐가 와야 될까요? 기억은 거짓이라고 와야지 틀린 것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참이라고 말해서 틀렸죠? 그럼 여기도 틀려야 되기 때문에 니은도 뭐가 와야 된다? 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기억은 참이고 니은은 거짓이다. 기억은 거짓이고 니은이 참이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수 있고요. 2번에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다. 아니죠? A는 탈관료제, B는 관료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3번에 A는 B에 비해 중간관리층의 비중이 높다. 높은 것은 오히려 관료제가 더 높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4번에 B는 A에 비해 목적 전치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관료제가 어때요?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에는요, A는 B에 비해, A는 탈관료제.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서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참이라고 말해서 틀리게 된 케이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내용이 지금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발휘되기 더 용이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에 넣었을 때 얘를 참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틀리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요 내용만 넣고 보면은 얘는 관료제보다 관료제 아이 내용만 넣고 보면 얘는 오히려 관료제가 더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관료제가 더 부각되는 특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어는 지금 또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넣어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리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설명이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 해서 요러한 문제 유형도 관료제라든가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가 사회 실제로 명목로 물어보는 문제, 이런 문제 유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문제 유형 꼼꼼하게 문제의 조건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서술로도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셔 가지고 판단을 해 줘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가는요,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갑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고 범칙금과 벌금을 받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낮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걸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외적 통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 그렇죠. 공식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요, 을은 이웃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늦은 밤에는 음악 실기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서 연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요. 바로 내적 통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선지. 가는 나와 달리 외적 통제가 작용한 사례다. 외적 통제 중 공식적 통제가 작용한 사례인 거죠. 니은의. 나는 가와 달리 공식적 통제가 작용한 사례다. 나는 내적 통제가 작용한 사례인 거죠. 디귿에 가나에 나타난 사회 통제 유형은 한 개인에게 동시에 작용할 수 없다? 아니죠. 한 개인에게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의미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6번으로 갈게요. 인구부양비 관련된 문제이고요. 표는 갑에서 병국의 인구 관련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총 부양

소비, 그다음에 노년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총부양비 같은 경우는 공식 노년부양비 플러스 유소년 부양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부양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 그 다음에 곱하기 100한 거, 이것을 총부양비 구하는 공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총부양비가 100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부양인구가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를 더한 것도 100명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즉, 부양인구와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를 더한 게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해석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년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노년 인구를 분모로 하고 부양 인구를 분자로 해서 비교해 봐서, 그러니까 노년 인구를 분모로 하고 얘를 분자로 한 값으로 다른 수치들과 비교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00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가 500명이다. 그 노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5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거죠. 여기 200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가 200명이다. 즉 노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2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전체 인구, 갑국, 을국, 병국 한번 적어보고요. 자, 갑국의 총인구를 100명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총부양비가 100이라 그랬죠? 그러면 부양인구와 나머지 두 인구의 더한값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려면 부양인구가 얼마가 돼야 돼? 50이 돼야 되는 거지, 50. 그리고 두개 더해서 5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노년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500이다라고 하는 것은 노년인구보다 부양인구가 5배 더 많다라는 거죠? 여기가 50이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5배 더 많은 거잖아요, 부양인구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고? 4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런 식으로 을국도요, 총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해서 해볼게요. 총부양비가 100이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양인구가 50이고, 유소년과 노인을 더한 게 50이 되겠네요. 노년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200명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부양인구가 노년인구의 2배란 뜻인 거잖아요. 이게 얼마가 와야 돼? 25가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유소년인구도 25가 올 겁니다. 병국도요, 총인구를요, 100명으로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유소년 총부양비가 150이래요. 부양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플러스 노인 인구가 150, 즉 2분의 3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양인구가 얼마가 돼야 돼? 40이고 두개 더해서 60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도 100명이래요.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아. 요렇게. 여기 얼마가 온다? 20이 온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1번에 부양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같다. 같다. 1번 정답으로 고를 거야? 안 되지,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다 각각의 갑국, 을국, 병국의 총인구를 100으로, 100으로,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수치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그쵸? 여기는 100명일 수도 있고, 여기는 전체 인구가 200명일 수도 있고, 여기 300명일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를 지금 몰라요. 전체 인구를 모르기 때문에 총인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같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2번에 유소년 부양비는 병국이 을국보다 적다라고 말하는데요. 병국은요, 40분의 20, 을국은요, 50분의 25. 어떻습니까? 작은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요, 병국이 가장 낮은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100 중에 10, 100 중에 25. 100 중에 40이니까 병국이 가장 낮은 게 아니라 가장 높네요. 4번에 갑국은 고령화 사회. 여러분, 고령화 사회 외워두면 좋다 그랬지? 하지만 정보를 친절하게 주고 있어. 여기 봐봐.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말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갑국은 고령화 사회냐? 100명 중에서 10명이니까 10%지? 7% 이상이니까 고령화 사회 맞네. 그쵸? 그 다음에 을국은요, 고령 사회냐? 100명 중에 25명이니까 25%지? 그러면 고령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네, 얘들아. 3번에 병국은요,

100명 중에 40명이 40%. 여기 초고령 사회 맞네. 7개 틀렸습니다. 5번에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는, 그럼 유소년 인구를 분모로 하고요, 노년 인구를 분자로 해서 값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갑구기 을국보다 적고 병구기 을국보다 많다라고 물어보는데요. 갑구 같은 경우는요, 40분의 10이잖아. 40분의 10. 을국은요, 25분의 얼마다? 25분의 25죠? 25분의 25. 라고 했을 때 갑국이 을국보다 적다라고 하는 거, 네, 맞는 내용이고요. 병국은요, 20분의 40. 그 다음에 을국은요, 25분의 25였죠? 어때요? 병국이 을국보다, 네, 맞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노인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라고 하는 것을 얘를 분모, 그다음에 얘를 분자, 얘를 분모, 얘를 분자로 해가지고 값의 크기 관계 같은 것들을 쉽게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답 5번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꼭한두 문항 이상 여러분의 시험에서 출제될 겁니다. 우리 교재에 나왔었던 우리 뭐 대단원 종합 문제나 그쵸 기본 문제 같은 부분에서도 확인했었죠? 그런 문제 유형들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의 머릿속에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원리나 방식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서답형 문항, 네 문항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7번에 A 현상과 B 현상이 각각 무엇인지 쓰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금 A 현상과 달리 B 현상에만 해당한 특징들이래요. 가치 함축적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그러면 비현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현상은 사회 현상이 되는 거고요. A현상은 뭐가 된다? 자연현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한번 서술해 보자. 즉, 지금 얘도 사회현상, 얘도 사회현상, 또 사회현상의 특징을 두 가지 한번 적어 보자라는 거야. 뭐랑 뭐를 적을 수 있을까? 바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하지만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예외가 존재한다.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 적을 수 있겠지? 인과관계가 그래서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내용 적을 수 있겠죠. 그쵸? 여기 확률과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게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선택지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어떠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규범이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한 사회의 도덕적, 규범적, 윤리적 가치가 반영되는 내용도 대표적인 사회현상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 볼게요. 19번의 제시문. 세사원 갑은 자기가 다니는 동그라미 전자에 대한 별로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경쟁업체인 세모세모 전자에 대해서만은 저 회사만큼에서는 질수 없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원들은 자신이 다니는 세모세모 전자에 강한 소속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경쟁업체라고 하는 동그라미 전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썸너에 따르면 사회 집단은 소속감을 기준으로, 소속감 유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 집단, 소속이 되어져 있으면서 소속감을 가지는 내 집단과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적대감과 경쟁의식을 가지는 외 집단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전자라고 하는 것은 갑에게는 내 집단이 아니고 지금 이 전자에 갑이 다니곤 있지만은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을에게도 외 집단이 아니다. 을도 경쟁업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은 을이 봤을 때 동그라미 전자에 본인 소속이 안 되어져 있지만은 안 되어져 있으면서 특별히 적대적인 감정, 배타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집단이 아니다라고 서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준은요, 소속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요 이유를 소속 집단이란 용어를 가지고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전자는 갑의 소속 집단이지만 소속감이

0: 없기 때문에 내 집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전자는 을의 소속 집단이 아니지만 적대감, 경쟁 의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 집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속 집단 여부뿐만 아니라 소속감 여부, 그 다음에 적대감, 경쟁 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 집단인지 외 집단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 부분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소속감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 구분하고요. 소속이 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감이라고 하는 결속력, 애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내 집단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외 집단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대감이나 그다음에 경쟁 의식, 배타적 감정, 이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외 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줘야지 내신 시험에서 틀리지 않고 만점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고사 대비 총 3회 가운데 1회를 꼼꼼하게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들 너무너무 괜찮았죠? 이런 문제들 모두 다 분명히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응용할 겁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응용할 거니까는요, 한 번, 두번 풀어보지 마시고요, 최소 3번 이상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서, 선생님이 어떻게 응용해도 여러분들이 다 섬세하게 반응해서 다 맞출 수 있도록 충분히 반복해서 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남아있는 2회 모의고사도 또 꼼꼼하고 알차게 잘 설명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와 문화는요, 럭키보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도 사진을 준비했는데, 오늘 사진은 더 특별한 사진이야. 자랑자랑 하려고 가져온 사진이거든? 내가 얼마 전에 어떤 꿈틀이에게 메일을 받았단 말이지. 안녕하세요 하고, EBS에서 선생님이 제작해주신 강의를 듣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꿈틀이입니다 해주는데, 저 꿈틀이라는 이름이 내가 만든 책 중에 꿈이 될 너를 위한이란 책이 있어. 그래서 우리 그 강의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꿈틀이라는 애칭을 붙여줬어. 그래서 저는 꿈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하고 같이 공부하고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다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했대. 근데 나도 저게 맞는 것 같아. 1학년은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막 불타오르고, 근데 2학년 되는 그 순간부터 뭔가 1학년 때 품었던 그큰 뜻이 조금은 실망스럽게 되기도 하고, 또 특히 수학만 하더라도 우리가 1학년 때는 공통수학 1, 2를 배우다가 갑자기 2학년 되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나오지, 막 극한 미분적분 나오지, 훨씬 더 수학에 대한 내용이 좀 심화되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어려운 시기인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배우는 개념도 더 어려워지고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았대. 그래서 겨울방학 때 나하고 수학 강의 들으려고 선생님 찾아보다가 내 강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야. 다음 사진 보면, 2학년 때뭘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건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서 공부하기가 어려웠대. 나는 저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잠깐은, 잠시는, 그러니까 단기간은 그냥 잠깐의 그런 동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시험은 사실 3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잖아. 즉, 장기전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이유가 꼭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 이유가 꼭, 뭐랄까, 선생님이 되고 싶다거나, 내가 목표하는 직업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라는 게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내 목표는 세계일주야. 그래서 그 세계일주를 위해서 난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공부라는 중이야. 라는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자기만의 그런 목표가,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야 이 3년이란 시간을 정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공부를 잠깐 놨었대.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시작해서 수투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래도 나하고 수학만큼은 끝까지 완주를 했다고. 근데 내가 이 메일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밑에 부분이야. 선생님, 다음번에 만약에 또 강의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 만드신 책을 절판하지 말고 조금 더 유지해 달라는 말? 나 사실 요즘 저책 때문에 맨날 맨날 울고 있거든. 이게 수능 개념이란 책인데, 그 책을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이 똑딱똑딱 가내 수공업으로 열심히 만든다? 그래서 타자도 하나씩 다 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림도 넣고. 그래서 1년 중에 나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늘이 시기거든. 수능 개념 만들면서 이렇게 너희들하고 올림포스에서도 만나는 이 시기? 그래도 지난주는 진짜, 아휴, 이거 언제 다 하나 하면서 맨날 맨날 울고 있었는데, 싫었는데. 기운 내서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번에 거더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맨 마지막. 저녁에 메일 보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진짜 귀엽지? 이렇게 저녁에 메일 보낸다고 막 알람이 울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보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요 메일을 받고 너무 기운 내서 정말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시간 내서 이렇게 메일 보내줘서 고맙고, 너희들한테도 다음 시간에 내가 만든 이 소중한 수능 개념 자랑하는 시간 가져볼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함수를 만나봤지? 지수함수?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움직움직 좀 복습해보자 그랬어. 그래서 어떤 움직움직을 좀 복습해봤냐면, 평행이동이었지. 그래서 우리 평행이동은 뭐가 중요했어? 그치, 점인지 도형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했어. 그래서 점인지 도형인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방법이 달라졌었지, 그 규칙성이. 그래서 A, B라는 점을 가지고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그 우리 평행이동이라는 건 진짜로 내가 그 점을 콕 집어서 움직여주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원래 A였는데 A 플러스 M에 가서 찍히고, 원래 B였었는데 B 플러스 N에 가서 찍히는 게 점의 평행이동이었어. 근데 도형일 때는 조심해야 돼. 나 fx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 도형의 방정식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켜. 방금 전에 이동시킨 거하고 같이 움직였다?
근데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실제로는 n만큼 움직였지만 시계 반영되는 건 x-m이고 실제로는 n만큼 움직였지만 반영되는 건 y-n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어. 그래서 점 같은 경우는 내가 움직여준 그대로 부호가 반영이 되지만 도형 같은 경우는 부호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반대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 얘 가지고는 연습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1,2라는 점을 가지고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일 거야. 그럼 1이었는데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됐고, 나 2였는데 1만큼 움직였으니까, 그치, 3이 된 거지. 근데 얘는 1,2라는 건 점이었잖아.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인 거야? 부호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인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나 y는 x 플러스 5라는 직선식 하나 가지고 와볼게. 나 그런 직선식을 가지고 방금 전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3만큼, 1만큼 한번 움직여보자. 나 y는 x 플러스 5, 저거 점이야, 도형이야? 우리 점이 아니면 전부 다 도형이다. 저거는 도형이야. 도형이니까 부호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 반대로. 나 y인데 실제로는 플러스 1만큼 움직였지만 시계는 마이너스.

며칠? X도 나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지만 시계는 플러스 3만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적어주는 거였지. 그래서 움직였더니 뭐가 됐냐면 Y는 X 더하기 플러스 8에다가 1 하나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점인지 도형인지를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움직움직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대칭이동이야. 대칭이동. 자, 우리 대칭이동이라는 표현이 낯설어서 그렇지, 얘는 뭐냐면 색종이 접기 하는 것처럼 그걸로 반 접어버리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몇 가지의 대칭이동을 했어? 총? 그치, 네 가지의 대칭이동을 했지. 첫 번째는 X축, 두 번째는 Y축, 세 번째로는 원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Y는 X. 이렇게 네 가지의 대칭이동을 해봤어. 그래서 대칭이동을 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나 여기서 점 하나 갖고 올게. 누구 갖고 올 거냐면 3,1 한번 갖고 와볼까? 3,1. 나요 3,1이라는 점을 가지고 대칭이동을 좀 해볼 거야. 대칭이동. 나 대칭이동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걸로 반 접어버리는 거라 그랬어. 그럼 첫 번째, X축으로의 대칭이동이야. 3,1이라는 점이 있었고, X축이 있었어. 대칭이동은 그걸로 반 접는 거야. 내가 얘를 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겠다는 얘기는 그 점을 가지고 X축으로 톡 접었어. 그랬더니 위에 있던 점이 아래로 뚝 떨어졌다. 나요 좌표 몇일까? 요 점. 나맨 처음에는 좌표가 누구였냐면 3,1이었어. 나 아래로만 떨어졌지. X값은 그대로 3, Y값이 마이너스 1. 아래로 뚝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더니 뭐가 바뀐 거야? 그치, Y의 부호가 바뀐 거야.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게 되면 Y의 부호가 달라져. 이번에 Y축 해볼게. 나 3,1을 가지고 이번에는 Y축으로 반 접어버리자. 얘를 가지고 Y축으로 반 접었어. 왼쪽에 가서 도장 쾅 찍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1이 됐을 텐데. 뭐가 바뀌었는지를 봤더니 이번에는 저쪽 편에 가서 찍혔어.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네. 그래서 Y축 대칭 시키게 되면 X의 부호가 달라져. 이번에 원점 대칭. 나 우리 원점이라는 건 0,0이지. 3,1 해가지고 저쪽으로 화살 쾅 도장 찍었어. 그럼 나 반대편으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됐을 거고, 아래쪽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지. 3,1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됐다? 어떻게 바뀐 거야? 그치, 부호가 둘다 바뀐 거야. 그래서 이때는 둘다 부호가 바뀌어. 마지막 y는 x. 나 우리 y는 x라는 건 누구였냐면 0,0, 1,1, 2,2. 그런 점을 지나는 직선식의 y는 x지. 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겠다는 얘기는 그걸로 반 접어버리는 거였어. 3,1이라는 점을 가지고 툭 접었더니 여기에 가서 찍힌다? 우리 그 점의 좌표는 1,3이지. 나 3,1이 1,3이 됐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XY가 자리를 바꿨지. 그래서 이때는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됐어.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그래서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좌표로 나한 번만 더 볼게. A,B라는 점을 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우리 X축 대칭이면 Y부호가 바뀌니까 A,B가 되는 거고, A,B를 가지고 Y축 대칭하면 X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A,B인 거고, A,B를 원점 대칭시키면 부호가 둘다 바뀌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지막으로 Y, X 대칭시켜. 둘이 뭐 해야 돼? 그대로 자리 바꿔야 돼. 즉, B,A가 돼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내가 점일 때랑 도형일 때를 구분해서 수업을 했잖아. 근데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왜 구분을 안 하냐면 점일 때하고 도형일 때하고 규칙성이 동일해. 그래서 내가 굳이 점인지 도형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거야. 연습해보자. 우리 아까 전에 평행이동 시킨 거 Y는 X 플러스 5 한번 갖고 와볼까? 내가 이 직선을 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시켜볼게. 우리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냐면 Y의 부호가 바뀌지? 반대로. 그래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 얘가 대칭이동을 시킨 애야. 근데 보통 우리가 함수식 쓸 때는 Y는 1이라고 쓰잖아.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됐겠지. 이게 대칭이동이야. 그래서 평행이동, 점일 때, 도형일 때 구분해야 되고, 대칭이동은 총 4가지가 있었어.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씨앗톡톡 복습이었고, 진짜 주인공은 여기야. 지수함수의 움직움직. 이번에는 지수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좀 해볼 거야. 근데 내가 저 위에 오래

오랜만에 또 나왔지. 외워라, 제발 외워. 진짜, 진짜 외워. 이게 마음 같아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y는 3의 x제곱, y는 5의 x제곱 그런 기본형이 좀 나왔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런 기본형의 지수함수는 잘안 나와. 그래서 대칭이동을 시키든 평행이동을 시키든 움직움직이 되어 있는 상태로 주로 나온다. 그래서 지수함수로 움직여 볼게. 첫 번째로 평행이동부터. 지수함수의 기본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 기본 모양. 그치. y는 a의 x제곱이지. 나 얘를 가지고 뭐할 거냐면, 우리 방금 전에 움직여본 것처럼, x축으로 m마크, y축으로 m마크만 한번 움직여보자. 근데 조심해야 돼. 평행이동일 때는 점인지 도형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점이 아니면 전부 다 도형이었지.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수함수는 도형이야. 도형을 가지고 움직일 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지. 나 y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y-n이라고 써야 되고 x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x-m이라고 써야 돼. 얘를 가지고 예쁘게 쓰려면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을 좀 봤더니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 지수함수가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이라는 지수함수로 바뀌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에서의 이동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달라질지. 지금 나 누굴 가지고 움직여? 그치. 지수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좀 움직여 볼 거야. 나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원점이 있었어. 그때 만약에 요식 가지고 바로 구하는 게 어려울 때는 예제 가지고 해봐도 괜찮아. 처음부터 문자로 쓰기 힘들면. 나 y는 a의 x제곱. 나 그래프 1보다 클 때로 생각해서 한번 그래프 생각을 좀 해볼게. 나 이런 지수함수가 하나가 있었거든. 커지는. 나 그런 지수함수는 기본형일 때는 점근선이 누구야? 기본형? 그치. y는 0이었어. 누구였냐면 x축이었어. 기본 점근선이. 즉 0,1을 지나는 이런 애였거든. 근데 얘를 가지고 내가 뭐 하냐면 평행이동을 시켜. 평행이동. 즉 얘를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위아래로 그리고 양옆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나 요런 지수함수가 하나가 있었거든. 근데 내가 얘를 가지고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 즉 좌우로 흔들어. 우리가 지수함수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중요한 요건은 크게 두 가지였어. 뭐하고 뭐였었냐면 첫 번째로는 점근선. 왜냐면 뚫고 내려오지 못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모양이었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두 가지가 그림을 그릴 때꼭 필요한 요소야. 그럼 어떤 지수함수가 한 조각이 있었는데 내가 이한 조각을 x축으로 평행이동시켜. 좌우로 흔들어. 나 지금 이 상태에서 점근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좌우로 흔들면? 그치, 안 바뀌지. 내가 얘를 가지고 좌우로 흔들어. 그때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증가하던 게 갑자기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래프가 뒤집히거나 그런 움직임? 없지. 그러니까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이두 가지의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내가 얘를 가지고 위아래로 흔들어 볼 거야. 즉,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시켜.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잡아서 들어 올리면 누구도 같이 올라가? 그치, 점근선 같이 올라간다? 내가 얘를 가지고 잡아내리면 점근선 같이 내려와. 즉,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바꿔주는 중요한 요소야. 나 지금 y축으로 얼만큼 움직였냐면 m만큼 움직였어. 그랬더니 원래 점근선은 y는 0이었었거든? 근데 그 값이 뭘로 바뀌는 거야? 내가 움직인 만큼 그대로 따라오지. 나 y축에 대해서 m만큼 평행이동시켰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y는 n으로 바뀌는 거야. 잘 봐네. 나맨 처음에는 y는 0이었어. 그 값이.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y는 n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이런 그래프를 들어서 3만큼, 1만큼 평행이동시킨다면 오른쪽으로 세 칸, 그리고 위로 한칸 올라가. 근데 아무리 좌우로 움직여봐야 거기서는 점근선의 변화가 안 생겨. 그래서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y축이야. 그래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지수함수에서의 점근선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인 거야.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나 대칭이동을 좀볼 건데, 대칭이동에서는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보자. 우리 대칭이동은 규칙성이 그대로라 그랬지? 총네 가지의 대칭이동이 가능해. 근데 얘를 가지고 예제로, 나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런 지수함수가 하나가 있었거든? 나얘 가지고 뭐 해볼 거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시켜보자. 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게 되면 뭐가 바뀌기로 했어? y축 대칭시키면? 그치, x의 부호가 바뀌기로 했다? 그럼 저식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우리 저기 있는 마이너스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과 같은 거고 그러니까 얘는 우리 음수지수는 역수라서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지. 무슨 얘기냐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가지고 y축에 대해서 대칭하잖아?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된다? 실제로 내가 그림을 좀 떠올려 봤을 때 우리 y는 2의 x제곱 그릴 수 있잖아. 쟤는 0,1을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애지? 나 그런 함수를 해가지고 y축 대칭시켜. y축으로 쾅 접어버려. 그럼 도장 찍히듯이 찍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 이거 누구하고 같단 얘기야?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하고 같단 얘기야. 그래서 지금 밑이 역수관계였어. 그랬더니 y축에 대한 대칭관계지.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들을 읽어내는 게 가능해. 우리 나머지 네 가지 있잖아. y축 대칭만 설명했지만 x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전부 다 이런 규칙성 만족하도록 씩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찾자면 평행이동이야. 지수함수에서의 평행이동이 뭘 결정해줘? 그치, 점근선을 바꿔줘. 특히 누구? y.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바꿔주는 중요한 요소야. y축으로 평행이동 시킨 만큼 점근선이 이동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문제들 풀면서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유형 2번이야. 지수함수의 성질과 그래프의 이동이지. 저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라 그랬어. 그리고 두 상수 mn에 대해서 mn 값을 구해서 그 두 개 값을 좀 곱해달래. 일단 식부터 갖고 오자. 나 누구 갖고 있었냐면 y는 2에다가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식이야. 나 얘가 지금 y는 3의 x제곱을 가지고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건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 저식 한번 갖고 와볼게. y는 3의 x제곱. 내가 만약에 얘를 가지고 m만큼, 그리고 m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생각해봐. 그 y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y-n이라고 쓰고 x 대신에 x-m이라고 쓸 거고 y는으로 예쁘게 정리해주면 3의 x-m제곱 플러스 n이 되겠지. 즉 나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지만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게 눈에 보여.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식은 정리가 덜 됐지. 나 x 앞에 개수가 1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나 저 앞에 곱해진 2가 사라져야 되거든. 이 2를 가지고 없애줘야 되는데 일단 전개부터 할게. 2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2였어. 나 이 2를 가지고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한번 식 정리를 좀 해보자. 3의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그럼 2를 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을까? 한 덩어리로 합치려면 밑이 3이 돼야지 한 덩어리로 합치잖아. 그럼 2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2라는 값을 뚝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밑이 3이니까 로그도 3이 밑인 그런 거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 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었던 거 기억나? 즉 3에다가 로그 3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라고 쓸 수 있지. 거기다가 지금 3의 x제곱이지? 아마 이 문제는 평행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어려웠을 거야. 요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단계. 지금 내가 얼만큼씩 평행이동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식정리가 돼야 돼. 나 이런 모양으로 식정리하기 위해서는 3의 x제곱 앞에 곱해진 애부터 정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밑을 맞춰야지 지수로 올려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라는 애를 가지고 3의 로그 3의 2로 고쳐준 거야. 여기서 내가 활용한 수식은 뭐인 거냐면 우리 지수에 로그 들어가 있는 식 공부했었지? 이럴 때는 누구누구 자리 바꿀 수 있냐면 A하고 C하고 자리 바꿀 수 있었어. 그래서 C에다가 로그 B에 A로 바꿔줄 수 있었지. 나 요 수식 다시 한번 갖고 와보면 3에다가 로그 3에 2였어. 3하고 2하고 둘이 뭐 할 수 있냐면 자리 바꿀 수 있었어. 그러니까 2에다가 로그 3에 3이 됐어. 근데 밑하고 진수 같으면 그때는 1이잖아. 그래서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2를 가지고 내가 밑이 3이 될 수 있는 지수 형태로 고쳐준 거야. 그래서 요렇게 고쳤고 뒤에 마이너스 2 있었어. 여기까지 괜찮아. 한 번만 더. 나 우리 밑이 같으니까 한 번만 쓰고 지수끼리는 더해야 되니까 x 더하기 로그 3에 2였고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2 있었어. 이제서야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야. 다시 한번 시계 형태 볼게. 나 지금 시계 어떻게 생겼냐면 y는 3에다가 x 더하기 로그 3에 2인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2가 있는 상황이야. 나 우리 이식하고 이식이 지금 같은 거야. 근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m하고 n을 봐도 되지만 가능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읽자. 기본형은 y는 3의 x제곱이 기본형이야. 근데 그식 대신에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x 플러스 로그 3의 2야. 근데 실제로는 얼만큼 이동시킨 거야? 나 지금 m만큼 이동시켰어. x축에 대해서.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지. 그리고 이제 n의 값 한번 보자. 나 우리 n이라는 건 뭐였냐면 y축으로의 평행이동. 근데 부호를 바꿨잖아? 저쪽에서? 그리고 다시 넘긴단 말이지. 무슨 얘기냐면 나 n에 대해서 평행이동 시키잖아. 저쪽으로 넘겼어. 마이너스 n.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그대로 n이 된다. 그래서 y축으로는 평행이동 시킨 만큼 뒤에다가 꼬리처럼 붙여주면 돼. 그럼 나 결국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냐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이렇게 m하고 n을 구했어. 그리고 그두개 값을 곱해달라 그랬지. 나두개 곱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네. 그러니까 2 로그 3의 2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m 곱하기 n의 값을 물어보니까 이 문제 정답은 2 로그 3의 2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움직움직을 하고 푸는 첫 문제잖아. 근데 처음 문제인데 요 2라는 애를 좀 너희들이 얼만큼 평행이동 시켰는지 처리할 수 있도록 밑을 3으로 만들었어야 돼.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 그치, 로그에서 배운 거. 그래서 요 개념을 알아야지 지금 이런 식의 식계산이 가능해진 문제였어. 그래서 처음 문제 유형 2번이었고, 이번에는 유제 2번 한번 해보자.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편안했지. 정의역이 있었다? 1부터 2까지?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인 저 함수에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어. 최대값. 자, 얘를 일단 정석대로 한번 풀고, 그리고 그냥 푸는 방법까지, 좀더 빨리 푸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볼게. 자,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잖아? 가장 기본은 그래프야. 그림 그려서 언제 제일 큰지, 언제 제일 작은지를 끊어내서 읽어주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2에다가 쪼개보자. 2의 1제곱에다가, 거기다가 2의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3인 상황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2에다가 나 우리 음수지수는 역수였어. 2분의 x제곱 플러스 3이었어. 근데 이렇게 쓰면 보기 싫으니까 우리 2라는 애도 2분의 1로 맞춰버리자. 저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에 x제곱, 그리고 플러스 3이었지. 즉 밑이 같으니까 한 번만 쓰기로 했어.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x 마이너스 1, 그리고 옆에 뭐 있었냐면 플러스 3 있었어. 얘가 지금 뭐한 거냐면 내가 fx를 예쁘게 정리한 거야. 물론 여기에서 바로 마이너스 x로 묶으면서 정리했어도 같은 형태가 나온다. 지금 fx라는 누구냐면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이야. 다시 나 쟤만 떼올게. 나 fx라는 함수는 누구냐면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이라는 애야. 내가 얘를 가지고 분석하자면 기본형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란 애다. 근데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그치, 마이너스 1. 실제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겠지. 나 오른쪽에 꼬리 달린 게 y축으로의 평행이동. 나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켜? 그치, 3만큼. 그럼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3만큼 움직였으니까 y는 3이 되겠지? 점근선은.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밑이 2분의 1이니까 점점점점 작아지지. 그래서 저 fx라는 그림을 그려보자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점근선은 y는 3이야. 이 아래로는 절대 못 내려와. 그리고 그림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점점점점 작아지는 감소 상태의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그림에 대해서 지금 정의역이 1부터 2까지였어. 실제로 존재하는 구간이 1부터 2까지 영역이었던 거야. 그럼 그 구간에서만 지금 그림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은 위에 있는 값, 가장 작은 값은 밑에 있는 값. 나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봐.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겠지. 이제 최대값 한번 읽어보자. 결국 최대값은 1에서의 함수값이고, 식 정리한 데다가 넣어도 되고, 원래식에 넣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럼 2에다가, 나 원래식에 넣을게. 1대입 했으니까 지수 0, 거기다가 3. 1 더하기 3이 되니까 결국 최대값은 4였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값을 구해주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4였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공부하는 중이니까, 문제에서 준 fx를 가지고 쪼개봤어. 그래서 그 fx는 누구를 얼마큼 움직인 건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점근선 찾았고, 그거 이용해서 모양을 찾았다? 근데 이 문제가 그냥, 나두 번째 풀이야. 그냥 뭘 물어봐? 최대값을 물어봐.
fx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fx가 2의 1-x 플러스 3이었어. 그리고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본단 말이지. 근데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1부터 어디까지냐면 2까지래. 자, 이 방법을 쓸수 있는 건 그래프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진 애들이야. 예를 들어서 직선식 같은 애들 있지. 난 어떤 직선식이 하나 있었는데 범위가 a부터 b까지래. 그럼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다면 이런 구간 중간에서 나와 못 나와? 그치, 못 나와. 나 지금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계속 작아지잖아, 직선은. 즉,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무조건 구간의 양끝에서 나와. 양끝에서.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누구냐면 이차 함수 같은 애야. 이차 함수. 나 이차 함수처럼 작아지다가 커지는 그런 애들 있지. 근데 구간이 A부터 B까지로 끊어져 있어. 이런 애들은 양끝이 아니라 중간에서도 얼마든지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수 함수잖아. 커지거나 작아지거든?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질 때는 구간이 끊어져 있을 때 최대 최소는 반드시 어디서 나와? 양? 끝에서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fx 지수 함수네? x 어디서 움직여? 1부터 2까지. 그러니까 1에서 나오거나 2에서 나오거나 둘중 하나야. 그러니까 1 한번 넣고 2 한번 넣어서 그두개 중에 큰게 최대값인 거야. 그래서 요렇게도 풀어낼 수 있어. 방법을 꼭 기억해놔.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라서 그래프를 분석해봤지만 내가 시험에 나와서 그냥 최대값만 궁금해? 그럴 때에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특히나 식이 복잡할수록 1 한번 넣고 2 한번 넣어서 두개 중에 큰게 최대, 두개 중에 작은 게 최소인 거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유제 2번이었고, 이번에는 우리 유형 2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보자.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나 잔뜩 시킨다. 문제 한번 같이 한 줄씩 읽어볼게.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맨 처음 뭐 시켰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먼저 시켰어. 그리고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어. 나그 식이 지금 누구냐면 FX야. 그랬을 때그 FX 그래프의 점근선은 Y는 E였대. 그리고 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 그랬어. 너무 중요하지. 우리 지난다 위에 있다 무슨 뜻이라 그랬냐면 그치.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식을 열심히 옮겨서 FX 만들고 그 FX가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0 대입하면 0이 나와야지. 그때 m하고 n의 값을 구해달래. 한 단계씩 한번 해보자. 나맨 처음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 y는 3의 x제곱이 있었어. 여기서 한번 해볼까? 얘를 가지고 일단 뭐 시켰어? 그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어. 기억이 나야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온 거야. 나 우리 원점 대칭하면 뭐가 바뀌기로 했어? 반대편으로 화살 쏘는 거니까 둘다 보호가 바뀌기로 했지? 그럼 둘다 보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y는 3의 마이너스 x가 됐을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식 쓸때 마이너스 y라고 안 쓰잖아. 이거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그치, y는으로 정리하지. 나 마이너스 y를 y는으로 정리했다는 얘기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까지가 뭐 시킨 거냐면 원점 대칭. 나 이번에는 그걸 가지고 또뭐할 거냐면 x축으로 m만큼. 그리고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켜보자. 나 누굴 가지고 평행이동 하냐면 지수 함수야. 우리 지수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 시키니까 당연히 보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 나 y인데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에다가 나 x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x 마이너스 m이라고 써야 되지. 한쪽으로 다 넘겨버리자. 결국 y는 3에다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m 전개만 시켰어. 거기다가 넘어와서 플러스 n인 거지. 나이 모양을 만든 게 지금 누구냐면 fx야. fx. 근데 우리 그 fx에 대한 힌트를 줬어. 요 fx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문제에서 점근선을 알려줬다. 점근선이 y는 이었대. 바로 풀어야 돼. 나 우리 점근선을 주는 요소는 누구였냐면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었어. 그래서 오른쪽에 달려있는 애가 점근선이라 그랬지. 나 여기서 지금 점근선 누구야? y는 n이지. 나 y는 n이 지금 점근선인데 그 n이 지금 누구냐면 2였던 거야. 그래서 n의 값을 구했어. 이제 n은 나왔어. 대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디까지 함수식을 찾았냐면 y는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m 그리고 플러스 2까지는 찾았어. 근데 또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0,0을 지난대. 나 x에다가 0 넣으면 y 값도 0 나와야 돼.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m제곱 플러스 2인데 그거 뭐 나와야 돼? 0. 3의 m제곱이 결국 몇인 거야? 2. 지금 내가 원하는 건 m인데 내가 원하는 그 m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 그치? 머리 위에. 나 우리 이렇게 머리 위에 있는 건 너무 무거워서 떼굴떼굴 떨어지지? 그 방법이 뭐였던 거야? 로그. 그래서 m이라는 애는 로그. 한번 빗은 영원한 빗, 로그 3의 2였던 거지. 얘가 m이야. 그럼 이제 m도 구했고, n도 구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둘이 곱해달래. m은 로그 3의 2였고, 아까 전에 n은 2였고, 나요두 개를 가지고 곱해주니까 정답은 2, 로그 3의 2가 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는 곱을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2, 로그 3의 2가 돼주면 되겠다. 다시 한번 보자. 이 문제는 거의 그래프를 활용을 안 하지. 실제로 움직였으니까. 나 지금 두 가지 이동을 했어. 맨 처음에 y는 3의 x제곱이었거든? 그걸 가지고 원점 대칭. 우리 원점 대칭 시키면 뭐가? 둘다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평행이동. 지수함수잖아. 뭐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움직이고 났을 때뭘 알려줬냐면 점근선. 나 우리 지수함수에서의 점근선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결정해. 오른쪽 꼬리에 달려있는 애가 y축으로의 평행이동, 즉 점근선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힌트였어. 얘가 유형 2번이었고, 요번에는 유형 2번에서의 5번 문제 한번 보자. 아, 이 문제 중요한데. 이 문제는 잘 봐놔야 돼. 꼭 체크해놓고 풀자. 이 문제는 내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래프 움직여가면서 조건 찾는 문제. 지금 두 개의 함수가 등장을 한다. 하나는 y는 2의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는 지수함수. y는 3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지수함수. 근데 저두 개의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디서 만나냐면 이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걸 만족시켜주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는 게 지금 내 목표야. 이사분면이 어디야? 이사분면. 우리 X축하고 Y축을 기준으로 네 조각으로 톡톡톡 잘라지지. 그리고 순서대로 1, 2, 3, 4였어. 그럼 이사분면이라는 건 어디냐면 요 부분이지. 나 여기에서 저두개 그래프가 만났으면 좋겠대. 그러기 위해선 그래프를 내가 직접 그려봐야지. 근데 그리려고 봤더니 특징이 좀 눈에 잘안 보여. 분석부터 해보자.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y는 2의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는 애 볼게. 나 우리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야. 모양하고 점근선. 나 모양을 좀 봤더니 밑의 사이즈가 모양을 결정하지. 지금 밑이 누구야? 그치, 2야. 1보다 크지. 자꾸 커지는 증가 상태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은, 그치, 오른쪽에 달린 거. 나 점근선 지금 누구냐면 y는 1이었어. 나이 과정을 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로 해볼 거냐면 지수함수 하나 더 있거든. 얘는 식정리 좀 해야겠다. 3의 1-x 플러스 k.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3에다가 나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서 묶을게.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x, 그리고 마이너스 1.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k지. 나 우리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x 앞에 개수가 1인 게 가장 편해, 문제 풀기.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로 뽑아버린 거야. 그럼 그 마이너스 1을 3한테 주자. 우리 마이너스 1, 음수지수는 역수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3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그 함수를 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분석 한번 해보자. 너 어떤 애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야. 첫 번째로 모양 결정. 지금 얘는 밑이 누구였어? 그치? 3분의 1이었어. 점점 작아지는 감소 상태야. 또 하나의 특징은 점근선. 나 우리 점근선이라는 거 오른쪽에 달린 거라 그랬지? 즉 얘의 점근선은 y는 k였어. 이런 애인 거야. 얘는 지금 내가 그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얘는 뭐야? 점근선을 몰라.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얘 먼저 그리고 이 그래프를 움직여가면서 이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만들어 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을 진짜 오른쪽에서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어디에서 만났으면 좋겠냐면 이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거든. 저두 개의 함수가. 근데 지금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k를 몰라. 그러니까 완전체 그릴 수 있는 애 먼저 그리자. 누구 먼저 그릴 거냐면 저 점근선이 1이었던 지수함수 먼저.
나 정근선 1이었어.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면 증가하는 애야. 나 증가하는 요런 애였어. 이 함수 이름이 뭐였었냐면 y는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는 애였던 거지. 우리 점 하나 좀 정확하게 찍어볼까? 0이었을 때값 정도. 나 여기다가 0 대입했더니 뭐가 되냐면 2의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9가 되네. 나요 지점은 9였던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함수하고 누가 만나냐면 다시 한번 그림 보러 갈게.

나 지금 감수하는 애 하나 갖고 있거든? 이 감수하는 애? 근데 뭐를 모르냐면 점근선을 몰라. 내가 아는 건 모양밖에 없어. 지금 여기다가 감수하는 애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마구마구. 근데 내가 원하는 건 2,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2, 4분면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하고 만난다는 얘기잖아. 2, 4분면이니까. 요 오른쪽에서 만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만약에 저 감수하는 애가 나 위쪽부터 움직일게. 이렇게 그려졌어. 예를 들면. 그럼 만나긴 만나지만 이사분면은 아니지. 다시. 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온다? 마찬가지지. 이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아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처음으로? 그치, 축 하고 다니, 요 순간 있지. 이때 이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아직 아니지.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 순간에 지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겨? 이사분면에서 만나네. 즉 기준이 누구인 거냐면 이 지점이 기준이겠다. 근데 그 지점은 어디였어? 그치, 0에서의 값이었잖아. 나이 초록색 그림을 지금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거든. 우리 그 함수에 이름 붙이자. 나 이거 fx라고 부를게. fx가 지금 3의 1-x 플러스 k라는 애였어. 나 지금 얘가 fx야. 근데 그 fx가 위쪽에 있을 때는 이사분면에서 못 만나. 점점 내려와 봤더니 축하고 닿는 그 순간, 지금 0,9를 지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계속 이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는 거지. 나 이렇게 그려지면 어때? 이렇게 그려지면 나 요만큼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어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잖아. 결국에는 이사분면하고 만나는 거지. 즉 어디가 기점이 되는 거냐면 0에서의 값이 기점인 거고, 즉 0에서의 함수값이 누구보다 아래쪽? 그치, 9가 기준이었지? 9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네. 즉 F0이 9보다 작아야겠다. 그럼 이제 X에다가 0 대입했더니 F0 값은 0 넣는 순간 3 플러스 K가 됐고, 그3 플러스 K라는 값이 9보다 작았어야 되고, 그러니까 K라는 애는 6보다 작아지면 되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어. 나 6보다 작은 자연수야. 자연수는 자연에 존재하는 숫자, 개수 세계에 의한 숫자 1부터 5까지 등장을 하네. 1, 2, 3, 4, 5 가능한 K 값이. 따라서 만족하는 개수는 5개였겠다. 다시 한번 보자. 이 문제 중요하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지수 함수가 2개가 나와. 하나는 완전체로 주어져 있고 하나는 어때? 모르는 미지수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체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내가 모르는 값이 들어있는 애를 조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림 그릴 때 중요한 건 모양하고 점근선이야. 그두 가지가 정확하게 그려져야 고정된 애가 기준이 딱 되고 나머지 애를 움직이면서 찾아줄 수 있어. 나도 어느 부분에서 답이 나올지 몰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진짜로 그려가면서 움직여 보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유형 1번에서의 5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6번 문제 한번 보자. 얘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요것도 잘 봐놓자. 지금 뭐가 등장을 했냐면 y는 3의 루트 3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저게 언제 제일 작니를 물어보고 있어. 무슨 함수? 그치, 지수 함수. 나 우리 지수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나 이거 지금 최소값을 물어봐. 나 우리 최소값, 최대값 문제는 그림이 제일 중요해.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범위가 주어진다면 끊어주면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내가 선뜻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게 지수가 어떤 형태냐면 2차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지수 함수의 특징부터 파악을 해보자. 우리 지수 함수에서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건 밑의 사이즈였지? 지금 밑이 누구냐면 3분의 루트 3이야. 3분의 루트 3. 우리 지수 함수는 기준이 누구였냐면 일단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아니었어야 됐어. 그래서 기준이 둘중 하나야.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밑이 1보다 큰지. 나 1보다 크다면 그때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등장을 했고, 0하고 1 사이였다면 그때는 감소하는 애가 등장을 했던 거지. 즉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는 그런 애들이었어. 그럼 밑의 사이즈를 봤더니 3분의 루트 3이야. 정확한 값을 찾지 않으려고 해도 돼.

순간이야. y 값이 가장 작으려면 반대로 x 값은 어때야 돼? 가장 커야 되지. 그래서 이 문제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는 x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지수함수의 x라는 건 지수 예치였잖아. 그래서 이 전체 값이 가장 작아지기 위해서는 지수가 얘가 어떤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야? 가장 큰 순간. 그래서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 얘의 최댓값 문제로 바뀌어버린다? 근데 얘는 몇 차함수야? 그치, 이차함수지. 그래서 이차함수를 우리가 복습한 거야. 분명히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를 공부하는 중이었거든? 지수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갑자기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이차함수를 가지고 최대값을 좀 구해달래. 우리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는 그림 그려야 되고 나 마이너스를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바깥쪽에 마이너스 5 있었어.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완전제곱 비슷비슷하게 하거나 인수분해해 주거나. 근데 인수분해 내가 눈에 잘안 보여서 나 완전제곱 형태 만들게 해. 완전제곱 만들 때는 1차한 계수의 절반으로 만드는 거야. 나 x 앞에 계수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만드는 거고. 위의 식하고 아래 식하고 비교. 나 2의 제곱이니까 4. 앞에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 4내 마음대로 집어넣었어. 뒤에다가 뭐 해야 돼? 플러스 4.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5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즉, 우리가 갖고 있던 저 이차함수는 최고차 음수니까 찡그린 모양이었고, 가장 큰 순간은 언제였냐면 꼭지점에서인데, 그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 마이너스 1인 거야. 나 여기서 누가 필요했어? 최대 값. 나 우리 값자 들어가는 건 항상 y 값이다. 최댓값, 최소값. 즉, 최댓값은 누구인 거냐면 마이너스 1이야. 지수가 가장 큰 순간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야. 나 그거 왜 구했냐면 지수가 가장 클때저 값은 제일 작아. 그거 이제 하러 가보자. 내가 원하는 건 최소값이었거든. 나요 함수 잠깐 fx 안 썼으니까 fx라고 부를게, 얘를. 그럼 내가 원하는 최소값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냐면 지수가 가장 클 때. 근데 그 순간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 통째로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3분의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순간 읽어내주면 되는 거야. 나 여기서는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중이야. 지수에다가.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릴 것 같으면 아예 따로 써줄게. 요 부분. 지금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라는 거 어느 부분이었냐면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야. 즉, 3분의 루트 3,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순간이야.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음수지수. 음수지수 무슨 뜻이었냐면 역수였어. 즉, 루트 3분의 3인 거지. 좀더 예쁘게 쓰자. 우리 얘를 가지고 분자분모에다가 루트 3을 곱해서 의리화 시킨다고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봐도 돼? 3이라는 애는 누구야? 그지, 루트 3의 제곱. 루트 3으로 약분시켰어. 그랬더니 남은 거 누구밖에 없냐면 루트 3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최소값은 루트 3이 나와주면 되겠다. 다시 한번 보자. 우리 얘에 대해서 지금 최소값을 물어봐. 전체에 대한 최소값인데 그림을 봤더니 어떤 상태? 감소 상태. 나 감소할 때 최소값이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지수가 가장 큰 순간. 갑자기 지수에서의 뭘로 바뀐 거야? 이제 최대값 문제로 바뀐 거야. 얘가 유형 2에서의 6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유형 2에서의 7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나 우리 저 구간에서 저 전체 값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각각 m, small m이라고 부르겠대. 이 값을 좀 구해달래. 이 문제도 너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내가 y는 이라는 저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려고 봤더니 자꾸 반복되는 애가 하나 숨어 있어. 그게 누구냐면 그치, 3의 x제곱이지. 나 우리 이렇게 누군가가 반복될 때 수학에서 복잡할 땐뭐 하기로 했어? 그치, 치환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지수함수를 치환할 땐 조심해야 될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함수는 항상 기본형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항상 어디 위에 떠 있었냐면 점근선이 x축이기 때문에 x축 아래로는 못 내려왔어. 축 위에 둥둥 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 t라는 애를 가지고 치환하게 되면 범위가 어떻게 돼? 반드시 양수였지. 치역에 대한 범위가 그대로 따라와 줘야 돼. 그럼 얘 한번 좀 바꿔보자. 나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의 제곱인 거고, 거기에 3의 x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결국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는 간단한 함수로 정리가 가능해. 대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 t라는 애는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지수의 형태가 들어있는 그런 문제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었거든. 근데 뭘로 바뀌었냐면 지금 요 범위 안에서의

함수 문제로 바뀌었어. 아무 조건이 없다면 항상 0보다 큰 조건에서만 봐주면 돼.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범위 한번 좀 움직여보자. 범위. 우리 원래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였냐면 1까지였어. 나 누굴 가지고 t로 치환했냐면 3의 x제곱을 가지고 t로 치환했지. 즉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1제곱이었겠다. 그러니까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t라는 애가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t라는 애가 여기서는 단순히 양수인 게 아니라 만족하는 범위가 3분의 1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냐면 3까지의 범위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지수 형태의 식을 가지고 치환해봤고 치환했더니 t에 관한 2차 식이 됐고 범위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t에 관한 범위로까지 식을 정리했어.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그래프 전개하면서 최대 최소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오늘 뭐 했나 정리 한번 좀 해볼게. 움직. 두 가지 봤어. 평행이동, 대칭이동. 특징들 잘 정리해놓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림 잘 그리기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은 결국 자꾸 연습하는 일이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직접 좀 다양한 그래프 그려보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어.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연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함수의 연속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함수의 극한도, 함수의 연속도 사실 개념 자체가 많은 단원이 아니거든요. 개념도 유형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둘 다 우리가 개념은 각각 3시간 동안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 정리하고 서술형 문항, 고난도 문항 풀고 이제 기출 문항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함수의 연속에서 고난도 기출을 여섯 문항 함께 풀어볼 거고요. 뭐 아주 어려운, 너무 계산량이 많고 뭐 사후 과정이 너무 복잡한 그런 문제들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여섯 문항은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그래도 1등급 혹은 수능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 보면 어렵겠지만 두 번, 세 번 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첫 번째 유형부터 들어가 봅니다. 고난도 유형 1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들을 이야기할 때 사치 연산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들은 다루었지만 이게 주기 함수들을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가 있는 함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두 정수 A와 B, 정수 조건 있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끊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x는 0, 1대 점 하나, 그리고 x는 4, 1대 점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 지금 a의 부호에 따라서 뭐 a가 양수면 아래 쓸까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혹은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쵸?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조건 가만 보면 이런데 조건 나에서 누가 등장하래요? 이게 주기함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선 구간의 길이가 4, 0부터 4까지 알려줬는데 이게 4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4인 함수야 이런 거야. 그럼 0부터 4까지를 카피해서 4부터 8까지, 그리고 8부터 12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4부터 8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옆으로 4칸 옮겼어? 그러면 이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런 모양으로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0일 때랑 4일 때랑 얘가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아, x에 0을 넣으면 얘가 f0과 f4와 f8이 얘가 계속 같아야 된다는 거야. 0 넣으면 얼마로? 마이너스 24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y는 마이너스 24. 0일 때에도 여기, 4일 때에도, 8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똑같은 높이의 점들을 찍혀야 된다는 거죠. 우선 상황을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에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모르는 거야.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든 올라갔다 내려오든 결국엔 같은 높이까지 와야 된다는 건데 문제 읽어봅니다. 1부터 10까지 땅 잘라서 뭐라는 거예요? y는 fx와 x축이 만난다는 거죠. 몇 번? 다섯 번 만난다는 거야. 아, 그럼 여기 위에 x축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여기 y는 마이너스 24보다 위에 있을 테니까 여기 위에 x축이 너무 줄이 안 맞네요. 다시 x축이 이렇게 생겨주면 얘랑 만나려고 하면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 a가 음수이구나 이런 거야. 이제 상황 설계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져야 하는지를 알죠? 다만 1부터 10까지 열린 구간 1,10에서 다섯 번 만나도록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스텝은 뭐였어요? 조건을,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항상 고난도 문항의 첫 시작은 그래요. 조건이나 상황을 이해하면서 큰 그림을 스케치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가볼게요. x축이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요 정도.
근데 결국에 0일 때랑 4일 때, 그리고 8일 때, 그리고 12일 때, 얘가 똑같은 높이의 점들이 짱짱짱 찍혀야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4에. 그러니까 여기 y는 마이너스 24예요. 자, 됐죠? 내가 보고 싶은 건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야? 10까지야. 근데 이 사이에서 항상 2차함수들이잖아요. 2차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상황은 이 그래프가 대칭성이 있다는 거거든. 2차함수에서는 이 대칭성을 빼놓고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항상 대칭성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최대값이 언제야? 2일 때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2일 때는 x축보다 위에 가야 될 거야.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0부터 2까지 자르고 2부터 4까지 자르고 여기 6에서도 자르고 10에서도 자르고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도 실근이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2와 3 사이에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지. 그럼 옆으로 가면 5랑 6 사이에 실근, 6과 7 사이에 실근, 그리고 나면 9와 10 사이에 실근까지 이렇게 다섯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올라간다. 근데 1과 2 사이에 실근이 생겨야 하니까 아래에서 위로 뚫고 조금만 빼꼼 올라갔다가 내려와. 마찬가지로 여기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와우! 이제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그렸어요. 원래는 완만하게 그려줘야 되겠죠. 위가. 근데 이 상황들을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우리 사이값 정리도 알잖아요. 1과 2 사이에 실근이 있어야 된다는 게 결론이야. 그러면 2와 3 쭉쭉쭉쭉 갈 거잖아. 아, 결론. 열린 구간 1,2에서 fx는 0, 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 존재해야 되는군요. 이런 거지. 그럼 연속인 함수가 저도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스텝 3. 1일 때의 함수값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2일 때의 함수값은 어때? 0보다 커야 됩니다. 물론 그냥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경우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이값 정리만 쓴다라고 하면 1일 때의 함수값, 2일 때의 함수값 고비음수다. 서로 부호가 반대야 정도만 하겠지만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이 그래프 경우를 아니까 1일 때가 음수, 2일 때가 양수까지 찾아줍니다. 그럼 F1은 우선 이거 하기 전에 대칭성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자, 0일 때, 4일 때 같으니까 결국 fx는 얘는 a 묶어내고 x에 x-4 더하기 빼기 24. 얘 우선 써주시고요.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a인 거 압니다. 그러면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으니 f1은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 얘가 0보다 작고요. 자, 2를 넣어봅니다. F2는 2 넣으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는 0보다 큽니다. 가 되겠죠. 자, 이걸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6보다는 작은 정수입니다. 유일하게 짠! 깔끔하죠. 자, a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b는 누구야? b는 28 될 거고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정답 21이네요. 이렇게. 자,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처음에 첫 단계가 뭐다? 상황을, 조건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큰 그림을 스케치하는 것. 그러면 이제 스케치한 부분을 가지고 조건을 만족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낸 게 두 번째 단계. 그려낸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수식으로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이 세 번째 단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도 유형 주기함수에 대한 이야기 함께 풀어봤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2022학년도 수능 수학 12번입니다.
사실 이전에만 해도 이런 문제들을 거의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문항을 시점으로 이후에는 기출 문제들도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꽤 자주 보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치러낼 때에도 고난도 문항,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선 이 문제를 처음 시험장에서 만나면 사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 시험장에서 12번으로 마주했을 때 학생들이 꽤 많이 당황하고 실제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함수 hx가 있어요. 근데 hx 이렇게 먼저 시작할까요? 이제 연속인 함수 fx와 gx가 있어요. 근데 hx가 fx와 같거나 hx가 gx랑 같은 거예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는 fx랑 같거나 혹은 gx랑 같거나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착각했던 게 선생님 fx랑 똑같거나 실수연체 구간에서 아니면 gx랑 실수연체 구간에서 똑같겠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렇게 생기고 y는 gx가 노란색과 같이 생기면 그러면 hx란 애는 흰색 그래프이거나 노란색 그래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만족하는 hx는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흰색 아니면 노란색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야. 같은 x좌표에서 함수값이 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계속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애들이 얼마든지 많은 경우들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흰색을 따라가다가 또 노란색 따라가다가 흰색 따라가다가 노란색 따라가다가 흰색 따라가다가 노란색 따라가다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붙죠. 함수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얘도 흰색 아니면 노란색 둘 중에 하나인가? 그런 거 아니고요. 얘는 환승 함수 혹은 갈아타기 함수인 거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교점에서.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알파,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얘는 x는 알파와 x는 베타를 경계로 여기에서만 이제 환승이 가능하다는 거지. 처음 구간에서는 f 아니면 g 둘 중에 하나, 사이에서도 f 아니면 g 둘 중에 하나, 오른쪽에서도 f 아니면 g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는요, 총 8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f, f, f 타고 와도 되고요. g, g, g 타고 와도 되고요. 아니면 f, g, f도 가능하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g, f, g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총 8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괜찮죠? f랑 g가 각각 연속 함수입니다. 근데 h도 연속 함수야 라고 하면 교점에서 환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개념을 알고 문제를 보면 되게 쉽지.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에 대한 3차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누구야? 알려고 하면 fx는 얼마, fx는 얼마, fx는 얼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지. 얘가 뭐 라지 A라고 놓고 보면 라지 A에 대한 3차 방정식 꼴이잖아요. 자, 스텝 1 가봅시다. 첫 번째 단계. f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얘는 fx의 제곱을 묶어내고 fx 빼기 1 빼기 x제곱을 묶어내고 fx 빼기 1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fx 빼기 1, fx 빼기 1, 얘가 공통으로 있으니 fx 빼기 1을 묶어내면 말이야. 이제 남은 건 누구야? fx의 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하, fx 빼기 1 곱하기 fx 플러스 x 곱하기 fx 마이너스 x 얘가 0인 거야. 하나, 둘, 셋 곱해서 0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fx는 누구야? 라지 fx는 말이야 1이거나 또는
다시 라지 FX래. FX는 1이거나 FX는 마이너스 X거나 혹은 FX는 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누구야?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이제 스텝 2예요. 그려볼까요? FX의 정체는 얘가 Y는 X. 직선 위의 점. 혹은 Y는 마이너스 X. 여기 있는 직선 위의 점. 이거나 아니면 Y는 1. 이렇게 되겠지.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로로 얘를 따라서 갈 건가? 결국에 여기에서 부분들을 선택해서 연소 함수 fx를 만드는 건데 조건이 있죠. 뭐야? fx는 최대값이 1이야. 최소값이 0이야. 이런 거야. 그럼 최소값이 0이니까 x 아래는 못 가잖아. 최대값이 1이니까 여기 위에 빼꼼 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얘랑 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X축 아래나 여기 1 위는 안 되니까. 근데 최소값이 0이 되어야 되니까 짜잔 짜잔 이렇게 얘가 바로 Y는 FX의 그래프 개형이구나 라는 걸 결정 지어주는 거죠. 물론 여기 교점이 언제인지는 알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한테 찾으라고 한 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2분의 1에서의 함수값. 얘를 찾는 거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스텝 3. 이제는 읽어주기만 하면 되죠. F-3분의 4는 얼마야? 1이고요. F0은 얼마야? 0이죠. F2분의 1은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얘를 전부 다 더하면 정답 2분의 3 되겠습니다. 자, 우선 환승 함수, 갈아타기 함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 문제 자체는 사실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보았을 때 당황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상황을 익히고 가자.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2021년 20번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유형의 확장판이야. 난이도가 좀 높은 거고요. 이 고난도 유형 3은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 되는 것. 이걸 이제 두 문제 살펴볼 겁니다. 가시죠. 실수에 대하여 직선이 있어요. 원점 지나는 직선이죠. 그리고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fx는 누구야? 라고 했더니 fx는 말이야. 얘는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범위를 나누면 되지. x가 누굴 기준으로?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값.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 나눴어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올 테니까 더하면 3x 더하기 2고요. x가 1보다 작아. 보 바꿔서 나오죠. 그러니까 x 더하기 4가 됐어요. 얘를 그려 봅시다. 1을 경계로 왼쪽은 기울기가 1이고요. 오른쪽 기울기가 3이에요. 근데 둘다 1,5 딱 만나도록 연속이 함수이긴 합니다. 그래프 그려보자. 자, x 좌표가 1일 때 여기 1,5라는 점이 있어요. 자, 왼쪽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좀 완만하게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 기울기가 3인 직선입니다. 기울기 3, 요 정도로 그려볼까? 요렇게. 얘가 y는 fx 노란색이에요. 자,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나와요? 기울기가 나와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인데 이 기울기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지. 이해되죠? m의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 m이 뭔데? 기울기. 근데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해야 되잖아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 생각해 봅니다. 기울기가 음수일 땐 어때요? 그때는 교점이 하나잖아. 그럼 얘가 gm은 1 이런 거야. 이해돼? 기울기가 0이야. 교점 몇 개? 한 개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일 때에도 얘를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는 거야. 직선을 땡땡땡땡땡땡 돌려서 여전히 교점 하나입니다. 계속 교점이 하나예요. 근데 스톱! 언제야? 얘랑 평행하게. 어? M이 1일 때다. G1. 평행하니까 교점이 없어요.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얘가 기울기가 조금 더 커져도요. 얘는 기울기 1이고 3이니까 안 만날 겁니다. 아! 얘랑 평행한 거 하나 찾았으니까 이제 얘랑 평행한 거 찾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M은 3일 때. G 3도 0이야. 그러니까 m이 1과 3 사이에서는 교점이 없어요. 근데 3보다 조금 더 커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랑 다시 만나겠지. 한 번만 만나겠지. 오케이.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 것을 함수의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m의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m이 음수에서 1이 되고, 그리고 3이 되고, 쭉 가는 거죠. gm. 생각? 교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점이 1개였다가, 1이 되면 0, 1과 3 사이도 0, 3일 때도 0, 3보다 크면 다시 1이 되는 상황. 됐나요? 결국에 교점의 개수가 변화하는 이 경계들. 이때 gm은 불연속이 되죠. 교점의 개수가 변할 때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는 불연속이 된다. 이 그래프 그려봐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봐도 이렇게 될거 아니야? 여기가 GX 나오니까 여기 X축, Y축입니다. Y는 GX라네. 어떻게 생겼어? 11111111 이렇게 계속 오는 거야. 근데 1이 되면 0이고요. 00000 언제까지? 3까지. 자, 3이 되면 다시 11111111. 얘가 y는 gm이잖아. gx죠. 그러니까 x는 1, x는 3에서 불연속입니다. 아하! gx란에는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x는 3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HX가 등장을 합니다. HX는 누군데? HX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이거는 연속인데 곱해서 곱이 연속이 되려면 말이야, 뭘 만족해야 돼? H1이 0이어야 돼요. 또 H3이 0이어야 돼요. 와우! 얘가 스텝 3죠. 그래서 HX는 누구야? HX는 X-1라는 인수가 있어요. X-3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자, HX도 완성. 끝났습니다. 따라서 H5의 값을 구하세요. H5는 4 곱하기 2. 정답 8이네요. 자, 우선 Y는 FX함수의 그래프 그리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변화할 때 교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교점의 수가 변하는 그 경계들, 그 순간이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니까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2021년 3월 학력 평가 20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같은 주제인데요. 조금은 더 어려운 모양이죠. 이번엔 3월 학력 평가의 12번입니다. A가 2보다 커요. 그때 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fx라는 함수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얘는 인수분해되죠. x-1, x-3. 얘도 마이너스 x 묶어내면 x-a. 아, x는 2를 경계로 말이야. 왼쪽은 y는 x-1, x-3이고요. 오른쪽은 y는 마이너스 x의 x-a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x축이 있으면 그래프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1부지. 왼쪽 1에서 만나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땅 됐고요. 여기 x는 2일 때. 자,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어요? 오른쪽은 0에서 만나고 a. 뭐 a가 이쯤에 있다고 할까요? 그럼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 1부입니다. 얘가 y는 fx죠. 지금 fx는 말이야, x는 2에서만 불연속이에요. 나머지는 다 연속입니다. 근데 이제 gx가 등장을 하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다음을 만족한다 이랬거든. hx는 누구야? 1이랑 a를 빼면 fx분의 gx야. 아, 스텝 1. hx는 말이야, 얘는 fx분의 gx예요. 근데 언제를 빼라고 한 거야? 1일 때랑 A일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X가 A가 아닐 때. 이런 거야. 그럼 선생님, X가 1일 때랑 X가 A일 때는 얼마인데요? 그냥 함수 값이 같대. 뭐 얘를 P라고 해볼까요? P. 같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게 FX분의 GX 이 꼴이 잘 이해가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바라봐봐. FX분의 1이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 GX를 곱한 곱함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GX는 X의 세제곱하고 시작하는 다항함수 연속이잖아. 근데 fx분의 1, 얘는 말이야, 역수를 취한 거니까 언제 불연속이에요? 분모가 0이 될 때, x가 1일 때, 또 원래 불연속일 때, x는 2일 때, 그리고 x는 a일 때, 이때 불연속이란 말이야. 불연속인 순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있는데 얘가 3차 함수랑 곱해서 연속이 된대. 아, 이렇게 되려면 말이야, g1이 G2가, GA가 모두 누구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GX에 대해서 알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1, X-2, X-A

이 식만 잡아주면 이 문제의 절반은 푼 거죠, 이제. A를 구해야겠어.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결국엔 1에서 3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니까. 아, H1, 아, 1일 때랑 A일 때죠. HA일 때. 얘가 같대. 근데 어차피 연속이잖아요. 얘가 PP 같다고 했지만 결국 극한값 이야기로 가야 되잖아.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누구야? 1일 때는 얘가 X-1, X-3분의 X-1, X-2, X-A고요. 얘랑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번에는 마이너스 X의 X-A분의 X-1, X-2, X-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X-1, X-1 얘들. X-A, X-A. 오케이. 날리고 나면 이제 대입해도 되잖아요.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A랑. A 넣어봐. 마이너스 A분의. A 빼기 1, A 빼기 2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면 얘가 이제 플러스 플러스 될 거고요. 근데 위에 있는 건 그냥 A 빼기 1이죠. 곱해. 그럼 A 곱하기 A 빼기 1이랑 얘는 두 배의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서로 같은 이런 A를 찾는 겁니다. A는 2보다 커요. A 제곱 넘어오면 A 제곱만 남고 마이너스 A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A가 될 거고 여기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인수분해 시작.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 됐어요. A가 얼마야? A가 1이거나 A는 4인데, 내가 찾는 A는 뾰로롱 4가 되겠죠. 이제 A가 누군지 알잖아요. A가 누군지 알면 fx를 알고, 당연히 hx를 아는 거죠. 이제 마지막 스텝 3로 갑니다. hx는 말이야, fx분의 gx야. 근데 fx가 범위가 다르잖아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클 때, hx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근데 어차피 부모가 0되는 요소들을 날렸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누구야? x-3분의 x-2, x-4가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x분의 x-a 날렸으니까 x-1, x-2가 되겠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h1은 위에서 나오겠죠. h3은 아래에서 나오겠지.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하나. 자, 이제 마지막. 얘는. 계산을 하면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 해서 마이너스 3분의 2 되겠습니다. 자, 얘들 2를 더해주세요. 정답. 마이너스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3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상황 살펴볼까요? 자, y는 fx 함수의 그래프 그렸어요. 불연속인 순간이 한번 있고요. 0이 된 순간도 두번 있어요. 근데 얘가 분모로 가잖아. 그러니까 hx는 1일 때, 2일 때, 4a일 때 이렇게 세 번을 이제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일 때 A 때는 따로 함수값 줬으니까 1과 A만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 결국에는 fx분의 1, 이라는 함수를 보았을 때 얘가 1, 2, A 세번 불연속이고요. 근데 gx 다항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g1도, g2도, gA도 0이어야 돼. 얘를 찾아줄 수 있느냐?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산 과정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세 번째 유형.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곱함수의 연속성 주제가 끝이 맞습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 가볼까요? 네 번째 유형. 이제 이 유형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결국에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항상 예외적을 처리했던 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순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19학년도 수능수학 나형, 이제 인문계열의 21번 문항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스텝 1. fx는 말이야. x의 세제곱 하고 시작합니다.

2차항 몰라요, 1차항 몰라요, 상수항 몰라요. 근데 미정계수를 세개 놓고 계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연속인 함수 GX가 있어요. GX는 다항함수야? 뭐 이런 건 몰라. 그냥 실수연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사실만 알아요. fx가 훨씬 더 강력한 조건이긴 하죠. 근데 딱 보더라도 조건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몇 차? 3차. 얘 gx를 곱했더니 얘가 2차가 된 거야. 3차분의 2차 이런 꼴인가? 아, 1차분의 상수 이런 꼴인가? 어쨌든 이 gx란 애가 얘는 다항함수는 될 수가 없구나. 3차에다가 곱해서 2차가 되게 만드니까 얘는 다항함수일 수는 없구나, 그치? 근데 조건 하에서 뭘 알려줬어요? GX는 모르지만 함수값 하나를 준 거예요. 지형이 1이야. 조건가가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거든.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항상 성립해. 항등식인데 0 넣었을 때를 알려준 거예요. 조건 가와 조건 나로부터 X에 누굴 넣고 싶다는 생각? 0을 넣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넣으면 F0 곱하기 G0은 0이네. 근데 G0은 1이잖아. 곱해서 0이 되려면 F0이 0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FX는 말이야. X라는 인수가 하나 있어야 돼. 이렇게 잡고 가 봅시다. 좋아요.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fx가 어떻게 생겼어요?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여기에 gx를 곱한 것이 얘가 x 곱하기 x 플러스 3입니다. 항등식 시계 구조가 똑같아야 하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gx를 곱한 것이 x 더하기 3이야. 이렇게 웃어봤어요. 그거 오고 나면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애 G0이 1이라는 걸한번더 써먹을 수 있잖아. 여기에서 X 자리에 0을 하나 더 넣어봅니다. 그럼 얘는 B 곱하기 G0이 3이야. 지형이 1인데 B가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지요. 모양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GX는 이 재항별을 나누면 되죠. 아, GX는 말이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분의 X 플러스 3입니다. 그냥 이렇게 오면 삑안 되지. 나누는 건 말이야.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0이 될 때는 물론 어떤 값이 있겠지. 근데 이 GX가 연속인 함수라잖아. 이건 부모가 0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 부모가 땅땅땅 0이 되어 버리는 순간 뭐야? 얘는 연속이 될 수가 없는데. 아, 알았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구나. 이런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없어야 되는구나.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없어야지만 저 GX가 연속 함수가 될수 있다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A제곱이 얘가 12보다 작아야 돼. 그럼 A가 마이너스 루트 12부터 플러스 루트 12까지네요. 그치. 근데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거든. F1이 자연수라는 거. 아, FX는 말이야. 얘는 X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잖아요. 근데 F1이 자연수래. 누가? A 플러스 4가 자연수래.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큰 정수겠지. A제곱이 12보단 작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A는 말이야.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땡땡땡. 3까지 있어요. 7개 있는 거야.
가능한 후보 7개를 찾았습니다. 이때 G2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G2 넣어봐. 뭐야? 2A 더하기 7분의 5야. 얘가 언제 최소가 되냐고 묻는 거죠. A가 마이너스 3일 때 넣더라도 어쨌든 분모가 양수이긴 하잖아요. 분모가 얘가 항상 양수이긴 하거든. 그러려면 분모 2A 플러스 7이 최대가 되어야 G2가 최소가 될 것 아닙니까? A가 얼마일 때? A가 3일 때 뿅 들어가면 정답 13분의 5가 되지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어요. gx는 연속이라는 사실만 알아요. 근데 조건 나의 g0이 1이라는 거 제가 정말 강력한 조건이에요. 항등식이 있는데 0 넣었을 때 값을 알려줬다? 근데 이게 한번 쓰고 끝나는 조건도 아니라고요. 한번 넣었더니 아 f0이 0이구나 찾았고 그럼 x 날리고 나서 또 계산했더니 b가 3이구나 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 조건 나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gx의 모양을 표현해 줄 수 있어집니다. 근데 2차분의 1차야. 2차분의 1차. 근데 얘가 실수한 채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F1이 자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정수 A 중에서 분모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소. 이렇게 우리 201 9학년도 수능 수학 21번이 끝이 났고요. 자, 이번 시간 함께할 마지막 문제 함수의 연속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보시죠. 2023년 9월 모의평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문제죠. 수학 15번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미적분호화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모의고사 수능을 치러내면 이 22번까지 쭉 객관식 쫙 21번까지 올라가잖아요. 22번부터 단답형이 시작이 되고. 근데 이제 선배들이 치렀던 건 이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가장 그래도 변별력 있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는 거죠. 함수 연속에서 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없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였어요. fx는 x의 세제곱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gx를 딱 봤더니 이거 너무 복잡한 거야. 분모는 3차야. 근데 분자는 3차 곱하기 3차 하니까 얘는 6차예요. 3차분의 6차를 무언가 뭐 그래프로 해석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분모가 0만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분모가 0일 때는 따로 정의를 한 거죠. 스텝 1. fx도 f의 x 더하기 3도 fx 더하기 1도 얘도 3차 함수 이니까 얘들은 각각 실수 전체 1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인 애들을 곱하고 연속인 애를 나눈 거예요. 선생님 이제는 fx분의 fx 더하기 3 곱하기 fx 더하기 1 이라는 함수를 보면 말이죠. 얘는 분모가 0만 되지 않으면 그럼 얘는 연속이에요. fx가 0만 아니면 그러면 그때 gx는 연속이에요. 연속의 정의가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 구해봐, 함수값 구해봐. 여기 xl이 대입만 하면 툭툭툭 나온다는 거야. 얘도 함수값이 있고, 얘도 함수값이 있고, 얘도 함수값이 있다는 거야. 분모가 0만 되지 않으면. 근데 얘가 이런 거지. x가 3일 때 gx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라요. 이런 거야. limit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gx와 g3이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 x가 3일 때 gx가 뭐라는 거야? 불연속이라는 거야. 왜? 분모가 0이 되니까. f3이 0이구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f3이 0입니다.

이게 우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첫 번째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 안에는 x-3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건 알아요. 여기에는 x-3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이런 꼴이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위에 있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할 건데. 그럼 선생님, 여기에 분모가 0이 될 테니까 G3은 3? 얘는 안 하는 거 맞죠? 3 빼기 1. 오케이.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이제 뭘 알아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GX가 G3. 누구? 3이고요. 여기에서 1을 빼서 2가 된다는 거예요. 극한값이 2구나. 이런 거야. 극한값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fx 분의 f의 x 더하기 3 곱하기 fx 더하기 1인데 얘가 극한값이 2라는 거예요. 극한의 기본은 뭐야? 대입해 보는 거잖아. 대입해 봐. 분모가 0으로 가지. f3이 0이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F6 곱하기 F3 더하기 1.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F3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는 그 1이잖아, 1. 아, F6도 0이어야 되네. F6이 0이네. 이제 FX에 대해서 압니다. 얘는 x-3이라는 인수가 있고요. x-6이라는 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1차 식의 k, 얘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위의 식에서. 그대로 넣어봅니다. limit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 뭐야? x-3, x-6, x 더하기 k 있고요. 분자는? 얘는 x 더하기 3을 넣어. x 곱하기. x 빼기 3. x 더하기 3 더하기 k. 여기에 그냥 얘 이렇게 쓸까? fx 더하기 1라고 그냥 쓸게요. 안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왔어. 근데 x에 3을 넣었더니 얘가 0분의 0꼴이었던 거야. 왜? 분모에도, 분자에도 x-3이라는 인수가 있었던 거거든. 선생님, 그러면 이제 3, 3, 3, 3, 3 넣으면 되겠네요. 맞지? 근데 뒤에 있는 애가 땡큐. 얘가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깔끔해지네요. 스텝 3입니다.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3 곱하기 3 더하기 k 분의 3 곱하기 6 더하기 k 얘가 2야. 이렇게 했어. 3이랑 3이랑 약분하고요. 그럼 6 더하기 k는 마이너스 2배의 3 더하기 k랑 같습니다. 넘어가면 3K가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K는 얼마? K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FX가 주어진 거예요. 아, 그러네. 이제 FX는 말이야. X-3, X-6, X-4. 얘가 FX야. 마지막 뭘 구하면 돼요? GO만 구하면 돼. GO. GO는 뭔데? GO는 F5분의 F8 곱하기 F5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F5가 얼마니? F8이 얼마니? 여기에만 대입하면 끝나잖아요? F5는 얼마야?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요. F8은 8 넣으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4 하니까 얘가 40이죠. 따라서 그대로 넣어줘. 마이너스 2분의 40 곱하기 마이너스 1 되어서 정답은 20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단계에 나눠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 지금 fx가 최고차항 계속 1인 3차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3차 분의 3차 곱하기 3차의 구조예요. 이건 분모가 0만 되지 않으면 gx의 연속인 거야. 그럼 분모가 0만 되지 않으면 gx는 연속인 거야. 근데 gx가 불연속인 순간이 있어 하고 알려준 거라고 읽을 수 있죠.

X는 3에서 GX가 불연속인 거야. 왜? 그때 부모가 0이 되거든. F3이 0이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건에서. 그래서 F3이 0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FX 안에는 X-3이라는 인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G3이 얘가 3이라는 것도 안 해. 그럼 결국 극한값이 2라는 거잖아. 극한값 계산하러 갑시다. 극한값 계산하러 갔더니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하고요. 근데 뒤에 있는 이 부분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F6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FX 안에는 누가 있어요? X-3도 있고 X-6도 있고 뒤에 있는 마지막 1차만 찾아주면 되는데 다시 쏙 넣고 나서 이제 K 구하러 갑니다. 넣고 나서 이제 K 값을 구하고 나니까 FX가 완성되고요. G5를 찾으려면 F5, F8 얘들만 찾으면 게임 끝.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난도 박살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섯 문제 함께 했는데요. 한번 하고 이해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번, 세번 계속 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이에요. 이제 첫 번째 대단원의 끝, 대단원 조합 문제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오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10강 차가 되었습니다. 그쵸? 어쨌든 간에 이렇게 10번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되게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저는 긴 강의를 하게 될 때, 이제 올림푸스 뭐 50강이잖아. 그럼 긴 걸 할 때 와 이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끝이 안 보여. 끝을 세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단기로 약간 그 셀러브레이션 타임을 준비해야 돼. 10강마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단원이 한 번씩 끝나잖아요. 요 경우의 수가 대단원이 제일 길어. 그 다음부터는 한 6강, 7강마다 대단원이 끝나거든. 그러면 진짜 계속 축제야. 대단원 끝났다, 우와. 10강 끝났다, 우와. 뭐 20강 끝났다, 우와. 또 대단원 끝났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 끝나야 있어요. 뭐든 간에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등산. 등산은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 생각을 첫 발걸음부터 제가 해요. 그래서 아 이건 나랑은 안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뭐 이렇게 수영을 하거나 할 때 긴 거리를 가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좀 아 이만큼 하면 어떻게 되고 이만큼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계산을 좀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등산은 올라갈 생각이 내가 아예 없어서 그런 거겠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피디님이 그 조카 아이의 질문에 수학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내가 생각이 났는데 보통 이제 그 업 외에 여러분의 업이 이제 공부잖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외에 누군가가 다른 것을 물어봤어. 수학과 관련된 것이야. 두 가지로 반응이 딱 나뉩니다. 첫 번째,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 싶어 해요. 흥미로워지는 거지. 그 수학 예능을 재밌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두 번째, 진짜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한라산 올라가라고 했고, 그때 내가 약간, 아, 이게 나의 그내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구나라고 느낄 만큼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었어. 약간 맞는 코스인지 무슨 코스인지 모르겠는데,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코스를 올라갔었어요. 내가 느낀 경사가 거의 이랬어. 진짜로. 그래서, 여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해서, 등산 절대 안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때고, 내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를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또 가게 됐는데, 그때 또 한라산을 가시더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 그때 교직원 연수로 한라산을 가자 하셔서, 눈온 때, 눈 엄청 쌓여 있는데, 제가 그거, 이거 아이젠 이런 거 있어요. 그것까지 또 굳이 준비를 해주셨어. 왜냐하면 동료 선생님이지만 내가 근데 제자잖아. 유빈아, 너 가야지. 이러셔가지고, 이거 다 주셨어요. 어쩔 수 없잖아. 또 그거 타고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설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힘들었어. 고등학교 때가 더 힘들었어. 그때랑 그 코스가 달랐던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두번다 나의 그 고등학교에 의해서. 그 외에는 안 가요. 응. 안 좋아해요. 자, 봅시다. 재밌는 거는 이런 게 재밌는 거지. 42번이 이항정리 파트에서 최고 난도입니다. 이 이상 어려워질 방법이 없다니까요. 물론 여기서 숫자를 조금씩 더 어렵게 하면 좀더 어려워질 순 있으나 이게 다예요. 자, 봐봐. 지난 시간과 사뭇 달라진 것은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다가만 제가 이항정리를 적용하면 됐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번엔 어때요? 얘도 솔직하게 말하면 전개가 필요해. 그지? 아까 앞에서 본 상황과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X의 개수라서 이런 문제들 중에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가장 쉽게 나온 겁니다. 이 유형 중에서는. 나는 타겟이 딱 하나야, 여러분. X, 그치? 자, 최악으로 어렵게 푸는 풀이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쉽게 푸는 풀이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다. 최악으로 푸는 풀이 첫 번째. 됐고, 둘다 이항정리를 적용해 볼게요. 일반항으로. 고생은 내가 할게. 여러분은 그냥 와요. 자, 예에서 일반항을 따져볼게요.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알게가 X를 뽑을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뽑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여기서도 일반항을 뽑는데 주의사항은 R을 또 쓰면 돼, 안 돼? 안 돼. 같은 R은 아니야. 여기가 1을 뽑고 여기는 세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R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R 대신에. K? 4개 중에서 K개가 3X라는 공을 뽑을 거고요. 나머지는 A를 뽑을 거니까 4 빼기 K. 자, 일단은 제가 고생은 내가 할게라고 한 이유가 문제에 X와 A가 있는데 R과 K까지 적용해서 알파벳이 총 4개가 되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지만 일단 갑니다. 자, 이렇게 둘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저 일반항 중에서 R 값이 뭐뭐뭐 가능해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집어넣으면서 나오는 항들이 총 있을 거고요. 여기 K에다가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집어넣으면서 나오는 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끼리 이렇게 분배시키면서 새로운 항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게 누구냐면, 한번더 갈까요? 그게 누구냐면, 갈게요. 자, 봐봐. 무시무시하지만, OC, 아니, 그래도. 그때의 X의 거듭제곱만 뽑아오자. 그래.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X의 거듭제곱만 뽑아오면, X의 R제곱과, 여기는 그러니까 3K는 어차피 K제곱은 개수 역할을 할 거니까, X의 K제곱만 갖고 올게요. 이것이 누구이길 원해? X의 1제곱이 되길 원해? 그지? 그러면 R 더하기 K가 1이면 돼. 그 말은 R이 0이고 K가 1이거나 R이 1이고 K가 0이거나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 이두 가지를 적용해 볼게요. 자, R이 0이고 K가 1일 때랑 R이 1이고 K가 0일 때이두 가지를 적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풀이 쓰고 있는 게 얼마나 허탈한 과정인지를 이걸 쓰면서 벌써 느꼈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뭐 anyway 자 가볼게요. 그럼 R에다가 0 집어넣어. 그럼 OC 0. 어차피 X가 나온다는 건 아니까 개수 파트만 찾을게요. 개수만. OC 0. 여기는 그냥 상수였겠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그지?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어때요?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4C1, 거기에다가 3의 1제곱, 거기에다가 A의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여기도 나오겠지. 그죠? 그들을 정리해서 그 개수가 8의 A 세제곱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한 번만 정리해 놓을게, 개수를.

어떻게 돼? OC형이면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죠? 응, 마이너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4, 3, 12니까 12. A 세제곱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다가 1 적용하시면 OC 1 마이너스 1의 4제곱 곱하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C형 안 쓸게요. 1이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것도 안 써도 되죠. 3의 0제곱도 1이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A의 4제곱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냐면 5A 4제곱이에요. 되었어? 되었어? 그죠? 자, 그러면 5A 4제곱 빼기 12a 세제곱은 8a 세제곱입니다. 자, 5a 네제곱은 너 넘어가 하면 20a 세제곱이고요. a가 양수기 때문에 양변 a 세제곱과 5로 나눌게요. 그러면 5로 나누면 4가 되고 a 세제곱 나누면 a만 남겠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이것은 서터레스의 퍼포먼스였어요.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들 봐봐요. 너무 7차나. 제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나 혼자 고생할 테니깐 이라고 얘기한 거야. 절대적으로 비추천하는 불이입니다.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수학은 절대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야. 고생하지 마, 여러분. 최악이야, 최악. 자. 누가 여기서 일반항으로 가. 아니, 일반항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될 거면 더 복잡한 상황일 텐데요. 제가 뭐라고 했어, 아까 읽으면서. X의 개수야? 자, 두 번째 풀이를 해볼게요. 마지막 풀이가 베스트 풀인데, 일단 두 번째 풀이를 하면, 얘를 먼저 전개를 할 생각을 한 거야. 둘다 이항정리를 적용하기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니까, 전개를 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X5제곱, 그 다음에, 개수까지 다 일일이 써볼게요. 더하기. 다섯 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x4제곱 만들고, 마이너스 1이 하나고,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x3제곱 만들고, 마이너스 1이 2개고. x2개를 뽑고, 마이너스 1이 3제곱이고, 봐봐. OC1x가 하나고, 마이너스 1이 4제곱이고, 마지막은 OC0 마이너스 1만 5개야. 자. 지금 제가 길게 써놨는데요. 여기서 사실상 보시면 x5제곱, x4제곱, 나머진 개수 x3제곱, x제곱, x1제곱, 그리고 상수예요. 그들과 전개를 해서 x의 개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전개를 만약에 하시면 사실상 어때? x4제곱, x3제곱, x제곱, x1제곱, 그리고 상수항밖에 안 나와요. 애시당초 x5제곱과 전개를 해가지고 x항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X라는 항 하나가 상수항과 전개할 때될 거고, 여기 상수가 여기 1제곱과 전개될 때 되겠죠. 그 말은 뭐야? 생각을 한 번만 해놓으면, 자, 라스트로 갈게요. X-1의 5제곱과 좀 크게 쓰려고. 3X 플러스 A의 4제곱인데, 얘네가 서로 분배하면서 이렇게 전개를 쭉 해나갈 때, X의 개수, X라는 항을 만드는 건 오로지 방법이, 여기서 x항, 여기서 상수항. 또는 여기서 상수항, 여기서 x항밖에 없다는 것을 눈치를 채면 끝나는 거죠. 자,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기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막 x분의 1 이런 형태가 있어서 얘가 x제곱이 되고 얘 거기서 x분의 1 이런 걸 찾아가지고 전개하면서 그 차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난이도가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아. 둘다 다항식이거든. 그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냥. 1차 상수, 1차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끝났어. 자, X항 만들어내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X항 만드는 방법은 5개 중에 한 개만 X를 골라. 이제는 개수만 쓸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몇 개, 나머지 4개가 되겠지. 개수만 쓰고 있는 거. 여기에 상수항은 A만 4개 뽑았겠지. 자, 똑같이 상수항이면 마이너스 1만 5개 뽑았겠지. X항이면 요거 1개 뽑았겠지. 그럼 4개 중에 1개만 3X, 즉난 개수 쓰니까 3의 1제곱만 쓸게. 그리고 A가 3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그죠? 그리고 이 도를 어떻게? 더하겠지.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5A 4제곱. 얘는 얼마냐면 4, 3, 12에다가 마이너스 12, A 3제곱. 이렇게 둘이 더한 게 8A 3제곱이 됩니다. 짱짱짱 5
A 4제곱은 넘길게요. 22세제곱. 아까처럼 A는 4라고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필기하기 좋게 내가 예쁘게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이렇게 예쁘게 적히게 되어야 문제를 깔끔하게 잘풀수 있어요. 그, 문제 풀때 있잖아. 이렇게 찌끔찌끔찌끔찌끔찌끔찌끔 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생각의 회로가 돌질 않아. 나는 누군데? 저쪽 가서, 나 여기 어디 있고,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풀이가 깔끔하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흐름이 깔끔하다는 거거든요. 글씨를 잘 쓰라고 한게 아니야. 그치? 전개가, 식을 계산하는 과정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도록 가셔야 돼. 지금 보면 알겠지? 여기서 찾는 게 뭐고, 찾는 게 뭐고, 그래서 이렇게 찾았고, 그래서 나의 정답은 이것이야. 이렇게. 베스트 풀이. 이렇게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 더 어려워지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 타겟이 되는 것만 찾으면 돼. 여기서는 X항, 상수항. 상수항, X항일 때 이들을 곱하게 되겠지. 이렇게 전개하면서 분배시키면서, 그치? 그게 내가 원하는 거구나를 따져가지고 풀어만 주시면 돼요. 예스. 깔끔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 이 문제가요. 난이도 가장 높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이항 정리에서 뭐더 대단히 어려워질 방법이 없단다, 여러분. 그래서 이항 정리의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이항 계수의 성질로 갈 겁니다. 내신에서는 당연히 출제가 되지만, 수능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왜일까? 안 중요해서? 그거보다는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내용만 알면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 특히 43, 4, 5까지가요. 그냥 눈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도 어려울 수가 없는 파트?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알고는 있어야지. 특히 내신에서는 보니까. 자, 이항 계수의 성질입니다. 이항 계수가 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항 계수의 성질인데, 이항 계수가 누구예요? 주인공 이름은 알아야지.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 일반항을 또 써볼게. 반복이라는 건 좋은 거니까. 자꾸 써봐. 난 A를 주인공으로 해, 항상. N, C, R. A가 알게, B가 N-R 알게, 이런 식으로 적힐 거라고 했을 때 얘네를 뭐라고 한다고? 이항 계수라고 한다고. 그지? 됐어? 요게 이항 계수야. 자, 그러면 이 이항 계수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요런 걸 알기 위해서 여기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얘를 풀어 써봐요. 단, 오름차순으로 쓰세요. 주인공은 X로 할 거야. 그러면 X가 한 개도 없거나, X가 한개 있거나, X가 두개 있거나, 이거? NCE. X가 두 개, X가 세 개. 선생님, 1은 왜안 써요? 1은 고맙잖아. 1은 거듭제곱해도 어차피 1이라서 안 써도 돼요. 곱하기 1은. 예이,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어떻게 돼? NCN, X의 N제곱. 요것을 기준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 요렇게 하세요. 외우지 말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좌변이 뭐가 됩니까? 2의 n제곱이요. 우변은? 이렇게. 뭐야? nc0부터 시작해서 ncn까지 모든 이항 계수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2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잘 나오는 파트니까 알아두셔야 돼. 특히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건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0부터 n까지가 하나도 빠짐없어야 되는데 하나씩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럴 때 틀릴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1 집어넣으면 계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어, 원래. 식에서 계수들의 총합을 물어볼 때 x에다가 1만 대입하면 사실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요거 좀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나 오늘 아침부터 계속 코가 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

약간 재채기가 나올 듯말 듯한데 이 재채기가 이 안에 계속 머무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 지금 느끼는 상태야. 없어진 나의 비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주. 근데 이 얘가 약간 요 안에서 도는데요. 눈까지 같이 돌아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여러분? 약간 막 이래서. 재채기가 차라리 빡 나오면은 시원할 건데 그게 아니야. 그냥 돌아다녀. 아무튼 그래, 지금 상태가. 그 제가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그러는 거. 이상한 표정을 짓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진행을 합시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우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잘 참아냈어. 자, 한번더 가요. N에다가 이번엔 0을 집어넣을 건데 얘는 암기사항이라기보다는 이번 식은 3번, 4번 식을 위해서 좀 쓰여요. N에다가 아 0이랬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나 N이라 없었구나. X에다가야. 미안해 여러분. 거 봐, 내가 아까 계속 간질간질을 생각하다 보니까 X에다가 1을 넣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N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어, 그렇지? 아까 이 타이밍이었거든요. 두뇌로 재채기가 움직이던 타임. 자, X에 1 집어넣었던 거야. 그치? X, 그럼 계수의 총합 얘기했던 것처럼. X에 이번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좌변은 0이 돼요. 땡큐죠? 그 다음에 봐봐.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NC3 더하기 NC4 빼기 NC5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이 뒤에다가도 꼭 이렇게 써놓던데, 전 이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굳이 안 써놔도 돼요. 그냥 열린 결말. 그냥 뿔마뿔마가 왔다 갔다 거리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얘네 둘을 더해봐요.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좌변은 2의 n제곱이고요. 우변은 nc1, nc1 마이너스 붙은 거, 얘네가 사라져. 그래서 두 개씩 nc0, nc2, 이런 아이들이 남아. 그래서 뭐라고 할수 있느냐? 얘네들을 정리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쓸까? 세 번째씩. 3번씩, 여기다 번호를 써야 되겠다. 이게 1번씩. 어떻게 하면 예쁠까? 이렇게 할까? 2번씩. 3번씩은 뭐냐? NC0 또는 짝수 들의 합은 얼마가 될까? 양변 2로 나누니까 이게 n-1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이게 n-1제곱. 그러면 여러분, 남은 아이들은 NC 홀수들의 합이겠죠, 4번씩. NC 홀수들의 합은 나머지 2의 n-1제곱이겠죠. 요렇게 쓰여요. 딱 요 아이들이 나와. 4개의 식이고, 딱요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제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1번식이고요. 그 다음에 2번식은 단독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2번식은 얘네들을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치? 자,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나오는 파트가 되어 주겠습니다. 겐잔, 그죠? 요거 가지고 문제를 샥샥샥샥 풀어 갈 거고요. 파스칼의 삼각형은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았지? 뿅.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출제를 하자니 수능형에서 좀 애매한 게 뭔지 알겠죠? 내가 팔 걷어붙이고 계산하려면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 게다가 여러분 알죠? 같은 것들이 있어. 81과 87이 같고요. 82와 86도 같고요. 얘네도 같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네개 계산하고 다섯 개 계산하면 정답 구할 수 있잖아. 까짓 거뭐 계산하지 뭐. 또 나쁘지 않아. 그죠? 그렇다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출제 빈도가 막 높진 않아. 근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닐 테니까. 생각해보자고. 어때? 81, 2, 3, 4, 5, 6, 7, 8까지 전부 다 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 첫 번째 식인가 봐. 2의 8제곱. 이렇게 쓰시면. 안 된댔지. 내가 이첫 번째 식은 뭐? NC0부터 시작해서 NCN까지가 전부 다 들어가야 2의 N제곱이 될수 있어요. 근데 누가 없어? 80이 없어. 그러면 80을 포함했을 때 2의 8제곱이니까 그 중에 누구? 80만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80이 얼마야? 1이지. 120, 저기, 2의 8제곱은? 2의 6제곱이 64, 128, 256. 그치. 난막 엄청 외우는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거기서 1만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얼마야? 255. 요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펴보는 눈이 필요해. 여기서 빠진 게 없나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0: 틀릴 수 있어요.
1: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잘 들어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면서 풀어주도록 하세요. 여기도 볼까요? 이한계수의 성질. 봐봐.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잖아. 까짓거 계산하지 뭐 하면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거 계산하려면, 우와, 엄청나겠죠, 숫자가.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13C 1, 3, 5, 7, 9, 11, 13. 13까지의 모든 홀수가 다 들어있어요. 13C 홀수들의 합입니다. 그럼 얼마겠어? 13C 0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면 2의 13제곱인데 그것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2의 12제곱이겠지. 나 옛날에 2의 13제곱의 절반이잖아. 그래서 2의 2분의 13제곱이라고 쓴 적이 있어. 내가 고백할게요. 내 고해 성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쓴 적이 있어. 응? 충격적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실수 안 한다. 지수끼리 뺀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2의 13제곱의 절반이잖아 라고 하는 순간 2의 2분의 13제곱, 이거 아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계산일 때 오히려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 쉬운 계산일 때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수가 꼭 나만 하는 걸까? 아닐걸? 제가 얼마 전에 모의고사 해설할 때, 내가 모의고사 해설할 때 내가 딱 문제를 잘못 읽은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어. 내가 이렇게 읽었다, 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찾아서 가세요. 라고 풀이를 다시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거기에 진짜 댓글로 많은 아이들이 헐, 저랑 똑같이 실수했어요. 선생님, 저랑 똑같이 실수했어요라고 되게 많이 해놓은 거야. 그거 보고 내가 느꼈어.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니까. 내가 실수를 했으면 여러분 할 수도 있어. 안할것 같지? 아니야. 그런 날이 와.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말을 하는 파트들은 여러분 눈여겨봐 두세요.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기억했으면, 아, 이 나이까지 아직 그 실수를 기억하겠어, 여러분. 그죠?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2의 12제곱이 됐습니다. 2의 12제곱이라고 써야 되는데 4의 n-1제곱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4의 몇 제곱인 줄 바꿔야지. 여기서 2만 빌려오면 4의 6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간다네요. 6과 n-1이 서로 같네요. n은 얼마야? 7. 끝. 그래서 자연수 n의 값은 얼마입니까? 7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요거까지 하고 파스칼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서 좀 쉬도록 할 거예요. 45번 때 잠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5번 끝나고 말이야. 여기까지는 방금 전에 제가 다 했으니까. 파스칼까지 다 하고서는 할까 했는데 파스칼의 삼각형을 보여주고 46번을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뒤로 살짝 뺐어요. 자, 45번 한번 보세요. 방금 했으니까 쉽겠지. 0, 2, 4, 6, 8, 쭈루룩, EN까지야. 그러면 ENC 0 또는 짝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죠? 총합이니까 원래 2의 EN제곱에서 나누기 2하니까 빼기 1 하면 되겠죠, 지수를? 끝. 이게 얼마래? 8의 7제곱이래. 당황하지 말고 2의 3제곱에 7제곱이라고 바꾸시는 게 낫겠죠,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수만 비교해봐. 2의 n-1은 21.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n은 얼마야? 11. 답은? 여러분들, 어디 갔어? 여기 있어. 11. 아,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를 잠깐 한 거예요. 기계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n은 11이 됩니다. 느껴지죠? 내용을 알면 어떻게 해도 쉬워요, 여기는. 그래서 그 수능형 문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실상.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낼수 있는 문항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치? 근데 당연하지만 내신에서는 내기가 괜찮죠? 모르면 못 풀어요. 공부하면 다풀수 있어요. 이게 가장 쉬운 문제의 유형인 거잖아. 그치? 공부하면 다풀수 있어요는 진짜 쉬운 문제 유형이라는 거예요. 46번은 살짝 다른 느낌이라서요. 요 전에 잠깐 쉬었다가 46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뭐 C 계산이니까 하면 되지 할 텐데 꼭 그렇지 않아. 파스칼의 삼각형이 살짝 섞여서, 그죠? 자, 오늘도 잔소리 메뉴판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두둥. 너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는 있니?

걱정과 내가 너의 고민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눠 가져줄게라는 의미로 이런 질문, 이런 그 약간 혀끌끌 차는 느낌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 뭐 하고 싶니? 뭐 이런 거. 약간 이제는 나이 보니까 반감 차원에서 생각이 났던 건데, 나 옛날에 이렇게 질문 들어서,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어. 네, 진짜예요. 진심으로 약간 제 안에 되게 착한 친구와 약간 좀, 뭐야? 약간 이런 친구가 함께 있을 때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 너 뭐가 되고 싶니? 뭐 이렇게. 나를 진짜 걱정하는 것도 아닌데 저런 질문을 하길래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랬지. 나는 왜냐면 미술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이니까 모두가 내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되네. 내가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랑 그거보다 더 이룰 수 없는 정도.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런 답을 한 적이 있었어. 왜냐면 내가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림, 뭐, 미대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된다더라고. 어쨌든 간에. 뭐가 되고 싶은지가 안 정해져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그게 상처받는 공격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그랬지만, 내가 선생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신기하죠? 없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그 길을 찾아 찾아 찾아 찾아 이렇게 가면서 내 길을 찾아 찾아 찾아 찾아 온 거예요. 진짜로. 근데 되게 잘 맞더라고. 나는 여러분과 정신 연령이 굉장히 같거나 내가 더 미치예요. 난 여러분과 대화하는 게 재밌단다, 여러분. 그런 데에다가 또 내가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도 몰랐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는 있니?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얘기를 갖고 왔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스트레스 받는 잔소리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뭐 하고 싶은 건 있니? 엄청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 못해! 엄청 많아요! 아직 고를 수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아직 안 정해졌어도 여러분들, 안 정해진 이유가 다 하기 싫어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 아, 엄청 많아요! 말도 마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골라서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못해! 그치? 내가 어떤 길을 택해서 가게 될지는 사실 알수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또더 많은 다양한 직업군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선생님, 공부를 뭐 하러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면 이 생각은 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발목 잡히진 않아야지. 지금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키우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것이 공부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걸 안 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건 나쁘지. 근데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골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은 굳이 대단히 확고한 꿈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아, 확고한 꿈이 있는 친구들은 너무 멋지지, 사실은. 너무 멋있어. 그런 건 대단한 것 같아. 나는 꿈이 내가 확고하지 않았었어. 진짜. 뭐가 되고 싶은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도 같고. 진짜로? 그냥 착하게 열심히 공부하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고 가고 가다 보니까 그렇더라. EBS 선생님까지 되어 있었어. 우리, 내 고등학교 선생님이 EBS 선생님이었거든. 그 선생님, 교생 가서 그 선생님 뵀는데,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진짜로 된 거예요.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알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땐 자신있게 다 얘기하세요. 되게 많으니까 골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알았죠? 자, 오늘도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내용을 할 거라서 46번을 띄워놨거든요.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보면 당황스러워요. 아까까지 어땠지? NC0, NC1, NC2 이런 식으로 가는 아이들을 더하거나 NC0, NC2, NC4 이런 식으로 가는 아이들을 더하거나인데 애시당초 모든 것들이 달라져 있어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잠깐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할게. 아까 해놓고 하면 깜빡할까봐. 파스칼의 삼각형이야. 삼각형이라고도 쓰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써놨어. 파스칼의 삼각형은요, 여러분들 뭐 암기를 대단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얘는 뭐냐면 A 더하기 B의 n제곱 형태들 있잖아요. 그것을

개수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원래 이거 개수는 1과 1이지. 1, 2, 1이지. 왜냐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런 형태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것을 봐봐. 1, c0, 1, c1. 한개 중에서 0개 뽑고 1개 뽑잖아. a를 기준으로 갈게요. 두개 중에서 a를 하나도 안 뽑고 1개 뽑고 2개 뽑아. 개수라는 게 그렇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면 a를 3개 뽑고 아니 1개도 안 뽑고 여기서 1개 뽑고 2개 뽑고 3개 뽑겠지? 4제곱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도 안 뽑고 1개 뽑고 a를 2개 뽑고 3개 뽑고 4개 뽑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슬쩍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별 내용 없어. 이게 다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 첫 번째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됩니다. 너무 당연해. 왜? NCR과 NCN-R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합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배웠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한번더 강조가 됩니다. NCR과 NCN-R. 그러니까 3C1과 누가 3C2가 같겠지. 4C1과 누가 4C3이 같겠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요거 알면 돼.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보세요. 얘네 둘이 더하면 이게 나와요. 요거 하나만 요렇게 표시를 해놔줘. 항상. 항상 그러해. 자, 일반화 시킬게요. 위층에 있는 n-1층에 있는데 순서가 연결돼야 되니까 이렇게. 별거 없어. 위층에 있는 연속되는 도수의 C 계산을 합하면 무엇이 되느냐? 밑에다가 적을게. 밑에 층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n이 되어주고 C 요 r이 그대로 옵니다. 모양을 기억하세요. 모양을. 모양을 기억해, 모양을. 요거. 요게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 사실 얘만 알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다풀수 있어요. 얘만 알면. 그래서 저는 선생님, 외우거나 하는 거는 완전 싫어요. 그럼 그림으로 요거 하나 딱 기억해 놓고 요 모양을 그리고 유도할 수 있으면 이 문제도 풀 수가 있어지는 거거든. 자, 46번을 볼게요. 그 다야? 다야. 좀 기다려 봐.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자. 딱 봤더니 그냥 이항계수의 성질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서 보니까 난 얘를 써야 될것 같아. 근데 같은 층에 있는 연속하는 두수여야 되는데 다른 층에 있는 연속하는 두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자, 이 C0이 얼마예요? 1이잖아. 이 C0 대신에 3C0으로 쓸게요. 상관없지? 왜냐하면 두명 중에서 한 명을 안 뽑는 방법도 한 가지지만 세명 중에 한 명을 안 뽑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EC형 대신에 3C형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저거 이용해 봐. 연속하는 두수 0, 1이잖아. 그럼 한층 내려와 4. C 큰 수를 쓰세요. 오, 또 어때? 얘네 둘도 되네. 연속하는 1, 2 두수고 같은 층이잖아. 밑에 층으로 내려오고 큰 수를 쓰세요. 오, 또 되지. 또 이렇게 둘. 이때는 이제는 어때요? 연속하는 도수 중에서니까 한층 밑으로 내리고 큰 수를 쓰세요. 또, 또, 또. 연속하는 도수니까 밑에 층으로 내리고 큰 수를 쓰세요. 오, 또, 또, 또, 또. 밑에 층으로 내리고 큰 수를 쓰세요. 밑에 층으로 내리고 큰 수를 쓰세요. 96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느니 저는 조합의 수를 그냥 하나하나 계산을 할까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적어도 내신이 가까워졌을 때 다시 한번 꼭 봐두기는 하세요. 알았죠? 자, 얘는 어떻게 돼? 9, 8, 7, 600 사라지고 3, 2 이렇게 되겠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자주 풀던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지울 거 지우고 3, 이건 지울 거 지우면 4, 12 곱하기 7, 84. 정답은 84가 되어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것만 추천을 해요. 여기까지도 알고 싶지 않아 할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면 스트레스거든. 근데 그래도 내가 안 알려줄 순 없으니까 딱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쓰이는 산타크로스 양말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인 용어 아니에요. 하키스틱 법칙이라고도 해요.

적인 용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자, 아까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위치에서 얘네들을 나타내 볼게. EC0, EC1, EC2, 3C0, 3C1, 3C2, 3C3. 그지? 4C0, 4C1, 4C2, 4C3, 4C4. OC0, OC1, OC2, OC3. 얘네가 어때? 약간 가로로 내려가고 있죠? 7C, 여기 6C4는 여기 있었고요. 7C4 뭐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좀 줄일게. 뜨드드득 해서 8C6이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가 중요한 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시작 부분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연결돼서 더하고 있다면 얘가 어디로 오느냐면 제가 아까 산타클로스 양말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와요. 얘네들의 합이 어디로 오냐면 2위 거 위치로 와. 자, 한칸 미치니까 얘 누구겠어? 9C. 그리고 생각해봐. EC0 다음에 EC1 요렇게 비스듬히 내려오는 거잖아. 요 옆으로 내려오니까 얘 누구겠어? 96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싹다 합하면 96이 됩니다. 왜 96이 되는지는 아까 첫 번째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걸 미리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EC0 대신에 3C1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덤 얘고, 얘네들이 덤 얘고, 얘네들이 덤 얘고, 얘네들이 덤 얘니까 요렇게 둘이 더한 1로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뭐 하키스틱 법칙, 뭐 양말, 산타 할아버지 양말 공식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안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굳이 얘까지 기억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기억하지 말고요. 첫 번째 풀이는 그래도 알아두세요. 얘를 3C0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하면 연속되는 두수 0, 1이고 같은 층에 있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다시 1. 요거 바꾸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다만 요런 게 있었구나. 정도? 근데 이 자체도 지금 봤잖아. EC0 대신에 내가 여기 있는 3C0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누가 돼? 4C1이 돼. 얘네 둘이 더해서 누가 돼? OC1이 돼.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너네 둘이 더한 9C6이 되겠구나로 가능해요. 그래서 차라리 N-1C, R-1. N-1C, R 둘이 더하면 하나 내려온 NC, 1큰 수인 R. 요걸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두뇌에게 맡기지 마시고, 암기에 맡기지 마시고, 알았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47번부터는 그냥 약간의 활용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 근데 되게 간단해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오늘 드디어 이제 유형이 끝나는 날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서술형 연습장이랑 고난도 문제로 가. 고난도 대체 뭘까? 그치? 기대가 되지. 자, 보세요. 읽어봐. 11에 12제곱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뭔 얘기야? 그치? 이거는 제 풀이를 보시면 재밌게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항정리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 볼까? 무슨 이야기냐면 1 더하기 10의 12제곱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주인공을 10이 몇 개에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쓸 거야. 오름차순으로. 10이 몇개 들어가는 오름차순. 그럼 뭐가 되느냐면 일단 10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는 1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건 뭐 간단하고 12개 중에 한 개를 골라. 10을 하나만 고를 거야. 나머지는 1을 11개 고르는데 1의 거듭제곱은 곱하기로 써봐야 1이니까 이제는 안 쓸게요. 그죠? 자, 한번 더. 12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10을 두개 골라. 다음은 안 쓰고 있어요. 왜? 100 곱하기 12C이거든? 어머, 벌써 100이 되었어.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면.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자, 10의 거듭제곱 중에서 10이 두개 이상 뽑히는 파트는 이미 10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이 부분만 살펴볼게요. 1 더하기. 12 곱하기 1 하면 100, 120 아니요. 121 더하기 100의 배수였어. 그럼 이거는 그냥 합격이고, 얘도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21. 끝.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셨고, 100이 된다는 건 10이 두개 이상 뽑히는 건 전부 다 100의 배수가 되니까 더 생각할 필요가 없고, 100이 되기 전, 10이 하나 있고, 10이 없는 시절을 생각해서 그 중에서도 100으로 나누었을 때 하면 100만큼은 떼내고 남은 나머지 21이 진짜 나머지겠지.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 요런 거 하나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숫자놀이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라스트. 47, 48은 약간 또 다른 유형으로 가더라고. 48은요, 읽어봐요. 읽고 싶지 않게 생겼지. 자, 이게요, 여러분. 이항 정리에서 제가 굳이 유형으로 나누자면, 식합칙이라고 불러요. 누가? 내가. 식합칙이라고 불러.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일반항도 알고, 식을 이렇게 쭉 나열해 나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전개가 되어 있는 아이를 가지고 내가 이것이 이항 정리임을 눈치채서 식을 합쳐내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10시 0. 10시 1에 3이 하나야. 주인공이 누구 같아? 3이야. 10시 2에 3이 두 개야.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일반항, 그러니까 이항 정리에서 생각해봐. 의, 일반항. 을 써봐. 그런 다음에 생각해봐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그건 a를 뽑고 나머지는 n-r개는 b를 뽑아요. 요 구도가 나타나야지 내가 이것을 이항 정리로서 접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없어! 누가? 얘가 없어! 얘가 없다는 말은 뭐겠어? 그 b자리에 들어가는 게 1이라는 거죠. 1. 즉, n을 제가 이쁘게 써보면, 10시 0, 1의 10제곱, 3의 0제곱도 셀까? 3의 0제곱 곱하기 10의 1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10시 1, 3의 1제곱 곱하기 1의 9제곱인 거지.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얘가 누구 역할을, A 역할을, 얘가 누구 역할을, B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확인하셔야 되는 건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몽땅 다잘 있는지를 확인해봐요. 다잘 있네?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뭐다? 3 더하기 1의 몇 제곱? 10제곱이었구나를 눈치를 채야 돼. 그러니까 식을 합칙이라는 말을 알겠죠? 3 더하기 1의 10제곱을 이항 정리로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다고. A 더하기 B의 N제곱 형태는. 근데 전기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요것이 A, 요것이 B고, 여기가 N이 되니까 이걸 맞춰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봐봐. 그러고 보니까 보이지? 3이 주인공으로. 3이 몇 개? 두 개. 그러면 10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를게. 3이 몇 개? 세 개. 그럼 10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를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래서 N이 얼마가 된 거냐면, 정리할게요. 4의 10제곱인 거야. 4의 10제곱이 2의 N제곱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뭐 흰색이 없네. 얘를 어떻게 할까? 2의 20제곱으로 바꿀게요. n. 그러면 어때? 20보다는 n이 커야겠죠. n은 얼마일 수 있어요? 21부터 가능한 거고,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의 값은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있잖아요. 이쪽에 제가 잠깐만 써볼게요. 어려워지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일반항의 형태로만 따져봐봐. 예를 들어서 n개인데, n개 대신에 뭐 11개야. 11개 중에 3개인데, 뭐, 이렇게 되어 있어. 2분의 1의 세제곱이야. 그리고 뭐, 이쪽에는 11개 중에 4개인데, 2분의 1이 4제곱이야.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없어진 1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이 전체가 2분의 1 더하기 1의 11제곱의 일부로 지금 나열을 해 나가고 있구나를 눈치를 채야 돼요. 주인공이 누구일까? 아,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나. 그 옆에 메꿔주는 값이 없구나. 아, 그 값은 그러면 1이겠구나를 판단해야 돼. 자, 추가로 하나 더는 만약에 여기서 난이도를 올리려면 부호를 바꾸어 갈수 있어요. 없어진 1인데 여기서 난이도 올리는 방법은 얘가 만약에 부호가 마이너스야. 난이도 업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는 누구 거? 얘 거. 그래서 그 마이너스까지 먹여서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1의 9제곱이 있는 거겠지. 뭐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좀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앞에 붙어 있는 부호 마이너스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따져주면 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과

0: 1이 10개 모여있는 형태겠구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이렇게 해도, 물론 정리하면 계산하면 또 바뀌겠지만. 자, 요렇게 해서 48번까지 우리가 모두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 유형을 첫 번째로 끝내는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 시간은 서술형 연습장 할 거고요. 수능 고난도 문제들은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만큼 몹시 재밌겠지? 약간 강요하는 재미. 그러니까 여기까지 복습 잘 하고 오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은 경우의 수다 섞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자,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리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깊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7강이죠. 그래서 오늘 7번째 시간인데 5단원에서 주로 출제되는 내용들은 지난 시간과 그 지지난 시간에 걸쳐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막 자주 늘 꼭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가끔씩 출제가 됐을 때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다면 틀릴 가능성도 높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집중해서 같이 공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의 핵심 개념 포인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와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에너지는 흐른다고 표현했고 물질은 순환한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그러면 흐르는 것과 순환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집중해서 잘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물질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질로 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과 그 유기물을 분해해서 소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배웠던 세포호흡 있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했던 세포호흡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쪽의 흐름을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흐르는데 흐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근데 흘러가는 과정에서 요 단계의 생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다음 단계에 먹혀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에너지의 효율은 몇 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는가? 그 계산식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잠깐 짚고 넘어갈 생태계 평형 회복 과정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물질의 순환, 특히나 물질 중에서도 탄소라는 원소와 질소라는 원소가 우리 이 지구 생태계에서 어떻게 생물과 무생물을, 비생물을, 그 다음에 유기물과 무기물을 이렇게 순환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요.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물질의 생산과 소비 요 카테고리에서 과거에 좀 많이 출제가 됐었고 요즘도 가끔씩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 순환 부분도 공부를 제대로 꼼꼼히 잘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뭐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것도 어떤 한 보기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생산과 소비 먼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생물 그룹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생산자라고 불렀었죠. 그쵸? 생산자. 자, 생산자는 무엇을 생산했었나요? 바로 유기물을 생산했습니다.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물 그룹을 바로 우리는 생산자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이 유기물이 왜 중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 그리고 그 생물을 구성하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네 글자짜리 이 과정을 끊임없이 수행해야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네 글자짜리 과정이 뭐죠? 바로 세포 호흡입니다. 자, 세포 호흡의 정의가 뭐였어요? 세포 툭 치면 나와야 된다고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포 호흡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거기서 나오는 노폐물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를 얻는 게 목적이다.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의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 것. 그런 과정이 이제 세포 호흡이었죠. 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나면 걔는 이제 잘게 분해하는, 쪼개는 거기 때문에 그 쪼개진 결과물인 노폐물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다. 얘를 분해하면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든 세포가 끊임없이 계속 해줘야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유기물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생물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생산자였습니다. 그 유기물을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를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유기물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분해해서 쓰는 생물이 있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못 만들어요?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거를 섭취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 유기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유기물이 공급이 되어야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자가 합성해낸 유기물을, 이 생산자 자체도 쓰게 되겠지만, 왜냐면 생산자도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세포호흡을 해야 되니까요. 끊임없이 유기물을 소비할 겁니다. 그런데 소비하고 남은 물량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물량들은 자기 체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냠냠 먹어서 획득을 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정리한 요 그래프가 바로 요거죠. 이 그림으로 방금 했던 내용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위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위에는 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 생산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생산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식물이니까. 그래서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가지고요. 합성해낸 유기물의 총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총생산량이에요. 생산을 했죠.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생산했는데 뭘 생산하냐면 유기물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생산했는데 그 총량.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합성해낸 유기물의 총량 이만큼을 이렇게 바 형태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이 식물은 광합성 왜 하죠? 유기물 왜 만들어요? 1번. 자기가 생명활동할 때, 자기가 세포호흡할 때 계속 분해해서 써야 되니까 필요한 걸 미리 만들어 놓는다. 1번. 2번. 너무나 이타적인 종류의 생물이어서 남들에게 주려고 만든다. 사실은 1번이죠. 사실은. 사실은 자기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계속해서 써야 되니까 필요한 거 이상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광합성에서 만들었어요. 총생산량. 그중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양이 바로 호흡량이에요. 원래의 목적대로 세포호흡에 이용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 호흡량에 해당하는 만큼은 분해해서 없어진 유기물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만큼 광합성에서 만들었는데 요만큼은 얘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호흡이란 걸 했고 그 세포호흡할 때 유기물을 분해해야만 할수 있으니까 그만큼 유기물을 분해했다. 세포호흡으로 분해된 유기물의 양이 바로 호흡량입니다. 그럼 이건 더 이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써서 없는 거예요. 써버렸어. 그런데 요만큼이 남았죠. 그쵸? 이만큼 썼으니까. 그래서 남은 양을 우리는 순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총생산량은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요 쓴 거랑 남은 거랑. 그 다음 요거를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순생산량은 전체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인 총생산량에서 써버린 양 뺀 만큼이다. 호흡량을 뺀 만큼이 바로 순생산량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쓴 거 빼고 순생산량이 이만큼 남았다고 칩시다. 그 남은 것들이 끝까지 이 식물의 체내에 남아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슬픈 일들이 좀 생깁니다. 뜯어먹히는 거죠. 나는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닌데 내 맘도 모르고 초식동물들이 와가지고 나를 막 뜯어먹어요. 그럼 내 몸의 일부가 이파리들이 막 뜯겨 나갔어. 그럼 그 이파리에 저장돼 있던 유기물은 더 이상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떨어져서 나가버린 거죠. 다른 동물한테 넘어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피식량은 더 이상 일단 호흡으로 쓴 건 아닌데 호흡으로 쓰진 않았으니까 순생산량이 들어가긴 하지만 피식당해서 결국엔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런 비슷하게 잃어버린 양이 또 뭐가 있냐면 낙엽량이나 고사량입니다. 자, 낙엽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멀쩡히 달고 있던 잎이 기온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 잎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낙엽이잖아요. 근데 그 잎을 구성하던 유기물은 여전히 그 잎에 남아있어요. 그럼 그 유기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 몸에서 분리된 거잖아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지. 고사라는 거는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뭇가지라든지 뭐 이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어느 정도 유기물이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유기물 중에 내가 세포업으로 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순생산량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아니면 떨어뜨려가지고 이제는 내 몸에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낙엽이나 고사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순생산량을 구성하고 있던 것 중에 뜯어먹힌 양, 피식량, 떨어져 나간 양, 낙엽 고사량은 순생산량의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더 이상 내 몸에 남아있는 양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진짜 이 식물체에 남아있는 양은 생장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생산량, 호흡에 쓰지 않고 남은 양 중에 뜯어먹힌 거 빼고 떨어져 나간 거 빼고 진짜 남은 거 그게 바로 생장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장량을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의 생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유기물을 남길수록 저장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지니까 이 몸에 많이 남게 되면서 더 쑥쑥 자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총생산량만큼 거의 다 호흡이나 뭐 이런 양으로 다 나가버렸어. 남은 게 없어. 생장량이 거의 없어. 그러면 분명히 광합성을 하고 있는데도 겉으로 봐서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뭐 몇 억을 막 벌더라도 몇 억을 막 다 써. 그러면 나의 통장 잔고는 계속 적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장량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이제 이 생장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식물 입장에서는 뜯어먹힌 양, 피식량입니다. 그런데 먹은 입장에선 뭐예요? 딱 그만큼이 섭식량이에요. 섭식량. 먹은 만큼이다. 근데 사실 요만큼보다 더 많아질 순 없죠. 내가 이것보다 이만큼 먹었는데 내 몸에서 더 뭐 양이 약간 물에 불어서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에너지 양이 더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기물의 양이 이만큼이 넘어왔으면 그만큼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좁으니까 조금 넓혀서 보는 겁니다. 시각적으로만. 그럼 이거는 초식동물의 섭식량이라고 해요. 피식량은 곧 섭식량이다. 그만큼이. 근데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100% 다 소화 흡수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응가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먹었는데 밖으로 그냥 뚫고 나가는 양. 내 몸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런 양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만큼 먹었어. 근데 응가로 나가는 배출량 빼고 일부 요 동화량만큼이 실제로 소화되고 흡수돼서 세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섭식량에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배출량 빼고 실제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양, 동화량이라고 해요. 동화량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요 표현에 대해서 뭐 지금 수능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물어보거나 이런 일은 잘은 없다. 잘은 없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퀴즈. 이 초식동물은 식물을 왜 뜯어먹었을까요? 1번, 그냥 괴롭히고 싶었다. 2번, 자기도 유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번이죠. 그죠? 자기도 유기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포호흡이란 걸 해야 되거든. 세포호흡이라는 걸 살아있으려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끊임없이 유기물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의 유기물을 먹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먹은 거고 그 원래 목적대로 세포호흡에 사용해서 써버린 양이 호흡량이에요. 썼습니다. 그러면 썼어. 없죠. 이제 더 이상 없는 양이에요. 써서 이제 이산화탄소 돼서 다 나가버렸어. 자, 그러면 없어. 그러면 이 초식동물에서도
자, 그럼 이만큼 남아. 내가 이만큼 먹었다고 해서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만큼 쓰고 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남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매일매일 머리카락이 좀 빠질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총 생산량에서 실제로 세포호흡으로 써버린 호흡량, 그 다음에 남은 게 순생산량인데 순생산량은 또 피식량과 피식량 먹혔어 뜯어 먹혔어 내 거 아니야? 낙엽 고사량으로 떨어져 나갔냐?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내 거가 되는 생장량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피식량은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섭식량이다. 섭식은 했지만 그냥 뚫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응가로. 그러면 그건 배출량. 그거 빼고 나머지 실제로 세포로 들어오는 동화량 중에 나는 왜 먹었지? 세포호흡하려고. 그래서 세포호흡해서 써버린 양, 호흡량. 그 다음에 내 거 중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막 뜯어먹힌 애들 있고 피식 자연사량. 그거 빼고 남은 생장량만큼이 이 초식동물의 체내에 남게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만 잘 이해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피식 낙엽 고사량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거 생장량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그림 잠깐 볼게요. 어려운 그림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 전체 바깥쪽에 있는 요 테두리는 바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를 의미하는 거고 생태계 안에는 생물도 있고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생물들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분해자로 지금 나눠놨고 그런 자기 역할에 따라서 나눠놨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제 대기나 물, 토양 같은 이런 비생물적인 환경 요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 민트색으로 표시되는 이 실선은 뭐를 나타냈느냐? 바로 물질이 순환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환경에 있던 물질이 생산자에게도 가고 뭐 1차 소비자나 2차 소비자에게도 가고 분해자한테도 가요. 근데 결국 또 어디로 가? 다시 또 환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생태계 내부에 있던 게 외부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아주 그런 예외적인 거는 빼고 일반적인 거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지구 생태계에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뭐 운석이 떨어져. 정말 외계 행성에서 운석이 떨어진다. 그거는 이 지구 생태계 밖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로켓을 쏴가지고 지구를 밖으로 나가게 만든다. 그런 거는 지구 이 생태계에서 벗어나는 물질로 볼 수 있지만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생태계 안에서 물질은 어떤 종류를 바꿔가며 순환할 뿐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무기물이 되고 이렇게 종류가 바뀌긴 하지만 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순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는 어때요? 에너지는 생태계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죠. 자, 일단 들어오는 것부터 생각해봅시다. 우리 지구 생태계는 사실은 빛에너지 덕분에 돌아갑니다. 빛에너지 공급이 끊기잖아요? 바로 전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사실상 이 빛에너지, 태양의 빛에너지로부터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빛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고 생산자는 가능하다. 생산자는 그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해요?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에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꿔줘요. 그럼 이 화학 에너지라는 거는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세포 호흡을 해서 그거를 다시 획득해서 쓰는 거죠. 근데 이 생물이 이 광합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도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세포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포 호흡 공부할 때 배웠듯이 그렇게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는 그냥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된다. 모든 종류의 생물이 세포 호흡을 해야 되고요. 세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열에너지로 바뀐 만큼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걸 재사용할 수는 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바로 열에너지다. 그럼 열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그대로 쑥 빠져나가요. 지구생태계 밖으로 우주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물이 살아가면 갈수록 열에너지로 이 지구생태계를 떠나는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계속 공급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는 계속해서 빛에너지의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왜? 계속 열에너지로 밖으로 빠져나갈 예정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이 있고 나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 안에서 돌고 도는 순환이 아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에너지는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광합성해서 자기 몸

안에 유기물로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이 생산자를 먹게 되죠. 그래서 그 유기물의 일부를 섭취를 해가지고 얘도 화학에너지를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일단 얘가 가진 거 이상으로 섭취하는 게 불가능하죠. 얘가 이만큼 얘가 뭐 100만큼 갖고 있는데 120을 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을 갖고 있다면 얘는 그거보다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얘가 자기 스스로 그걸 써버려. 세포호흡해서 써버려. 그래서 얘도 얘를 만약에 뭐 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40을 써버렸어. 그럼 얘는 남은 60을 최대치로 가져가봤자 60밖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 단계의 생물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전 단계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항상 전 단계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일부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몇 퍼센트나 넘어가냐, 그 효율이 어떠냐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너지 효율이고 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 분의 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계산이 됩니다. 굉장히 쉬운 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에다가 한번 맞춰서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하위 영향 단계라고 하면 이제 먹히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하위는 생산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영향 단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숫자, 그리고 이 이제 띠의 형태는 그 단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총량을 나타낸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에너지 양이거든요. 각 영향 단계의 에너지 양입니다. 자, 그럴 때 에너지 양은 항상 그윗 단계로 갈수록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양 같은 경우는 윗 단계로 갈때 늘어나는 일은 절대 불가능. 항상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양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양을 이렇게 영향 단계에 따라서 쌓아 올려보면 항상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 같다 해가지고 에너지 양 생태 피라미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에서 어떤 값들을 올려봤을 때 이렇게 상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값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양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양 외에도 생태 피라미드로 표현할 수 있는 양들이 몇개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다른 종류를 얘기하지 않고 에너지 양은 항상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생산자 말고 1차 소비자의 효율을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됐어? 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분의 현 영향 단계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전 영향 단계가 누구냐면 생산자죠. 생산자가 1000 갖고 있었는데 얘가 얼마 갖고 있냐면 100을 갖고 있어요. 지금 1차 소비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면 몇 퍼센트? 10%. 2차 소비자 주인공.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영향 단계인 1차가 100 가지고 있고요. 지금 주인공인 2차 소비자가 15 가지고 있죠?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 15%. 그 다음에 3차 소비자. 그럼 전 영향 단계가 2차 소비자죠? 전 영향 단계가 15 가지고 있었고요. 현 영향 단계인 3차 소비자가 3 가지고 있습니다. 곱하기 100. 그러면 요거는 20%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세요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다가 두 번째 문제로 뭘 넣어놨냐.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과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에너지 효율. 자, 에너지 양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위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근데 에너지 효율은 어때요? 위로 가면 갈수록 이 숫자가 커지고 있죠? 증가하고 있다.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요 사례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에너지 양이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는 지금 이 예시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서 무조건 언제나 성립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 수밖에 없다. 그쵸? 자연 법칙입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효율은 예를 들면 소가 하루 종일 풀 뜯어 먹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소고기

먹는 게 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효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방금 표현 경향이 있다. 경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가끔 예외도 있고 생태계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변화 없이 성립이 되는 거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양이 감소한다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교재에다가도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의 생태계 평형 회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태계는 가만히 놔두면 항상 변화하지 않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뭔가 뭐 산불이 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자연계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어떤 교란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 따라서도 알아서 좀 조절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이 사슬에 의한 생태계 평형 유지 과정을 좀 설명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요 피라미드는 개체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체수도 항상 위로 갈수록 적어지는 그런 그림 나고 그냥 일반적인 경향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시로 든 거는 생산자의 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그 다음에 2차 소비자가 적은 보통 위에 있는 게 숫자가 좀 적어야 밑에 있는 걸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살려주고 그래서 또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많다. 근데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식동물에 해당하는 1차 소비자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바로 다음 단계에서 누가 좋고 누가 좋지 않을지만 생각을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초식동물이 늘었어요. 그럼 그거 먹는 애들은 너무 좋죠. 먹을 것들이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자손 나와서 수가 증가해요. 그런데 얘한테 먹히는 생산자들은 많이 뜯어먹혀서 별로 좋은 상황 아니죠? 많이 뜯어먹혀서 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 바로 다음 단계에서는 누가 좋고 누가 나쁠까? 자, 지금 생산자가 적어요. 그럼 누가 안 좋지? 1차 소비자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감소할 수밖에 없지.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을 것도 없죠. 자기 잡아먹는 애 많죠. 그러니까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누가 좋고 누가 안 좋을 것인가? 얘한테 먹힌 애들은 자기 먹는 애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죠. 그럼 조금 더 번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가 늘어나고요. 얘를 먹이로 하는 애들은 먹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먹이의 부족이 좀 있게 되겠죠.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모양을 회복하게 되었다. 요렇게.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단계에서 위에 있는 애와 아래에 있는 애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으면 된다.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 자, 이제 물질의 순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흘러요. 왜? 계속해서 열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면 그 과정에서 열에너지로 계속 변환이 되고 그 열에너지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빠져나간 만큼 공급해줘야 돼. 뭘로? 태양의 빛에너지로 이렇게. 그래서 빛에너지로 들어오고 열에너지로 나가는 이 흐름이 계속되는데 물질은 계속 이 생태계 안에서 순환한다. 그래서 보통 어떤 형태로 순환하냐면 무기물과 유기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무기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유기물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보자면 무기물이었던 애들을 합성해가지고 더 큰 분자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유기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유기물인 거를 우리가 뭐 세포호흡할 때 쓰든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분해를 하면 또 무기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들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유명한 것부터 단탄지들 있잖아요. 단탄지.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유전 물질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유기물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를 기본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를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단백질은 우리 이거 2단원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소화해서 세포호흡의 산물, 노폐물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때 단백질은
질소를 추가로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세포 호흡에 쓰면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추가로 생긴다. 얘네들은 안 가지고 있어서 안 생기는데 얘는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핵산은 촌프라고 보통 이제 예전에는 암기를 했었죠. 요즘은 이거를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CHONP.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까지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원소의 순환을 공부하기로 했냐면 바로 탄소랑 질소의 순환을 우리가 공부하기로 예고를 했잖아요. 물론 얘네들도 중요해. 근데 우리 생명과학원의 교육 과정에서는 얘네 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걔네들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볼 겁니다. 일단 탄소가 없으면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그 콘크리트가 만약에 없다면, 철근 콘크리트가 없다면 고층 건물 짓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물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 분자의 크기가 큰 고분자 화합물들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사이즈로 분자가 커지기 위해서는 탄소 골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그 기본 골격이 되는 거거든요. 철근처럼. 그래서 그 골격을 잡아주기 때문에 탄소가 적재적소에 잘 공급이 돼서 원활하게 공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탄소의 순환을 주요하게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질소. 질소의 순환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냐? 질소를 기본으로 갖는 이두 물질, 단백질과 핵산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핵산은 유전 물질이라고 부르죠. DNA, R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몹시 중요하죠. 우리는 이 유전 물질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구성하는 물질, 핵산에 질소가 포함이 돼 있다면 질소를 잘 공급을 해줘야만 그 유전 물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단백질은 단백질 성분으로 된 거나 우리 몸에 뭐 원체 많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뽑아보자면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하는 얘기를 역시나 이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효소는 뭐 하는 애야? 우리 몸에 물질 대사 각 단계를 도와주는 생체 촉매라고 배웠어요. 효소 없잖아요? 물질 대사를 못해요. 그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세포 호흡이에요. 세포 호흡 못하면 우리가 바로 살아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성분이 단백질이다. 그렇다면 그 단백질이 계속 우리 몸에 잘 있기 위해서는 질소도 원활하게 잘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질소 순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탄소 순환의 과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 보고 이렇게 바로 공부할 건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탄소는 요 외부 비생물적인 환경 요소에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보통 대기 중에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에도 일부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만 공부해도 괜찮아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비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전체 총량으로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없죠. 이산화탄소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뭘로 바꿀 것이냐? 포도당 같은 유기물로 바꿔서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 탄소,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를 공급해가지고 그 탄소 골격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애는 여기서 나가는 화살표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산화탄소를 직접 갖다 쓸수 있는 그런 존재, 생산자밖에 없다. 엄청난 능력자죠. 그래서 생산자가. 식물 같은. 그래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이걸 흡수해서 유기물로 바꾼다. 그래서 유기물 형태로 만드는 것은 생산자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로 들어가는 화살표 굉장히 많지만 나오는 화살표. 여기에서 식물 쪽, 생물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화살표는 광합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만 찾으면 끝나요. 그 화살표가 연결된 것이 바로 생산자고요. 생산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기가 만든 유기물. 일부러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쓰려고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나를 뜯어먹고 나를 분해해서 그 유기물을 같이 이제 뭐 쉐어하는 거죠. 공유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얘를 냠냠 먹어가지고 먹은 거에 유기물 상태로 역시나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갖게 된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죽거나 뭐 배설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배설물과 사체에도 유기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분해자라는 종류의 생물은 거기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쓴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살아있기 위해서 유기물을 계속

6임으로 분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6임으로 분해하면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노폐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단원에서. 그래서 그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자연스럽게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간다. 순환하고 있죠. 광합성 했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세포호흡해가지고 다시 대기 중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여기서 이쪽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사체나 배설물이 묻혔는데 다 분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부 그냥 묻혀가지고 뭐가 될수 있냐? 석유나 석탄이 될수 있죠. 오래오래 묻혀 있으면. 근데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캐가지고 그거를 그냥 밖에서 불태워.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고 걔를 불질러. 연소시키죠. 그러면 얘도 분해되거든요. 타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생물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포호흡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연소라는 비생물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돌아가기도 한다. 아무튼 뭐해요 지금? 순환하고 있지. 그래서 탄소순환은 사실 별게 없고요. 그래서 문제로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뭐 별로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근데 가끔 탄소순환이랑 질소순환이랑 묶어가지고 세트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는 조금 더 공부할 거리가 있는 질소의 순환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질소순환은 지금 선생님이 이빈 공간에다가 순환 과정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교재에도 빈 공간이 많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서 그리시고, 그런 다음에 오늘 끝나고, 그걸 안본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냥 빈 종이에다가 한세 번만 이 과정을 그릴 수 있으면, 사실 머릿속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질소는 무기물의 상태로 이런 그 생태계의 환경 요소 쪽에, 비생물적인 요소 쪽에 있을 때는 질소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질소 기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전체 대기 한78% 정도 된다고 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 근데 질소 기체로 있는데 얘가 아주아주 아주 풍부하지만 문제가 뭐냐? 반응을 안 해요. 너무 안정해. 삼중 결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끼리만 백날 첫날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까 봤던 뭐 핵산이나 단백질 이런 게 되려면 그 결합을 끊고 뭐 산소도 붙잡고 탄소도 붙잡고 다른 어떤 원소들이랑 반응을 해야 핵산도 되고 단백질도 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끼리 손을 놓을 생각이 없어. 다른 애들하고 반응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이렇게 질소 기체 많아도 우리는 그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 놓으려고 안 하거든. 근데 걔네들이 그 손을 놓고 우리가 쓸수 있는, 흡수해서 쓸수 있는 상태로 바뀐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로 바뀌었을 때 그거를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 일단 얘네 둘이는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고 얘가 요렇게 수소 4개랑 손을 잡든지 아니면 산소 3개랑 손을 잡든지 아무튼 일단 이건 놓고 다른 거를 좀 붙잡아줘야 반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얘네들이 되면 조금 그래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의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반응이 일단 이름이 뭐냐면요. 질소 고정입니다. 고정이라는 거는 사용하기 어려운 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좀 바꿔주는 거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소 고정이다. 요걸로 되든 둘다 질소 고정입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잘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 잘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얘가 놓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이제 특수한 조건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쪽 얘는 이름이 암모늄 이온이거든요.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으로 가는 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특수 종류의 세균이 있어줘야 돼요. 세균. 예를 들면 뭐 뿌리옥 박테리아. 앞으로 선생님 이제 뿌박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그런 특수 종류의 세균은 이 과정을 할수 있어요. 생물인데. 그래서 아주 특수한 종류의 능력치를 가진 그런 세균입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들이 생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드물게 이런 이제 일을 해주는 거고, 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하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비생물적으로. 예를 들면 공중방전. 여러분들이 이제 번개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고에너지가 그 제공이 되면, 그럼 얘가 이렇게 갑자기 손을 놓고 옆에 있는 산소들이랑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중방전을 이용해서 비생물학적으로 얘는 이름이 뭐냐?

질산이온. 질소기체가 질산이온이 되는 질소고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질소기체가 암모늄이온이라든지 질산이온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질소고정이라고 하는데, 암모늄이온으로 되는 질소고정은 세균이 관여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질산이온이 되는 질소고정은 공중방전이라는 비생물이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질소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만 있다면 계속 질소기체는 줄어들고 얘네들만 쌓일 거 아니에요. 원활한 순환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떤 과정에 하나 추가가 되느냐?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과정에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름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이 과정의 이름은 질소 고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의 이름은 질산화 작용입니다. 질산화 작용이다. 왜? 질산이 되자 하는 과정이니까 질산화 되자.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 되자 하는 과정, 질산화 작용. 그러면 요거는 그냥 놔두면 일어날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균에 의해서, 역시나 질산화 세균이라는 또 얘랑은 다른 종류의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균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이렇게 갈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여전히 질소 기체는 점점 줄어들고, 얘는 거쳤다가 가니까 뭐 특별히 농도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안 들고, 근데 얘는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계속 순환이라고 한다면 뭐를 하나 해주면 좋을까? 요렇게 하나 과정이 있으면 일로 왔다가 다시 가고 순환이 될수 있겠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해요. 이름 자체가 질산에서 탈출하자 이런 이름이죠. 질산이 되자 질산화, 질산에서 탈출해서 다른 형태가 되자 탈질산화. 그래서 탈질산화 작용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 얘도 그런 세균이 있어요. 탈질산화 세균이라는 세균이 일을 해주면 질산에서 탈출해서 질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것 중에 이 공중방전 빼고는 다 지금 세균이 일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그림에 세균은 나왔지만 사람? 어딨어? 사람 없죠? 뭐 식물? 우리가 우리 외에 다른 동물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암모늄이온이나 질산이온으로 고정이 되면 그럼 이제 드디어 식물이 그걸 뿌리로 흡수해서 개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봤던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이런 주요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자에서 이런 애들 가지고 단백질이나 핵산 만드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근데 그런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질소. 질소를 가지고 고분자 화합물 만든다. 질소들을 모아가지고 더큰 분자 만든다. 우리 이거 동화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소동화라고 불러요. 질소동화작용이다. 그래서 질소동화랑 고정이랑 좀 헷갈려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암모늄이온이나 질산이온 만드는 과정은 고정이고, 1차적으로 그냥 쓸수 있게 얘를 해체하는 과정이 질소고정이고, 해체된 거를 가지고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핵산이라든지 요런 유기물 만드는 과정이 질소 동화예요. 그걸 해주는 게 생산자입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아까도 광합성에서 유기물 열심히 만들었어. 근데 포도당 같은 거 만들었어. 어떻게 했어요? 뺏겼죠. 뜯어 먹히고 막.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얘가 이거 열심히 흡수해가지고 단백질도 만들고 핵산도 만들었어. 어떻게? 우리가 뜯어 먹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우리도 살아야지. 그래서 소비자가 그거를 섭취해서 유기물 형태로 획득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옆에서 어부지리로? 분해자가. 그거를 사체나 배설물을 갖게 되죠.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자가 또 이렇게 획득해서 분해하게 되죠. 그러면, 근데 얘도 여기서 역할을 해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온 요 질소를 가진 물질들이 분해자에게 전달되면 분해자가 최종적으로 분해해서 그거를 다시 여기, 암모늄 이온 쪽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되면서 다 돌아갈 수 있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순환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보면, 자, 다시,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 대기 중에 질수 있었어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너무 안정해. 그래서 얘를 요렇게 일부러 양쪽 바뀐 그림으로 준비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요거를 여기다 썼었죠. 얘 이름은 암모늄 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얘 이름이 질산 이온이었죠. 그래서 암모늄이 됐든 질산이 됐든 아무튼 요렇게 얘 쪼개서 요렇게 반응시켜 놓은 게 바로 질소 고정이었는데, 암모늄 되는 과정은 질소 고정 세균이 해주는 거였고, 질산 이온이 되는 거는 공중방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랬는데 암모늄이었는데 나 질산 되고 싶어. 질산이 될래? 질산화 작용. 요거 누가 해준다고? 세균이 해준다고. 질산화 세균이 해줍니다. 그래서 질산이나 암모늄으로 바꿨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흡수합니다. 누가? 생산자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백질이나 핵산 만드는 과정, 질소 동화, 유기물, 도분자 유기물 만드니까 동화작용이죠. 질소 동화작용이 일어나고요. 그걸 소비자로, 분해자로 전달돼서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나간다. 근데 이렇게만 되면 질소 점점 없어지니까 다시 질소로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질산 이온에서 나 이제 질산 탈출할래. 그래서 탈질산화. 이거 누가 해준다고? 세균이 해준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옆에 작용들을 다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질소 고정, 그다음에 질산화, 그다음에 질소 동화, 그다음에 탈질산화. 이런 것까지 용어를 잘 정리하시고 그거 누가 하는지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OX 문제를 풀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자의 총 생산량과 1차 소비자가 이용한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어때요? 아니라는 걸 눈치를 잘 채야죠.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면. 그래서 이거 아니죠. 왜? 총 생산량은 일단 생산자가 이만큼 합성을 한 유기물의 총량이잖아요. 광합성 이만큼 했어. 그게 총 생산량이야. 근데 그거를 다 다음 단계의 1차 소비자가 다싹 먹어서 이용하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내가 이만큼 생산했어.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생산자가 호흡량으로 써서 없어져 버린 양이 있어요. 그럼 그 써서 없어진 양은 다음 단계로 절대 넘어갈 수 없어. 이미 없는 건데 어떻게 넘어가? 그래서 절대 그 전체 총량이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녹색 식물은 생태계로 입사된 태양 에너지를 모두 이용한다. 어떤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죠. 그렇죠? 우리도 그전 단계에 있는 거를 뭐100% 먹어서 우리가 흡수해서 쓸 수는 없는 것처럼 녹색 식물도 요렇게 태양 에너지가 오잖아요. 빛에너지가. 그중에서 대부분은 또 반사돼서 나갑니다. 그중에 일부를 흡수해서 광합성이라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모두 이용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에너지는 생태계 내에서 순환한다. 에너지는 흐릅니다. 순환은 거기서 계속 돌고 돌때 순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계속해서 빛에너지 상태로 들어와 줘야 되고 계속해서 열에너지로 빠져나간다. 자, 그다음에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어때요? 이거는 예외 없이 무조건 맞는 그런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하위 영향 단계에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무조건 내가 그 영향 단계에서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가지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그냥 빠져나가버려. 그리고 남은 것 중에 또 일부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적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무조건 무조건 예외 없이 감소한다. 언제나. 언제나. 자, 그다음에 질소 고정 작용은 자, 그럼 질소 고정 작용 이제 방금 전에 배웠어요.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질소 고정이 뭐였더라? 뭐를 뭘로 바꾸는? 질소 기체를 그래도 좀 반응할 수 있는 형태. 얘네 질소끼리는 떼진 그런 형태. NH4 플러스의 암모늄 이온이나 NO3 마이너스의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작용이 질소 고정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식물이 대기 중에 질소를 흡수하여 직접 이용하는 과정이다. 일단 식물은 대기 중에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걸 흡수해서 동화작용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XXOX 이렇게 답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첫 부분에 배웠던 요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서 또 정리해야 될 용어들이 좀 있었잖아요. 총생산량, 호흡량, 그다음에 뭐 섭식량, 배출량, 동화량. 선생님 일부러 지금 섞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으니까 아 복습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웠던 질소 이 순환 과정에서 질소 고정, 질소 동화, 탈질산화, 질산화 이런 작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가 있냐면요.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전에 다음 시간에 배울 마지막 내용 말고는 복습이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파트는 어차피 연습 문제 일부러 빼놨으니까 오늘까지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시고 문제 푼 다음에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7강이고요.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지질 구조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굉장히 좀 기이한 암석들, 그 다음에 아주 특징적인 특이한 구조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멋있어서 사진도 이렇게 찍곤 하죠. 그러한 지형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지형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암석이나 지층의 분포들, 그런 구조를 우리가 지질구조라고 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판구조론, 플룸구조론에 의해서 다양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지형들을 만들어내는 구조 역시 지질구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지질구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지질구조가 앞서 배웠던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으면 개념의 맥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맥. 자, 개념의 맥으로 선생님이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질구조라고 하는 것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지질구조라고 하는 건 지질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구, 땅바닥, 그 다음에 이 지형, 암석, 지층을 이루고 있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 다양한 지질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힘, 장력과 횡압력. 우리가 장력과 횡압력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판구조론 얘기할 때요. 장력이라고 하는 건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합니다.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잘 발생하는 곳이 있죠. 판의 경계에서. 어디? 발산형 경계. 잡아당겨야 발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에 이런 장력이 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어떠한 특징적인 지질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횡압력이라고 하는 건 한 곳을 향해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요. 미는 곳. 이런 미는 힘이 또 잘 발생하는 곳이 있죠. 판의 경계에서. 어디요? 그렇죠. 수렴형 경계에서 이런 힘이 잘 발생한다고요. 이 힘에 의해서 또 특징적인 지질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걸 얘기할 거고요. 자, 조류운동과 조산운동이 있는데, 조류운동은 육지를 만들어내는 운동, 조산운동은 산을 만들어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육지를 만들어내는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물 밑에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어떠한 힘을 받아서 위로 솟아올라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 위로 올라오면 새로운 육지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땅이 물 위로, 또는 땅이 원래 위치보다 위로 쑥 솟아오르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융기라고 해요. 융기. 그래서 조류운동은 융기. 그 다음에 원래 땅이었던 이 지형이 어떠한 힘을 받아서 가라앉습니다. 물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걸 침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침강. 조류운동은 이런 융기와 침강 운동에, 융기와 침강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얘기할 거라서. 조산운동은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인데,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습곡산맥을 생각하시면 돼요. 습곡산맥. 즉, 어떠한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얘가 양 옆에서 미는 힘을 받았어요. 무슨 힘이라고 했죠? 횡압력. 횡압력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휘어지겠죠. 휘어지면서 이러한 거대한 산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지역이 조금 이렇게 큰 영역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럼 이제 습곡산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운동, 이제 조산운동,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아셨죠? 용어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온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사진을 하나 가지고,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지질 구조를 볼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보통 지층이 쌓여 있는 모습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쌓여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지층이 쌓여 있는 이런 지질 구조를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지질 구조가 나타나느냐? 어떠한 지질 구조가 나타나느냐? 오늘 시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 이 지질 구조를 가지고 순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지? 이제 이런 것들. 포인트를 여기에다 두고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아셨죠? 자, 이렇게 개념의 맥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지질 구조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입과 포획인데요. 관입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지층이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걸 관입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어떠한 이러한 지층이 있었습니다. 지층이 있었는데 요 안에서 마그마가 발생을 해서요. 이 마그마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마그마가 이 지층을 뚫고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이런 걸 우리가 관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그마가 식으면 뭐가 돼요? 화성암이 되겠죠. 화성암이 다른 암석들을 뚫고 있는 구조. 얘가 뚫고 들어가는 걸 관입? 이런 뚫고 있는 구조를 이제 관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뚫고 있는 구조에서 뚫고 들어간 요 녀석을 우리가 관입암이라고 얘기해요. 요 녀석이 관입암이에요. 관입암. 아셨죠? 그 다음에 포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써 있죠? 주로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마그마 속으로 유입되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다시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원래 어떤 지층이 있었고요. 마그마가 발생을 해서 마그마가 요 지역을 다 뚫고 들어갔어요. 관입이라고 얘기했었죠. 관입. 우리가 보통 마그마랑 화성암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뚫고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마그마가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 뚫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가 뚫고 들어가는 이 모습을 봤더니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암석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암석들이. 이 암석이 뭔지 알아봤더니 이 암석은 이 마그마가 여기를 뚫고 들어가기 전부터 이 지역에 존재했던 암석. 즉, 이 전부터 이 지역에 존재했던 암석의 일부가 마그마 속에 잔재하고 있을 때, 남아 있을 때, 그 일부를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요 녀석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상태를 포획이라고 얘기합니다. 포획이 되는 경우는 마그마가 이 지역의 암석을 전부 다 녹이지 못해서 남아있는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암석을 끌고 들어와서 이 안으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포획이 된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획암이라고 불러요. 포획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설명을 해야 되냐? 순서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볼게요. 얘가 지금 관입암이라고 했잖아요. 관입암이라는 것은 얘가 기존에 있었던 암석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이 된 녀석이거든요. 그럼 순서로 따지면 얘가 1번, 얘가 2번. 1 다음에 2. 관입암이 최근 거. 요 순서. 아셨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포획암이라는 거잖아요. 얘가. 포획암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암석을 지금 여기 마그마가 뚫고 들어갔는데 그 뚫고 들어간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암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얘는 기존 거예요. 기존 거. 즉, 얘는 기존 거. 기존 얘는 새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된다는 거죠. 순서상 1번, 2번. 포획암이 더 과거. 아셨죠? 포획암이 더 과거. 얘가 새로 만들어진 거. 됐죠? 요 순서를 해석하는 게 우리가 좀 지질 구조를 볼때좀 하나 봐야 되는 포인트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관입과 포획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습곡인데, 습곡 참 많이 나옵니다. 습곡이라고 하는 요 구조는 선생님이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암석 또는 지층도 좋아요. 암석이나 지층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요런 상태에서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요. 양쪽에서 미는 힘, 무슨 힘? 횡압력. 횡압력을 받아요. 횡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꾸불꾸불꾸불 휘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꾸불꾸불꾸불꾸불 휘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를 습곡이라고 하고요. 습곡이 줄져서 대규모로 발달해요. 습곡 산맥이라고 한다고요. 아셨죠? 습곡 산맥은 어디서? 판의 경계와 우리 연결시킨다고 했을 때 수렴연 경계에서.

수면 연기 대륙 지각이 있는 부분에서 습곡 산맥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습곡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이걸 습곡이라고 하는데, 습곡에서 이렇게 위로 불룩 한 지역을, 이 부분을 우리가 배사라고 얘기하고요. 아래로 이렇게 움푹 꺼져 있는 또는 아래로 불룩 한 지역을 우리가 향사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습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주 전형적인 어떤 모델로 얘기하자면 배사와 향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배사의 중심 또는 향사의 중심을 습곡축이라고 합니다. 습곡축 중에서도 배사의 중심 대칭 되겠죠? 배사축, 향사의 중심 대칭 되겠죠? 향사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습곡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축이 수평면에 수직으로 서 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정보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습곡축 부분에서 암석의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얘가 지금 배사축이죠. 깊이가 똑같아요. 똑같은 깊이에서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 중에 누가 더 오래된 지층 또는 암석일까요? 얘보다 얘가 더 오래된 녀석이겠죠? 더 땅속에 있는 거니까. 더 밑에 있는 녀석이니까. 배사축으로 갈수록, 같은 깊이에서 배사축으로 갈수록 오래된 암석 또는 지층이 나온다. 요게 중요하다고요. 자, 계속 갈게요. 계속 갑니다. 향사축으로 가면 얘와 얘 중에서는 누가 더 오래된 녀석일까요? 얘가 오래된 녀석이겠죠? 그러니까 향사축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젊은 녀석이 나온다. 배사축으로 가면 오래된 녀석, 향사축으로 가면 젊은 녀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습곡을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습곡 구조가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상적으로 수평면에 수직인 상태, 습곡축이. 그래서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 그러면 정습곡. 습곡축이 수평면에 완전히 수직. 아셨죠? 근데 얘가 수평면에 대하여 좀 기울어져 있네요. 수평면에 대하여. 지금 수평면에 대하여 완전히 수직이 아니라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경사습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사습곡. 아셨죠? 그리고 경사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지층을 우리가 경사층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사가 거의 수평면에 가깝게, 이 습곡축의 경사가 거의 수평면에 가깝게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 습곡축이 거의 수평면에 가깝게 누워있어요. 이러한 습곡을 우리가 횡화습곡이라고 해요. 횡화습곡. 아셨죠? 횡방향으로 누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누웠다. 아셨죠? 이렇게 횡화습곡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얘가 먼저 쌓였고, 두 번째, 세 번째 쌓이는 게 일반적이겠죠? 밑에 있는 녀석이 먼저 만들어질 테니까. 그리고 위에, 그리고 위. 그런데, 이렇게 횡화습곡이 되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이 부분만 조금 띄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띄어서 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 지층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녀석을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이 여기 있는 거고 2번이 밑에 놓여 있는 꼴이 돼요. 지금 1번과 2번 중에 1번이 먼저 만들어진 거, 2번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1번 밑에 2번이 있다고요. 1번 밑에 2번이 있다고요. 즉, 나중에 만들어진 게 밑에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가 이런 걸 역전이라고 합니다. 횡화습곡이 만들어지면, 발달하면 그 지역은 이렇게 지층이 역전될 수가 있다. 지층이 역전이라는 거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언제 들어봤죠? 퇴적구조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지역에 건열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역전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런 거. 횡화습곡이 있으면 역전이 될수 있다. 그러면 역전되어 있는 퇴적구조가 발견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습곡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어서 단층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층 제일 많이 나오는 거여서 단층은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그려야 됩니다. 그려, 안 그려? 그려. 여러분들 그려야 돼요. 아셨죠? 단층 얘기할게요. 자, 단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발바닥 깨진 면을 따라 양쪽의 암석이나 지층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서로 어긋나 있는 지질 구조라고 해서 볼게요. 그려. 이걸 그려야 돼요. 자, 여기에 어떠한 지층이나 암석이 있었다고 할게요. 얘가 힘을 딱 받았더니 여기가 쭉 깨져버렸네.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깨져버린 구조?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이동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깨져 생긴 이 균열을 우리가 전리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전리.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이 덩어리들이 서로 상대 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상태는 전리인데 그런 상태에서 상대 이동을 하게 되면 단층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층, 정확하게 배웠던 단층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판구조론을 얘기할 때 변환 단층을 얘기했었죠. 변환 단층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해령의 이 위치가 변환된다 이런 얘기했었죠. 변환 단층 보존용 경계에서 발견이 된다. 그죠? 기억나나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긋나는 거. 아셨죠?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요 암석이나 지층이 깨졌어요. 깨진 상태로 보면 얘가 위쪽, 얘가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에요. 맞죠? 단면, 이 절단면을 기준으로 얘가 위, 얘가 아래.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깨졌다고 할게요. 그럼 얘가 위, 얘가 아래예요. 맞죠? 위에 있는 요 덩어리를 우리가 상반, 아래에 있는 요 덩어리를 하반이라고 합니다. 이 절단면 기준으로 위에 있는 덩어리를 상반, 아래에 있는 녀석을 하반. 상반, 하반. 여기선 상반, 하반. 됐죠? 이런 상태에서 볼게요. 양 옆에서 얘를 민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양 옆에서 얘를 밀면. 밀어요. 깨져 있는 상태에서 밀어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올라가겠지, 상대적으로. 아. 자, 요런 상태에서 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덩어리가 상대적으로 요 상반이 하반 위로 올라간다고.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의. 위에 있는 녀석이 아래에 있는 녀석 위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녀석이 만들 구조가 만들어진다. 상반이 하반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됐죠? 이러한 단층을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역단층. 이때 작용한 양쪽에서 미는 힘을 뭐? 횡압력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만약에요, 이 상태에서 양 옆으로 잡아당긴다고 할 거예요. 잡아당긴다. 잡아당긴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상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 내려오겠지. 잡아당기면 밀려 내려오겠지. 그러면 여기다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상반이 내려오고요. 하반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이러한 그림이 된다고요. 잡아당기면. 됐나요? 이러한 단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단층이라고 불러요.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불러요. 즉, 역단층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가 상반만 고려하시면 돼요. 상반이 올라가요, 밀려서. 그러면 역단층, 미는 힘은 횡압력. 아셨죠? 상반이 내려와요, 상대적으로. 잡아당기니까 내려오겠지. 당기는 힘은 장력. 그래서 만들어진 단층은 정단층. 됐나요? 이렇게 상대 운동이 생기면 역단층, 경단층, 이런 단층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가면 단층면을 기준으로 얘가 상반이잖아요. 상반이 내려온 거거든. 내려왔어? 잡아당긴 거거든. 잡아당겼어? 장력이 작용한 거거든. 정단층이거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요거 그려야 돼요. 그려. 그려? 그려. 됐죠? 가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요걸 지금 한 거를 정리해서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요렇게. 자. 우리가 교육과정상 배울 단층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단층, 역단층, 주향이동단층이 있는데 주향이동단층은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냐면 변환단층이 주향이동단층이에요. 변환단층이 주향이동단층이다. 아셨죠? 그래서 자, 정단층이라고 하는 건 상반이 내려온 거야.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상반이 내려온 걸 정단층이라고 한다.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됐죠?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 어딘데? 판의 경계에서. 잡아당기면 판이 벌어지겠지? 발산형 경계.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해령 주변에서 또는 열곡대 주변에서 이런 정단층이 잘 발달한다. 됐죠? 그 다음에 역단층이라고 하는 건 상반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야 되겠지. 밀어야지 올라가겠지.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한다고요. 상반이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잘 발달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그렇게 존재하는 곳은 어디? 수렴형 경계. 아셨죠?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 해구 부근이나 아니면 섭입대가 발달하는 해구 부근이나 아니면 대륙과 대륙이

충분한 곳에서는 이러한 역단층이 잘 만들어지겠네. 됐죠?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주향이동단층은 뭐냐면 상반과 하반, 상반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반이 상대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닌 상반과 하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위아래의 연직방향의 상하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좌우 방향의 운동을 할 때. 아셨죠? 그럴 때 우리가 주향이동 단층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주향이동 단층의 대표적인 예가 변환단층이다. 그러니까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반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긋나는 운동만 한다. 어디에서? 보존형 경계에서. 그런 단층이 누구? 변환단층. 아셨죠? 그래서 파넨 경계와 이 단층의 종류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즐겁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약간 춤 동작 같은 느낌으로다가.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암석 덩어리, 이쪽에 암석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상반, 얘가 하반.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얘가 상반, 얘가 하반. 됐죠? 이렇게 놓을게요. 상반, 하반. 역단층이라고 하면 뭐? 올라간다. 역단층이라고 하면 뭐? 상반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역단층. 정단층이라고 하면 상반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셨죠? 주향이동 단층은 뭐예요? 상반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긋나기만 한다. 옆에서 볼까요? 어긋나기만 한다. 어긋나기만 한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어긋나기만 한다. 아셨죠? 얘가 이렇게 서 있든 경사 가져 있든 상관없어요. 상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옆으로만 간다. 아셨죠? 요거 기억. 아셨죠? 약간 동작 같죠? 그래서 역단층, 정단층, 주향이동단층 이렇게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층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전리 보도록 할게요. 자, 전리라고 하는 것. 아, 요거 체크. 아, 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선생님 가져왔어요. 자, 단층은 대체로 습곡이 일어나는 깊이보다 얕은 지표 부근에서 형성된다. 무슨 얘기냐면 보자고요. 역단층 있죠. 역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상반이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횡압력에 의해서. 근데 횡압력이 작용하는 이 수렴형 경계는 사실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역단층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떠한 경우에는 습곡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경우에는 역단층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자, 단층이라고 하는 건 암석이 부서지는 겁니다. 암석이 부서지려면, 지층이 부서지려면 이 암석의 온도가 낮을 때, 암석의 온도가 낮으면 강하게 밀면 부서져요. 근데 암석이나 지층의 온도가 높아요. 높으면 밀었을 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랑말랑한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역단층, 정단층 이런 단층은 주로 지표 부근에서, 지표 부근에서 온도가 좀 낮은 암석이나 지층에 힘이 작용하면 부서지면서 만들어지지만, 온도가 좀 높은 지하 깊은 곳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면 그때 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휘어지면서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구조, 습곡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특별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층의 종류 얘기했고요. 자, 이제 이어서 전리 얘기하겠습니다. 전리라고 하는 건 앞서 잠깐 얘기했었죠? 암석이 힘을 받아요. 또는 지층이 힘을 받았을 때 그냥 깨져서 생긴 균열을 우리가 전리라고 얘기한다. 상대적 이동이 있으면 단층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깨진 상태로 존재하면 전리.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리를 두 개를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냐면 과거에 화성암을 얘기를 할때 주상전리와 판상전리를 배웠죠. 기억나시죠? 사실 전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과정상 지질구조를 배울 때 주요하게 다루는 전리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화성암. 그 과정에서 주상전리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화성암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판상전리가 만들어져요. 이 화성암과 관련된 전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전리 두 가지. 주상전리와 판상전리. 주상전리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상황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화산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용암이 흘러나와요. 용암이. 흘러나와요. 쫙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암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네? 이렇게. 그럼 용암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다가, 덩어리로 막 흘러나오다가 물을 만나요. 물을 만나면 급격히 냉각 수축하겠지. 물을 만나는 순간 확 식어버리겠지. 확 식어버리면서 용암이라고 하는 건 암석이 녹아있는 상태잖아요. 부피가 좀 커져 있는 상태거든. 근데 확 식으면 아우 추워. 수축해버려요. 아우 추워. 수축해버리면서 여기서 돌 기둥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 기둥들이. 기둥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생긴다고요. 그게 누구? 주상전리. 아셨죠? 그래서 주상전리라고 하는 건 용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풍화 침식을 받았더니 그 위에 있는 지표면에 있는 물질들이 제거가 돼 버렸네. 깎여서 다 이동해 버렸네. 다른 데로 가 버렸네. 어디로 갔겠어요? 이제 퇴적암흑이 되기 위해 퇴적물로 갔겠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원래 땅속에 있었던 녀석이 위로 올라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땅속에 있었던 녀석이 위로 올라온다? 얘를 융기라고 한다고요. 융기하게 된다. 융기하게 되면 누르는 힘은 없어지는데 내가 지금 아까 이 저항하는 힘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 이 저항하는 힘은 계속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팽창하는 느낌이에요. 나 지금 이 누르는 힘을 저항하고 있었는데 누르는 힘이 사라졌어. 그런 갖고 있던 힘에 의해서 팽창. 팽창하는 느낌으로 지표면에 거의 날아난 방향으로 판상 형태의 깨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런 구조를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잘 만들어지는 거고, 판상전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심성암이 반드시 융기했다. 땅속에 있었던 녀석이 위로 올라왔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얘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미 암석이 있었고, 그 암석이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 융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아셨죠? 얘는 암석이 식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됐죠?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주상절리와 판상절리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요런 그림으로 자주 나오기도 하죠. 자, 요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용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흘러가고 있다가 냉각 수축을 급격히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쪼그라드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쪼그라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쪼그라들면서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에 마치 나무 그 막대 과자가 이렇게 막 꽂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냉각 수축을 하면서 기둥 모양의 이런 틈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틈을 전리라고 한다. 주상절리. 그다음에 판상절리라고 하는 건 땅속에 있었던 요 녀석이 요 힘을 그대로 받고 있었다고요. 저항하는 힘이 있었다고요. 근데 위에 있는 물질들이 제거됐어? 제거되고 나서 얘가 융기했어? 그러면 나의 요 힘은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마치 팽창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표면에 거의 날아난 느낌으로 깨지면서 판상절리를 만들어낸다. 아셨죠?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화성암과 관련돼서 이두 가지 전리가 좀 우리가 좀 많이 다루는 내용이다. 됐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정압 보겠습니다. 부정압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부정압이 왜 만들어지느냐? 그 다음에 부정압이 뭔데?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떠한 지질 구조를 주고 거기에 부정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부정압이라고 하는 건 상하 지층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있는 불연속적인 두 지층의 관계. 이렇게 써놨더니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가볍게. 자, 보겠습니다. 물 있고요. 얘가 물입니다. 물 밑에서 퇴적층이 하나, 둘, 셋, 넷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이 만들어질 때 1층 쌓이고 그다음 퇴적물이 와서 2층 쌓이고 그다음 퇴적물이 와서 3층 쌓이고 그다음 퇴적물이 와서 4층 쌓였어요. 순차적으로 쌓이고 있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요 1층과 2층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정합이라고 부릅니다. 정합. 2층과 3층 사이의 관계도 정합. 3층과 4층 사이의 관계도 정합이라고 불러요. 순차적으로 쌓였어. 퇴적 시간에 공백이 없어. 아셨죠? 자, 이렇게 정합 관계로 퇴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이 어떤 힘을 받아서 융기했어요. 여기서의 이 융기는 그냥 솟아올랐다는 거야. 자, 이 땅, 물속에 있었던 땅이 그냥 솟아올라서 육지가 됐대요. 조륙 운동을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조륙 운동이 일어났어. 조류 운동이 일어났어. 그러면 얘가 원래 물 밑에 있었는데 물 위로 올라왔죠. 물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물 밑에 있을 때는 퇴적물이 공급돼서 잘 쌓이고 있었는데 물 위로 올라오면 바람 불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강물이 지나가고 있죠. 또 어떤 물의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들이 깎일 수가 있다고. 아셨죠? 깎여요. 깎이면 풍화 침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풍화 침식이 일어나면 원래 있었던 지층이 깎여 나가고 그 지층이나 암석의 흔적들이 여기에 조약돌 또는 자갈돌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기저여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기저여감이 만들어진 상태로 이 지역이 어떠한 이유에서 다시 가라앉아요. 물 밑으로. 또는 해수면이 막 높아질 수 있겠죠. 가라앉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이겠지.
맞죠? 새로운 지층이 또 쌓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것은 밑에 있는 요 녀석들의 관계는 정합, 정합, 정합인데 이 4번과 그 위에 있는 5번, 이 둘의 관계를 따져보면 요 4번과 5번 이 둘의 관계를 따져보면 4번 다음에 5번이 바로 만들어진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4번 만들어지고 나서 위에서 깎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새로 쌓였으니까 얘와 얘의 퇴적 시간 사이에는 큰 시간의 공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요 둘의 관계를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얘기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부정합이라고 하는 건 상하 두 지층의 관계를 따질 때 순차적으로 쌓였느냐, 아니면 쌓이는 과정에서 퇴적 시간에 공백이 있어서 어떤 지속성이 있는 퇴적이 아니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다. 아셨죠? 우리가 이 부정합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어떠한 그 관념은 뭐냐면 퇴적은 물 밑에서 진행된다. 물 밑에 있으면 퇴적이 진행된다. 얘가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퇴적보다 깎이는 작용이 더 주요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물 밑에서 퇴적이 진행이 된다. 물 위로 올라오면 깎인다. 깎이면 깎이고 남은 침식물들이 남을 거고, 그런 침식물 중에서 자갈돌, 조약돌 같은 사이즈의 크기들을 우리가 뭐 기저여감이라고 부른다.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퇴적이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곳에 상하 지층 관계가 부정합이다라고 한다면, 이두 지층 사이에는 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냐면 퇴적 시간의 불연속을 나타내는 이러한 불연속 면이 나타나야 돼요. 이러한 불연속 면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부정합 면이라고 불러요. 부정합이라고 하는 건두 지층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부정합 면이라고 하는 건 부정합이 있을 때그두 지층 사이에 있는 퇴적의 불연속 면, 퇴적이 불연속으로 진행된 면, 아셨죠? 그걸 부정합 면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면이 있으면 반드시 두 지층 사이의 관계는 부정합니다. 됐죠? 그래서 부정합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더 얘기해 볼수 있는 건 이거죠. 퇴적이 진행이 되고 나서 융기, 풍화 침식, 침강, 다시 퇴적. 그럼 이때의 퇴적과 이때의 퇴적은 시간의 간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때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지층과 퇴적층과 이때 새로 생긴 지층 사이에는 무조건 부정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요 퇴적이 부정한 면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지역은 한번물 위로 올라와서 깎인 흔적이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깎인 흔적이 있다. 부정한 면이 있으면 반드시 깎인 흔적이 있다. 융기에서 깎인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만 더. 지금 이러한 과정은 조류운동에 의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수면 밑에 이런 퇴적층이 있을 때 횡압력을 받아요. 횡압력을 받으면 이 지형이 휘어지면서 습곡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너무 큰 습곡이 만들어지면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습곡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거대한 산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밑에 있었던 이 지형이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 산맥이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융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즉 조산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퇴적 후 융기하는 과정에서 뭐가? 습곡이 일어나면서 융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셨죠? 조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퇴적 후 습곡이 일어나면서 융기가 될수 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일죠. 그러면 부정한 면 밑에 어떤 지형이 있어야 되냐면 습곡 구조가 남아있는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됐죠?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료 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는 퀴즈,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지층의 최상부가 육지로 드러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최소 몇번 융기했느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한 면이 존재합니다. 부정한 면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땅이 위로 올라와서 한번 깎였다는 얘기예요. 깎였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층이 쌓였다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면이 존재하면 반드시, 부정한 면이 존재하면 반드시 한 번은 융기를 한 거거든요. 부정한 면이 하나 있어요? 그럼 한 번은 융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물 밑이 아니라 지금 육지라고 한다면, 물 밑이 아니라 지금 육지라고 한다면 부정한 면 만들어질 때한번 융기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육지라고 한다면 한번더 융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지역이 육지라고 한다면 그 지역은 최소 부정한 면 플러스 한 번의 융기가 있다. 부정한 면의 횟수만큼 융기를 한 건데, 현재가 육지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융기를 해서 지금 육지인 상태인 거니까 한 번에 융기를 더한 것이다. 융기 횟수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요거까지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부정합 종류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합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이 있는데요. 평행부정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 부정한 면이 있어요. 부정한 면이 있고, 기저여감이 있는 거고,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 아래 지층이 경사가 평행하네요. 나란하네요. 그러면 평행부정합. 이런 식으로 평행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조류운동이 일어나면 그래요. 얘가 그대로, 쌓여있는 그대로 올라왔어. 그래서 깎였어. 다시 가라앉았어. 그리고 새로 쌓였어. 그럼 이렇게. 아셨죠? 자, 경사부정합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면 위 아래 지층 경사가 다른 거. 얘는 지금 나란, 평행하게,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여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습곡이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위와 아래의 지층 경사가 다르기 때문에 경사가 달라요? 경사부정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면, 이런 경우 보면, 위에는 정상적으로 나란하게 쌓여있는데 밑에 습곡 구조가 있잖아. 아, 얘는 융기를 할때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만들어지면서 올라왔구나. 그리고 나서 올라온 다음에 깎이고 새로 가라앉아서 평행하게, 나란하게 지층이 쌓였구나. 아셨죠? 경사부정합이 있다라고 하면 조산운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고, 하나 더, 지각변동, 큰 지각변동을 받았다. 습곡은 웬만해서는 잘안 만들어지는 건데, 큰 지각변동을 받을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정도. 자, 그 다음 난정합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면 밑에 뭐가 있을 때?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있을 때를 우리가 난정합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난정합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된 시간적 단절이 있다. 그러니까 난정한 면이 만들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폼을 말씀드리면, 지층이 있었고요. 회적층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에 화성암이,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화성암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분출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심성암이에요. 아셨죠?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납니다. 얘는 원래는 이제 물 밑에 있었던 녀석. 시간이 지나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가 물 위로 올라와요. 물 위로 올라와서 위에부터 깎이겠죠. 깎이고 하다 보면 누구까지 깎인다? 이 심성암까지 깎이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지층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심성암까지 깎였어? 그럼 얘가 올라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깎인 건데? 그럼 이 깎일 때까지 걸린 시간이, 소요된 시간이 굉장히 긴 건데? 그러면 위층과 아래층의 퇴적 시간이 차이가 굉장히 크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깎여서 심성암까지 깎인 다음에 새로운 층이 쌓이는 거니까, 이 퇴적층과 새로 퇴적층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굉장히 커진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암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중요한 지질 구조는 다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중요한 지질 구조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판의 운동, 그 다음에 특징적인 지형들과 묶어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 얘기했던 거. 멘틀 대류가 상승하네요? 그럼 위에 있는 판이 발산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새로운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낸다. 이거 얘기했었죠?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지금 여기서는 아주 오래된 해양판은 무거워져서 다른 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서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가라앉으면서 지진 꽝. 이거 얘기했었고, 여기서 물이 공급이 되면 여기 있는 연약권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고, 뭐쭉 해서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것까지 얘기했었고. 아, 여기는 수렴형 경계. 그럼 이러한 판의 경계에 어떠한 지질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냐?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랑 연결시킨다라는 거죠. 자, 발산형 경계는 판이 벌어지는 힘, 장력이 잘 작용하기 때문에 정단층이 잘 만들어져요. 정단층이라고 하면 상반이 내려앉아 있어야 돼요. 상반이 내려앉아 있는. 아셨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뭐가 잘 만들어져요? 습곡이나 역단층. 습곡이라고 하는 건 휘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역단층이라고 하는 건 상반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잘 만들어진다. 아셨죠? 그 다음에, 주로 이 발산형 경계 주변에 이제 보존형 경계가 있는 거죠. 여기는 발산. 여기도 발산인데 발산과 발산 사이에 뭐가 있다? 보존형 경계가 있다. 발산과 발산 사이에 여기에 보존형 경계가 있다. 이 보존형 경계는 판이 확장을 하면서 서로 어긋나는 힘에 의해서 암석이 깨져서 이동. 그래서 해류의 위치를 변환시켜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보존형 경계에서는 주로 어떤 단층? 변환 단층.

단층이 잘 발달을 한다. 이 변환 단층이 주향이동 단층에 속하는 거예요. 우린 주향이동 단층 하면 변환 단층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판의 경계와 이러한 지질 구조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했던 얘기 지구력 플러스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지구력 플러스로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지질 구조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몇 개의 부종합이 나타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관입암. 기존의 암석이 남아있네? 포획암. 관입암, 포획암. 그쵸? 단층이 있는데? 단층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인데, 즉 상반이고 하반인데, 보니까 얘와 얘는 같은 녀석인데, 얘가 지금 내려앉았네? 상반이 내려앉았네? 잡아당긴 힘을 받았네? 정단층이 존재하네. 그 다음에, 위를 보니까 지금 여기 지층이 전부 다 깎여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층이 쌓였네? 아, 여기 지금 얘는 부정한 면이네. 부정한 면이네. 얘가 부정한 면이면 위와 아래 지층 사이의 관계는 부정합 관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런 상태. 몇 개의 부정한 면이 있는가? 한 개. 여기에 있는 거죠. 됐죠? 습곡과 단층이 형성될 때 각각 어떠한 힘이 작용했는가? 이 단층은요, 상반이 내려앉은 거니까 정단층이에요. 장력. 그런데 습곡이라고 하는 건 미는 힘? 어떤 힘? 횡압력. 그러니까 습곡은 횡압력, 단층은 정단층인 거지. 아셨죠? 요거 이렇게 지구력 플러스 확인했고요. 이제 그럼 우리 문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자, 테스트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나는 각각 관입암과 포획암이 존재하는 암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가와나에 있는 관입암과 포획암의 나이는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얘가 관입암이다. 얘가 관입암이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아셨죠? 얘가 얘를 뚫고 있어. 그러니까 순서는 D 다음에 A야. 아셨죠? 여기를 보면 이 D가 다른 것과 부자연스럽게 여기 쑥 박혀 있는 꼴이란 말이죠. 다른 암석들과 비교해봤을 때 부자연스럽게 D가 싹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암석들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암석이 지금 여기 끼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포획암이에요. 포획암. 됐나요? 그러면 C가 기존의 암석이고, 다시요. D가 기존의 암석이고, C가 새로 만들어진 거고, 기존의 암석이 끼어 들어가 있는 모습인 거니까, 여기서의 순서는 D 다음에 C지.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와 나에 있는 관입암과 포획암의 나이가 같다면서요. 얘가 관입암이고, 얘가 포획암인데, 둘의 나이가 같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나. 순서로 따지면 B. A랑 D가 같고, 그 다음에 C네. C가 가장 최근이네. 아셨죠? 지질 구조에서 이런 순서 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 A는 B를 관입하였다. A는 관입암이라고. 얘가 지금 얘를 뚫고 들어간 모습이에요. A는 B를 관입하였다. 맞고요. 포획암은 D다. 얘가 부자연스럽게 여기 끼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포획암 맞고요. 암석의 나이는 C가 가장 작다. A와 D가 같기 때문에 B, AD, C. 이렇게. C가 가장 적다. 맞는 얘기. 됐죠? 이렇게 해서 기역니은 디귿 다 맞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질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딱 보니까 휘어져 있는 구조네. 습곡이네. 습곡. 습곡 가는 거고. 너도 휘어져 있구나. 너도 습곡. 그다음에 너는 잘려 있네. 잘려서 덩어리가 이동했네. 단층.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고요. 그런 상태에서 얘는 보면 수평면과 기준으로 봤을 때이 축이, 습곡축이 거의 수직으로 서 있네. 정습곡. 수평면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습곡축이 지금 기울어져 있네. 습곡축에 대해서. 수평면의 수직인 선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횡화습곡. 잘 써야 되겠네요. 글씨가. 횡와습곡. 횡와습곡. 아셨죠? 거의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희 거의 수평면에 거의 가까운 방향까지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경사습급 이상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얘 같은

0: 경우는 잘려 있는 선, 얘를 우리가 단층 면 또는 단면상에서는 단층 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이쪽이 위입니다. 이쪽이 아래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반이 되는 거고, 얘가 하반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그림에서 보면 색깔을 좀 칠해야 되겠네요. 얘와 얘가 같은 층이에요. 그러니까 상반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이 지금 올라가 있는 구조예요. 상반이 올라가 있는 구조. 그러면 얘 무슨 단층? 아, 역단층.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도 색칠해 볼까요? 이렇게 밑에 있는 층도 이렇게. 즉 얘와 얘가 같은 층? 얘와 얘가 같은 층. 됐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A에는 향사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했죠. 자, 습곡, 정습곡이고요. 습곡적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불룩, 배사. 아래로 불룩 또는 움푹 꺼져 있네요. 향사. 그러니까 A는 향사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개념에서 했던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향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같은 깊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향사축으로 가까워지면 암석의 연령이 젊어진다. 배사축으로 가까워지면 암석의 연령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체크. 그 다음에 나와 다에는 나이가 많은 지층 아래에 나이가 적은 지층이 나타난 부분이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두번 정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서 요 그림에서 밑에 있는 녀석이 오래된 거니까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2번이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요만큼을 잘라볼게요. 요만큼을 잘라서 가지고 오면요. 여기를 잘라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요. 대충. 봤을 때,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에요. 지금 1번이 먼저, 그 다음에 2번이 쌓인 건데, 2번이 밑에 있다고요. 역전되었다. 횡하습곡은 이런 역전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지층 아래에 젊은 녀석이 있다고. 나는 일단 맞는 얘기. 달을 볼게요. 달을 보면 지금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거든요. 얘가 1번이고요. 여긴 요 녀석이 2번인데, 여기 잘 보면, 여기를 보면요. 쭉 내려간다고 치면, 여기서 1번 다음에 그 밑에 2번이 나와요. 1번에서 2번. 수직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1번 밑에 2번이 나온다고요. 2번이 젊은 녀석이고 1번이 많은 녀석인데 1번 다음에 2번이 나온다? 이 부분도 지층의 나이를 봤을 때, 밑에 있는 녀석이 더 나이가 더 젊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지층 아래에 나이가 적은 지층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둘다 맞아요. 아셨죠? 가나다는 모두 횡압력이 형성되었다. 습곡은 당연히 횡압력이고, 얘는 뭐? 역단층은 무슨 힘? 양옆에서 미는 힘이니까 횡압력. 맞네. 그러면 가나다 모두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자, 이렇게 해서 기역리엔 디귿 다 맞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요. 7강 지질구조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지구력을 해주기 위한 퀴즈. 자, 아래 나가고 있죠? 자, 지구력 업 퀴즈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숙제입니다. 어려우면 질문하시는 거고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이번 7강 마치도록 하고요.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8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이제 우리 3회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3회 문제들은 어땠는지 총평 먼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회는 조금 쉬웠었잖아요. 근데 3회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진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하기에는 수능과 구모 어디쯤에 있는 그런 난도였다. 그래서 구모보다는 유전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대신에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다른 비유전 부분들이 좀 확실히 쉬웠기 때문에 그 사이 정도 있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체감하기에는 수능을 볼 때의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과 비유전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유전 문항들은 적당히 충분히 좀 어려운 표현이었다. 그래서 난도를 상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고 대신에 비유전 파트들은 쉬운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유전에서 우리를 좀 변변할 수 있는 것들은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형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난도는 4개에서 4개 반 정도의 별을 줄 수 있는 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문항들 체크를 좀 해두시고 대신에 이제 뒤에 쫙 몰려있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유전 문항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운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쳐내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충하초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은 동충하초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동충하초의 포자는 숲 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지나가던 개미의 표면에 부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착된 포자는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서 균사라는 그러니까 실 모양의 그런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개미의 체내로 침투하게 된다. 자, 침투한 균사는 화학 물질을 합성해서 개미의 신경계 기능을 저해하고 포자를 퍼뜨리기에 유리한 위치로 개미를 이동시킵니다. 너 저리 이동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미가 죽은 뒤에도 균사는 개미의 체내에 남아있는 영양분을 이용해서 계속 자라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포자를 형성해 숲 바닥으로 다시 퍼뜨리게 된다. 그러면 포자가 또 퍼뜨려졌죠? 그러면 지나가는 개미한테 또 붙겠죠?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개미 죽은 사체에서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와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뭘 물어봤을까?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과정, 발생과 생장이죠.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느냐 물었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빈출복입니다. 발생과 생장에서는 세포 분열이 기본 전제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과전. 침투한 균사가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것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럼 균사도 생물체니까 생물의 체내에서 화학물질이 합성되는 일종의 동화작용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대사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니까 효소가 이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동충하초와 개미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에 해당한다. 상리공생은 서로 좋을 때죠.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를 막 이용해. 나 절로 가고 싶은데 나한테 신호를 줘가지고 저쪽으로 가.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너 저기로 이동해. 막 이렇게 나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리공생이 아니고 기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생에서 내 양분도 쪽쪽 빨아먹고 그쵸?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는 2번 문제. 2번은 2단원의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 가는 사람 A와 B의 영양소별 1일 에너지 섭취량과 그래서 영양소별로 나눠놨죠. 다 더하면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 양이 되겠죠. 에너지 양과 그 다음에 1일 소비량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표 나는 그 A와 B에서 1일 에너지 섭취량과 1일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A와 B의 체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는 탄단지로만 영양분을 흡수한다, 에너지 섭취한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고 1일 에너지 소비량에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포함된다. 소비하는 양의 기초, 활동, 뭐 기타, 뭐 소화 흡수에 포함되는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다 더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감소함 또는 증가함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A는 한 칸이 비어있기 때문에 B에 대해서 먼저 계산해 봅시다. 탄단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얼마냐면 다 더해주면 2150입니다. 그러면 먹은 건 2150이고 쓴건 2350이죠. 그러면 먹은 것보다 쓴게 많다. 비는 살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비는 체중 변화가 감소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A는 그러면 이제 반대여야 되니까 증가함일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3550을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3550에 맞춰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750이 들어가면 3550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많이 먹었어야 몸무게를 증가할 수 있게 만들겠죠. 그래서 750보다는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활동 대사량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다. 뒤에 있는 이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고, 활동 대사량은 그 이외에 추가적인 활동에 소모되는 에너지 양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동그라미 니은은 감소합니다. 맞고. 디귿, 단백질로 섭취한 에너지 양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B는 750인데 A는 얼만지 모르겠으나 그거보다 많아야 되죠, 지금. 이 상황상. 그래서 A가 B보다 많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세포 주기 문제. 지금 여기서도 이 세포줄기 돌아가는 방향을 맞히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한 번도 반시계 방향으로 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방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 간은 동물 피의 체세포 세포줄기입니다. 그럼 G1기가 나왔으니까 G1S, G2일 수도 있고 G1S, G2일 수도 있고 이제 방향이 정해져야 되겠죠. 나는 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디귿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 동그라미 A와 B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염색체가 막 끌려가고 중앙 배열되어 있고 막 이렇게 염색체가 관찰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M기, 분열기에 관찰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가 M기니까 G1S, G2, M기 순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역시나 2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분열기 중에 한 시점들인데, 가운데 배열되어 있다? 중기죠? 근데 양옆으로 끌려간다? 후기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세포 주기의 진행 방향은 2이다. 맞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B에서 상동 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나느냐? 지금 요거는 체세포 분열이죠. 상동 염색체 접합은 감수 분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랑은 관련이 없다.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의 세포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시기나 항상 존재하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요거 없을 수 없어요. 저거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없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히스톤 단백질로 물어봐도 언제나 존재해야 되고, 요거 말고 뉴클레오솜으로 물어보더라도 언제나 존재하는 구조여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강조해서 다 공부를 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4번은 세포, 호흡에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가 생명 활동에 이용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동그라미 기역, 니은이 있는데 각각 이산화탄소랑 산소 중에 하나고, 동그라미 A와 B는 각각 ADP, ATP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당 짝꿍은 누구죠? 포산 짝꿍이죠. 포산 짝꿍. 그래서 세포 호흡에 들어가는 물질로서 여기 이제 나올 수 있고, 분해 산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세포 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를 B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 여기 인산기를 하나 더 붙이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B가 인산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애니까 얘가 ATP고, 덜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 A가 ADP겠죠.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호흡기를 통해 니은,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겠죠. 그렇죠? 호흡기를 통해서 나갑니다. 맞고. 그다음에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동그라미 A가 동그라미 B로 전환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요렇게 얘를 합성하는 인산기 하나 더 붙이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요 포도당에서 나온 에너지가 여기 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의 대부분의 과정이 일어나고

생산하는데 그 과정에서 ADP에다가 인산기 하나 더 붙여서 ATP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도 체온 유지에 이용될 수 있고, 나중에 ATP에 저장해 놓은 것도 그걸 분해하다 보면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될수 있어서 체온 유지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리엔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티록신 분비 조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림은 정상인에서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건 정상인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 뭐냐면, 티록신이거나 아니면 TRH. 둘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기역 니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후 관계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이 기역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역은 여기까지는 거의 변화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역이 원인이면, 얘가 변화하지 않는데 니은이 이렇게 뚝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니은으로 봐야 합니다. 기역이 그냥 적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니은이 충분히 낮은 농도로 떨어지니까 이제 나 올라가 볼까 하고 이렇게 니은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으로 봐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가 이 니은이냐면 원인에 해당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작용하는 원인이라고 볼수 있는 니은이 티록신 농도인 거예요. 티록신 농도가 높을 때는 TRH가 분비가 억제되죠.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그래서 억제되고 있었는데 얘 농도가 충분히 떨어지니까 이제는 티록신 좀 만들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 A, B에 대한 표가 나왔는데 이 사람 A, B는 혈중 TSH 농도가 정상보다 낮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일단 결과로 TSH 농도가 둘다 낮을 예정. 근데 원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는 동그라미 기역, 기역이 지금 TRH죠? TRH를 분비하는 내분비샘에 이상이 생겼대요. 거기 어디냐 하면 시상하부일 겁니다. 간내 시상하부 이상이 생겨가지고 TRH 분비가 잘안 돼. 그래서 이 TRH 분비량이 정상보다 어떨까요? 얘를 분비하라고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정상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으니까 TSH 분비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원인은 이거구나. 시상하부 이상이구나. 그 다음에 B는 니은, 티록신이죠? 티록신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에 이상이 생겼대. 그거 어딜까? 티록신 분비하는 샘은 갑상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TSH에 의해서 영향받는 내분비샘이거든요? 그럼 얘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내분비샘이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여기 이상이 생겨서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다고 가정해보자. 적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은 걸못 견디고 그 위에 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TRH랑 TSH는 분비를 오히려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음으로 해놓으면 TSH가 낮은 농도로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에 들어맞질 않는다. 그래서 요게 많음이어야 되죠. 많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티록신이 혼자 폭주하고 있다. 갑상샘이 혼자 폭주하고 있다. 갑상샘이 얘가 원래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막 티록신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 뿜어내. 그러면 어때요? TRH랑 TSH 쟤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그러지 마. 그만해. 하면서 TRH도 TSH도 분비량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얘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뿜어낸다. 이런 상황이 지금 B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진정해 하면서 이거를 낮췄는데 그게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상태야.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많음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B가 많음이고 A는 적음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물질 대사량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많다. 물질 대사량은 뭐랑 같다고 보면 되냐면 티록신 분비량, 티록신 농도. 티록신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니까 티록신 많이 나오면 물질 대사량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B가 폭주 중이죠, 지금.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보다 많다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정상인에서 혈중 TRH 농도분의 혈중 티록신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 보란 얘기입니다. 정상인에서. 그럼 T1을 기준으로 T2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시다. T1을 기준으로 했을 때 TRH, 기역의 농도는 올라가잖아요. 분모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T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니은인 티록신의 농도는 감소합니다. 그럼 이 전체

값은 작아지죠. 근데 이 문장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니까 여기에 맞지 않죠. 그죠?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티록신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디에 이상이 생길 것이냐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6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좀 어렵진 않은데 좀 신선한 형태였죠. 그래서 다음은 병원체 감염 실험입니다. 그래서 질병 A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시료 동그라미 A를 준비합니다. 시료는 시험할 대상 어떤 재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준비하는데 저 질병 A의 병원 질병 A는 결핵과 독감 중에 하나래요. 결핵과 독감 질병명이고 그럼 얘네들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는 뭘까? 결핵은 세균에 의한 대표적인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중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세균에 의한 질병인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지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료 A를 세균과 바이러스가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필터로 걸은 여과액 B.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봤을 때 1, 2, 3, 4가 있잖아요. 1, 2, 3, 4에 각각 어떻게 한 거냐면 1은 그냥 동물이고 동물 1, 2는 동그라미 B를 접종한 그런 동물이고 3는 동그라미 C를 접종한 동물, 4는 동그라미 D를 접종한 동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B, C, D가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액 B는 뭐냐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필터로 걸렀대. 그럼 이 시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둘 중에 하나 있을 건데 둘 다 그냥 통과한 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여기 다 있다. 아이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이 동그라미 B에 모두 무슨 종류든 포함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접종한 게 2라는 상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를 세균은 통과할 수 없고 바이러스만 통과할 수 있는 필터로 걸은 여과액이 동그라미 C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C에는 세균은 없어요. 있다면 바이러스가 있을 거야.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 있는 여과액을 주사 맞았다. 그 다음에 이 4는 어떤 상태냐면 그 D를 주사 맞았는데 D는 동그라미 A를 세균과 바이러스가 모두 통과할 수 없는 필터로 걸은 여과액. 그럼 얘는 세균도 있을 수가 없죠. 걸러졌거든. 바이러스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걸러졌거든. 그런 거를 주사 맞았다. 그럼 이거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그냥 물질들, 뭐 물이나 뭐 이런 거 있겠죠. 그걸 주사 맞은 게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접종을 해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1, 2, 3, 4에서 이 A라는 질병이 발병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했대요.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은 각각 발병함과 발병 안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1은 아무것도 주사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냥 동물 그 본연의 상태. 그러니까 그냥 자연 발생하진 않겠죠. 그래서 발병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세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는 그냥 용액을 주사 맞았잖아요. 얘는 병에 걸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니은이 발병 안함일 겁니다. 그럼 똑같은 기호를 쓰는 얘도 발병 안함이겠죠? 그럼 얘는 다른 기호를 쓰니까 얘만 혼자 발병함이겠죠. 동그라미 B를 주사 맞았을 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다 있으니까 병에 걸릴 수 있는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일 거고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3번을 해석하는 것이 요거의 포인트입니다. 바이러스만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그런 용액을 주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에 안 걸렸죠. 그러면 이 질병 A라는 게 안 걸렸다는 거는 바이러스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지금 여기 없죠? 없을 때도 병 안 걸렸어. 근데 바이러스는 있어도 병 안 걸려. 애초에 이 질병은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 결핵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C라는 이 용액은 세균은 싹 걸러졌기 때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원체, A의 병원체는 다 제거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봤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발병함이다.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 세균에 의한 질병이 확인됐기 때문에 요거 치료할 때는 세균에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의 병원체는 세균인데 걔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나요? 요거는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특징이죠. 바이러스는 온전한 생명체가 아니니까 숙주세포 있어야 하지만 세균은 온전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상관없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문제입니다.
방향곱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수 세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은 지역 1, 2에 10 곱하기 10의 그 크기의 방향곱이 16개를 설치를 했대요. 그러면 100제곱미터짜리를 16개를 설치를 했으니까 상당한 그런 사이즈로 조사를 한 건데, 여기서는 전체 면적은 뭐 크게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 다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종 A, B, C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요거를 잘 봐야 되죠. 요거는 지금 P도 계산은 이렇게 하라는 의미인데, 1, 2에서 한 개체당 지표를 덮는 면적은 B가 A의 2배고 C는 A의 3배래요. 그럼 한 개체당 덮는 면적이 제일 적은 게 누구야? A죠. A가 덮는 면적, 한 개체당 덮는 면적을 우리가 만약에 1이라고 잡으면 B는 그거의 2배란 얘기고 C는 그거의 3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덮는 면적은 한 개체당 이런 어떤 비율에 있다. 정확한 면적 몰라도 돼요. 비율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2, 1, 2에서 한번 그 값을 쫙 정리를 해봅시다. 1과 2에서 일단 종 A, B, C가 있고요. 여기도 A, B, C 있겠죠? 거기에서 일단 그냥 개체수. 개체수 셀 거예요. 개체수 세놓으면 우리는 뭘알수 있냐? 상대 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셀 거냐면 그 종이 등장한 방향구수. 그래서 방향구수. 방수, 방향구수. 요거 우리가 세놓으면 이걸로 뭘알수 있느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계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골고루 분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상대 피도 값 계산할 건데, 일단 여기는 피도 비율, 피도 비율이라고 쓸게요. 실제 피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가지고 우리는 상대 피도 값으로 변환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세 값을 다 더해서 중요치를 계산해 낼 겁니다. 자, 요렇게, 요런 순서로. 그러면 1에서 A, B, C 수 한번 세볼까요? 1에서 세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체 있네요. 일단 여기다 이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체.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칸수 옆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A종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등장. 그 다음에 B종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여덟, 아홉 칸에 등장. 그 다음에 C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에 등장을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2에서는 A종은 아예 없습니다. A종 없어요. 그 다음에 B종은 어떻냐? B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칸에 등장했고, 아홉 개체 등장했고,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체. 그 다음에 B가 등장한 칸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세 칸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요 값을 이 표에다가 옮겨볼게요. 그러면, 원 지역에서 A, B, C의 개체 수는 어땠냐면, 7, 11, 7이었고, 그 다음에 등장한 방향구수는 5, 9, 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 지역에서는 A는 아예 없었어요. 그럼 수도 없고 등장한 방향구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B는 9개체, 그 다음에 C 6개체, 등장한 방향구수 6, 3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상대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거 계산할 때는 일단 A, B, C 다 합쳐줘요. 그러면 지금 14에 11이니까 총합 25죠? 요거를 100점 만점으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4 해주면 비율이 맞겠죠. 그래서 47, 28, 44, 그 다음에 28.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100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향구수 다 더했더니 14에 6이니까 20이잖아요. 요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할 겁니다.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죠? 5, 25, 5, 9, 45, 5, 6에 30. 그러면 이렇게 총합이 100이 또 맞아떨어지고. 피도 비율 요것만 좀잘 해주면 되는데, 자, 이 수에다가 우리가 아까 이렇게 표현해놨던 요거 있잖아요. 한 개체당 뒤덮은 면적의 비율. 그러면 일단 그냥 A는 그한 개체당 갖고 있는 어떤 면적을 1로 잡고 그냥 7만큼 차지한다고 쳐요. 7만큼 차지한다. 근데 B는 얘보다는 두 배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 비율은 요거 곱하기 2 해주는 거예요. 22. 그 다음에 얘는 얘에 비해서 3배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개체수에다가 곱하기 3 해주는 겁니다. 2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50이 나오죠. 요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거다. 그러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14, 44, 42, 요렇게.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다 더한 중요치는 A가 67, B가 133, 그 다음에 C가 100.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세 숫자의 합이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B가 가장 숫자가 크기 때문에 B가 1에서의 우점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2도 한번 가볼게요. 2는 일단 A에 대해서는 숫자가 하나도 없죠. 다 0입니다. 퍼센트도 0이겠죠? 그러니까 중요치도 0일 거고요. 자, B는 요거를 다 더해서 뭐 15로 만들어서 환산할 수도 있지만 일단 비율이 3대 2잖아요? 그럼 100점 만점을 3대 2의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60%, 30%. 그러면 3대 2의 비율로 이렇게 이제 40%죠. 40%. 3대 2니까 40% 하면 총합 10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2대 1이잖아요. 2대 1을 나누는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그러면 요거는 아까 7이었겠네요.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거 보니까. 다시 와볼게요. 그러면 2에서는 A가 몇 칸에서 등장을 했느냐.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었습니다. 일곱 칸. 요거를 하나 잘못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럼 여기 와가지고 요 칸수도 7이겠죠. 7이죠. 어쩐지 비율이 안 맞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면 7대 3의 비율로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70%. 얘가 30%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P도 비율은 얘랑은 또 다른 비율로 이제는 A가 없으니까 기준점인 A가 없으니까 그러면 B에 비해서 C는 1.5배의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2대 3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9라고 놔둔다면 얘는 여기다가 1.5배를 더해주면 곱해주면 됩니다. 얘는 6개체밖에 없지만 차지하는 면적은 얘보다 1.5배 한 개체당 많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준다면 얘도 똑같은 면적을 차지하는 걸로 나와요. 개체수는 적어도 얘가 한 개체당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1대 1의 비율이니까 50%씩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숫자를 다 더해줬을 때 얘는 60, 70, 그 다음에 50을 더하면 180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 30, 50 더하면 120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B가 우점종이네요. 요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냥 보기 내용 볼게요. 1에서 중요치가 가장 작은 종은 A다. 1이라는 지역에서 제일 이 값이 작은 건 A가 맞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2에서의 상대 P도는 B와 C가 서로 같다. 2에서의 상대 P도 값, 요거죠, 요거. 요거. 1대 1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B를 기준으로 놓고 C는 한 개체당 차지하는 그런 그 면적이 1.5배라는 거를 잘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보기고 그 다음에 D긋 보기에서 총 다양성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은 3종인데 2는 2종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럼 1에서가 더 높겠죠. D긋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기억리는 D긋 5번이 되는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7번은 그래도 이제 뭐 좀 세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율 환산해줘야 되고 이런 거가 좀 있긴 하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8번은 그림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기역의 농도를 니은의 농도로 나눈 값에 대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간에서 물질 A에서 B로의 전환에 니은이라는 저 기역 니은 중에 니은이라는 요 호르몬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기역 니은은 각각 글루카곤과 인슐린 둘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A와 B는 글리코젠과 포도당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혈당량이 올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분수값이 확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역도 감소하고 어차피 얘네 둘은 분비량이 서로 반대의 경향성이 있으니까 기역 감소하고 니은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혈당량이 올라갈 때 분비량이 증가하는 호르몬 니은은 인슐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니은은 인슐린인 확실하고 인슐린에 의해서 촉진되는 이 반응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겠다.
저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된다. 요거는 우리 주문 외워야 되겠죠? 그죠? 요 혈당량 조절 나오면 주문 외워야 되는데. 교알글 그다음에 부베인. 교알글 부베인입니다. 그럼 지금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글루카곤이라는 얘기잖아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요건데. 그래서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인 기억이 나오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기억 옳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B는 포도당이다. 아니죠. B는 글리코젠이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 혈중 포도당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이제 해설지를 읽어보니까 여기서 계속 이 혈당량이 올라간 상태에서 인슐린에 의해서 계속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더 높고 여기서 좀 더 낮아진다. T2에서 더 낮아지기 때문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가 요게 틀린 문제다. 틀린 보기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X축이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혈당량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그런 어떤 디테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보기 구성에서 기억은 확실히 틀리고 니은은 기억은 확실히 맞고 니은은 확실히 틀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기억 디귿으로 지금 짝지어져 있는 그런 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번을 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충분히 긴 스케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올라갔겠지만 점점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혈당량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인 것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아, 9번 문제. 9번 문제는 거미 S에 대한 탐구 내용 나왔습니다. 다음은 거미 S에 대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가에서 S가 자신이 만든 거미 줄에는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관찰했어. 쟤는 어떻게 자기 거에 안 걸리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S의 다리에 있는 기름막이 자기의 거미 줄에 걸리는 것을 억제할 것. 걸리지 않도록 이제 기름막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겠구나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S라는 거미를 집단 A와 B로 나눴고요. B에만 에테르라는 물질을 처리해서 다리에 있는 기름막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A는 기름막 있고 B는 기름막이 없죠. 근데 기름막이 있는 게 일반적인 상태니까 얘가 이제 대조군, 그냥 그대로 놔둔 거고 뭔가 어떤 인위적인 처리를 가한 B가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조작 변이는 뭐예요? 조작 변이는 에테르 처리 여부죠. 에테르 처리 여부 또는 기름막 제거 여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 변인 조작 변인으로 볼 수가 있겠다.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처리했다는 거는 에테르를 빼줬다는 게 아니고 에테르를 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에테르를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녹여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과 니은 각각에서 S가 자신의 거미줄에 걸리는 빈도를 조사했더니 이랬다. 기억과 니은 이 A와 B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결론을 일단 먼저 봐야 돼요. 이거 보지 말고 결론 먼저 봅니다. S의 다리에 있는 기름막이 S가 자신의 거미줄에 걸리는 것을 억제한다는 결론이 나왔어.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그러면 이게 걸리는 빈도란 말이에요. 걸리는 빈도가 높은 게 기름막 없는 애겠죠. 낮은 게 기름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애가 될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요럴 것이라는 어떤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가설은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한다. 가설을 다른 말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 확정적인 결론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잠정적인 결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B는 조작변입니다. 조작변이는 아까 뭐였죠? 에테르 처리 여부였습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B는 결과, 내가 지금 뭘 조사했지,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했지, 결과값이죠. 요건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B이다. 아닙니다. A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만 맞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거미줄은 안 걸리는가, 그거를 탐구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 X가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다. 이렇게 그림을 표현됐고 그 다음에 나는 빛의 세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 A, B, C가 있는데 각각 대뇌, 연수, 중간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 요 박스 안에 신경절이 하나는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근데 우리가 이 명칭 정도는 잘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그냥 보고 읽어주면 되겠고요. 자, 보기 기억에 A에는 시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다. 자, 눈에서 뭔가 정보를 받아들였어. 그럼 그 어디로 보내요? 대뇌의 시각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뒤통수 쪽에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여기가 뒤통수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니은 B와 C는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얘네 세개 패밀리가 뇌줄기예요. 뇌에 있는 막대기 모양의 줄기 모양의 구조다. 중간 뇌 뇌교 연수순입니다. 그래서 B와 C는 모두 뇌줄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D은 X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척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냐? 그럼 앞에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서술했지만 짧게 축약해서 의미를 표현을 해보자면 이 부교감 신경은 P1일 때더 활성화가 되냐? P2일 때더 활성화가 되냐? 요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부교감 신경이니까 부교감 신경은 얘가 활성화가 됐을 때 동공의 크기를 줄이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교감 신경은 동공의 크기를 크게 하게 만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언제 동공의 크기를 줄여야 되는 거야? 빛이 너무 세면 동공 크기를 작게 해서 우리 눈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의 세기가 셀때 P1보다는 P2일 때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될 것이냐, 더 활성화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디귿 보기 같은 것들도 빠르게 풀다 보면 좀 실수를 할수 있는 그런 비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잘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다음은 항원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봤더니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 4를 준비합니다. 1에다가 X를, 2에다가 Y를 각각 주사해가지고 1, 2 모두에서 X에 대한, Y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했답니다. 자, 그런데 X에 대해 항체가 만들어진 1에서 혈장을 분리했어요. 그러면 이 혈장에는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에서는 Y에 대한 기억세포, 기억세포 자체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 페이크가 없긴 하죠. 우리가 1회에 페이크가 있었는데, 3에 A 넣고요, 4에 B 넣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마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3, 4에 기억을 각각 주사를 했대요. 기억이 뭐냐면 X나 Y 둘 중에 하나를 주사를 했더니 항체 농도가 그림과 같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자, 위에는 그냥 문장으로 봐서 오히려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 그래프 하나 보면 사실은 그냥 해결이 되거든요. 생쥐 3은 동그라미 A를 주사했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A가 뭐였냐면 X 주사 맞은 A의 혈장이었습니다. X 주사 맞고 만들어진 A의 혈장이었다. 혈장이니까 X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했죠. 항체가 주사 맞자마자 그러니까 주사로 그냥 넣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생기는 거고 걔가 점점점점 분해되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역이라는 X, Y 둘 중에 하나의 항원을 주사를 했더니 얘가 1차 면역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생쥐 3번은 X도 Y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기억세포도 뭐 넣어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차 면역이 일어난다. 근데 생쥐 4는 뭘 맞았냐면 동그라미 B. 동그라미 B로 여기서 표현했고, Y를 주사한 다음에 만들어진 기억세포를 뽑아가지고 주사 맞은 애란 말이에요. 기억세포를 맞았기 때문에 맞은 직후에 뭐 항체 농도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X 또는 Y 중에 하나를 주사를 했는데, 역시나 얘도 쟤처럼 1차 면역이야.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Y에 대한 기억세포는 주사로 넣어줬으니까 Y를 주사했다면 얘가 2차 면역이 일어났을 텐데 얘가 초면인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기억은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X이다. 맞고요. 니은 구간 가에서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요거는 좀 전제가 필요하긴 하죠. 여기서 넣어준 혈장에 X라는 항원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거는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는 X랑 만나면 항원 항체 반응을 할 항체는 있지만, 그거랑 반응할 항원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어났다, X. 그 다음에 디귿, 구간 나에서 Y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가 1차 면역의 그래프

F야.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기 쉽지만 지금 여기서 주사해 준건 누구죠? X죠. X를 주사했으니까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고, 만약에 Y를 주사했다면 Y에 대해서는 얘는 기억 세포가 있잖아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뭐 맞을 수가 없는 그런 보기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번 문제 볼게요. 여기서 천의 과정이 나왔고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초원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고, 기역과 니은의 양수림, 음수림 둘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먼저 나오는 게 양수림인 건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고, 호남님을 거쳐서 음수림 상태로 극상에 도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천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총 생산량과 호흡량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기역이 양수림이죠. 니은은 음수림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보시면 됩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양수림이다. 아니죠. 니은이 음수림이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총 생산량은 순 생산량보다 많은지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느 구간으로 물어봐도 맞을 수가 없는 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총 생산량이라는 것 자체가 순 생산량과 호흡량의 합이거든요. 절대 얘네 둘이 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구조다. 얘가 무조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 두 개를 합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생산량은, 이게 항상 맞는 보기죠. 총 생산량은 순 생산량보다 항상 어느 구간으로 물어봐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K에서 우점종의 평균 키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큰지 물어봤습니다. T2는 이미 음수림이 출현해서 극상에 도달한 음수림으로 꽉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T2일 때 우점종은 음수림입니다. 근데 T1은 양수림이라는 키큰 나무가 출현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쳐줘야 관목, 그죠? 아니면 초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우점종의 평균 키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키큰 나무가 이때부터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3번 문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일단 민말이지 신경 A와 B가 나왔고요. 그 A, B의 D1부터 D5가 각각 2c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 그림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원하게 시냅스의 위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다음에 표는 A의 P와 B의 Q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 지났을 때 D1에서부터 D5 다섯 지점에서 측정한 값인데, 그래서 1, 2, 3, 4, 5를 이 D1부터 D5랑 매치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A와 B에서 자극 준 지점을 P와 Q로 서로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PQ.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읽어보면 PQ는 각각 D3와 D4 중 하나다. 근데 각각 뭐와 뭐중 하나면 둘다 D3일 수도 있고, 둘다 D4일 수도 있고, 하나는 D3, 하나는 D4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각각 뭐뭐 중 하나이다면 같은 값일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D3, 둘 중에 하나는 D4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뭐뭐와 뭐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면 무조건 하나씩 매치가 되는 거고, 각각 뭐뭐 중 하나냐면 두 개가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나트륨 네, 막투가 도는 ABC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A, B, C 순으로 점점 이제 값이 작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의 막투가 도는 DEF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도 DEF 순으로 투과도가 작은 것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같고, B도 앞뒤가 같고, 근데 대신에 각각이 1 또는 2cm per ms의 속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2회랑 똑같이 막투과도 그래프가 나왔죠.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이 ABC에 해당하는 값은 제일 높은 지점이 A일 거고, 여기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얘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값은 여기 이렇게 정수로 뭔가 시간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B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더 확인해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이제 2ms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B고, 제일 낮을 때를 C로 보면 되겠다.

그다음에 칼륨이온의 막토가 도는 제일 높은 요기가 요 꼭대기가 DEF, D죠. 그다음에가 요기죠, 요기. 이 점선 중에 이제 다음에 요 보조선이랑 만나는 것이. 그래서 여기가 E고 제일 낮을 때, 붕국 상태일 때의 값이 F일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아무튼 PQ가 같은 점이든 서로 다른 점이든 자극점이 있잖아요, 각각이. 자극점에 해당하는 지점은 0 플러스 4의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둘다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1, 2, 3, 4 밀리세크 지나서 측정을 해보면 둘다 가장 작은 값, C와 F의 조합으로 나와야만 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C와 F의 조합으로 되는 거는 무려 세 지점이 있고요. 이 중에 자극점이 있을 겁니다. A에서는. B에서는 근데 럭키하게도 한 지점밖에 없어요. 그럼 B의 자극점인 Q가 요 3일 수밖에 없다. Q는 확정. 근데 이게 같은 지점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같은 지점이라면 A에서도 CF 값으로 구성이 돼야 될 텐데 아니죠. 그러면 A와 B는 서로 다른 지점에 자극을 준 겁니다. 하나가 D3면 나머지 하나는 D4란 얘기예요. 요렇게.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B의 자극점이 둘 중에 하나인데 D4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방향을 잘 봤을 때 이쪽으로는 흥분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D1, D2, D3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붕국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아니죠. 네 지점이 다 다른 값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B의 자극점은 D4가 될 수가 없고 D3입니다. 그러면 두 뉴런의 자극점이 달라야 되니까 A는 D4가 자극점이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Q가 3인데 얘가 지금 D3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 3 지점은 D3로 확정.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조합들을 한번 봅시다. A와 E가 만나고 있는 이 지점. A는 제일 높은 지점이에요. 얘가 다른 거랑 만나려면 E랑 이렇게 겹치는 여기. 도착해서 1밀리세크가 지났을 때 얘는 A면서 칼륨이온의 2가 도는 E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총합이 4이기 때문에 3 플러스 1의 상황인 게 A와 E의 조합이겠죠. 여기겠죠.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1의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이는 게 BD가 또 눈에 많이 띈단 말이에요. BD는 어떤 상황일까? BD는 나트륨이온의 막2가 도는 여기, 여기가 고 그다음에 D는 어디죠? D는 제일 높을 때. 그러면 칼륨이온이 제일 높은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겠네요. 그러면 요 2밀리세크 지났을 때에는 나트륨이온의 요 실선은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고 그래서 B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칼륨이온의 막2가 도는 제일 높은 D에 해당이 되니까 BD로 구성이 돼 있다면 2 플러스 2의 상태겠다. 그러면 BD 2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여기도 BD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2 플러스 2. 얘네 둘도 2 플러스 2.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끝에 보면 C2 조합도 있거든요. C2는 나트륨이온의 막2가 도는 제일 밑에, 밑바닥이고, 그 다음에 칼륨이온은 2에, 요 정도 높이일 때. 그럼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도착해서 3밀리세크가 지난 상황에서는, 나트륨이온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고, 그 다음에 칼륨이온은 올라갔다가 요 정도 내려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C와 E의 조합으로 만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1 플러스 3이죠. 자, 그러면 일단 속도부터 좀 알아냅시다. 속도를 알아냈을 때, 얘는 모든 어떤 지점들이 다 앞에 정수로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1, 2, 3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2c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다? 얘가 2cm per 밀리세크여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자극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중간에 뭐 없으니까 1밀리세크 걸려. 1 플러스 3. 여기까지는 2밀리세크 걸립니다. 2 플러스 2. 근데 여기 2 플러스 2랑 3 플러스 1도 더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1 플러스 3이어야 되는 거리인데, 시냅스가 있어서 1밀리세크 추가된 2 플러스 2. D5가 3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얘는 1cm per 밀리세크의 속도여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얘는 2cm 거리까지 2밀리세크 걸릴 거고요. 이쪽도 2밀리세크 걸리겠죠. 근데 이쪽으로는 전달이 안 되게 방향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감감무소식으로 분극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것이 D2 지점. 그 다음에 3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이 D5 지점이고 2랑 4는

D1이랑 D4 둘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 위아래 값이 둘다 동일해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Q는 D3이다. 여기 Q는 D3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A 뉴런의 속도거든요. 1cm per millisecond. 왜냐하면 B가 2cm per millisecond여야만 하고, 또이 자료의 내용을 봤을 때도 자극점으로부터 양쪽에 2mS 거리에 떨어진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cm per millisecond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이 6mS일 때 B의 원에서. 그러면 Q 지점에 자극을 주고 어디서 측정해요? B의 원이면 D5에서 측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극 주고 D5면 가는데 3mS 걸립니다. 그럼 총합이 지금 6이니까 도착해서 3mS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트륨이온의 막투가도 보란 얘기입니다. 나트륨이온의 막투가도는 올라갔다가 3mS 지나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요. 동그라미 C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인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문제는 유전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가는 세상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인자 유전이겠죠? 그래서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그런 설명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또 다른 형질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EFG 세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 복대립 유전이고, 근데 표현형이 네 가지래. 그러면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게 껴있어야 표현형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쥐인 사람과 이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요. 요거는 이가 쥐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이로 발현되고 얘도 이로 발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FG인 사람이랑 FFN 사람의 표현형 같다. 요것도 F가 G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F로 발현되고 얘도 F로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한 어떤 조합에 대해서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거를 이 표현형 네 가지를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E와 F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구나. 그래서 EF의 유전자형일 때는 또 다른 네 번째 표현형이 나오는구나까지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은 동그라미 A가 4인 남자 P와 동그라미 A가 2인 여자 Q.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문자 수입니다. 가에 대한 A, B, D의 대문자 총합이 대4인 남자랑 대2인 여자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일부 물음표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기역과 니은과 디귿으로 지금 치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동그라미 기역 자리에 라지 A 또는 스몰 A가 오고, 동그라미 니은과 디귿 자리에는 E 또는 F. 얘가 E면 얘는 F인 거고, 얘가 F면 여기가 E인 거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씩.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P와 Q 사이에서 가라는 자손이 태어날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 최대 7가지인 거를 만족할 수 있는 조합 하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대문자 4개여야 되는데 하나, 2개 이미 보이고 3개 보이죠. 그럼 이 자리에는 물음표 해놨지만 라지 D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까지는 그냥 확정해서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물음표 자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일단 둘 중에 요 기역 자리에 라지 A가 오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라지 A가 온다면 대문자 두 개가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여기는 스몰 D가 올 겁니다. 그럼 지금 요 가닥에는 대문자 두 개, 요 가닥에는 대문자 한 개, 이건 확정이고, 요렇게 가정했을 때요 가닥엔 대문자 한 개, 여기는 대문자 없겠죠. 요렇게 해서 조합을 해보자. 그럼 요렇게 해서 조합할 때는 일단 단일인자 유전 기준으로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가정해야 되죠? 얘 먼저 가정해볼게요. EF 조합으로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EF로 만났을 때, 옆에 라지 A가 몇개 따라오는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EF 조합으로 만나면 대문자 라지 A 하나 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EF 조합으로 오면 또 하나의 조합이 가능한데, 거기서는 대문자 두개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FF 조합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는 지금 이걸로 가정해놨으니까 요거랑 이제 조합하는 건데, FG. FG로 받았을 때는 대문자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GF 받았을 때는, 이것도 FG죠?

네, 이렇게 받았을 때는 대문자가 지금 가정해놓은 걸로는 대문자 한 개가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라지 A가 옆에 딸려왔을 때의 개수고, 라지 B와 라지 D의 대문자 합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이렇게 조합했을 때는 대문자 한 개, 두 개, 그다음에 세 개까지 가능해요. 대문자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아예 없는 건 불가능하고 최대 받아도 세 개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문자가 총 A랑 B랑 D의 대문자 합이 두 개, 세 개, 네 개, 그다음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입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는 위에 두 개는 같은 나에 대한 표현형이 같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형이 대문자 수가 겹치면 같은 표현형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표현형. 그다음에 여기서도 얘네 둘은 표현형이 지금 같죠? 그러면 이 대문자 수가 겹치면 같은 표현형이라서 네 가지 표현형. 총 8가지 표현형이라서 안 됩니다. 그럼 얘안 돼. 지금 남은 시간이 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그럼 지금 A는 고정을 해놓고 얘만 바꿔볼 수 있잖아요. F랑 E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조합을 해보면 그때는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A로 가정했을 때는 니은 디귿을 뭘로 두더라도 가짓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기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A 자리에는 스몰 A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스몰 A로 확정이 됐을 때 얘를 EF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가정하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스몰 a로 가정했다면 대문자가 총두 개여야 되니까 여기에 라지 d가 오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고, 그러면 양쪽에 다 대문자가 하나씩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조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가닥이나 이 가닥이나 가지고 있는 구성이 지금 똑같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짓수가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 번만 뭐 온다고 생각하고, EF일 때 대문자 A가 하나, 이제 E가 있을 때 하나 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FG로 받게 된다면 대문자는 하나도 없을 거고, 그때 B와 D의 합은 두개 아니면 세 개잖아요. 그래서 총합 3, 4. 그 다음에 2, 3. 하지만 이거 겹치는 거 아니죠? 가에 대해서 표현형이 다르니까 총네 가지. 굉장히 적은 수가 나와서 이것도 탈락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 여기만 FE로 바꿔주면 되겠죠? FE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랬을 때 조합을 좀 해보자면, EF, 그때 대문자 하나 오고요, 라지 A. 그 다음에 FF면 역시나 대문자 하나 오고, 그 다음에 FG 먼저 써볼게요. FG랑 FF랑 같은 표현형을 묶일 거니까, 그때 대문자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GE, EG, E가 표현되는 표현형, 그때도 대문자 하나도 없고, 그때 B와 D에 대해서 대문자 총합은 두 개, 세 개인 건 아까랑 똑같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가 같은 표현형으로 묶였을 때 대문자 세 개, 네 개, 그다음에 세 개, 네 개,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두 개, 세 개. 이때 얘네 둘이 같은 표현형이면서 총 7가지 표현형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 가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다 이렇게 채워 놓으면 결국에는 대문자 세 개면서 F가 발현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와가지고 F가 발현되면서 대문자 세 개를 가질 확률은 전체 8조합 중에서 두 개이기 때문에 4분의 1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지우과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강이고요. 3회 모의고사입니다. 3회 모의고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답을 구해서 정답을 체크했을 때 괜찮은데? 문제풀이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이 3회 모의고사는 보면 볼수록 조금 더볼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 이제 그러한 요소들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 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A지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고지자기 분포와 해양지각의 연령을, 거기 밑줄, 고지자기 분포와 해양지각의 연령을 나는 지구자기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 여기다 별표를 딱 붙인 이유는 요 고지자기 분포를 우리가 좀잘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연령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0.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아, 해령 열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령 열곡을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놓고요. 해령 열곡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요. 퇴적물의 두께는 점점 더 두꺼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면 참 좋겠다. 아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해령 열곡에서 지금 만들어진 해양지가 정자극기. 그쵸? 그런데 충분히 먼 거리에 역자극기가 있고요. 또 정자극기. 아,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 열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좀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A와 B는 보니까 역자극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요 자료에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다가 방위표를 딱 표시하는 거지. 동서남북. 그러면 정자극기라고 하면 고지자기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북방향을 향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게 자북방향이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역자극기라고 하면요. 지금 자기장이 뒤집힌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자기 방향이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아, 이 고지자기 줄무늬를 가지고 방향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방향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동서남북 방위를 또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자료를 보면요. 지금 어느 시기에 지구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이 지구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력선으로 자기장을 표시했을 때, 방향을 역시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지구 안에 자석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막대 자석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자, 자기장을 표현하는 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아셨죠? 이거 방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표시가 된다. 아셨죠? 그때 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요 S극 방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 S극, 요 부근, 지표 부근에 북극, 지리상 북극이 있는 거고, 요 그림에 의하면 요 지리상 북극과 뭐가 똑같은 거냐면 지금 지자기 북극이 똑같은 거예요. 지자기 북극. 왜냐면 현재 요 그림을 잘 보면 자기장이 정확하게 지금 남북 대칭적이에요. 대칭적이라고 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북극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 얘는 지금 쌍극점 모델. 아주 이상적인 그런 상황을 가정한 거. 그래서 지리상 북극, 지자기 북극 같은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고. 아, 그러면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이 같아요? 그러면 너 정자극기의 모습이구나. 또는 현재 모습을 모형으로 설명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유추가 돼야 되는 거지. 아셨죠? 보겠습니다. 자, A의 해양지각이 생성될 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나와 같아. 라고 되어 있죠. A의 해양지각은요. 지금 역자극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역자극기. 근데 얘 누구라고요? 정자극기. 그렇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가. 이렇게 가가 아니죠. 나가 아니라 뒤집힌 상태. 아셨죠? 얘는 지금 정자극기고 지금 여기에 N극, 여기에 S극이 놓인 시기에 A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열곡은 A보다 B에서 가깝다. 여기에 해령 열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에서 가깝다. 그러니까 넌 맞아. 최근 400만 년 동안 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10cm 퍼 년보다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해령 열곡이 있는 거고, 지금 100만 년이죠? 400만 년의 해양지각이 여기 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확장된 거리라고 한다면, 확장된 거리가 대략 100km에서 200km. 여기까지가 100, 여기까지가 200이니까. 그 사이에 해당하네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120km 정도라고 한다면, 따져보면 되겠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니까요. 시간은 400만 년, 400에 만 년 분의 이제 거리를 할 건데, 거리는 여기서부터 120k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20하고 km니까 1km. 자, 1km는 1000m.

1미터죠. 그러면 1000, 1미터는 100cm죠. 이렇게. 그럼 cm per 년 단위가 나오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지우면 4분의 12. 그러면 요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cm per 년이 되겠죠. 그러면 요것보다 빠르다? 아니네, 느리네. 요렇게.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요렇게 해서 풀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자료는 뭐냐면 요 고지자기 줄무늬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조금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수능 특강 교재 자료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정자극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자극기 옆에 역자극기가 있고요. 또 다시 정자극기 옆에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계속 반복되는. 즉 여기가 지금 해령 열곡에 있는 축 부분이 될 거예요. 맞았죠? 축 부분이 될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모습. 즉 여기서의 해령 열곡은 방향이 북서 남동, 북서 남동 방향으로 열곡이 이렇게 발달된 상태. 그게 지금 여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요 방향이 북서 남동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 방향이. 아셨죠? 요런 자료 해석하는 거. 아셨죠? 그리고 실제 자료는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라, 요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자료를 봤을 때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완벽한 대칭은 아니에요. 깔끔하진 않아요.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보통 깔끔하게 자료를 제시하긴 하죠. 요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퇴적 환경에 대한 문항이고요. 자, 표는 서로 다른 퇴적 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퇴적 환경 세 가지를 배웁니다. 육상 환경, 해양 환경, 연안 환경. 여기서 대부분의 퇴적, 가장 많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어디? 해양 환경. 아셨죠? 왜냐하면 면적이 가장 넓어요. 아셨죠? 자,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 아, 너는 해양 환경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삼각주, 석호, 조관대. 해양이랑 육지가 만나고 있는 곳에서 형성되는 지형이잖아요. 그럼 너는 연안 환경이구나. 이렇게. 선상지, 빙하, 사막은? 너는 그러면 육상 환경이구나. 됐죠? 자, ABC 중 지구에서 분포하는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A다. 해양 환경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환경에서 가장 많은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자, B는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 자, 연안 환경은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곳,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곳에 존재하고 있죠. 맞고요. 석회암의 대부분은 C에서 생성되었다. 자, 육상 환경에서 석회암이 만들어졌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석회암이라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자, 유기적 석회암과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된 석회암과 화학적 퇴적암으로 분류되는 석회암이 있죠. 맞죠? 자, 유기적 석회암,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된 석회암의 크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산호, 여기 있고요. 유공충,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개. 됐죠? 조개 같은 경우는 미물 조개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산호나 유공충은 우리가 다루는 거, 교육과정상 다루는 건다 바다 환경에서. 그러니까, 아, 석회암은 바다에서 많이 만들어지겠구나. 특히나 화학적 퇴적암, 탄산칼슘이 퇴적이 돼서 석회암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교육과정상 다루는 이 석회암은요, 대부분 다 바다. 그러니까 유기적 석회암도 바다, 화학적 석회암도 대부분 다 바다에서 형성이 된다. 해양 환경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틀린 거야. A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됐죠? 경, 리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볼게요. 그림 가나 다는 주요 지진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요 지진대를 밑줄. 주요 지진대를 밑줄 긋고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지진대라고 하는 건 지진이 분포하는 곳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어떠한 경계가 쫙 있다는 겁니다. 요 지진대는 뭐랑 일치가 되냐면, 판의 경계랑 일치된다. 아셨죠? 판의 경계랑 일치된다. 요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진이 발생하는 곳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이게 지진대인데, 요 지진대가 판의 경계랑 연결이 된다. 근데 봤더니 태평양이 있고요, 태평양 주변에 이렇게 지진대가 있네. 아, 그러면 요 판의 경계는 수렴형, 주로 수렴형 경계겠구나. 됐죠? 그 다음에 요 자료를 보면, 여기 지진대랑 여기 지진대, 요 자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요거 2회 모의고사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는 발산 경계가 있고요. 여기에는 수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발산과 수렴 경계, 여기에 지진대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는 대.

대서양이네요, 대서양. 대서양 중앙에 있는 요 지진대는요, 뭐랑 관련 있어요? 발산. 여기에 중앙 해령이 쫙 있으니까. 그쵸? 요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보면, 가의 지진은 대부분 해령을 따라 분포한다. 지금 여기 수렴 경계거든요. 수렴 경계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지진은 해구 부근 또는 호상열도 부근에 발달한다. 따라 분포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해령은 발산이니까. 됐죠? 자, 다의 해양에서는 천발 지진보다 신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신발 지진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여기다 무엇이라고 체크하냐면 섭입대 부근. 섭입대 부근이라고 여기다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상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판에 섭입이 일어나는 곳, 섭입대를 따라서 진원 깊이 300km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 지진은 섭입이 일어나는 곳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일단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모든 판의 경계는 기본적으로 천발 지진이 그 경계 부근에서 잘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섭입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면 신발 지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달을 보겠습니다. 달은 다의 해양이라고 얘기했잖아. 특히나 해양. 해양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요 지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있다? 해령이 있다. 해령은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면 천발 지진. 여기에서 섭입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천발 지진. 그러니까 천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틀렸어요. 자, 가나다의 천발 지진의 진앙 분포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그렇죠? 지진대를 판의 경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디귿만 맞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죠. 요 자료 2회 모의고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3번 문항 봤어요. 이제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선생님이 별표를 붙였습니다. 요 자료도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더 많이 있어서 그리고 유사 자료가 수능특강에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남아메리카판의 이동 방향과 A, B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싹둑 잘랐을 때의 단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남아메리카판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여기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네. 아, 여기 발산형 경계네. 발산 경계. 해령이 있겠네. 그쵸? 여기가 해령이 있겠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지금 멘틀 대류 하강하는 곳이죠? 여기 수렴형 경계가 있겠네. 수렴형 경계가 있고, 특히나 섭입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해양판이 여기 있는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가 해양판인 거야. 아, 너 해양판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아, 너는 사실 나스카판이지? 나스카판이지? 라고 하는 거. 또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는 거고. 여기에 지금 해령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져서 확장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 부분 해양판, 요 부분도 사실 해양판인 거죠. 요 부분도 해양판. 맞죠? 요 부분도 해양판. 여기도 해양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 남아메리카판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정한 하나의 덩어리를 움직이는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판과 대륙판을 같이 가지고 있는 판이구나. 해양판과 대륙판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판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A, B 단면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판이 나타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판의 경계가 두 개. 판의 경계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서로 다른 판이 세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에 수렴 경계 있고 여기에 발산 경계 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한 덩어리 판과 여기에 있는 요한 덩어리 판과 여기에 있는 요한 덩어리 판은 서로 다른 판, 세 개의 판, 판의 경계는 두 개. 이렇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 서로 다른 세 개의 판이 나타난다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남아메리카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묶음으로 움직이는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사이에는 어떠한 판의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의 판인 거야. 하나의 덩어리를 움직이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의 판, 하나의 판, 하나의 판. 세 개의 판이 나타난다.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아메리카판의 서쪽 경계에서는 남아메리카판의 서쪽 경계는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쪽 경계에서는 남아메리카판이 서쪽으로 섭입한다.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죠? 여쪽에 있는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죠? 얘는 들어갈 수가 없죠?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밀도가 크니까 밀도가 큰 녀석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얘는 섭입을 하는 게 아니죠. 섭입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섭입을 당하는 요 남아메리카판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서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쪽에서 미는 힘, 횡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습곡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습곡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이 마그마가 쭉 분출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죠? 화산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아셨죠? 여기. 즉, 요 부근에는 습곡과 화산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서쪽으로 섭입한다? 아니야. 섭입 안 해. 자, 남아메리카판의 동쪽 경계에서는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지금 여기에 해령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얘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태. 해령의 경사를 봤을 때 해령 부근 정상 부근의 경사가 높고 경사가 낮기 때문에 경사에 의해서 밀리는 힘 또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아셨죠? 어쨌든 해령 부근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밀려나간다. 아셨죠? 그러면 밀어낸 힘이 작용한다. 맞는 거. 기역, 디귿, 맞는 거.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자료는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추가 자료는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인데요. 어때요? 똑같죠? 지금 보면, 지금 여기가 아까 남아메리카판 있었던 곳이죠? 수렴 경계, 여기는 발산 경계. 맞죠? 여기 발산 경계, 여기 수렴 경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요 A판 하나의 덩어리. 요 B판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을 때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똑같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섭입을 안 하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섭입을 하죠. 그러면 판이 섭입하는 과정에서 이 해구 밑에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얘가 더 빠르게 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요 해구를 따라 섭입하는 판이 있는 요 판은 요 판보다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A보다 B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4번 문항 다 봤고요. 이제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은요. 지금 퇴적암의 분류와 관련된 자료죠. 보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퇴적암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석탄 있고, 사암 있고, 암염 있네요. 석탄은 유기적 퇴적암인데? 사암은 세설성 퇴적암인데,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인데, 맞죠? 자, 증발하거나 침전하여 생성된 퇴적암인가? 증발하거나 침전하여 생성된 퇴적암? 얘 누구 얘기하는 거야? 화학적 퇴적암이구나. 화학적 퇴적암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화학적 퇴적암이니?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화학적 퇴적암은 누구? 암염.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된 쇠사슬성 퇴적암 같은 경우는 쇠사슬 퇴적물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죠. 그러니까 아 지금 이 물음은 너 쇠사슬성 퇴적암이니? 쇠사슬성 퇴적암이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누구가 되는 거죠? 사암. 아니요. 그러면 넌 누구죠? 석탄.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암염, 사암, 석탄. A는 사암, B는 석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답은 몇 번이죠?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간단한 문제죠. 여기서 이러한 표현, 증발하거나 침전하여 생성된 퇴적암이니 요거를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쇠사슬성 퇴적암.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면? 사암이라고 하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했다고 했잖아요? 입자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16분의 1mm에서 2mm. 이게 바로 모래 입자의 크기 범위. 그러니까 아, 사암은 주로 입자의 크기가 요 정도 되겠구나. 근데 요 범위를 암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1mm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 사암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대체적으로 요 정도의 크기. 아셨죠? 2mm보다 큰 입자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감. 16분의 1mm보다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로. 그러면 이암이나 쉐일. 아셨죠?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요. 지층 단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딱 보니까 이렇게 단면이 나와 있으면 일단 상대 연령, 순서를 좀 봐야 되겠죠.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 퇴적암이 쭉 있고 화성암이 있는데 화성암이 퇴적암을 모두 다 관입을 하고 있네. 비가. 근데 이 비를
A가 또 관입을 하고 있네. 근데 이 A가 단층에 의해서 잘려 있네. 그러면 순서를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볼게요. 자, 퇴적암이 다 쌓였어. 그리고 나서 누가 B가 들어온 거야, B가. B가 들어와서 얘를 다 뚫고 나온 상태. 맞죠? 뚫고 있는 상태. 자, 그런 상태에서 누가 A가 다시 또 B를 또 뚫었어. 여기 있는 퇴적암 다 뚫었고 B 마저 뚫어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A. 그리고 나서 누구예요? 이 A를 단층이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단층 F, F 프라임, F, F 프라임 이렇게 됐죠? 그게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요 단층은 대체 어떠한 단층이야?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단층선이 될 것이고, 단층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녀석이 상반, 아래에 있는 녀석이 하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반이고, 얘가 하반이 될 텐데, 우리가 항상 단층을 파악할 때는 단층면 또는 단층선 위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그려주라고요. 이렇게 미끄럼틀.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이렇게 상반 위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A가, 요 녀석들이 A잖아요? 그럼 A와 A를 비교해 보면, 요 상반의 A가 내려온 거지. 상반의 A가, 요 A가 내려와야지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상반이 내려왔다? 상반이 내려오려면 잡아 당겨줘야 되겠지. 잡아 당기는 힘,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는 거고, 장력에 의해서 단층이 만들어지면 정단층,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단층 FF 프라임은 정단층, 무슨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단층 FF 프라임은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단층 FF 프라임은 장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상반이 내려앉은 겁니다. 맞고요. 화성암 AB의 관입은 단층 FF 프라임보다 나중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순서는 퇴적암, 그 다음에 B 관입, 그 다음에 A 관입, 그 다음에 단층 FF 프라임이기 때문에 단층은 관입보다 나중이에요. 아셨죠? 또는 관입은 단층보다 먼저요. 그러면 관입은 단층보다 나중이 아니라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B와 주변 퇴적암의 선후 관계는 지금 얘와 주변 퇴적암의 선후 관계를 물어보기 때 선후 관계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진화계통이 잘 알려져 있는 화석이 있어야 돼. 화석이 있으면 누가 먼저니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화석이 있어요? 없죠. 화석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화석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거야? 관입암은 관입 당한 녀석보다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관입암이 관입 당한 녀석보다 더 나중에, 최근에, 얘가 더 젊은 녀석이야.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관입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즉, 관입의 법칙을 적용하여서 선후 관계를 판단해야 된다. 됐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 보시면, 7번 문항 선생님이 여기 또 별표를 붙여놨죠. 역시나 이 지질 구조, 부정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부정압이 어떠한 부정압이냐를 판단하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물음을 보면 어떠한 운동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러한 부정압이 만들어졌냐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별표를 가지고 왔고 관련 있는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보니 여기 지금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지층의 경사는 수평한데 밑에 있는 지층의 경사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네요. 그러면 너는 경사 부정합이야. 이렇게 가야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경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지층이 만들어지는 지각변동은 지구학 원 교육 과정에서는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습곡입니다. 습곡이 만들어지면 어딘가는 폐사, 어딘가는 향사가 나타날 텐데 그 부분을 일부분만 딱 취해서 보면 이러한 경사면이 잘 보일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폐사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경사 부정압이고요. 얘는 부정압면 밑에 뭐가 걸려 있냐면 화강암이 걸려 있네. 화강암이 누군데? 얘는 심성암이잖아. 부정압면 밑에 심성암이 걸려 있네. 그럼 얘는 누구야? 난정암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압인데

너는 경사부정합이구나. 너는 난정합이구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너희는 어떻게 만들어지니?를 이제 여기서 묻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부정합, 우리가 교육과정상 다룬 세 개 부정합 있죠?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자, 평행부정합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지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 요 지층이요. 물 밑에서 이렇게 쌓인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조류 운동을 받아서 위로 올라와서 풍화 침식.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쌓이게 된다면 어떠한 부정합이 만들어지느냐? 옆에다 그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부정한 면 밑에 평행, 평행.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수평, 수평. 서로는 평행한 부정합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러한 부정합을 무슨 부정합이라고 하냐면 평행 부정합이라고 얘기해요. 평행 부정합. 자, 얘가 그대로 융기. 풍화 침식 받은 다음에 그대로 침강, 새로운 지층 퇴적. 아셨죠? 우리가 이러한 지각 변동을 조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류 운동을 받으면 평행 부정합이 잘 만들어진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똑같이 지층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 지층이 어떻게 됐냐면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서 지각 변동을 받았어. 지각 변동을 받았더니 휘어져 버렸네. 어떻게 휘어져? 이런 식으로 휘어져 버렸네. 휘어진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융기에서 풍화 침식을 받은 다음에 가라앉았어.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층이 쌓였어. 그럼 어떠한 부정합이 만들어지겠느냐? 자, 다시 그려볼게요. 원래 요랬었고요. 얘가 횡압력을 받았습니다. 횡압력을 받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휘어지면서 습곡이 만들어지면서 융기했어. 그래서 물 위로 올라와서 풍화 침식을 받았어. 풍화 침식을 받은 다음에 여기가 잘려버렸어. 깎여버렸어. 그리고 나서 물 밑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퇴적층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물 위에 있는 지층과 물, 아, 다시요. 부정한 면 위에 있는 지층과 부정한 면 밑에 있는 지층의 경사가 서로 다르죠. 평행하지 않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부정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사부정합. 맞죠? 이러한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어야 되냐면 조산 운동이 있어야 된다. 조산 운동. 됐죠? 조산운동이라고 하는 건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그런 운동, 그런 지각 변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사부정합. 됐죠? 하나 더, 마지막. 자, 원래 이러한 지층이 있었어. 이러한 지층이 있었는데 이 지층 밑에 뭐가 생겼냐면 마그마의 관입이 있었어. 자, 지층이 있었는데 이 지층에 마그마의 관입이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그마가 그대로 식어버렸네. 그러면 땅속에서 마그마가 식은 거기 때문에 심성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심성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가 물 위로 올라왔어. 그리고 나서 풍화 침식을 받아버렸어. 풍화 침식을 받았어. 풍화 침식을 받은 다음에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가서 얘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여버렸어요. 이렇게. 됐죠? 즉, 이 지층 밑에 화성암의 관입이 있었고, 이 화성암의 관입이 일어난 후에 땅속에 심성암이 만들어진 후에 얘가 물 위로 올라가서 풍화 침식을 받고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지층이 쌓였다고요. 그럼 여기서 요 위에 있는 지층과 요 심성암의 관계,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지층과 요 심성암의 관계를 따지면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난정암의 관계. 난정. 아셨죠? 얘는 난정암, 얘는 경사 부정합, 얘는 평행 부정합. 됐나요? 그러니까 아, 어떠한 지층이 조류 운동을 받았어요. 그대로 위로, 그대로 아래로 그런 평행 부정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어떤 지층이 횡압력 같은 걸 받아서 조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경사 부정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어떤 지층 밑에 화성암의 관입이 있었어. 또는 뭐 화강암의, 심성암의 관입이 있었어라고 한다면 아, 이러한 관입이죠. 관입이 있었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난정암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관계가. 됐죠?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경사부정합은 원래 지층이 쌓여 있었고 지층이 횡압력 같은 걸 받아서 습곡이 만들어진 다음에 융기, 그 다음에 풍화 침식,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퇴적. 맞죠?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됐죠? 물론 그 이후로 다시 지표면 위로 올라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원래 지층이 있었고 그 밑에 화강암의 관입이 있었어. 쫙. 관입 이후에 융기, 풍화 침식, 그리고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지층이 쌓였어. 크게 지금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있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의 부정합은 조선운동이 일어난 지역에서 잘 형성된다. 조선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습곡이 만들어진다. 습곡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경사층이 만들어진다. 경사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풍화침시.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이면 이러한 경사부정합. 맞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난정합이다. 자, 부정합면 밑에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걸려 있으면 우리는 그위 녀석과 그 밑에 녀석의 요 관계를 난정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난정합이다. 맞고요. 가와나 모두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이 연속적으로 퇴적되었다. 연속적인 게 아니죠. 지금 위와 아래의 시간 간격, 퇴적 시간의 시간 간격, 생성 시기의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퇴적되었다? 아니죠.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크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제 부정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연속적으로 퇴적이 되면 얘는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퇴적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관계를 정합 관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다고 하면 얘와 얘의 관계는 정합이에요. 얘와 얘의 관계는 정합이라고. 둘의 관계는 정합이라고. 이쪽으로 하면 둘의 관계는 정합이에요. 둘의 관계는 정합이라고. 근데 얘와 얘, 둘의 관계는 부정합이라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둘의 관계는 정합입니다. 이렇게는 정합이에요. 근데 얘와 얘,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관계는 부정합이라는 거지. 둘의 관계는 정합. 둘의 관계는 정합이지만. 아셨죠? 그러니까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는 서로 연속적인 게 아니라고요. 부정합이라고요. 아셨죠? 요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자료, 요 문제, 좋은 문제라고 체크를 했고요. 답은 기역, 니은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자료는 뭐냐면, 경사부정합과 관련해서 이러한 기출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볼게요.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어느 지질 구조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라고 했고요. 지금 1은요, 지점토판 3개를 수평으로 쌓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는요, 지금 중심부가 위로 블럭하게 구부러지도록 변형을 시킨 겁니다. 이 변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 양쪽에서 밀어서 습곡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습곡이 만들어진 후에 3은요, 위에 올라온 걸 자르는 거야. 아, 물 위로 올라와서 풍화 침식을 받는 거구나. 맞죠? 그리고 나서 4는요,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층이 쌓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부정합은 어디 있는 거죠? 여기에 부정합면이 있는 거고, 요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의 지층과 아래 지층은 경사가 나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진 이러한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 습곡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지각변동, 습곡이라고 하는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각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조산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아, 이렇게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만 더. 얘와 얘의 관계는 정합이라고요. 아셨죠? 지금 얘와 얘의 관계 정합이라고요. 여기서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녀석과 위에 있는 녀석의 관계가 부정합이라고요. 아셨죠? 요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7번 문항 봤고요. 이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은요. 지금 태풍 자료인데요. 자, 그림은 북반구 해상에서 북상하는 어느 태풍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밑줄 그을 부분이 있습니다. 북반구 해상에서 북상하는 거기를 밑줄 그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지금 어떠한 자료냐면 이런 자료죠. 지금 태풍이 이렇게 있고요. 태풍이 북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쪽으로. 북상이라고 했잖아. 북반구에서.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태풍이 북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반구라고 했죠? 북반구라고 하면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자체 회전을 하면서 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태풍이 북상을 할때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위치한 사람은 태풍이 진행하고 있는 이 진행 속도와 자체 회전 속도가 더해진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과 이쪽으로 회전하는 게 지금 바람 방향이 더해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풍속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했고요. 맞죠? 위험 반원. 그 다음에 태풍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위험 반원에 놓인 사람이 봤을 때는, 자, 태풍 중심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 볼까요? 태풍 중심을 여기다 하나 찍고요. 여기다가 하나 찍고요. 여기다 하나 찍겠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정을 할게요. 여기 있다고 하면, 자, 태풍 중심이 여기 있을 때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어떨까요? 사람이 여기 놓인다고 칠게요. 사람이 여기 놓인다고 하면 똑같은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놓인다고 하면 진행하는 속도는 요거야. 이거. 그런데 자체 회전 속도는 요거라는 거지. 자체 회전 속도의 공기의 이동과 진행하는 속도의 공기의 이동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는 여기보다는 풍속 피해가 좀 적겠지. 그래서 아, 왼쪽에 위치한 사람은요. 풍속 피해가 좀 적을 거야. 안전반원에 위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자, 태풍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불 것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불 것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바람은 이런 식으로. 그럼 풍향 변화가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거야.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그래서, 아, 태풍 중심이 북상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왼쪽에 놓인 사람은 안전반원이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덜할 거야. 그리고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거야. 이것도 정리. 왼, 안, 반. 아셨죠? 그걸 가지고 이 자료를 본다고 하면 지금 태풍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쪽이고요. 여기가 동쪽이야. 북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는요. 태풍 중심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거야. 북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 동이니까 지금 비는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점은 지금 위험 반원에 놓여 있다는 거지. 위험 반원에 놓여 있어요. 이 지점은 안전 반원에 놓여 있다고요. 안전 반원에 놓여 있어요. 안전 반원, 위험 반원. 좀안 보이네요. 밑에다 써볼까요? 여긴 안전 반원에 놓여 있고, 너는 이쪽 사람은 이 지점은 위험 반원에 놓여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풍속은 A가 B보다 빠르다. 위험 반원에 놓여 있습니다.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가 똑같다라고 하면 아, 얘가 위험 반원에 놓여 있기 때문에 풍속은 B가 더 빨라야 돼. 그러면 A가 B보다 느리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태풍 중심은 태풍의 가장자리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다. 자,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은요, 저기압이죠. 저기압이면 공기가 적다는 거야. 태풍 중심은 가장 저기압인 곳, 공기가 적은 곳, 공기가 적으면 해수면을 누르는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해수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 줄이 있기 때문에 줄에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원래 해수면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저기압이 놓입니다. 강한 저기압이 놓여요. 여기에 강한 고기압이 놓인다고 칠게요. 강한 저기압이 놓이면 여기에 공기의 양이 적다고. 공기의 양이 적으면 이 공기가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뿔룩 나와 있다는 거지. 아셨죠? 여기에 고기압이 놓여 있어요. 고기압이라는 얘기는 공기가 많다는 거야. 공기가 많으면 해수면을 누를 수 있는 공기도 많은 거야. 그러면 누르는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에 해수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움푹 꺼져 있다는 거지. 즉, 강한 저기압의 중심은 해수면이 위로 올라와 있고, 강한 고기압의 중심은 해수면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태풍 중심은 강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해수면을 그려낸다고 하면, 해수면을 그려낸다고 하면 이 중심의 해수면이 이렇게 기압 차에 의해서 공기가 적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지. 덜 눌려 있어서. 아셨죠? 그러니까 태풍 중심은 가장자리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고위도의 해양으로 이동할수록 에너지원의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죠? 수증기죠. 수증기가 응결하는 과정에서 물방울이 되는 과정에서 잠열이 방출되죠. 이 잠열이 공기 덩어리를 계속 가열하면서 계속 상승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태풍이죠. 그런데 얘가 고위도 해양으로 이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온이 감소합니다. 그죠? 수온이 감소하면 수증기 공급 역시 감소한다는 거지. 수증기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감소. 아셨죠? 뜨거운 열대바다라고 하면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수증기 공급에 의해서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는 그 안에서 계속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잠열이 공급이 되니까 계속 뜨거워져서 계속 상승을 할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지만 차가운 바다로 이동을 하면 수온이 내려가고 수증기 공급이 잘안 되니까 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수증기가 잘 투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공기가 다시 재가열돼서 상승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위도 해양으로 이동할수록 에너지원의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봤어요. 이제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온대저기압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의 온대 저기압이 통과할 때

동반한 전선을 나는 일기기울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한랭 전선 부근의 공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아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전선면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지표면 부근을 보세요. 지표면 부근에서 여기 이제 전선이 있겠지.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곳에 전선이 생기는 거니까. 지표 부근, 전선 부근의 전선면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 이렇게. 이렇게 수직에 가깝다는 얘기는 지금 무조건 전선면 부근에서는 밑에 있는 공기가 찬 공기예요. 위에 있는 공기가 따뜻한 공기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굉장히 심하게 파고드는 거고, 따뜻한 공기가 강제적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전선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게 어디예요? 한랭 전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강제적으로 파고듭니다. 따뜻한 공기는 어쩔 수 없이 밀쳐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지표 부근에서 수직적인 상승을 하면서 두꺼운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굉장히 굵은 빗방울의 비가 전선이 지나에 가고 있는 전선의 후면에서 내릴 수가 있는 상태.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한랭 전선면, 한랭 전선 부근에서의 지금 요 공기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북서풍이 불고 있고요. 남서풍이 불고 있고요. 여기는 구름이 많네. 아, 그러면 너는 지금 북서풍이 불고 있구나. 북서풍. 그 다음에 구름이 많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너는 지금 남서풍이 불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구름이 없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자, 온대저기압 가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 중심이 있고요. 이쪽에 한랭전선이 있습니다. 이쪽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발달하죠. 온난전선 앞에는 남동풍,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맞죠? 여기는 찬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는 찬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에 전선면을 표시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온난전선면이 이렇게 완만하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쪽은요 전선면을 표시하라고 하면 지표 부근에서 굉장히 급하게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밀려 올라가는 모습으로.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본다고 하면 요 가의 모습은 요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맞죠? 이런 상태에서 전선 통과 전후에 풍향의 변화를 표시하라고 한다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서풍,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북서풍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는 적운형 구름이 형성된다. 적운형 구름이 형성됩니다. 강제적으로 밀려 올라갈 때 전선 부근에서의 전선면이 수직적이에요. 수직적. 공기가 수직적으로 상승을 한다. 두꺼운 구름 만들어질 수 있다. 맞는 거고요. 가의 전선면은 저기압 중심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 이 전선면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이 온난 전선면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죠. 한랭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빨라서 이 저기압 중심 부근부터 폐쇄전선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동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돌아가는 모습이 시계 반대 방향. 맞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야 된다. 틀렸고요. 자, 가의 전선면 통과 전후의 풍향은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북서풍이고요. 얘는 남서풍입니다. 그러면 전선면 통과 전에는 남서풍, 전선면 통과 후에는 북서풍.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너 틀렸네. 됐죠? 기역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은 보면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 제일 많이 나오는 문항 어떤 설계죠. 지금 자전축 경사 또는 자전축 경사 방향 또는 경사각 또는 이심률, 요세 가지 중에 보통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구성하는데, 지금 요 자료는 이심률만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문항을 푸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이 자료 보기를 해석하는 건좀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림과는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를, 그다음 나는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심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현재는요,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이 남반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곳,

제일 뜨거운 곳입니다. 그러면 북반구는 계절이 뭐가 되냐면 겨울이 되는 거고요. 남반구는 계절이 여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태양이 북반구를 비추고 있죠. 여기가 제일 뜨거운 곳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긴 북반구가 계절이 여름이 되는 거고요. 남반구가 계절이 겨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20률만 가지고 거리만 가지고 따질 때는 북반구 여름은 시원한 여름인데 남반구 여름은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될 거예요. 북반구 겨울은 따뜻한 겨울인데 남반구 겨울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20률이 변하면 기후가 어떻게 변하겠니가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 그린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상황은 태양이 여기 있고요. 자, 지구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서 쭉 선을 쭉 놓고 세 가지 경우를 다 해볼 건데요. 지금 20률이 현재보다 커진다면? 20률이 현재보다 커진다면 궤도가 더 납작해지는 겁니다. 더 납작해진다는 얘기는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원일점 거리가 그만큼 멀어집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20률이 커지는 상황. 20률이 커질 거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여기로 와야 되겠지. 20률이 커진 거야. 태양은 그대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지구가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여기에 놓여야 되겠지. 아셨죠? 이게 지금 20률이 커지는 상황. 요 나자류를 본다고 하면 현재보다 1만 년 전이 20률이 더 커진 상황이었네. 그러니까 아, 너는 1만 년 전이야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자, 그다음에 현재보다 20률이 작은 상황을 따져볼까요? 현재보다 20률이 작은 상황이라고 하면 자, 원궤도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일점 거리는 멀어져야 되는 거고요. 원일점 거리는 그만큼 가까워져야 돼. 그러면 자, 20률이 작아진 상황은 지구가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요. 얘는 가까워져야 되니까 지구가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 이렇게. 태양은 그대로 여기 위치하고요. 됐죠? 얘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보다 20률이 작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아, 1만 년 후. 1만 년 후.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됐죠? 이렇게 놓고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같이 그냥 읽어볼게요. 자, 현재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멀때 북반구는 겨울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에서. 기억에서. 현재 태양과 가장 멀때 북반구는 겨울철이다. 가장 멀 때는요. 지금 태양이 누구를 많이 비추고 있죠? 태양이 북반구를 요 지점을 수직으로 비추고 있다.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 그러니까 아, 기억은 틀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1만 년 전에 근일점 거리는 현재보다 작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만 년 전? 1만 년, 아, 요거다. 1만 년 전이라고 하면 20률이 커진 거야. 현재보다 큰 시기? 근일점 거리 가까워졌어. 원일점 거리 멀어졌어. 이게 지금 1만 년 전이죠. 근일점 거리는 현재는 요만큼인데 이때는 더 가까웠다. 그러니까, 1만 년전 근일점 거리는 현재보다 작았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1만 년 후에 북반구에서예요.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만 년 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률이 작아진 상황이죠. 지금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는데, 현재는 가까운 북반구, 겨울, 먼 여름. 맞죠? 그런데 1만 년 후가 되면, 마찬가지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근데 북반구 겨울인데 멀어졌어요. 그러면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여름은요, 먼 여름이었는데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따뜻한 여름, 더워지는 여름이 되겠지. 그러면 요 시기가 1만 년 후가 현재보다 겨울은 추워졌고 여름은 뜨거워졌기 때문에 더 연교차가 커졌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 됐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니은 디귿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 20률이 작아지면 북반구 중위도라고 하면 연교차가 커지는구나. 맞죠? 20률이 커지면 남반구 중위도라고 하면 연교차가 커지는구나. 이걸 일반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후변화 요인 문제가 나왔을 때 20률 변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전축 경사각 변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화, 즉 세차운동 문제가 나왔을 때

0: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걸 문제로 푼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일반화시키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쭉쭉쭉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정리합니다. 20률이 작아지면 북반구 중위도는요, 연교차가 커진다. 20률이 커지면 남반구 중위도는 연교차가 커진다. 아셨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항까지 봤고요. 이제 이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은 해수의 물리량, 자, 기온과 수온과 관련된 자료죠. 자, 그림은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 밑줄 그을 부분은 뭐냐면 중위도 어느 해역을 밑줄 그으셔야 돼요. 중위도 어느 해역. 자, 우리가 이 자료를 딱 보면 지금 여기에 월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층수온이 쭉 나와 있는데 표층수온이 계절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이라고 하는 걸 문두에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위도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있는 거야. 적도라고 하면 이만큼의 수온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극지역이라고 하면 수온이 계속 낮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의 수온 차이가 난다? 계절 변화가 있다? 중위도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보면 8월, 9월이 높잖아요, 수온이. 그러니까 중위도 중에서도 아, 북반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된다고. 문두에 없다 하더라도 알아내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놓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료 해석과 문제 풀이겠죠. 자, 보면 바람은 6월보다 12월에 더 강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2월보다 6월에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이두 개를 풀기 위해서는 6월과 12월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구나. 자, 6월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깊어질수록 수온이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수온이 다시 조금 내려갈 것 같은 느낌. 자, 12월을 보면요.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등 수온선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변했어. 지금 6월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변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까? 정확하진 않지만 경향성을 보자는 겁니다. 세로축에다가 가로축에다가 수온을 놓고요. 세로축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깊이를 놓겠습니다. 깊이를 놓을 거예요.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가로축에다가 수온을 놓고요. 세로축에다가 깊이를 놓겠습니다. 자, 얘는 6월달을 그릴 거예요. 6월달. 안으로 들어갔더니 수온이 팍팍팍팍팍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그쵸? 그러면 아, 6월달은 수온이 팍팍팍팍 내려가다가 이때부터는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이런 식으로. 그쵸? 요게 지금 6월의 수심에 따른,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됐죠? 자, 12월 같은 경우는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계속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요. 지금 12월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의 수온이 한 15도 정도 되는데, 그때 온도가 얘랑 똑같네. 아, 그러면, 아,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수온이 잘안 내려가요? 잘안 내려가는데, 잘안 내려가는데, 잘안 내려가는데, 잘안 내려가는데, 요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12월입니다. 12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6월은 수온이 팍팍팍팍 떨어지네요? 깊이에 따른 수온이 이렇게 감소가 확확확 나타나는 층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수온 약층 불렀죠. 수온 약층 밑에 심해층이 나타날 걸 기대할 수가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온이 굉장히 낮네요. 수온이 굉장히 낮다가 여기서부터 수온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낮은 수온이 몇 도예요? 낮은 수온이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가 요 정도의 온도가 15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정도의 온도가 대략적으로 한 15도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15도라고 하는 건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온이 낮은 게 수온이 일정한 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아, 여긴 바람이 굉장히 세구나. 바람이 굉장히 세서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했구나.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심해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15도라고 한다면. 심해층이 나타나려면 수온이 거의 0도 가까운 정도가 돼야 되겠지. 햇빛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 없는 상황이 돼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아, 햇빛의 영향은 고려해야 되는데 바람이 워낙에 세서 많이 세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 수온 약층, 그다음에 수온 약층 밑에 수온이 이제 떨어지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수온이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바람은 6월보다 12월에 강하다. 12월에 강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혼합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요 정도의 수온에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온다? 바람에 의해서.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지식으로도 풀수 있죠? 북반구 중위도라고 한다면 겨울철에 바람이 세다고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바람이 세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12월보다 6월에 수온약층이 발달한다. 수온약층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발달. 두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수온약층이 얼만큼 발달하느냐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수온차를 가지고 판단한다. 수온차가 클수록 발달을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수온차가 클수록 발달을 크게 하는 거고, 수온차가 클수록 안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여기서 위와 아래의 수온차가 크다? 그러면 위는 충분히 뜨거워서 가볍고, 밑에는 충분히 차가워서 무거워요. 안 섞여요. 구조적으로 안정해요. 안정층, 수온약층이 발달. 이렇게. 그러니까 12월보다 6월에 수온약층이 발달하는 게 맞아요. 아셨죠? 얘는 지금 섞이고 있는 상황. 아셨죠? 자, 8월에는 100m 깊이보다 25m 깊이 부근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8월입니다. 8월. 이렇게 놓고요. 자, 100m 깊이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에서의 수온 변화라고 하면, 자, 요 부근에서 등수온선 하나 정도. 그죠? 그런데 25m에서 보면 요 부근에서는 등수온선이 굉장히 막 바뀌네요. 요 깊이 부근에서 등수온선이 이렇게 팍팍팍팍 바뀐다는 얘기는 수온 변화가 크다. 여기서는 수온 변화가 거의 안 나타난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25m 부근에서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8월에는 100m 깊이보다 25m 깊이 부근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더 크다. 됐죠? 이렇게 풀면 기역, 니은티귿 다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1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2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종입니다. 오늘 이제 생태계 파트를 들어갈 텐데요. 생태계와 상호작용입니다. 주제는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생물 다양성과 보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주로 대부분의 내용은 그렇죠.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에 맞춰져 있죠. 특히 이제 방영구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문제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기출 문제들이 어떤 단원에서 출제되었는지 잠깐 볼까요? 주로 이제 세 문제 정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026학년도 보시면 이제 2025년도죠. 세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세 문제, 수능에서도 세 문제.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 단원 두 개의 단원 중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죠? 대부분 여기 생태계, 개체구간, 군집, 물질의 생산과 소비,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세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하나하나 볼 텐데, 1번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라 그랬죠. 많이들 이제 공부하셨을 텐데, 이 기억은 개체군 A잖아요. 그죠? 개체군이 뭐예요? 같은 종이죠. 동일한 종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기억은 그래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개체군 A와 개체군 B니까 이종 간의 상호작용. 이걸 우리가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개체군 간 또는 개체군 사이 상호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이제 우리 앞 글자만 써보면 텃세, 순이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그죠? 텃순, 리, 사가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종 간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경쟁, 종간 경쟁 또는 경쟁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분서, 그 다음에 써볼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경분, 공, 기, 포. 네, 뭐죠? 경쟁, 분서, 공생. 두 가지 있죠? 상리 공생, 편리 공생. 주로 이제 상리 공생. 서로서로 이익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 관계. 기생. 요거 뭘까요? 포식과 피식. 이런 것들이 개체군 사이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 종간 경쟁은 이라고 그랬어요. 종간 경쟁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경쟁은 기억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틀렸고, 그 다음 뿌리옥 박테리아는 이건 세균이잖아. 세균, 생물입니다. 비생물 쪽 요인이 아니라 생물 쪽 요인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슬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자, 포식자, 피식자, 포식과 피식 여기죠. 그죠? 그래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표용이에요. 정답은 여러분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니까 기억하셔야 될게 경분 공기포. 예, 경분 공기포. 앞자만 쓴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비생물 쪽 요인. 보통 우리가 이거 환경이라고 하죠. 환경. 생물과 환경이라고 본다면 비생물 쪽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늑대가 말코 손바닥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이것도 포식과 피식 관계죠. 그쵸? 기억이다. 됐고. 그 다음에 지의류. 지의류는 생물입니다. 생물. 지의류의 암석의 풍화가 촉진되어 토양 형성되는 것은 니은이다. 지의류. 얘가. 암석의 풍화가 촉진되어 토양이 형성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생물이 환경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디귿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고. 분해자. 우리 이제 생물 쪽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생소하다 그랬죠, 그죠? 생소해. 예,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얘네들이 이제 생물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럼 비생물적 요인은 뭐예요? 환경들. 우리 빛, 토양, 공기, 온도, 바람, 이런 것들, 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생물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우리 요거. 기억번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이 똑같죠? 그림은 그대로 놔두고 보기만 바꿔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이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경분 공기포. 요거고요. 곰팡이 생물 군집. 생물 군집에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외울 때 생소해. 이렇게 외우자. 네, 분해자에는 세 가지. 새, 곰, 버.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워보세요. 세균, 곰팡이, 버섯이죠? 곰팡이, 생물군집. 자세히 보면 분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종, 같은 종, 같은 종. 하나의 개체군이라는 얘기죠. 개미가 이를 분담하여. 자, 같은 종. 개체군 내 상호작용 중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순, 리, 사, 가. 텃세, 순이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개미가 이를 분담하는 건 요거라 그러죠. 사회생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얘지만 얘가 기억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군 안에서. 그죠? 개체군. 같은 종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기억은 이종간 상호작용이니까 경분 공기포 중에 하나일 거죠. 그쵸? 그다음 빛의 세기가 참나무의 생장. 자, 빛의 세기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이 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니은이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네, 그래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4번. 자, 발문은 그렇게 읽을 필요 없죠. 굉장히 발문도 짧아요. 그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다. 표는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종 X에 대한 거다. 이거 X가 뭐예요? 네, 식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물이에요. 그늘을 만들어 수분 증발을 감소시켜 토양 속 염분 농도를 낮춘다. 이거 뭘까요? 이러한 생물이 이러한 토양 속의 염분 농도에 변화를 준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 뭐에 대한 해당하는 거야?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것이죠. 니은에 대한 예입니다. 니은에 대한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뒷단원과 이제 단원 통합 문제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단원 통합 문제예요. 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고 그랬죠. 생물 다양성에는. 그 중에 이제 종 다양성이 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보기 중에 하나 있겠죠? 자, 기억. X는 생물 군집에 속한다. 이거 생물이잖아, 생물. 그죠? 됐고. 그 다음에 A는 기억에 해당합니다. 아까 지금 니은이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건 물어보겠죠? 종 다양성. 동일한 생물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건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종 다양성은 종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종의 다양한 정도. 네. 그래서 정답. 우리 고른 거죠? 네, 기억번 맞는 설명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계속 같은 그림 몇개더 나오고 있어요. 자, 바로 보기로 가겠습니다. 기억번 A는 여러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A가 하나의 개체군입니다. 같은 종, 동일한 종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 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분서라고 했어요. 분서, 경분공기포죠? 경분공기포. 예, 경분공기포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종간 상호작용,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기억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림에서 층상구조의 발달이 높이에 따른 빛의 세기에 음수림, 이거 생물이죠? 그죠? 얘가 빛의 세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야.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네, 니은은 비생물적 요인이 얘한테 주는 거고 얘가 얘한테 주는 거니까 뭐 이거에 해당하겠죠, 그죠?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 골라주셔야 되겠죠. 니은번. 분서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봤던 거고,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했다. 식물이 대기 산소 농도에 영향을 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여기서 여기로, 디귿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영양염류. 이건 비생물적 요인이죠. 얘가 식물성 플랑크톤. 이게 생물이죠. 얘 개체수를 증가시켰대. 그러면 영양염류가 식물성 플랑크톤에 영향을 준 거니까 얘는 니은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기역이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기역번. 가는 니은이다. 가는 디귿이다. 라고 찾았고. 니은번. A는 비생물적 요인이다. 그랬어요. A. 영양염류. 이건 비생물적 요인이다. 맞고.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자, 문제풀이 할때 처음 나온 얘기니까 한번 얘기해보면 생태적 지위가 뭡니까? 아, 우리 이제 공간 지위, 먹이 지위 뭐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어떤 그 생태계 안에서 그 개체군이 어떤 먹이를 먹는가, 어떤 서식지를 차지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적 지위라고 하잖아.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칠수록 뭐합니까? 아, 서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할때 우리가 생태적 지위라는 단어 쓰죠.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얘기는 비슷한 곳에 산다. 비슷한 먹이를 먹는다. 뭐 이런 의미인 거지, 그지? 자, 비슷한 서로 다른 종이 있어요. 그죠? 종의 새가 경쟁을 피해 활동 영역을 나누어 살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나누어 살기. 예, 분서.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좀 봤었는데 얘는 얘에 대한 얘기. 예, 맞죠. 그쵸? 디귿, 니은 썼고 이제 기역이 여기 들어갈 테니까 그거에 대한 거니까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번, 디귿 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옳은 내용을 골라봅시다. 그랬어요. 자, 학생 A. 생물 쪽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소해. 이렇게 해보자 그랬고, 방금 앞서 문제에서 영양염료는 비생물 쪽 요인이라고 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지의류에 의해 암석이 풍화가 촉진되어 토양이 형성되는 것. 이건 뭐에 해당할까요? 지율이라고 하는 생물이 토양, 환경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암석의 풍화 촉진해서 토양 형성에 이제 관여했다라고 했으니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것이다. 얘가 얘한테.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세 친구의 이야기는 전부 다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이제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문제는 아니죠. 조금 오래전에 문제긴 하지만, 자, 한번 봅시다. 1조 시간이 식물 개화에 미치는 영향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1조 시간에 따른 식물의 개화, 요걸 아마 교육 과정상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배웠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암기죠. 그죠. 지속적인 암기가 한개 암기 이상일 때뭐 꽃이 피고 뭐 이런 것들 얘기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이 문제에서도 좀 적용이 될 건데, 문제 발문 중에서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하죠. 이 식물이 개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없음,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쭉 빛이 없는 그 구간, 그죠? 지속적인 암기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마 배웠던 단어 중에 지속적인 암기, 이런 표현을 썼을 거야. 지속적인 암기. 이게 연속적인 빛없음이라고 이 문제에서는 준 거고요. 기간은 8시간, 8시간. 8시간. 요렇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뭐에? 식물의 개화에. 그럼 좀 보면, 얘 하나, A와 B 중에 하나가 빛 있음, 빛 없음이다. 이런 얘기인데, 식물이 이제 개화를 하려면 요 조건이 성립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근데 개화를 했지 않니? 그러면 지속적인 암기가 8시간 이상인가 봐. 그지? 그럼 요게 빛 없음이겠구나. 그렇지? 얘가 빛 있음, 얘가 빛 없음. 그래서 8시간 이상 돼가지고 개화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지? 얘는 왜 개화 못했을까? 8시간보다 짧으니까 개화 안한 것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개화하는 거고. 얘, 8시간 넘었죠. 그죠? 지속적인 암기가 개화했다. 얘는 어떨까? 얘. 8시간 넘었잖아. 그지? 그럼 얘뭐 될까? 개화함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되겠죠? 네. 그래서 A는 빛 없음이 아니라 B가 빛 없습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고. 아, 그래서 A는 빛 있음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빛 없음이고, 여기 빛 있음, 그죠? 빛 있음. 여기가 빛 없음. 그러니까 기억은 A는 빛 있음 맞고요. 니은 번, 기억은 개화라 그랬고요. 기억은 개화 안함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고. 그다음 디귿 번, 1조 시간. 1조 시간, 낮의 길이. 자, 1조 시간은 당연히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맞겠죠. 됐죠? 네, 정답은 우리 기억 번과 디귿 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1조 시간 문제 하나 더 나왔죠. 자, 발문 보시면 1조 시간이 식물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식물 중 A의 개체의 기억부터 리얼의 빛 조건 단리에서 개화여부 관찰했다. 그림은 빛 조건 1부터 4를 표는 1부터 4에서 기억부터 리얼의 개화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하지. A는 종 A가 개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없음 기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개 암기 뭐 이런 표현 쓰긴 했는데, 그런 용어는 문제에서 주지 않나 봐. 뭐 이제 더좀 잘, 뭐좀 설명을 좀 친절하게. 요 정도 길이는 연속적으로 빛이 없어야 식물이 개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짧잖아. 그지? 지금 빛 없음 구간이 얘보다 짧으니까 개화하지 못했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개화 못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 요 구간보다 길잖아. 그지? 얘뭐 됐을까? 개화했겠지. 그치,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얘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뭐 합치는 게 아니지. 우리가 개화와 관련된 거는 연속적인 빛 없음이 끊기지 않고 얘보다 길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탈락. 개화 안한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얘가 보시면 여기 잠깐 섬광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요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얘는 조건에 포함되는 거잖아. 빛 없음 구간이, 연속적인 빛 없음 구간이 요거보다 더 길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개화를 하겠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돼. 4에서 리을은 개화한다. 1조 시간 비생물 환경요인 했고, 종회의는 빚없음 시간의 합이 아니라, 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야? 연속적인 암기 시간이 요 시간보다 길어야 꽃이 개화한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정답은 기역번과 니은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주제가 바뀌었죠. 네, 주제가 바뀌어서 이제 생존 곡선, 우리가 생장 곡선, 생존 곡선 배웠을 거야. 상대 연령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우리가 그린 그래프가 생존 곡선이다라고 배웠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왜요? 자손을 많이 낳지 않아. 부모가 아주 극진히 보호해. 마치 이제 사람이라든지 대형 포유류. 네, 그런 경우는 생존 수명을 거의 다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급격히 꺾이는 거지.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2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나 중기나 후기나 항상 이렇게 사망률이 일정한 이런 그래프를 갖는 개체가 있는 것이고, 초기에 굉장히 많이 죽는다는 얘기지. 보통 이제 알을 낳는 생물들, 어류라든지 그런 애들은 굉장히 초기에 이제 많이 죽게 되는 이런 3형의 유형의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1형, 2형, 3형에 해당하는 게 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생존 개체수의 변화를 가지고 이 기역이 1, 2, 3형 중에 뭐고, 2형이, 니은이 1, 2, 3형 중에 뭐냐라는 걸 찾는 건데, 여기에 이제 문제 조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세요. 특정 시기의 사망률은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를 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면, 이렇게 구간을 쪼개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0에서 20, 20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이런 것들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낯선데, 요 발문 조건에 요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처음 시기, 이게 487분에, 여기서 여기로 갈때 줄어든 개수가 있잖아. 그지? 생존 개체수니까 요 사이에 얼마가 빠졌느냐, 얼마나 죽었느냐, 사망했느냐, 요 값을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하는 특정 시기의 사망률인 거지.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를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를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을 예, 그 값을 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의 총개수 그 시점에 시작된 총개수 요걸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472분에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야. 요 빼주면 이렇게 여러분 숫자 빼주시는 거야. 그 다음 똑같이 얘는 447분에 여기서 여기를 빼줘. 그럼 얼마? 네, 265인가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182분의 얼마? 171 네, 이런 식으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 있잖아, 커지고 있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진다. 무슨 값이? 사망 개체수가, 사망수가,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뭐예요? 1형이다라고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똑같이 얘도 한번 식을 세워 보시면 이렇게 나눠서 식을 세워 보시면 512분의 여기서 여기를 빼줘요. 네, 뺀 값이 384죠. 그 다음은 128분의 우리 96. 그죠? 그 다음 여기 해보면 32분의 24. 마지막 8분의 2. 네, 8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걸 이제 다 계산해 보시면 얘도 4분의 3이요. 얘도 4분의 3. 자, 뭐야? 구간마다의 비율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야. 뭐에 해당합니까? 네, 2형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이 문제는 이 마지막 발문 조건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야. 이 식만 여러분들이 세워주실 수 있으면 그 값의 어떤 변화의 추이를 가지고 1형, 2형, 3형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라는 걸 찾는 문제입니다. 이제 2026학년도 수능에 이런 문제를 썼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이 유형은 하나 좀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전엔 나오지 않다가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기억은 A 시기의 사망률이 B 시기의 사망률보다 높다. 그랬어요. 네. 지금 기억이 뭔데요? 1형이죠. 여기보다 여기 쪽이 더 사망률이 높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A 시기의 사망률이 더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번. 생존고수 2형. 2형이죠. 연령대별 사망률이 일정한 유형이다. 네, 됐고. 그 다음, 디귿번. 니은의 생존곡선은, 자, 몇 정이에요? 우리 2형이라고 하긴 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니은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네, 11번은 여러분들, 우리 개체군의 생장곡선이죠. 점점 이제 우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수가 올라가다가 이제 일정해지는, 뭔가 이제 환경 저항 때문에 더 이상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환경 저항은 항상 존재합니다. 환경 저항은 초기부터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J자형의 이론상 생장곡선이다. 실제 생장곡선 S형이다. 라고 하고 그 이론상 생장곡선과 실제 생장곡선의 그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 환경 저항이라고 설명한다. 근데 환경 저항이 문제에 나오는 걸 보시면 환경 저항이 언제나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금방 보기를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저항이 커지는 것이지 환경저항이 처음에는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하려면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야 되겠지. 쉽게 보면. 그치? 그래서 A와 B 중에 누가 출생률이고 누가 사망률이냐? 그래프 값이 더큰게 출생률인 거야. 그래서 얘가 출생률인 것이고 얘가 사망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그죠? 개체수가 어쨌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읽어주시면 기억번 보기 같은 걸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기. 계속 나올 겁니다. 구간 1에서 뭐 구간 1이든 어디든 간에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라고 보셔야 돼. 알겠죠? 환경 저항이 뭡니까? 뭐 서식지 부족, 점점 제한된 공간 안에 개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먹이 부족, 서식지 부족, 노폐물 증가, 천적 증가,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저항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환경 저항은 작용한다. 틀렸고. 자, 기역의 개체군 밀도는 이제 면적분의 개체 수인데 개체 수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지. 예, 보시면 T2일 때 T2일 때 얘가 T1일 때보다 낮다? 자, T2일 때가 개체수가 더 많잖아. 그지? T1일 때보다. 그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개체군 밀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쵸?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네, 그래서 기역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마찬가지로 생장곡선입니다. 원래는 이론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J자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고, 뭐 때문에? 환경 저항 때문에 증가하다가 더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 그런 그래프, S자형 곡선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데,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개체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환경 저항이 커지겠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여기 구간, 보시면 되겠어요. 개체군의 밀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자,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환경 수용력. 그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여기 거의 끝지점. 여기를 이제 우리가 딱 그려주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환경 수용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값을 커주게 하려면,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환경 저항을 낮춰주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더 올라가서 S자를 그릴 수가 있겠지. 그지? 환경 저항을 낮출 수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100이라고 했는데 100보다 훨씬 크죠? 거의 200 가까이 가잖아. 그지? 이 값이. 그러니까 100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우리 니은 번과 디귿 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개체군의 생장곡선도 그래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따른 개체수니까 얘도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좀 문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림은 먹이의 양이 서로 다른 두 조건 A와 B에서 종 A를 단독 배양했을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먹이의 양은 A가 B보다 많다. 그랬죠. 얘가 먹이가 많대요. 얘가 먹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개체수가 많은 거겠죠, 당연히. 그죠? 먹이 조건이 풍부하니까. 그죠?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단독 배양했을 때, 먹이를 많이 줬을 때와 먹이를 적게 줬을 때, 당연히 이제 개체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기억, 구간 1에서 증가한 A의 개체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자, 이 그래프 기울기 보세요. 그죠? 네, A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의 구간 2에서, A의 구간 2에서, 여기 찍어줬죠, 그죠? 환경저항이 작용한다. 항상 존재한다. 네, 뭐 볼 필요도 없어요. 1구간이든 2구간이든 항상 환경저항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디귿에 B의 개체수는, 자, 지금 개체수는 Y축 값이에요. 개체수는 T2일 때, 자, T2일 때 여기고요. T1일 때, 예, 여기 딱 나와 있잖아. T2일 때 값이 T1일 때 값보다, 예, 어때요? T2가 더 높죠?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 기역니은 디귿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지금 문제들은 다 생장 곡선, 생존 곡선. 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생존 곡선입니다. 생존 곡선.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얘네들이 유형 1, 2, 3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2형 나왔으니까 여기는 1형이나 3형이 되겠죠.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요. 근데 얘네들이 초기에 사망률이 후기보다 높아. 뭐예요? 초기에 훅 떨어지죠. 그죠?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죠. 초기에. 초기에.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래프상의 3형입니다. 뭐 굴형, 어류형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한 번에 적은 수의 자손을 낳아요. 사람 유형이죠. 대형 포유류. 초기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낮다. 네. 처음 출생했을 때는 부모의 극진한 보호로 거의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생존 개체수가 유지되다가 확 줄어드는 이러한 유형이 1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망률이 일정한 네, 2형이 되겠죠. 자, 기역번 B는 1형입니다. 맞고 그다음에 니은번 디귿에서 2형임을 얘기하는 거겠죠. 2형. B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라고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A의 그래프 기울기와 B의 그래프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서 이 개체수가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있는 값을 봐봐. 여기 구간은 100과 1000 사이고 여기 구간은 1과 10 사이야. 값이 어디가 더 클까? 여기가 더 크겠지, 그지? 더, 값이 더 많이 줄었겠지, 그지? 그래서 A 시기 동안의 사망 개체수가 더큰 거야. 얘보다. 그러니까 1보다 크겠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대형 포유류와 같은 건 뭐야?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 1형. 사람 유형. 대형 포유류, 사람. 자, 대형 포유류와 같이 대부분의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는 종의 생존 곡선은 3형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3형이 아니라 1형이라고 해야 되겠지. 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우리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생존 곡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생존 곡선 문제의 마지막입니다. 생존 곡선 문제의 마지막이다. 자, 기역은 이제 이게 1, 2, 3형 중에 뭔지만 찾으시면 돼. 기역은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요. 왠지 이제 보이죠, 이제? 초기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높다. 많이 낳아요. 초기에 많이 죽어요. 그죠? 3형이다. 3형. 밑에 건뭐볼 필요 없겠죠? 기역번. 1형의 생존 곡선을 1형. 나타내는 종에서 A 시기의 사망률은 A 시기의 사망률 거의 죽지 않죠? 그죠? 네. B 시기의 사망률도 높다. 틀렸죠? 그죠? 여기 확 줄어들죠? 그죠? 그다음에 니은번. 2형의 생존 곡선. 나타내는 종에서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 아까 우리 했던 보기 똑같아요. 여기에 사망한 개체수와 B 시기 동안 사망 개체수 여기가 훨씬 더 값이 크죠. Y축 보세요. 네. 그래서 사망한 개체수는 B 시기 동안 사망 개체수 같다가 아니죠. 그죠? 네, 틀렸고요. 그다음 디귿번. 기역의 생존 곡선은 지금 우리가 찾았던 것처럼 3형에 해당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 15번 문제는 디귿번만 맞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장곡선, 생존곡선 풀어봤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시면 16번 문제부터는 방영구 문제입니다. 식물의 군집조사에서 우리가 방영구 조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수능에서도 방영구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요 문제에 일단 적응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러 방영구 문제가 있는데, 가장 최근의 문제, 예, 16번 문제를 가장 잘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림은 지역 P에 10m 곱하기 10m 크기의 방향구 16개 설치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AC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P에서, 그 다음 중요하죠. A와 C의 상대 피도는 20이다. 자, A, B, C가 있는데 A와 C가 20%, 20%면 합이 100이니까 B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20과 20, 나머지 60이 있겠지. 그치? 예, 그 정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방향구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예,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얘네들을 더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뭐, 중요치, 중요도. 가장 큰 종이 뭐예요? 그 군집의 우점종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방향구 조사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걸 우리가 찾아봐야 돼. A종, B종, C종, 이런 거야. 먼저 이제 개체수를 여러분이 세어보셔야 돼. 요거 개수 세어보시고, 요거 개수 세어보시고, 요 개수 세어보시고. 요 시간은 필요하겠지, 그지? 그 시간은 이제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숫자를 세시는 거할줄 아셔야 돼. 자, A는 숫자가 몇 개예요? 세어보시면 8개입니다, 8개. 개체수가 8개란 얘기야. 예, 그 다음에 B는 몇개 나옵니까? 요런 거? 예, 요런 거 이제 개수 세시면 요게 10개가 나와, 10개. 그 다음에 C를 세어보시면 요게 이제 7개 나옵니다. 7개. 이걸 가지고 이제 상대 밀도는 전체 개체 수분의 그 해당 개체에 우리가 몇 프로냐 이걸 계산하는 건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18개 다 합치면 25이잖아. 이걸 100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4 하시면 돼. 여기서 곱하기 4 해버리면 상대 밀도의 퍼센트 값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좀더 빠르죠.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 식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곱하기를 4 하셔서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퍼센트야, 퍼센트. 이렇게 이게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100%가 나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상대 밀도 값을 하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대 빈도는 우리가 방영구 수야, 출현한 방영구 수를 보시면 돼. 그러니까 A가 출현한 칸이 몇 칸이냐 이런 거 보시면 돼. 하나만 좀 해볼까? 한칸 출연했지, 두칸 출연했지, 세칸 출연했지, 네칸 출연했지. 이런 식으로 네칸 출연했다. 자, B는 똑같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여덟 칸 출연했다. 그 다음에 C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출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계산을 전체분의 그 해당 종의 퍼센트 를 계산하는 게 상대 빈도인데, 이것도 이제 비율을 보시면 얘가 1대 2대 1이란 말이야. 그지? 1대 2대 1.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25%, 50%, 25%. 이렇게 해버리면 1대 2대 1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합이 100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P도는 줬잖아.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A와 C가 얼마래? 얘가 20이래. 그지? 얘가 20이래. 합이 얼만데 얘도 100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야? 60이야. 이렇게 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값을 더해 줘 버리면 중요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A, B, C 중에 누가 우점종인지를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야. 자, 기억번.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뭐에 대한 얘기야? 이 정도를 이제 개념으로 알아야 돼. 덮을 P자 쓴다 그랬지? 피도에 대한 설명이야, 피도. 상대 피도 봐야 되겠지? 가장 큰 종. 피도가 가장 큰 종. 누구야? B다. 맞고. 자, A의 상대 빈도 값 계산해야 되겠지, 그지? A의 상대 빈도 값 25%. 그 다음에 C의 상대 밀도 값. C의 상대 밀도 값 28%. 네, C의 상대 밀도 값보다 작다. 맞지? 작지, 그지? 그 다음에 우점종은 C다 그랬으니까 우점종은 계산하셔야 되겠지. 그지? 얘네들을 더한 값, 얘네들을 더한 값, 얘네들을 더한 값인데, 지금 보면 상대 밀도도

밖에 없고 여기는 네 가지 종에다가 개체수도 얘는 좀 삐뚤삐뚤해. 균일하지가 않아. 우리가 종다양성 얘기했을 때 어때요? 종수가 많고 또 이제 균등하게 분포했을수록 종다양성이 크다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지? 얘는 종수도 네 종에다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돼 있으니까 종다양성이 이 지역이 1지역보다 크다. 이런 얘기 할수 있겠지. 여기 나와 있잖아. 보기 보세요. 종다양성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낮다. 그렇지. 얘가 높다라는 얘기지. 그지? 종수와 균등 분포 비율.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피돌 보시면 1대 3대 1이야.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20, 60, 20이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야. 20%, 60%, 20%. 이렇게 피돌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니은번에 보시면 A의 상대 피돌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 때문에 A의 상대 피돌 이거 하나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짧게 금방 볼수 있단 말이야. 그치? 네. 보기를 살짝 보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1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점종을 물어봤잖아. 디귿보기에서. 자, 디귿보기 먼저 가볼까? 디귿보기에서 이제 중요치가 가장 큰 종, 즉 우점종 물어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도 제일 많아요. 출현 방향구수 빈도도 제일 높아요. 그리고 피도도 높아. 그럼 무조건 얘가 뭐야? 우점종이지. 얘는 B란 말이야. 얘만 이제 B가 맞으면 이 보기가 성립되는 거잖아. 얘는 굳이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이렇게 이제 아래에 있는 것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더 해볼까? 27, 39, 50이네, 50. 아까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지? 요걸 100을 맞춰봐. 100을 맞추려면 곱하기 2하면 된다 그랬지. 여기다 곱하기 2 해가지고 써주시면 돼. 22%, 24, 28, 26. 이게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이게 100이야, 100. 이게 이제 상대 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해 보시면 돼. 이거 더 해볼까? 좀 짧게 푸는 방법들이야. 11, 15, 20이야, 20. 20인데 100으로 맞춰준단 말이야. 그리고 100%라고 해가지고 맞춰주면 되니까 곱하기 5 하면 되겠지. 그지? 곱하기 5 하면 30, 25. 그지? 20, 25.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상대, 빈도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합치면 이제 다 100%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0.1 나왔는데 이거 그대로 쓰면 될거 아니야. 그치? 10%, 20%, 30%, 40%.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피도. 그치?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번 보기 이제 해결되죠? 니은번 보기. 자, 니은번. A의 상대 피도는 요거 있잖아. A의 상대 피도는 20. 그 다음에 2에서의 상대 피도, 여기 10. 같다? 아, 틀렸지. 그치? 아까 우리가 기역 보기는 맞다 그랬고, 니은 보기는 틀렸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디귿번만 보면 되는 거야, 디귿번. 디귿번은, 요거는 B인데, 요것도 B냐? 라고 하는 걸 봐주면 되는데, 자, 대강 보시면은, 제일 큰게딱 보이진 않지? 이럴 때는 이제 덧셈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 자, 다음 더해보면, 여기 더해보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 66 정도 나올 거야, 66. 이게 뭐야? 중요치야. 더한 거지? 요거 더한 거야. 그렇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얼마? 더해주시면 73. 73.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거는 74. 네, 값이 이제 비슷하잖아. 딱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얼마? 요게, 87이 나옵니다. 그렇죠? B가 아니지. 뭐야? 여기서의 우점종은 D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근데 모두 B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정답은, 그래서 우리 기억번, 1번 골라주셔도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18번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10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는 방향구법을 이용해서 지역 1과 2의 식물군집 조사한 결과다라고 돼 있고, 뭐 1과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여러분들이 없는데 여기 이제 숫자를 좀 보시면 55 나와 있지. 35. 그지? 그럼 여기 개체수니까 조심하셔야 돼. 개체수니까 밀도를 계산하셔야 돼. 상대 밀도가 없으니까 상대 밀도 하나 써줘야 돼. 요거랑 여기 봐도 되고 여기 봐도 되고. 35니까 여기다 20 쓰면 되겠지. 20. 35니까 여기가 20이다.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곱하기 2한 거잖아, 곱하기 2.

곱하기 2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30이구나. 곱하기 2하면 여기는 10이구나.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돼. 그지? 그럼 여기 얼마일까? 40이겠구나. 곱하기 2해야 여기 되는 거니까 요 값은 얼마일까? 개체수는 20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아, 그 다음에 좀 찾아볼게. 여기 밑에 있는 식을 좀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80이야, 80. 여기 80. 80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어차피, 이것도 이제 좀 잘라보자. 여러분 눈에 좀잘 보이게. 잘라보시면, 이거 합이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되고, 이거 합도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된단 말이야. 그럼 60, 75니까, 이거 25네. 25. 그럼 이것도 알 수가 있겠지. 여기 합쳐서 50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30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여기 80이니까. 그지? 80이니까 이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을 곱했을 때 얘냐? 이게 조금 이제 값이 좀 지저분한데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돼.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지.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와? 이거 이제 35다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됐죠? 35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힌트가 있어. 여기 같대. 그것도 중요한 힌트지. 그지? 여기 같다는 얘기는 요 값이 다르지, 그지? 요 값이 다르니까, 같으려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15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20이면, 그지? 요거를 더한 값도 55. 그죠? 요거를 더한 값도 55. 이렇게 갖게 되는 거야. 될까요? 네. 그럼 이거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겠지. 나오나? 네, 이렇게 하면은 50, 네, 50. 막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더 해볼까요? 80에 115네요. 115.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60이고요. 105. 자, 그럼 제일 큰게 뭐야? 네, B네. 1에서는 B가 우점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계산하시면 이제 70에다가 40 더하면 110. 우점정 뭐야? 아, C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되겠다. 얘도 한번 찾아볼까? 요거의 절반이지? 그럼 요거의 절반이야.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3대 2잖아. 3대 2. 그럼 얼마야? 8. 이런 식으로. 다 개체수까지도 찾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B와 C의 개체수의 합을 구하래. 아, 이렇게 개체수의 합까지 구하래. 조금 까다롭게 됐죠? 합치면 이거 30이네. 그지? 그럼 2도 찾아볼까? B와 C를 합치면 이건 20이야. 그럼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아니, 크다. 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2의 식물군집에서, 2의 식물군집에서 우점정 찾았지? 네, 제일 큰 거, 중요치 제일 큰 거. C, 맞다. 자, 또 기역과 니은을 더하래. 자, 기역 얼마? 115. 니은 얼마? 55. 네, 더하면 170. 야, 이거 이렇게 계산 문제가 좀 자세하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네, 우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힌트를 하나 얻으면, 이제 개체수를 가지고 이제 상대 밀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많이 뚫려 있잖아.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요거를 이제 A라고 놓자. 8을 A라고 놓자. 예, 8을 A라고 놓자. 그러면 이제 얘는 4A라고 놓고 얘는 2A다. 이렇게 놓잔 말이야. 요거 나왔으니까. 그럼 얘를 더해봐.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10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7A 더하기 30이 얼마? 10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A 값이 얼마인 걸 나와? A 값이 1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얘가 10이야. 얘는 40이야. 얘는 20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대 밀도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계산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그럼 기역 넣어주세요. 기역 넣어주세요. 기역 넣어주시고, 니은 넣어주시고, 디귿 넣어주시고. 그럼 끝나버리지. 왜? 합치면 100이니까. 그럼 X가 얼마 나와? 자, 더해 주시면 X는 31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요거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니까, 요것도 32다라는 걸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될까요?

0: 네. 그럼 기억권. A가 출연한 방영국의 수는 이건 뭐야? 빈도에 대한 얘기잖아, 빈도. 상대 빈도에 대한 얘기잖아. B가 출연한 방영국의 수. 자, 여기 보시면 돼. 상대 빈도 보시면 돼. A가 출연한 방영국의 수. 요거 보세요. 네. B가 출연한 방영국의 수. 요거 보세요. 네. 그럼 수보다 많다? 네, 틀렸죠. 그 다음에 W. W. 자, W 어떻게 계산할까? 자, 요거 이제 몇 배야? 3배, 3배. 그지? 10, 30, 3배. 그럼 여기는 3배니까 24겠구나. W가 24요. X 아까 31 찾았지, 그지? 31 더하시고, Y 아까 32 더하시고, 그거 더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87. 딱 나오지. 그지? 네, 확인했고. 그 다음 D급번. 우점종은 C다 그랬어요. 우점종은 C다. 자, 이것도 찾아봐야 되나? 얘는 여기서 얘가 제일 크네. 밀도는. 빈도도 얘가 제일 크네. 확실하게. 그 다음에 P도는 제일 크지 않네. 그러면 더 해볼까요? 더한 값을 보시면 얘가 이제 58이요. 중요치야. 예, 다 더한 값이야. 그 다음에 이거 81이요. 얘가 이제 100이잖아. 그지? 예, 그 다음 마지막이 61입니다. 네, 그러면 우점종은 누구야? 가장 큰 우리 C종을 우점종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우점종은 C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비례식을 한번 세워서 풀어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풀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8을 A라고 놓고 다 8의 배수란 말이야. 그지? 8의 배수.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로 써가지고 A라고 놓고 얘는 4A, 얘는 2A. 요거랑 요거를 합치면 100이다. 라고 하는 거 가지고 미지수의 A를 풀면 우리가 상대 밀도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은 19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20번부터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서는 박민아입니다. 이제 우리 문제풀이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우리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풀때 지난 강의에서 풀었었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 헌법의 기본 원리의 실현 방안, 이번에 기본권의 유형의 경우에는 기본권의 성격, 이거 기억하면서 선지 하나씩 분석하고 제시문 싹다 읽어보면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딱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정한 얘기를 요구할 수 있대. 우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 크게 두개 있었어. 사회권이랑 청구권. 근데 뒤에까지 읽어봐봐. 개별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이면, 오케이. 개별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줘. 라고 쓸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이며,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의 성격도 갖는다. 즉,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합쳐보자. A는 청구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다쓸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거 그냥 딱 보자마자 청구권에 해당이 되는 거는 2번 정답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요? 돼. 수능에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 다 써야 돼. 알았지? 자,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자유권.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이거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지? 침해된 기본권을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카드처럼 쓸수 있는 거였죠? 비장의 카드. 그러니까 수단적 권리 정답 2번. 다른 모든 기본 보장의 전제가 되는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권리 뭐였지? 그렇지. 얘는 평등권이었지. 4번. 국민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 5번. 국가기관의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의 정답은 우선 2번. 자, 이제 2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 유형인데 지금 제시문 사례 딱 보잖아? 이거 기본 문제 있을 스케일이 아니야. 이거 나 개인적으로 실전 문제 가도 되고 평가원 단위 문제 그대로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의 유형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봐봐. 동그라미 짤무로 수사기관에 체포가 되었는데, 체포 과정에서 내가 체포되는 이유,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국가기관과 동등한 단계에서 수사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고지받지 못했대. 오케이. 그러면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의 신체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상황이네. 두 번째,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대. 이후 공공기관의 실수로, 나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인터넷에 노출됐다는 걸 알게 됐대. 이제 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 유형은 바로 자유권이겠죠? 얘들아, 여기서 찾아낼 때 너무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찾아내면 좋아. 근데 찾아내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자? 하나씩 단계를 위로 넘겨보자. 오케이, 이거는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신체의 안전 보장받지 못했으니까 신체의 자유. 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라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자유권으로 연결시키는 연습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지 다 연습할 겁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 사회권. 현대복지국가헌법에서부터 보장받기 시작한 거, 사회권. 자유권은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부터 보장받기 시작한 거죠.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 옳은 설명. 정답 3번.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라고요?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국가 권력의 침해를 막아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소극적 성격의 권리였죠.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기본권 제한 생각해봐. 앞에 있는 워딩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들. 즉,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다 준수하게 된다면은 자유권도 제한 가능한 거겠죠? 따라서 2번의 정답, 3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 이런 문제 빠르게 푸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참정권과 청구권 중 하나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옳은 응답을 한 학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간단해. 여러분들이 청구권과 참정권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일관적으로 쭉 써보는 거야. 그리고 맞춰보면 돼. 봐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인가? 둘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해. 왜? 청구권의 경우에는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를 국가에 요청하는 거니까.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니까.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건 사회권인데 둘다 아니야.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
기본권이 침해됐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줘 중간 단계로 쓸 수 있는 거 청구권만 해당이 됐었어.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만 해당이 돼. 국가의 급부를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만 해당이 돼. 그러면은 모두 다 똑같이 둘 중에 하나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말한 거는 바로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정답은 참정권에 해당이 되는 갑이 유일하게 다 옳게 설명을 한 거겠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셨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에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정답을 옆에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번 강조하는 거. 교사와 학생의 멘트가 나온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마지막 선생님의 멘트다. 다 맞았다고 했는지 한 명이 틀렸다고 했는지. 두 사람은 옳게 설명했지만 한 사람은 B에 대해 설명했네. A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한 명이 B에 대해 써있어. 그럼 각각 뭐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우선 찾아보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사회권이야. 현대복지국가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 사회권이야.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하는 능동적 성격의 권리? 참정권이야.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은 사회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사회권이 바로 A가 될 거야. 한 사람은 B에 대해서 했네요. B가 참정권이 될 거야. 그럼 이 한 사람은 누구야? 병이 되는 거겠지? 기억은 병이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등장한 적극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 따라서 2번 정답 끝. 3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는 거겠지? B는 참정권이니까 잘못된 설명. 4번 국가의 존재를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해. 얘들아 4번 선지 잘 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회권하고 참정권이 지금 A랑 B로 구성이 되었어. 사회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돼? 네. 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니까.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니까. 따라서 A와 달리 B가 아니라 A, B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 B와 달리 A가 아니라 A와 달리 B라고 해주셔야지 옳은 설명이겠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유형 A, B. 이거 되게 쉬운 문제 같지? 뭐야, 방금. 내가 이렇게 쉬운 문제 같지?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기억하니 혹시? 우리 1단원의 정치화법에서 기본 문제 3번. 2단원.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기본 문제 3번. 와, 이거 진짜 내가 막 그때 이런 설명 했을 거야. 이거 진짜 평권이 최근에 요구하는 거다. 이거 5번 틀렸을걸? 그래서 이게 왜 5번이 답이 아니지? 라고 헷갈렸던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 이유 매우 간단해요. 잘 봐. A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A는 자유권. 잘 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B는 평등권.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래서 답이 안 나왔을 거야. 틀렸거나. 이거 평가원이 이렇게 낼 것 같아. 나 진짜 촉이 왔어. 아니, 왜냐면은 수특에서 자꾸 이런 결로 문제를 내고 있어. 어떤 결? 봐봐. A는 개인이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 B.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A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B였어요. A는 B와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A는 이것이다 라고 얘들아 왜 이렇게 주술관계를 헷갈리게 쓰지? 뭐, 그럼 뭐야? 이렇게 내겠다는 거지 뭐야?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제시문 꼼꼼하게 읽으라는 시그널이야. 이거 기껏 수측에서 다 시그널 보냈는데 우리가 그거 무시하고 왜 이래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앞으로 제시문 꼼꼼하게 주술관계 체크해서 읽어야 돼. A는 평등권이야. 그러면 이러이러한 B와 달리라고 되어 있지. 이러이러한 거에 해당이 되는 B는 자유권이었어. 이래서 아마 5번 문제 많이 틀렸을 거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내겠대. 그 연습하자.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A는 평등권이었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지. 내가 이거 강조했어.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37조 2항의 처음을 기억해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였어. 자유권 역시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로서 제한 가능했어.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는 평등권이었죠. A와 달리 B라고 둘의 순서 바꿔주세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다. 얘들아 4번 잘 봐. 둘 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해. 둘 다 천부인권적 성격이잖아. 민주주의의 이념 중 최고 이념인 인간 존중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축이었고 이거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는 거니까 국가를 존재로 하지 않는 국가 성립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겁니다. A와 B 모두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 둘 다 모두에 해당이 되므로 정답은 5번. 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제시문 주술관계 읽어내는 연습 꼭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본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제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고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제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은 A 원칙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된다. 과잉금지 원칙.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제한 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이다.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되겠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겠죠. 디귿 보도록 할게요. 침해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에 저촉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이 충족되면 아니죠.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모두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기본권 제한의 목적에 필요한 적합한 수단 안에서 해야 돼, 둘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돼라고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6번의 정답은 바로 기역, 니은, 리을에 당하는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분필이 와장창 깨졌어.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헌법 조항들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얘들아, 요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헌법 조항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법 조항을 굳이 외우지 않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 조항을 외워야지만 가능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권의 유형을 헌법 조항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풀었었던 헌법의 기본 원리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헌법의 기본 원리도 다 뭐든지 외워야 된다라고 설명했었나? 아니었죠. 바로 헌법 조항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헌법 조항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당황하거나, 외워야 돼, 나 외우지 않았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두 번째,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뭐였지? 근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근로기회 제공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국민은 마지막에서 다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다 합치면은 사회권과 관련된 거였죠? 자, 우리 마찬가지로 계속 연습할 거야.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니까 사회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열거적 성격의 권리였죠?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보장될 수 있는 거였죠? 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 디귿,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였죠?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 국민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는 공무담임권이야. 공무담임권은 참정권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 볼 건데, 얘들아, 요것도 그대로 수능에 나올 수 있다. 왜? 이 제시문 자체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 육군 훈련소 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 중 하나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소재이지만 생소한 소재에서도 기본권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라는 의미야. 봐봐. 이렇게 한 거는 군에서 필요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해당 종교와 군생활에 대한 반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해서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자신이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적 활동을 할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므로 육군훈련소의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서 기본권 뭐를 침해하겠어? 그치, 종교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겠죠? 따라서 A는 자유권이라고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번,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2번,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3번, 구체적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까?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시되지 않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였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4번. 마지막 5번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국가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계속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유형 A, B, C에 대한 설명. 각각 자유, 참정, 사회 중 하나래.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권의 유형. 만약에 여기가 A, 여기가 B였으면 좀 수월해. 근데 기본권 침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두 개씩 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뭐가 뭔지? 잘 봐. 겹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요, A랑 B, B랑 C 이걸 고민하지 말고 기본권 침해 사례를 통해서 어떤 기본권이 제시된 조건 중에서 침해되었는지를 먼저 쓰는 거야. 봐봐. 동그라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갑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로부터 선거 당일까지 해외 출장을 가라는 통보를 받았대. 이에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일정을 조정해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제부터 알려줄게. 제시문에서 분명히 힌트가 되는 문장이 나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동그라미 회사는 평소 갑과 합의 없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키고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오케이. 그러면은 근로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어긋나고 있는 거네. 그 말은 인간다운 생활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거고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었네. 일단 대표적으로 참정권 침해되고 있고 또 사회권도 침해되고 있겠지. 제시되어 있는 조건이랑 맞춰본다면. 두 번째 사례 봐봐. 세모고등학교에 다니는 을은 학교 옆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학습 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네. 또한 을은 세모고등학교가 자신의 종교가 아닌 원하지 않는 다른 종교 수업을 듣도록 강요해서 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네. 사회권 침해되고 있고 자유권 침해되고 있네. 됐어? 얘들아, 그러면은 두 가지 사례에서 겹치는 건 뭐야? 사회권이야. 그럼 겹치는 B는 뭐겠어? 사회권이겠어. 그 위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참정권 찾을 수 있었다. 밑에 있는 사례에서 C는 자유권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 내용들 토대로 이제부터 선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이었죠? A는 참정권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었죠? B는 사회권.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됩니까? 자유권이? 아니죠.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니까 소극적 성격의 권리였죠. 자, 4번.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로 포괄성을 가지는 성격을 가지는 권리는 셋 중에 자유권이었죠. B와 달리 C는 따라서 4번. 옳은 설명. 마지막 5번.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비장의 카드로 짠! 내놓을 수 있는 건 청구권. 셋 중에 청구권에 해당하는 건 없었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기본권의 유형 A,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제시문 읽어내는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해. 왜? 요즘 주술 관계로 이렇게 힌트가 되는 내용을 헷갈리게 하니까. 더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제시문이 길더라도 처음 보는 내용이더라도 분명히 힌트가 되는 문장은 있다. 이거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거랑 아니고 하는 거랑 다르다. 다시 얘들아 힌트가 되는 거를 찾자. 우울해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그냥 푸는 거야. 가보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경제적 생활수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직업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 결정, 수행하며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함으로 뭐라고 볼수 있을까? 자유권이라고 볼수 있다. 근로의 권리란 근로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일하고 싶어. 인간답게 일하고 싶어. 라고 있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B는 사회권. 됐네. 선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권리. 자유권은 이렇게 썼네. 그래도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죠? 1번은 자유권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정답 1번 끝. 응, 정답 1번 끝.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 큰일 날 뻔. 정답 일단 1번 옳은 설명. 어쩐지 이게 1번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일단 의심해. 옳지 않은 거였어. 1번 옳은 설명이고요. 2번 사회정의 및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권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2번도 옳은 설명. 3번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이 되니까 A와 달리 B라고 해도 옳은 설명이죠. 3번 옳은 설명. 4번 봅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권리. 얘들 자유권과 사회권 우리 나누는 연습했습니다. 자유권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사회권은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따라서 B와 달리 A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권리이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마지막 5번. A, B 모두 법률을 통해 기본권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왜? 사회권은 열거적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B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이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대충 풀고 대충 이거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제시문 긴 거를 소화하는 연습을 포기한 겁니다. 계속 강조할게.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 마세요. 잔소리 같아요. 그래도 잔소리는 원래 반복해야 제

맛이야. 계속 귀 기울여 들어줘. 어떡해. 나중에, 우리 이제 기회는 수능 볼수 있는 정치법은 마지막인데 귀 기울여 들어주겠니? 나의 잔소리, 긴 제시문 계속 읽어야 돼. 알았지? 긴 제시문 계속 읽어야 돼. 읽기 싫어요. 안 돼. 일자, 봐봐. 동그라미제가 확정되어서 수감 중이던 갑은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했대. 그런데 구치소장은 민사소송 사건의 대리인 변호사는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대. 이에 갑은 소송 대리인의 변호사와의 접견에 대해서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해서 월 4회로 제한한 세모법 네모조가 내가 뭐랬지? 제시문이 길어도 힌트가 되는 문장은 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했대.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함으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라고 봤대. 여기까지 끊어보자. 얘들아, 일단 갑이 나는 침해됐다라고 주장한 기본권은 뭐야?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는 내가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주세요라고 재판을 요청하는 권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청구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우리 과잉금지원칙 기본권의 제한 나오면 그래서 잘 지켰는데 안 지켰는데 이걸 생각해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까지는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고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적합성까지도 인정이 되는 거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을 통해서 수용자의 신체적 구속 확보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 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고, 이를 인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중대하기는 하지만, 변호사와의 소송 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 대리인의 변호사와 접견을 그 성격이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결국에 수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 라는 내용까지도 하나 체크해볼게요. 그 다음에 바로 선지 보자. 갑이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청구권이었어요. 실체적 기본권, 다른 기본권은 그 기본권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줘라고 쓸수 있는 절차적 권리였으니까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봐봐, 이게 나온다라니까?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을 지켰는데 안 지켰는데 위배되었다라고 판단했죠.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본 거니까 니은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크다라고 본게 아니죠. 왜? 지금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침해받는 사익이 더 크다. 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설명이 돼서 3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4번의 그림을 살펴보니까 각각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A와 B를 먼저 찾을 수 있어. 자유권, 사유권 중에 하나래. 포괄적 성격의 권리인가? 네. 둘 중에 포괄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겠죠? 아니요. 사유권입니다. 그 우리 가랑 나에 들어갈 질문 몰라.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선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A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가 되는 본질적 권리이다.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 인간 존중을 위한 본질적 권리, 평등권이었죠?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복지국가헌법에서부터 강조된 권리. 사회권. 자유권은 근대 입헌주연법에서부터.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봅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뭐예요? 사회권이죠. A와 달리 B라고, B와 달리 A라고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다가 넣어봐.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인가에 대해서 사회권은 예, 자유권은 아니오라고 답변해야겠죠. 그러니까 사회권은 네, 자유권은 아니오라고 답변하니까 들어갈 수 있죠. 4번 정답. 마지막 5번.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헌법 37조

쭉 2항 앞에서부터 기억해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사회권과 자유권 모두 다 기본권 제한의 요건이랑 형식을 다 충족한다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는가? 아니요. 가능한데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둘다 아니요, 아니요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둘다 네네라고 답변하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길다. 긴 제시문 읽는 연습하자. 포기하지 말자. 가자.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출마하면서 자기 선거를 준비하거나 기획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읽어.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 조항이 공무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사상, 양심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대. 근데 중요한 건 양심의 자유 침해했네. 자유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앞뒤 내용을 봐야 돼. 여기 나와 있는 A, 여기 나와 있는 B. 또한 관련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를 출마 예정일 경우 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일자, 국가 및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인 이것을 침해한 돼. 오케이. 국가 및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어?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은 어디에 들어가? 참정권에 들어가. 얘들아, 사실은 제시문 자체가 너무 길고 힘들더라도 힌트가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또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 취급이라고 볼수 없다. 합리적 차별은 인정되는데 합리적 차별이 아니네. 그럼 무엇을 침해한다? 평등권을 침해한다. 어때? 제시문 긴거 인정. 길지만 분명히 힌트가 되는 내용이 앞뒤에 있다. 그래서 우리 A는 어떻게? 각각 참정권, B는 평등권 찾았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권력 행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정답 1번 끝. 2번, 국가안전보장. 이거 계속 반복되네. 이선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분리를 위해서라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왜? 계속 앞에 기억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자유와 권리 제한 가능합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 국민주권주의 뭐였지? 국민이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권리. 바로 참정권에 해당이 되는 거였지. A와 달리 B라고 둘의 순서 바꿔주세요.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에 전제가 되는 베이스로 깔리는 권리는 뭐였어? 평등권이었죠. B와 달리 A는 둘의 순서 바꿔주세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의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었죠. 그러니까 사회권에 해당되는 건 없었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쓸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 조금 많이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나랑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자.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점 결과야. 얘들아, 내가 학생과 선생님의 멘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했지? 마지막 선생님의 멘트였어. 몇 명이 맞았는지, 몇 명이 틀렸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채점 결과가 제일 중요해. 채점 결과는 3점이야. 하나당 1점이야. 지금 문제가 4개 나와 있지. 그리고 질문 잘 봐야 돼. A와 구분되는, 즉, A랑 B 모두에 해당이 되는 건안 돼. B에만 해당이 되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B와 구분되는 A의 특징이야. A랑 B 모두에 해당되면 안 돼. A에만 해당이 되어야 돼. 이거 포인트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선지 보니까 청구권, 평등권 중 하나래. 그 우리 요거 토대로 일단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거는 A랑 B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답란을 먼저 봐. 일단 B랑 A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럼 옆에다가 적는 거야.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다에 대한 거는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지. 이게 B라는 거 아직 단정 짓지 않았어. 그냥 일단 요거 적어 본 거야.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게 권리,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권리는

3억 원이었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만약에 A가 청구권이고 B가 평등권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봐. A가 청구권이었어. A가 청구권이었어. 해당돼? 이거 틀렸네. B가 평등권이었어. 이거 해당돼? 해당 안 되네. 요거 두개 맞다 하더라도 이 점이네. 조건에 맞지 않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A는 청구권이 아니라 A가 뭐가 되는 거야? 평등권이 되는 거야. B는 청구권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순서를 바꿨을 때 앞에 있는 조건과 맞지 않지. 그러면 이것밖엔 경우일 수가 없잖아. 그럼 A가 평등권이 되는 거야. 평등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지. 여기 옳은 거 들어갔다. 그 다음에 청구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얘도 맞았네. 그럼 3점이 되려면은 가랑 나 중에 하나만 맞아야겠네. 여기까지. 한 개만 옳은 설명이어야 돼. 둘다 맞으면은 말이 안 돼. 둘다 틀려도 말이 안 돼. 되셨죠? 왜? 여기가 3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 한번 전제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A는 평등권이었죠. 평등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국가적 성격의 권리, 본질적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했었죠? 그 이유는 뭐야? 인간 존중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축이 자유와 평등, 본질적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에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었죠? B는 청구권이었으니까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소거법에 의하면 정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우리 연습 계속해야 돼. A와 B 모두 기본권의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그러니까 디귿 옳은 설명입니다. 마지막 리을 봐봐. 국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는 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평등권과 구분되는 청구권의 성격으로 옳은 거예요? 다시. 국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거는 평등권에 해당되지 않죠. 청구권에는 해당이 될수 있죠. 왜?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 평등권과 달리 청구권에만 해당이 돼. 그러니까 A와 달리 B에만 해당이 돼.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가는 옳은 설명이야. 우리 앞에서 정리했을 때 뭐라 그랬지?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돼. 라고 얘기했어. 가가 맞다면 얘들아, 나는 잘못된 설명이 와야 돼.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 아닌 평등권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지. 그러니까 청구권이 아닌 평등권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평등권에 해당하는 설명 오르네. 지금 해당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지. 왜? 나에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옳은 설명이었어. 두 개가 안 맞아.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됐어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기역 니은이 아니니까 디귿 리을만이 정답이야? 라고 푼 사람들 분명히 솔직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왜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서 이 문제가 등장했지만 이제는 어떻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치. 다른 단원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면은 하나만 맞아야 돼. 여기는 틀린 거 들어가야 돼. 맞았네. 들어갈 수 없네. 라고 푸는 연습을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의 마지막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유형 ABC를 정리한 노트 필기 내용이다. 얘들아, 이럴 때에는 ABC가 뭔지 먼저 살펴보는 거야. 사회 자유 청구 중 하나래. A.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됨. 이거 보자마자 A가 사회권 쓰면 안 돼. 왜요? 물론 솔직히 얘기할게. 여기 정답상 A는 사회권이 돼, 나중에는.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거야.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된다. 얘만 가지고 A가 사회권이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왜? 청구권도 적극적 성격의 권리잖아. 침해받은 기본권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약간 애매할 수 있어. 그러면은 바로 2번 봐봐. 관련 헌법 조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내가 침해받은 권리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러니까 B가 청구권이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A는 뭐가 되는 거야? 사회권이 되는 거야. 되셨죠? 이제서야 A가 사회권이라고 확실하게 적을 수 있는 거야.

그건 단서 조항에 따르면은 나머지 C는 자유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요 내용들 가지고 이제부터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C와 달리 A, B는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죠. 기억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했던 거잖아. 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청구권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이인 거지. 어쨌거나 둘다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였죠? 근데 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뭐였어? 청구권에 해당하는 성격이 들어가야 되잖아. 틀렸습니다. 다에 소극적 방어적 권리임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자유권의 성격에 들어갈 수 있죠. 여기까지 맞아. 우리 자유권 보는 거니까. 라는 뭐야? 자유권 관련 헌법 조항이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거 자유권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데, 그럼 해당되는 내용 들어갈 수 있겠네.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 7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와 학생의 멘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교사의 멘트라고. 교사가 두번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을과 병은 옳게 발표했지만, 갑은 D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표했네요. 라고 되어 있었고, 얘들아, 일단 D가 뭔지부터 찾을 수 있겠다. 왜? 갑은 D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표했대. 갑은 A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D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표했대. 그럼 앞에 거 일단 읽지 말고 여기만 봐. 청원권. D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표했대. 청원권은 청구권이야. 이렇게 찾으면 돼. 됐지? 근데 을병은 잘 발표했대.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의 내용 중에 하나야. 을이랑 병은 옳게 대답했으니까. C는 아직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옳게 설명했대. C의 특징이래. A, B, C, D 중에 C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래. 그럼 C는 자유권이야. 왜냐면은 제대로 설명했다라고 평가하니까. 그럼 단서 조항에 따르면은 나머지 하나인 A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참정권이 된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참정, 사회, 자유, 청구 이렇게 찾은 다음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존재를,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A랑 B 중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는 뭐야? 둘 다야. 왜요?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고,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니까 둘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A와 달리 B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기본권의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쓸수 있는 비장의 카드, 청구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B와 달리 C라고 청구권에 해당이 되는 거는 바로 D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권리는 자유권이었죠. C와 달리 D라고 C가 자유권이었는데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는 참정권이었죠. D와 달리 A는 오케이. 정답 몇 번? 4번 끝.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가에 들어갈 내용은 지금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옳게 들어가면 돼. 직업 선택의 자유 들어갈 수 있죠. 왜?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 들어가면 되잖아.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옳은 것으로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기본 문제랑 실전 문제 모두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지겨울이만큼 강조한 게 뭐였어요? 우리 기출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한테 다시 설명하게. 지겨울이만큼 강조했던 건긴 제시문 나오고 모르는 내용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분명히 무엇이 있다? 힌트가 되는 내용은 있다. 요거 기억하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주술 관계 좀 조심하자. 이제 우리 기출 플러스 두 문제를 풀 건데, 이 기출 플러스 두 문제는 생소한 제시문, 긴 제시문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힌트가 되는 내용이 앞뒤 있느냐? 요거까지 해당이 돼요.
주술 관계는 사실은 그렇게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생각하시면서 기출 플러스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 작년 9모 문제였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범위에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만 포함시키고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긴급 재난 지원금 가구 구성

EU 신청 처리 기준이 난민 인정자의 A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자, 이거 풀자마자 몇몇 수험생들이 안타깝게도 A 사회권이야라고 풀었어. 왜냐면은 난민, 아, 이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해, 사회권, 이렇게 접근을 먼저 해버린 거야. 최근에 평가원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 헌법재판소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볼수 없다. 즉, 피해가 있었음에도 그 피해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또한 수급 대상이 될 자격도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볼수 없는데 그 범위를 차이를 두고 있죠. 차이가 없는 거를 차이를 두고 있다? 아, 이건 안 되지. 뭐가 어긋난 거야? 불합리한 차별이야. 바로 평등권을 침해한 거야.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봐봐. 재심은 길어. 물론 코로나19 우리한테 익숙한 상황이긴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생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트가 되는 내용 있어. 세 가지 모두 충족했죠? A는 평등권. 1번,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에 해당이 됐습니다. 2번,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 3번, 다른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었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바로 평등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얘들아, 5번 진짜 많이 나오지? 우리 이번 수특에서도 엄청 나왔는데 기출 플러스에서도 작년에도 또 나왔었다.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면 제한할 수 있다. 37조 2항의 앞에를 읽어보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기출 플러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억해. 생소하다. 재심은 길다. 그래도 힌트가 있다. 왜냐면 첫 번째부터 너무 생소하다. 기본권의 유형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독이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에 열린 과실에도 독이 있다. 뭐야? 이거 보고.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하지만, 이제 우리는 당황하지 말자. 왜? 계속 기억해. 생소하고 길어도 힌트가 있어라고. 독이 있는 나무라면은, 얘들아 생각해봐. 이 나무에 독이 있어. 그럼 만약에 이 나무에서 열린 과실에도 당연히 독이 있겠죠. 그거를 독소 독과 이론이라고 한대.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당연한 거 이렇게 써버린 거야? 1차적 증거가 독소라면 그에 의해서 파생된 2차적 증거도 독과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돼. 그러니까 1차적 증거에 만약에 독이 막 이렇게 있대.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파생된 2차적 증거에도 독이 막 있는 거래. 뭔 말이야? 끝까지 읽어봐.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배제된대. 물론 이게 증거 능력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었을 텐데, 증거 능력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야. 증거 능력은 증거으로서의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거를 의미를 해. 예를 들면은 막 사람을 때려서 협박해서 증거를 얻어내면 안 돼.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얻어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제한이 되거든. 대법원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물론 이를 기초로 해서 적법하게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예를 들면은 처음에 내가 만약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어.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2차적인 증거로 적법하게 획득을 했다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왜? 왜냐면은 독수 독과니까.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있는 과실. 따라서 여기까지도 이게 뭐야?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하였다. 뭐 그래서 기본권을 푸는 건데 이거 내가 형사절차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뭘까? 힌트는 있다. 봐봐.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원리를 구현해서 A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진짜. 얘들아, 독수독과부터 막, 1차적 증거가 적법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거두가, 뭐, 이 위법하더라도, 뭐 2차적 증거가 적법하면 독수독과 막, 엄청 여기서도 여기까지 생소하고 길고 독수독과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서 끝나네. 적법 절차의 원리를 구현해서 A를 보장하기 위한 거다. 적법 절차의 원리는 뭐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고 할땐 적법한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해야 돼. 왜?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니까 신체의 자유랑 연결이 되는 거지, 적법 절차의 원리는. 그럼 신체의 자유는 어디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자유권이었죠. A는 그래서 자유권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봐봐. 마지막 정리. 생소해.

심지어 우리 이번에 수능 특강 실전 문제, 기본 문제, 선지에서 계속 반복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가 이번 강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잔소리 많이 하고, 여러분한테 얘들아, 생소하고 길어, 힌트 있어, 이거 말고 많이 했던 게 뭔지 알아? 37조 2항 외워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 얘기 제일 많이 했어.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시험에 나왔으니까. 작년 수능에도, 작년 평가원에도 나왔는데, 올해 수특에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나는 올해 수능에도, 올해 평가 문제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모든 게다 합쳐져서. 주술 관계, 생소, 길어, 힌트 있어, 게다가 기본권의 제한. 자, 다시 보자.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아니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머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에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관련된 문제 모두 풀었고요. 이제 다음 강 넘어가서 정부 형태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취자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3년기 중화 반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1가산 1가 용기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체 이온수는 바로 이 과량에서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는 이 과량이 처음에 있었던 이 화합물의 양, 반응하기 전에 그 양으로 우리는 결정해주면 돼 라고 했었는데요. 드디어 오늘은요, 이 하나의 화합물에 수소이온을 두 개, 또는 이 수소나 나트륨이 원래 수소는 하나였는데 염기성 수용이 수소는 두 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산, 이과 염기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두 번째 시간이 처음에 3년기 주거 반응 듣는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셔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유니크 프리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요, 전체 이온수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그냥 1가산이니까 염기니까 과량이네 보면 돼 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주의할 게 여기 보이시죠? 2가산과 1가 염기가 있고요. 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2가 염기와 1가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린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과량이네. 그럼 똑같으면 잘된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는데 사실은 이과산과 일과 염기에서 이과산이 과량이라면 그냥 이거 그대로 따라가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HCl이다 와 같이 일과산은요, 이 화합물에 대한 양이 만약 2몰이야? 그럼 거기서 수소이온 그리고 여기 음이온에 대한 거 2배, 여기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다 더해준 게 전체 이온이니까 2배 해주면 돼 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얘네들 화합물에 대한 양에다가 곱하기 3배요. 왜냐, 이 하나의 화합물에 수소이온 2개, 그 구경꾼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요, 이번에는요, 1가산과 2가 연계해서 1가산이 과량이라면 그냥 얘네들 똑같아요. 이거에 대한 2배.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얘네들이 수소이온이 반응하면 그 반대 구경꾼이 그만큼 채워줘야 돼. 못 채워줘요. 그래서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량 전체 이온수 결정하는 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수용액에서 존재하는 이온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크게 있는 애, 가장 큰 이온수였던 거 기억나죠? 그래프 그리면서 결정하면 돼 라고 했거든요. 오늘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양이온수분의 모든 이온, 음이온수, 이거.

너는 만약 얘네가 1가산일까 염기야 그러면 1대1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2가산이 과량이야? 그러면은 양이온 수가 2, 음이온 수 1. 근데 만약에 1가산과 2가염기 중에서 1가산이 과량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1대1이 아니라 양이온 수에다가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서 연습할 건데 이거와 그리고 요거 꼭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체 이온수와 양이온수, 음이온수 결정하는 거. 그 다음은요, 이온의 몰 농도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다뤘지만요, 이 이온의 몰 농도는요, 처음에 여기에 지금 HA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BOH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는 건 수소 이온이고, 여기에서 이 A-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넣어주는 순간순간마다 부피는 증가하기 때문에 몰 농도 감소하고, 여기에는 지금 넣어주면서 같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몰 농도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온의 몰 농도까지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가산에 대한 개념부터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거를 조금 한번 설명하고 이 식이 무엇인가 설명해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0.1 몰 농도 HA와 그리고 0.2 몰 농도 BOH가 있습니다. 얘네가 모두 반응하여서 수소이온과 수소는 없는 모두 다 반응한 이 중화점이다라고 했던 건 0.1 몰 농도 HA가 10ml 있었을 때이 수소이온과 그대로 수산화이온 양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냐? 바로 0.1 몰 농도에다가 여기 화합물은 딱 수소인 하나만 내보내. 그때 부피 10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0.2 몰 농도에다가 이 BOH인 수산화는 하나만 내보내. 거기다 이 부피를 내가 이제 몰라라는 걸 구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몰 농도와 溶질의 양이다라고 했던 거는 이몰 농도가 라지 M으로 우리가 나타냈었죠. 그때 부피라는 걸 리터, 몰이라는 건 MOL 이렇게만 썼어요. 양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 밀리리터예요. 그럼 우리가 단위 환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관계를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V라는 건 몇이다라는 게 바로 보이면 된다. 아, 얘네들은요. 사실 얘네가 1이 나와요. 그럼 얘네도 1이 나와줘야 되네. 그래서 2분의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2분의 1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기에서 지금 2분의 1인 거지, 2분의 1 값이 아니죠? 이제 얘가 봅시다. 5다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5ml. 자, 제가 2분의 1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2분의 1이라고요? 아니죠. 2분의 1이 아니라, 둘이 곱했을 때, 얘네들이 똑같이 1이 나와줘야 되니까, 5다라고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기존 값에서 2분의 1이다라고 제가 표현만 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지워놓고, 5ml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수소이온의 양과 수소이온 양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그 시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0.1 몰농도에다가요, H2A라고 제가 써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의 화합물에서 수소이온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얘가 바로 20ml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여기 반응시키는 애가요, 0.1 몰농도 BOH예요. 얘는 수산화 하나 내보내죠? 그때 V밀리리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식을 이제 활용해 볼 건데 바로 산 염기의 가수에다가 그리고 몰 농도에다가 부피 곱해줘야 돼 라고 써 있죠? 제가 아까 은근슬쩍 계속 1을 곱해줬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여기서 수소 하나 내보내 여기 수산화 하나 내보내 라고 했었죠. 이 가수라는 게 무엇이냐? 산 또는 염기 1몰이 최대로 내놓을 수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H2A는 1몰에 대해서 바로 수소이온을 2몰을 내보낼 수 있는 거고요. BOH는요, 1가 염기다라는 뜻이 바로 수산화이온을 1몰 내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수라는 거 2, 몰 농도 0.1, 부피라는 거 20은 무엇과 같아야 된다? 여기에서 가수는 1, 여기에서 몰 농도 0.1, 그때 부피랑 같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곱해줘 볼까요? 자, 곱해주면은 여기서 얘네 몇이다? 4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 똑같이 4가 나와줘야 되니까 V는 몇이다? 40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시점에 부피를 구해야 돼? 그럼 우리는, 여기 가수까지 고려해줘야 돼? 라는 뜻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저랑 한번 요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1가산과 1가염기에 연습했던 것처럼 모형으로 가지고 왔는데,

있는데요. 이번에 황산이 1몰 농도에다가 100ml래요.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은요, 0.5몰 농도에다가 V1ml가 있는데, 반응이 끝난 후에 수소이온이랑 수산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소이온에 대한 양과 여기서 수산화이온의 양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주의할 게 있다. 이건 뭐다? 이과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쓸 때요, 1몰 농도, 그리고 곱하기 100ml. 근데 곱하기 뭐 해줘야 되냐면, 얘네는 100ml몰이 화합물인데 그 안에서 사실 수소는 두 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배를 해준 게 바로 0.5몰 농도에다가 얘네는 하나 나오죠. 그때 V밀리리터를 구하시오. V라는 건 몇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400이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똑같은 이 반응에 대한 연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표로. 자, 가에서는 일단은 여기 황산 수액 넣어놨고요. 나에서는요, 수산화 나트륨 넣어놨습니다. 그때 산핵가수는요, 수소이온 두개 내보내고 수산화는 하나 내보내기 때문에 이가, 일가, 그래서 이가산과 일가염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서요, 산 염기 수액의 몰 농도가 여기 1몰 농도, 0.5몰 농도. 자, 근데 산 염기 수용의 부피는 100ml,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수소 이온에 대한 거와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 같을 때를 바로 우리는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찾으려고 봤더니, 아, 가수가 달라요. 그래서 2 곱하기 2, 그리고 얘네들 지금 곱해줄 때 얘는 부피를 몰로 갈 거기 때문에 0.1몰 이렇게 가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피가 0.1몰이 아니라 0.1리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몰은 몇이다? 0.2몰이 나와요. 똑같이 0.2몰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여기 가수는 1이죠? 안 곱할게요. 0.5에다가 어떠한 부피를 곱했던 얘네가 0.2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알수 있는 게 얘네들 부피가 몇이다라는 거예요. 0.4리터니까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400밀리리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에서 밀리리터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밀리리터로 봐주시고 얘를 0.1리터, 그럼 여기에서 400밀리리터다라고 하는 건 바로 0.4리터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런데 반응한 산과 염기에 대한 양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에 대한 게 아니라 얘네들 덩어리, 화합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이걸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냥 몰 농도와 이 부피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0.1인 거고요. 얘도 그냥 이몰 농도와 부피만 곱해주니까 0.2인 거예요. 그럼 서로 둘은 어때요? 같지 않아요. 다만 왜 같아졌냐면 얘가 지금 이과산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내보내서 같아진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 자체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화합물에 대한 질문, 이건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개념 체크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황산은 몇 가산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얘네 두개 내보내네. 이과산이고요. 여기서 수산화 칼슘이니까 수산화 이온 두개 내보낸다라고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과염기입니다. 그럼 중화 반응에서 산이 이과산일 경우에 반응한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의 양을 물어봤어요. 자, H2A예요. 얘가 1몰 있어요. 이 화합물 자체가 1몰 있다란 뜻이고요. 여기에서 얘가 내보낼 수 있는 양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이 1몰에서 얘네는 두 배만큼 더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양은 반응한 산의 양에다가 두 배를 해줘야 된다란 뜻이에요. 이건 이과 염기일 때 똑같아요. 자, 그러면 0.5몰 농도 염화수소 100ml와 0.1몰 농도, 그리고 수산화 칼슘 200ml 혼합하였을 때 액성은요, 일단 그럼 여기에서 수소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0.5에다가 우리 그냥 100으로 해서 밀리몰로 할까요? 중요한 거몇배 해줘야 된다? 여기에서는 두배 아니에요. 왜? 일가산이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요, 수산화 이온에 대해서 구해볼게요. 그럼 0.1몰 농도에다가 200ml에다가 중요한 건 뭐다? 여기는 진짜 두배 해줘야 된다. 이과 염기니까. 그러면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어? 얘는 50이고요. 여기에서 얘는 40이죠. 그럼 누가 더 커? 수소이온 더 많네. 그래서 얘는 액성이 뭐다? 산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과산 이과 염기일 때 두 배 해주는 거 까먹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요, 예시를 들어서 전체 이온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어떻게 표기한 거냐면 H2A가 1몰 있을 때 BOH가 1몰 있을 때란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덩어리 자체 화합물이 1몰이야. 그럼 수소이온은 얼만큼 있어야 돼? 2몰. 그때 그 구경품 이온은 1몰. 자, 여기에서는 BOH 1대 1이죠. 1가 염기이기 때문에 B 플러스도 1몰, OH 마이너스 1몰. 그럼 얘네는 지금 산성의 염기성이에요. 당연히 산성이다. 그럼 얘가 지금 과량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과량이다라고 하는 거에 전체 이온수 따라가면 돼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양 이온수가 몇이냐면 얘가 2, 요거에 대한 거, 그리고 음 이온수는 1입니다. 자, 근데 반응에 참여해서요. 얘가 수선화 1 들어왔어요. 하지만 B 플러스 구경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사라져요. 그래서 전체 수는 여전히 3이다. 그래서 이과산과 일과 염기랑 반응할 때는 그냥 이과산, 이 과량에 대해서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수소이온 2배 나오기 때문에 이 화합물의 양에서 몇배 해준다? 3배 해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풀 친구는 1에다가 곱하기 3. 그래서 얘가 3이구나. 전체 이온수 결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요. 자, 1가산 1가 염기에서 했던 것처럼 수소이온에 대한 거 10개가 있어요. 자, 그럼 그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2가산이기 때문에 그 절반 5개가 있을 때 제가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여기서 수산화 이온을요. 딱두 개만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수소이온 두 개가 사라집니다. 수소이온 두 개가 사라졌어요. 이것 때문에 수산화 이온과 반응해서. 하지만 그 똑같은 양이온이 그 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에 양이온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이온수 일정하지. 그리고 음이온수 반응 안 하니까 일정하지. 그래서 얘네 전체 이온수는 뭐다? 과량인 H2A에서 결정된다. 반응하기 전에 얘네 전체 몇이었어요? 15. 그 15에서 결정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요, 경우를 제가 바꿔봤어요. 똑같이 여기 1몰이에요. 그럼 여기 수소 2, 여기 음이온 1. 그럼 이때 얘네는 3몰이래요. 그럼 양이온 3, 수산화용 3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지금 과량인 거예요? BOH가 과량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질문 갑니다. 전체 이온수는요, 6인가요? 딱 이제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된대? 아니, 아니라는 게 보여야 돼요. 자, 양이온수를 한번 제가 결정해 볼게요. 자, B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얘가 3. 자, 근데 음이온수는요, 수산화 이온이 3만큼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반응합니다. 수소이온 두 개와 반응을 했는데, 문제는 수소이온 옆에 있는 애가 구경꾼이온이 수소이온만큼 있지 않고 그 반절만큼만 있어요. 그래서 다못 채워주고 딱그 반절만큼만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얼만큼 줄어든 거예요? 1만큼 줄어든 2가 돼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제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트륨 이온, 여기 수산화이온이죠? 자, 얘네가 사라진 거에서 딱 반만 채워주네? 그럼 얘네에 대한 변화량은요, 처음에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에다가 구경꾼 이온 A2- 를 빼준 게 나중에 음이온에 대한 양인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하는 친구들은요, 얘네가 지금 수산화 이온 3이야. 구경꾼 이온 1이네. 빼줬네. 2. 그럼 이제 전체 이온수를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전체가 BOH에 대해서 두배 해주면 3 곱하기 2는 6이죠? 거기다 못 빼주면 돼요. 구경꾼 이온만큼만. 왜냐면 결국 얘네 둘을 더해줬을 때 구경꾼 이온만큼 빠지기 때문에 몇이다? 5다.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전체 이온수,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얼만큼 있는지 이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뒤에 있는 문제에서 표만 제가 살짝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표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표 보니까 일단 우리한테 염산과 그리고 여기엔 이과산 하나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는 산수용액이에요. 그때 하나는 염기성 수용액인데 나는 안할 거고요. 우리 라를 제가 추가해서 한번 비교하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이온수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1가산과 1가 염기입니다. 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량으로 존재한 애가 전체 이온수 결정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곱해주면 여기는 사실은 이게 0.1몰 농도고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여긴 3밀리몰이다라고 표현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2밀리몰이에요. 그럼 과량인 애가 누구야? 바로 염산이죠. 그럼 얘에 대해서 몇배 해주면 된다? 두배 해주면 전체 이온수 6밀리몰이야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할수 있는 건 사실은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3밀리몰,

암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3밀리몰. 사실은 수소는 변했지만 그만큼 구경꾼이 나트륨이 채워줄 거야. 자, 이번에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이 경우를 보니까 이번에는요, 여기에서 이가산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0.3 곱하기 20은 6이지만 수소이온 자체는 몇이다? 12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0.1 곱하기 10이니까 2죠. 그럼 누가 지금 과량이야? H2X가. 그럼 우린 6 곱하기 몇 해주면 돼? 3배 해주면 18이 전체 이온 수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양이온 수가 여기서 2배 해준 12고, 음이온 수가 6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18. 어차피 수산화용과 반응해서 줄어들었지만, 1대1로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채워줄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라라는 거 한번 볼까요? 라에서 보니까 이번엔 10ml. 그럼 여기에서 3 대신 수소이온 6입니다. 자, 그럼 여기 4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긴 8. 그럼 여기에서 과량이 누구예요? 당연히 이 수산화 나트륨이죠. 그 수산화 나트륨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 8 곱하기 2, 16. 근데 주의할 거 있습니다. 왜냐면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만 그대로 일정하니까 8, 음이온은 8에서 얼마만큼 감소한다? 수소이온의 딱 절반만큼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채워주지 못해서 3만큼 감소해서 5. 그래서 여기 3 빼준 몇이다? 13이 전체 이온수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채워준다, 못 채워준다, 구경꾼이 반절만 있다, 이런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실제 문제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pH를 물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발문 읽고 시작해 볼게요. 표는 염산, 그래, H2X, 이가산, 수산화, 나트륨, 부피를 달리해야 해서 나타낸 건데요. 여기에서 묻고자 했던 건 pH 비교래요. 그럼 pH가 크다라고 하는 건 하이드륨 이온 농도는 어떻다? 작다라는 것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가산과 일가 염기, 그리고 일가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어서 산과 염기를 구분했고요.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얘네들의 밀리몰이 3, 여기서 2밀리몰. 그럼 누가 더 커? 당연히 얘가 더 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체 이온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에 얼만큼 남았어? 1.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어차피 수산화 나트륨 없거든요. 그럼 여기가 3, 여기에서도 3. 그런데 얘두배 해줘야 된다. 이가산 6. 그래서 수소에 9.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서 6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가산이니까 12. 여기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이만큼 있네. 빼주면 10. 자, 여기 농도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가 40. 그냥 우린 비율로 갈게요. 4, 4, 여기는 3. 그래서 누가 가장 크다? 이 농도 자체는 바로 이 다가 크고요. 그 다음 나가 크고, 가가 크다. 그럼 농도랑 이제 반비례 관계니까 pH는 가, 나, 다 순이겠다. 답은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H가 크다, 하이드륨 농도는 작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떠올리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였다. 나같이 반응하지 않는 그냥 산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연습인데요. 여기서 3, 3, 여기는 지금 1이니까 1, 2. 그럼 과량으로 존재하는 거 누구다? 바로 HA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이온수 결정할 때 구경꾼 이온만큼 빼주는 거 까먹지 말라라고 했고요. 여기도 지금 3이에요. 그럼 3, 3. 그럼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더 1몰 넣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2, 4. 그럼 이번에 과량 얘네. 그럼 얘에 대해서 전체 이온수 결정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로 그려서 나타내자면 지금 처음에는 HA가요.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럼 수소이온과 그리고 그 구경꾼 이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수소이온 어느 순간 사라질 겁니다. 그때 이제 생성된 게 누구예요? 바로 수산화 이온이 생성될 거예요. 그런데 수산화 이온과 그 구경꾼 이온은 1대 2의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중화점에서 아까 1가산 1가 염기라고 했으면 얘네들이 딱 여길 지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얘는 그만큼이 안 돼. 딱 반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반응이 진행될 때 여기가 지금 중화점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염기성이죠. 수산화 이온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온수를 물어본다면 여기 중화점까지가 그 구경꾼 이온이 아니라 염기성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도 그 구경꾼 이온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을 지나가면 이건 과량이가 누구다? 수산화 이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온수를 물어본다면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이온수 연습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같이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는요, 수해 가원

나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에 대한 정보가 A 모유농도 HCl 주어졌고 V 1ml다. 나에 대해서는 가와 B 모유농도 X OH2의 이가 염기를 V2ml를 넣었을 때 혼합한 수용액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여기는 염산만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가 염기를 추가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또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나 봤더니 각각에 대해서 이건 이온일 거고 여기 6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H에다가 I를 빼준 값은 여기에서 3배를 해주고 K에서 J를 빼준 값은 여기다 4배 해주고 M에서 L을 빼준 값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이 H에서 I 빼준 값이 0보다 크다? H가 I보다 크다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감소했다라는 뜻을 의미하겠네요. 그럼 감소다라고 하는 건 있다가 사라졌어. 여기 염산에다 이가 염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사라진 거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이온일 거야 라는 거고요. 여기선 K값이 크네? 그럼 증가한 거죠? 그럼 우리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0이었다가 얘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도 그러면 n이 더 크네? l보다 m이 크다? 그럼 0이었다가 생겼네? 증가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6과 3과 4가 지금 무언가를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돼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 12로 보았을 때 얘를 지금 2로 해요. 그러면 여기엔 4로 해요. 여기를 제가 3의 비율로 둘게요. 그러면 여긴 2였다가 0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는 0이었다가 4로 증가한 거고, 여긴 0이었다가 3으로 증가한 겁니다. 근데 얘네 지금 이가 염기예요. 이가 염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얘가 반응해서 사라진 만큼 2가 사라졌죠? 누군가한테 2를 더했을 때 1대 2의 비율로 나타내야 돼요. 그럼 여기 2 더해주면 얘네가 2대 1딱 나타내지죠? 근데 반대로 더해주면 4대 5가 돼서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사라지네. 반응에 참여하는 누구다? 수소나 이온이고요. 얘는 구경하고 있는 바로 누구다? X2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A 이온은 수소이온 맞고요. 니에는 B 이온은 X2 플러스가 아니고 수소나 이온이다 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디귿은요, M이라는 건 3이라는 건 제가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는 지금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X2 플러스다 라는 거고요. I라는 거는 바로 수소이온. 반응 다 끝나서 사라져 있는 거죠. 이거는 0의 값이다. 더하기. 자, J라는 건 바로 수산화 이온이 염산일 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수산화 이온인데 0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0보다 큰값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에 대해서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여러분들한테요, 지금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이온을 찾도록 근데 우린 충분히 할수 있다. 왜냐면은 구경꾼 이온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1대2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문제 유형 비슷한 거 하나 더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비슷하냐면, 우리한테 이제 구경꾼 이온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힌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발문 읽고 가볼게요. A 모유농도 HCl과 A 모유농도 AOH2의 부피를 달리하여서 세 가지 수용액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Y분의 X를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수용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염기성이라면, 이 수용액 혼합했을 때 염기성이라면, 얘가 과량이라면 우리는 과량에 대해서 얘가 전체 온수 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가요. 양이온수는 이 A2+죠? 그럼 얘가 1일 때 수산화는 무조건 2. 1대 2 비율이죠? 그럼 얘는 1분의 2. 무조건 얘는 2가 나와요. 염기성이라면 얘 무조건 2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이상하게 나왔죠? 그럼 누가 지금 과량이라는 거야? 바로 1가산이에요. 그럼 1가산은 왜 숫자 이상하게 나오냐면 양이온수는 수소 이온에 대한 거 그럼 염화이온은 당연히 음이온은 염화이온에 대한 거 1대1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수산화이온과 반응했을 때 수소 이온에 대해서 그 구경꾼이 채워줘야 돼 그만큼 근데 못 채워줘 그래서 그 음이온은 1 유지하지만 이 수소 이온은 1에다가 그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네가 음이온수가 6이야 라고 제가 가정을 일단 해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염화이온이야? 그러면 사실은 양이온수도 수소이온이 6만큼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몇을 빼준 거예요? 이 차이를 보니까 1만큼 빼줬네. 왜 그럼 얘 1만큼 빼준 거예요? 바로 구경꾼

이온만큼. 그럼 100ml일 때 여기에서 염화수소가 화합물 자체가 6만큼 있다, 6개 있다라고 할 때는 그 V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AOH2가 바로 1만큼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따라서 나머지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부피 2배 됐죠? 그럼 이 알갱이 몇개 돼야 돼? 12개. 그럼 HCl이 12개가 있는 거고, 그때 얘네들 모든 음이온 수는요, 얘네가 지금 산성이라면 지금 이 염화율 몇개 있어야 돼요? 12개. 그럼 4배 해준 거니까 여기도 4배 해주면 8. 그럼 8이면 얘네들 차이가 지금 몇인 거예요? 수소이온이 10이었어야 돼. 근데 지금 8이다? 4만큼 지금 누가 지금 앉혀준 거야? 바로 맞아요. 구경꾼이 앉혀줬겠죠? 그럼 4니까 부피가 몇 배? 4배. 그래서 X는 4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서는요. 부피가 다시 100ml랑 같아졌으니까 6개. 4부일 땐 얘네 4개. 그럼 다시 말해서 수소는 몇 개? 8개 있다. 수소는 6개, 수소는 8개. 누가 과량이다? 바로 염기성 용액 과량이다. 그럼 이 비율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몇이다? 2일 것이다. 혹시 궁금한 친구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음이온 수가요. 8 곱하기 수산화유는 지금 2배. 이가 염기니까 16에다가. 여기서 구경꾼이 그 반절이니까 8만큼 있죠? 그래서 2다. 그래서 2에 대한 비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다라고 하는 건 4고요. Y다 하는 건 2죠? 이 비율은 2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약 이가염기가 과량이라면, 이거 그냥 전체 이온수. 만약 1가산이 과량이라면, 여기서 구경꾼 이온 빼주기를 연습하고 있는데, 아까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걸 이번에 활용하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래프를 잘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 디귿선지가 어려워서 들어온 친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잘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A 모유농도 HCl인데 10ml를 넣어준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차근차근 각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에 HCl이 있었고, 그 다음 이거를 이가 염기라고 할까? 이가 염기를 가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존재하는 이온수 중 이온수가 가장 큰 이온의 모형을 나타내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일정해.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느낌이 왔어. 뭐야, 얘네들이? 아, 처음에 얘네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가 염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누구예요? 구경꾼 이온, 염화이온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할게요. 10ml에 얘네 화합물은요, 4개 있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자, 혹시 이해 안된 친구들 옆에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에 1가산과 1가 염기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그래프 쉽게 중화점에서 선들이 막 겹쳤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 사라졌네? 수소는 그럼 이때 생성되네? 그때 이 중화점에서 얘 수소이온의 구경꾼 이온 지나가네? 그리고 염기에 대한 구경꾼 이온도 이때 딱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가산에다가 2가 염기거든요? 그럼 일단 이 선은 두개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 2가 염기다라고 했을 때그 구경꾼 이온이 여기가 아니라 그 반절을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화점이 여기예요. 중화점이 된 가장 큰 이온수가 염화이온.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각했던 게 염기성 수용액이니까 당연히 그 구경꾼 이온이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했지만 사실 누가 더 커요? 계속? 그 지금 염화이온이 커요. 그러다가 얘네가 나중에 수산화율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때 구경꾼 이온은 여전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염화이온이 큰 애, 그 다음에 큰애 누구예요? 수산화이온이에요. 그래서 여긴 염화이온이 큰 애고요. 여기선 지금 누가 큰 애예요? 종류가 바뀌었으니까 수산화이온이 큰 애구나라고 해서 바뀐 거예요. 그럼 수산화이온 지금 몇 개인 거예요? 6개. 그럼 여기선 몇 개예요? 8개. 주의할 거. 이 6개가 그대로 얘네들 화합물에 대한 양이다? 아니다. 왜냐면 우린 지금 수소이온이 4개가 있었다. 그 4개를 반응하고 나서 6개가 남은 거거든요. 그럼 수산화이온 반응 전에 몇개 있었다? 10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합물이 나타낼 때는 수산화이온이 이 화합물 하나에서 두 배가 나오는 애니까 그 절반인 바로 5다라고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1일 때는 몇이다? 16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8이죠. 그러면 수소이온 반응하기 전에 4 더해주면 12. 그래서 이 덩어리는 6개. 그래서 6배 해주면 X는 몇이다? 96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어.

역에서 96? 맞습니다. 니은, 이번에 10mm 염산과 그리고 이가 연기 40mm를 혼합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6 기준에서 1이었죠? 그럼 16분의 40을 해주고, 혼합했을 때 액성 물어볼 거니까 수산화 이온을 두배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4분의 10. 자, 이것도 약분 되니까 5. 그럼 수소 이온은 4개 없고요. 수산화는 5개니까 여기에서 과량은 수산화 이온이다. 그래서 염기성이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디귿. 이제 디귿은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시점을 넘었는가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점만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10mm이니까요. 여전히 얘네들은 4일 때, 염화이온 4일 때,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AOH2가 60mm다라고 하는 건 똑같이 60에다가 우리가 1일 때 16을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16분의 60을 해주면 4로 약분해 볼까요? 그러면 4분의 15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4분의 15 시점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얘가 지금 이 구경꾼 이온 X2 플러스가요. 여기에서 염화이온이랑 개수가 같고 수산화이온 개수랑 같아요. 그 시점에서 이제 수산화이온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다시 말해서 X2가 아니라 A2 플러스죠? A2 플러스 있을 때 A2 플러스가 염화이온이랑 같다면 지금 이제 수산화이온 개수로 커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염화이온 클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몇 개예요? 4개. 그럼 누가 더큰 거야? 염화이온. 그래서 우리 알았다. 여기서 가장 큰 애는 아직도 이온이 누굴 것이다? 염화이온일 것이다. 그래서 이 혼합한 수용에서 존재하는 이온수가 가장 큰 이온수는 염화이온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답은 3번이에요. 이거를 직접 구해서 지금 수소인 얼만큼 남았고, 염화이온 얼만큼 남았고, 수산이 얼만큼 남았고 계산한 건 좋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나눠주면 가장 큰 애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 요거로 한번 배워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이과산, 이과 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과산에다가 이과 염기, 이과산에다가 일과 염기를 하게 되면 그 구경꾼 이온만큼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도 그럼 발생하겠죠? H2A가 1몰 있어요. 수소이온 2, 그 구경꾼 이온 1. 자, POH2가 3몰 있어요. 그럼 3에다가 수산화이온 그두 배니까 6. 그럼 누가 과량이에요? 수소이온 2개고 수산화는 6개니까 염기성이 과량이겠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이온 수는요. 3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줬어요. 그럼 얘네들은 9여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얘 구경꾼이 양이온은 그대로 3. 하지만 이 음이온을 봐주시면 수소이온 2만큼 반응했고 구경꾼이 1이 들어와요. 여전히 못 채워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몇이다? 5다. 그래서 우리는 구한 거에다가 전체 이온수는요. 여기 과량인 거에다가 3배를 해줬어요. 이과 염기니까 거기다 구경꾼 이온 1을 빼주면 이게 뭐다? 얘네들 전체 이온수 3 더하기 5를 의미할 것이다. 됐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이과산, 이과 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산, 이과 염기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이고요. 가와 달을 모두 혼합한 수용에서 음이온 수는 양이온 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가와 나는요. 하나가 이과산, 하나가 이과 염기다라고 되어 있고, 누군지는 안 알려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네들한테 부피는 정확히는 안 줬지만 모두 다 V밀리리터로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가와 나를 비교해 볼 건데요. 가에서는요, 동그라미가 4개 있고, 동그라미 채워진 거는 2개가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 하나 알짜 이온, 하나 구경꾼 이온. 여기 네모 안 채워진 거가 6개, 네모 채워진 거가 3개죠? 여기도 알짜 이온, 구경꾼 이온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이온과 양이온을 비교해서 음이온이 많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만약 여기에서 음이온이 많으려면 여러분들한테 이과산이 과량이다 그러면 양이온이 2? 그럼 그때 음이온은 1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과 염기가 과량이라면 여기서 구경꾼 이온 양이온 1? 그럼 음이온이 2거든요. 그럼 음이온이 더 많으려면 얘를 당연히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구경꾼 이온만큼 빠져요. 맞아요. 빠지지만 그래도 얘가 어떻다? 더클 것이다.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구경꾼 이온 1이 되는 순간, 그럼 수소 이온은 그두배 2가 돼버려서 중화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음이온이 더 많을 수 있으려면 얘네 결과물이 뭐가 돼야 돼요? 염기성이 돼야 돼요. 그럼 염기성이 되려면

하면 알짜 이온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더 많은 애가 뭐다? 수산화 이온 될 거고 얘는 그러면 수소 이온이 될 것이다. 기어, 이 네모인데 가득 채워져 있는 건 구경꾼 이온 맞나요? 네, 바로 얘에 대한 구경꾼 이온 B2 플러스 맞습니다. 니은,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수용이 존재하는 건데요. 모든 양이온 수와 음이온 수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3분의 5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배웠죠? 얘가 지금 과량이에요. 자, 과량이면 사실 이 덩어리 BOH2 V밀이일 때 얘네는 3개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음이온 수가 지금 여기 6이라고 되어 있고 양이온 수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 빼줘야 돼요? 그 반대쪽 구경꾼 이온 이만큼 빼주면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3개야? 그럼 여기에 3, 그거에 대한 2배 해준 거 6, 구경꾼 이온 2 빼주면 3분의 4. 그래서 얘는 틀렸다. 디귿.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하였을 때 수용액의 농도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농도가 주어졌어요. 사실은 이과산 A 모이농도 그리고 여기서 이과 염기는 B 모이농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를 구할 때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는 B 모이농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BOH2에 대한 농도예요. 여기에서 수산화이온은 두 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산화이온 나에서 초기는 바로 2B 모이농도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얼만큼 썼냐면 6개 있었는데 4개를 썼거든요. 그래서 얘가 남아있는 건 6개 중에 2개 남아있고 부피라는 애가 V였는데 둘을 섞는 순간 2V, 두 배가 되었구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줬더니 얘가 몇 난다? 3분의 1B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B 모이농도요라고 가주시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신 거와 같이 우리한테 이과산 이과 염기다 빠르게 빼주는 거. 그리고 저번 시간에 모이농도 연습한 것처럼 용질의 양에선 비례, 부피에 대해선 반비례를 활용해 주자. 혹시나 이거 어려운 친구들은 저번 시간 다시 한번 더 모이농도 보시고 오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은요. 전화량 보존 법칙을 활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한테 각각의 누구인가를 찾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용액에 존재한 이온수를 빠르게 찾아보는 거, 그리고 전화량 보존 법칙 이용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그림은 여기에서 이과산과 이과용기를 혼합하였을 때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인데요. 1대 2대 2예요. 그때 기역과 니은은 양이온과 음이온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전화량 보존이다라고 하는 건 수용액 속에서 남아있는 애들을 모두 더했을 때 전화량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얘를 모르죠? 얘가 음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작은 전화량이라더라도 2-2-라도 얘가 지금 4 플러스 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최대가 2 플러스, 그리고 1 플러스, 여기서 2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1 마이너스니까요. 여기에서 한번 써줄까? 2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여기 2 플러스, 여기 1 마이너스. 최대가 지금 2예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얘가 뭐다? 양이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얘가 음이온 혼자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최소로 1 플러스 2 플러스 했을 때 3이죠? 3보다 커야 돼.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전화량이 2 마이너스 해야 돼요. 그럼 얘가 4 마이너스네. 그걸 충족할 수 있도록 얘라는 애는 2 플러스, 얘라는 애는 1 플러스. 그래서 2 곱하기 1 플러스면 4 마이너스와 여기 더해주면 4 플러스 0이 되는구나. 딱 전화량 보존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요거 활용해서요. 문제 이따 같이 풀어볼 거고, 그 전에 이온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온수 정리하는 건데, 우리 아까 이과산 이과연기 했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세 가지 수용액인데, 가에서 달을 모두 혼합하였을 때 질문입니다. 액성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얘네들에 대한 양은요, 3AV입니다. 근데 1가산이니까 그대로 3AV. 여기서 양은요, EAV인데 수소이온에 대한 거는 그 2가산이니까요. 1가산이니까 3AV고요. 여기서 2가산이니까요. 여기서 얘네들이 4AV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얘네를 이과염기죠? 그럼 얘가 자체는 4AV인데요. 여기서 수산화 이온은 몇이다? 그 이과염기니까 8AV예요. 그래서 얘만 지금 1가산, 얘 2가산, 얘 이과염기. 자, 그때 액성에 대한 거 물어봤으니까 수소이온 더해주면 몇이에요? 7. 그럼 수소이온은 7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산화는 과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이 맞습니다. 그럼 염화이온이라는 농도는요, 염화이온 구경꾼 이온이라서 이온수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얘네들

그대로 가져야 돼요. A 모일농도에서 부피만 3V에서 다 더해주면 6V 되죠? 부피만 2분의 1배 되줬네. 그래서 농도가 2분의 A 모일농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혹시 이것도 모르겠다는 친구들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모일농도 구하는 걸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용질량 일정에 부피와 그리고 모일농도는 반비례 관계야. 그래서 빠르게 2분의 1 A라고 썼고요. 디귿. 자, 그러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은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에서 결정된다. 바로 누구? 이 다에에서. 이가염기예요. 그런데 B2 플러스라는 애는 어차피 사이로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양이온 4AV. 거기에서 음이온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수산화 이온에 대한 8AV에다가 구경꾼 이온만큼 채워지지 못한 애를 찾아야 돼요. 얘는 지금 1가산이니까 1대1로요. 채워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못 채워줘요. 그래서 얘만큼 빼줘야 돼. 그래서 2AV다. 그래서 얘는 몇이다? 4분의 6, 2분의 3이다 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리는 디귿 모두 맞다.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때 혼합하잖아요. 일단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찾아서 과량인 애를 찾아주면 수월하게 이게 풀렸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얘 3AV에다가 6V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우린 기존의 농도에서 부피 변화로 하는 걸 연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는 아까 제가 유니크 레시피에서 했던 그림입니다. 아까 했었기 때문에 여기선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우리한테 수용액속 존재하는 이온수에 대한 거 주어졌고, 그리고 아까 활용하자고 했던 건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같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수용에 우리한테 안 주어졌어요. 아까 제가 일부러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여기서 안 주어진 상황. 무엇이 안 주어졌냐면 몇 가산인지 안 주어졌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나 나타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BOH도 안 주어졌다. 몇가연기지도 안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혼합한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 비율을 나타냈고요. M가에는 1 또는 2래요. 다행히 우리 3가로 가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 2가 안에서, 1가, 2가 안에서 한번 보면 될것 같고, 기역과 뒤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거를 맞춰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니은에서 기역 찾아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가수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을 제가 써볼게요. 얘네가 1대 2대 2예요. 그럼 여기 양과 음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하량 보존이 돼야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음이온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가 최소 전하량은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 2-2-, 더하면 4-. 그럼 얘가 4플러스가 돼줘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가수가 1 또는 2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음이온이 안 된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럼 무조건 여기 자리는 뭐다? 양이온이다. 그럼 여기도 양이온이에요. 양이온 찾아냈어요. 자, 그럼 이 양이온 찾아냈는데 이 음이온이란 애가요, 혼자서 나머지 전을 다 이제 받아내야 돼. 그럼 봐봐요. 여기서 최소가 1플러스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1플러스다 할때 2플러스가 될 거고 더해주면 얘네는 3플러스예요. 그럼 얘가 2-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3플러스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최소 전하량이 바로 이 2-.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이제 2를 곱해서 4-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가 2배가 되면 벌써 4 더하기 1이 돼서 5가 돼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가주면 돼. 그래서 얘는 2에다 곱하기 1플러스. 그럼 나머지 2 플러스 돼줘야 되니까, 아, 그럼 여기가 1 곱하기 2 플러스구나. 그래서 얘네들 더해주면 4 플러스. 그래서 얘네가 합이 0이 된다. 전하량은 계속 0이 돼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양과 음을 더했을 때 0이 돼줘야 돼.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럼 이 1이라는 애가요, 바로 2 플러스 띠는 애고요. 여기 지금 2라는 애 음이온인데도 2 마이너스 띠는 애에, 여기서 얘는 1 플러스 띠는 애여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소이온은 1 플러스 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요, 뭘 띠어야 된다라는 거야? 2 마이너스야. 그래서 얘가 이가산이구나. 자, 여기에서 OH 마이너스 무조건 1가죠? 그럼 얘는요, 여기에서 양이온 하나가 2 플러스라는데요? 그래서 얘가 뭐다? 아, 2 플러스 되려면 이가 염기여야 된다. 그래서 기억. 혼합수의 액성은요, 산성이다. 1가 양이온이 있는 애 누구? 수소이온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기역은 그럼 B2

0: 플러스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디귿, 얘네들 모두 다 이과였기 때문에 N과 M은 이로 같아야 된다라고 나타내야 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전화량 보존 법칙 한번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킥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1과 그리고 2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1과상과 2과산 그리고 여기에서 1과 염기와 2과 염기 각각에 대해서 혼합을 했을 때 전체 이원 수를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량일 때 각각이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연습해 보세요.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한테 0.5 몰 농도 HCl 그리고 10ml라고 해서 딱 부피까지 주어졌어요. 그럼 양을 결정 지으시고요. 그다음에 0.5 몰 농도 2과 염기이기 때문에 수산화인 두개 나와요. 그때 부피 줬으니까 양을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몰 농도 부피가 같은 상황에서 하나는 1과산, 하나는 2과염기예요. 그럼 질문 갈게요. 혼합한 용액에 존재하는 염화이온과 그리고 X2 플러스 구경꾼 이온의 수는 같다. OX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 오늘도 성공을 위해서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강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25쪽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어 파트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어는 배에 새겨서 칼을 찾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각주구검이네요. 한자의 뜻만으로는 각주구검이 어떤 걸 의미하는 성어인지 잘 모르겠네요. 중국 초나라 때 양자강입니다. 강을 건너려고 배를 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가지고 있던 칼을 강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어떡하지? 다이빙 할 자신은 없고 저 칼을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일단 여기다가 새겨놔야지. 여기서 칼을 잃어버렸으니까 배가 강을 건넜죠. 칼 찾아야지. 나 어디에다가 새겨놨더라? 아, 여기다 새겨놨구나 하고 요 밑에서 칼을 막 찾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새겨서 각주 칼을 찾는다 구검이 되겠죠. 배는 이미 이렇게 지나왔는데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그런데 옛날에 새겨놓은 것만 고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뜻할 때 각주구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과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3강에서도 이 과자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었죠. 잘못, 허물의 뜻도 있고, 통과하다 할 때는 지나다의 뜻이고, 과식 할 때는 지나치다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잘못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잘못을 고쳐서 선으로 옮겨간다. 한자의 뜻 그대로 풀면 개과천선이라는 성어의 뜻이 되겠네요. 잘못을 고쳐 선하게 될때 쓰는 말. 격은 사이가 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이가 뜬 듯한 느낌이다라는 얘기죠. 이맨 마지막에 있는 감자

를 느낌이라는 명사로 풀이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지자는 느낌은 느낌인데 어떤 느낌인지 꾸며주는 관용격의 역할이 되는 거죠. 세상과 사이가 뜬 듯한 그런 느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듯한 느낌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지금은 몇 분, 몇초 뒤에 온다라고 스마트폰에 뜨죠. 그런 걸 보면 격세의 지감을 느낍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듯한 느낌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성어는 고식지개인데 일단 개자는 계산하다, 세마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 하면 계획이나 계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책의 뜻으로 풀면 명사로 풀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지자는 계책은 계책인데 어떤 계책인지 꾸며주는 역할이 되겠죠. 어떤 계책이냐 하면 잠시 쉬는 계책이다라는 겁니다. 식자는 또 편안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편안한 계책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곶자도 시어머니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잠깐의 뜻이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계책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리저리 둘러맞춰서 잠깐 편안히 여길 수 있는 계책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임기응변, 임시변통이란 말과 통할 수가 있겠죠. 또 아랫돌을 빼어서 위에다가 괜다라고 풀이가 되는 하석상대와도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죠. 과자, 요거는 정도를 지나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과자입니다. 앞서서 개과천선에서는 잘못의 뜻으로 과자가 쓰였는데, 과유불급에서는 지나침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지나침은 유, 같아요. 요 유자도 오히려의 뜻도 있지만, 같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오버하는 것, 요것과 같아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급자는 미칠 급자입니다. 파급 효과, 그럴 때의 급자가 되겠죠. 불급은 미치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나치는 것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겁니다. 정도가 여기라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치는 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용의 덕을 지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버하지 마세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불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였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교각살우. 중국에서는 종을 만들고 소에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소를 잡았는데 이 소가 뿔이 조금 삐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동아줄로 메고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힘 조절 실패. 그래서 소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각살우는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정도나 방법이 지나쳐 이를 그르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우리 속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와 통할 수가 있는 그런 성어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구우는 아홉 마리의 소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홉 마리나 되는 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털 중에 한 가닥 털이다. 이니까 아주 많은 것 중에 적은 수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아주 많은 것 중에 아주 적은 것을 나타내는 성어가 더 있으니, 푸른 바다에 떠 있는 한 알의 좁쌀이라고 풀이가 되는 창해일속과도 의미가 통할 수가 있고요. 큰 바다에 하나 물방울로 풀이가 되는 대해일적과도 구우일모가 통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10년을 가지 아니한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권불십년. 맞아요. 어떤 권력도 영원히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성어가 되겠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자가 또 나왔네요. 참 많이 나오죠. 회자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자자가 많이 나옵니다. 뭐뭐하는 사람의 뜻으로도 쓰이고 사물을 나타낼 때는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새까.

역할이 되겠죠. 아, 사을 루자, 포겔 루자가 보이네요. 그리고 알란 자가 뒤에 따라 나오니까 알을 쌓은 듯한 위태로움이다라는 얘기예요. 계란 두 개, 세 개. 쌓을 수 있나요? 손을 떼는 순간 떼굴떼굴 굴러서 팍 깨져버릴 거란 말이죠.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 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성어구나.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성어가 있죠. 바람 앞에 등불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도 뒤에 나오네요.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아요라고 풀이가 되는 여리박 빙,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누란지위와 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귐은 사귐인데 어떤 사귐이냐 하면 쇠도 끊는 사귐이다. 다시 말해, 쇠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사귐이다라는 얘기니까 아주 두터운 우정, 두터운 사귐을 나타내는구나. 단금이라는 건 쇠를 끊는 사귐,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할수 있는 그런 우정, 사귐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집중 탐구 두 번째로 갈게요. 단도, 단칼에 곧바로 들어간다. 직자, 곧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곧, 즉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칼에 바로 들어간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여러 말 늘어놓지 않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주조의 시간이 필요하죠. 소주잔까지 조그만 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가마솥처럼 큰 그릇은 주조의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큰 사람은 늦게 성공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 인격 수양, 학문 수양의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요. 또는 요즘에는 뒤늦게 성공한 사람을 일컬어 대기만성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처지가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위로할 때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의미적으로 초록동색,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깔이다. 그리고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른다라는 유유상종과도 통할 수가 있겠죠. 맹모, 맹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앞에 맹은 맹자를 읽었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의 어머니가 세번 옮긴다. 라고 풀이가 되네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처음에 어디서 살았냐면 산소, 묘지 근처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가나. 맨날 이러고만 논단 말이죠. 안 되겠다 해서 두 번째로 옮긴 곳은 시장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골라, 골라, 하나 사면 하나 더 이러고만 놀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세 번째로 옮긴 것이 글방 근처. 그랬더니 맹자가 지금의 성현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환경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 성어가 되겠죠. 맹모 삼천은 삼천지교와도 똑같은 말이고, 맹모 삼천지교와도 똑같은 말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의 인생 목표예요 하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무, 없어요. 위, 할 위자입니다. 위자, 하다, 되다. 3번, 3번, 3번은 삼다. 여기다, 위하다, 만들다의 뜻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 없이 다만 먹기만 한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도자는 무리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다만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만의 뜻으로 쓰인 한자는 단지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단지 김치찌개야 할때그 단지도 우리말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다만 단자에 단지 지자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도자가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 없이 놀고 먹기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성어는 확실히 여러분과 통할 수가 있는 성.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라고 풀이가 되는 문일지십. 매우 총명함을 나타내는 성어가 되겠죠. 문전, 문 앞이 되겠고요. 성, 이룬다. 그쵸? 뭘 이뤘냐면 시장 시자가 오네요. 그렇죠?

문 앞이 시장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문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발본색원, 발자, 뽑을 발자입니다. 선발하다 할 때의 발자, 뭘 뽑아버리는 거냐 하면 근본,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의 근본을 뽑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근원을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단의 근원을 뽑아 없애버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때 발본색원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잠깐만요. 요거 별표. 막다 색자로 쓰였죠? 근원을 막는 거니까요. 그런데 변방 세로도 쓰이는 성어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뭐죠? 뭐죠? 뭐죠? 뭐죠? 그렇죠. 세옹지마. 변방 노인네의 말이라고 풀이가 되는 세옹지마에서는 변방 세자로 쓰인 것 배우고 왔습니다. 요 모양의 한자는 막을 색으로도 쓰이고 변방 세로도 쓰인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어요. 아, 사방에 친한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사고무친이라는 말을 씁니다. 괜히 말만 들어도 마음이 쓸쓸해지네요. 사상 모래 위가 되겠죠. 모래 위에 뭘 지었냐 하면 누각을 지었대요. 누각이 뭔가요, 선생님? 그러면 아, 이게 뭐라 그럴까요? 벽 없이 기둥만 있는 2층, 3층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 쉽게 2층에 음식점인데 통유리로 쫙 되어 있어요. 이런데 통유리가 뻥 뚫려서 없는 곳, 아, 이런 곳이 누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판 루프탑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루프탑을, 누각을 모래 위에 지었단 말이죠. 금방 와르르 무너지겠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금방 무너질, 금방 사라질 어떤 일,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상 누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해도 아, 사생취 성어의 뜻이 와 닿죠. 삶을 버릴지언정 올바른 도리를 취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성어 사생취의였습니다. 앞서서 보는 명석함이다. 지금 명자를 명석함이라는 명사로 풀었죠. 그러니까 지자는 그 명석함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관용격의 역할이 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명석함이냐면 앞서서 보는 명석함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앞서서 내다보고 아는 지혜를 나타낼 때 선견지명 이라는 말을 쓰지요. 우리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뭐 이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선견지명이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날 겁니다. 집중탐구 세 번째 27쪽으로 갈게요. 수불석권이 나오네요. 손에서 책을 풀지 않는다. 책 권자가 나왔습니다. 앞권에서도 권자가 나왔고, 개권 유익. 책을 펼치면 이익이 있어요라고 풀이가 되는 성어 기억나시죠? 그때 나왔던 권자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니다. 손에서 책을 풀지 않음,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그런 성어가 되겠죠. 진짜 옛날에는 지하철 타면 모두가 거의 책을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선생님이 먼저 책을 손에서 놓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잠자는 호랑이의 코를 찌른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잠자는 호랑이 코침 찌르기와 통할 수가 있겠죠. 충자 충격 충돌할 때의 충자 부딪히다의 뜻도 있지만 찌르다 정도로 풀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자는 호랑이 코를 찌른다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는 사람 공연히 건드려서 화를 부르거나 이를 불리하게 만들 때 숙호충비라는 말을 씁니다. 자, 방약 무인 나왔을 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얘기죠. 아주 교만하고 오만방자하여서 남을 업신여길 때 쓰는 말.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이 한다라는 방약 무인과도 통할 수가 있고, 눈에
흰자로 흘겨보는 남을 업신여길 때 쓰는 백안시와도 의미가 통할 수 있겠죠. 양호, 길을 양자에 범호자니까 호랑이를 길러서 근심을 남긴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괜히 호랑이를 길러갖고 근심을 남긴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근이 될 것을 길러서 후한을 남기게 될때 양호유환이라는 말을 쓰겠죠. 여자가 또 나왔습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기억나시나요?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무엇무엇과 같다의 의미로도 쓰이고 만약의 뜻으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뭐와 같냐 하면 밟을 리자, 밟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뭘 밟냐 하면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깨질 듯말 듯, 깨질 듯말 듯,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매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성어가 되겠죠. 따라서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풀이가 되는 풍전등화와 앞서 배운 계란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다. 누란지휘와도 통할 수가 있겠죠. 겉은 부드럽지만 안은 굳세다라고 풀이가 되는 외유내강. 한자의 뜻대로 풀어도 외유내강의 의미를 아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겉모습은 굉장히 부드럽고 순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강직할 때, 굳을 때 쓰는 말이 외유내강 되겠죠. 앞서서 초지일관 나왔을 때 선생님이 반대의 뜻으로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용의 머리, 뱀의 꼬리. 머리는 시작이요, 꼬리는 끝. 그러니까 용과 같은 시작, 뱀과 같은 꼬리. 다시 말해, 시작은 아주 왕성하나 끝은 흐지부지 부진할 때 용두사미라는 말을 쓰겠죠. 이러면 안 돼요. 처음의 뜻을 한결같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용두사미와 반대가 되는 말은 앞서 배운 초지일관, 시종일관이 있겠고요. 끝이 있는 아름다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쓰죠. 유종지미와도 의미가 반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의 귀의 경전을 읽어준다. 경전, 성현에 좋은 말씀들이 실려 있는 경전. 사서 3경을 포함해서 그런 경전을 읽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왈 학이 시습지면 불령여로와 논어라는 책의 첫 구절인데 이런 것들을 소의 귀에 대고 읽어준다. 한들 소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그쵸? 우이독경은 계속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할 때 쓰는 말이 됩니다.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그대로. 한자의 뜻 그대로 풀면 유지경성의 뜻이 되네요. 우리 항상 뜻을 마음속에 갖고 있자고요. 그래야 마침내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종두득두 나왔을 때 언급을 했었던 인과응보입니다. 콩을 뿌리면 콩을 얻는다. 한 것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하여 보답한다라는 인과응보. 앞서 배운 종두득두와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일석이조. 한 가지 일로 두 가지의 이득을 얻을 때 쓰는 말.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은 일거양득이 되겠죠? 하나를 들어서 둘을 얻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일거양득과 일석이조는 서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라고 풀이가 되는 일어탁수이네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을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우리 속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뇌를 흐린다와 통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일어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갈게요. 자, 적재적소가 나왔습니다. 적자는 가다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맞다,
적다의 뜻도 있습니다. 적당하다, 적합하다 할 때의 적자가 됩니다. 시간적으로 맞으면 때마침이 되겠죠? 그러니까 맞다와 마침은 서로 다른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맞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제자는 제목의 뜻도 있고 인재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

적당한 인재를,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갖춘 적당한 인재를 적합한 곳에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자가 나왔네요. 소자는 보통 뒤에 한자가 따라 나와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곳,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금은 따라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럴 때는 장소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해우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은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와, 완전 멋들어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이야기하는데 해가 풀다 해자고 우가 근심 우자입니다. 소는 바로 요 소자이고요. 그러니까 해우소는 근심을 푸는 곳, 근심을 푸는 장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둔다, 적합한 곳에 둔다라는 얘기죠. 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의 적합한 지위, 적합한 임무를 맡긴다가 되겠죠. 맞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거든요. 사람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모두 리더가 되어 있을 테니,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체절명이네요. 절자가 끊을 절자입니다. 너랑 절교야 할 때의 절자. 절교라는 건 사귐을 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절단하다 할 때의 절자입니다. 뭐가 끊어지냐 하면 몸도 끊어지고 몸을 끊고 몸도 끊어지고 목숨도 끊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아주 절박한 상황을 일컬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절명이 아니라 절체절명입니다. 종자는 세로종자, 세로종자. 횡자는 그 반대, 가로횡자입니다. 다함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함이 없고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유자재로 행동함이 뭐 다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종횡무진 활약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어떤 선수가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할것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자유자재로 다함 없이 움직일 때 종횡무진이라는 말을 쓰죠. 지자 손가락의 뜻도 있습니다. 손가락의 뜻도 있죠. 손가락으로 도장 찍어라. 지장을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지자 손가락 지자입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뛰어나다 할 때는 구필 굴자에 손가락 지자, 굴지의 기업이다 이런 말 하죠. 이때의 지자, 손가락 지자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 뭐 코도 파고 하겠지만 코를 24시간 팔 수는 없고 가장 많이 하는 건 여기요, 저기요, 거기요 하고 가리키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리키다의 뜻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가리키는 거냐면 록자, 사슴록자죠. 사슴을 가리켜서 위자가 또 나왔습니다. 하다, 되다, 삼삼삼삼삼번은 삼다. 그렇죠.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이 여섯 가지의 뜻은 알고 가자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다의 뜻으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말맞자가 오니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풀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록 위마가 무슨 뜻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죠. 중국 진시황의 나라, 진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환관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안 듣는 신하가 있을까 걱정을 했단 말이죠.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데 쓴 것이 뭐냐 하면 사슴입니다. 사슴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세 황제, 진시 황제의 대를 이은 이세 황제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슴을 갖고 와서 말합니다. 사슴을 갖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기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어리석은 황제라 할지라도 사슴과 말을 구분 못할 리는 없겠죠. 이세 황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이, 승상, 왜 그러세요? 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승상 조고가 기다렸다는 듯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거 사슴이야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이거 사슴인 걸 모르는 신하는 없겠죠? 그러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고가

자꾸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요. 사슴이라고 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화는 침묵하고 어떤 시대나 충신은 있게 마련이죠. 그것은 사슴인데 왜 왕을 농락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화도 있었겠죠. 어쨌든 지록 위만은 황제를 농락해서 권세를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따라서 지록 위만은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마음대로 함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풍전등화 앞서서 누란지휘 여리박빙 나왔을 때 선생님이 풍전등화도 같이 언급을 했었지요. 바람 앞에 등 불이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서의 등불을 지금의 LED 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LED 등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꺼지질 않겠죠. 옛날 옛날에 LED 등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백열전구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촛불로 생각하자고요. 이 등불을 촛불이 있는데 바람이 흉 하고 불어오면 꺼질락말락 꺼질락말락 꺼질락말락 꺼질락말락 하겠죠. 이런 상황이니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일컫는 성어로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서 배운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 누란지휘,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 여리박빙과 의미적으로 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함흥, 냉면이 먹고 싶네요. 함흥은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차사는 임금의 명을 받은 임시 벼슬입니다. 차사는 벼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함흥으로 간 차사라는 뜻이 되겠죠. 아마 한국사 시간이나 배웠을 것도 같은데 조선의 3대 왕이죠. 태종이 이방원이 함흥에 가 계신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모셔 오려고 차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왕자의 난등, 피를 본 이성계가 돌아오지 않죠. 따라서 함흥으로 간 차사들은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따라서 함흥 차사는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는 사람 또는 뒤늦게 온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아빠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오라 그랬는데 얘는 함흥 차사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 다섯 글자짜리의 성어가 나오네요. 옛날에는 많은 집에서 가훈으로 삼았던 말입니다. 가화 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만자가 나오죠? 한문에서 숫자 10, 100, 1000, 만은 딱9 다음에 10, 99 다음에 100, 999 다음에 1000, 9999 다음에 만을 일컫는 게 아니라 모든 많은 매우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너의 능력을 10분 발휘에 10개만 발휘하라라는 거 아니죠? 모두 발휘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백발백중 정말 아나우 아흔여덟 아흔여덟 아흔아홉 백발을 쏘는 게 아니죠. 쏘는 것마다 모두 맞춘다라는 얘기고 앞서서 배운 천리안 정말 999리 천리까지만 보고 1001리는 못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멀리 내다본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만이나 들어라. 그러면 9999만 사람까지만 딱 듣고 만 1번째 사람은 듣지 말아라. 아니죠. 모든 사람 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 가지 1이라고 풀어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모든 1이라고 푸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겠죠. 모든 일이 잘 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건 집안의 화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말도 정말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얼음과 숯, 숯불갈비 할 때의 숯입니다. 불 붙이는 거죠? 잘 보면 밑에 불화자가 있어요. 그렇죠? 얼음과 숯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 용자도 잠깐 볼게요. 얼굴 용자, 모양 용모의 뜻으로 쓰입니다. 미용실 할때 용자가 되겠죠. 그런데 관용을 베풀어라 할 때는 받아들이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받아들이다의 의미가 가장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음과 숯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빙탄불상용은 또는 빙탄지간 사이 간자를 써서 얼음과 수채 사이라고 풀이가 되죠.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를 일컬을 때 빙탄불상용 빙탄지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죽은 뒤에 약방문이다. 여기서의 방문은 찾아간다 할 때의 방문이 아닙니다. 약방문은 약 처방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죽은 뒤에 약 처방전 내줘야 무슨 의미가 있겠죠? 아, 이를 그르치고 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쓰는 성어가 되겠죠? 50보 100보, 50걸음 100걸음, 오, 두 배나 차이가 나는데 엄청난 차이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쟁터에서 벗어난 어떤 병사, 50보를 벗어난 병사가 100보를 벗어난 병사를 보고, 와, 쟤는 100걸음이나 도망쳤어. 난 50걸음밖에 도망 안 쳤는데 의미가 있나요? 조금, 아, 낮고 못한 그런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때, 50보, 100보라는 말을 쓰죠. 도끼는 객끼니다. 아, 라는 말도 쓰는데 의미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다. 요 글자, 요 글자.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왔냐면, 절치부심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다. 몹시 분하고 몹시 억울해서.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절자로 읽었지만, 여기서는 체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채자입니다. 일자도 원,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는 모든 것이라고 푸는 것이 매끄럽겠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역시 마음 먹는 것, 뜻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10일 동안 붉은 것은 없다. 진짜 이 말도 진리네요. 그렇죠? 꽃이 오래오래 붉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잘 된다고 해서 오만방자하게 굴면 안 돼요.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비무환의 자세로 거안사위 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하겠죠. 수능 실전 문제로 갑니다. 1번 문제. 어우, 앞서서 1강, 2강, 3강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 풀고 왔습니다. 두 개의 성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자를 골라 답하는 문제. 가로 열쇠 해볼까요?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있을 유자가 와야 되겠고 뜻을 뜻하는 한자가 와야 되겠죠. 이쯤 되면 어떤 성어인지 기억이 날것 같습니다. 나와라. 하나, 둘, 셋. 뿅, 유, 지, 경성이 바로 가로 열쇠에 해당이 되겠죠. 유지경성 맨 마지막 한자 이룰 성자가 답이 되네요. 세로 열쇠에 해당하는 성어는 세 번째 한자가 이룰 성자가 돼야 하겠죠? 볼까요? 문 앞이 시장을 이룸.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뭔가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문전성시가 바로 세로 열쇠에 해당이 되는 성어입니다. 가로 열쇠, 유지경성. 세로 열쇠, 문전, 성, 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자는 이룰 성자이므로 5번으로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기억을 볼까요? 백성을 다른 것으로 옮기고 양식을 운반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정도로는 눈앞에 닥친 위급함을 겨우겨우 면하게 할수 있을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급함만 겨우 면하게 할수 있는 거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그냥 대충대충 맞춰서 일을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잠깐 편안해지는 게 책이다. 잠깐 쉬어가는 게 책이다. 임기응변, 임시방편, 하석상대와 통할 수가 있는 고식지계가 정답이 되겠죠. 2번, 큰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의 대기만성이고요. 3번은 하는 일 없이 다만 먹기만 한다라는 의미의 무위도식입니다. 4번은 심부름을 가서 늦게 오거나 오지 않은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 함흥차사이고요. 5번은 교만하고 오만해서 남을 업신 여길 때 쓰는 안하무인, 방약무인이나 백안시와도 의미가 통할 수 있다라고 배우고 왔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

봐라. 엄마, 주인공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절대절명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엄마가 친절하게도 몸도 목숨도 끊어질 듯한 그런 상황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어질 절자가 보이니까 앞에는 몸을 나타내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뒤에 목숨을 나타내는 명자가 왔으니까요. 따라서 몸을 나타내는 채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선수를 교체하다 할 때의 채자, 바꿀 채자이고요. 3번은 기다리다, 학수고대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때의 대자입니다. 4번은 띠, 두루다의 뜻을 가진 대자이고요. 5번은 체포하다 할 때의 잡을 채자가 됩니다. 4번 보도록 하지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중국에서 쓰는 문소미문 듣지 않은 발을 들었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다라는 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성어 어떤 것과 통할 수 있냐면 지금에서야 비로소 처음 들었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들었다라는 금시초문이 중국에서 쓰는 문소미문과 통할 수가 있겠죠. 지금에서야 비로소 처음 들었다. 이 정도가 되겠죠. 1번은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득을 본다라는 일석이조이고요. 2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서 내다보는 그런 지혜를 나타내는 선견지명이고요. 4번은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라고 풀이가 되는 여리박빙.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가 5번이네요. 5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볼까요? 글의 내용을. 호랑이와 표범은 모든 짐승이 두려워하지만 쥐를 잡는데 살기나 고양이보다 날리지 못한 것은 각각 쓰임에 따라 적합한 곳이 있다. 그렇죠. 쥐 잡고. 쥐를 잡는데, 그렇죠? 호랑이 표범보다는 사기나 고양이가 쥐를 훨씬 더잘 잡죠. 그렇죠? 호랑이나 표범으로 쥐를 잡게 하고 사기나 고양이로 양이나 늑대를 잡게 한다면 어찌 이치에 맞겠는가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각각 쓰임에 따라 적합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인재를 적합한 곳에 써야 한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적재적소를 골라 답을 하셔야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화근이 될 것을 길러서 후한을 남긴다라는 양호유환이고요. 2번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될때 쓰는 이러 탁수이고요. 3번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연히 건드려서 화를 부르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쓰는 숙호충비가 보이네요. 5번, 어떤 권력도 오래가지 못함을 뜻하는 권불심년. 되겠지요. 6번, 문제 갑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의 속담 찾아봤니? 쇠귀의 경읽기. 쇠. 선생님은 초등학생 때 쇠귀? 쇳덩어리에 귀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소의 귀, 소의의 줄임말입니다. 쇠귀에 경읽기가 있어. 이와 관계 있는 성어로는 소의 귀에 경전을 읽는다. 우이 독경이 되겠죠. 우이 독경, 소의 귀에 경전을 읽는다. 아무리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뜻하는 성어. 1번,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과유불급. 중용의 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죠. 3번은 아주 많은 것들 중에서 적은 수를 나타내는 구우일모, 창의 일속, 대해 일적과도 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하여 보답한다라는 종두득두와 통할 수가 있는 인과응보이네요. 마지막 5번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맹모삼천. 맹자의 어머니께서 세번 옮기다라고 풀이가 되죠. 7번입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500년도 업주를 필마로 돌아다니로 시작하는 시조는 세상이 크게 변하여 아주 달라졌다는 느낌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 기억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크게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
느낌,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

맛의 지감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2번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일컫는 누란지위,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고 풀이가 되죠. 3번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할 때 쓰는 성어가 되겠죠. 4번, 밖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굳세다라고 풀이가 되는 외유내강이고요. 5번은 잘못을 고쳐서 선으로 옮겨간다라고 풀이가 되는 개과천선이네요. 8번 갑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기억은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 폐단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막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발본색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근본을 뽑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근원을 막는다라고 풀이가 되니까요. 1번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다가 정도, 방법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일을 그르칠 때 쓰는 교각살우이고요. 2번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다라고 풀이가 되는 사고무친이네요. 4번,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나쁜 습관에 물들기 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근묵자흑이고요. 5번, 한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수불석권이네요. 9번 문제로 갈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어떻게 생겨난 말일까? 보니까 한나라의 문인 동방삭은 초나라의 충신인 구런을 추모하는 글에서 충신과 간신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얼음과 수치 서로 함께 할수 없는 것에 빗대 표현하면서 간신들에게 참소당하여 홀로 괴로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구런을 애도하였다. 포인트는 밑줄 친 부분이죠. 얼음과 수치 서로 함께 할수 없다. 서로 받아들일 수 없다. 빙탄, 불상, 용 정답이 되겠죠. 얼음과 수층 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풀이가 되니까요. 1번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그 근원은 가정의 화목임을 나타내는 가화만사성이고요. 3번은 죽은 뒤에 약 처방전을 낸다. 약방문이다라고 풀이가 되죠. 이를 그르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쓸모가 없다를 나타내는 성어가 되겠죠. 4번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고 있다라는 얘기죠. 도망갔다라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50보, 100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 쓰는 말이 됩니다. 5번 꽃은 열흘 동안 붉은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창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성어가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갑니다. 고사 성어의 스토리를 이렇게 네 컷의 만화로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배를 타고 강을 건너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칼이 칼집에서 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 여기서 칼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표시했다가 배가 강을 건너 밑에서 칼 찾아야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가 강을 건너가자 그 표시한 것 밑에서 칼을 찾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배는 이미 이동을 했죠. 시간이 그만큼 흐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옛날의 세교는 그것만 고집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죠. 융통성 없이 그렇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뜻할 때 쓰는 각주구검이 정답입니다. 배에 새겨 칼을 찾는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1번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라고 풀이가 되죠.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지록위마였고요. 2번은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사생취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올바른 도리를 행한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겠지요. 3번은 여러분과 같이 매우 총명함을 나타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라고 풀이가 되는 문일지십이고요. 마지막 5번은 쇠도 끊을 수 있는 사귐이다. 그러니까 아주 두터운 우정이나 두터운 사귐을 뜻하는 단금지교가 되겠죠. 성어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 5강부터는 짧은 문장,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짧은 문장 단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레안 7 학습 목표 보면서 우리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날씨와 기온 표현하기 배울 거고요. 또 비인칭 주어 S, 그리고 비인칭 동사에 대해서도 다룰 거고, 또 마지막으로 문법에서는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면서 시작해야겠죠. 오늘 날씨 얘기할 거예요. Wie ist das Wetter im Frühling in Deutschland? 독일에서는 봄에 날씨가 어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요, bei mir in Berlin ist das Wetter im Frühling oft wechselhaft 라고 말합니다. 그냥 Berlin 해도 되는데요, bei mir 라는 표현을 쓴 거는 내가 지금 베를린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지, 내가 있는 여기 이 베를린에는 ist das Wetter 날씨가 im Frühling 여름에는 oft wechselhaft 자주 wechselhaft 해 라는 표현입니다. 독일은요, 여러분 너무 커서요, 독일 날씨 전체를 이야기할 순 없어. 그러니까 이 베라는 사람이 뭐 딴 데는 모르겠고 내가 있는 이 베를린은 날씨가 어때? 라고 하면서 베를린 한정하여 날씨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 베를린은 말이야 날씨가 봄에 아주 wechselhaft 해 라고 했습니다. 이 wechselhaft 라는 표현을 보시면요, wechseln 이라는 말이 원래 영어의 change에 해당하고 haft 라는 말 붙으면 영어의 able처럼 뭔가 형용사 어미예요. 그래서 changeable 하다. 영어로 한 거고 지금 독일어로는 wechselhaft 하다. 되게 변화무쌍해. Es ist manchmal sonnig. 때로는 sonnig 이렇게 sunny 하고 날씨가 햇빛이 비치고 aber auch regnerisch. 그리고 또한 regnerisch 비가 와. 그리고 비가 온대. 이렇게 때때로는 이렇게 햇빛도 비치다가 비가 오다가 이렇게 되게 wechselhaft 하죠. 그렇죠? 이 regnerisch라는 표현은요. 영어의 rainy처럼 비가 오는, 비가 올 듯한 그런 뜻입니다. 이때 이 s가요. 우리가 오늘 계속 다룰 날씨의 s죠. weather s예요. 날씨의 s죠. Die Temperaturen liegen zwischen 10 und 15 Grad. 이 온도가 기온이 리겐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10도와 15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라고 합니다. 영어도에 똑같이 the temperature lies 뭐 between 뭐 이렇게 쓰거든. 독일어도요 리겐 쓰고요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위치한 거니까 리겐 동사를 씁니다. 기온은 보통 10도에서 15도 정도 위치하고 있어. Das ist interessant. 그 참 흥미롭네. Und wie ist der Sommer? 그러면 여름은 어떤데?
1: Im Sommer kann es mit über 30 Grad sehr heiß werden.
0: 여름에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역시나 이 S는요, 날씨의 S죠. 여름에는 날씨가 30도가 넘는 기온으로 sehr heiß werden. 아주 더울 수가 있어. 이때 칸은요, 가능성의 칸이지. 그럴 수도 있어.
1: Es ist meistens sonnig.
0: 대부분 이제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햇빛이 비치고 햇볕이 내리쬐지만
1: manchmal aber 때로는 그치만 auch windisch 바람이 불기도 하고 ab und zu 때때로는 regnerisch
0: 비가 오기도 해라고 하면서 비인칭 주어 s, weather s, 날씨의 s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Und wie

S im Herbst aus? 가을은 어떤 것 같은데? 여기서 S는요, 이때만 조금 달라요. 날씨의 S 아니고, 역시 비인칭 주어긴 하지만 상황적인 S예요. 그래서, 근데 여름엔, 가을에는 상황이 어떤 것 같아? 가을에는 어떨 것 같이 보여? 라고 합니다. Im Herbst wird es immer kühler. 가을에는 점점 더 시원해지지, 점점 더 쿨해지지, 라고 합니다. 이때 S는요, 다시 날씨의 S, Wetter S예요. 가을에는 점점 더 시원해져. Die Blätter verfärben sich. verfärben이란 동사 봐. 변색하다야.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당연히 낙엽이 이렇게 지면서 물들겠죠. 단풍이 물들듯이 이 나뭇잎이 색이 변하겠죠. 가을에는 이제 나뭇잎들이 색이 변하고 fallen herunter 아래로 떨어져 낙엽이 돼. 당연한 얘기죠. Es regnet dann häufiger. 여기서 S도요. 역시나 Wetter S, 날씨의 S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빈번하게 비가 내려. Und die Temperaturen sinken auf 10 bis 15 Grad. 그리고 기온이 sinken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지? 기온이 쭉 내려가 어디까지? 10도에서 15도까지 가을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 아까 여름에 30도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가을에는 점점 기온이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아, 그리고 Wie ist denn der Winter? 그러면 겨울은 어떤데? Der Winter ist kalt und trocken. 겨울은 춥고 좀 건조해. Es schneit manchmal. 역시나 Wetter S죠? 날씨의 S. 그리고 manchmal 때로는 눈이 내리고 Aber die Temperaturen bleiben meistens unter 0 Grad. 하지만 그 기온은 bleiben, 머물러, 이렇게 쭉 머물러. meistens, 대부분 unter 0 Grad, 영하로 머물러. Ist es draußen im Winter kalt? 역시나 날씨에 S죠? 그러면은 겨울에 밖은 춥니? 야, es ist ziemlich kalt. 상당히 추워라고 해서 또 여기 날씨에 S 또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뭐냐면 날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날씨에 S, weather S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는 표현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절은요, die Jahreszeit라고 합니다. Jahreszeit라는 말 어떤 단어들이 합쳐졌지? 그치, Jahr와 Zeit가 합쳐졌죠? 연도, 연이라는 말이랑 시간이 합쳐져서 연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시간의 단위로 나눈 거지. 우리도 계절 할때 절자가 마디 절자잖아. 1년을 이렇게 마디, 네 마디로 나눈 것처럼 독일어도 야흐스차이트가 계절이란 뜻이고요. 네, Frühling, Sommer, Herbst, Winter 이렇게 네 개의 마디로 나눈 거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계절은 다 남성 명사라는 거. In Deutschland gibt es auch vier Jahreszeiten. 독일도요, 우리처럼 똑같이 사계절이 있습니다. Frühling, Sommer, Herbst und Winter.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S는요, 우리 계속했어. 오늘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예요. 이 S는 날씨를 나타내. 그래서 Es regnet. 날씨가 비가 온다. Es schneit. 날씨가 눈이 내린다. Es sonnig. 날씨가 맑다. 이런 식으로 이 S는 날씨를 나타냅니다. 영어에서 it's rainy, it's sunny 하는 것처럼 그 it이랑 같은 거지. 우리나라 말은 좀 달라. 우리나라 말은 날씨라는 주어가 없이도 그냥 쓰거든. 예를 들면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냥 이렇게 하잖아. 날씨가 비가 온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S를 반드시 써줘야 해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온다. 오늘은 눈이 온다. Es sonnig 해도 되고요. Die Sonne scheint. 햇빛이 shine 한다, 빛난다라고 해서 햇볕이 난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날씨를 나타내는 S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얘는 반드시 써줘야 한다라고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날씨 관련된 어휘들도 알면 좋겠죠? 날씨 관련된 어휘가 일단 형용사가 있고 비인칭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assist하고 assist warm, assist heiß 이렇게 assist 쓰면 좋겠지? 그래서 warm, heiß, sonnig, kalt, kühl, windig, bedeckt, trocken 다 있습니다. 뜻은 뭐 책에 써 있죠? 여러분, bedeckt라는 표현은 원래 이렇게 뚜껑이 덮인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구름이 덮인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비인칭 동사도요, S라는 말 쓰고, Es regnet, Es schneit, 이런 식으로 비인칭 주어랑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비 오고, 눈 오고, shine은 햇빛이 빛나고, blitzen, 번개가 치고, donnern, 천둥이 치고, 이런 것들 동사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날씨 관련된 표현도 볼게요. Wie ist das Wetter heute? 오늘 날씨가 어때? 날씨

얘기 되게 흔하게 하니까요. 이 표현 알아두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 Es ist bedeckt. 뚜껑이 덮인 이니까 뭐라 그랬어? 아까 cloudy, 그치? 영어의 cloudy여서 구름이 낀. 구름이 끼고 un windisch. 바람이 불어. 또는 es wird warm, es wird kalt. 따뜻해져, 추워져. Es ist schönes Wetter. 좋은 날씨야 해도 되고요. Das Wetter ist schlecht. 날씨가 나빠. Es bleibt heute sonnig. 오늘은 이렇게 햇빛이 쬐는 상태로 머물러.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비인칭 주어 S가요. 무조건 날씨 전용은 아니에요. 이 비인칭 주어가 때로는 특정 상황이나 분위기를 나타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아까 방금 본 본문에서는 요때 S, visit S im Herbst aus. 이때 S가 날씨 S가 아니라 상황의 S라고 했거든요. 어떤 게 상황의 S인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실제 대상일 때가 있어요. 요거 한번 봐봐. Der Apfel sieht lecker aus. 그 사과 맛있게 보인다. 실제로 사과가 맛있게 보이는 거죠. 이럴 때는 실제 대상이 있습니다. 또 봐봐. Das Kind sieht zufrieden aus. 그 아이는 만족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 대상이 있지? 그 아이. 실제 대상이 있어요. 하지만 상황을 나타내는 S일 때가 있다. 여기 세 개야. 그 예문은 책에 다 있는 겁니다. Visit S mit Freunden und Familie aus. 친구랑 가족의 상황이 어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물론 상황이라고 또 번역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친구랑 가족은 어때? 뭐 요즘 어때 보여? 친구랑 가족이랑 그 너네 분위기가 어때? 이렇게 말할 때요, 이 S, 상황의 S를 쓸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나 분위기의 S. Vielleicht sieht es nächstes Jahr schon anders aus. 아마도 내년에는 벌써 다르게 보일 거야 라는 말. 역시나 이 S를요, 정확히 번역하진 않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다를 거야, 분위기가 다를 거야, 이렇게 상황적으로 번역을 하는 거고요. Visit us by Ihnen übermorgen aus. 당신한테는 모레가 어떤가요? 어때 보이나요? 이렇게 할 때, 모레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때 S, 상황이나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대상이, 실제 대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 S가 그냥 상황적인 표현으로, 비인칭 주어로 쓰일 때도 있더라라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도 봅시다. 비교급은, 비교급은, 이제 종종 나왔었죠? 비교급, und, 비교급 써서요. 점점 더 뭐뭐한이라고 하는데, immer 비교급 써도 돼요. 예를 들면, 점점 더 더워지는 하려면, wärmer und wärmer 이렇게 써도 되고, immer wärmer 해도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문장은, der Wind wird kälter und kälter. 바람이 점점 더 추워진다라는 문장이에요. 요걸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봤어. 여러분도 써보세요. der Wind wird immer kälter 해도 된다는 거죠. 의미 차이는 크게 없고요. 켈터 온 켈터 하면 좀더 강조하는 느낌이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비교급을 두 번이나 썼으니까 강조한 느낌이 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이란 건 구어체적으로 임마 켈터를 좀더 많이 씁니다. 그래도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본문 2로 가볼게요. 요 단어 먼저 보자. Wetter vorhersage. Wetter라는 말이랑 vorhersage가 합쳐진 거지? Wetter는 날씨인 거 아시잖아요. 그치? 그리고 vorhersage라는 말은 vorher에 sagen 하는 거니까 vorher, 미리 sagen, 말하는 거. 그러니까 vorhersage 하면은 예측이나 예보를 말하는 거여서 요거는 일기 예보, 일기 예측. 그러니까 그 일기 예보가 되는 거죠.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Hast du die Wettervorhersage gesehen? 너 일기예보 봤어? Ja, heute wird es sonnig. 오늘 그 써니 할 거래. 나 햇빛이 비칠 거래. 역시나 Wetter S가 또 나왔네. 오늘 햇빛이 비칠 거래. Und 그리고 mit 25 Grad Celsius warm. 그리고 25도 섭씨 25도씨로 따뜻할 거래라고 합니다. 따뜻해질 거야라고 말하는 거죠. 아는 일기예보 안본 사람이고 배가 본 사람이어서 이제 일기예보에 대해서 얘가 말을 해주는 거죠. 배가 Das ist schön. 오, 좋다. Und wie wird das Wetter morgen? 내일은 날씨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니? 하니깐요. Morgen wird es kälter. 내일은 추워져. Es regnet. 역시나 Wetter S, 비인칭 주어 S, 날씨 S가 쓰였죠. 내일은 이제 비가 오고 und die Temperatur 그 기온은 fällt 떨어져. 어디까지?
15 grad, 15도까지 떨어져. 떨어질 때요. 아까는 징켄이라는 동사 썼거든. 징켄은 점점 내려가는 거고 팔렌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다 할 때요. 팔렌 아웃.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올라간다 쓰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거 있잖아. 그 동사 뭐지? steigen 쓰면 되겠죠? 올라가는 거. 그래서 뭐 steigt 쓰면은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 steigt auf 쓰면 돼요. 여기서는 기온이 내려가는 거니까 fallen 동사 썼습니다. 기온이 15도까지 떨어져. Oh nein, an der Soll ich einen Regenschirm mitnehmen? 내가 비가 온다고 했으니 내가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할까? 가져가야 할까? Ja, das ist eine gute Idee. 좋은 생각이지. 비가 오는데 뭐 우산 가져가야겠죠? 독일인들은 근데 우산을 잘 쓰지는 않지만 비가 워낙 뭐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우산 있으면 좋겠죠? Es soll den ganzen Tag regnen. 하루 종일 비가 온대. 역시나 날씨에 S고요. 이 배라는 사람은 지금 일기예보를 봤잖아. 그러니까 졸이라는, 지금 졸렌이라는 화법 조동사를 사용해서 전언하고 있는 거지. 전언이 뭐였어? 말을 전하는 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던데? 라고 해서 제3자의 말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야, 근데 den ganzen Tag, 하루 종일 비가 온다던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졸렌이라는 화법 조동사가 제3자의 말을 전할 때 쓴다라는 것도 우리 했었습니다. 역시나 wetter s, 날씨에 s고요. Ich verstehe. 아, 알겠어. Und am Wochenende? 주말에는 어때? Am Samstag bleibt es kühl und bedeckt. 토요일에는 bleibt es kühl. 이제 비가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kühl하게 머무르고 날씨가 선선하게 머무르고 und bedeckt. 구름이 낀 채로 머무른다. 그러니까 날씨가 아직도 흐리다. Aber am Sonntag? 하지만 일요일에는 scheint wieder die Sonne. 햇빛이, 태양이 다시 비친대. 햇빛이 다시 난대. Prima, 아우, 너무 좋다. Dann, 일요일에 햇빛이 나면 그러면 können wir am Sonntag einen Ausflug machen. 그럼 우리 일요일에 피크닉 할 수 있잖아. 일요일에 우리 소풍 갈 수 있잖아. Ja, das wäre schön. 그거 참 좋겠네 라고 합니다. 이 wäre라는 표현 우리 기억나지? 여러분이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접속법 이식이라고 했고요. 뭔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럼 참 좋겠네, 그거 참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wär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우리 그 표현 연구부터 볼게요. 자, 여기 도시 있잖아, 도시. 이 도시는요, 어떻게 읽냐면요, grad Celsius라고 합니다. 셀시우스는 여러분, 셀시우스니까 그거잖아. 섭씨란 뜻이죠? 근데 물론, 뭐, 당연히 섭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는 그냥 grad만 써요. 근데 뭐, 일기예보나 그런 데서는 섭씨 몇 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섭씨인지 화씨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grad Celsius이지만, 그냥 grad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게 섭씨라고 하잖아, 섭씨. 섭씨의 이 섭자가 따르다란 뜻이고, 씨가 뭐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그 씨여서 셀시우스 씨를 따르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섭씨 몇 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독일어에서는 grad Celsius라고 해서 Celsius라고 발음을 하면 돼요. 자, 기온을 말할 때 그럼 어떤 표현 쓰냐면요. Es ist 또는 Es sind 쓰고요. 몇 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Celsius는 일상에서는 안 써도 돼요. 그냥 몇 도다 하면 되지. 섭씨 몇 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Wie viel Grad ist es draußen? 밖에 몇 도야? Wie viel Grad sind es draußen?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1도일 때는 ist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es ist heute 15 Grad 아니면 es sind heute 15 Grad 이렇게 15도일 때 ist로 해도 되고 sind로 해도 되고 heute ist es minus 3 Grad 오늘 마이너스 3도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Morgen wird es bis zu 20 Grad warm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면 날씨가 20도까지 올라와서 따뜻할 거야 이렇게 그 해석하시면 돼요. 자, 분리동사 mitnehmen은요, 몸을 가지고 가다죠?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책에 있어서 그래도 정리했어요. 분리전철 mit을 가지고 이제 맨 뒤로 보내는 거, 그거 알죠? 자, den ganzen Tag,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 요거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다뤄봅니다. den ganzen Tag, 요게 지금 사격으로 쓰였거든. der Tag이 den Tag이 됐으니 얘가 사격으로 잘 쓰였는데요. 요런 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부사적 사격이라고 했어요. 시간의 부사적 사격. 부사적 사격이 뭐야? 부사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전치사랑 명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걔를 부사라고 우리가 불렀거든. 근데 이 명사는 전치사도 없는데 사격 형태로 써서 마치 부사처럼 해석을 하는 그런 명사예요. 다시 한번 봐봐. Ich habe gestern Abend. 나는 어제 저녁에 2 Stunden auf dich gewartet. 내가 2시간 동안 너를 기다렸어. 라는 문장인데요.

일주일 동안 베를린에 머문다라는 문장이에요. 일주일 동안이니까 방금처럼 여기 앞에 für eine Woche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für 없이도 얘를 그냥 사격으로 쓰면 얘 자체가 부사가 돼버린다는 거. 신기하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격으로 쓰면 그냥 문장에서 부사가 돼요. Er läuft jeden Morgen 5 km. 그는 매일 아침 5km를 뛴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도 morgen이니까 am morgen 이런 am이라는 뭔가 전치사를 여기 넣을 것 같은데 안 넣고 they are morgen이니 사격으로 jeden morgen 이렇게 쓰면 얘는 분명 명사지만 사격이 되면서 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사적 사격이다라고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시간 명사 앞에는요, 보통 이렇게 안을 쓰는데요. 아무 시간 명사는 아니고, 요일이나, 특정 날짜나, 특정 시간 표현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일, am Montag, 월요일에, am Dienstag, am Mittwoch,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특정 날짜, am 15 März, 3월 5일에, 이런 것도 안을 쓰고요. 아침에 am morgen, 이런 것도 am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안이라는 명사는, 안이라는 전치사는, 뒤에 요일이나 특정 날짜나 특정 시간 표현이 오면 이렇게 am으로 써서 나타내준다. 그날에, 그때에 이렇게. 자, einen Ausflug machen 이란 표현. 나들이를 가다, 소풍을 가다. 우리는 뭐 피크닉을 가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Wir machen am Wochenende einen Ausflug. 우리는 주말에 소풍을 가요. Unsere Klasse macht einen Ausflug an den See. 우리 학급은 뭘 하냐면 소풍을 가요. 어디로? an 플러스 사격 쓰겠지? 거기로 이렇게 이동이 있으니까 호수로. der See가 호수죠? die See는 바다예요. 여긴 호수로 가니까 an den See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지금까지 본문을 정리했고요. 이제는 비교급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급 할 거예요. 비교급 하면 우리 좀 비교라는 말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죠.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되게 비교를 좀 하셨어요. 이게 한국인의 특징인 것 같은데, 뭐 엄친아, 엄친딸이랑 이렇게 항상 비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에 또 익숙하기도 하고, 또 영어를 여러분이 먼저 배웠기 때문에 비교급 같은 거, 뭐 good, better, best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독일어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급은 아마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 변화를 할 거예요. 비교 변화라는 게 뭘까? 비교한다는 건 정도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원급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비교급은 좀더 하는 거고. 최상급은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정도를 좀더 나아가는 거. 요게 바로 비교 변화인데요. 우리가 영어를 아까 잘한다고 했으니까 영어로 생각을 해볼게. 영어는요, 이렇게 형용사가 있어, 기본. 그리고 형용사에다가 er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고, 또 형용사에다가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big, 큰, bigger, 더 큰, biggest, 제일 큰, 요렇게 만드는 것처럼 독일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은 요거 봐봐. 원급 그대로 쓰고 비교급에 er을 붙이네. 영어랑 지금 똑같네. 근데 영어는 비교급에 est를 붙이지만 독일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st를 붙인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우리 비교급의 기본적인 규칙은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영어니까 이건 지우고 우리 독일어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비교급, 최상급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럼 langsam 봐봐. 느린이란 뜻인데요. 더 느린 하고 싶잖아? 그러면 langsam에다 그냥 이렇게 에야만 붙이면 돼. 아쉽다, 그치? 더 느린 그냥 에야만 붙이면 된다. 근데 최상급은 st를 붙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독일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최상급을 써줄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수로적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부가어적 방식이래요. 자, 수로적 방식부터 생각을 해볼게. 수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술해준다는 거지. 그치? 수로, 서술어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로적이라는 건 서술해주는 거예요. 주어에 대해서 서술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동사랑 같이 쓰이겠죠? 그리고 부가어적이라는 건 뭔가 부가해준다는 거니까 꾸며준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자, 수로는 서술해주는 거, 부가어적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용법이 이렇게 다르고요. 생김새는 우리가 아셔야 돼. 생김새는요, 일단은 부가어적을 먼저 볼게. 부가어적인 경우에 이렇게 der나 die나 das 같은 정관사를 반드시 써줘야 하고요. 최상급일 때. 그리고 ste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ste.
형용사 약변하죠? 약변하 일격이에요. 그래서 애가 붙어. 물론 문장에 따라

직격으로 쓰이거나 삼사격으로 쓰일 때 이게 변해야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격으로 쓰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관사를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수로적에서는 정관사를 어디 씁니까? 할 텐데요. 이 am이라는 말이 원래는 안 됨에서 왔거든. 안 됨. 안 됨이 합쳐서 am이 됐잖아. 그렇지만 현대 문법에서 이 am을 가지고 전치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굳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 됨에서 왔지만 얘는 굳어진 표현으로 am stan을 쓰고요. 얘는 대여 뭐뭐뭐 stan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제일 느리다라고 할 때는 이제 am langsam stan. am ten 여기 am stan 보이죠? 또는 der, die, das 다음에 stan 이렇게 써준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요거를 요게 원칙이고요. 이제부터는 원칙에서 조금 바뀌는 거 볼게요. 그렇지만 불규칙은 아니야. 아직까지는 규칙이에요. 조금 바꿔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a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비교급에 a만 붙인대. 무슨 말이지? leise 조용한이란 뜻인데. 이미 에로 끝났는데 라이제에다가 또 에아를 붙이면 그러니까 라이제에다가 또 에아를 붙이면 이상하잖아. 그치?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로 끝났으니까 빼고 그냥 에아만 붙이더라. 라이저. 그쵸? 더 조용한. 제일 조용한 할 때는 다시 원래대로 오고 스텐이 오는 거죠. 이렇게. 원래대로 오고 스테가 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교급에서는 에로 끝나니까 당연히 발음상 에아만 붙이는 게 맞겠지? 원래 원칙대로 에아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에아만 붙인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두 번째도 봅시다. 두 번째는요, 에아, 엘, 엔으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비교급에서 어간 에가 탈락한대. 요거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토이어를 일단 예시로 볼게. 토이어, 비싼이란 뜻인데 더 비싼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원래는 토이어를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 여기다가 에아를 이렇게 썼어야 돼. 하지만 얘는 에아로 끝나는 형용사이니 여기 있는 에를 탈락시켜준다는 거야. 어간의 L을 탈락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이어거가 아니라 터이어거가 된다는 거지. 요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봐. 발음을 해보면 알아요. 터이어거, 터이어거 발음이 어려워. 근데 터이거 발음이 쉽죠? 그래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 L을 생략하더라. 독일인들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막 문법을 꼬는 게 아니라 발음을 하다 보니 입이 편한 쪽으로 진화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터이어거 하니까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터이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상급에서는 다시 토이어 그대로 애가 다시 살아난 형태로 온다는 거. 토이어의 애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비교급에서만 발음상 애가 탈락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탈락을 시켰고요. 요 예시로 자우어와 둥켈도 꼭 보셔야 합니다. 자우어거가 아니라 여기 애가 있어야 되는데 탈락시켰죠? 하지만 최상급에선 다시 애가 살아났다라는 거. 발음을 해봐. 자우어거 하면 어려워. 그냥 자우거. 이렇게 한 거지. 둥켈 어두운이란 뜻인데 원래 여기 애가 있어서 둥켈러 해야 하지만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둥클러 이렇게 쉽게 발음을 하기 위해 애를 탈락시켜 버렸어요. 하지만 최상급에서는 원래대로 둥켈스트 이렇게 애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아 엘 엔으로 끝나는 형용사 비교급에서 어간 애가 탈락한다는 거. 요 내용이 어려우면 단어를 외우세요. 차라리 터이어, 자우어, 둥켈 요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형용사의 그 형용사가 뭘로 끝날 때냐면은요, 드트니까 트로 끝나거나 아니면 스로 끝나거나 쉬로 끝나거나 크스로 끝나거나 치로 끝나는 이런 형용사들 있지? 얘네들은요, 최상급에서 에스테가 아니고 마치 영어처럼 L을 추가해서 에스테를 붙인대. 아, 요것도 왜 그런지 한번 볼게. 하이스. 뜨거운이란 뜻이죠? 그치? 그러면은 더 뜨거운 건 하이서. 여긴 문제 없어. 그냥 에야만 붙였어. 원칙대로 갔어.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하이스에다가 원래 최상급을 만들려면 하이스에다가 원래 여기다가 스트를 붙여야 돼. 근데 하이스스트 해봐. 하이스스트 하면은 여기 에스챗이랑 스트랑 발음이 비슷한 혀의 위치에서 나지 않아요? 혀를 여러분 생각해봐. 스스트, 스스트 다 여기서 나잖아요. 스스트. 그러다 보니 발음이 어려워요. 자음이 이렇게 연결.

되니까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에 st를 추가하지 않고 est를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지. 하이스스트가 아니라 하이세스트. 이렇게 하이세스트라고 발음하니까 발음이 편해졌대. 그래서 l을 추가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l을 추가해서 하이세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독일인들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갑자기 얘는 est로 해라고 한게 아니라 발음을 하다 보니 하이스스트가 안 되고 하이세스트가 발음이 쉽더라. 그래서 입이 편한 쪽으로 진화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다시 볼게. 이 트로 끝나는 거 드나 트는 트로 발음되잖아. 그래서 프렘트 같은 형용사 볼게. 프렘트, 프렘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최상급에서 프렘 트스트 하면 너무 발음이 어렵다고. 발음이 혀가 같은 위치에서 나잖아. 트스트 이렇게 어려우니까 프렘데스트 이렇게 에스테를 추가했더라라는 거지. 브라이트 넓은이란 뜻인데 얘도 브라이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브라이트스트 하면 발음이 어려워서 브라이테스트가 됐고요. 쿼츠도 짧은이란 뜻인데 큐어처 여기까지는 변모음 되긴 했지만 원칙이고 큐어체스트가 된 거지. 츠스트 발음이 어려워서 큐어 체스트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쉬로 끝나는 것도 여기 한번 써봤어요. 프리쉬 신선한이란 뜻이겠죠? 프리쇼 여기까지는 원칙인데 프리쉬스트 발음이 어려워서 프리쉐스트 이렇게 L을 추가해서 입을 좀 편안하게 만들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도 봅시다. 이렇게 now 같은 거 나오네. 모음으로 끝나거나 하로 끝나는 형용사의 최상급의 어미는 괄호하고 에스테레. 무슨 말이냐면 괄호라는 건 선택하는 거잖아. 내가 발음이 요게 편하면 에를 넣고 에를 빼는 게 편하면 에를 빼라는 거야. 자, 너희부터 볼게요. 너희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암스튼으로 바꿀 때 너희 에스트 해도 되고 노이스트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 선택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이스트 해도 되고 너희 에스트 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발음이 편하게 얘도 편한 대로 해라. get now, get now에서 get now est 해도 되고 get nowst 해도 됩니다. Früh도 마찬가지야. 여기 얘는 모음으로 끝난 거고 얘는 하로 끝난 거지. 하로 끝나는 형용사 Früh도요. Früh, Früher. Frühst 해도 되고 Frühest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선택적으로 L을 넣든지 말든지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5번 볼게요. 아오우가 있는 단음절 형용사, 이름절 형용사는 비교급과 최상급에서 대부분 변모음을 한대. 변모음을 한다는 건 아오우가 땡땡땡땡땡땡 에으으가 된다는 거지. 근데 어디서만? 비교급이랑 최상급에서 이두 개에서 그렇다라고 해서요. 변모음하는 형용사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Alt, Am, Jung, Lang, Kurz, Warm, Kalt, Klug, Dumm, Scharf, Stark, Schwach, Hart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 다 단모음이고 아오우가 있는 이름절 형용사잖아. 얘네들은 변모음을 한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앞에서부터 다섯 개만 여기 예시를 써봤어요. Am 근데 어떻게 돼? 에아마 엠스트, 용 융어 융스트, 랑 랭어 랭스트, 쿼츠 쿼츠 쿼츠스트, 밤 웨아마 웨스트 이렇게 비교급과 최상급에서 변모음에 땡땡이 붙어요. 여러분 이거 왜 붙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확실하게 그 변화를 주려고. 무슨 말이냐면 암 했어. 근데 만약에 그냥 변모음 안 하고 암어 하면은 암이랑 암어가 발음상 차이가 안 나. 암, 암어. 잘안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음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려고 암, 에아머 한 거지. 암, 에아머. 완전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아, 얘가 지금 비교급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발음적인 장치로 이렇게 변모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발음을 좀 확실하게 해주려고 변모음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 대부분 변모음을 한대. 요거는 시험에 당연히 많이 나온 부분이겠지. 뭐냐면 대부분 변모음을 하면 변모음을 안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모음을 하는 애랑 안 하는 애를 구분시키는 게 당연히 수능에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변모음 안 하는 애들도 볼 거예요. 변모음 안 하는 애들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똑같이요. 아, 오, 우가 있는 이름절 형용사인데 변모음을 안 해. 그래서 뭐가 있냐? Falsch, froh, klar, toll, wohl, wahr, schlank 얘네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요 그냥 앞에서부터 다섯 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봤어. Falsch, falscher,
fascist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fascist 뭐 이렇게 변모음을 하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거. 팔씨는요 특별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요, 틀린은 이제 틀린이라는 형용사, 더 틀린, 제일 틀린 이렇게 성질의 유무만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더 틀린, 제일 틀린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변모 그 비교급을 쓸수 있다 없다가 이렇게 좀 나뉘는데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비교급이랑 최상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falsch, falscher, falschest 이렇게 바뀌고요. for, for, forced 하가 있으니까 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치? 이거는 시로 끝났으니까 est에 붙이고, 이거 맞지? 클라, 클라가 클라스트 이렇게요. 톨, 톨라, 톨스트. 폴, 폴러, 폴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모음을 하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냐? 폴인데 뭐, 펠러, 펠스트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변모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모음을 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비교형이 없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방금 했던 이야기인데, 특정한 성질에 있고 없고, 유무만을 표현할 때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정도가 없기 때문에. 전체면 전체지, 더 전체. 이런 말 없잖아. 반이면 반이지. 야, 이건 더 반이야. 이런 거 없죠? 미혼이면 미혼이지. 야, 얘는 완전 더 미혼이야. 이런 거 없고. 죽으면 죽은 거지. 얘는 더 죽었어.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영어도 뭐, dead, single. 이런 말, 더 비교급 만들 수 없거든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불규칙 변화를 볼게요. 뭐, 여러분 예상했죠? 독일어에서 규칙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불규칙 변화 나오잖아요. 이제 뭐, 놀랍지도 않죠? 당연하죠? 근데 이것도요, 독일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영어도 그렇거든. 그냥 er, est가 붙는 것도 있는 반면에, good, better, best처럼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것들 있잖아? 독일어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표에가 7칸이 있을 텐데, 앞에서부터 5칸만 지금 형용사의 불규칙 변화예요. 그 아래 2개는 부사의 불규칙 변화거든요. 일단 형용사의 불규칙 변화 볼게요. 영어가 good, better, best 하듯이 독일어도요, good, besser, am besten, der, die, das, beste. 이렇게 변합니다. 자, 고스는요, 큰이라는 뜻인데, 류사가 돼. 그럼 이거 그냥 변모음하는 형용사에 넣으면 되지. 왜 불규칙이에요? 아, 근데 요것 때문이야. 류스텐 때문이에요. 원래는요, 그럼 이렇게 변모음까지 하고, 그류스를 하면, 에스챗으로 끝났으니까, 그류세스트,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거든. 그치만 얘는 그류세스트가 아니고, 그냥 테만 붙는다. 그류스트,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형용사 변화고요. 필, 메, 암, 마이스텐. 이것도요, 특이하게 변하지. 영어랑 근데 똑같다. 그, 매니, 모얼, 뭐, 모스트.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필, 메, 마이스트. 이렇게 갑니다. 호크랑 나도요, 마찬가지예요. 호크는요, 갑자기 변모음이 되고, 체가 빠져서 웨어가 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요, 체가 다시 들어오고 변모음이 돼서 휘스트가 돼요. 그치, 이거 되게 특이하게 변해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나라는 형용사,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변모음이 돼서 네어가 되는데, 여기서는 변모음이 되고 체가 갑자기 추가돼서 네시스트가 돼. 그러니까 얘도 특이하지? 그래서 얘도 특이한 불규칙 변화여서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부사의 불규칙 변화도 볼게. 부사는요, 이거 왜 따로 했냐면, 부사다 보니 명사를 꾸며주는 부가어적인 최상급은 없어. 여기 2개가 칸이 없는 이유는 얘네는 부사니까. 얘네는 부사라서 명사를 못 꾸며. 얘네는 그래서 수러적 용법만 있다. 서술하는 용법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안, 리브, 암, 립스텐은 우리 뭐 너무 많이 했지. 조금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설명해준다. 주어를 설명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 보세요,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지금 선생님이 뭐 말하려고 했냐면, 아까 형용사 중에도 필이 있었고, 뒤로 가서 부사에도 필이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Ich hab mehr Geld als du. 나는 너보다 돈이 더 많아. 라고 했을 때, 더 많은 돈. 요렇게 꾸며주는 거. 얘는 형용사지? 그래서 뭘 나타내? 수량. 더 많은 돈 하고 돈을 꾸며주는 거죠. 반면에 Ich arbeite mehr als du.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 이때 mehr는요 부사로 쓰여서 정도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viel mehr Meist라고 써 있어도 이 앞에 있는 viel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많은 뭐뭐 많은 은으로 번역해야 하고 뒤에 있는 viel 같은 경우에는

만이라고 해서 부사로 번역해야 한다는 거, 이게 달라요.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비교급의 용법 보겠습니다. 자, 비교 상대가 있을 때는요, 비교급 다음에 접속사 else를 사용하죠. 영어에 then을 쓰듯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else 뒤에 격이 비교되는 문장 성분과 같게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이야? As young as is. 그는 나보다 어리다라고 했을 때, 나랑 비교되는 건 애아잖아요? 그러니까 애아가 일격이면 얘도 일격으로 가줘야 된다. My book is thicker as thine book. 내 책은 네 책보다 두껍다? 내 책이랑 네 책을 비교하니까 둘다 일격으로 맞춰줘야 돼. 성분을 같게, 격을 같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요, 비교급의 형용사 변화 어미가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비교급도 형용사니까 형용사 변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치만 또 중요한 거. May와 many거는요, 변화 어미가 없다라는 거. 이거 되게 자주 나왔었어요. Sie haben einen größeren Gartenhausfeuer. 그는, 당신은 우리보다 하나의 더 커다란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렇게 그리우서를 쓰고 똑같이 엔으로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해줘야 되죠. 얘는 혼합 변화 남성 사격이야. 이걸 해줘야 된다고. 똑같이 가줘야 돼. 비교급도 하나의 형용사이기 때문에요. He arbeitet mehr Frauen als Männer. 여기는 남자들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일한다. 메어가 있을 때 얘는 어미 변화하지 않죠. 이렇게 뒤에를 꾸며줘도 메어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비교급 강조는 너크나 필 사용하는 거 많이 봤죠? 영어에서 뭐 even, far, still 뭐 이런 거 쓰듯이 독일어도요. noch schneller 훨씬 빠르다, viel besser 훨씬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최상급의 용법도 봅시다. 최상급은요,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었잖아. 아까 부가어적인 게 있었고 수러적인 게 있었는데요. 부가어적인 용법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데어디다스라는 걸 써주고 스텔을 붙인다는 알아. 근데 비교 대상을 규정해줘야 돼. 제일 큰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지, 우주에서 제일 큰지, 이렇게 비교 대상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정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수 익격을 써서 소유격처럼 만들어주거나, phone이나 운터를 써서,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서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in을 쓰고 장소를 써주거나. 무슨 말이냐면, das Flugzeug ist das größte. 그 비행기는 제일 큰 비행기다. 어디서 익격으로 써서 der Welt, 세계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한정해 주는 거지. 그냥 무작정 제일 크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제일 큰지. Anna ist die kleinste. Anna는 제일 작은 여학생이다. 근데 뭐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건 아니니까 어디서 제일 작냐면 모든 여학생들 중에서 제일 작다. 이렇게 von 삼격으로 써줄 수도 있고요. Das Matterhorn ist der höchste Berg. 마테호르는 일곱 번째로 높은 산이다. 근데 뭐 어디에서? In den Alpen, 알프스에서라고 해서 in하고 이렇게 장소를 삼격으로 써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한정을 좀 해줘야 된다. 비교 대상을 정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형용사의 수러적 용법은요. 어떻게 하는 거야? am, sten을 붙이면 수러적 용법이죠. Für mich ist die Familie am wichtigsten. Am wichtigsten. 가족은 나한테 제일 중요하다. Im Kino sitze ich am liebsten hinten. 나는 영화관에서 맨 뒷자리에 앉는 걸 제일 좋아한다. 이런 거 말할 때요. 최상급 그냥 암스템 붙이는 거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동등 비교 볼게요. 동등 비교는 여러분 아랑 배가 같다예요. 영어에 as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어는 so 원급 V를 씁니다. Peter is so groß wie Richard. 그 패턴은 리샤트만큼 크다. 그러니까 페터랑 리샤트랑 키가 같다라는 거죠. 동등 비교고요. 열등 비교, this so v를 쓰는 거지. 영어에 not as as 쓰는 거랑 똑같지. 덜 뭐뭐하다라는 거니까 열등하다라고 해서 열등 비교고요. Die Straßen bahnen sind nicht so schnell wie die U-Bahnen. 트램은 지하철보다는 빠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느리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느리다라고 하면 안 돼요? 돼요. Die Straßen bahnen sind langsamer als die U-Bahnen. 트램은 우반보다는 더 느리다 해도 돼요. 하지만 차이는 얘는 좀 완곡하고 얘는 좀 직접적인 거지. 우리도 선생님들이 여러분 공부를 못하네? 그럼 너무 직접적이잖아.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하네? 잘하진 않네? 이렇게 하면 좀 완곡하죠? 그래서 좀 완곡하고 직접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마 비교급은 우리 많이 했어. 비교급, 운트, 비교급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임마, 외아마 해도 되고, 외아마운, 외아마 해도 되는데, 외아마운, 외아마 하면 이렇게 두 번이나 쓴 거에서 알수 있듯이 좀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

0: 거고요. 자, 이번에는 비인칭주어 S도 보겠습니다. 날씨에서 우리 S 계속해서 better S라고 했는데 독일어에서는 날씨를 반드시 써줘야 돼. S를 말해줘야 된다고 해서 도치대도 생략되지 않아요. 자, 주어가 아닌 다른 성분이 나오고 도치됐는데 생략하지 않고요. Viet S 여기도 생략하지 않는다. 날씨는 생략하면 안 돼. 독일어나 영어에서 날씨는 it, S 이런 걸로 가리켜 줘야 돼요. 반드시. 하지만 체감 온도의 표현에서는 도치하면 S를 생략합니다. 이 뒷문장 보세요. Aber mir ist kalt다. 하지만 나한테는 춥다라고 했을 때 여기 도치했다고 해서 여기 S를 넣으면 틀려. 제가 한 30대인 독일인한테 물어봤거든. Mir ist es kalt 하지 않, 하면 안 돼? 했는데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 S는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미어라는 말 봐봐. 독일에서는 체감 온도는 내가 경험하는 사람이야. 난 경험자 구조거든. 그러니까 내가 추운 게 아니라, ich bin kalt가 아니라 나에게 추위가 경험되는 거죠. 경험자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어 ist kalt 이렇게 써줘야 해요. S를 넣을 수 없다. 또는 ich bin kalt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일이나 날짜에서는요, 도치문에서 S를 이렇게 생략해서 heute ist der 25. Februar 이렇게 쓸수 있고요. 하지만 시각이나 거리에서는요, S를 생략할 수 없어요. 여기 S 살아있고, 여기도 S 살아있다라고 해서 생략 못합니다. 자, 이제 비인칭 수거도 볼 거예요. 우리 요거는 그냥 외우라고 했던 표현들인데, 그냥 정형화된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도치문에서 S 당연히 생략하지 않죠. S gibt 사격은 뭐 너무 100번은 한것 같아. 일반적인 상황을 표현하고요. 뭐뭐가 있다라고 해서 S gibt S 사격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도치가 돼도 S는 지우면 안 돼. 하지만 S ist나 S sind를 써서 영어의 there is, there are처럼 쓸 때는요. 이게 도치되면 S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S gibt랑 S ist의 차이는요, 얘는 일반적인 상황, 얘는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 이거 예를 들어볼게. Es ist ein Supermarkt in dieser Straße. 이 길에는 하나의 슈퍼가 있다, 하나의 마트가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걸 만약에 도치해서 In dieser Straße ist ein Supermarkt 했을 때 얘가 사실은 진짜 주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 여기 ist s에서 요 s를 생략해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아,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아래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도치를 하면 s를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es geht 예만됨. 이것도 너무 많이 했죠? 뭐뭐하게 지내다. 의문문을 만드느라 도치를 했는데 s를 생략하면 안 돼요. es gefällt 하고 예만됨 했을 때 누구의 마음에 들다잖아요? 이것도 의문문을 만드느라 도치를 했을 때 s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지. 생략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거, 비인칭 수거에서는 s를 생략 못한다가 일단 기본으로 아시면 돼요. 자, 요거는 두개 표현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거 모르면 번역이 잘안 되거든. Es geht um 사격하면 뭐뭐가 문제다, 뭐뭐가 화두다, 지금 이게 중요하다란 뜻이에요. Geht es hier um die Farbe? 지금 색깔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문장이죠. 여기서도 봐봐. 의문문을 만드느라 get s가 도치되었어. 그치만 s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요게 이렇게 살아나야만 합니다. 자, es fällt jemandem an 삼격. 그러니까 얘도 삼격이고 안 다음도 삼격이야. 누구누구한테 이거가 부족하다라는 수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지금 호이테라는 부사가 와서 에스 펠트 여기 도치됐잖아. 에스를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날 우리한테는 뭐가 부족하냐? An Ideen,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오늘 우리는 아이디어가 부족해라는 문장이에요. 여기도 안 다음에 이제 삼격이 이렇게 쓰였는데 뭐 삼격도 중요하고 여기 삼격 쓰는 것도 중요하고 요거 문법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거 S를 도치한다고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거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날씨에 S를 배우면서요. 수거까지 쫙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외워야 할 것들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츄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EBS E는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개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네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3강에 해당하는데요. 3강에 계속되는 인간발달의 이론 중에서 오늘은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시간까지 이제 이론의 여러 관점들, 세 번째 관점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관점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발달이라는 건 사실 동일한 거잖아요. 뭐 선생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 이 내용을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간발달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신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분석 관점인 거고요.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행동의 결과로서 보는 것이 행동주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인지발달 이론, 인지발달 관점이라는 것은 뭘까요? 머릿속에서의 사고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쟤는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걸 행동의 결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어떤 자극이 들어가고 이게 절차적인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해서 살펴보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머릿속에 사고의 과정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인지 오늘 두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두 학자의 이론을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을 배우도록 할 건데요. 피아제가 이야기하는 인지 기능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아제와 조금은 다른 인지 발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고츠키의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기억해 두셔야지 될 텐데요. 피아제는 개인의 사고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비고츠키는 사고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할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주변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사고가 발달해 나가는지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과 발판화의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발달을 인간의 사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이 사고의 결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놓여진 환경 안에서 새롭게 놓여진 이런 환경 안에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걸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이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발달이라고 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지발달 이론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뭐냐?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식적인 사고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고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학자인 피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피아제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이론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발달 단계에 8단계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 8단계에 청소년기까지는 인지 발달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피아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우리의 시험에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은 수의 그 시험 문제에 포함돼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하나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꼭 자세하게 기억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관점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인간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잖아요. 그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자, 그 새로운 환경에 놓여졌을 때, 이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 나가고, 이해,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적응해 나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놓여져서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내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 저건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적응해 나가는 이런 존재로 본다라는 거죠.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관련해서 인지를 구성해 나가는 요소를 다섯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놓여졌을 때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내 머릿속에 그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인지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요소들 다섯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지 기능의 요소 첫 번째, 도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이해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강아지라고 하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쵸? 네 개의 발이 달려있고, 그리고 털이 복실복실하고, 그쵸? 자, 그리고 강아지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얘와 관련되어 있는 소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멍멍이라고 짖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강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강아지라고 하는 하나의 그 요소에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녹여서. 자, 이 강아지를 이해하고 있는 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강아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도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환경과의 접촉과 경험을 통해서 아동이 머릿속에 구성을 하게 되는 이해의 틀을 우리는 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네 개의 다리와 꼬리가 있고, 그리고 멍멍 짖는 이런 동물을 강아지라고 해, 라고 하는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도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 기능의 요소로 동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배웠어요. 습득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동물,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동물에 노출이 됩니다. 자, 얘는, 예를 들면 도식으로 강아지라는 것을 배웠을 때 봤던 강아지는 좀 커다란 리트리버 강아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새롭게 보게 된 강아지는 조금 작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강아지를 보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처음에 봤던 리트리버하고는 다르지만 어때요? 네 개의 다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멍멍 짖어요. 그쵸? 털도 있고. 아, 그래서 쟤는 강아지구나.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강아지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우리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자극, 뭐예요? 마르티스예요. 자,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자극이 기존의 지식, 뭐예요? 여러분, 리트리버가 강아지다라고 하는 지식이죠. 자, 그 지식과 유사할 때그 자극을, 새로운 자극을 갈등 없이, 아, 저것도 강아지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겠죠. 고양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 고양이 어때요? 고양이는 네 개의 다리가 있고, 꼬리도 있고, 털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는 마르티스 비스무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쟤도 강아지겠구나. 라고도 우리가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강아지를 알고 있는 유아가 고양이를 보고, 쟤 강아지인데?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래서 동화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를 보고 강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기존의 지식으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수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의 지식을 변경해서 쟤는 고양이구나. 강아지가 아니구나. 강아지하고는 멍멍 짖는 건 강아지인데, 쟤는 야옹하면서 소리 내는 방법이 달라라고 차이를 구분해서 기존의 지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변경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존의 지식으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동화예요. 근데 동화를 하려고 했더니 이상해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지식을 변경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이렇게 기존의 지식을 변경해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조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고양이를 보고 강아지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고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걘 강아지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아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라고 살펴보니까 여러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것은 아, 고양이구나. 야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강아지보다 점프력도 높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죠? 그런 차이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 저건 고양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기존의 지식을 바꾸는 거, 우리 조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절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어떠한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냐면 평형화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평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형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하고 인지 구조하고 맞지 않는 상태, 부조화 상태 혹은 불균형 상태일 때, 자, 안 맞아. 그러면 뭐지? 이거 왜안 맞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거고, 그리고 맞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자,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 상태는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 인지적인 부조화, 불균형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래서 틀림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평형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강아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건 뭐죠? 인지적인 불균형 상태예요. 자, 그래서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서 고양이의 차이를 알고, 아, 쟤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구나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는 요 상태. 자, 이게 뭐에 해당한다? 이게 평형화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아지라고 생각한 건 너는 불균형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인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도 평형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적응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경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응의 과정에서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적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동화하거나 조절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적응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 기능의 요소 다섯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의 틀, 도식이고요. 새로운 자극을 기존의 자극에 적용시켜서 이해하는 거, 동화입니다. 자, 적용시켜 봤는데 맞지 않아요. 그럼 기존의 지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자, 수정하는 것, 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맞지 않는 상황을 수정해서 조절해서 맞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평형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가는 과정 적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도식 평형화 적응에 대한 EBS 플러스에 자세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이 자세한 설명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식은 인지의 틀이다. 자, 평형화는 불균형의 불편한 상태를 해소해서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은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피아제이로의 기본 개념 그리고 사례를 함께 봐보도록 할까요?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살펴본 내용은 뭐였죠? 여러분,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이해의 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식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존의 도식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기존의 도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를 자 맞게 지금 안 맞는 상태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새로운 그 내용에 맞게 기존의 도식을 수정하는 과정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화와 조절을 우리는 통해서 적응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사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동이 이제 사과라고 하는 도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자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두를 보고 자두가 사과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과라고 적용을 해서 부르게 됩니다. 자, 적용을 해서 부르는 과정은 여러분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얘는 사과라고 불렀을 때 자두지 사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자두인데 사과가 아닌데 라고 한다면 아동은 잠깐 혼란에 빠지겠죠. 그죠? 저거 내가 알기로는 사과인데 엄마가 자두라고 하네 라고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이 혼란의 상태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두와 사과의 차이를 알아내고 아, 이건 자두, 이건 사과 서로 구분해서 새로운 자두라는 그 내용을 지식을 알게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과정, 기존의 조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자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은 조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동화시켰는데 맞지 않을 때 내 지식을 바꾸어서 조절에 이르는 이 과정을 평형화라고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적응해 나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피아제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사례를 기본적인 이론에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지발달의 단계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발달이 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일어날 건데 자, 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계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전 단계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발달의 단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은 환경이

0: 주어지면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 구조를 능동적으로 바꾸는데 이 과정을 인간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인간 발달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네 단계는 서로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이전 단계에 비해서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인지적 능력을 보인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단계보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지적으로 뭐 사고를 더 성숙하게 할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는 할수 없었던 것을 그 다음 단계에서는 훌쩍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할수 있게 되는 이와 같은 특성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네 단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감각 운동기입니다. 자, 감각 운동기는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의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시기라서 감각 운동기라고 합니다. 자,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다. 분명히 피아제는 사고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죠. 이 시기, 뭐,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의 시기에 아기는 아직까지 머릿속에서의 사고의 과정이 정교하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나가는 방식이 그래서 저걸 보고 뭐 저거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졌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뜨겁다. 따갑다, 아니면 동그랗다, 맨질맨질하다와 같은 이런 촉감 등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이런 오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몸이 움직여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를 통해서 이해하기보다는 놓여져 있는 환경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임에 따라서 느껴지는 이런 감각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들을 빨아들이는 시기가 감각 운동기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감각 기관과 운동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시기가 감각 운동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가다가 우연히 엄마가 마시던 이런 그 커피 컵을 만졌어요. 그랬는데 따가 따뜻해. 혹은 뭐 따뜻한 것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만 뜨거워 이런 것들을 만져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이 시기에는 이렇게 감각기관과 운동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알아나가게 되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아기의 머릿속에는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맨 처음엔 보고 난 다음에 이본 것이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봤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저거 봤던 건데, 어딘가에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점점 점점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2살 무렵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물건들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개념, 이거 우리가 대상 영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감각 운동기의 말인 2살까지 계속해서 쭉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저거 어딘가에 있는데 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상징적 교상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뭔가를 떠올려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 교상 능력이 감각 운동기와 다르게
1: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전주잡기라고 하는 단계로 부르게 됩니다.

자, 전조작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유아기와 일치하는 시기인 2살에서부터 7살까지의 시기가 전조작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시기에는 상징적인 표상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식들의 단편적인 지식들의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징적인 표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어예요. 우리가 아까 강아지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할때 강아지의 이미지를 머리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처럼 상징적 표상 능력의 대표적인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상징적 표상이 발달하면서 언어가 급격하게 발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기반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상징적 표상, 는 생겼지만 이것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논리적인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자, 논리적인 조작은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을 할수 없는 조작하기 전의 시기다라고 해서 전조작기라고 이 단계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인 조작은 안 되지만 상징적인 표상을 이 시기에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놀이, 소꿉놀이 같은 오모라고 치자라고 하는 가상놀이, 상징놀이를 할수 있게 돼요.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칼이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전쟁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마당에 나가서 뭐 모래알을 찧으면서 밥이야라고 하면서 소꿉놀이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상징적 표상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논리적인 조작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어요. 무란론적 사고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고가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사고를 우리가 가역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가역적 사고를 할수 없어요. 비가역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와 같은 논리적 조작이 불가능한 것에 의한 이 시기에 아주 독특한 사고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구체적 조작기는 그러면 이전 단계와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사고가 더 깊이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자, 이 시기가 되면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한계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탈중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면서 사물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쪽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저쪽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떤 순차에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물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조작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한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한해서, 구체적인 사물에 한해서, 구체적일 때에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 사건이나 구체적 사물에 한정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구체적 조작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수 없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사물들을 통해서 뭐 사칙 연산을 한다든지 와 같은 것들은 할수 있게 되는 시기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에는 그래서 이전 시기에 못했던 비가역적 사고에서 가역적 사고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가역적 사고, 동일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기술이라든지 서열화하는 것이라든지 가능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 살펴볼까요? 자,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모든 조작을 할수

이네 개의 단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치곤 설명이 너무 짧죠, 여러분?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 영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그 인지 발달의 내용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대상 영속성, 그리고 상징적 표상, 물활론적 사고, 가역성, 보존 개념, 연역적 추론, 이런 내용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새로운 단어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EBS 플러스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 다음 단계에서도 자세하게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우리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이제 비고츠키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비고츠키는 피아제가 개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내적인 그런 인지 과정이 만들어져 가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비고츠키는 그런 개인이 자신의 지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게 봤지만, 그 개인이 지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 사회 문화적인 이런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츠키의 이론은 사회 문화적 인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인지 이론, 우리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이 되겠죠. 자, 이런 인지 발달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살펴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서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인지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이 지식을 구성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확장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모든 아동이 똑같은 인지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아동의 인지 발달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피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 발달 이론, 어떤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피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 발달 이론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근접 발달 지대와 발판화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근접 발달 지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근접 발달 지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발달 수준과 잠재적인 발달 수준 간의 차이를 근접 발달 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발달 수준하고 잠재적인 발달 수준은 뭔데? 라는 거 궁금하죠, 여러분? 그렇죠? 자, 실제적인 발달 수준은 이거예요. 아동이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 힘으로 부딪혀서 나온 결과, 이게 실제적인 발달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스스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실제적인 발달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잠재적인 발달 수준은 뭐냐? 자, 이렇게 스스로 과제를 수행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자신보다 더 유능한 성인이나 또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이전에 실제적인 발달 수준보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잠재적 발달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자, 게라가 수학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자, 수학 수업을 듣고 처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자, 혼자서 문제를 풀었어요. 자, 혼자서 문제를 풀었더니 열 문항 중에서 두 문항을 풀게 됐어요. 자, 혼자 내 스스로 두 문항을 풀게 됐다.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실제적 발달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학 선생님이 오셔서 살펴보는 거예요. 어머, 얘는 두 문항밖에 못 풀었네. 요 정도 수준밖에 지금.

이해를 못했네 라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겠죠? 게라야, 이제 여기에 맞춰서 너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 넌 지금 이거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라고 이해를 못한 부분을 알려주시게 된단 말이죠. 자, 선생님이 와서 그러면 나에게 이제 알려주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 자, 이게 이제 도움이 주어지는 부분일 거고요. 자, 이런 교육이 주어지고 났더니, 그 다음에 계란은 어떻게 할수 있게 되었느냐? 다섯 문항을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 비해서 세 개나 더풀수 있게 된 거죠. 그쵸? 이 다섯 문항을 풀게 된 거, 이게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잠재적 발달 수준에 해당하고요. 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 이 차이, 두 문항 풀수 있었는데 다섯 문항 풀게 된세 문항에 더 점프해서 뛰어넘은 이 차이가 근접 발달 지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접 발달 지대의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에 뭐가 있었죠?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을 발판 삼아서 훌쩍 더잘풀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발판화라고 이야기하거나 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계는 우리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공사장에 봐보면 건물을 짓는데 외벽에 뭔가 임시로 세워놓은 그런 설계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임시 설계물들을 딛고 올라가서 자재를 나르기도 하고 그리고 외벽 공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에 도움을 주거든요. 자, 그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비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의 사고가 훌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뭐라고 한다? 비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접 발달 지대와 비계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비고치기와 관련해서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실제적 발달 수준, 선생님의 예를 들었는데요. 실제적 발달 수준, 자, 같을까요? 모든 아동이? 아니겠죠? 그죠? 어떤 애들은 선생님보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지수는 어떨까요? 실제적 발달 수준이, 풀었더니 세 문항 선생님보다 앞서 있었어요. 이런 친구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종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선생님하고 똑같이 처음 풀었는데 두 문항 이렇게 같이 맞췄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 발달 수준도,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게라랑 종이는 지금 실제적 발달 수준이 똑같은데요. 같은 선생님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종이는 똑같은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들은 다음에 일곱 문항 맞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비계가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발달 수준의 발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 똑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도움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모든 아동들은 실제적 발달 수준도 다를 수 있고, 실제적 발달 수준이 같다고 해서 근접 발달 지대가 같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도움의 정도, 그러니까 비계 발판화는 그냥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그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딱그 정도, 뭐 어떤, 뭐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함께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아동과 함께 결정함으로 개인에 따라서 과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개별화 교육. 그 기본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접 발달 지대의 차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이두 아동 A와 아동 B는, 자, 실제적 발달 수준 어때요? 다르죠? 그 다음에 도움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잠재적 발달

발달 수준의 발달 정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두 아동의 과제 수행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건 실제적 발달 수준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라는 이야기예요. 아동 B가 도움에 의해서 수행 능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으므로 더 넓은 근접 발달 영역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비고치키에 있어서 사적 언어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 수능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자, 이런 사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혼잣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이 비고츠키에게 있어서는 꽤 의미 있는 내용이어서 보충 자료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비고츠키에 있어서 언어는 학습과 발달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어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언어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어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혼잣말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적 언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조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건 그냥 단순하게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면 될 거야라고 방향을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사적 언어는 공유된 지식을 개인적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기제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고 반영하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적 언어로,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내적 언어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1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뭐 내부 언어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혼잣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 역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계에 대해서 여러분 내용 속에 EBS 플러스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정확하게 묶어서 여러분에게 비계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비계는 아동 스스로 과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로 성인이나 또래가 지원해주는 것을 우리 비계라고 하고요. 이 비계 도움을 주는 정도는 성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 아동과 함께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개인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잣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혼잣말에 대해서 비고츠키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피아제도 유아의 혼잣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점이 다른 거 비교돼서 많이 나오니까요. 요 내용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두시라고 선생님이 여기에 첨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피아제는 유아의 혼잣말을 뭘로 봤냐면 전조작기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다. 그러니까 아직 사고가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혼잣말하는 거야.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반면에 비고츠키는 혼잣말을 뭘로 봤어요? 일종의 자신을 이끌어주는 그런 도움, 비계로 봤다는 거죠. 유아 스스로의 사고와 이해가 촉진되는 과정으로 봤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수능 실전 문제 3강의 3번 문항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제시문 읽어볼게요. 아이들은 환경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이미 알고 있는 아이. 자, 사과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죠? 도식이죠. 그렇죠? 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도식인데요. 이 도식을
새로운 사과를 보고 기존 지식에 맞추어 이해를 합니다. 자, 기존 지식

시계에 맞추어 이해를 하는 거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동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토마토를 보게 됩니다. 자, 토마토를 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과의 개념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라는 개념을 수정하여 토마토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하죠?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는 내용을 지금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건 어떤 이론이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되겠어요.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 주장한 건 뭐죠? 행동주의죠. 그렇죠? 인지발달 이론 아닙니다. 학습자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주체로 보았다. 이게 인지발달 이론에 해당하네요. 인간은 다양한 환경 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게 된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생태적 환경 이론입니다. 생태 환경 체계 이론. 그다음에 인지발달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인지적 능력을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다음 사례에 나타난 아동 AB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아동 A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나요?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팔이 떨어졌어요. 아빠에게 돌려와서 로봇이 팔이 부러져서 아파하고 있어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봇이 아파요. 뭐죠? 무할론적 사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B 볼까요? B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생기자 사람들이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하늘에 무지개를 그려놓았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자연적인 현상인 거 이해를 못하죠. 자, 인공론적 사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답을 고르면 아동 A는 무할론적 사고를 하고 있다. 아동 B는 인공론적 사고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시기는 언제에 해당하냐면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조작기가 아직 되지 못했어요. 자,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나머지 이론들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인간 발달의 이론 재미있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만나기로 약속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봉자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수업이 되겠고요. 오늘은 교재의 마지막 부분 19강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기출이 되었던 그런 기출 문제 중심으로 문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가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강과 기출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또 기출문제 나머지 두 번째 파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강 먼저 볼게요. 자, 밑줄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요.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전부 다 S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는 문장의 끝에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문장의 중간에 들어갔을 때 단어의 중간에 들어갔을 때 모음과 모음 중간에 들어가면 또 즈 발음이 나기도 하고요. 또 물론 그 단어의 제일 앞에 위치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레껄구멍스 엉 막스라고 해서 학교는 3월에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월 막스라고 해서 얘는 끝에 자음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2번은 il y a un oiseau sur l'arbre. 나무 위에 새가 있다 라고 했는데 oiseau에서 이거는 모음과 모음 중간에 s가 있기 때문에 얘는 즈 발음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계속해서 3번 볼게요. Demain, c'est mon anniversaire 라고 해서 얘는 스 발음이 나죠. 내일은 나의 생일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4번 볼게요. Passe-moi du sucre, s'il te plaît. 나에게 설탕을 좀 건네줘. 스가 되겠습니다. 5번, Brest se trouve à l'ouest de la France. Brest는요, 프랑스의 서쪽에 있습니다. l'ouest, 스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는요, 즈 발음이 나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S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하나 더 첨가하자면, S가 두 개일 때는요, 모음과 모음 중간에 들어가도 이렇게 스 발음으로 나죠.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제 2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첫 번째 문장, 이네빨라. 그가 여기 없어. 줄루 빈칸 플리타. 내가 나중에 뭐뭐 할게. 이네빨라 보통 이제 전화 대화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두 번째 문장, 주무 빈칸 비앙 르농 데 백손.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뭐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그가 없어. 내가 그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 하플레 동사의 변화형 하플레 쓰면 되겠고요. 스 하플레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난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레브는 르베라는 동사이죠. 들어올리다가 되고요. 대명동사처럼 대명동사로 쓸 르베가 되면 일어나다라는 뜻이죠. 꾸흐는 꾸히흐 달리다라는 뜻이고 페르메 문 같은 것들을 닫다. 그다음 스웨덴은 바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A가 주는 불성바 비행. 컨디션이 안 좋아. 제말 빡두. 나 여기저기 아파. 비가 주뚜껑 쐬여 달래 쉘르 메디슨. 나는 좀 너가 병원에 좀 가기를 바라는데 병원에 가기를 조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쥐야 해종. 네 말이 맞아. 매 하지만 주네 빨랐덩. 내가 시간이 없어. 뽀싸 그렇게 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비가 일니어나 윈아 생미닛 아 비에. 걸어서 5분 거리에 하나가 있다라고 했어요. On y va ensemble. 우리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그럼 걸어서 5분 거리에 뭐가 있을까요? 볼게요. A가 내가 지금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겠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1번 Où est la pharmacie? 약국이 어디야?라고 하니까 B가 걸어서 5분 거리야. 5분 거리에 하나 있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1번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답은 아니겠죠?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2번, 이 아틀린 파르마시 프레디시 이 근처 약국이 하나 있니? 있죠? 5분 거리에 있다. 쓸수 있어요. 3번, 세티 우스 토블라 파르마시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너 아니? 가능합니다.

4번. Pourquoi tu es allé à la pharmacie? 너왜 약국을 가려고 하니?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약국을 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알맞지 않겠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에 삐뚤무지 comment aller à la pharmacie? 약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갈수 있는지를 나한테 얘기해 줄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제 4번 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얘가 Excusez-moi, mon fils a perdu notre chien dans le quartier. 실례합니다. 제 아들이요. 이 동네에서 우리 강아지를 잃어버렸네요. Est-ce que vous avez vu ce chien sur la photo? 이 사진에 있는 이 강아지를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비가 Je suis désolé.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regardant la photo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ttendez, 기다려 보세요. J'ai vu un chien comme ça. 저 이렇게 생긴 이와 같은 강아지를 봤어요. Dans le parc 공원에서요. Il y a 10 minutes 10분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A가 vraiment 정말요? 라고 하면서 Nous sommes nouveaux dans le quartier. 저희가 이 동네에 새로 왔거든요. Pouvez-vous me dire,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뭐뭐뭐?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가는지 또는 뭐 공원이 어디 있는지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비가 스냅 빨왱. 멀지 않아요. 알레뚜 두아. 직진으로 가시고요. 쭉 가시고 그 다음에 비포네 라 프미에 휘 아투아투.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길로 가세요. 본느 샹스 행운을 빕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들어갈 말 알맞은 거 볼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1번, 아베키 일레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니죠. 2번, 우후 사비떼 당신이 어디에 사시는지를 저 이건 궁금해하는 상황이 아니죠. 꼬모 이 알레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를 이거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푸쿠아일레 파티 그가 왜 떠났는지 아닙니다. 5번, 꼬모 후 헝트레 당신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니죠. 그래서 4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길을 알려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On se voit à midi devant la gare. 우리 기차역 앞에서 정오에 만나자. Ça te va? 괜찮겠어? 라고 했어요. B가 Super. C'est à 15 minutes de chez moi. 그럼 좋아. 우리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어. 애가 트레비앙 아주 잘 됐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니까요. 비가 아삐에라고 대답을 합니다. 걸어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걸어서 간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애는 거기에 어떻게 갈 거니라고 하겠죠. 볼게요. 1번 쥐이에 잘레 너 거기에 갔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갔냐 안 갔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은 d'où viens-tu? 너는 어디에서 왔니? 어디 출신이니? 라는 거죠.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3번에 comment vas-tu? 너 어떻게 지내니? 이건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4번 tu n'es pas d'ici? 너이 동네 사람 아니니? 여기에서 이곳 출신이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얘도 정답이 될수 없겠어요. 5번에 comment y vas-tu? 너는 거기에 어떻게 가니? 그죠? 걸어서 가.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대답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Je pars en Italie pendant ses vacances d'été. 나는 여름 방학 동안에 이태리로 떠납니다. 비가 뭐라고 물어봐요? Et non, en bateau. 아니, 배를 타고 갑니다. 비가 c'est super. 멋지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배를 타고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교통수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 역시 어떻게 가느냐 또는 뭘 타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볼게요. 1번, par où tu y vas? 어디를 통해서 그곳으로 가시나요? 그곳에 가시나요? 아니죠. 2번, pourquoi tu pars? 왜 출발하시죠? 왜 떠나죠? 아닙니다. 3번, tu pars avec qui? 누구와 함께 가시나요? 역시 답이 아니고요. 4번에 tu prends le train? 기차를 타시나요? 아니요, 배 타고 가요. 4번이 정답이겠죠? 5번, d'où vient le bateau? 배가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6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통에 대해서 오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질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번 볼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쥐리과 아나이스의 대화예요. 쥐리요. Cette photo de mes amis. 내 친구의 사진이야. 친구들의 사진이야. 라고 했어요. 아나이스가 Là, c'est toi à côté de la grande fenêtre. 너가, 쥐리, 너는 큰 창문 옆에 있는 사람이 너구나. Est-ce garçon blond? C'est Dominique? 금발의 이 아이는 도미니크니? 라고 했어요. 아니, non, c'est Lucas라고 했죠. 그 Lucas는 금발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Jules은 큰 창문 옆에 있는 거예요. 그쵸? 정리해가면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Dominique est là en face de lui. 도미니크는 Lucas와 마주보고 있어요. 그쵸? 얘는 도미니크가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Est-ce garçon est à gauche? 너의 왼쪽에 있는 저 소녀는 누구니? 라고 하니까 Il est vraiment mince. 정말 날씬하다. Il s'appelle Quentin et il est mince. 걔 이름은 껑땡이고 걔는 날씬해라고 합니다. 그럼 볼까요? 1번 껑땡이는 잘생겼다라고 했는데 잘생겼다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았죠. 1번 아니고요. 2번 도미니크는 금발이라고 했는데 금발은 뤼까가 금발이에요. 쥐는 작은 창문 옆에 있다라고 했는데 큰 창문 옆에 있다라고 했죠? 껑떼는 류카의 뒤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류카랑 껑떼는 류카랑 마주 보고 있어요. 그죠? 류카는 도미니크의 맞은편에 있다. 그랬죠? 류카 도미니크 맞은편에 있어요. 맞아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7번처럼 이렇게 막 누구와 누구와 자리가 잡고 있고 막 사진에서 막 누구를 묘사하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치도 막 여러분들이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저처럼 아까 옆에다가 막 쓰시면서 풀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막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를 풀때 귀찮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반드시 옆에 메모를 하시면서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8번 볼게요. 문화 문제인데요. 프랑스 해외 영토에 관한 거예요. 그를 위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Les Drôme Côme se trouvent loin de la France et de l'Europe. Drôme Côme은요, 프랑스와 유럽에서 멀리 있습니다. Mais tous font partie de la France. 하지만 그 모든 것이요, 프랑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Dans côté, il y a les Drôme. 하나는 Drôme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La Martinique, La Guadeloupe, La Guyane, Mayotte et La Réunion.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Ce sont des départements français comme les autres. 이것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도입니다. Mais ils sont très loin de France. 그것이 비록 프랑스에서 아주 멀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랑스의 도에 속합니다. 또 노트북 꽃대에 또 한편으로는 일리아 레꼼, 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생 바르텔레미, 생 마르탕, 생 피에르 에 미클롱, 왈리스 푸투나, 에라 폴리네즈 프랑세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Les coms sont un peu différents des départements français. 이 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외 집합체인데 이것은 프랑스의 도와는 약간 다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본문에서 한번 봤던 기억 나실 거예요. 도움과 꽃무는 조금 다르죠. 해외 데파르트망이고 얘는 해외 집합체이죠. 그럼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면요. 해운이용은 도움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도움 중에서 해운이용 있어요. 그쵸? 맞고요. 2번은 도움 꽃은 프랑스의 일부이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왈리스의 퓨뚜나는 꿈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맞죠. 꽃무죠. 유럽에 있는 프랑스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쵸? 여기 아까 처음에 나왔죠? 그다음에 꽃무는 프랑스의 도와 같다라고 했는데 도와 조금 différent, un peu différent,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영토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명사의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쯤은 눈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9번 볼게요.

avoir un poil dans la malle, dans la main이라고 하는 밑줄진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 볼게요. 그러니까 오스카, tu as fini ton travail, 오스카, 너일 끝냈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en fait, je ne l'ai pas encore commencé. 사실 아직 시작 안 했어. 애가 그와 뭐라고? Toujours pas? 아직도 시작 안 했다고? 그거죠. Mais tu as vraiment un poil dans la malle. 너 정말 손에 털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비가 언 흑야가 땅싸맹 비가 자기 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을 보면서 Qu'est-ce que tu veux dire?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손에 털이 있다니라고 하면서 손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얘가 avoir un poil dans la main en français 그 손에 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프랑스어로 C'est pour décrire une personne comme toi. 너와 같은 사람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야. 라고 합니다. Je l'ai dit, puisque. 내가 그것을 말했는데, 왜냐하면, J'ai aucune envie de travailler. 네가 전혀 일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너한테 쓴 거야. 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끝냈냐? 라고 애가 물어봤는데, B는 심지어 시작도 안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요? 1번, 게으르다. 인 거죠. 몇 번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가 안 들으니까 내가 이 표현을 얘기한 거야.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성급하다, 부지런하다, 몸에 털이 많다. 이건 너무 좀 직관적으로 쓴 거죠. 그다음에 일을 잘해낸다 이런 거 관련이 없습니다. 9번에 1번의 정답이에요. 자, 10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부정법에서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1번에 il espère être libre bientôt 라고 나오죠. 그는 곧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espère의 동사는요. 전치사 아 없이 그냥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이죠. 그래서 아가 필요 없어요. 1번의 정답입니다. 2번에 nous pensons partir en France. 우리는 프랑스로 떠날 생각이다. pense 다음에 동사 원형 올수 있어요. 그죠? 3번, je préfère marcher dans le jardin. 나는 정원에서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역시 préfère도 동사 원형 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4번, vous devez vous soigner, monsieur. 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돌보셔야 됩니다. 역시 devoir도 동사 원형 취할 수 있어요. 5번, elle s'est comptée jusqu'à 10 en espagnol. 그녀는 스페인어로 10까지의 숫자를 셀수 있다. savoir 동사 원형,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줄 안다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볼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문장, ils sont prêts à죠. être prêt à partir.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cet enfant n'arrête pas 뭘까요? 이 어린이는 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고 할때 동사 앞에 the가 오죠. 그죠? 그래서 아하고 the가 들어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구문을 잘 모르셨다면 다시 정리를 해 두시고요. 12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Elle est très contente. 그녀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La lettre de son mari.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편지를 뭐뭐 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문장이 하나예요. 지금 L부터 시작해서 마침표 하나로 끝나고 있죠. 그런데 남편한테 편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시켜 줄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사만 나온다면 문장이 두 개여야 되거나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뭐죠? 동시성을 드러내면서 문장을 묶을 수 있는 거, 제롱디프죠. 그래서 제롱디프의 형태가 있는 5번이 정답이죠. 그녀의 남편의 편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원인을 또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요. 제롱디프는 받음으로 해서 그녀는 아주 행복하다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흐스부와 동사 원형이고요. 이거는 복합 과거형, 현재형, 그리고 반과거형으로 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19강까지의 문제는 전부 다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기출문제는 2023학년도부터 6월과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오답을 많이 나타냈던

문제들이나 아니면 조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로 골라서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요, 제가 게시판에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이건 1점짜리 문제로 나왔지만 사실은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정답을 찾는 건 힘들지 않지만 이 틀린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쓰셨을 때그 정답 자체가 조금 철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은 엘 부하들로 그녀는 물을 마신다 라고 했을 때 부하가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맞게 쓰이고 있고요. 일 아벨 에소나미 그는 그의 친구를 부른다라고 할때 역시 올바르게 쓰이고 있고요. 10번은 일 포듀 포마지 치즈가 필요하다 역시 맞고요. 뒤번에 부 슈아지 생 리브 당신은 책을 한권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슈아지어 동사는요 이군 동사이죠. 그래서 슈아지 다음에 SS 으 Z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스펠링이 굉장히 혼동이 가는 그런 동사이죠. 그래서 D번이 정답이었고요. 이번에는 누 망종 데캡이라고 해서 망죄는 원래 1인칭 복수가 망공으로 돼야 되지만 일군 동사의 규칙에 따르면 그렇지만 죄의 경우에는 오가 나왔을 때그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하나 더 첨가해주는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얘도 올바르게 쓰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에는요,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5번 문제였는데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몽 père a attrapé un pincan poisson jeudi dernier 라고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의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셨대요. 물고기를 잡으신 건데, 그 물고기 앞에 뭐가 있는 거죠, 형용사가. 그럼 두 번째는 les Français, 프랑스 사람들이요. passe un pincan du jour par jour, 2 heures par jour à table라고 합니다. 식탁에서 하루에 2시간을 보낸대요. 그런데 어떠한 2시간을 보낸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어떤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대략 2시간을 보내요라고 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go가 되겠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았고요. 그리고 un go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대략 2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봉은 좋은이고요. 보는 잘생긴, 로는 무거운, 5번은 일반적인 이란 뜻이죠. 첫 번째 빈칸에 고 빼고는 거의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4번 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얘가 Bonjour, on peut avoir une table pour déjeuner? 라고 하죠.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테이블 하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비가 위, 네. 라고 하니까요. A가 저희 세 명이에요. 라고 대답하죠. Nous sommes trois. 그러니까 비가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원수를 물어봤으니까 세 명이라고 했겠죠. 보기를 보면 A번 ça fait combien? 얼마인가요? 가격이죠? 아니고요. B번에 셀르 콤비엔 날짜가 며칠인가요? 아닙니다. C번에 부제트 콤비엔 몇 분이시죠? 가능하고요. 부 콤비엔 드 백소는 몇 분이신가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와 D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왔던 표현이죠. 그다음 10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유나가요. 꽝 슈블레스에 빠세 꽝 드방 모아. 내가 내 앞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려고 할 때는 Qu'est-ce que je peux dire en français? 프랑스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는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내용이 Tu peux simplement dire 너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라고 하죠. 뭘까요? 먼저 가세요. Après vous가 되겠습니다. 당신 후에 제가 갈게요 라는 의미로 2번은 excusez-moi 실례합니다 라는 거고요. 3번의 주먼 어큐프는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거죠. 4번의 부제창띠 친절하다. 5번의 주부정부 이거는 이제 내가 너 당신으로 인해서 화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앞에 부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갈게요. 메모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클로드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엄마가. Claude, tu te souviens quand on a invité la famille de Laura à dîner avec toi? 라고 하죠. 클로디아, 너 기억하고 있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 invité la famille de Laura. 로라의 가족을 저녁 8시 식사에 초대한 거 기억하고 있지? Je vais faire du poulet à la coréenne. 한국식 닭고기 요리를 엄마가 만들 거야. 근데 그 요리가 뭐냐면요. Le plat préféré de Laura래요. 로라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래요. S'il te plaît, rentre avant 18h pour m'aider comme tu me l'as promis. 라고 했어. 부탁인데 6시, 오후 6시 전까지 돌아와.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가 엄마한테 그것을 약속했던 것처럼 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보자. 아주 딸래 엄마가 라고 하고 있죠. 알맞은 거 볼까요? 로하는 한국식 닭 요리를 좋아한다. 맞아요. 정답 1번이죠. 2번. 클로드는 20시에, 8시에 귀가하기로 엄마 약속을 했나요? 아니에요. 8시에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고, 6시 전에 온다고 했죠. 로라의 가족은 8시에 저녁 식사를 시작한다. 18시에. 이런 말 없고요. 클로드는 저녁 식사 전에 로라의 집으로 간다? 아니에요. 5번. 로라의 가족은 한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13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의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었고요. 23번 볼게요. 요거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Lui qui on prend un feca? 라고 했어요. 우리 feca 먹을까? 라고 했어요. 미나가, pardon? 뭐라고? 그러니까 Lui qui, feca. feca라고 하는 거는 ça veut dire café en verlan. verlan으로 카페를 의미해라고 했어요. 베얼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절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페카가 앞에와 하고 뒤에 음절을 뒤바꾸면 카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베얼랑이라고 합니다. C'est la langue des jeunes. 이거 젊은 애들이 하는 언어야. On parle verlan pour s'amuser en inversant les syllabes dans mots. 그래서 단어의 음절을 바꾸는 거예요. 엔벡스에 그럼 바꾸는 거예요. 도치하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베걸랑을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미나가, 아, 위, 아, 그렇구나. Je vois, 알겠어. Par exemple, je peux dire si mer pour Mexi? 아, 그러면 예를 들면, Mexi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si mer라고 할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것도 앞하고 뒤하고 음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로 오고 얘가 뒤로 가겠죠? 그래서 맥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에 있었어. 오, 맞아. 알라와 또나비. 그렇다면 너의 생각에는 토메라고 하는 것은 엘르 베럴랑 듣겔모 어떤 단어의 베럴랑일까라고 물어봤어요. 미나가 파실. 아, 쉽지. 그거는 뭐뭐야라고 하죠. 토메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음절을 바꾸면 토하고 메니까 얘가 앞으로 오고 얘가 뒤로 가면 메 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이거 조금 푸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이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1번의 매은 어머니, 2번의 메띠오 일기예보, 4번의 메띠의 직업, 5번의 목소 조각이죠. 자, 재미있는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A번은요, J'ai une mauvaise nouvelle. 나쁜 소식이 있어요. De quoi s'agit-il?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에 관한 이야기니? 라고 물어보죠. S'agir de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에 관련되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일단 B번에 Il est sorti de quelle heure? 너는 몇 시로부터 출발했니? 이게 이상하죠. 몇 시에 떠났니? Il y a une heure. 한 시간 전에요. 라고 해서 여기는 드가 아니라 아를 써야지 맞겠죠? C번, 주에 뿌우 꽁트. 너는 찬성이야, 반대야? 라고 물어봤어요. 주세빠, 쿠아, 헤뽕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

쓸수 있겠어요. 10번 맞고요. D번에 Dans quelle raison tu reviens? 넌 어떤 이유로 다시 돌아왔니? J'ai oublié mon sac. 내 가방을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요, 이유를 나타낼 때는 덩을 쓰지 않고요, 뿌거를 씁니다. 그래서 D번도 옳지 않아요. 29번에는요, A하고 C니까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알아두시고요. 이거 조금 어려웠던 문제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모의평가로 넘어갈게요.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j'ai trop mangé.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주물성? 그래서 느끼고 있다. 어떻게 느끼고 있대요? 비가 무아오씨. 나도 그래. 옹스포맨? 우리 산책할까? A가 non, 아니, le temps est 빈칸. En plus, il va pleuvoir. 날씨가 어떻고, 게다가 비가 올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라고 하면 되겠죠. 1번에 아스는 충분이고요. 2번에 주언니는 젊은이죠. 3번에 루후가 무겁다는 거죠. 내 몸이 무겁게 느껴져. 그리고 날씨가 무겁다. 후덥지근하다. 그래서 비가 올것 같다라고 할수 있는 형용사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4번에 핫비드 빠른이죠. 5번에 구구멍은 식도락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6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Tu peux fermer la porte s'il te plaît? 문을 좀 닫아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뭐라고 하니까 Merci, c'est gentil 라고 합니다. 고마워. 너 진짜 친절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 Entendu 라고 하는 거는 응,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D'accord도 맞죠? 응, 이런 거고요. 알겠어, 이런 거고요. 3번에 Bien sûr, 물론이지. 가능하죠. 아스모멍은 그때에 아니죠. 4번이 알맞지 않아요. 5번 꼼짓을 네가 원한다면 그쵸? 요것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위가 복이 없잖아요. 6번에 보통은 그러니까 뭐 닫아줄 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 위응 이렇게 할수 있는데 위가 없고 그위 대신에 쓸수 있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0번이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요, J'ai envie de manger du poulet. Et toi? 라고 해요. 나는 닭고기를 먹고 싶은데 너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Avoir envie de,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바라다죠. 그러니까 B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Je préfère prendre du poisson 이라고 합니다. 얘는 닭고기인데요, A는. B는 poisson이라고 지금 생선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의견이 다른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A번은 moi non,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쓸수 있겠습니다. Pas moi, 나 아니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 C번은 빠, 아, 무아라고 했어요. 아가 앞에 들어가게 되면요. 소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요건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D번은 무아 농뿔리라고 돼 있잖아요. 무아 농뿔리는요. 대답을 했을 때 상대방이 먼저 부정문으로 나와야지 되는 전제 조건이 있죠. 부정문에서 나는 닭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도 역시 닭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라고 할때그 부정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부정해 거기에 동의해라고 할때쓸수 있기 때문에 얘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와 B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B하고 C를 잘 보시면 아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혼동하지 마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나왔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찾기 앱이 안내하는 곳의 위치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길찾기에
지도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가 2023년도에 한번 나오는

나왔는데요. 이것도 볼게요. 자, 뿌고 알리 알로피탈.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알레 뚜투아 직진을 하고요. 에 퍼네 라두제메 후이 아투아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길로 가래요. 그럼 직진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길이 지금 두 개잖아요. 하나, 두 개. 오른쪽에 있는 길에서 가라는 거죠. 두 번째 길로. 뷔라 투아짐 아 고슈래요. 그러면 세 번째 왼쪽.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길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 당신의 왼쪽 편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C'est sur votre gauche라고 되어있죠. 왼쪽 편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sur을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짝 앱이 안내하는 곳의 위치는 B가 되겠죠. 요거는 길찾기의 그런 문장을 다 알아야 되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그동안 출제가 좀안 되었다가 이때 좀 출제가 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나왔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는 꽁비행이 이렇게 다섯 개가 다 들어가죠. 이 꽁비행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까지도 자주 물어봅니다. 사실은 꽁비행이 쓸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약을 해서 물어보는 건데, 19번의 문제는 뭘 물어보는 것이었을까요? 1번을 보면, Il fait très chaud aujourd'hui.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비가 c'est vrai, 맞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environ 35°C 라고 하죠. 35도래요. 그러면 이 기온을 물어봤잖아요. 얘는 날씨가 몇 도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볼게요. 1번 il fait combien 이라고 했어요. il fait combien은 날씨를 물어보는 거죠. 온도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1번이 정답이었고요. 2번에 il sont combien은 에트르 동사를 쓰게 되면 이때는 사람의 인원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였고요. 3번은 일 갸네 꽁비엥이에요. 갸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다 이거거든요. 얼마를 버느냐 거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4번 오늘 르 꽁비엥이라고 돼 있죠. 꽁비엥 앞에 르가 붙으면 날짜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며칠이냐라는 거고요. 5번에 주뜨 두아 꽁비행은 제가 당신에게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해서 지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지 않아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나왔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뚜에 대한 형태인데요. 부정, 대명사, 그리고 부정형용사를 같이 묶어서 나왔던 겁니다. 뚜가 나오면 사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발음도 똑같지만 스펠링이 다 다르고요. 어떤 때는. 그리고 또, 물론 발음이 안 나는 것과 발음이 나는 똑같은 형태도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시면 A가 Je parle coréen avec mes amis 라고 돼 있죠. 나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Le soir라고 나옵니다. 저녁에 라고 돼 있죠. 여기 복수가 지금 돼 있어요. B를 보면 Ce n'est pas très difficile. 아주 어렵진 않니?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약간 어려워. 매 하지만 누송 우리는 뭐뭐다. 트레 꽁땅뜨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뚜 나왔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뚜는 일단 부정 대명사하고 부정 형용사가 있죠. 뚜 단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남성 복수, 그다음에 여성 단수, 여성 복수로 이렇게 형용사가 네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대명사에서는요, 여성 복수 형태는 없고, 뚜스라고 발음을 해야 되죠. 복수로. 그 다음에 뚜뜨, 이렇게 여성 복수의 형태가 있고요. 또 뚜라고 하는 남성 단수의 형태가 있었죠. 그럼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A에는 레 수화가 있어요. 뒤에 명사가 나오죠. 수화라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빈칸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정 형용사

때 형용사를 보시면요. 루솜 트레 꽁땅 뜨라고 나와요. 지금 여성 복수의 형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누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여성 복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우 만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형용사가 나오지 않겠죠. 여기는 대명사가 나오겠죠. 우리 모두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의 형태를 써야 되는데 모두의 형태는 부정 대명사에서 두스와 뚜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꽁땅 뜨에서 여성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얘는 뚜스가 아닌 뚜뚜로 써야지 올바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오답을 나타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1번을 보시면요. 앞에 거는 뚜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거는 뚜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1번을 골랐는데, 이거는, 이걸 보고, 하나는 똑같은 형태니까, 이 출제자가 하나는 형용사로 냈고, 하나는 대명사로 냈구나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함정에 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으로 굉장히 많이 골랐는데, 사실 요거는 이것이 포인트였죠. 이두 번째 문장은요. 두 번째 이 빈칸에 대한 핵심은 이 꽁땅뜨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뚜스라고 해서, 그래, 뚜스 발음 나는 거 선생님이 강조했지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뚜, 남성 단수의 형태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성 복수의 형태, 여성 복수의 형태죠. 남성 단수, 그리고 요거는 대명사, 남성 복수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 기억해 두시고요.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요. 뚜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23년도 9월 모의평가를 30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7번부터 30번까지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조금 쉬워진 듯 하지만 또,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보면 하나 정도는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될 만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주로 제가 지금 뽑고 있는데, 30번 같은 경우에는요, 전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치사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고, 또 전치사가 있고 없고가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치사는 무조건 외우셔야지 됩니다. 수거처럼 이어져 있는 전치사도 외우셔야 되고, 또 부정법편에서는 부정법 뒤에 나오는 전치사 형태도 아인지 드인지를 반드시 외우셔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종 데시데드 빡지흐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떠나기를 원했다라고 했어요. 떠나기를 결심했다. 원했다가 아니죠. 떠나는 것을 결정했다. 결심했다인데 사실 이거가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그냥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프랑스어에서 뭐뭐뭐를 하기를 결정하다라고 할 때는요. 데시데드 쓸수 있죠. 데시데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문장입니다. 2번을 보시면요. 일마수에 때 부가헤유시허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내가 성공하기를 원했다, 기원했다라고 하는데 문장을 잘 보시면 이거는 그가 나한테 원한 거잖아요. 내가 뭐 하기를 원한 거죠? 성공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뿌후가 있으면 뿌후는 뭐뭐 하기를 위해서 또는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원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성공하는 거에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기를 바랬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뿌후가 조금 어색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이때는 뿌후를 쓰지 않아요. 그렇죠? 수에 때는 요럴 경우에는 드를 씁니다. 그래서 일마수에 때드 하유시라고 써야지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주어하고 그 수에 때 뒤에 나오는 그런 행동의 주체가 다를 때는요. 앞에 동사 원형 앞에 드를 써서 일마수에 때드 하유시라고 써야지 올바른 문장입니다.

0: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je tiens à라는 게 나옵니다. Je tiens à vous offrir un cadeau라고 나오는데 tenir라는 동사의 변화형이죠. tiens은. 띠니어는 원래 하나로만 쓰이면 그냥 단독으로는 물건을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문의 형태로 많이 보셨을 건데요. 뜨네나 띠엔 그러면 물건을 건네줄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띠니어가 아가 되면요. 또 뜻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뭐 하기를 바라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뜨니어 아 동사 원형 하면은 무엇을 하기를 바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해석은요.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주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치사가 나와서 원래의 본래 가지고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동사의 뜻이 전혀 바뀌는 이런 동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4번을 보시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구문이기도 한데요. Ça m'a fait du bien de chanter avec lui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런 구문이 있어요. faire à 사람 du bien de 동사 원형 이런 구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누구로 하여금 de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de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누구누구에게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 Ça m'a fait du bien.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됐다. 여기까지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움이 됐냐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de 동사 원형을 씁니다. De chanter avec lui. 그와 함께 노래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요거는 좀 구문을 알아두셔야지 되는 겁니다. 요거 예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요거 밑줄을 5개를 여기다 그었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어가지고 순서로 맞추는 건 을 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구문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5번을 보시면 일세 대패시 뿌고 늦바 먼게 르 뮤스라고 나오죠.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둘렀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서두르다니까 이것도 맞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30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강의 문제와 기출문제를 몇 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교재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시고, 한 번에 정리를 해보시고, 문제도, 기출문제도 풀어보시면서 계속해서 모르는 거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학,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9강이고요.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공부하도록 할 텐데, 자, 외계 행성계 탐사는 계속 어려운 문항이 출제되고 있었던 그런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 개념들 잘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짚어주는

출제 포인트는 꼭 반드시 다시 한번 몇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출제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었던,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시선속도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중심별의 운동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요, 식현상 자료를 이용해서 행성의 물리량과 중심별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가 있느냐가 많이 나왔어요. 즉, 최근에 이 식현상 자료, 그 다음에 시선속도 변화 자료, 이두 자료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어려운 문항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맨 마지막 쪽에 가장 어려운 문항 중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개념할 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 가능지대. 생명 가능지대는 별의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먼 곳에 넓게, 폭이 넓게 존재하는 거고, 중심별의 광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중심별로부터 가까운 곳에 폭이 좁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의 포인트라고 하면 생명 가능지대를 기억하셔야 된다. 여기에서 한 문항, 여기에서 한 문항 지금 출제되고 있는 게 최근의 경향이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필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외계행성계 탐사에서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 자, 첫 번째, 식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외계행성계 탐사를 얘기할 때이 중심별은 보통 주결성을 따집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물리량이 큰 변화가 없으니까. 아셨죠? 어떤 주결성의 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한다고 할게요. 그럼 그 별의 밝기가 일정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 이별 앞을 누군가가 가리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지. 아셨죠? 이 행성이 이 중심별을 가릴 때 우리는 식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그 식현상이 일어났다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행성이 얼마큼 큰지, 그 다음에 얘가 가리고 다시 가리고 가리는 걸 보고 행성의 공전주기는 어떠한지 아셨죠? 그 다음에 행성과 별의 상대적인 크기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해석한다. 자, 얘가 만약에 빨리 가린다고 하면, 즉 공전주기가 짧다고 하면 반복 주기가 짧아지겠죠. 행성이 만약에 크다고 하면 많이 가리면서 얘가 푹 꺼지겠지.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프를 아주 잘 봐야 된다. 아셨죠? 자, 그래프 보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여기서 요큰 녀석이 중심별입니다. 중심별이고, 요 작은 녀석이 행성이에요.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야. 아셨죠?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여기서 요 중심별의 반지름을 알중, 요렇게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행성의 반지름을 알행, 요렇게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출제 포인트 첫 번째 뭐냐면, 밝기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 밝기. 밝기를 가지고 무엇을 출제하느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감소량. 감소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소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심별이 원래 요 밝기로 보여야 되는데, 행성이 가리면서 밝기가 요만큼 줄어들었어. 요만큼 줄어들었어. 얼마큼? A만큼 줄어들었어. 얼마큼 밝기가 줄어들었니? 밝기 감소량. 밝기 감소량은 누구랑 관련 있어요? A랑 관련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밝기에서 감소율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요 정도의 밝기였는데 요만큼 줄어들었지. 그럼 원래 밝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값으로 봤을 때 얼마큼의 비율이 줄어들었니? 이게 밝기 감소율이야. 밝기 감소율 요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b분의 a. 아셨죠? b분의 a가 되는 거고 요 b분의 a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지금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이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행성이 얼마큼 크니? 중심별의 크기에 대하여 이 행성이 얼마큼 크니?의 관계인 거거든. 자, 그러면. 자, 밝기 감소량부터 밝기 감소율 두개다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A라고 하는 건 뭐랑 관련 있냐면 행성 단면적이랑 관련 있어요. 행성 단면적. 행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려진 행성 단면적이 클수록 많이 어두워질 거야. 맞죠? 원래 이 정도의 밝기인데 그럼 감소한 비율이 얼마니? 얘는 뭐랑 관련 있느냐? 중심별 단면적 분의 행성 단면적이랑 관련 있다. 아셨죠? 중심별 단면적 분의 행성 단면적이랑. 그래서 밝기 감소율은 b분의 a,
밝기 함수량은

A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 단면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반지름으로 다시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지. 단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는 중심별 반지름, 그 다음에 얘는 행성 반지름 하고 요 값을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아셨죠? 얘는 행성 반지름 제곱을 해주면 됐죠? 그래서 행성의 단면적은 행성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중심별 단면적 분의 행성의 단면적은 중심별 반지름, 행성 반지름, 중심별 반지름 분의 행성 반지름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b분의 a는 이런 식으로, a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을 물어봐요, 시간. 자, 시간. 어떤 시간을 물어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 간격을 물어봅니다. t1, t2, t3가 의미하는 게 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석할 수 있는데? 가 포인트예요. 하나씩 볼게요. 자, T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행성이 쭉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서 여기까지 오면 아직 중심별 앞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별의 밝기는 그대로야. 근데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심별 어두워지는 거지. 맞죠? 그랬을 때쏙다 들어갔습니다. 쏙다 들어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쏙다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T1이야. 맞죠? 이 T1이랑 관련이 있는 건 뭐다? T1이랑 관련이 있는 건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가는 속도랑 관련이 있어요.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가는 속도를 v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이 시간 간격은 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행성의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다.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쏙다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겠지. 그지? 그래서 요 T1이라는 시간은 행성의 공전 속도, 지나가는 속도, 그 다음에 행성 반지름이랑 관련 있어요.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시간. T2라고 하는 시간은 얘가 이미 쏙다 들어왔어. 들어온 상태에서 쭉 지나갑니다. 최소 밝기가 유지가 되지. 그 다음에 나오기 직전까지의 시간이 T2야. 그럼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니? 역시나 행성이 여길 빨리 지나가면 T2 짧아지겠지. 행성이 여기를 느리게 지나가면 T2가 길어지겠지. 아, T2 역시 행성의 공전 속도, 이 앞을 지나가는 속도랑 관련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행성의 반지름이랑 관련 있다. 행성의 반지름이 엄청 커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금방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행성의 반지름이랑도 관련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또 뭐랑 관련 있냐면 중심별의 반지름이랑도 관련 있어. 행성이 아무리 커도 중심별 반지름이 정말 정말 정말 크면 오래 걸리겠지. 그쵸? 그래서 T2는 요 녀석들이랑 관련 있어요.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T3 있습니다. T3. T3는 뭐냐면 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빠져나오기 직전까지의 시간이 T3야.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빠져나오기 직전까지 시간이 T3. T3 역시 뭐랑 관련이냐면 행성의 공전 속도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크기, 중심별의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다. 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그 직전까지의 이 시간은 행성 반지름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아셨죠? 요 녀석이, 원래 요만했던 녀석이 일정한 속도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요랬던 녀석이 같은 속도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거든. 아셨죠? 그래서 요 T3만큼은 행성의 반지름이랑 관련이 없다. 행성의 크기랑 관련이 없다. 아셨죠? 요거 시간을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고, 최근 경향은 이래요. 작년에 출제됐던. 최근의 경향은 뭐냐면, 만약에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가는 속도가 일정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하다면? 얘가 일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 T1은 뭐랑 관련 있어요? 행성의 반지름 또는 행성 크기랑 관련 있어요. T3는 뭐랑 관련 있어요? 중심별의 반지름 또는 중심별의 크기랑 관련 있어요. 요게 최근 경향. 그래서 T1, 그 다음에 T3 요 시간 간격을 가지고 행성 반지름 또는 행성 지름, 중심별 반지름 또는 중심별 지름과 비교해서 얘와 얘의 비율을 가지고 행성과 중심별의 상대적인 크기 비율을 계산할 수 있겠니? 그럼 그거 가지고 요것도 표현해 볼수 있겠니? 요게 가장 최근 경향이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수능 개념 강의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셨죠? 아셨죠? 요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그래프 보는 거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행성계 탐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우고 그냥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행성을 가진 별은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 그죠? 밝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밝기 변화를 가지고, 아, 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별 주변에 외계행성계가 있구나. 그러면 그 행성이 어떠한 상태이지를 이제 그 이후에 또 탐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셨죠? 일단 우리는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가지고 행성이 있구나를 일단 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중심별의 밝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행성 단면적이 중요하다. 행성의 단면적, 가려지는 행성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밝기가 더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중심별 단면적 분의 행성 단면적을 하면 감소율이 나온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셨죠? 감소량은 행성 단면적. 아셨죠? 근데 요것도 있어요. 행성의 공전궤도 면 길기와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선 방향이에요. 시선 방향이고, 지금 여기에 중심별이 있고, 행성이,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완전히 나란해서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납작하게. 그러면 행성이 중심별 앞에 있을 때 가려지겠지. 그죠?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그러면 행성이 공전할 때 중심별 앞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중심별은 여기 있어. 행성은 여기 있어. 그럼 가려지지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도 중요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공전궤도 반지름도 중요하다고. 여기서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안 가려지는 거고, 반지름이 작아지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가려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으면 행성이 이 앞을 빨리 지나가거든. 식현상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확인이 좀 더 잘 가능하다. 이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좀 더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단 밝기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공전궤도면 기울기, 거리, 제일 큰 건 우리가 보통은 나란한 상황, 공전궤도면이 나란한 상황, 시선 방향과 나란한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행성 단면적이 가장 중요하고. 아셨죠? 이거 얘기했고요. 식현상 주기를 이용해 행성의 공전 주기를 판단할 수가 있다. 밝기 변화 시간을 이용해 행성 반지름과 중심별 반지름을 비교할 수가 있다. 앞서 우리가 그림에서 봤었죠? 얘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쏙 다 들어갔을 때, 최소 밝기를 나타낼 때까지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행성 반지름 추정. 그 다음에 다시 최소 밝기를 유지하다가 밝아지기 직전, 그때까지의 전체 시간. 다시요.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표시한다고 하면 요 시간 간격은 행성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요 시간 간격은 중심별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그거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겠니? 요게 포인트. 됐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행성계 탐사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선 속도 이용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과 행성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겨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얘네들은 서로가 서로를 돈다는 거야. 그 도는 운동을 할 때 그 도는 운동의 무게 중심을 우리가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무거운 녀석이 별이고 가벼운 녀석이 행성이기 때문에 이 무게 중심은 별 가까이에 놓이게 되는 거고, 똑같은 주기, 똑같은 방향으로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 즉 무게 중심을 회전한다. 아셨죠? 그랬을 때 별은 무게 중심이 가까이 있으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느리게, 행성은 무게 중심이 상대적으로 멀리 있으니까 빠르게 도는 상태. 자, 이러한 도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본단 말이죠. 우리는 지구에서 무엇을 보냐면 행성을 보는 게 아니라 별을 보는 거야. 별을 보면 이 별에서 방출되는 빛이, 지금 무게 중심을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접근하는 운동을 할 때 이 빛의 파장이 줄어든다고. 도플러 효과. 청색 편이. 아셨죠? 얘가 멀어지는 운동을 할 때는 얘가 방출하는 어떠한 특정한 빛의 파장이 길어진다고. 아셨죠? 적색 편이. 이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별은 무엇인가의 어떠한 중심을 계속 돌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무엇인가의 어떤 중심을 별과 행성의 무게 중심,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시선 속도를 이용한 외계행성계 탐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요거는 그냥 쭉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시선 방향입니다. 시선 방향이고요. 지금 여기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요. 무게 중심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중심별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리고 행성은 더 먼 거리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이렇게. 같은 주기,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이걸 달리 얘기하자면 중심

결과 행성은 그 사이에 공통질량 중심을 두고 서로 먼 곳에서 서로 돌고 있는 상태. 아셨죠? 이런 상태에서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나란하고요. 얘의 궤도가 원궤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중심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심별의 질량을 라지 M, 행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요. 둘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임의로 둘 사이의 거리를 또는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을 우리가 임의로 선생님이 D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중심별을 보는 거야. 중심별이 접근하면 청색 편이, 중심별이 멀어지면 적색 편이. 청색 편이, 적색 편이가 나타나면서 아, 이 중심별이 무엇인가를 돈다?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해석한다고. 그랬을 때, 자, 몇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자,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요.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뭐랑 관련 있어요? 자, 둘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그 다음에 상대적인, 둘의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 행성 질량이, 다시요. 무조건 중심별 질량이 행성 질량보다는 크지만, 다른 행성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행성, 중심별 질량이 작은 경우, 행성 질량이 큰 경우, 요렇게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비율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게 정확한 식은 아닙니다만,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둘 사이에 잡아당긴, 행성이 중심별을 잡아당긴 힘이 커서, 중심별이 빨리빨리빨리빨리 회전을 한다. 아셨죠? 빨리빨리빨리 회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어요? 시선 방향과 나란한 상태에서 접근하거나 후퇴할 때, 시선 속도가 절대값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값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시선 방향과 수직으로 이동을 하면 공전 속도는 있지만 시선 속도가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이 세타가 의미하는 건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 아셨죠? 또 하나,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흡수선 파장을 봤을 때이 파장 변화에다가 광속을 곱한. 특정한 파장의 파장 변화 곱하기 광속을 곱하면 시선 속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요 관계식을 가지고 이 시선 속도를 이용한 외계행성계 탐사는 무조건 문제가 나와요. 요 관계식을 가지고. 아셨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지구가 있고요. 지금 얘가 공통질량 중심, 무게 중심이고 가까이 도는 녀석이 중심별, 멀리 도는 녀석이 행성계입니다. 외계행성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중심별이 여기 놓여 있으면 행성은 여기.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중심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여기. 맞죠? 중심별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행성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볼게요. 1번에 놓여 있습니다. 중심별이 멀어지고 있죠? 시선 방향을 기준으로 볼때 최대로 빠르게 멀어지는 거야. 최대로 빠르게 멀어지는 거야. 적색 편이고 시선 속도 편차는 플러스. 왜냐면 파장 변화량이 멀어지니까 적색편이니까 굉장히 길어. 길어진 쪽으로 관측 파장이 갑니다. 파장 변화량이 플러스야.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플러스라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위에 놓일 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시선 방향에서 볼때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됩니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90도가 돼요. 이 세타가 90도. 그럼 이 값이 0이 되겠지? 시선 속도가 0이야. 시선 속도가 0이야.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속도 편차가 0. 됐죠? 자, 3의 노입니다. 지금 시선 방향과 나란한데 반대 방향으로 나란한 거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파장 변화량이 굉장히 큰데 마이너스로 커요. 청색 편이. 속도 편차는 마이너스. 4로 갑니다. 그럼 역시나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 그러면 도플러 효과 나타나지 않는 거고 시선 속도 편차는 0. 됐죠? 요걸 가지고 설명한다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요. 요 그림 가지고 요 시선 속도를 표현하는 건데, 자, 여기다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연습할 거냐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쭉 그려보고, 쭉 그려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볼 거냐면, 요 중심별이 움직일 때, 이 중심별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특정한 파장의 흡수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야.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게. 자, 먼저 4번부터 시작한다고 할게요. 4번. 4번에서 중심별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얼마예요? 90도예요. 그러면 시선 속도는 0이야. 그러면 시선 속도가 0이란 얘기는 내가 볼때 얘가 접근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야. 그러면 흡수선은

정 위치에서 관측이 돼야 돼요. 람다 제로에서 관측이 된다고. 4번에 놓였을 때. 아셨죠? 그런데 4번에서 1번으로 갑니다. 4번에서 1번으로 가면 점점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 거고, 멀어지는 운동을 할때요 각도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90도에서 요 각도가 점점 작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시선 속도가 점점 커지겠지. 또는 이쪽으로 멀어지는 운동을 하니까 어떠한 특정한 흡수선의 관측 파장이 길어지겠지. 델타 람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겠지. 맞죠? 그러면 1번에 딱 놓였다고 치겠습니다. 1번에 딱 놓이면요. 요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때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랑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흡수선의 관측 파장은 원래 람다 제로였던 것이 여기에서 관측이 된다는 거지. 여기에서 관측이 된다고. 1번. 아셨죠? 그때 요 파장 변화량이 최대가 된다. 저 1번에 놓일 때. 요게 바로 델타 람다가 맥스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번에 놓일 때의 흡수선의 위치. 즉, 여기서 일로 가면 흡수선의 관측 파장은 길어진다. 됐죠? 관측 파장 길어진다는 얘기는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나란해지는 거고, 그러면 시선 속도가 크게 측정이 되는 거고, 최대 값은 얘가 0도일 때 공전 속도만큼의 크게 값을 갖게 된다. 됐나요? 그 변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갑니다. 1에서 2로 가면 다시 시선 속도가 플러스긴 하지만 줄어드는 거야. 플러스긴 하지만 줄어드는 거라고. 적색 편이긴 하지만 파장이 줄어드는 거야. 어디로 오는 거야? 2에 딱 놓이면 다시 시선 속도가 0이니까 여기에 다시 놓이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람다 2도 같이 놓이는 거야. 람다 2가 람다 제로야. 이때가 2번이 되는 거고. 자, 2번에서 3번으로 오면 여기가 이제 관측 파장이 가장 짧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람다 3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3번. 이때는 지금 접근 속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파장 변화량, 이때만큼의 값이 최대 파장 변화량을 보이는 거지만 관측 파장은 이때보다 작은 값이 되겠지. 됐죠? 그럼 이걸 여기다 표시하면, 자, 보면 지금 0, 시선 속도가 0일 때 여기서 0 이후에, 이쪽에서 가야 되겠네요. 0 이후에 시선 속도가 커지죠? 커지죠? 그래서 여기 최대 값을 찍죠? 그게 지금 저기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1번. 여기는 그러면 4번. 1 다음에 다시 0이 되죠? 여기가 2번. 2 다음에 3이 되죠? 3 다음에 다시 뭘로 돌아옵니까? 2번으로 돌아오겠지. 아, 4번으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위치 변화를 찍을 수가 있어야 된다. 요것과 요거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으면 그럼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건 요거를 가지고, 요 값을 가지고 시선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니? 시선 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면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계산할 수가 있니? 이런 걸낼 수가 있고, 또는 중심별의 질량과 행성 질량의 상대 비교를 해서 공전 속도가 얼마큼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해서 최대 시선 속도 값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파장 변화량, 그 다음에 시선 속도와 공전 속도의 요 관계, 공전 속도 자체, 요 물리량이 변했다는 공전 속도 자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문제에서 나오고, 요걸 구성해서 요걸 풀어내는 게 시선 속도를 이용한 외계행성계 탐사의 핵심이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시선 속도를 이용한 외계행성계 탐사에서 볼게요. 행성을 가진 별은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행성과 중심별은 서로의 무게중심, 공통질량 중심을 같이 공존한단 말이지. 원궤도면 일정하게 공존을 할 거야. 그런데 시선 방향에서 볼때 중심별이 접근 또는 후퇴하는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접근, 후퇴하는 운동에 의해서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파장 변화로 이어지는 거고. 아셨죠? 중심별의 공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행성 질량과 중심별 질량,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그래서 요 관계를 선생님이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요게 정확한 식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둘 사이의 거리 또는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을수록 빨리 돌아요. 요 정도. 중심별 질량에 대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빨리 돌아요. 요 정도. 이걸 약간 의미로만 표현하면 중심별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을 때 행성이 중심별을 더 강하게 잡아당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중심별이 더 빨리 돌아요 라고 하면 의미로 좀 통해요. 아셨죠? 그런 의미. 그래서 만약에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빠르다?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시선 속도의 최대값도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아셨죠? 자, 중심별 시선 속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중심별의 공전

표현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궤도면 기울기, 그 다음에 시선방향과 중심별의 공전방향을 이루는 각 세타, 요 세타가 아까 얘기했던 요 세타. 선생님, 행성의 공전궤도면 기울기는 왜 중요하죠? 자, 보자고요. 이렇게 시선방향을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공통질량 중심이고 여기가 중심별 공전궤도. 그 다음에 여기가 행성의 공전궤도라고 하겠습니다. 공전궤도면이 시선방향과 나란한 상태예요. 그러면 중심별 접근 후퇴가 시선방향에서 잘 나타나겠지. 근데 만약에 지금 공전궤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별의 공전궤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 물론 행성의 공전궤도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선방향과 공전궤도면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야.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거거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접근 후퇴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도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선속도 변화가 잘안 나타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공전궤도면 기울기가 작을수록 또는 시선방향과 나란할수록 유리하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선속도 그래프 형태는 코사인 그래프. 자, 세타를 시선방향과 중심별의 공전방향을 이루는 각도라고 정의했을 때 코사인 그래프, 요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선속도 변화 주기를 이용해 행성의 공전주기를 판단할 수가 있다. 시선속도 변화와 흡수성의 파장 변화 관계는 도플러 효과 식에 의해서 C분의 V는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그래서 시선속도는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 파장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시선속도는 크게 나타난다. 관측 파장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럼 시선속도는 플러스로 크게. 관측 파장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러면 시선속도는 접근하는 마이너스 쪽으로 절대값이 크게. 아셨죠? 중심별의 공전속도와 시선속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기했었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 외계행성기 탐사에서 제일 중요한 식현상 이용하는 방법, 시선속도 이용하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는 계속 식현상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행성이 요별 앞을 가릴 때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얘와 얘 사이의 공통질량 중심을 얘가 돌 때의 어떠한 시선속도 변화 또는 파장 변화를 이용한 건데 지금 이 미세중력 렌즈는 누구를 이용하는 거냐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누구를 이용하는 거냐면 얘를 보고 있는 거야. 얘를 보고 있는 거. 지금 지구에서 아주 멀리 있는 별,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밝기가 일정한. 그 별을 보고 있는데 지구와 요별 B 사이를 별 A가 지나가고 있는 게 명확해. 그래서 얘와 얘의 직선 사이에 별 A가 지나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의 직선 사이에 별 A가 딱 놓이면 이별 A가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얘가 일종의 돋보기 역할을 한다고. 얘가 일종의 볼록렌즈 역할을 한다고. 얘의 중력이 일종의 돋보기 볼록렌즈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런 걸 미세 중력렌즈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의 중력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이별 B의 별빛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퍼져나가는 빛을 얘가 모아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지구와 별 B가 직선상에, 일직선상에 별 A가 만약에 놓이는 시점이 되면 얘가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면서, 효과를 일으키면서 별 B의 밝기를 밝게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별 A가 이 앞을 지나가고 있네? 우린 별 A도 볼 수가 있으니까. 얘가 빛을 내니까. 일직선이 되면 최대 밝기를 보이겠지? 지금 일직선이 되면 별 B의 밝기가 최대 밝기가 되겠지? 예상했어요? 정말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나서 요별 A가 지나갔단 말이야. 별 A가 어디로 지나갔냐면 여기로 지나갔어요. 별 A가. 별 A가 지나갔으니까 이별 B의 밝기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야 된다고. 되돌아올 걸 예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의 잡음이 생긴 거야. 뭐지? 왜 잡음이 생겼지? 왜별 B의 밝기가 갑자기 또 밝아졌지? 아,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요별 A 주변에 행성이 하나가 있었고 지금 지구와 별 B를 잇는 요 직선상에 행성이 정확하게 여기 딱 놓이면 이 행성에 의해서도 아주 작은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서 이러한 잡음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잡음이 나타났어? 그러면 아, 별 A는 사실 행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별 A는 사실 행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 녀석이 이러한 잡음을 만들어냈구나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이 행성이 질량이 크다고 하면 중력렌즈 현상을 조금 더 크게 일으킬 거니까 이 잡음이 좀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미세중력렌즈 효과를 또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식현상과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얘가 다시 여기에 되돌아올 일은 거의 없어요. 확률적으로 거의 없어요. 즉, 얘는 주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게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아셨죠? 자, 그러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관측하여 행성 존재를 파악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별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잡음이 튀었어? 이건 행성에 의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자, 대부분 일회성 관측이고요. 주기적 관측이 되지 않는다.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에도 가능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수직일 때에도 가능해요. 나란하지 않아도 행성이 나와 저 뒤에 있는 별 사이에 걸리기만 하면, 이 일직선상에 딱 걸리기만 하면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렌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질량이 큰 행성이라고 하면 미세중력렌즈 현상을 효과를 더 크게 일으킬 수가 있지만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시선속도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서 질량이 작다고 하더라도 시선방향에 딱 걸리기만 하면 나와 저 뒤에 있는 별, 그 일직선상에 이 질량이 작은 행성이 딱 걸리기만 하면 얘에 의한 미세중력렌즈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아셨죠? 요 정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외계행성의 탐사 방법의 적용입니다. 볼게요. 지금 행성 P를 가지고 있는 별 P, 외계행성계예요. 볼게요. P에 의한 B의 밝기 변화를 관측한다. 지금 지구에서 B를 보고 있는데 얘가 요 앞을 지나가. 그럼 어두워져. 어두워져? 어두워져. 식현상을 이용해서 얘가 지금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죠. 1번. 자, 2번. P에 의한 B의 시선속도 변화 또는 P에 의한 B의 스펙트럼에서 흡손의 파장 변화를 관측한다는 거야. 얘와 얘가 있으면 공통 질량 중심을 서로 돌 거라고. 돌고 돌고 돌고 하다 보면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운동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걸 지구에서 보면 파장이 길어지네, 파장이 짧아지네. 또는 시선속도가 플러스, 시선속도가 마이너스. 그래서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얘기할 수가 있지. 하나 더. 지금 지구에서 볼때이별 B가 별 A, 지구와 별 A를 잇는 요 일직선상을 통과할 것으로, 우리가 명확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별 B가 여기에 딱 놓이면 얘가 엄청나게 밝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빠져나가면 얘는 원래 밝기로 되돌아올 거라고. 어떠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사이에 요 앞이 될 수도 있고, 요 뒤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잡음이 하나 생긴다라고 하면 이 잡음은 행성이 여기에 딱 걸렸을 때 만들어낸 거. 그래서 행성 P에 의한 A의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 B가 P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하나만 더.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얘를 직접 관측하는 방법도 있다.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서 중심별을 가리는 거야. 망원경에 특별한 장치를 해서 중심별을 가려요. 중심별을 가리면 얘가 방출하는 빛은 여기에 안 찍히거든? 그런데 얘를 가렸다고 하면 얘가 방출하는 빛은 여기에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얘를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직접 탐사라고 해요. 직접 탐사라고 하는 거고 주로 직접 탐사는 행성이 방출하는 빛을 관측한다. 행성이 방출하는 복사를 관측한다. 행성이 방출하는 복사는 주로 어떤 영역? 적외선 영역. 그래서 적외선 영역을 이용한다고 하면 코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별 B를 쫙 가립니다. 그럼 별 A가 방출하는 빛을 적외선을 직접 관측할 수도 있다. 아셨죠? 요네 가지.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계행성계 탐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외계행성계 탐사 결과를 보시면, 자, 1993년부터 쭉 최근으로 갑니다. 과거에는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식으로 외계행성계들을 많이 관측을 했죠. 그쵸?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서부터 식현상을 이용한 관측으로 굉장히 많은 행성들을 지금 발견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세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꽤나 좀 발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측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서 식현상을 이용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졌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또 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관측 결과를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볼게요. 지금 요게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어. 이쪽에. 분포를 봤을 때. 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은 쪽, 작은 쪽에 있는 외계행성들이 많이 발견이 됐구나. 즉, 행성의 중심별 앞을 빨리빨리빨리빨리 돌아요? 그러면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가 잘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령 공전궤도면이 살짝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공전

공중궤도 반지름이 짧으면 식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공중궤도 반지름이 짧은 녀석들이 식현상으로 많이 발견이 됐다. 아셨죠? 그 다음에 시선속도 변화.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관측한 녀석들은 대체로 지금 여기에 많이 있어. 그럼 여기에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 질량이 비교적 큰 녀석들이 시선속도 변화의 방법으로 많이 관측이 됐구나. 질량이 크다. 행성의 질량이 크다. 행성이 중심별을 세게 잡아당겨요. 그럼 중심별이 빨리빨리 돌수 있어요. 그러면 접근 후퇴도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선속도 변화가 잘 나타나니까 판단이 될수 있어. 이제 이런 관점으로.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는 관측 결과를 보면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과 좀 대조되죠. 상대적으로 조금 공중궤도 반지름이 좀큰 쪽에 있는 행성들이 이런 방법으로 잘 관측이 된다. 공중궤도 반지름이 조금 더 커야지 이 잡음이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뒤에 있는 별이 밝기가 좀 밝아지는 이 잡음이 조금 더잘 관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외계행성계 탐사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외계 생명체 탐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일단 그 행성이 지구와 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하면 조금 더 유리하겠지. 지구에는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 지적 생명체가 살수 있었던 어떠한 결정적인 환경들을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볼게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 지적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구성 성분과 양이 적절한 대기가 지구에는 존재한다. 지구에는 자기장이 존재한다.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아셨죠?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해서 생명 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적당히 멀리 있고 거기에 행성 지구가 있기 때문에 중심별의 인력을 적당히 받아서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지. 아셨죠? 여기서 우리가 이 외계 생명체 탐사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생명 가능지대. 아셨죠? 그래서 볼게요. 어떠한 별이 이렇게 있죠? 어떠한 별? 이 별이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우리가 요 내보내는 에너지를 광도로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자, 별로부터 어떠한 지점별로 단위 시간에 도달한 에너지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 양을 따져봤을 때, 적당한 거리에 놓이면,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 놓이면 온도가 대략 373K에서 273K 정도. 대략 100도, 섭씨 100도에서 대략 0도 정도 될수 있는 그 정도의 온도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자고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영역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한다는 거지. 생명 가능지대. 그래서 이 생명 가능지대 안에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행성은 만약에 어떠한 물 분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행성이 적절한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행성이 적절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 행성은 지구와 같은 어떤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중심별로부터 이 행성이 지금 중심별의 생명 가능지대에 놓여 있긴 한데, 만약에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아요. 질량이 작아요. 질량이 작은 주결성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가까이 놓인다고. 여기에 만약에 행성이 놓여 있다고 하면 그때 이 행성은 중심별의 인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동주기자전이 나타난다. 동주기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의 한쪽 면이 항상 이 별을 향하는 거야. 이 행성의 한쪽 면이 항상 이 별을 향하는 거라고. 즉, 행성이 별을 향하고 있는 이쪽 면은 계속 뜨겁고, 반대쪽 면은 햇빛이 안 들어오고. 아셨죠? 마치 지구와 달의 관계를 보면 돼요. 지구와 달의 관계를 보면 지구에서 볼때 달은 항상 같은 면만 보여줘요. 초승달, 그 다음에 상현달, 그 다음에 보름달 하면 위상이 달라지죠. 위상이 달라진다고 해도 보이는 면 자체가 달라진 거 아니라고. 면은 똑같은 면이라고. 아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달이 지구의 인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항상 같은 면만 보면서 공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동주기자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아셨죠? 하나 더. 만약에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커. 그럼 생명가능지대가 너무 멀겠지, 이렇게. 뭐겠지? 여기 행성이 놓인다고 하면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질량이 너무 크면 얘가 진화를 너무 빨리 해요. 진화를 너무 빨리 하면 진화를 해서 사라져 버릴 수가 있지. 또는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광도가 확확 변하면서 생명

생명하는 지대 안쪽 영역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 바깥쪽 영역은 대략적으로 온도가 요 정도. 얘가 섭씨 100도씨, 섭씨 0도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지.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먼 곳에 넓은 폭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중심별이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명가능지대를 얘기할 때, 외계행성계를 얘기할 때 중심별을 주계열성으로 많이 다루거든요. 물리량이 일정하니까.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광도가 크니까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게. 아셨죠? 중심별의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작을수록 광도가 작으니까 생명가능지대는 가까운 곳에 좁게.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먼 곳에 넓게라면서요? 가까운 곳에 좁게라면서요? 근데 얘와 얘의 폭이 똑같잖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다르지. 지금 여기는 0.1에서 1 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폭을 대략적으로 보면 0.1, 뭐 0.5, 그 정도요. 그 간격. 0.1, 0.5, 그 정도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1에서 10 사이야. 그럼 뭐 1에서 5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훨씬 더 폭이 넓은 거예요. 그림을 잘 봐야 돼. 아셨죠? 태양계의 경우는 중심별 태양에 두고 이 지구가 지금 생명가능지대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안에 있는 행성들은 생명가능지대보다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요. 이 바깥에 있는 행성들은 생명가능지대보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너무 추워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이러한 생명가능지대는 별의 특성, 별의 진화에 따라서, 특성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자, 태양을 예로 들겠습니다. 태양은 시간이 지나서 진화를 합니다. 진화하면 광도가 증가한다. 광도가 증가하면 생명가능지대의 폭과 거리가 모두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먼 미래가 되면 태양의 광도가 너무 증가해서 생명가능지대가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중심별, 태양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넓게 형성이 되면 지구가 태양계의 생명가능지대 안쪽에 놓이는 시기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구의 물 대부분은 기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너무 뜨거워요. 맞죠? 그래서 현재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1AU, 여기 1AU,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구 태양 사이의 거리가 1AU예요. 여기에 지금 지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요. 많이 지나서 40억 년 후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태양의 광도가 엄청 커졌을 것이고, 그럼 얘가 방출한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생명가능지대가 이렇게 먼 곳에 형성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지구의 위치는 그대로 여기 있는 거니까 이때의 지구는 생명가능지대 안쪽 영역보다 더, 다시요? 생명가능지대 안쪽 영역에 놓이는 거니까 너무 뜨겁다는 거지.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고 기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됐죠? 요 정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현재 지구가 요 상태죠? 시간이 조금 지나도, 다시요? 현재 태양이 요 상태죠? 시간이 조금 지나도 태양은 주기열성이거든? 주기열성인데 생명가능지대가 넓어지고 있어. 생명가능지대가 주기열성인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주기열성인데 태양의 광도가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주기열성인데 태양의 광도가 커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숙제입니다. 아셨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태양의 진화와 생명가능지대 변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외계 생명체 탐사 방법. 우리는 이런 식으로 외계 생명체를 지금 탐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아셨죠?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SETI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파망 환경을 활용해서 지금 우주에서 오는 어떤 미지의 전파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외계 생명체의 생명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흔적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 탐사선을 보내서 어떠한 탐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주 탐사선을 보내서 진행하고 있는 탐사는 태양계 천체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아직도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주만 환경,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제임스 웹 만환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케플러 만환경이라고 하는 건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행성 탐사한 거고요. 테스 만환경 역시나 식현상을 이용해서 탐사한 거고요. 제임스 웹 만환경이 지금 보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탐사하는데 얘를 가지고 만약에 외계행성을 탐사한다? 외계행성을 직접 관측한다라고 한다면 그땐 반드시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는 거지.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

0: 있었죠? 중심별이 너무 밝아요. 우리가 지금 적외선을 이용해서 행성을 볼 건데, 행성도 적외선을 방출하죠. 근데 중심별도, 여기 중심별이 있습니다. 여기 행성이 있어요. 얘도 적외선을 방출하고 얘도 적외선을 방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로 얘를 가리지 않으면 얘가 방출하는 적외선과 얘가 방출하는 적외선이 하나의 묶음으로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땐. 그러니까 너무 밝아 보여. 그래서 얘를 구분해 낼 수가 없다고. 그런데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서, 망원경에서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서 얘를 가릴 수 있다면, 얘를 이렇게 가려낼 수 있다고 하면 얘에서 오는 적외선이 우리에게 찍힐 수가 있겠지. 그럼 얘에서 오는 적외선을 찍으면 우리가, 아, 얘가 지금 어떤 별 주변에 있는 외계 행성이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하나 더. 그럼 얘 직접 탐사를 이용해서 이 외계 행성을 잘 관측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환경일 때? 얘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겠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적외선을 많이 방출한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더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뜨겁다는 얘기는 얘 행성 표면온도가 높다는 얘기거든. 얘 행성 표면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중심별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는 상태. 즉, 둘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면 얘가 뜨거운 거고,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얘를 가렸을 때 적외선으로 얘를 더잘볼 수가 있겠지. 아셨죠? 요 정도까지. 아셨죠? 실제 이 외계 생명체 탐사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요 정도 공부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이 쓱할 수가 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외계 행성계, 외계 생명체 탐사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질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우리 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면 교재 20강, 벌써 마지막 강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20강에 있는 내용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8강, 20강의 수능 실전 문제를 정리하면서 수능특강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종의 미를 위해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20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학습 목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문이나 대화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가끔 이제 접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과거를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는 단순 과거, 불완료 과거로 또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형태도 보고 용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접속 어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틈틈이 봤었을 텐데 한번 다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또 앞강에서 많이 쓰이는 전치사들을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 아, 꼰, 빠라, 뽀르 뭐 등등 앤 이런 것들 정리했었는데요. 말고도 사실 중요한 전치사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기타 주요 전치사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치

사를 수반하는 동사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동사구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습해 오셨죠? 자, 그러면 편안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단순 과거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짝 개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스페인어에서의 과거는요. 사실상은 세 개입니다. 네, 세 개로 과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로 과거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단순 과거. 그리고 불완료 과거로 과거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어에서는 과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크게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로 과거를 표현하는 거냐? 자, 그거는 이제 사실상은 화자한테 달려있다. 말하는 사람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완료는 16강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었나요? 자, 현재 완료는 아베르 동사 있죠? 자, 아베르 동사의 현재 시제. 그리고 그 뒤에 과거 분사가 와서 현재 완료를 만들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렇고요. 이때 과거 분사의 형태는 변함이 없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과거 분사는 다시 어떻게 나눠졌었나요?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규칙형 같은 경우는 아르로 끝나면 아르 대신에 아도를 넣었으면 됐고요. 에르 이르로 끝나는 동사는 에르 이르 대신에 이도를 넣어서 과거 분사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자, 불규칙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됐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단순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보게 되는데 이 단순 과거의 형태도 역시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뉘어지고요. 자, 그리고 불완료 과거 역시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어의 과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크게 그리시고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 과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다시 규칙형, 불규칙형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규칙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르로 끝나는 제1변화 동사, 말라르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아르 대신에 뭘 넣으면 되냐면, 에, 아스테, 오, 아무스, 아스테이스, 아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금 1인칭 단수 그리고 3인칭 단수에 띨데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일라르 동사를 대표적으로 변화를 시켜보면 마일레, 마일라스테, 마일로, 마일라무스, 마일라스테이스, 마일라론 하고 변화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르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라르 동사를 예를 들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 에르 대신에 그 자리에 이, 이스테, 이오, 이모스, 이스테이스, 이에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변화 동사와 마찬가지로 1인칭 단수, 그리고 3인칭 단수에 띨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꼬리스테, 꼬리오, 꼬리모스, 꼬리스테이스, 꼬리에론 하고 변화를 하죠. 자, 3변화 동사로 가겠습니다. 자, 3변화 동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변화 동사와 어미의 변화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테, 이오, 이모스, 이스테이스, 이에론. 자, 그렇고 1인칭 단수, 3인칭 단수에 띨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르티, 파르티스테, 파르티오. Partimos, partisteis, partieron. 자,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규칙형인데요. 자, 불규칙형은 사실상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행히 이제 이
형태를 묻는 문항을 수능 시,

컨테이너에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눈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세르 동사와 이르 동사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같다라는 겁니다. Fui, fuiste, fue, fuimos, fuisteis, fueron 하고 같죠. 그래서 요건 이제 문맥에 따라서 아, 세르 동사구나, 이르 동사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과거의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단순 과거의 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과거의 용법은요, 여기 나와 있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발생해서 종결된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단순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는,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생, 그리고 종결. 자, 이런 경우에는 단순 과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시면 예문 보겠습니다. Cuando fuiste a Perú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Fuiste니까 너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너 언제 페루 갔었어?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yer jugué al béisbol con mi hijo. Ayer는 어제란 뜻이죠. 그래서 어제 나는 나의 아들과, 내 아들과 야구를 했다가 됩니다. 어느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발생, 종결된 동작 상태를 표현할 때 단순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가 돼요. 예, 구체적인 기간과 함께 과거에 했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문을 보면서 구체적인 기간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Anoche nevó mucho 라고 했어요. 자, 구체적인 기간이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맞아요. Anoche. 자, Anoche는 어젯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눈이 많이 내렸다. 어젯밤 내 눈이 많이 내렸다. 란 뜻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기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ofía corrió más de 3 horas. 자, 그래서 여기선 여기 뒷부분이 되겠죠. 자, más de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뭐뭐가 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소피아는 달렸다. 얼마나 달렸어요? 구체적인 기간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3시간이 넘게 달렸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 과거, 구체적인 기간과 함께 쓰인다. 요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과거의 형태와 용법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완료 과거로 갈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형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르 동사 먼저 보시면, 아르 동사. 아블라르 동사를 예를 들었고요. 자, 요거 어미 아르 대신에 아바 아바스 아바 아바모스 아바이스 아반 하고 변화를 합니다. 자, 잘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맞아요. 1인칭 단수와 3인칭 단수의 변화 아바로 동일합니다. 변화형이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1인칭 복수에 띨데가 붙어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블라르 동사를 한번 변화를 시켜서 읽어보면 아블라바, 아블라바스, 아블라바, 아블라바모스, 아블라바이스, 아블라반 하고 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르 동사로 오겠습니다. 베베르 동사를 예로 들었고요. 자, 베베르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어미 에르 대신에 그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이야, 이야스, 이야. 이아모스, 이아이스, 이안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1인칭 단수, 3인칭 단수의 변화형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또뭘 찾으셨나요? 맞아요. 요거는 다 이에 지금 띨데가 붙어 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 띨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베베르 동사를 변화시켜서 읽어보시면 베비아, 베비아스, 베비아, 베비아모스, 베비아이스, 베비안 하고 이렇게 변화를 하죠. 자, 이제 3변화 동사, 이르 동사.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잘 살펴보면, 똑같네. 자, 뭐랑 똑같죠? 그렇죠. 에르 동사와 변화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삼인칭 단수에 이렇게 변화형이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모든 걸 이렇게 띌때 들어와 있습니다. 자, 비비르 동사 변화시켜서 한번 읽어볼게요. 비비아, 비비아스, 비비아, 비비아무스, 비비아이스, 비비안 하고 변화를 하죠. 그래서 불완료 과거의 형태의 규칙형은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불규칙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규칙형으로 넘어가면 지금 불규칙형은 이제 단순 과거 불규칙형에 비해서 지금 훨씬 가짓수가 적죠? 그래서 이르, 세르, 베르 동사만 나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불완료 과거의 불규칙형은 단 3개입니다. 요 동사, 요 3개 동사밖에 불규칙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쉬우시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특징이 있는 것은 일단 1인칭 복수에 띨데가 붙어 있습니다. 이르 동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바, 이바스, 이바, 이바모스, 이바이스, 이반. 자, 이렇게 되고요. 세르 동사 마찬가지입니다. 1인칭 복수에 띨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 에라스, 에라, 에라모스, 에라이스, 에란 하고 변화하고요. 베르 동사 같은 경우는 메이아, 메이아스, 메이아, 메이아모스, 메이아이스, 메이안 하고 변화를 합니다. 아, 요세 개,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완료 과거의 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억을 떠올리시면 좀 전에 단순 과거의 용법은 뭐였어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발생, 종결된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그때 단순 과거를 썼다면 불완료 과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속입니다. 지속.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에 어찌됐든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속된 행위나 상황을 표현할 때, 그때 이제 불완료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말라바 땅고 엘라까이에 라고 있어요. 자, 주어를 그라고 보고, 자, 그는 거리에서 탱고를 춘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지속성을 갖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는 거리에서 탱고를 추곤 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había mucha gente en la plaza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가 됩니다. 자,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한순간에 어느 한 시점에 발생 종결이 되나요? 자, 요거는 어떠한 지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지속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요것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과거의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을 표현한다. 자, 반복, 습관 전부 다 모두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문을 보시면, 요, 이바 알시네, todos los fines de semana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영화관에 갔었다가 되는 거예요. 매 주말마다. 어떤 반복, 습관,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보이시나요? 자, 두 번째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Antes no había polvo fino en el ambiente. 자, antes, 예전에는 no había polvo fino. polvo fino는 미세먼지를 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없었다. 어디에? ambiente. 여기서 ambiente는 공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에 미세먼지가 없었다. 가 됩니다. 뭔가 어떤 지속성을 나타내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람이나 사물, 상황을 묘사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묘사도 역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acía mucho frío y viento. 에서 매우 추웠고,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자, 이것도 어떤 일정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지속이 있다. 지속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하나 더 보죠. El gato era grande y tenía manchas negras 라고 있어요. 만차는 이제 반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고양이는 컸고, 몸집이 컸고, 그리고 검은 반점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한순간에 발생해서 종결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 사물, 사람을 묘사할 때도 역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거는 요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의 바른 표현, 정중한 표현을 할 때는 불완료 과거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Solo quería preguntarle dónde está el baño. 단지 물어보고 싶네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정중하게 표현할 때 불완료 과거 쓸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Podía saber cuándo es el concierto? 하면은 언제 콘서트가 열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중하게 역시 그냥 puedo 해도 될 텐데 Podía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 과거의 용법과 불완료 과거의 용법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만약에 한 문장 내에서 요두 개의 과거를 녹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보세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TV를 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간 거는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발생 종결된 동작입니다. 그쵸? 그럼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는 단순 과거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자, 그거는 그때 딱 내가 들어갔을 때딱 그걸 보고 있었던 게 아니죠. 어떤 시간을 두고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TV를 보고 있었다. 라는 요 부분은 불완료 과거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가 이제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약간 지속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차이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접속 어구인데요. 이것도 사실상은 이제 앞에서 여러 번 봤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운께 뒤에 절이 온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었나요? 이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비록, 뭐뭐지만,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aunque Alba es mayor, Tiene mucho que aprender 라고 있습니다. 자, aunque, 자, 뒤에 이제 절이 왔죠. 그럼 뭐예요? 비록 알바는 나이가 많지만, 그녀는 배워야 할 것이 많다가 되겠죠.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접속어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봤었던 것은 사실 약계 절을 가장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자, 약계 뒤에 절이 오면, 자, 요거는 원인절을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 해석은 뭐뭐 때문에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원인절을 이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계 대신에 나도께, 뭐에스도께, 네비도아께. 자, 요런 거 다, 호환 가능합니다. 다 바꿔서 쓸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vamos a nadar en el mar. 약게 hace buen tiemp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원인절이 있죠. 뭐예요? hace buen tiempo. 날씨가 좋기 때문에 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자라는 거예요? vamos a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하자라는 뜻이죠. 바다에서 수영하자. 날씨가 좋은데 바다에서 수영하자. 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원인절을 이끄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iempre께 절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뜻을 갖냐면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siempre가 무슨 뜻이에요? siempre는 항상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empre que puedo tratado de correr 했습니다. tratar de 동사원형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 시도하다 이런 뜻을 갖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할 수 있을 때마다가 되겠죠? 나는 할 수 있을 때마다 뛰려고 한다, 달리려고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나 해놓으시면 되는데 요 siempre께 절 요거와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cada vez que입니다. 자, 요거와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cada vez que puedo trato de correr.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cada vez 자체만 해석하면 매번 이란 뜻이 되니까 siempre와 당연히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en cuanto 절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los niños empezaron a divertirse en cuanto empezó la fiesta de cumpleaños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지금 절이 온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생일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요거 empezar와 동사 원형입니다. 이것도 뭐뭐하게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티가 시작하자마자 즐거워지기 시작했다로 해석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접속 어구들 한번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보시면 이게 조개 모양의 이런 로고가 보이시는데요. 첫 번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것은 산세바스티안 영화제입니다. 자, 정확히는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스페인의 그 바스크 지방에서 열립니다. 바스크의 산세바스티안에서 매년 9월 말에 열리는 영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영화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화에는 황금 조개상이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라틴 아메리카의 뉴 시네마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1960년대와 70년대, 자, 요때 미국 모델을 거부하고 어떤 현실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비상업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페인 감독, 영화 감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포스터는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의 포스터가 됩니다. 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감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감독 영화의 특징은 뭔가 이제 독특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색채 그리고 조금 평범하지 않은 주제들을 늘 다루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는 또 자전적인 영화도 또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 알모도바르의 3부작에서 이 내 어머니의 모든 것, 뭐 그녀에게 나쁜 교육, 이게 이제 알모도바르 3부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모도바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감독은 아메나바르 감독이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감독

녹도 하고 뭐 각본도 쓰고 뭐 작곡도 배경음악 작곡도 하고 이런 한때는 뭐 천재 감독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었던 아메나바르 감독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홀리오 메뎀도 있고 굉장히 좋은 감독들이 스페인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이게 이제 아메나바르 감독의 작품의 포스터고요. 자, 이제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네, 멕시코 3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대표하는 감독 3명이 있는데 이 3명 전부가 다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은 일단은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판타지 영화의 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창적인 그런 어떤 연출력과 영상미가 돋보이는 그런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업적인 영화보다 작품성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뚜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롱테이크로 유명한 알폰소 꾸아론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포스터는 요 포스터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파네미로라는 작품의 포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냐리또 감독의 레버넌트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권 영화, 스페인 어권 영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감독별로 이렇게 접근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지역별로 혹은 국가별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 문화 소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디알로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와 라우라가 지금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자, 미나가 먼저 묻습니다. ¿Qué hiciste el fin de semana pasado? 라고 했습니다. 자, semana pasado니까 지난 주인데 이제 fin이니까 지난 주말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너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이제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라우라가 뭐라고 하냐면, El sábado descansé en casa. 라고 하죠. 자, 토요일에는 뭐 했대요? Descansar 하면은 휴식하다, 쉬다 라는 뜻이죠. 집에서 쉬었어. 자, 계속해서 과거형 나오고 있습니다. Lo pasé tranquilamente. 그래서 어떻게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평온하게 보냈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pasarlo bien, pasarlo mal 해서 잘 지내다, 잘못 지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bien과 mal, bien 혹은 mal 요거 대신에 다른 어휘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 어휘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tranquilamente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온하게 보냈지. 그리고 el domingo salí a correr en el parque. 자, 일요일에는 뭐 했대요? 뭐뭐 하러 나가다란 뜻이죠. 공원을 달리러 나갔어. Normalmente trato de correr unos 10 kilómetros 라고 하죠. 자, 보통은, 자, tarde 동사 원형이 또 나왔습니다. 뭐뭐를 뭐뭐하게 시도하다, 노력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보통은 달리려고 해. 자, 숫자 앞에 지금 unos가 나와 있으니까 해석은 어떻게 돼요? 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약 10킬로 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pero el domingo pasado, Corrí 15 kilómetros 라고 하죠. 근데 el domingo pasado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지난 일요일에는 몇 킬로를 뛰었대요? 15킬로를 뛰었어. Y tú saliste? 너는 나갔었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나가 뭐라고 하냐면 No, yo lo pasé fatal 라고 하죠. 자,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요 부분에서도 나왔었고 자, 얘는 어떻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파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파탈은 아주 아주 안 좋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최악이었어. 너무 안 좋았어. 안 좋게 보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qué te pasó라고 하죠. 무슨 일 있었어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미나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Pues el viernes fui a una montaña. 금요일에 산에 갔어.

있었어.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Me caí subiendo. 근데 이제 산을 올랐겠죠? 오르다가 넘어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e dolía mucho las piernas y no podía caminar bien. 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땠대요? 다리가 너무 아팠고, 그래서 잘 걸을 수가 없었어. 네, 산에서 이제 넘어져서 그랬었대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라우라가 뭐예요? No fuiste al médico? 라고 물어보죠. 너 저기 병원에 안 갔었어?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Claro que sí. 갔지. Mi esposo me llevó al hospital. 내 남편이 나를 병원에 데려갔어. 그런데 el médico no me dijo nada especial. 그런데 이제 의사가 나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solo me dio unas pastillas. pastillas는 이제 보통 알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나한테 약을 주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así que. 자, así que는 그래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no pude salir en todo el fin de semana 라고 하죠. 그래서 주말 내내 나갈 수가 없었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qué pena. 아이고, 안타깝네. Ya estás mejor. 이제 좀 괜찮아? 좀 나아졌어? 라고 물었더니 Sí, estoy mucho mejor. 훨씬 좋아졌어. 라고 대화를 끝냈네요. 자, 요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께가 그래서 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 몇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뭐가 있었죠? 네, por eso가 있었죠. 그래서 란 뜻. 혹시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Por lo tanto. 자, 이것도 역시 그래서 란 뜻이고, 그냥 por tanto 하셔도 됩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세 표현들은. 그러니까 더불어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qué pena. 자, 요거 유감 표현인데, 요거와 같은 표현이 또 있었죠. 바꿔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었나요? 맞아요. Qué lástima. 이 표현도 더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무초의 역할도 아시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20강쯤 되니까 앞서서 배웠었던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게 무초는 지금 뒤에 있는 비교급을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더불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초의 용법, 무의의 용법. 우리 한번 쭉 비교해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네, 그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또 노파심에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무초는 비교급을 수식을 하지요. 예, 그런데 이제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을 할 때는 무초의 형태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명사가 올 경우에는 이 명사에 맞춰서 형태 변화한다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재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알았었던 그 전치사 말고 또 어떤 주요 전치사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아스다입니다. 자, 우리 아스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뭐뭐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스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La última entrada es hasta las 5 de la tarde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 엔트라다. 엔트라다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는 입장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입장은 자,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입니다. 됩니다. 자, 구체적인 시간 그래서 della tarde. 다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ndo lento, pero llego hasta el final. 라고 했어요. 자, andar, 걷다란 뜻입니다. 나는 느리게 걷지만, 바로 그렇지만, llego hasta el final, 끝까지, 네, 끝까지 도착한다. 그래서 지금 hasta 뭐뭐까지로 문장에서 쓰이고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아시아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자,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한국말 해석으로 하자면 뭐뭐를 향해 혹은 뭐 뭐뭐 쪽으로 이제 공간이라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라면 아시겠지만 뭐뭐 경에 뭐뭐쯤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이제 아시아를 어디서 봤었냐면 시간 표현했을 때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경에라는 표현을 할때 아시아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간에서는 이렇게, 시간에서는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문장 속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a calle va hacia el teatro. 자, 이 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극장 쪽으로 간다가 됩니다. 이거 이제 공간이죠. 공간적으로 쓰였을 때.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Mi hijo llegó hacia el mediodía 라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은 도착했다. 아, mediodía 하면은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정오경에 도착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시간의 전치사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군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이 전치사도 많이 봤죠? 자, 요거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뭐뭇에 따르면 혹은 뭐뭇에 의하면 되죠? 그래서 Según la noticia, va a ser mucho viento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뉴스에 따르면 이래요. 뉴스에 따르면 바람이 많이 불 거래가 됩니다. 세군, 뭐뭇에 따르면, 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씬이 있습니다. 씬. 씬은 영어의 without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없이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puede entrar a esta oficina sin permiso. permiso는 허가, 허락이란 뜻이죠. 씬, 여기 있죠. 허락 없이, 허가 없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 오피스, 오피스죠. 이 사무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주요 전치사 한네 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와 함께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한네 가지,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볼베르아 동사 원형 하면 우리 이거 사실 배웠었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다시 뭐뭐 하다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랬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프렌데르 아 동사 원형 하면 이거 무슨 뜻?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란 뜻이죠. 그러면 enseñar 동사 원형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요거는 뭐뭐 하는 것을 가르치다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empezar 동사 원형, 그 다음에 ponerse 동사 원형은 뜻이 같죠? 어떤 뜻이죠? 뭐뭐 하기 시작하다란 뜻입니다. 자, 예습을 해오셨으니까 이 뜻이 다시 한번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동사구를 한번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Quiero volver a viajar a Perú sin falta라고 했습니다. 야, 여기서는 지금 볼베르아 동사 원형 구문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여행하고 싶다. 다시 여행하고 싶다. 어디를? 페루를 다시 여행하고 싶다. 자, 그리고 이제 sin falta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반드시란 뜻입니다. 반드시 뭐꼭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른 구문도 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작문을 해보도록 하죠. empezar 동사 원형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주 쉽게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다.

Empieza a.띄어쓸게요. Empieza a llover.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가 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구문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Enseñar a 동사원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래서 너 나에게 탱고 추는 법을 가르쳐 줄래?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어디다 할까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나에게 하면은 me 라고 하시면 되죠. Me enseñas.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돼요? 나에게 가르쳐 줄래? 라는 뜻이 됐죠? 자, 뭐를요? 탱고 추는 법. A bailar tango.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에게 탱고 추는 거를 가르쳐 줄래?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대화 함께 쓰이는 동사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간사르세 대 명사 혹은 동사 원형이 오면은 뭐뭐 하는 것에 지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모리르세 대 뒤에 명사가 오면은 뭐뭐로 인해 죽다 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데하르데 동사 원형 하면은 이건 우리 알고 있죠?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뜻. 자, 꼬이다르데 명사는 뭐예요? 요거는 뭐뭐를 돌보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다. 뜻 정리는 됐고요. 자, 예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Por qué no dejas de fumar? 뭐예요? dejar de 동사 원형. fumar, 담배 피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왜 담배 피는 걸 그만두지 않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 문장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morir se de 명사 하겠습니다. 이 표현 많이 쓰니까 친구들끼리. 나 배고파 죽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Me muero de hambre.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또 한번 적용해 봤고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por와 함께 쓰이는 동사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interesarse por 명사 또는 동사원형. 그러면 뭐겠어요? 뭐뭐에 관심 있다가 되겠죠? 흥미 있다, 관심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preocuparse por 명사 혹은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는 뭐뭇을, 뭐뭇에 대해 걱정하다 라는 뜻이겠죠? 혹은 뭐뭐로 인해 걱정하다. 자, 그래서 me preocupo mucho por mi salud. 나는 뭘 걱정하는 거예요? 내 건강에 대해 엄청 걱정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적용해 볼까요? 그 남자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 자, 그 남자 ese chico se interesa 자, 나에게니까 por mí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꼰과 함께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봤죠? 예바르세 비엔, 꼰 명사 혹은 예바르세 말, 꼰 명사. 비엔, 꼰 명사면 뭐뭐와 잘 지내다 가 될 거고 만약에 예바르세 말, 꼰 명사가 오면 누구누가 잘 못 지내다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enfadarse con 명사. 그러면은, 요거는 뭘까요? 뭐뭐에 화가 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보겠습니다. Julia se enfada fácilmente con sus estudiantes. 그래요. 그럼 뭐예요? Julia는 쉽게 화가 난다. 아이고, 누구한테? 그녀의 학생들에게. 아, 쉽게 화를 내나 봐요. 네. 자, 그래서 뭐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하나 또 해볼까요? 나는 나의 이웃들과 잘 지낸다. 자, 긍정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Me llevo 아주 잘. Muy bien. 누구랑? Con. 아이고. Con mis vecinos. 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내 이웃들과 매우 잘 지낸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N과 함께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creer en 명사. 그러면 이거는 뭐뭐를 믿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pensar en 명사 혹은 pensar en 동사 원형. 그러면은 뭐뭐를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en qué piensas? 너 뭘 생각하니?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 해볼까요? 나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 creo 나니까 en sus palabras.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강의 내용적인 부분은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고요. 우리 18강과 20강에는 수능 실전 문제를 정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종의 미를 위해서 두 강의 수능 실전 문제 모두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특강 농업기초기술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간은 작물의 재배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시간, 그러니까 이번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발화부터 파종까지를 한번 볼 거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배, 이제 생육하는 걸 한번 볼 거고, 이제 여섯 번째 시간에는 이제 수경 재배 또는 수확,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물론 세 강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쭉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발화나 이쪽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오늘은 종자의 저장 방법, 네, 그리고 휴면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휴면을 타파하는 방법도 나오겠죠. 그리고 종자의 특성에 맞게 파종해서 발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벼 상자 육묘 과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자의 저장과 발화예요. 종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초본류하고 수목류. 자, 초본류는 풀이에요, 풀. 그렇죠. 일반 우리가 보는 초화류 쪽, 초화류도 초본류고 풀 쪽. 충실한 종자를 선택을 해야죠. 이건 뭐,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충실한 종자를 사용을 한 다음, 선택을 한 다음에 수분 함량을 15% 이하 건조를 시켜야죠. 그리고 1에서 5도씨의 저온 상태에서 상대 습도를 낮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밀폐 용기에

저장하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건조 저장, 뭔가 말려서 저장을 했다는 건데, 종자의 함수량, 종자가 가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을 5에서 10% 되도록 말리는 거죠. 그래서 말려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건조 저장. 이듬해 봄에 씨뿌리 말 종자는 포대나 가마니, 그리고 양파 자리에 넣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그리고 습기가 없는 건조한 창고에 매달아뒀다가 선반에 쌓아놓는 방법입니다. 벼, 보리 등 화곡류나 소나무, 해송, 자작나무 등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습사예요. 습사. 젖어 있는 모래를 저온,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방법. 밤, 도토리, 호두, 은행, 침엽수 등과 같은 전분 또는 단백질이 많은 큰 종자를 함수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발아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율을 너무 낮게 떨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별된, 정선된 종자를 어떻게 습사, 젖은 모래에 섞어서 건조하지 않고, 그렇다고 얼어버리면 안 되겠죠. 얼지 않도록 저온에서 저장하는, 저온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건사 저장. 말라있는 모래에 저장하는 거죠.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마른 모래와 종자를 2대1 비율로 섞어서 종자를 건조하지 않도록 실내 또는 창고 등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건사 저장. 밀봉 건조 저장. 밀봉. 공기가 통하지 않게 말려서 저장하는 방법이겠죠. 종자의 수분을 5% 내로 굉장히 많이 말렸죠. 건조시켜서 밀폐된 용기에 황화칼륨 같은 종자 활력제와 실리카겔 같은 건조제를 종자 함께 넣고 밀봉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층적 노천인데, 이게 둘다 뭐랄까요? 수목류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종자를 매장할 때 층적, 축축한 모래를 층층이 넣어서 마르지 않게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인삼 같은 경우에. 노천, 그냥 길가에, 그냥 땅에 매장하는 거죠. 습사 좋은 저장과 같이 건조하면 발아력이 떨어지거나, 요렇게 하면 발아력이 떨어지나 변온 처리를 해야 하는 온도를 변화시켜 줘야 하는 처리를 해야 되는 발화되는 종자의 저장 및 발화 촉진을 위한 방법입니다. 채집해서 정선된 종자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파종하는 종자 저장법이에요. 수목류 종자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건조 저장, 말려서 저장한다. 습사 저온 저장. 젖은 모래에 섞어서 저온에 저장한다. 건사 저장, 마른 모래와 섞어서 저장한다. 밀봉 건조 저장, 건조시켜서 밀봉한 후에 저장한다. 층적 저장, 축축한 모래를 층층이 쌓아서 저장한다. 노천 매장, 종자를 땅속에 묻어서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자의 휴면과 타파. 종자가 발화가 안 돼요. 발화가 안 돼. 발화가 안 되는 걸 휴면이에요. 발화를 하게 만드는 게 타파죠. 휴면의 정의, 휴면은 뭐냐? 성숙한 종자 또는 식물체에 적당한 환경 조건을 주어도 일정한 기간 발화, 발육, 성장이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는 상태를 휴면이라고 합니다. 자, 휴면의 상태와 원인을 보면 자발적과 타발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발적은 종자 자체가 휴면하는 거고, 타발적은 외부 환경이 맞지 않은 거예요. 자발적은 내적 원인에 의해서 일정 기간 발화를 하지 않는 상태. 타발적인 것은 외적 환경 조성이 불량해서 발화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자발적 휴면은 실껍질이 수분 흡수, 산소 통화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실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호흡도 안 되고 수분도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이 물질 같은 게 그냥 그 호흡이나 수분 흡수가 안 되니까 멈춰 있는 거죠. 실껍질이 단단해서 발화를 방해합니다. 종자의 APA, 발화 억제 물질, APA, 카테킨, 페놀산 등 이런 억제 물질이 종자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종자의 신흥이 미성숙, 이게 자발적 휴면이에요. 종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종자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근데 환경, 온도, 수분, 산소, 빛 등의 환경 조건이 불량할 때 타발적 휴면이 나타납니다. 자, 원인별 휴면 타파 방법, 외인성, 배 외부 조직이 원인일 경우에는 일단 식겁질이 방해될 때, 식겁질이 너무 두꺼워서

수분이나 호흡이 되지 않을 때 기계적인 처리, 상처를 내준다든지 온탕 처리, 화학약품 처리로 인해서 휴먼을 타파할 수 있고요. 발화 억제 물질이 존재할 때 어떻게 그 발화 억제 물질을 씻어내면 되겠죠. 다음 내인성 휴면, 배 휴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자체가 아직 성장이 안된 상태죠. 그럴 때는 후숙, 저온 처리, 생장조절제를 처리해서 내인성 휴면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불량한 외부 환경, 그러면 발화가 될수 있도록 외부 환경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수분, 산소, 온도, 광 등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종자의 휴면 타파 방법. 표가 이렇게 나왔죠. 한 2, 3년 전 교재를 찾아보면, 요렇게 나눠서 이걸 또 나눠놨어요. 어떻게? 물리적과 화학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누질 않죠. 왜냐면, 기계적 처리하고, 이렇게 화학약품 처리가 기작은 다른데 효과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화를 예로 듭시다. 목화가 발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솜털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빽빽하게 솜털이 나서 그 안쪽으로 뭔가 못 들어가, 수분도 못 들어가고 호흡도 안 돼요. 이제 그걸 황산으로 처리를 하면 황산이 그 털들을 순간적으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공간으로 수분과 산소가 공급이 돼서 되는데, 기계적도 마찬가지야. 기계적도 상처를 내주면 그 상처를 통해 들어가요. 근데 이 황산 처리해서 태우는 게 물리적인지 화학적인지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나눠놨던 걸 없애버리고 아예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휴먼 타파 방법을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는 조금 더 귀찮아졌습니다. 자, 일단 기계적 처리, 말 그대로 물리적 방법, 기계적 처리. 모래와 섞어서 마찰을 시키면 모래를 다른 좀 아주 작은 돌멩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걸로 세게 마찰하면 어떻게 되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생긴 그 틈으로 필요한 수분, 산소가 공급이 돼서 휴면 타파에서 발화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작물이 자운형, 고구마, 핵가류 등이 여기 속합니다. 다음, 온탕 처리. 75도에서 80도짜리. 온탕 처리 후 파종하는 게 장미, 상추, 알팔파 등. 다음, 저온 처리예요. 젖은 종자를 0도에서 5도씨의 온도로 저장합니다. 이거부터 더 내려가면 얼어버리면 안 되겠죠. 인삼, 적용수 종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수세 침지. 수세 씻거나 침지 물에 담궈 놓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 때문에. 발화 억제 물질이 있어서 발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세나 침지 씻거나 물에 담가 놓으면 발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당근, 우엉이 여기에 속합니다. 화학약품 처리, 생장조절제 둘다 화학적인 방법이긴 한데 화학약품 말 그대로 화학약품이에요. 황산, 질산염 처리하는 거. 황산 처리는 씨껍질에 털이나 씨껍질 일부를 태워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산소, 수분이 공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목화, 오크라, 잔디 전용자가 여기 들어가고. 질산염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벽과 목초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생장조절제, 지베렐린 수용으로 처리하는 게 양배추, 담배, 감자 등이 여기 있고요. 시토킨이나 SL 수용액을 이용하는 게 양상추, 땅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종자의 발화 조건, 온도, 수분, 산소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죠. 자, 온도는 발화의 적온, 최저 영역에서 10도, 최저 2에서 30도, 최고 35도에서 50도. 아마 종자별로 이게 저온에서 저온을 좋아하는 종자가 있고 고온에서 좋아하는 종자가 있고 그래서 온도는 최고 50도까지도 올라오네요. 온대지방의 장물은 열대지방의 온도보다 낮습니다. 그렇겠죠. 수분, 종자 발화에 필요한 흡수량이 어떻게 되냐? 벼는 벼 무게의 23%만큼의 수분을 흡수해야지 발화가 균일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밀은 30%, 콩은 100% 정도. 산소는 발화 시 호흡작용이 활발해서 산소 용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흙 덮개를 두껍게 하거나 흙을 두껍게 하면 산소가 잘 통과가 안 되죠. 흙이 단단하면 생육이 당연히 불량해집니다. 자, 빛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발화 조건의 빛은 선택성이에요. 호광성 종자, 혐광성 종자. 호광성 종자는 빛이 있어야지 발화를 해요. 형광성 종자는 빛이 들어오지 않게 차광을 시켜줘야지

발화가 되는 종자들입니다. 자, 발화 과정을 보죠. 발화 과정. 일단 씨앗에 수분이 흡수가 되면, 그렇죠? 수분이 흡수가 되면 껍질이 말랑말랑해서 껍질이 연화가 됩니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게 되겠죠. 호흡을 하죠. 호흡으로 인해서 들어온 산소가 이제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저장된 양분이 분해되면서 그 양분을 신눈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화가 되는 거죠. 발화는 크게 지상발화와 지하발화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발화는 떡잎이, 그러니까 그 껍질이죠. 떡잎이 지상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지상발화입니다. 콩과 박과 소나무, 화분과, 그러니까 벽과죠, 벽과. 벽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하발화는 씨젖이 땅 속에 있어요. 그냥 줄기가 올라옵니다. 자, 떡잎이나 씨젖의 지하에 남아서 생장점의 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완두나 벽과 화분과가 이쪽에 속하게 됩니다. 벽과에서도 종류가 많고, 콩과에서도 이렇게 종류가 좀 나뉠 수 있습니다. 자, 호광성과 형광성 종자예요. 자, 호광성 종자는 광이 있어야지 발화를 해요. 광이 있어야지. 형광성 종자는 광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광성 종자 같은 경우는 파종을 해놓고 복토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땅에다가 파종을 해놓고 복토를 하면 안 되죠. 형광성 종자는 꼭 복토를 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죠. 자, 호광성 종자, 발화 시에 일정량의 광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종자를 알아야 돼요. 형광성 종자, 발화할 때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종자도 외워야 돼요. 근데 종자가 어떤 게 외우기 좀 쉽겠어요? 공부하기에. 이거 외우는 게좀 쉽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자, 토마토, 과즙, 호박, 오이 다 어디 있어요? 어떤 그 과육 안에 지금 씨앗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상추나 피추니아 딱히 이제 씨앗이 보이진 않지만 잘볼 일이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씨가 그 담배나 상추, 피추니아 이런 것들은 씨앗 나오기 전에 우리가 다그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울 때 이럽시다. 과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 형광성이 주로 많구나. 토마토, 가지, 호박, 오이.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 호광성이구나. 이렇게 오면 조금 더 공부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형광성 종자, 호광성 종자 외워두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TTC, 테트라졸룸 검사. 이건 종자가 얼마나 활력도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종자의 색깔, 반응, 호흡결과 생긴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환원 상태의 수소 이온이 산화 상태 테트라졸룸과 결합해서 붉은색으로 변해요. 어떤 게 테트라졸룸 이약품으로 처리를 하면은 종자 이제 반을 가려서 처리를 하면은 호흡이 잘 되고 있는 게 붉은색으로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많이 착색이 된게 아, 활력이 좋은 종자구나. 착색이 잘 되지 않는 게, 아, 그 활력이 좋지 않은 종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복토는 흙을 위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씨앗을 뿌린 다음, 씨앗이 싹을 틔운 데 필요한 수분을 간직하고, 비바람이 씨앗에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덮는 흙과 그러한 작업을 뭐라 그런다? 복토라 그런다. 복토. 흙을 더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복토가 너무 두꺼우면, 산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호광성, 아니, 그러니까 복토를 너무 흙을 너무 많이 올리면 산소 통과가 잘안 돼서 산소가 불량해서 불량한 상태로 싹이 날수 있어요. 그리고 복토가 너무 얇으면 파종상의 수분이 부족해요. 복토를 너무 적게 하면 공기가 너무, 그러니까 통기가 잘 되면서 수분을 많이 빼앗아 가버리죠. 그러면 수분이 많이 뺏어지면 떡잎이 종자의 껍질을 쓰고 나오는 수가 생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떡잎이 종자의 껍질을 쓰고 나온다. 이럴 때는 더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복토로. 복토할 때. 자, 다음은 이제 발화력이에요. 발화력.
자, 발화율은 발화된 총 종자수분에 사용된 총 종자수, 뭔가 지금 수학 공식이 많은데 쉽게 설명합시다. 발화율은 내가 발화를 하고자 하는 씨앗 개수에서 몇 퍼센트가 발화가 되는 거예요. 발화가 됐는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발화를 시키려고 10개를 발화를 시켰더니 8개가 발화가 됐다. 이건 발화율이 80%예요. 그렇죠? 발화를 하려고 100개의 씨앗을 파종을 했더니 50개가 발화가 됐다. 이건 발화율이 50%입니다. 그렇죠? 다음, 발화세. 발화율과 같아요. 발화율과 같은데 예정일수 내. 그러니까 발화율은 시간을 좀 많이 줘보는 거죠. 그래서 좀 늦더라도 발화하는 것까지 발화율은 다 들어가요. 근데 발화세는 예정일까지 얼마나 발화율이 되느냐예요. 1일부터 10일까지 중에 예정일수를 5일로 잡는다. 그러면 5일까지 발화한 발화율이 발화세가 됩니다. 아셨죠? 자, 평균 발화일수는 말 그대로 이 종자가 발화하는데 평균 며칠 걸리냐 이거. 그러니까 100개를 해놨더니 첫 번째 날에 하나 발화하고 두 번째 날에 두개 발화하고 세 번째 날에 뭐 발화해서 이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발화한 날,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 종자가 가장 많이 발화한 날이 평균 발화일수가 된 거죠.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요거 두 개를 구하라는 문제가 주로 나오긴 하는데, 발화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쉽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풀어보면 금방 입력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파종.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씩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작업 단계 벽시 풀이기예요. 벽시 풀이기. 벽시에 대한 파종 방법입니다. 일단 상토 준비를 해요. 상토 준비. 벽시를 발화하기 위해서 상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요거. 상토 pH가 4.5에서 5.5. 4.5에서 5.5. 요게 답지나 선택지로 좀 나올 때가 있어요. 벼는 대표적인 내산성 작물입니다. 내산성 작물. 보통 우리가 알기에 작물은 보통 약산성에서 많이들 잘 크거든요. 근데 이만큼까지 산도를 낮추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게 가끔씩 나옵니다. 이거보다 만약에 산도가 높으면 뭐가 토양하고 붙는 부분, 그러니까 발화가 돼서 뭐가 나오고 이 토양 부분이 잘록해지는 모잘록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양 산도 이 부분 잘 알고. 자, 육묘 상자는 몇 개냐? 어린 모는 10알당 15개, 중간 모는 10알당 30에서 35개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고, 상자의 상토를 채우네 평평하게 고릅니다. 발화가 균일해집니다. 자, 종자 준비할 때 벽지 선별. 잠시 후에 설명. 벽지 소독은 키다리병, 도열병, 깨시면이병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독합니다. 그러니까 벽지 자체가 벌써 이런 곰팡이성 질병에 곰팡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대로 파종을 하면 그 질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벽지 자체에 지금 현재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병에 관련된 걸 막기 위해서 벽지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 소독하는 방법도 잠시 후에. 자, 벽시 담그기도 몇 퍼센트, 벽 같은 경우는 벽 중량의 23% 정도의 물을 흡수를 해야지 나중에 발화가 균일하게 잘 됩니다. 자, 종자 파종 못 파는 게 2cm 두께로 채우고 충분히 건수하고 벽시 파종 후 3에서 5mm 정도로 복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벽시 선별. 자, 벽시는 충실한 게 있고 충실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자들이 충실하게 꽉꽉 차 있는 종자가 있고 뭔가 비어 있는 종자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무게로 따졌을 때 어느 게더 무겁겠어요? 꽉꽉 차 있는 게 무겁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자, 좋은 종자를 골라내야 되는데 벽시를 이렇게 하나하나 골라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골라내요? 소금물의 비중을 이용해서 가라앉는 것만 좋은 종자라고 보는 거죠. 자, 중소금, 황산암모늄, 요소, 이거
알지 마시고 알 필요 없고 요것만 합시다. 요것만. 요것만. 1.13과 1.10, 1.13과 1.10. 이게 이제 까락뼈 하고 몽금뼈인데, 몽금뼈가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몽금뼈를 종자선별할 때는 비중을 1.13으로 맞춘 거고, 그래서 1.13 비중에 그 볍씨를 넣었을 때 이렇게 가라앉는 거하고 떠오르는 게 있겠죠. 떠오르는 게 지금 가볍다는 얘기예요. 충실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걷어내고 가라앉는 것만 사요. 까락뼈 같은 경우에는 1.10으로 맞춰서 가라앉는 것만 사요.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볍씨 소독. 볍씨 자체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서 소독을 합니다. 보통 키다리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독을 합니다. 온탕침법이 있고, 석회 유화처리가 있고, 약품소독법이 있어요. 온탕침법은 온탕이에요. 따뜻한 물. 60도씨에서는 10분, 65도씨에서는 7분 정도 담가서 소독을 합니다. 석회 유화처리는 물 온도 60도씨에서 10분간 온탕 처리를 한 후에 30도씨에 석회 유화 20분, 석회 유화 50백에서 20, 40분 동안 소독을 합니다. 약품 소독법은 약품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약품 소독법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갑시다. 여기서 더 가면 농업 기초 기술 아니에요. 알았죠? 자, 볍씨 담그기. 볍씨는 그 무게에, 볍씨 무게 23%를 흡수를 해야지 발화가 균일하게 잘 됩니다. 수온이 10도씨에서는 열흘 정도 담궈 놔요. 15도씨에서는 6일, 20도씨에서는 3일 정도 담궈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발화 촉진, 발화 기간이 단축되고 초기에 생육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균일한 묘 생산 등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균일하게 모가 잘 커져요. 다음, 상자육모법입니다. 종자판용 모래 흙을 2cm 두께로 채우고 충분히 관수합니다. 볍씨 파종 후 3에서 5mm 정도로 복토를 합니다. 복토. 그러니까 상자에다 지금 육변 상자에다가 상토를 그러니까 pH 4.5에서 5.5 되는 상토를 바르게 골고루 펴서 누르고 그 다음에 파종기 또는 손으로 볍씨를 흩어뿌려요. 이때 지금 뿌리는 게 벌써 볍씨 담그기까지 또는 토양 소독 다 토양 소독이 아니고 볍씨 소독까지 다된 벽지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가느다랗게 나오는 물뿌리개로 충분히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채를 이용해서 복토 3에서 5mm로 복토하고 보온 옷자리에 배치하고 이제 이때서부터 발화가 나타나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최소 종자 파종입니다. 모판 흙은 오이는 양토하고 퇴비를 약 1대 2 비율, 토마토는 양토하고 퇴비를 1대 1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토양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을 소독을 하고 파종은 추운 곳 토양 비옥도가 낮은 그러니까 그 최소 종자가 살기 어려운 곳에서는 파종량을 늘려야 돼요. 추운 곳, 토양 비옥도가 낮은 곳, 습량이 적은 곳은 종자량을 더 많게 파종을 하고요. 파종 상자 온도가 너무 낮거나 파종 기간 늦을 경우에는 발화를 신속 균일하게 할때 싹튀기를 해서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종 후는 복토 후에 충분히 간수하고 아까 씨껍질 언제 발화를 한다고 씨껍질을 쓰고 발화를 할 때가 복토를 낮게 해서 복토를 얇게 해서 너무 통기가 잘 돼서 수분이 없으면 씨껍질을 쓰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따뜻한 물로 충분히 관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자, 파종 방법. 일단 흩어뿌리고 줄뿌리고 점뿌림이 있어요. 이건 그 파종할 때 씨앗의 크기. 흩어뿌림은 크기가 굉장히 작은 종자를 흩어뿌림하는 거예요. 줄뿌림, 조파예요. 그러니까 흩어뿌림 할 때, 그러니까 시금치나 가지보다는 좀큰 거죠. 이건 이랑의 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파종을 하는 겁니다. 배추나 열무들. 점뿌림, 점파라 그럽니다. 이건 좀큰 것들, 호박씨나 뭐 옥수수 씨앗들 이런 것들. 비교적 큰 종자를 하나에서 세개 정도를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한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파종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인공상토들 보죠. 인공상토. 인공상토는 말 그대로 인공적인 흙이에요. 인공적인 흙. 뭐 진흙이나 이런 걸 파온 게 아니고 인공적인 흙. 자, 피트모스. 수생식물이 물속에서 퇴적돼서 일부 분해된 것을 피트라고 해요. 피트. 무균 상태로 분해가 늦고요. 일단 건조하면 다시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건조는 피해야 돼요. 보통 피트모스가, 이 피트 자체가 강한 산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구입을 할 때는 산도가 조정된 것을 시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미큘라이트. 질석이라고도 합니다. 운모원석을 고열 처리해서 용적을 10배에서 15배 크게 만들어서 만든 흙입니다. 인공상토. 보호비성, 보호수성, 통기성이 우수하고 원형 베이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펄라이트. 펄이 뭐냐? 진주죠, 진주. 진주한 원석을 고온 처리해서 용적을 10배 이상 늘려 만든 인공토양입니다. 통기와 보수성은 양호하나 보호비력이 좀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펄라이트. 자, 다음 전열온상. 전열, 전기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만든 온상이에요, 온상. 자, 장기간 필요한 적은 유지가 가능해요. 장기간 필요한,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온도, 같은 온도, 적온을 유지가 가능하고, 시설이 간단하고 노동력이 적게 됩니다. 온도 조절이 자유로워서 변온 관리에 의한 건전한 모 기르기가 가능합니다. 모의 생육균이라고 꽃눈 분화가 빠르고 육묘일수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전열 온상을 어떻게 만드냐? 요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이건 지금 옆에서 만든 측면도고, 이건 요 부분이 전열 종자를 깔아놓은 평면도예요. 자, 먼저 온상에 구덩이를 팝니다. 이만큼까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구덩이를 파죠. 자, 그 다음에 단열층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뭘 만들 거냐면, 이게 지금 열선이에요, 열선. 열선을 여기다 깔 건데, 단열층을 만들지 않으면 여기서 냉기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냉기를 막고 그 위에다가 열선을 깔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단열층을 뭘로 플라스틱 필름을 깔고 왕겨나 스티로폼을 설치를 해서 단열층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전열층을 만들어요. 단열층에 흙을 채운 후에 바깥쪽은 층초마다로 배선하고 전기흐름을 시험하고, 모파흙을 이제 담고, 그 다음에 전원 연결해서 자동 저절기 출력선과 전월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작동 확인하고 온도 측정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흙을 판 다음에 단열층, 그 다음에 전열기 깔고요. 그 다음에 상토 위에다 깔고 여기다가 이제 그 파종하고자 하는 거, 원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배선도예요, 배선도. 가운데는 이 전열선의 간격, 그리고 바깥으로 갈수록 전열선이 어떻게 돼요? 촘촘해져요. 가운데는 좀 넓어지고. 이유는 뭐냐면, 여기 가운데는 이쪽에서 다 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쪽 바깥쪽으로 갈수록 열을 바깥에서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은 조금 더 촘촘하게, 안쪽은 좀 넓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애자라는 거 있죠, 애자. 애자라는 건그 독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독이. 그러니까 도자기 비슷하게 생겨서 전열선이 전선이에요. 전선이 이렇게 휘어지는데, 일단 전선끼리 붙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합선되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휘어지는데 전선이 잘 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소재로 만든 게 애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저장하려고 하는 종자 가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학생 A는 학교 앞 정원에서 최종한 가 종자를 내년에 다시 심으려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저장 작업을 수행했어요. 자, 종자를 수확을 했고 상태 좋은 곳을 골랐네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며칠 동안 두어서 최대한 습기를 제거를 했어. 그리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용기에 밀폐해서 방습제, 건조하게 해서 종자를 넣었어. 그리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관을 했네요. 어떤 종류냐 이거죠.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목련은 나무예요, 수목, 그죠? 봉선화는 초화류예요, 초화류, 그쵸?
코스모스도 초하류,

수소꽃다리는 수목류. 그러니까 두 개는 나무고 두 개는 풀이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통풍이 잘된 곳에 두어서 습기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용기에 방습제 넣었어요. 그렇죠. 이건 수목류예요, 초화류예요. 초화류죠, 초화류. 니온 같은 게 지금 초화류 종자를 저장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봉선화 코스모스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초화류는 수분을 좀 없애죠. 그리고 건조시켜서 밀폐된 용기에 황화칼륨, 이 같은 건조제를 종자와 함께 넣어서 밀봉시켜 저장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밀봉 건조 저장법. 수목류는 종자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파종을 합니다. 수목류 종자는 노천 매장법을 많이 쓰죠. 그렇죠? 자, 다음 사례에서 가, 나에 들어갈 종자의 휴면의 원인이에요. 휴면의 원인. 자, 학생이는 종자 휴면의 원인을 수업 시간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 나름의 체계를 설정해서 분류하는 순서들을 작성을 했어요. 휴면의 원인을 보니까 외부 환경이 원인인가? 예스. 가는 휴면의 원인이 외부 환경 때문이에요. 배가 원인인가? 넘어가고요. 노. 화학적인 원인인가? 휴면의 원인이 외부 환경인가가 가예요. 그리고 나는 화학적인 원인인가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외부 환경, 불투조성은 뭐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아. 뭐 때문에? 껍질이 단단해. 이건 외부 환경 아니고 내부 환경이죠. 발화 억제 물질, 이것도 내부 환경이죠. 수분 부족이 외부 환경이죠. 다음, 화학적인 원인인가? 화학적. 그럼 둘 중에 화학적인, 배의 미숙은 내적인 환경이죠. 화학적인 발화 억제 물질이 있다는 거.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휴먼 상태와 원인을 보면 자발적은 씨 자체에서 수분을 흡수를 못한다든지 산소를 막아버리는 거. 그렇죠? 아니면 씨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발화가 안 되는 거. 아니면 종자에 그 억제 물질, 발화 억제 물질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발적이에요. 근데 타발적, 외부는 온도가 또는 수분이, 산소, 이런 게안 맞을 때가 타발적 원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보면 외부 환경에 관련된 건 수분 부족. 그렇죠? 그리고 화학적인 건 억제 물질이죠. 발화 억제 물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종자 검사 방법,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여기 제가 파종할 샘플 종자입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니까. 당장 파종할 볍씨에 발화율을 확인하고 싶은데 알수 있을까요? 넉넉히 3, 4일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 기다릴 수 있나요? 했어요. 아니요, 지금 제가 급해서 하루 만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가를 말하는 거군요. 약품을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건 무슨 검사죠? 발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종자의 활력을 검사할 수 있는 TTC, 테트라졸륨 검사법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테트라졸륨은 배의 변색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색깔로? 붉은 색깔로 나타납니다. 붉은 색깔로. 붉은 색깔로. 약품이 잘 흡수되려고 종자를, 그렇죠? 길쭉한 방향. 그래서 배를 봐야죠. 배를. 자, 산화 상태의 수소 이온이 아니고 환원 상태예요. 환원 상태. 환원 상태의 수소 이온과 산화 상태의 테트라졸륨이 결합해서 색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테트라졸륨 검사, 종자의 색깔 반응 검사죠. 호흡 결과 생긴 탈 수소 효소에 의한 환원 상태의 수소 이온이 산화 상태의 테트라졸륨과 결합해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색깔이 붉은색이 될수록 활력이 좋은 종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원예 동아리 학생들이 선택한 상추 품종으로 옳은 것은? 원예 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 전시회에 전시 판매할 상추를 목적으로 5개의 상추 품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발화력을 서로 비교했어요. 전시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치상 후 5일까지만 확인하기로 하고, 5일까지만 확인하기로 하고, 모든 품종이 가장 많이 발화한 날을 예정일로 하고, 발화세가 가장 높은 품종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아, 발화를 가장 많이 한 날이 예정일이고, 그 중에서 발화세가 가장 높은 품종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발화 세기가 같을 경우,

5일의 발화율을, 5일까지의 발화율을 높은 것으로 선택하기로 하고, 품종별로 50개씩 치상한 후 적절한 환경에서 이와 같은 표를 지금 얻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치상 5일까지만 했는데 발화세가 언제까지? 가장 많이 발화한 날.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네. 이렇게. 그럼 며칠째 가장 많이 발화를 했는지? 그러면 이틀째, 3일째, 4일째인데 지금 여기가 20, 가장 높은 게 29, 여기가 22, 여기가 20. 두 번째로 높은 게 18, 17이니까 가장 많이 발화한 날은 4일째네. 4일째. 4일째. 그러면 발화세가 4일까지야. 그래서 4일까지의 발화세가 가장 높은 애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4일까지 보면 얘 같은 경우는 30개인가요? 지금 3, 9, 18이니까 30개 정도. 얘는 B는 27개니까 27개인가요? 27개. 세 번째인 거는 9 더하기 29니까 38개인가요? 이건 20개네요. D는 맨 마지막 건 29에 9니까 이거 38개네요. 그러면 지금 C하고 D가 38개로 같아. 발화세가 4일까지. 그런데 발화세가 같을 경우 며칠까지? 5일까지 발화율로 해서 높은 거래요. 그럼 5일은 E는 5개, C는 3개네요. 그러니까 E가 가장 많이 발화율이 됐어.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발화세는 가장 많이 발화한 날까지를 발화세로. 그러니까 4일까지 가장 많이 발화한 것 중에 똑같으면 발화율이 높은 걸로.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발화율은 사용된 종잣수 분의 발화된 종잣수. 발화세는 발화 예정일수. 근데 방금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발화 예정일수가 언제다? 가장 많이 발화했던 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Q&A 게시판에 밑줄 친 기억의 방법으로 휴면이 타파되는 작물이에요. 답변을 보면, 안녕하세요. 식물학 박사 김땡땡인데, 잔대 씨앗은 10월경에 채정한 종자를 즉시 파종하거나 젖은 헝겊에 싸서 땅속에 묻어놓은 봄에 파종하는 것이 발효율이 높으며, 이보다 더 높이려면 지베렐린 100ppm에 24시간 후 침지한 후 파종을 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지베렐린을 사용을 했어요. 생장 조절제를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종자 휴면 타파에 지베렐린 생장 조절 처리를 했네. 그렇죠? 그러면 생장 조절제로 휴면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담배가 같은 애입니다. 당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수세해야 됩니다. 그 발화 억제 물질 때문에. 목화는 황산을 이용했죠. 화학, 우엉. 우엉도 발화 억제 물질 때문에 침질을 해야 되고, 고구마는 기계적인 상처를 내줘야 됩니다. 담배가, 1번, 담배가 생장 조절제가 되겠죠. 고구마는 기계적 처리. 당근 수세 침지. 목화 진한 황산. 그렇죠. 자, 다음 대화에서 파종 방법에 따른 분류 항목 가 나에 해당하는 종자 민들레와 토마토의 파종을 비교해서 학습을 합니다. 민들레 종자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파종 후에 흙을 덮으면 발화하지 않아요예요. 그러니까 흙을 덮어야 된다, 안 덮어야 된다? 안 덮어야 된다. 그냥 뿌린 채로 둬야 발화해요. 모래나 상토에 섞어서 뿌리는 것도 좋아요. 반면에 토마토는 깊게 심어야 해요. 복토를 많이 해줘야 발화가 돼요. 민들레는 어떻게 복토를 하면 안 되고, 토마토는 복토를 많이 해줘야 되고. 자,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정확히는 아니에요. 햇빛의 유무, 호강성이냐, 형광성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파종해야 하는 겁니다.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파종하는 종자, 민들레는 흙을 덮으면 발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가는 호광성이에요. 호광성. 호광성. 나는 토마토처럼 파종을 하는 토마토는 복토를 많이 해야 돼요. 형광성. 그렇죠. 형광성. 그러면 가는 호광성, 나는 형광성. 호광성은 상추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수에 지금 어디 과육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형광성. 그렇죠. 나는 형광성.

중성이니까 원두의 과육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는 호강성, 나는 혐강성. 그렇죠? 호강성 중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일정량의 광이 있어야 된다. 난 형광성은 광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광이 없는 것들, 토마토, 가지, 호박. 그래서 토마토는 이런 것들이 형광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자, 다음. 자, 7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종자와 발아 형태가 같은 작물. 발아 형태가 같은 작물이에요. 자, 이 종자는 발아할 때 상대축이 신장하면서 갈고리 모양을 뚫고 땅을 뚫고 나오고 있어요. 갈고리 모양을 하는 이유가 끝에 달린 연약한 유화가 흙과 마찰을 인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햇볕을 받으면서 상대축 신장은 억제되고 갈고리 모양의 유화가 퍼지면서 잎의 전개가 됩니다. 이후부터는 독립 생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보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자, 그림을 보면 떡잎이 어디 있어요? 떡잎이 땅 아래에 있네. 그러니까 이건 지상발아, 지하발아, 지하발아가 돼. 지하발아. 자, 그러면 지상발아, 떡잎이 지상으로 나오는 거고, 방금은 떡잎이 어디 있었어요? 지하에 있었어. 지하.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발아는 콩가박가 소나무류가 여기에 속해요. 그렇죠? 그리고 떡잎이나 씨젓이 지하에 남아있는 상징, 그 양분을 공급하는 게 지하발아. 지하발아는 완두나 벽과, 그리고 지상발아는 콩과 박과 소나무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조금 힘들면 이파리를 한번 봅시다. 이파리. 여기 또 제1엽이라고도 써있네. 그러니까 얘는 외떡잎 식물. 그렇죠? 얘는 지금 그물맥 쌍떡잎 식물. 모든 쌍떡잎 식물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림에서 봐도, 그러니까 지상발아는 박과나 콩과나 소나무, 지하발아는 완두나 벽과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발아는 벽과, 그렇죠? 벽과하고 완두, 벽과는 옥수수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지상발아에 해당되는 메밀, 양파, 강낭콩, 소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종자 발아 수행평가에 가장 많은 항목을 맞춘 학생으로 오른 것은? 학생 A, E, A, B, C, D, E는 종자 발아에 관한 수행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하였어요. 일단, 호온성 작물 종자의 발아의 최종 온도는 10에서 15도이다. 발아 온도는 아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눴던 것 같아요. 이렇게. 최종 온도는 0에서 10도, 최적은 20에서 30, 최고는 35에서 50도 정도로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호온성 온도를 좋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도가 아니고 훨씬 더 높아도 되겠죠. 어디까지? 35에서 50도까지 높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 온도는 10에서 15도는 아니고, 수분은 효소를 활성화한다. 옳은 내용이죠. 산소를 통해 발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얻지요. 모든 종자는 햇빛이 있어야 발아가 잘 된다. 이건 호강성과 형광성을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자는 아닙니다. 씨젖에서 유군과 유화가 나온다. 그러니까 배유. 실제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는 것은 배예요, 배젖이에요. 배에서 나오죠. 배젖은 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배젖이죠. 그러니까 씨젖에서 유군과 유화가 나타나지 않고 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OOXX로 된 A가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일단 발화 과정을 보면 수분 흡수, 껍질 연화, 그러니까 발아에서 씨에 수분이 흡수가 되면 껍질이 부들부들해지면서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되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그 씨젖에 있는 양분이 분해가 됩니다. 그 양분이 어디로 오냐? 씨 눈에 공급되면서 이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면서 발화가 되는 거죠. 자, 온도는, 발화의 최종 온도는 0에서 10도, 최종 온도는 2에서 30도예요. 최고 온도는 35에서 50도고, 온대지방 작물은 열대지방보다 온도가 좀 낮겠지요. 수분은 종자 발효에 필요한 흡수량에서 종자 무게에 비해 변은 23%. 요건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강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산소는 발화 시 호흡작용이 활발하게 해서 산소 용도가 증가하고, 흙덩이를 두껍게 하면 산소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은 호광성 종자와 형광성 종자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화 부분, 그리고 파종 부분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이제 생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0: 사람들이 사실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정말 재밌을걸요? 기이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소설들만 모아 갖고 왔습니다. 저는 기이한 게 너무 좋아요. 약간 취향이 조금 마이너한 취향인가 봐. 기이한 게 그렇게 좋아요.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1: 그냥 기이한 생명체라고 하면 이제 외계인이나 요새 뭐 그런 괴수 영화 같은 거 많잖아요. 엄청 크고 뭐 힘도 세고 아니면 인간보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저는 심해어 같은 것도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예상 가능치를 넘어선 어떤 존재에 대한 흥미가 좀 있어요. 그 흥미는 두려움과 흥미가 섞여 있는 모호한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를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프랑켄슈타인을 뽑아요. 나는 이게 철학 소설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SF 같기도 하고 진짜 과학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공포 소설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총천연색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안 읽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프랑켄슈타인은 근데 다들 알고 있어요. 프랑켄슈타인은

0: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1: 여기
0: 뭔가
1: 이렇게.
0: 푸르뚱뚱하고 네. 못 박혀갖고서는 뭔가 얼굴이 이렇게 상처 있고 뭔가 이렇게 꿰맨 자국이 좀 있어야 되고 네. 덩치 크고 막 이렇죠. 네. 제목은 프랑켄슈타인이지만 항상 책을 읽을 때는 앞뒷면을 좀 핥아 먹어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클루, 흔적 그런 걸 다 이렇게 채집을 해야 돼요. 네. 부제가 있어요.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제목 너무 멋있지 않아요?
1: 그런 부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0: 부제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리 셸리가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가져다가 현대의 신화를 새로 썼다. 저는 이게 일종의 현대적인 신화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뭘 훔쳤는지 아시나요?
1: 불로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불을 훔쳤어요. 신의 영역이었는데 손을 댔죠. 네. 인간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셸리의 작품 안을 보면 생명의 불꽃을 훔치려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쳤듯 이 과학자는 생명의 불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인 거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괴물 이름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 여기 이렇게 못 박히고 흉터나 그 이미지, 그 친구는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창조주, 미친 과학자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티브가 지금 현대 대중문화에 이어진 모티브가 생기는데 매드 사이언티스트 들어보셨죠?
1: 네, 들어보죠.
0: 어디에나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에도 있고 SF에도 있고 과학에 미쳐갖고 가정 뭐 자식 다 잊어버리고 막 매진하는 그런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여기서 기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체는요 악마, 그것 괴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만든 사람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괴물에 대한 오해입니다. 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그 괴물을 되게 나쁘고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쁘게 되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얘가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나쁘게 태어난 애가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을 했고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도 했고 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들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가난한 가정에 가서 그 괴물이 장작도 패주고 밤에 몰래 선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공격하고 막 무기로 막 찌르고 네. 그래서 이 괴물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본성이 점점 나빠졌다. 이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19세기에 19살 소녀가 쓴 작품이라고 이거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1818년도에 어떻게 이 작품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를 메리 셸리 생애와 함께 알아야 돼요. 그때 19세기 초반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을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메리 셸리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상가였어요. 혁명적 아나키스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서점 주인이기도 했죠. 아, 우리 메리는 똑똑하구나. 우리 메리 책 많이 읽으렴. 그리고 하필 또 서점이야. 그러니까 밤껏 읽으렴. 이렇게 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서점에 퍼시 셸리라고 하는 한 시인이 도망쳐서 이렇게 조금 나 좀 숨겨주세요 하고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기 동지니까 사상적 동지니까 숨겨주거든요. 근데 퍼시 셸리라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었는데 오기 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딸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둘이 어떻게 했느냐 야간 도주를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바이런의 별장이 있었어요. 네. 그 바이런의 별장에 우리 좀 거기서 좀 머물게 해줘서 을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16년도 어느 날 밤 비가 쭉쭉 내리던 어느 여름밤 우리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데 무서운 이야기 되긴 할까 하게 된 거죠. 그때 모였던 사람이 당대의 미남자이자 대문호였던 시인 바이런, 바이런을 추종하고 있던 의사 폴리도리, 그 다음에 퍼시 셸리, 메리 셸리, 아직은 결혼하기 전 단계예요.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1816년 그날 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두 괴물

0: 동물이 탄생해요. 프랑켄슈타인하고 뱀파이어하고. 바이런이 피 빨아먹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폴리도리가 받아서 뱀파이어를 씁니다. 바이런이 모델이었어요. 이 뱀파이어에겐 뭐가 나오냐면, 듣지 않고 이상하게 창백한 어떤 미남 귀족이 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제 사람들 흡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짧고 그냥 뭐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진 않았던 얘기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갈바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갈바니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는데, 죽은 개구리한테 이렇게 전기 자극을 했더니 개구리가 움찔 움직인 거야. 죽었는데 이게 근육이 자극이 돼서 움찔 움직인 거예요. 한 30년 정도 지났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했대요. 전기 자극을 줘서 개구리 움직이게 했다면, 죽은 개구리도 움직이게 했다면, 전기 자극을 아주 많이 주면 산 사람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가 1800년대 초반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그날 밤에 들었어요, 메리 셸리가.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쓰기 시작한 게 프랑켄슈타인. 2년 후에 나왔습니다. 1818년도에. 옛날 이 시기 때는 어떤 소설들이 유행이었냐면, 편지 형식, 그리고 일기 형식이라든지 서간식이 되게, 서간체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서간문이에요. 어떤 한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은 북극을 항해하려고 해요. 왜 북극일까?
1: 그러게요.
0: 이거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근대적 인간의 욕망이에요. 모르는 곳을 알고 싶다. 내가 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싶다. 그 미지의 세계로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인간을 하나 죽게 돼요. 다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 썰매에서 건져낸다고. 그게 바로 프랑켄슈타인 박사였어요. 그래서 괜찮아? 다 죽어가는데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그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요,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나는 지금 한 악마를 쫓아가고 있다. 악마를 보았니? 그래, 어떤 커다란 형체가 개썸매를 타고 쫙 북극을 가는 걸 봤어. 그게 바로 내가 쫓으려는 나의 생명체이자 내가 창조한 생명체이자 악마다라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선장이 누나한테 편지로 써서 계속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기묘한 밤이 스위스 제네바의 1816년도의 밤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태어난 곳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예요. 유명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자연 철학에 경도되는 거예요. 이 당시 한창 근대 과학이 막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근대 과학이, 내가 이제 할수 있어, 막 넘어설 수 있어, 막 이런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북극도 갈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체도 만들 수가 있어. 신의 영역이지만 내가 할래. 이런 열망이 가득하던 시기여갖고, 조각조각 예쁜 걸 모아서 나는 예쁜 생명체를 만들이라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시체 안치소, 공시소, 뒷골목을 다니면서 시체를 이렇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모아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태어난 애가 안 예쁜 거야. 우선 작은 건 만들기가 힘드니까 큰걸 만들었어요. 혈관이라든지 근육을 조그만 걸 만들기, 너무 정교하게 만들기 힘드니까 큰걸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커도 예쁠 줄 아는데 너무 흉측한 것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무서워서 너무 흉측한 게 나왔다 싶어갖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놓고
1: 바로
0: 가버렸어요.
1: 도망을.
0: 도망갔는데 얘는 이제 눈을 뜬 거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를 만든 사람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 혼자 배고프니까 혼자 뭐 잡아먹고, 혼자 막 추우니까 혼자 막 도둑질해서 입고, 이렇게 불쌍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창조주를 찾아옵니다. 창조주를 찾아와서, 너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니? 나한테 이렇게 왜 고통과 외로움을 주니? 왜날 낳아놓고 책임져 주지 않니? 왜 도망갔니? 라고 얘기를, 원망을 막 쏟아내요. 이때 우리 그 책에서는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책의 그 앞에 보면 에피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이 책에 뭔가 등대가 될 만한 문구를 다른 곳에서 따와서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사가 기가 막혀요. 읽어줄게요.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0: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그리고 괴물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괴물이 자기 창조주,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현대 인간은 안 할까요?
1: 하죠.
0: 하죠.
1: 할 수도 있죠.
0: 할 수도 있죠.
1: 네.
0: 저는 이게 왜 철학소설 같으냐면, 이게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하던,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던 문제예요. 간단히 줄여 말한다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그냥 던져진 다음에 난 여기 왜 왔을까?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철학의 어떤 질문의 출발점이고, 사람들이 약간 불행을 느끼거나 조금 힘들어할 때 느끼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궁금해했기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은 읽기 전에는 프랑켄슈타인은 나쁜 존재, 부정적 존재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막판에 그게 깨져요. 왜 깨지냐면, 이 선장이 구해낸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미친 과학자가 네. 몸이 쇠약해서 죽거든요.
1: 네.
0: 그 배 안에서 죽어요. 얘가 죽자마자 도망치던 그 괴물이 나타나요.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 아마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왜 다스베이더가 약간 그런 거 하잖아.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와서 되게 슬픈 표정으로 자기 창조주를 바라봐요. 그래서 선장한테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먼 곳으로 떠날 거야. 저 북극으로 갈 거야. 나를 쫓지 마. 가서 나는 나를 화형시킬 거야. 나한테 불을 질러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지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일 짠한 건 괴물이다.
1: 그러게요. 불쌍해요.
0: 드라큘라는 제일 상업적으로 핫한 캐릭터예요. 드라큘라 영화 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미지는 약간 망토 같은 거 하고 다니고
0: 어둠의 황제.
1: 네, 맞아요.
0: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의 드라큘라는 브램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원형이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어떤 연극 배우의 매니저 였다는 얘기도 있고
1: 네.
0: 극장 관리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기괴하고 좀 이상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중에 성공한 게 드라큘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폴리도리가 맨 처음에 더 뱀파이어를 썼을 때는 거기는 되게 섹시한 이미지에 젊고 매력적인 뱀파이어가 나오는데
1: 네.
0: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좀 무서워요. 이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의 원형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1: 네.
0: 우선 트랜실바니아의 한 성에 드라큘라 백작이 살아요.
1: 네.
0: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한 그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내가 영국에 저택을 사고 싶어. 변호사를 불러줘. 그래서 조너선이라는 변호사가 트랜실바니아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2: I am Dracula.
0: 무시무시한 어떤 느낌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자, 우선 키가 커.
1: 네.
0: 얼굴이 하얘요. 창백해. 그리고 뭔가를 먹질 않아. 집안에 거울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밤에 나갔더니 이상하게 무서운 여자 세 명이 나타나서 나를 막 이렇게 쫓아다녀. 이게 뱀파이어의 새 와이프거든요.
1: 네.
0: 역시 뱀파이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선이 겨우겨우 탈출을 해요. 탈출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조선은 사라지고 뱀파이어는 50개의 관에 자기 트랜실바니아 조상의 흙을 다 채워놓고 그 관에 하나 이렇게 누워갖고 범선을 실어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조너선의 약혼녀인 미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을 노리고 흡혈을 하기 시작해요. 흡혈을 당하다가 피가 없어서 빈혈로 죽으면 드라큘라로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1: 네.
0: 약간 감염 같은 거죠. 전염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누가 막냐면 반헬싱. 많이 들어봤죠.
1: 네.
0: 반헬싱 교수 네덜란드에서 파견 왔어요. 문제가 심각해져서 왔어요.
1: 네.
0: 그다음에 조너선의 친구인 의사. 조너선 이렇게 셋이서 미나를 지켜내고 결국 드라큘라 심장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악마는 퇴치가 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펜실바니아는 유럽의 중심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외부에서 이교도가 흘러들어온다라든지 이민족이 조금 우리를 침입한다라든지 이렇게
1: 네.
0: 불순한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심을 읽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저는 이거를 중세와 근대의 격돌이라고 보거든요. 자, 트란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드라큘라는 백작입니다. 중세의 귀족이죠. 그리고 혼자 높은 고성에서 살아요. 그것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키도 크고 힘도 아주 세요. 옛날 중세 때는 고기를 먹고 키가 크고 힘이 세다라는 것은 이건 귀족들의 특권이에요. 하층민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못
1: 그렇죠.
0: 먹지.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얘. 노동을 안 해.
1: 그렇죠.
0: 하얘. 중세 귀족의 특징이 드라큘라 백작한테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작을 이겨내는 세 명의 사람을 계층적으로 풀이하다면 첫 번째 존어선은 법률가예요. 변호사. 친구가
1: 의사,
0: 의사예요. 막 미나가 아파하고 그러면 주사 놔줍니다. 생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헬싱은 교수이자 과학자예요.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법학과 의학, 가장 근대적인 학문이 뭉쳐서 이 중세 귀족을 퇴치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계급하고 계급이 바뀌는 얘기구나.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처치당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나쁜 존재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었어. 약간 이런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흡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대의 의미로 보니까 피 빨아먹었다, 아예 아파. 약간 이게 아니라
1: 그러네요.
0: 조금 거대한 흐름을 읽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미있었어요. 그 뱀파이어가 해를 받으면 이제 사라지고 아니면 목을 잘라서 그걸 태우고 아니면 심장에다 말뚝을 박아서 처치를 해야 된다. 요런 공식이 여기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뭘로 공격을 하냐면 십자가.
1: 아,
0: 여기
1: 맞아요.
0: 십자가로 공격하는 모든 막대가 있으면 이렇게 두개 겹치면 십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존어선을 지켜준 거는 어떤 여관집 주인이 줬던 십자가 목걸이가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냄새.
1: 마늘 냄새 아니에요?
0: 그렇죠. 여기 마늘을 그래서 막 마늘 피자를 먹으면서 드라큘라를 이겨보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마늘을 먹는 건안 나와요. 마늘꽃이 나와요. 바닐싱이 마늘꽃을 어마어마하게 공수해갖고 마늘꽃으로 다 문질러요. 사방을 다 문질러. 약간 코로나 있을 때 소독하는 느낌으로 막 문질르고 그다음에 마늘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성체. 성수에 적신 빵을 맞아라.
1: 빵이요?
0: 성체에 적힌
1: 아,
0: 빵으로,
1: 빵.
0: 아니, 빵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좀 어설픈 걸로 싸워요.
1: 빵.
0: 성수를 적신 빵하고 마늘꽃이요? 이두 가지 들고
1: 마늘 목걸이 이렇게
0: 있어요.
1: 하고.
0: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결국 말뚝은 나옵니다. 마지막에 말뚝을 탁탁탁 해갖고서는 처치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늘은 강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네싱이 막 영화 보면 되게 멋있는 그런 무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원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큘라를 우리한테 살려준 건 사실 소설이 아니라 영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딱한 편만 영화를 추천하라고 하면 정말 키아누 리브스가 등장하는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정말 안본눈 없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싶을 정도로. 키아누 리브스의 꽃미모를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힘들게 총 쏘는 그
1: 킬러로
0: 킬러로 활약하고 계신데,
1: 힘들어 하시죠?
0: 아, 나 너무 짠해요. 샤방한 키아누 리브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작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거예요. 보시면 원형을 아실 수 있고요. 이 드라큘라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거의 아이돌급으로 가요. 아이돌로 가서 매력이 어마어마하게 강조가 된 그런 캐릭터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나오는 그
1: 트와일라이트.
0: 작품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드라큘라하고 늑대 인간하고 삼각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변형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계보가 있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한 거여서 고전의 현대화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에 많은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어요.
1: No.
0: 동양에서

0: 기이한 생명체를 몽땅 모아놓은 고전 사전 같은 게 있어요.
1: 오, 네.
0: 산해경이라고. 오. 들어봤어요?
1: 네.
0: 산과 바다에 대한 경전이에요. 근데 열어보면 수음전이 엉들로 가득 차요. 심지어 이런 거야. 서역으로 몇 마일 걸어가면 관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슴이 뻥 뚫린 사람들이 살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가슴이 뚫려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 가마를 태울 때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태워드리지. 약간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가면 나무에서 아기가 열리는 나라가 있는데 아기가 열려서 응애 하고 울다가 뚝 떨어지면 죽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디로 가면 저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어 아저씨들이 살아.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상상력이죠. 거기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 거야라고 하는 상상력.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런 몬스터들, 괴물들이 살고요. 실제로 게임 만든 사람들이 거기서 좀 참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서산경, 그러니까 남산경, 서산경, 부산경, 이렇게 산경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서산경 중에 제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강. 근데 이 제강이 혼돈의 신이래요. 근데 이 제강이 다리가 6개고, 날개가 4개고, 얼굴이 없고, 붉은 자루같이 생겼는데, 이게 나타나면 이제 혼돈이 오고, 그리고 얘가 가물을 잘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제강이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몬스터가 참 많이 필요하지
1: 그렇죠,
0: 않겠습니까?
1: 네.
0: 여기저기 몬스콘이 있는데 몬스터 다 끌어와야
1: 네.
0: 배치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 몬스터 중에서 쓰이는 애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몬스터가 막 드글드글한데 제가 소개할 건 산해경은 중국 거고요. 제가 소개할 가파는 일본의 수생 생물 괴물입니다.
1: 네.
0: 이 가파라고 하는 존재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가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1: 네, 가파라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0: 어디서 들었어요?
2: 이게 맞는 그 가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 미는 머리니까 이제 가파컷이라고 해서 머리를 위를 밀고 여기만 이렇게 남겨요.
0: 그 가파예요. 가파는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하자면 우선 카멜레온 같이 좀 얼룩덜룩해요. 그리고 주변에 따라서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오.
0: 갈색, 초록색, 뭐, 다 가능해요. 그리고 물 근처에서 살아요.
1: 네.
0: 그 증거로 여기에 갈퀴가 있습니다.
1: 네, 맞네요.
0: 갈퀴가 있어요. 여기 머리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주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접시예요.
1: 접시요?
0: 거기가 항상 촉촉해야 돼요. 왜 개구리가 피부가 말리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가 항상 촉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빨이 조금 날카로운데 물고기를 생으로 먹고 그냥 오이를 좋아해요. 일본에서는 가파가 되게 옛날부터 기록이 있는 오래된 도깨비 같은 애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의 도깨비? 오니?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애라고 생각하지만 가파는 무서운 애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파를 근대에서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작가가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가 일본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상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급이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문학상 같은 급이에요. 유수한 문학상 있지만 이상문학상 탔어라고 하면 이상은 천재 소설가였기 때문에 와 소설계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고 큰 상이지. 이상문학상 수상자입니다라고 하면 약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쿠타카와 문학상을 이번에 어느 소설가가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권위가 있는 뭔가 실력이 인정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소설가예요. 이 사람이 말년에 썼던 중편 중에 갑파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는 재밌는 소설이 많거든요. 지옥변도 재밌고, 뭐, 코도 재밌고, 되게 뭐랄까, 풍자적이면서 생각할 만한 그런 단편 소설이 많은데, 사망하기 4개월 전에 발표됐던 작품이 이 가파라는 중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의 또 말년의 정신 세계, 사유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걸 읽다 보면,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게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리게 돼요. 걸리버 여행기가 소인국 한 편만 있지 않다는 거
1: 네.
0: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는 사실 네 편이에요.
1: 맞아요.
0: 소인국도 가고, 거인국도
1: 거인국도 가고,
0: 가고, 그다음에
1: 라퓨타도
0: 라퓨타도 가고, 그다음에 야후의 나라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있을 법한 어떤 풍자적인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나라를 방문하는

0: 그런 방문기처럼 돼 있어요.
1: 네.
0: 23호 환자가
1: 아, 네.
0: 정신병원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갇혔느냐? 자기는 가파의 세상이 더 멋있다, 훌륭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1: 네.
0: 또 의사들이 보기에 가파가 어딨냐? 근데 본인은 나는 가파의 세계를 갔다 왔다.
1: 오.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걸리버가 영국에 가서 자기 본지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1: 네.
0: 근데 이 사람은 여행을 다시 간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시냇물가에서 있다가 가파 어부를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파 어부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 뚝 떨어지니까 가파 나라가 나온 거죠. 거기에는 가파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가파 어를 배워요. 가파 마을, 가파 의사, 가파 직업군이 쫙 있고요. 모든 사회 계층, 가파 공장도 있습니다. 유리 공장 사장도 있고 별게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다 가파 버전이야.
1: 네.
0: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살면서 이 인간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가파 세상에 대한 혐오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게 가파 그곳은 이상향이고 거긴 좋은 일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너무 좋았어요.
1: 네.
0: 거기도 좋을 건 좋고 나쁠 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가파의 출산이에요. 엄마 가파가 이제 뱃속에 아기 가파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1: 네.
0: 배가 점차 불러옵니다. 출산 날이 돼서 이제 출산을 할 때 아빠 가파가 배에다가 얘기를 해요. 아기야, 너 나올래?
1: 네.
0: 나오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권을 아기한테 주는 거예요. 이러이런 세상에 너는 나오고 싶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가파는 응 나올래 하면 출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가파가 아기 가파가 태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 안 나갈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람 빠지듯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배가 그냥 꺼져요. 이거는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태아한테. 이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1: 그럼요.
0: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가 서양판이라면 이 가파는 동양판이어서 둘 다 사실은 현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아주 강하거든요.
1: 네.
0: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보고 수행평가로 또 몰아서 어떻게 조금 만들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파는 중편이어서 그리고 되게 재미난 이야기여서 애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어떤 책 읽는 시간이라든 그런 곳에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사실 저는 프랑켄슈타인 말씀하실 때 되게 머릿속에 스쳐갔던 작품 하나가 피노키오거든요.
0: 네.
2: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피조물인 이제 괴물이 있죠. 제페토와 피노키오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데 결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노키오랑은 피노키오는 결국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본인이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결말이고 반면 프랑켄슈타인은 말씀해 주신 대로 비극적인 결말로 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새 해볼 수 있는 생각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로봇권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작품을 연결시킨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파 같은 경우는 뭔가 생명윤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간 세상과 그다음에 가파 세상, 그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간 세상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교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나온다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나는 비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1: 네.
0: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잘 보이고
1: 네.
0: 그다음에 항상 의미는 뭔가 상대적일 수 있거든요. 선도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거고 악도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건데 이 비교할 만한 텍스트를 쿵짝을 잘 맞추는 거는 정말 좋은 현명한 생각인
1: 네.
0: 것 같아요. 비교 좋네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피노키오는 인간 아이가 됐잖아요. 인간 아이가 됐으니까 사실은 해피엔딩이
1: 그렇죠.
0: 된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에서의 그 괴물은 만약에 예쁜 외형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만들어달라고 하고 막 그러겠지. 근데 이제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런 게 여기에 깔려 있어서
1: 그렇죠.
0: 그 외모 지상주의가 사실은 뿌리가 굉장히 오래된 거구나. 영화 디스트릭트 9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인데 뭔가 잘못 주입이 돼서 흉측한 외계인으로 점점 변해가거든요. 외모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친하던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아요. 달라진

0: 겨우 외모일 뿐인데. 그래서 겉모양을 보고 저건 정상이다, 이건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사실 현대사회에 깔려있는
1: 그렇죠.
0: 문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텍스트예요. 이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괴물은 항상 인간도 못 되고, 뭔가 죽은 자도 아니고, 드라큘라는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니죠. 프랑켄슈타인에서의 괴물도 사실은 인간인 것 같지만 인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죠. 항상 중간에 낀 자예요. 인간을 닮아 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도 곳곳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러면 영혼이 한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2: 네.
0: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걸 가지고 올게요. 네.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아니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1: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되게 구분살이 생겨요. 구분살 보여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정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동네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놀던 꼬맹이. 그 꼬맹이가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야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12살 5학년 때였는데 그때 내가 왜 야구를 해야 되지? 공부도 좋고 야구도 좋고 축구도 좋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냥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갔던 야구 단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유니폼을 나눠주던 야구단이었어요. 이제 창단을 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갔던 야구단이 아닌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갔던 야구단. 어느 순간 야구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학교 생활로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해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고민이 빠졌던 것 같아. 그때가 6학년 때. 그때 이제 혼자 집에서 부산에 사직구장까지 걸어서 5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야구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야구하고 싶다. 그때부터 그 꼬맹이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키도 우리가 학교 가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센스만 있는 친구. 그런 친구였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변에서 지도자들이 쟤 재능 있네? 센스 있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막상 커가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야구는 리틀 야구하고 중학교 야구하고 완전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인들이 하는 야구 거리를 가지고 이제 야구를 하는데 유격수에서 공 던지는 1루까지가 너무 멀고 다섯에서 쳤는데 멀리 보내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치면 땅볼 하고 오신 거예요. 주변에서 아버지와 지도자들과 모든 분들이 야 너는 진짜 야구하기 힘들겠다. 그냥 너 축구하러 가라. 아니면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힘이 붙을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야 생각을 하면서 혼자 버텼던 중학교 좀 생활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중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3일 쉬는 학교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훈련을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야구도 못하는데 이게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 또 이 반복된 생활을 또 해야 돼? 너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그 중학교 생활을 잘 넘기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중학교 생활 때 너무 훈련을 많이 했던 결과 부상으로 이 결과가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들이랑 같이 야구를 하다가 내야 땅볼을 잡고 그 자리에서 공을 놔버렸어요. 이유는 공을 잡고 들 힘이 없었어요. 발꿈치에. 그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이제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견이 나왔어요.

야, 혼자 화장실 가서 왼손으로도 왼팔이라도 야구를 하겠다. 그런 좀 오기를 부렸던 시절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이제 수술 두 번을 하고 나서 그래도 한번 재활을 통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쉬면서 몸으로 야구를 할 수 없으니 눈으로 야구를 배우자. 눈으로 야구를 익히자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신수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고 그 위에 부산에서 야구를 되게 잘했던 그때 시절이었어. 수업 안 하고 형들 야구하는 거 지켜보고 다 보고 나면 바로 사직구장 가서 롯데자이언츠 야구하는 것도 눈으로 느끼고 그 생활을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혼자 재활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재활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타석에 딱 들어갔는데 홈런이 나왔습니다. 홈런 알죠? 홈런이 나왔어요. 아,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아, 수술을 하면 야구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이겨내고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나한테는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 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고등학교 생활을 달려갔습니다.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경기를 나가고 팀도 대통령배 우승을 하고 저는 청소년 대표도 하고 또 3학년 때 또 우승도 하고 다시 또 청소년 대표도 하고 그때 이제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뤘거든요. 그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은 또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또 좌절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청소년 대표를 2, 3학년을 한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재능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에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또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과연 나는 이번에 몇 번의 지명을 받을까?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끝까지 없더라고요. 그때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이유는 또 어릴 때 들었던, 그 꼬맹이 때 들었던 소리. 너는 키 작아서 안 돼. 너는 프로에 가서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야구를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20살 때부터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평생 야구만 해왔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자신도 없었고, 야구를 놓기에는 지금 해왔던 게 너무 아쉽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버텨왔는데 찰나에 고려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어 했던 고려대학교니까 가서 또 4년 동안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에 가니까 엄청나게 룰도 강하고, 이제 그때 선배들 간의 위기질서도 굉장히 강하고, 야구를 굉장히 잘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루틴을 가지자. 그게 뭐가 있을까? 그래, 이제는 힘없다 소리 듣지 말자. 일단 잘 먹자. 잘 먹고 키 크고 힘을 키우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첫 번째 잘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으로 많이 먹자. 그래가지고 박용택 형이 4학년이었고 제가 1학년이었는데 그 형이 키 작다고 하니까 매일 라면 3개에 밥 말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면 3개에 밥 말아먹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많이 먹는 나이라고 해도. 그런데 그래, 일단 어떻게든 넣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위가 커지고 많이 먹고 형이랑 같이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용태기 형 감사합니다. 엄청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도 상체, 하체, 상하체 일주일에 6번을 웨이트를 했어요. 몸이 레슬링 선수같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치면 막,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좋아져서 감독님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경기에 나가게끔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1학년 때도 야구를 너무 잘했어요. 힘은 키웠어. 이제 기술을 더 키워야겠다. 방망이를 탁 잡고 제가 탁 잡고 뭘 했냐 그러면 이 방망이를 많이 돌리다 보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굳은 살이 생겨요. 굳은 살 보여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3,000개씩 했습니다. 하루에 3,000개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망이로만 한 게 아니라 긴 방망이로 300개, 이 손으로 300개, 짧은 방망이로 300개,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3,000개를 피가 까지고 해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드래프트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피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버티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아, 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내 걸로 만들까. 고려대학교 야구장이 있는 곳이 저기 경기도 송추인데, 송추는 좀 외져서 저녁 때면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PC방을 가거나 그러는 시간에, 아, 어떻게 하면 프로로 갈 수 있을까라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되게

다시 프로에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또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생각이 나는데 강아지 그 한 마리가 있었어요. 종은 이제 차우차우라는 종인데 이름은 검둥이였어요. 근데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버티고 힘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마음대로.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급하게 큰 수술을 하시게 되고 저도 야구가 잘 안 되고 했던 상황에서 또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검둥아, 오빠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오빠는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야구를 놓고 싶어. 계속 할까 말까 검둥이한테 물었습니다. 검둥아, 계속 하라고 하면 고개 좀 끄덕일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검둥이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검둥이가 어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밥도 주고 다 키웠던 보람을 그때 좀 찾는 것 같았고 검둥이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오빠가 검둥이 믿고 다시 한 번 더 야구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열심히 또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전, 오후 야간 훈련을 하는데 야간 훈련 하기 전에 이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이제 프로 야구 중계를 했거든요. 야구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김태균이라는 친구, 뭐 추신수에 대한 뉴스 그때는 이제 신문을 막볼 때니까 신문을 보면 친구들 기사 막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대호 뭐 우승한 막 우승하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뭐 여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간 친구들이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 친구들은 지금 프로 가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꼭 갈 것이다. 좀 늦지만 어떻게든 가서 저 친구들과 같이 프로야구에서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4년을 버틴 것 같습니다. 예.

버틸 수밖에 없는 시간들. 근데 청소년들 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 첫째가 고3이고 둘째가 고1이고 셋째가 중2인데 지금 집에서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애들은 잔소리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재훈이, 지한이, 수빈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또한 지나고 나면 본인이 나중에 컸을 때, 강해졌을 때 소중한 추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버티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결국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버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비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공을 잡아서 1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조금 시험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May I take your order?
2: I'd like spaghetti and a sandwich.
1: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2: I'd like a soda.
1: Sorry, we're out of soda today.
2: Just water, please.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오늘은 대화의 장소가 맞아요. 음식점인 것 같죠? 이 대화 들으면서 대화 속에 있는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오늘은 may I, spaghetti, anything, soda, out of 이렇게 다섯 개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may I예요. 뒤에 물음표 보이죠? may는 뜻이 많이 있는데요. may I 하고 물어보면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할 때 쓰는 말이 may I? 그리고 spaghetti. spaghetti. 우리말로도 스파게티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이 강조점이 중요해요. spaghetti예요. 그리고 t-t 소리는 좀 약하게 해서 spaghetti, spaghetti. 한 번 더 spaghetti.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 anything, anything. anything은요, 무엇, 뭐 아무것, 무엇이든 이렇게. 뜻이 조금 모호한 것 같죠? 요 단어는 친구들 우리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이따 잘 살펴봐요. soda, soda. 에요. 소다 아니고 소다예요. 탄산음료. 이렇게 우리 탄산 들어서 먹으면 목이 막 따끔따끔하면서 시원한 그런 음료들을 다 묶어서 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out of. out of. 원래 out of는 밖에 뭐 밖으로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의 상태가 out of라고 얘기하면 뭐뭐가 없는 상태다 이런 뜻이 돼요. 우리 계란이 없네, 우리 우유가 없네, 다 마시고 없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out of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단어 표현들 문장 속에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남자가 물어봅니다. May I take your order? May I 해도 될까요? Take your order. Take your order 하면은 주문을 take 하는 거니까 주문을 받다가 되겠죠. 제가 주문 받아도 될까요? May I take your order? 맞아요. 음식점 웨이터 분이죠. I'd like spaghetti and a sandwich. 여자가 주문을 하는데 I'd like 라고 했어요. I'd like는 I want랑 비슷한 거예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럴 때 둘을 쓸 수 있는 말. I'd like spaghetti and a sandwich니까 스파게티랑 샌드위치 하나 먹을게요. 먹고 싶어요? 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아까 우리 anything 봤잖아요. Do you want anything? 무엇이라도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To drink. 즉, 마실 거 뭐 좀 드릴까요?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I'd like a soda. 탄산음료 주세요. Sorry, 죄송해요. We're out of soda today. Today는 오늘이죠. 오늘 저희가 소다가 없어요. 탄산

0: 그러면 문장이 완성. 잘 들어봐요.
1: May I take your order?
0: 들었죠? May I take your order? May I take your order? 주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
1: I'd like a sandwich.
0: I'd like a sandwich. I'd like a sandwich.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1: I'd like pancakes.
0: I'd like는 똑같죠? I'd like pancakes 하면 팬케이크 주세요. 보통 팬케이크가 한 장 나오지 않고 여러 장 나오니까 pancakes라고 했어요.
1: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0: 좀 길었죠? 한 번 더.
1: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0: 맞아요.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마실 거 뭐 드릴까요? 음료 드시겠어요?
1: I'd like a soda.
0: I'd like 또 나왔죠? I'd like a soda. 저는 탄산음료 주세요.
1: I'd like orange juice.
0: 이번에는 I'd like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주세요. 요렇게. 어렵지 않았죠? 우리 반복되는 거 많아서 I'd like, I'd like, I'd like. 요거 정도는 우리 친구들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미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네,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스파게티 주세요. 물 주세요. 좋아요. 우리 미션 톡 스텝 2 들어가서 에피소드 23 누르면 대화할 수 있어요. 뭔가 오늘은 펭수가 웨이터가 될 것 같은 느낌.
2: Hi.
0: Hi.
2: May I take your order?
0: 역시 주문하시겠어요? May I take your order? 어떤 것이 있나요? 뭐 파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What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o you have?
2: We have spaghetti and sandwiches. What do you want to have?
0: What do you want to have? 친구들 뭐 먹을래요? 선생님은 스파게티 좋아하니까 스파게티 주문해 볼게요. I'd like spaghetti. 성공.
2: All right. One spaghetti.
0: Yes.
2: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0: 음료는 그냥 물 주세요 해볼게요. 그냥이니까 just water, please. Just water, please.
2: 오케이.
0: Okay.
2: Coming right up. Please tell me when you need anything.
0: Okay. Bye. 와, 이렇게 해서 우리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음식점 가서도 주문하기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May가 나왔으니까 May를 사용해서 허락을 구하는 표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Nicole. May 사용해서 허락 구하는 예문들 좀 알려줄래? May I come in?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leave now? 저 이제 가도 돼요? May I ask you a question?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하, 이거 봐요 친구들. May I come in? 저 들어가도 되나요? May I leave now? 저 이제 떠나도 가도 되나요? May I ask you a question?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May I 뒤에 동작을 붙여서 그 동작에 대한 허락을 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요. 오늘도 AI 팽톡과 즐거운 말하기 연습 어땠나요 친구들? 그냥 앱 끄지 말고요. 다시 한번 열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BS 수능 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예요. 4강 강의고 교재의 4강 소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친구도 소개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소개할 수 있겠죠? 자, 이쪽은 누구누구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신 및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라가 있는 문장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 라가 있는 문장이요. 라가 있는 문장. 자, 그리고 학교 학년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바로 이런 거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베트남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자어에서 온 거예요. 한자어에서 온 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회화문의 단어부터 볼게요. 어이.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어이 그러죠. 친밀하게 부를 때 예, 친구야 하고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친구 이름이 란이에요. 란 우리 베트남 여학생 이름이지? 란. 그러면 라나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한다고? 란 어이 이런다는 거예요. 란 어이. 자, 미나야. 그럼 미나 어이. 그럼 미나야 그런 뜻이에요. 어이 누구누구야 부를 때 너희가 가까이 있는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쪽. 그래서 사람에게도, 자, 이쪽은 누구누구야? 했을 때, 너희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가까이 있는 어떤 사물이나 집, 건물 같은 것도, 아, 여기는 뭐 우리 집이야.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우리 집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가이는 여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쓰여요. 이렇게. 자,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것을 동생이라고 배웠어. 그렇지? 그럼 베트남어는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건 그냥 성별을 몰라. 그냥 동생이야. 그러면 여동생 하고 싶어. 여동생. 야, 이쪽은 내 여동생이야. 여기다가 여자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여자 동생. 이게 여동생이거든. 바로 여자가 바로 이 가이야. 그러니까 M 가이 그러면 여동생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싱비엔. 자, 대학생인데 대학생. 우리가 앞에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우리 공부하다, 배울 학자에서 나왔다고 그랬지? 그래서 학생이야, 이게 학생. 학생. 이것은 이생 똑같거든. 싱비엔 생원이야, 한자어로 생원. 우리 뭐 문학 작품에도 나오죠? 허생원 그런 거. 대학생에 해당하는 것이 싱비엔이다 이거예요. 싱비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생과 대학생, 싱비엔을 구분해. 베트남어로는 우린 다 학생이지만. 자, 그리고 지영이 학교예요. 지영 학교. 자, 여기 지금 지영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라이혁이 붙었지? 자,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지 말고. 자, 배울 학자라고 그랬잖아. 대학이야 이게. 대학, 학교, 교,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형이 나온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대학교가 나오면 대학교가 되는 거. 그렇지? 대학이 나오면 초등이 나오면 초등학교가 되는 거고. 중이 나오면 중학교, 고등이 나오면 고등학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phi. 이것은 맞다, 옳다 하는 뜻이야. 이 phi가. 그리고 남 이것은 몇년 하는 그 해야. 해. 자, 올해가 2026년이야. 그러면 이렇게 쓴다고. 남2026. 이렇게. 그래서 2026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는 몇 번째 이런 뜻이야. 몇 번째 하는 서수.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남, 트하고 이가 쓰였지?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해석해 볼게. 두 번째 년. 그렇지? 두 번째 해란 말이야. 이게 대학교 학년을 의미해. 너몇 학년이냐? 그랬을 때, 아, 저두 번째 해예요. 2학년 학생이에요. 라고 했을 때, 싱비엔, 대학생이니까, 싱비엔 남트 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2학년 대학생이 된다 이거예요. 베트남은 이렇게 표현해, 대학생을. 자, 그 다음에, 릭스. 역사지요? 역사. 역시 한자어야. 역사. 우리 학생들 기억나요? 선생님이 1강 강의할 때, 성조할 때, 우리 단어의 끝에 C나 CH, P, T로 끝나면 이거 아니면 이성조만 있어. 두개 중에 하나야. 여섯 개 중에 다 있는 게 아니야. 육성조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만 있어. 그래서 이거 두개 중에 요거 하나. 요, 릭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역사 이거야.

CH로 끝났어.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끝나면 이거 아니면 이성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성조 문항을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단어를 이 정도 알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회화를 볼게요. 자,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양쪽 사람을 소개하는 거야. 소개하는 거야. 자, 그래서 등장인물이 A, B, C가 나와요. A, B, C가. 미나야, 그렇지? 러일라. 자, 우리 가까이 있는, 이쪽은 뭐뭐야? 란이야. 란이네. 란. 이쪽이 란이야. 자, 라가 왜 나왔다고? A는 B이다. 라고 할 때, 뭐뭐이다에 해당할 때, 라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명사 보호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쪽은 란이야. 자, 그리고 콤마를 주고 설명을 하는 거야. 란이 누군지. M가이. 그렇지? 여동생, 여자동생, 누구의? 나의. 그러니까 지금 미나한테 이 말하는 A가 미나와 무슨 관계라는 걸알수 있어. 미나한테 하는데 자기를 밍이라고 표현했어. 친구라는 걸알수 있겠죠? 우리 밍하고 반. 반은 친구 사이에. 친구 너. 그리고 친구 앞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밍이라고 했잖아. 나의 여동생이야. 자, 이쪽에서 아마 이게 여동생인 것 같아. 손을 가지런히 예의 바르게 모으고 오빠의 친구니까 언니뻘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이제 그리고 언 여기 지금 미나야. 미나가 자기 친구의 여동생이니까 동생뻘이 되겠지?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가볍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자, 이제 이쪽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이제는 이쪽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지? 이 친구한테. 건, 의미를 전환하는 거. 그렇지? 아, 이쪽은 누구야? 그리고 이쪽은 의미를 전환하는 거. 이쪽은 누구야? 미나야. 미나, 이쪽은 미나야. 누구야? 오빠의 친구. 딱 맞아떨어져, 호칭이. 그렇지?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동생에게 말할 때, 야, 라나, 이쪽은 오빠의 친구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오빠의 친구. 서로 딱 호칭이 맞아떨어져. 친구에게 자기를 밍이라고 썼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 M가의 여동생에게 오빠가 된 거죠. 딱 호칭이 맞아떨어져. 자, 그랬더니 B가 인사를 해. 이 친구가 먼저 동생이 인사하는 거야, 언니한테. 초면이지만 바로 관계가 정해졌어요. 왜? 오빠의 친구기 때문에 언니가 되는 거야, 바로.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 안녕하세요, 언니. 그리고 정중하게. 그렇지? 우리 여기까지는 이해해. 못 보던 게 나왔어. 1인칭, 인사하는 주체가 나왔어. 동생이 언니에게 인사드려요. 이런 뜻이야, 직역을 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손 아래 사람이, 이렇게 손 아래 사람이 이 상대에게 정중하면서도 친밀하게, 응? 친밀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하기 위해서 이 1인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1인칭을 표현하기도 해요. 동생인 제가 언니에게 인사드려요. 이렇게. 손 윗사람은 자기를 표현을 하지 않아요. 언니가 동생한테 인사한다. 코미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진 않고, 손 아래 사람인 경우에 동생이 언니에게 인사드려요 하면 더 정중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C, 언니가, 미나 언니가 동생 란에게, 친구인 동생, 친구의 여동생인 란에게, 자, 엠, 간단하게 인사하죠. 안녕, 동생.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B가 이 언니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지, 바로 언니가 되는 거죠. 언니는 A, 라, B. 그렇지? 싱비엔. 대학생이에요. 생원이에요. 어디 학교에? 지응다이협. 그렇지? 대학교. 하노이. 하노이 대학교 학생이 맞나요? 이런 뜻이야. 자, if I가 맞다, 옳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 맞다, 옳다. 자, phi만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쳐봐. phi. 맞다, 옳다. 한 단어가 한 문장 될수 있어. 그렇지? 자, 그럼 이것을 맞아? 옳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 그럼 우리 학생들이 질문 만들 수 있어. 끝에 뭐만 붙이면 돼? 컷만 붙이면 돼. 그지?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맞니? 맞아요? 이렇게.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라가 없는 문장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아잉, 형은 코에 건강해요. 이런 거. 형 건강해요? 물어볼 때 바로 컷만 왔었지? 컴이 바로 왔어. 형은 건강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라가 있는 문장은 바로 컷만 올 수가 없어요. 베트남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야.
아, 왜 그래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도 진짜 왜 그러지? 우리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과 똑같아.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그러면 의문문을 만드느냐? A가 B인 것이 맞아요? 하고 바로 파일을 물어봐요. A가 B예요? 라고 바로 컴이 오지 않고 A가 B인 것이 맞아요? 하고 마치 부가 의문문처럼 물어본다는 거야. 그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가끔 가다가 문법 문학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phi 없이 그냥 컷만 쓰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 앞에 2강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틀린 거야. 2강까지만 하면 이게 이런처럼 이게 되는 줄 알고, 근데 라가 있는 문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phi, come 이렇게 해서 A가 B인 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야. 자, 그렇게 물어봤어. 여기 지금 대문자로 쓰여진 건왜 그랬을까요? 고유명사기 때문에. 하노이 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다고 치고 고유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야. 자, 그랬더니 이 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Yes의 뜻이지? 친구나 손 아래 사람한테 하는 Yes였어. 그래. 지. 자기가 동생 앞에서 지금 언니가 된 거지? 친구의 여동생이니까. 바로 그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자, 언니는 싱비엔 학생이야. 남 드하이 두 번째 해 학생. 2학년 학생. 그렇지? 자. 그런데 랑 현재 진행형이야. 랑 플러스 동사. 동사 앞에서 뭐뭐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는. 뭘 공부하고 있어? 릭스. 역사를. 무슨 역사?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이야. 어때요? 영어랑은 좀 다르네. 영어는 이럴 때 이렇게 연결할 땐 뭐가 필요해? 관계대명사나 투부정사나 ing형이 붙어서 연결할 수 하죠, 보통. 근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한국어랑 똑같아. 의미에 맞게 단어를 나열해주면 쭉 이어서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가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었지, 성조가 있어서 처음 부분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만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는 건 아주 쉽다. 왜? 문법 어순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해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하고 답을 고르면 된다. 대부분의 문항들이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우리 문법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희는 이쪽 여기. 그렇지? 그래서 라와 함께 이쪽은 뭐뭐다, 뭐뭐이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문 보세요. 너이라 이쪽은 뭐다? 세마이 한 단어예요. 자, 세가 차야, 차. 마시는 차 말고 달리는 차. 우리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뒤에 어떤 단어가 오냐에 따라서 차의 종류가 결정돼. 이 마이는 엔진이란 뜻이야. 기계란 뜻이야. 그래서 기계차란 뜻이야. 직역을 하면. 그래서 엔진 달린 차. 이게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나의. 그러니까 친구 사이의 대화라는 걸알수 있지? 나의 오토바이야. 가까이 있는 사물을 소개하는 거야. 자, 이쪽은 뭐다? 냐는 집이야. 누구의? 구, 엠, 동생 저의 집이에요. 가까이 있는 집 건물을 소개하는 거야. 그렇지? 응. 이쪽은 저의 집이에요. 여기가 저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사할 때 1인칭 자신을 표현하는 걸 설명할게요. 손 윗사람한테 인사할 때, 손 아랫사람이 자신의 호칭을 넣어서 정중함과 친밀함을 함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자, 이거 보세요. 짜오 터이야. 이렇게 돼 있지? 터이는 우리 남자 선생님이야. 그리고 정중하게. 자,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다니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면담하고 할 때. 그러면 가서 내가 우리 아이의 선생님한테 뭐라고 선생님을 부르느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 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내가 불렀지만 내가 그분의 학생은 아니잖아. 나는 M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 선생님을 뵀을 때 베트남어로 이렇게 인사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M이 아니야. 학생이 아니야. 학부모야.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에 호칭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이가 되겠지. 아, 나는 누구누구 아빠예요. 이렇게 할 때. 그렇지? 예. 오히려 내가 더 나이가 많을 때도 있거든. 선생님들보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학생이, M 학생이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 그렇지? 손 아래 사람이 정중함과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라가 있는 문장이에요. 주어, 라, 명사. 명사 보호가 왔을 때 주어는 명사이다. 이것의 의문문은 컷만 오지 않는다. 파이가 와서 주어가 명사인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M. 동생 너는 너희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나라 이름이 오면 이제 어느 나라 사람 국적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베트남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 평서문이야. 근데 이걸 물어보고 싶어. 너 베트남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컴이 와서 너 베트남 사람이니? 라고 바로 물어보지 않고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인 것이 맞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이렇게 라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파이컴 이렇게 온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승비엔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대학생. 그리고 승비엔 생원 한자어. 그리고 대학교의 학년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몇 번째 해. 만약에 4학년이면 네 번째 해가 되겠지? 저의 지가이. 자, 지는 손위 여성이지. 우리 가이는 우리 본문에서 배웠어. 여자. 뭐 겹치네? 그렇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보통 우리가 찌라고 하면 찌는 통상적으로 손위 여성이야. 그러니까 누나, 내 친누나도 찌, 친언니도 찌, 그 다음에 여자 선배도 다 찌야. 그렇지? 동네 아는 누나도 찌야. 언니도 찌야. 그런데 가이를 같이 붙이면 친언니, 친누나를 보통 의미해요. 친언니, 친누나.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찌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의 찌가이는 친언니, 친누나는 승비엔 대학생이에요. 3학년. 그렇지? 세 번째 년, 3학년 학생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 승비엔 남트하이 2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이 지금 뭘 해요?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 이게 바로 붙어서 이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라든지 투부정사 ing가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필요 없이 바로 내용에 따라 나열을 해주면 된다. 어순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 예문 보세요. 나는 역시 친구한테 하는 말이지 무언이 원한다는 뜻이에요. 뭘 원해? 무어, 사기를 원해. 자, 그러면 뭘 살까요? 책, 책이지.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야? 소개하다란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소개해? 완화, 한자어인데. 문화야, 문화. 어디에? 베트남.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을 사고 싶어. 이렇게 연이어 나온다는 거야. 이 사이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쭉 나열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대화문. 자, 여기 단어가 좀 많은데 볼게요. 너희 사람이란 뜻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희 다음에 나라 이름이 오면 그 나라 사람. 우리 한국 하면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 한국인. 학생, 학생이라고 그랬죠.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학생이라고 했어. 자, 이 love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love은 학년도 되고 반도 돼. 우리 앞에서 대학생은 우리 몇 번째 해 그랬지.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학 학생의 그 학년을 나타낼 때는 이 love을 써요. 자, 여기 보세요. love 12 이렇게 되어 있지? 12번째 학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2학년이야. 자, 12학년도 있어요? 있어요. 수능 따라잡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 5강에서 같이 몰아서 한다고 그랬죠? 우리 교재 1강부터 4강까지의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는 강의 5강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어.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 좋아요. 자, 여기서도 한번 설명해 볼게. Love 12. 그러면 12번째 학년. 그래서 베트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우리는 633 제도죠. 베트남은 543이에요. 역시 동일해 12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학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주지. 근데 베트남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럽 12 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거야. 고등학교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중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역시 한자어야 중학이야. 중학. 이 가운데 중자에서 왔어. 자, 여기 지금 한국 할때 꼭이 나라 국자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중국 하면은요. 중국, 가운데 국가.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한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중학, 중학이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역 중학 이렇게 돼 있지? 역시 앞에서 봤어. 학교가 나왔어. 그러면 아, 이 중학이 중등 교육이라는 뜻이거든. 중등. 우리 학생들이 조금 알아둬야 할 것이 우리 중등학교, 중등교육은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교육이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에는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어. 자, 지영 학교지. 지영 중학 하면 중고등학교를 함께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인지 고등학교는 어떻게 구분해요? 이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거기에 이어서 해볼게. 여기 지금 보통 나왔지? 한자어야. 보통이라는 뜻이야. 보통.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 지역, 중학, 중고등학교인데 그 중에 이 보통이 붙어. 그러면 보통 중등학교야. 이게 뭐라고?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이게 고등학교에. 뒤에 어떤 단어가 붙냐에 따라서. 자, 또 어차피 할 거니까, 꺼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수능 따라잡기에 있으니까. 이게 한자어로 기초야. 그러면 기초 중등학교라는 단어도 있어. 보통 중등학교도 있지만, 그러면 기초 중등학교는 뭘까? 중학교예요. 중학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원리가 그래.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금 고등학교까지 했고, 나머지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모난 이렇게 있네. 음식이란 뜻이야. 우리 안 먹다라고 하는 동사거든. 그리고 뭐니 음식이란 게야. 명사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음식이 돼. 근데 먹는 음식 해서 이것도 음식, 이것도 음식이야. 그리고 니에우는 많다라는 뜻이고요. 와는 그리고. 자, 그러니까 A와 B, 그러면 A와 B가 되는 거야. A 그리고 B. 자, 그리고 여기 까 먼저 설명할게요. 이 까는 모든, 전부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까가 여기에 붙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까. 까, A와 B, 그러면 A와 B 모두를 다 강조해줘. A도 강조해주고, B도 강조해주고. 이까 없이 이렇게만 써도 충분해. A와 B. 그런데 이 A와 B 모두라고 강조해주고 싶을 때, 까를 앞에 쓴다는 거야. 까를. 자, 그 다음에, 쭈바난이라고 하는 건데, 대문자로 나왔죠? 왜? 고유명사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에요. 베트남의 유학자, 대표적인 유학자. 우리로 치면 뭐, 이황, 이이, 이런 분들에 해당돼. 그래서 이 쭈바난이 왜 나왔나? 이 사강에서 쭈바난 고등학교가 나와요. 쭈바난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지영 중학 보통 쭈바난 이렇게 나온다. 쭈바난 보통 중등학교. 쭈바난 고등학교. 학교 이름이. 자, 그리고 틱 하면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까 했고. 그다음에 film이 나왔네. film은 영화. 영어의 film에서 나왔습니다. 영어의 film에서 film 영화. 그리고 희범 역시 한자어예요. 희망하다, 희망하다. 즉 돕다란 뜻이에요. 역시 피로 끝났지? 그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조.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본문 볼게. 자, 우리 교재에는 이제 개인 SNS에 이 글을 올렸는데 이제 형식은 필요 없어서 이 본문 내용만 이제 볼게요. 자, 깍반. 이렇게 친구들한테 인사하지? 자, 반은 친구야. 깍은 복수였지? 뭐뭐들. 안녕, 친구들. 뺀밍. 친구 앞에서 자기를 밍이라고 표현했어. 내 이름은 인호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학생이야.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걸 쓴 이유는 학교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야. 자, 주반한 보통 중등학교. 고등학교라고 그랬지? 주반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3학년 학생이야. 나는 틱 좋아해. 뭘요? 까, 까,
A와 B. 그렇지? 음식과 영화를 둘다다 모두 좋아해. 어? 베트남의 음식과 영화를 모두 다 좋아해. 나는 희망해. 희망해. 자, 뭘 희망할까요? 새는 다음에 서술어가 나와서, 동사가 나와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 미래야. 일반 미래. 자, 깍반 친구들, 너희들이, 베트남 친구들, 너희들이 즉 돕다라고 그랬지? 많이, 많이 돕는 것을. 이런 얘기야. 자, 원래, 이 문장은 원래 이거였어요. 이게 지금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 여기서부터 한번 써볼게. 자, 친구들. 베트남 친구들이 즉 도와. 나를. 그렇지? 밍, 친구니까. 나를, 많이, 나를 돕다. 누가? 돕다. 타동사 목적어. 이어순이지? 그런데 이게 능동태인데 이 목적어였던 것이 어느 자리로 가면? 주어 자리로 가면. 여기로 가면 이게 뭐가 돼요? 수동태가 되겠지. 그렇지? 내가 너희들이 많이 돕는 걸 받을 것,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동태야. 이 드럭은 뭘 얻다, 받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하는 것을 받아. 목적어에게 하는 것을.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근데 여기서 왜 생략됐냐? 여기 이미 있기 때문이야. 두번 겹칠 필요가 없어서 하나 생략한 거야. 나는 희망해. 내가 이렇게 받게 될 것을. 이런 표현인데, 요두 번째는 생략한 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우리 문법상 다시 정리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국적 표현이에요. 너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라 이름과 함께 쓰이면 어느 나라 사람? 자, 이걸 몰라?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너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시는 물이란 뜻도 있고 나라라고 하는 뜻도 있어. 자, 나오는 우리 의문사인데 어느 어떤 그런 뜻이야. 선택을 할 때, 어떤 거할 때. 그래서 명사와 함께 쓰여 어떤 명사?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이렇게 할 때. 자, 예문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몸에 아버지와 어머니지, 형의, 오빠의 부모님은 A, 여기까지가 주어야, 주어. A, 라, B지요? 그래서 라가 온 거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지금 의문사가 들어갔고, 의문사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의문문이 된 거야. 자, 그럼 베트남어는 의문문일 때, 모르는 그 의문사 자리에다가 답만 넣어주면,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 그치? 답문장이 된다고 그랬어. 우리랑 똑같아. 의문사가 있다고 해서 도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랬더니, 나의 부모님은, 너의 미? 미?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을 미라고 해요. 대문자로 썼지? 고유명사. 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처음부터 알았으면, 형의 부모님은, 너의 미? 이렇게 했어. 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그 자리에 그대로 미를 쓴 거야. 미국 나라, 미국 사람. 이렇게.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요번엔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생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럽 1. 부터 럽 12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예문 보세요. 짜오, 짜오는 우리 집안에서 조카 또는 손주야. 그런 표현이야. 그래서 보통 어린 아이들한테 짜오라고 이렇게 쓰죠. 짜오 너, 손주 너, 조카 너. 헙 공부해. 몇 학년을 공부하니라고 할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역시 너는 2학년 학생, 넌 2학년을 공부한다. 2학년 학생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지금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머이를 쓴 거야. 이 머이는, 얼마, 몇, 이런 뜻이거든. How many의 뜻이에요. 그래서, 몇 학년 공부해?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게. 이게 몇 학년이야? 이렇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5학년이에요. 5학년 공부해요. 이렇게. 정중하게. 자, M자이라고 돼 있죠? M, 동생이라는 거 알았어. 아까 우리 여동생이라고 했을 때 가이가 있었지. 그렇지? 자이는 뭘까, 그러면? 남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남자 동생, 남동생은 이렇게 표현해. 자,

친구 사이에서 나의 남동생은 학생이야? 10학년 학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겠지? 10학년 학생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쓴다는 거. 가, A와 B.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A와 B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A와 B를 다 강조해 줄 때, 둘다 강조해 줄때 가를 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관어구라고 해요. 문법 문항이 총네 문항입니다. 30문항 중에서 그 중에 하나는 이 상관어구를 물어보는 게 나와요. 이따가 우리 실전 문제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A와 B를 둘다 강조할 때 예문 보시죠. 자, M 동생 저는요, 쎄 미래형이지 뭐뭐 할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뭐를? 까 A와 B, for 하고 분자를 다 먹을 거예요. 둘다 먹을 거예요. 이렇게 둘다 강조해 줄 때, 우리 for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쌀국수, 문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분이 쌀국수면이에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먼저 이 for가 알려져서 그냥 일개 쌀국수인 이것만인 줄 아는데, 분도 쌀로 만듭니다. 자, 문자 먹을 거예요. 이제 우리 능동태, 수동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이 문장의 능동태가 바로 이거라는 거야. 나는 희망해. 자, 나는 희망해. 베트남 친구들이 뭐뭐 할 것을 도울 것을 누구를요? 나를. 그렇지? 많이. 이런 거지. 이제 부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목적어였던 게 주어 자리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바로 여기 와야 된다는 거야. 같아서 하나 생략했다는 거야. 같아서. 그러면 지금 돕는 건 누구예요? 베트남 친구들이 돕는 거야. 돕는 거의 주체는 베트남 친구야.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가 돕는 거야. 이 어순은 바뀌지 않아. 베트남 친구가 돕는 거야. 그리고 많이, 많이 돕는 거야. 그런데 베트남 친구가 돕는 걸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느어기 필요하다는 거야. 느어기.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 얻다, 받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어가 이쪽으로 가면서 누군가가 뭐 하는 것을 주어가 받게 되는 것을 이것을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A가 B에게 B를 동사해. 이게 능동태 표현이야. 목적어였던 게 주어 자리로 가. 주어가 여전히 A는 동사해. 그러니까 이 어순은 변하지 않아. 동사의 주체는 여전히 A야. A가 동사한 것을 받는다란 뜻이야. 그렇지? 지금 여기에 시제가 있고, 니에가 있고 해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 더 쉬운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꼬 마이 이렇게 돼 있지? 마이 여성 이름이야. 마이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지? 마이 선생님이 인호를 캔한다. 캔은 칭찬하다란 뜻이야. 칭찬해. 목적어지, 인호가. 그럼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 그리고 누가 칭찬해? 꼬마아이가 칭찬하는 거야. 이거 어순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오는 거야. 여전히 꼬마아이는 칭찬하는 거야. 꼬마아이가 마이 선생님이 칭찬하는 것을 받는다 이런 거야.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쉽죠? 인호가 마이 선생님이 칭찬하는 것을 받는다. 마이 선생님에게 칭찬받는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겠지? 이것이 수동태다. 베트남어의 수동태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이제 수능 실전 문항을 풀어볼게요. 우리 교재 4강은 총 12문항 중에서 4번하고 5번은 수능 따라잡기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 5강에서 함께, 수능 따라잡기와 함께 그 4번, 5번도 풀어볼 거예요. 여기서는 나머지 10문항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사파와 함께 나왔어요. 우리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야. 자, 미나야, 이런 거죠? 이쪽은 라니야. 나의 여동생. 자, 친구 사이에 밍이라고 한 거야. 자, 미나 친구지, 나야. 둘은 친구야. 그러니까 자기를 밍이라고 표현한 거야. 나의 여동생이야, 이쪽이. 라니야. 자, 그건 그렇고, 좀 반대로 이쪽을 소개해야 되겠지. 건 의미를 전환하는 거. 이쪽은 미나야. 미나는 누구야? 오빠의 친구. 여동생 앞에서 자기를 오빠라고 표현한 거지. 그렇지? 이렇게 호칭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할머니한테

내 친구를 소개한다. 할머니, 이쪽은요, 저의 친구 란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럼 저가 뭐가 되겠어요? 할머니니까. 손주가 돼야 되겠지? 손주, 저의 친구. 이렇게 호칭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베트남어는 그 상황 관계에 따라서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하니까. 자, 그랬더니, 자, 동생이 언니에게 인사드려요. 그리고 안녕, 동생.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이거야. 만, 친구지, 친구 너, 지, 손이 여성, 언니, 누나, 너희, 여기. 가까이 있는 거.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 너희가 되겠죠. 자, 유력해. 짜오가 바로 손주죠. 또는 조카. 그리고 싱비엔, 한자어로 생원이라고 그랬지? 대학생. 자, 그러니까 3번이 되죠. 3번. 자, 2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호칭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 어머이 그랬네. 어머는 뭔데?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런 표현이 내가 조금 젊었을 때만 해도 많이 사용했거든. 남자 어른을 높여 부를 때 누구누구 옹 이랬어요. 누구누구 옹 그랬어. 그런 표현을 지금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대학교 때 베트남어 배울 때는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 이 옹이 그 옹이래. 한자어에서 온 거라고 해서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를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러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린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옹어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주뻘 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지. 할아버지 이쪽은요 손주 저의 친구예요. 딱 맞아 떨어지죠? 짜오가 손주니까. 정중하게 지금 소개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를 소개해야 되겠지. 너일라 할아버지셔. 누구의? 친구 나의 할아버지야. 자기 친구에게 딱밍 맞아 떨어지지? 자, 그러면 친구가 지금 소개받았어. 내 친구의 할아버지야. 그러면 내가 그분을 뭐라고 부를까?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왜? 내 친구의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갈때 친구 어머니나 아버지가 집에 계셔서 인사할 경우에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렇게 인사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더 정중하고 친밀한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렇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왜? 친구의 아버지는 나도 아버지야. 친구의 어머니는 나도 어머니야. 그렇게 호칭을 해. 베트남어도 똑같아. 자. 나의 할아버지야. 이제 인사를 해야 돼.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인사하는 거야? 자, 누구는 정해졌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정중하게. 그렇지? 누가 인사하는 거예요? 손주가. 자기 친구의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손주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손주가 뭐예요? 짜오지. 짜오. 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 손주.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짜오 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있나 볼까요? 여기 5번이 있네. 손주가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요. 이런 얘기 5번이 되겠죠. 자, 이건 친구란 뜻이고 이거 다 정답이 아니죠. 다 바뀌었어. 다 정확하지가 않아.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언니는 누나는 한국 사람이다. 평소문이지? 자, 라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파이컴 맞아요? 이렇게 쓴다고 했어. 언니는 누나는 한국 사람인 것이 맞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겠지? 그러면서 여기에 이어지는 게 언니는 누나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네요. 그러면 그래 맞아. 뭐 이런 표현이 오겠지? 자, 여기 으. 예스의 뜻이지? 친구나 손 아래 사람에게. 지금 호칭을 보니까 언니는요. 그러니까 그래 언니는 한국 사람이야. 그렇지? 손 윗사람이 손 아래 사람에게 대답할 때 예스 으 이렇게 파이. 파이도 옳다 맞다 그런 거죠. 한국 사람이 맞아요? 맞아. 언니는 한국 사람이야. 누나는 한국 사람이야. 자, 이것도 맞지? 자, 이 벙은 의미상으로는 예스의 뜻인데 손 아랫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니, 손 윗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그렇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 come은 부정이잖아요. 아니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의미상 틀렸어. 자, 그러면은 A와 B,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이제 4번, 5번.

5번은 우리 강의 5강에서 하고 수능따라 잡기와 함께 하고 6번이에요. 지금 이 답안을 보세요. 이 선택지를 보면 다 뭐예요? 두 단어씩 나왔지? 두 단어가 나왔지? 이게 바로 상관없구라고 하는 거야. 이 단어가 같이 나와서 관련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만들게 돼요. 이게 상관없구야. 네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은 반드시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기본 어휘표를 올렸죠? 기본 어휘표 내에서만 그 사용해서 문항을 만들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기본 어휘표 안에 있는 단어들로만 상관없구를 만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관없구가 정해져 있어, 그 범위가. 그러니까 그몇 개만 우리가 알아놓으면 그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그 안에서 정답이 있다는 거야.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야,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인호고, 난 한국 사람이고, 주반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야. 나는 음식과 영화를 좋아해. 그렇지? 베트남 음식과 영화를 모두 좋아해. 모두 좋아해라고 할때 뭐가 들어가냐? 나는 희망해.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돕는 걸 받게 되기를. 그렇지? 미래형이니까 받을 것을 나는 희망해. 이런 얘기였어. 자,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여기 1번 나왔네요. 가 에이 와비 A와 B 모두 좋아한다. 이렇게. 자, 이제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한번 해볼게. V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야.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한다. 거는 뭐뭐 하기도 하다. 뭐뭐 하기도, 너는 더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와? 그거 외에 이것도 더 한다라는 뜻이야. 자, 부어 A, 부어 B는 A이면서 B이다. 깡 A, 깡 B.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B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이 단어들이 기본 어휘이기 때문에 기본 어휘로 만들 수 있는 상관없고 이런 정도.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제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언니, 동생 저의 친구예요. 이쪽은.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언니를 소개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자, 여기 4번 보세요. 이쪽은 친구 나의 친언니, 친누나야. 그렇지?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자, 우리 컴코즈는 감사합니다 할 때, 에이, 천만에요. 별 말씀을. 그리고 나는 이름이 인호야. 나는 영어를 공부해.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아니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자, 8번. 이런 형식이 16문항. 의사소통 16문항 중에 한 문항이 꼭 나온다고 그랬어. 자, 미나야. 이쪽은 라니야. 나의 여동생.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누구 소개하는 게 나오겠지? 자, 그리고 이쪽은 미나야. 오빠의 친구. 그렇지? 여기 B가 유력해. 그럼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지? 안녕하세요. 언니 이렇게. A. 안녕, 동생.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그래. 언니는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이야. 지금 그걸 물어본 거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언니는 하노이 대학 학생이 맞나요?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C. 그래서 BAC가 되겠지? BAC.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9번이에요.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자, 미나야. 이쪽은 라니야. 나의 여동생. 자, 그리고 이쪽은 나의 친구 미나야. 자,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언니는 뭐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을 때, 그래, 언니는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이야. 뭘 지금 질문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을까?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그랬어. 언니는 11학년 학생이에요? 이거지. 11학년을 공부해요? 그게 맞나요? 그럼 11학년은 뭔데요?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고 그랬지? 고등학생. 근데 여기서 지금 예스라고 해놓고,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2학년 대학생이야. 말이 안 맞죠. 아니란 말이야. 자, 낭학.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학을. 대학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나 대학교 2학년 학생이야. 유력하지? 자, C는 이게 지금 뭐예요? 고등학교지? 보통 중등학교 학생이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아니죠. 대학교 학생.

학생이야. 역시가 아니고. 여기 나왔네요. 하노이 대학교 학생이 맞나요? 맞죠. 자, 그러니까 D하고 B가 되겠지? B하고 D.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10번은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죠. 빈칸이 아니야. 그래서 내용을 다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씩 넣어봐야 돼.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서두르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하는 거야. 자, 내용은 그 내용이야. A는 C의 친구다. 지금 A가 누구의 친구예요? C의 친구 맞지? 자기 여동생을 소개했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하고 지금 A와 C는 친구 사이야. 자, 이게 맞네. 이렇게. B는 C의 여자 동생이다. B는 C의 여동생이에요? A의 여동생이에요? A가 지금 자기 여동생을 소개해서 지금 여동생이 인사한 거지? B는 A의 여동생이야. B는 한국어를 말하는 걸 안다. 자, 여기 띵한 했는데, 한국, 이렇게 보통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략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말하는 걸 안다. 그건 몰라. 여기서 지금 뭐 한국어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 이것도 모르고. B는 2학년 학생이야. 지금 B가 2학년 학생이 아니라 C가 자기가 2학년 학생이라고 그랬지? 대학교 2학년 학생. 그러니까 B 아니고. A는 하노이 대학교 대학생이야. 학생이야. 지금 A하고 C가 친구 관계인데, 같은 대학 친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하노이 대학교 학생인 건 바로 C야. C. 근데 A가 그 학교인지는 몰라.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11번. 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유사한 거. 바로 이거죠? 베트남 친구들이 돕는 것을 받는 거야. 자, 여기서 유사한 게 뭐냐, 이것 중에서. 베트남 친구들이 나를 도울 거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베트남 친구가 돕는 거야. 베트남 친구가 돕는 거야. 나를. 이거는 보세요. 내가 도울 거야. 누구를? 베트남 친구를. 아니야. 또, 여기 지금 그거게 쓰였지만, 역시 내가 돕게 되는 거야. 누구를? 베트남 친구들. 베트남 친구들이 목적어 자리에 있어. 우리 동사 앞에 드어게 오면 뭐뭐 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했지? 돕게 되는 걸 뿐이야. 근데 여전히 돕는 건 나야. 내가 돕는 거야. 베트남 친구를. 그러니까 B하고 C는 아니고 A가 되겠죠. A. 자, 이제 12번. 인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역시 내용은 동일해. 인호고 한국 사람이고 쭈바난 고등학교 12학년, 그리고 베트남 음식과 영화를 다 좋아해. 그리고 나는 베트남 친구들이 도움는 것을 받는 거를 희망해. 자, 그 내용. 한국 사람이야. 그렇지? 고등학교 학생이다. 그렇지. 고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베트남 영화를 좋아해. 베트남 영화와 음식을 다 좋아한다고 그랬어. 베트남 대학에 입학하려고 한다. 이건 몰라.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나와 있지 않아. 베트남 친구들에게 도움 받기를 희망해. 느업 받아 베트남 친구들이 돕는 것을 받기를 희망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알맞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죠. 4번. 자, 여기까지 이제 문항을 풀어봤어요. 이제 다음은 우리 5강 강의예요. 우리 교재 1강부터 1, 2, 3, 4 뒷부분에 있는 거 베트남 교회와 수능 따라잡기 모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강 강의에서 봬요.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지구과학의 서인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 21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상대연령과 절대연령과 같은 지침과 암석의 나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구, 과거 지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퇴적암, 그리고 퇴적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요, 우선 퇴적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거예요. 퇴적암 속에는 여러 가지 과거 지구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성 과정부터 시작해서 종류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퇴적암에서 잘 나타나는 퇴적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의 지구였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 그리고 퇴적 환경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번 시간에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 암석 단원 공부할 때 암석을 뭐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으로 구분한다 이런 내용들 아마 배웠을 거고, 각각의 예시에 해당하는 암석들 실물로 관찰해보는 활동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퇴적암 같은 경우는 우선 퇴적물들이 쌓이고 다져지면서 만들어진 암석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퇴적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풍화와 침식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게 부서진 뭐 알갱이들, 모래알갱이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풍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침식 과정을 거쳐서 퇴적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퇴적물들이 이제 한 곳에 쌓이게 되는 거를 퇴적이라고 합니다. 적이라는 게 이제 쌓을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이면서 퇴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암석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암석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속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기까지 요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암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퇴적물들을 이렇게 운반시켜주는 애들이 바람이라든지 흐르는 강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빙하도 이런 거 운반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퇴적물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운반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쌓이니까 그것들이 이제 다져지면서 이제 속성작용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풍화작용의 정의가 뭐 오랜 시간에 걸쳐 잘게 부서지는 현상, 그 다음에 뭐 성분이 변하는 현상도 풍화로 정의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적암은 일단 크게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게 바로 이 속성작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루로 있던 그런 퇴적물들이 어떻게 단단한 그 돌덩어리, 암석이 되는 건지 그 과정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근데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꾹꾹 눌리면서 다져지면서, 그래서 퇴적물들이 이제 한 곳에 이렇게 꾹꾹 눌리면서 다져지면서 꼭꼭꼭꼭 이렇게 작은 부피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퇴적물들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본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알갱이 사이를 붙여주면서 암석이 되는 거예요. 크게는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꾹꾹 눌리는 과정을 우리는 다짐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본드 물질들이 붙여주는 과정 교결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퇴적물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을 우리는 쇠설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질 쇠, 파쇄하다 할 때, 그 다음에 이게 가루설자예요. 그래서 잘게 부서진 가루 물질들 생각하시면 돼요. 쇠설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이 있겠지. 그 빈 공간을 우리는 공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빈 공간. 그래서 공극이라는 용어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하수가 그 공극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퇴적물들이 쌓이니까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눌리는 거예요. 다짐작용, 다져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져지다가, 다져지기만 한다고 이게 암석이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공극에 있던, 요 사이사이에 있던, 이 지하수 안에 있던 교결 물질들이 이제 얘네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본드 역할을 하면서. 이 교결 물질로 사용되는 거는 석회질이나 규질, 뭐 산화철,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본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붙여주면서 입자들이 점점점 달라붙게 되면서 한 덩어리에 암석이 되는 것이다. 요렇게
크게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속성 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공극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많이 물어봐요. 공극의 부피. 원래는 좀 공극의 부피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다짐작용, 교결작용 받으면서 점점점 공극의 부피는 줄어들었겠죠. 그쵸? 그리고 입자의 밀도는 어떻게 된 걸까? 입자의 밀도는 점점 빽빽해지면서 이제 암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 속성 과정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벽돌 쌓을 때요. 벽돌 쌓아서 집 지을 때 중간에 시멘트 발라서 붙이잖아요. 그 시멘트 역할하는 아이들이 요 교결 물질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통에다가 물을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도 250ml. 물도 250ml. 동일하게. 그럼 여러분, 이게 퇴적물이 이만큼 있어. 그럼 물 250ml 넣으면 또 이만큼의 부피만큼 해서 500ml가 될까? 아니지. 왜? 퇴적물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이 공극이 있잖아요. 공극 사이로 물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그만큼은 차지 않을 거고 좀 적당히 이렇게 물이 올라올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랬을 때, 물의 높이가 퇴적물의 높이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추출한 뒤에 추출된 물의 부피를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요만큼의 물을 이제 빼내는 거예요. 그 빼낸 물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 문제에서는 100ml라고 했어요. 100ml라고 했어요. 추출된 물의 부피가. 그러면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물의 부피는 150ml가 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 원형판의 개수를 늘리면서 추출된 물의 부피를 측정을 하는데, 요 원형판이 하나일 때와, 그 다음에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뭐가 달라지는 걸까? 이 퇴적물을 누르는 압력이 달라지는 거죠. 무거운 애를 이제 올리면 얘가 꾹꾹꾹 눌리겠지. 그러니까 이 실험은 다짐작용을 활용하는 실험인, 다짐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점 얘가 많이 많이 빽빽해지면서 공극의 부피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극에 있던 물의 부피도 점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추출된 물의 부피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요런 거 실험하는 그런 자료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퇴적물 관련해서는,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실험 과정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입자 크기를 다양하게 준다라든지, 입자 크기를 뭐 자갈 정도의 입자, 모래 크기의 입자, 뭐 다양하게 줄 수도 있고요. 요런 식의, 실험 과정으로 문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 막상 봤는데 속성작용 너무 쉽게 공부한 거지. 그래서 다져지고 교결작용으로 만들어져 이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막상 문제 풀때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 자료들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속성작용 관련해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퇴적암의 이제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입자 크기 얘기를 했는데요. 입자 크기에 따라서 퇴적물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퇴적암의 종류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 대표적으로 모래 정도 크기의 입자가 쌓이고 속성작용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사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모래사자예요. 대부분 그래서 모래 크기의 입자 정도. 그래서 사암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모래의 그 까슬까슬한 느낌이 좀 나는. 표면이 좀 거칠고, 그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알갱이가 어느 정도는 보이는 그런 것들 우리는 이제 사암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보다 더큰 입자들, 자갈 정도 크기가 박혀있는 그런 애들은 이제 여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감은 약간 돌이 못생긴 느낌?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알갱이가 좀 이렇게 박혀있고, 군데군데 박혀있고, 물론 모래나 점토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요런 입자들도 같이 포함돼. 요런 애들을 여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토로 주로 구성된 그런 암석은 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쉘 또는 이암이라고 하는데, 얘는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그런 암석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여감, 사암, 이암, 쉘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요러한 퇴적물들로 만들어진 퇴적암. 그래서 이거를 쇄설성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게 부서지면서 생겨난 그런 퇴적물들, 뭐 자갈, 모래, 진흙, 점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암석들을 우리는 쇄설성 퇴적암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감 쪽으로 갈수록 평균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물론 여감이라고 해서 자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평균 입자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쇄설성 퇴적암 중에 요런 애도 있어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건칭 얘기할 때 얘기 나왔었어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그거를 응해암이라고 하는데, 화산재가 퇴적물. 이 되고요. 얘가 이제 속성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진 암석이 응해암인데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이 응해암은 화성암은 아닙니다. 퇴적암이에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화성암은 화산 활동 또는 뭐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기는 화성암이잖아요. 근데 이 화산재가 화산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화성암으로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들어진 과정이 완전 달라요. 얘는 그냥 뜨거운 마그마 또는 용암이 딱 굳어지면서 생기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화산재가 쌓이면서 퇴적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퇴적되고 다짐작용 받고 교결작용 받으면서 만들어진 게 응해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적암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분류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응해암.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원리가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덩어리가 져서 앙금 반응 이런 거 일으키면서 가라앉아. 그런 거 우리는 침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퇴적암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고요. 얘는 침전이라든지 아니면 증발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공기 중에 제일 많았던 기체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공기 중에 어떤 기체가 제일 많죠? 질소가 제일 많죠. 근데 지구가 생겨난 초반에는 CO2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현재는 CO2가 1%도 안 되거든요. 질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 그렇잖아요. 이 대기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많던 CO2들이 다 어디 갔냐면 바다에 녹았어요. 지구에 바다가 생겨나면서 바다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제 수증기, 그다음에 빗물, 비가 내리면서 빗물이 모이면서 처음에 싱거운 바다가 만들어졌는데 그 바다에 이 CO2가 잔뜩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탄산 이온이 돼요. 탄산 이온. 탄산 이온이 되는데 이 바닷물에는 수많은 그 이온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온갖 것들이 이제 녹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도 녹아 있는데 요 칼슘 이온과 요 탄산 이온이 반응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탄산 칼슘. CaCO3. 요거예요. CaCO3. 그래서 요 탄산 칼슘이 그 바다 해양 생물의 골격을 형성하기도 하고 산호라든지 조개껍질. 그런 거다 탄산 칼슘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루기도 하고 얘가 이제 쌓이면서 이게 퇴적물이 돼 가지고 속성 작용을 거치게 되면 암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석회암입니다. 그 유명한 석회암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물에 녹아있던 그 용해된 물질이 가라앉으면서 만들어진 화학적 퇴적암으로 구분해 볼수 있어요. 이게 석회암이고. 그 다음에 NaCl, 암염이라는 애도 있는데요. 암염. NaCl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소금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인데, 이 소금은, 물론 얘는 바다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온의 형태로 녹아 있는데, 바닷물이 증발하고 나면 그 소금 덩어리, 염전에서 우리 막 소금 얻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퇴적물이 돼서 암석이 될 수도 있어요. 덩어리진. 그걸 우리는 암염이라고 불러요. 암염. 그 다음에 뭐 규질 물질, 요런 것들을 퇴적물로 하는 애는 처트. 라고 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화학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화학적 퇴적암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과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요 탄산칼슘이 생물의 골격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물체, 석회제 생물체, 뭐 조개껍질이나 뭐 산호의 그 골격 같은 것들이 뭔가 유해로 남아가지고 걔가 퇴적물이 돼서 또 암석이 될 수도 있거든. 그렇게 만들어진 거 석회암. 석회암은 화학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유기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둘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 체크해두세요. 석회암, 석회암. 둘다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다음 규제 생물체의 그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퇴적물이 되면 처트라는. 처트도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도 되고 유기적으로도 될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석탄. 석탄이, 과거 지구에는 고생대 양치식물이 번성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식물이 잔뜩 묻히면서 이제 대규모 석탄층을 형성하기도 했던, 그래서 그 지질시대를 뭐 석탄기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식물체가 썩어가지고 석탄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를 이제 석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석탄 맞아요. 불 때는 그 석탄 맞고, 이거를 퇴적암의 한 종류로 구분하는 것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아, 그 내가 알던 석탄이 퇴적암이구나. 유기적 퇴적암에 속하는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퇴적암의 종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퇴적암의 종류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이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서 쇄설성, 화학적, 유기적 퇴적암으로 구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이 모래 입자의 크기 정도? 이 입자의 크기가 16분의 1에서 2mm 사이 정도가 모래 입자 크기거든요. 그래서 2mm보다 크면 자갈, 그다음에 16분의 1mm보다 작으면 점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모래 입자의 크기는 하나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적암의 종류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뭐 쉘과 이암을 구분하는 기준도 나와 있기는 해요. 뭐 층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점토로 만들어진 요 퇴적암이 전체 퇴적암의 55%를 이룬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한다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퇴적 구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퇴적암의 대표적인 특징이 층리예요. 이게 뭐냐면, 퇴적암의 특징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층리가 나타난다,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요 정도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층리는 애초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들어지니까 마치 책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그 줄무늬를 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뭐 어두운 색을 띠는 퇴적물이 쌓였어. 그 다음에 밝은 색이 쌓였어.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이 쌓여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던가 아니면 뭐 입자 크기가 달라지던가 뭔가 어쨌든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성분들이 쌓이다 보면 경계가 눈에 보이겠죠. 그 경계를 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사진이거든요. 줄무늬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지층에 단면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뭐 이런 데를 뭐 노두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드러난 부분, 이렇게 드러난 부분을 보다 보면 이런 층리를 이렇게 잘 우리가 관찰해 볼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층리라는 퇴적암에서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이제 이 층리의 종류를 좀 살펴볼 건데 이렇게 그냥 수평과 나란하게 나타나는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층리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지금 층리인데 이게 기울어져 있는 층리도 있고요. 조금 형태가 좀몇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퇴적 구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어진 층리를 우리는 사층리라고 합니다. 이 산은 기울어져 있다 사예요. 모래사가 아니고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 생성되는 과정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모래 입자 크기, 그러니까 사암에서 주로 이 사층리 구조가 좀잘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 모래가 쌓인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모래가 쌓였어. 모래가 그냥 위에서 이렇게 쌓이게 되면, 뭐, 요런 식의 언덕을 이루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겠죠. 그쵸? 그래서 위로 쌓이다 보면 이제 비탈진데 이렇게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하면서 요런 식의 모습으로 모래가 쌓일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가정해 볼게요. 바람이 불지 않고 그냥 위에서 모래가 떨어진다면. 그럼 이렇게 쌓이겠지. 그런데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쌓이냐면 바람이 분다면 얘가 쌓일 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입자들이 뜹니다. 떠서 여기 가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또 여기 있던 입자들이 뜹니다. 또 이쪽에 가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진 줄무늬인 요 사층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 상황 또는 뭐 물이 이렇게 흐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기울어진 줄무늬가 나타날 수 있다. 층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층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물이 흐른 방향 같은 거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지질 단면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의 지질 단면인 거예요. 이 앞면이랑 옆면 다 입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여기 지금 오목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여기서는 물이나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흘렀겠구나. 추정해 볼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냥 수평으로 층리만 나타나네. 근데 옆에서 보면은 또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 옆에서 보면은 여기 또 수평이에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퇴적 구조 공부할 때는 퇴적 구조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운데 이게 입체적인 이런 3차원적인 자료가 나왔을 때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를 하면 되겠고

출제자들이 측리면과 측리면의 수직인 단면, 요거를 비교하게끔 많이 물어봅니다. 사층리 구조는 이 측리면에서, 만약에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내가 여기 서 있어. 이 지역이 사층리 구조가 나타나는지 알수 있을까? 내가 여기 지금 땅 밟고 서 있으면? 여기선 안 보이지. 그치? 이것만 봐서 모르죠. 단면을 봐야지 이 구조가 보입니다. 그쵸? 그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층리는 뭐, 요 정도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수심이 얕은 물밑이나 사막에서 주로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요렇게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목한 방향. 이게 쌓일 때 여러분, 요렇게 경사진면이 있을 때, 요렇게 아래로 오목하게 쌓이지, 이렇게 쌓이진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모습을 보고, 아래로 요렇게 오목한 요 모습을 보고,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지층에 역전이 있으면 어때? 이게 뒤집히면? 그러면 막 요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이렇게 쌓일 수가 없는데, 여기는 지층에 역전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요게 사층리고요. 그 다음, 층리 중에서 점이층리라는 애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무거운 애들, 좀 입자 크기가 큰 애들이 있고,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크기가 바뀌는. 점이층리 구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바다에, 지금 경사진 끝부분.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해저 지형으로 봤을 때는 대륙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륙대. 요 경사진 부분은 대륙 사면이라고 해요. 경사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얕은 부분은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대륙붕 지나서 대륙 사면 지나서 대륙대쯤 되면 이 경사를 따라서 퇴적물들이 우르르 유입될 수 있는 거예요. 입자 크기가 다양한 애들이. 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무거운 애들이 먼저 깔리고 그다음에 오는 애들, 그다음에 오는 애들 순서대로 깔리게 되면서 퇴적이 되게 되면서 요런 식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를 점이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가지는 이 퇴적물의 흐름을 우리는 요 용어도 나올 수 있어요. 저탁류. 낮은 곳에 흐르는 탁한 흐름이다라는 뜻이에요. 저탁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직관적으로는 흙탕물 생각하면 돼요. 흙탕물 퍼가지고 페트병에 넣고 막 흔들어. 그러다 가만히 놓으면 무거운 자갈, 돌멩이들이 먼저 깔리겠죠. 그래서 침강 속도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퇴적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 특징이 속도 차이가 좀 나야 되니까 수심이 어느 정도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심이 깊은 바다, 바다에서 이런 구조가 잘 발견이 되고, 만약에 뭐 잔잔한 호수라고 한다면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은 호수, 그런 데서 잘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점이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지층이 역전이 됐어. 그러면 입자 크기가 큰 애가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지각변동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퇴적 구조죠. 이것도 여러분, 측리면에서 볼수 있을까? 안 되겠지. 이것도 단면에서 봐야겠지. 그죠? 단면에서 확인해 볼수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는 볼게요. 자, 여는이라는 거는 물결 자국이란 뜻이거든요? 이름이 좀 예쁘죠? 연흔. 요 물결 자국이 요 지층에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수심이 깊으면 안 돼요. 이 물결 자국이 남아야 되니까 수심이 어느 정도 얕은 그런 물밑이나 아니면 뭐 모래사막이나 요런 데서 이제 요 여는 구조가 잘 관찰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요 단면으로 보면 요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 만약에 뒤집히면 요렇게 바뀌겠지. 그지? 그런 걸 보고 지층의 역전 여부를 또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은 여는 구조가 안 보이겠지만, 만약에 요게 여기가 깎여 나가고, 만약에 사람이 여기서 있으면 그때는 여는 구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느는 측리면에서도 볼수 있고 단면에서도 볼수 있고 둘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여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건열 구조는 그 쩍쩍 등이 갈라진 모습? 거북이 등껍질?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건조해가지고 건조한 대기에 노출이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쐐기 모양의 구조가 나타나는 걸 건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갈라진 그런 구조예요. 건열.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약간 가뭄난 그 논밭 모습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여 같은 경우는 사암이라든지 여암 이런 퇴적암보다는 셰일과 같은 좀 입자가 작은 진흙으로 구성된 그런 지역에서 건혈이 좀잘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혈은 만약에 옆에서 봤을 때 이런데 역전이 되면 거꾸로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고 또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물밑에서 점토질 물질이 쌓인 다음에 건조한 대기에 노출됐을 때 이런 구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 과거에 이 지역은 건조한 적이 있었네라고 해서 환경을 또 추정해 볼수 있는 그런 힌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퇴적 구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퇴적 구조 왜 공부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사층리 점이층리, 여는, 건혈, 이렇게 네개 살펴봤거든요. 퇴적 구조가 왜 알아야 돼요? 왜 중요해요? 과거에 지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에 뭔가 물이 흘렀던 흔적인데, 뭐라든지, 뭐 예를 들면, 지금 태양계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 지구잖아요. 근데 화성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된다면, 연구가 더 이제 진전이 될수 있는데, 뭐, 건혈이라든지, 아니면 여는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과거에 물이 있었나? 추정해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확장시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알수 없는 과거에 힌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 구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퇴적 환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퇴적이 일어나는 환경에 뭐가 있냐? 선생님이 그 부정압 얘기할 때,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수면 아래쪽은 퇴적이 좀더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해수면 위쪽 육지로 드러난 부분은 침식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헷갈리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여러분 퇴적은 당연히 바다 밑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육지에서도 퇴적은 일어날 순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퇴적 환경은 육상 환경, 그 다음에 해양 환경, 그 다음에 그 중간인 연안 환경,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셋으로 구분하고요. 물론, 해양 환경, 그 중에서도 대륙붕 있죠. 얕은, 수심이 얕은 바다. 그러니까 딱그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그 경계에서 이제 딱 들어온 대륙붕이 전체 퇴적암의 상당 부분을 다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대륙붕이 가장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영역별로 구분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육상 환경부터 좀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 뭐 사실 강이나 호수 이런 곳이 퇴적이 잘 일어날 거예요. 어쨌든 물이 있는 곳에서 퇴적이 좀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물밑으로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면서 조용한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요. 육지로 드러난 부분은 사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뭐 풍화 침식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퇴적이 이렇게 조용히나 쌓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상 환경 중에서는 호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막, 사막은 이제 바람이 이제 퇴적물들을 많이 운반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범람원, 강 주변이에요. 강 주변. 그래서 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어서 퇴적물이 쌓이는 곳을 범람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 시간에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뭐랄까요? 좀 토양이 좀 비옥하다. 그리고 하천 주변에 좀 평평한 곳이다.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러한 퇴적 구조들도 발달할 수 있고요. 특히 호수에서 이 점이층리가 발견된다는 건 수심이 좀 깊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육상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해양 환경으로는 대륙붕.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대륙붕. 파도와 조류의 작용으로 층리가 넓게 발달하고 여는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이 대륙붕에서 상당량의 이제 퇴적암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왜냐면 흘러가다가 이제 잔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쌓이면서 이제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대륙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륙 사면이 있고 대륙 사면이 끝나는 곳이 이제 대륙대거든요. 대륙대에 뭐 점이층리 형성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륙대 넘어가면 이제 심해저 평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깊은 바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해양 환경이에요. 그리고 육상과 해양의 경계가 이제 연안이거든요. 그 연안 환경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냐면 삼각추. 삼각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삼각추. 여러분 요거 델타. 여러분 수학 시간에 많이 쓰죠. 그렇죠? 델타. 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다가 이제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들

쌓이면서 만든 지형이에요. 사층리가 형성될 수 있다. 흐르는 곳이니까. 삼각주 연한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해빙. 이거는 그냥 모래사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바다. 여름에 뭐 해수욕장 놀러 갔다? 거기 다 해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와 그 육지의 경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 해빙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해빙 같은 경우는 뭐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조관대라는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조관대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그 사이 지형, 그 지형을 조관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또 추가되어 있는 게 육상 환경 중에 빙하도 있거든요. 빙하가 어떻게 퇴적 환경이죠? 라는 질문을 할것 같은데, 빙하 그냥 북극, 남극에 얼어있는 얼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이 빙하도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 얼음이 퇴적물을 품고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디서 이렇게 좀 녹잖아요? 그럼 그 퇴적물들을 그 자리에 남겨주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퇴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운반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빙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지에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빙하도 육상 환경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특정 요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이게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거. 그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단 개념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퇴적암의 종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퇴적암에서 함께 잘 나타나는 퇴적 구조들. 그래서 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이 지역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았는지 추정해 볼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했었고요. 마지막 퇴적 환경은 바다만 퇴적 환경이 있는 게 아니다. 육지와 연안 환경도 물론 퇴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개념 체크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완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부근의 암석이 공기, 물, 생물 등의 작용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성분이 변하거나 잘게 부서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풍화라고 합니다. 풍화 현상. 그러니까 바람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공기, 물, 생물. 생물이 풍화시키기도 하고요. 물이 뭐 바위 틈에 들어갔다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바위를 부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모두 다 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감, 사암, 셰일, 이암은 모두 쇠설성 퇴적암으로 구분하죠. 잘게 부서진 퇴적물들로 구성이 되고,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입니다. 주된 입자, 그러니까 평균 입자 크기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고, 측리면이 나란하지 않고 기울어져 나타나는 퇴적 구조는 뭐라고 해요? 기울어져 있다. 사측리. 또 원래는 측리가 나란해야 되는데, 그쵸? 수평 퇴적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맞는데,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아, 여기는 뭔가 물이 흘렀다던가, 그치? 물이 흘렀다던가, 바람이 불었다던가, 그런 흔적이 되거나, 아니면 뭐 지각 변동을 받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측리라고 한다. 물결 모양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거. 이거 뭐예요? 흔적. 연흔이라고 하고요. 연흔의 모습이 요렇게 남는 이유는 사실 요 물입자의 운동 요런 거를 좀 알기는 해야 돼요. 근데 물입자의 운동 방향, 깊이에 따른 뭐 해수의 운동 이런 거는 지구과학 현재 교육 과정에 나오지 않고요. 지구과학 2, 좀더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아, 물결 무늬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 물결 무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층에 남는 거다. 그러니까 수심이 좀 얕아야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다음 퇴적 환경은 크게 육상, 연안, 해양으로 구분한다. 사실 해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워봤고요. 다음에 이제 둘 중에 고르기 문제도 같이 볼게요. 퇴적물은 다짐작용에 의해서 입자들 사이의 공극이 어떻게 됐나? 꾹꾹 다져지니까 공극은 점점점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입자들의 밀도는, 밀도의 정의가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잖아요? 이게 눌리니까, 부피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는 증가하죠.

지폐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 생성된 암석 조각이 쌓여서 생성된 퇴적암. 암석 조각. 풍화 침식을 받은 그 부스러기들. 부스러기하면 쇠설성 퇴적암. 그치? 부서질 쇠 가루 설자예요. 쇠설성 퇴적암. 암염은 어떻게 구분한다? 암염은 여러분 소금이 퇴적물이었지, 그치? 그래서 그 소금이 계속 쌓이면서 속성작용 받아서 돌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화학적 퇴적암이지. 소금이 어떻게 생겨? 바닷물이 증발해서. 그쵸? 녹아 있던 아이들이, 이온으로 있던 아이들이 증발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화학적 퇴적암으로 구분을 합니다. 점입층리는 퇴적물이 쌓일 때큰 입자가 작은 입자보다 먼저 가라앉기 때문에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라앉아 생성된다. 그래서 점입층리는 입자 크기 큰 애들이 밑에 깔리고 그 다음에 크기별로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반대로 나오면 이 지역은 지층에 역전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지각변동 유무를 또알수 있네. 요게 점입층이었습니다.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은 데서 생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삼각주는 퇴적 환경 중에 어디 속하지? 육지일까? 연안일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삼각주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되는 사이, 연안 환경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삼각주라는 용어랑 그 용어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선상지. 이게 이제 교재에 따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출판사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선상지 같은 경우는 이게 부채 선자거든요. 부채 모양,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형을 뜻하는데 선상지는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좀 평평한 쪽으로 이어지는 고 경계에 생기는 육상 환경에 해당합니다. 육상 환경. 그래서 다양한 크기를 가진 입자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거랑 삼각주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OX. 퇴적물이 물리적, 화학적, 생화학적 변화를 받아서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맞죠? 물에 녹아있던 광물질이 침전되어 생성된 퇴적암은 화학적 퇴적암이다. 여러분, 침전되어. 요 표현이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물에 녹아있던 그 퇴적물이 될수 있는 그냥 물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걔네들이 침전. 덩어리 져서 가라앉아서 생기는 거니까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구분하겠죠. 쇠설성도 아니고, 유기적도 아니고. 그지? 화산재가 쌓여서 생성된 퇴적암은 응유암인데, 쇠설성 퇴적암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연흔은 주로 수심이 깊은, 얕은. 너무 깊으면 그 표면의 물결 무늬가 바닥에 남을까? 남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얕은 데서 생기죠. 사막에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왠지 사막은 그냥 바람이 쌩쌩 부는, 모래바람이 부는 그런 지역으로 연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운반된 모래가 특정 지역에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구라는 뭐 모래 언덕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층리 구조도 좀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퇴적작용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X. 해빙과 조간대는 퇴적환경 중 연안환경에 속한다. 네, 해빙이 그 모래사장 생각하시면 되고, 조간대는 여러분 그 서해에 뭐 갯벌 놀러가서 뭐 조개캤다던가 그런 경험 있으면 거기 떠올리면 되거든요.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 둘 다, 연안환경에 속합니다. 맞아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잖아요. 그쵸? 그래서 OX 퀴즈는 요렇게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단답형 넘어가 볼게요. 퇴적물 속의 수분이나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질 물질, 규질 물질, 산화철, 요런 애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지? 교결 물질이라고 했죠. 교결. 그러니까 교가 다리 교그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본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교결 물질이다. 요렇게 통칭하는 용어로 쓰고 있고요. 8번 수심이 얕은 물 밑에 점토질 물질이 쌓인 다음에 퇴적물의 표면이 대기에 노출이 되어서 건조되면서 갈라져서 생성된 퇴적구조. 이거 뭐예요? 건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혈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과거에 뭔가 대기에 노출이 되면서 그 건조한 기후였던 시기가 있나 보다. 그래서 얘가 쩍쩍 갈라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과거 환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르게 연결하게 해볼게요. 퇴적암과 퇴적암의 주요 퇴적물을 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쉬운 문제네요. 자갈, 모래, 점토로 이루어진 암석을 우리는 여감이라고 하고요. 식물체가 주된 퇴적물이다. 그러면 이제 석탄이 되겠고, CaCO3,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거는 네, 석회암이죠. 석회암 같은 경우는 이 탄산칼슘이 생물체의 골격이냐, 아니면 해수에 녹아 있던 아이들이냐에 따라서 화학적일 수도 있고 유기적일 수도 있다. 그 정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념 체크 모두 풀어봤고요. 우리 이제 내신 기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번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퇴적암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지표의 퇴적물은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운반된다. 그치? 물이 당연히 흐르는 물, 유수, 그 다음에 바람. 얘네들이 옮겨주죠. 운반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퇴적물이 쌓이면 다짐작용에 의해서 조직이 치밀해진다.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요. 꾹꾹 다져지면서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밀도가 좀 커진다. 치밀해진다. 이런 표현 쓸수 있고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교결작용을 받은 퇴적 입자들은 서로 붙어서 굳어진다. 그치? 서로 입자 사이가 붙으면서 딱딱한 암석으로 이제 굳어지는 거죠. 퇴적물이 쌓인 후에 퇴적암이 생성되기 전까지 전체 과정을 속성작용. 네, 요 용어가 좀 낯설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하고요. 속성작용이 일어날 때 퇴적 입자와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극의 크기는 줄어들죠. 빈 공간이잖아요. 공극이. 빈 공간의 크기는 꾹꾹 눌리고 거기에 교결물질을 붙여주고 하니까 당연히 작아진다라고 해야지. 그쵸? 공극의 부피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실험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볼게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주요 과정이다라고 했고요. A, B, C 셋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물의 유해가 퇴적물이 되고,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은 뭐 쇄설성 물질이 되겠네. 그 다음에 해수에서의 침전으로 만들어진 퇴적물. 그래서 요 과정이 뭐가 돼요? 이게 속성작용이지. 보기 기억. 석회암은 A 또는 C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석회암은 생물의 유해, 산호라든지 조개껍질 같은 것들 유해가 퇴적물이 될 수도 있고, 해수에 녹아있는 칼슘이온, 탄산이온이 반응해가지고 탄산칼슘 만들 수도 있죠. 둘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B 과정으로 쇄설성 퇴적물이 생성된다. 이것도 맞네. D 과정은 속성작용이다. 이것도 맞네. 정답,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답은 5번. 그래서 이 퇴적암의 종류 구분하는 거. 유기적 퇴적암, 쇄설성 퇴적암,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 구분해 볼수 있는 그런 그림 자료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쇄설성 퇴적물과 퇴적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쇄설성 퇴적물은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생성된다. 맞고요. 여감은 자갈, 모래 등의 퇴적물이 쌓여서 생성된 암석이다. 자갈, 모래. 점토일 수도 있고. 어쨌든, 평균 입자의 크기가 좀큰 거. 그게 여감이었습니다. 맞아요? 자갈, 모래, 모래 입자의 크기가 얼마라 그랬죠? 16분의 1에서 2mm 정도. 그래서 자갈 같은 경우는 2mm 이상이면 자갈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사암은 이암보다 퇴적 입자의 평균 크기가 크다. 그치? 사암은 이암보다 평균 입자 크기 크죠. 모래 정도 입자. 그래서 사암은 만지면 거칠거칠하다고 했고, 이암은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 크기가 당연히 사암이 더 큽니다. CL과 이암은 모두 점토가 쌓여 만들어진다. 네, 퇴적물은 점토. 주된 퇴적물은 점토로 동일하고요. 단지 뭐 층리 유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맞는 설명이고요. 화산재가 쌓여서 처트가 생성된다. 화산재가 쌓이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응회암이 형성됩니다. 처트는 뭐였어요? 처트는 규질 물질. 그래서 규질 생물체,

유해가 유기적 퇴적암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규제 물질이 뭐 침전이라든지 그런 화학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두 가지 다 가능했었거든요. 화산재가 쌓여서 처트가 생성된다. 완전히 틀린 말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까요? 12번. 자, 요거 그냥 이름 적는 거니까 요거까지 보고 남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의 퇴적구조 이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림 보고. 건열이죠? 사층리, 연흔, 점이층리. 그래서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입체적인 그림으로도 볼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진 자료 나와 있을 때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교과서 교재에는, 컬러로 되어 있는 좋은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요 구조, 옆에서 봤을 때, 뭐, 위에서 봤을 때, 뭐, 지표면에 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각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수심이 더 깊은 환경에서 형성되는 퇴적 구조는 다와 라중에 라겠죠. 수심이 어느 정도 돼야 침강 속도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이층리의 경우 수심이 더 깊은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풀고요. 남은 문항과 그다음에 실력 완성 문제, 그다음에 1등급 문제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같이 문제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요 퇴적한 문제들 모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 주시는
1: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빠!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촬영할 이 당시는 조금 꽃샘추위가 있는 때라서 이렇게 두툼한 니트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파트를 시험을 본다면 한참 더워질 여름일 것 같습니다. 계절감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계절감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강의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강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 고비를 넘듯이

뉴턴 운동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물체의 운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한 파트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열역학 법칙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기출을 통해서 어떤 것이 출제되는지 함께 체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만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대로 열역학 과정에서의 그래프의 해석이 주로 출제된다라고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역시 2026학년도 수능 16번 문항인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 부피와 절대온도 그래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열기관이 실제 지금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그리고 D에서 A로 순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A에서 B 과정, 그리고 C에서 D 과정 같은 경우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B에서 C, D에서 A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열기관이 일을 하는 동안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체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주 빈출되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봐야 할 문제 해결의 키를 선생님이 두 가지로 추려놨는데 함께 볼게요. 자, 첫 번째 열역학 과정에 대한 이해라고 가져왔습니다. 열역학제 1법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단열 과정, 등온 과정, 그리고 등압 과정, 그리고 등적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때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어떤 값이 일정한지 어떤 값이 0인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주어진 P 압력, V 부피 그래프에 넣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혹은 기출 문제와 같이 부피, 온도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 PV 그래프로 변환한 뒤 해석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이 과정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열에 대한 물리량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고 열역학 1법칙 그리고 만일 이전 기출 문제처럼 열기관에 대해서 또 함께 물었다면 열 효율을 함께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열역학제 2법칙까지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바로 열역학과 관련된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온도라고 하는 물리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물리량이다라고 해서 방향이 없는 스칼라량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라고 함께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도씨를 쓰기도 하고 혹은 켈빈을 쓰기도 하는데 켈빈에서는 절대 온도는 내부 에너지에 비례하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 볼게요. 물체의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해서 결국 에너지의 한 형태인데 열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이것의 단위는 아래 제시된 대로 칼로리 혹은 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물리학 원 수준에서 열의 이동에서도 열 에너지, 이동한 열 에너지의 양인 열량의 단위는 줄로 통일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열이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두면 저절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행위, 어떤 에너지를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아래 열 평형 상태 보도록 할게요. 고온의 물체, 그리고 저온의 물체처럼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붙여놓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붙여놓았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림에 표기된 것처럼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동이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동이 없다? A와 B의 온도, 열 에너지의 양이 같아졌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열평형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를 그래프로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고온의 물체 A에 해당하는 것, 저온의 물체 B에 해당하는 물체, 온도가 다른 이두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붙여놓았다라고 하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쭉 이동을 하여 둘의 온도가 같아져서 고온에서 저온, A에서 B로 열의 이동 상태가 없어지는 이때를 그래프에 표기된 것처럼 온도가 같은

열평형 상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본 내용 바탕으로 또 한 장 넘어가서 다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제 기체보다는 이상기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습니다. 기존 바로 전 단원에서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열역학 단원에서 기본 전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읽어볼게요. 분자의 누구를? 부피를 무시할 수 있고 충돌하는 동안 에너지 손실이 없는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이 매우 낮고 온도가 매우 높고 혹은 밀도가 매우 낮은 실제 기체를 이상기체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부피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얘기 한번 끌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어떻게 표기했어 이전까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라고 표기를 했었죠. 자, 부피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해 보자란 얘기예요. 결국 이상기체의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에너지로 취급해보자 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야 밑에 내부에너지 볼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압력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식대로 단위 면적 단 힘을 얘기해서 단위는 일반적으로 파스칼을 씁니다.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문자를 많이 쓰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F라고 하는 문자를 많이 써서 결국 P라고 하는 것은 A분의 F라고 표현을 하거나 F라고 하는 것은 PA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볼게요. 내부 에너지 U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상기체라면 위에서 부피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취급하자라고 했잖아요. 뭐를 무시한다?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해 보자란 얘기예요. 누구일 때? 이상 기체일 때. 자,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비례하는?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앞에서 온도라고 하는 것은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온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역학 일법칙을 얘기할 때 둘을 많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 얘들아. 직관적으로 내부 에너지라고 묻지 않는다면 그냥 기억력 디귿 보기에서 아 온도라고 고치고 풀면 조금 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와닿아요. 자, 그러니 거의 비례하는 값이니까 같다라고 생각하고 치환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체가 하는 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피스톤 안에 기체가, 이상기체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선생님 만약에 열을 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열을 가하면 기체는 팽창합니다. 자, 팽창한다? 여기 있는 피스톤을 밀어내는 일을 한다란 얘기예요. 기체가 영차영차 밀어줬다란 얘기야. 그때 밀린 피스톤의 길이를 델타 L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더 정의를 해볼게요. 이 피스톤의 단면적을 선생님은 지금부터 A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스톤을 미는 힘을 F라고 놓도록 할게요. 무엇을 구할 거냐? 바로 위에 주어진 것처럼 기체가 하는 일을 구할 거예요. 자, 기체가 한 일. 기체든 사람이든 한 일은 물리적으로 정의가 같아야 돼. 자, 그러면 결국 한 일, F, 피스톤이 이동한 거리, 델타 L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위에서 기체는 아주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색이기 때문에 압력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했어요.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쓰여진 것처럼 힘을 압력과 면적의 곱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힘 썼지만 여기 압력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고쳐질까, 얘들아? PA. 여기에 델타 L이라고 되겠죠. 자, 여기서 살짝 바꿔볼게요. P에 A에 델타 L. 자, 이제 그림으로 볼게요. 밑 면적의 높이. 이거 뭐가 될까, 얘들아? 부피가 되겠죠. 어떤 부피? 원래 있던 피스톤에서 쭉

쭉 피스톤이 밀어내고 변화된, 늘어난 부피가 되는 거야. 기체가 열심히 밀어낸 실제 한 일에 해당하는 그때의 부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P의 델타 V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역학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기체가 한 일의 양이 됩니다. 자, 1에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을 이동거리 그리고 한 힘, FS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지만 기체가 한 일을 얘기할 때는 열역학에서는 압력, 누구? P, 부피, V에 해당하는 P, 그 V 그래프로 많이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PV 그래프에서 아래 구한대로 그래프 하단의 면적은 축과 세로축과 가로축의 물리량의 곱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면적에 해당하는 이 값이 바로 기체가 한 1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처럼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한 일의 양이 0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일을 한다라고 볼 거예요. 자, 그럼 부피가 반대로 감소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한 일의 양이 0이다. 이전보다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기체를 압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을 한다, 일을 받았다. 선생님이 꽤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판다, 받았다, 말장난 같았거든. 내가 직접 피스톤을 밀어냈다, 내가 힘을 썼느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한다라는 것은 부피가 늘어났다. 이와 반대는 받았다니까 부피가 감소했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면 가장 처음엔 하나만 먼저 기억을 하고, 반대의 경우는 거꾸로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으니까 위에 거 먼저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이 그래프의 면적을 이용해서 바로 기체가 한일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의 강의는 어떤 것 기반이다? 수능특강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다 수능특강 교재에 있으니까 한 페이지씩 잘 따라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래프를 책에 표기된 대로 가의 경우라고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경우. 세 번째, 다의 경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교재에 표기된 대로 이때 압력 P1. 이때 압력 P1. 이때 압력 P1. 자, 가 같은 경우는 압력이 P1으로 일정한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부피는 V1에서 V2로 증가한 상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 하단의 면적은 깔끔한 직사각형이야. 그래프 하단의 면적은 뭐와 같다? 한 일의 양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때 일의 양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P1에 V2-V1에 해당하는 값을 곱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이 P1에서 P2로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압력이 일정하게 감소한 경우가 아니야, 얘들아. 뭐 온도가 일정한 거나 다른 물리량이 일정하게 감소했다. 특별히 온도가 일정하게 감소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 중학교 때 학습한 PV라고 하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곡선을 따라서 등운선이라고 하는 곡선을 따라서 압력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나의 그래프는 가처럼 매끈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확한 사각형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다라는 것은 값을 명확하게 너네한테 구하라고 묻지 않겠다라는 의지야. 무엇을 묻냐, 그러면, 자, 요렇게 직선을 그어서 이 사각형의 면적보다 작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정확한 면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물리량의 변화가

이 경우도 사실은 일을 한다 라고 표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 경우 보도록 할게요. 다는 부피가 V1으로 일정한 경우입니다. 자, 그 사이 압력은 P1에서 P2로 감소했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피의 변화량의 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압력이 뭐 일정하든 뭐 증가하든 감소하든 다에서 한 일의 양은 0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한 일의 양은 누가 가장 크다? 가가 가장 크고, 그리고 나, 다가 가장 작다라고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그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 그래프를 주었을 때 무엇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비교하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연력학 1법칙 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1법칙은 넓은 의미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 쉽게 생각하면 먹은 만큼 살이 찌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은 에너지가 어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걸 그대로 식으로 표기를 한다면 흡수한 열량, 이것은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한 일의 양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을 만약에 일이 아니지 얘들아. 열량을 방출하면요. 똑같아. 방출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 혹은 변화량과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말고 외부에서 받은 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등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뒤에 그래프 해석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그래프, 미안 얘들아, 식 쓰시고 아래 그런 부호와 물리량의 0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EQ, 열량의 부호가 플러스였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열을 흡수했다라는 의미야, 얘들아. 헌데 마이너스였다라고 얘기하면 열을 밖으로 방출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지막 0. 이 값이 0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외부로 해서 들어오거나 흡수하거나 방출된 양이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열이 차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줄여서 단, 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열이 차단되어도 내부 에너지 변화 있을 수 있어요. 부피 변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내부 에너지와 한 일의 양 혹은 받은 일의 양의 변화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단열 과정이라고 뒤에서 정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선생님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뭐로 취급하라 그랬지 얘들아 아까? 내부 에너지라는 것을 온도로 생각해 보세요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걸 뜻해요. 뭐 그렇게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시험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묻는 경우는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엔 다르게 쓸게요. 어떻게 쓸 거냐? 온도가 어떻게 됐느냐?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이 변했는데 플러스가 됐다, 올라갔다, 증가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온도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됐다, 온도가 내려갔다, 감소됐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올라감, 내려감. 자, 그리고 마지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다. 자, 이 말은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쓸 수도 있고 혹은 내부 에너지를 온도로 읽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온도 일정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온도가 일정하다. 시간이 지나도 그 온도가 같다. 같다 한 글자로 우리 등이라고 썼었죠. 그래서 등 온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일정한 0인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W 한 1의 양 볼게요. 1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양의 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그래프 얘기한 것처럼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일의 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양이 0인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하단을 잠깐 쓰면 일은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의 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압력이라고 하는 값이 0이 되진 않고

부피의 변화량이 0이 될때이 값이 0이 되어서 결국 한 일의 양이 0이다라는 얘기는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뜻해요. 자, 부피의 변화가 없다.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가 계속 같다. 같다. 한자로 이번에도 등. 부피. 체적이라고 해서 등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 과정별로 어떤 것이 0인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다른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선 사실 얘들아, 외울 건 외워야 돼. 외우고, 이제 그 다음 이걸 그래프에 하나씩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 바로 주어진 대로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 적용해 볼게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 선생님이 지금 곡선을 표기해 뒀는데, 곡선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PV는 누구의?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자, 그러면 임의를 뚝 잘라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경우 부피는 위의 점선, 아래 점선 서로 같아. 이 값이 일정하다는 상황이야. 자, 그러한 상황에서 위의 점선이 아래 있는 점선보다 압력이 더 큽니다. 자, 이 값이 더큰 상황이야. 자, 그리고 V가 일정. 자, 그렇다면은 이 둘의 곱에 비례한 온도는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위에가 더 크다. 그래서 실제 이 노란 점선을 우리가 등온선이라고 부르는데, 등온선은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고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나온 대로 아래 있는 점선, 등온선 온도 T1, 위에 있는 등온선을 T2라고 얘기했을 때 보자마자 체크해야 될 것은 이건 거야. 언제나 T1보다 T2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우리 각 과정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얘기할 과정은 등. 앞 과정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뭐가? 같다란 얘기야. 여기서 얘기하는 압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뜻합니다. 자, 그럼 어떤 상태냐면 임의의 일정한 압력 P1이라고 하는 이 값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요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V1, 부피가 V2로 부피가 커지는 팽창하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걸 줄여서 등압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자, 팽창하는 경우가 있다면 부피가 거꾸로 V2에서 V1으로 B에서 A로 가는 과정도 있겠죠. 그건 직접 해보고 우리가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고 우리는 팽창하는 경우만 보도록 할게요. 자, 팽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말은 열역학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다라고 하는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자, 내부 에너지 계속 뭐로 생각하자? 온도로 생각하자. 라고 얘기하면 온도가 A에서 B로 가는 이 과정에서는 온도가 T1에서 T2로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 온도의 변화량은 양의 값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온도의 변화량이 양의 값이면 위의 식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피는 V1에서 V2로 증가했기 때문에 한 일의 양도 양의 값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열은 어떻게 돼야 되더라? 등식을 이루려면 우변이 모두 플러스이려면 좌변도 플러스여야 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다? A에서 B 과정으로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팽창하려면 열을 밖에서 플러스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열을 흡수하여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렇게 표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등압 팽창. 반드시 스스로 등압 수축. 뭐 이런 것들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 해보시고, 그 다음 경우 등적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적이라고 하는 것은 체적이라고 얘기해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부피가 편의상 V1으로 고정된 과정이다. 이렇게 볼게요. A에서 B로 향하는 과정.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상

이때의 압력을 P1, 이때의 압력을 P2 이렇게 볼게요. 무슨 과정 계속 얘기하는? 같다. 최적의 등적 과정인 거야. 자,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팽창한다, 수축한다란 말을 쓰지가 않아요. 대신에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열했다 혹은 냉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 가열인지 냉각인지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열역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뒤에 등적 과정, 부피가 V1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이 0이다 라고 쓸수 있죠. 이때 온도는 T1에서 T2로, A에서 B로 증가했어요. 자, 그럼 내부 에너지, 온도의 변화량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역시 양의 값을 갖겠죠. 자, 그리고 식을 한번더 정리를 하면 Q라고 하는 값이 누구와 같아?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값이 양이니까 옆에 표기한 것처럼 열의 양, 열량도 양의 값을 갖고 이 경우 열을 뭐 한다? 흡수한다 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열을 흡수한 양. 얘는 뭐와 같아?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요렇게까지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기억에 뭐 A에서 B 과정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얼마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흡수 혹은 방출한 열량을 기출 문제처럼 제시하면서 이거 너쓸수 있어? 둘이 같은 거알수 있어? 라고 묻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언제나 기본식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적 과정, 그중에 등적 가열되는 과정까지 봤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등압, 등적 했으니까 이번에는 등온 과정 보도록 할게요. 자, T1, T2 그대로 쓰고. 자, 등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같다라는 의미인데, 이때 온도가 같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이 등온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움직일 때 부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그려지는 거야. 자, 그때 여기가 A, 여기 B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부피와 압력이 그래프상에도 직관적으로 변화된 걸볼수 있을 텐데 자, 압력 P1, P2, 부피 V1, V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도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썼을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바꿔서 온도의 변화량은 온도가 같다라고 해서 0. 결국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은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양의 값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Q는 한 일의 양과 같아서 일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일을 하려면 밖에서 열을 흡수해야 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전과 동일하게 흡수한 열량은 뭐와 같다? 자, 이 값은 기체가 한 일의 양과 같다. 자,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럼 이거 하나만 써볼까, 얘들아? 등온 압축. 부피가 작아졌다라는 의미. 자, 이 경우 여기 그대로 적용해서 써볼게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인 것은 같고, 누구? 부피가 감소해서 1을 받았다라는 얘기야. 그럼 열량도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때 방출한 열량이 뭐와 같아야 된다? 이 값이 받은 1의 양과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결국 이것들이 다 기역니은 디귿에서 만약에 우리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신다? 바꿔서 낼수 있는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체크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 과정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프에 따라서 쭉 해석이 가능한데 이거 하나 외워줘야 될 과정이 있어요. 바로 단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단열 과정 역시 팽창하는 경우를 표현할 텐데 그래프로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때가 A,

내가 B라고 했을 때 아까 하단에 있는 이 등운선을 T1, 위에를 T2라고 얘기했을 때 등운선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단열 부피가 V1에서 V2로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압력 P1, P2 쓰고 하단에 또 식을 써볼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이 차단되었다는 의미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이 없어서 이 값이 그대로 0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0이라고 하는 값이 델타 U 플러스 W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델타 U는 마이너스 W다라고 되겠죠. 이 말은 만일 이 온도 변화량이 플러스였다라고 얘기하면 한 일의 양은 음의 값인 거야. 그럼 선생님 말 지금 잘못한 거지. 아,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이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역으로 만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음의 값, 온도가 어떻게 되는 경우?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 값이 양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일을 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실제로 온도가 T2에서 T1으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음이 되었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래프에 표기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표기가 되었을 때 얘들아 어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온도는 내려가고요. 압력은 내려가요 라고 쓰는 거예요. 압력 P1에서 P2로 내려갔잖아. 온도 T2에서 T1으로 내려갔잖아. 자, 그럼 역으로 B에서 A라고 하는 과정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면 단열 압축이 되면서 어떻게 돼? 단열 압축일 때는 온도가 T1에서 T2로 이번에 올라가고 압력도 P2에서 P1으로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과정은 웬만큼 얘들아 그래프 해석하면서 할수 있는데 이 단열 팽창 수축하는 과정에서 팽창 수축하는 이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변화는 외우고 갈게요. 선생님이 진짜 암기를 싫어하는데 몇개 외우라는 건 있거든? 그건 진짜 꼭 외워달라는 거니까 꼭 외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역학 1법칙의 모든 과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열역학 2법칙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열심히 한 일은 열이 될수 있다란 얘기야. 하지만 모든 열량을 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뭐 증기기관에서 열을 뿜어내서 기차를 움직이는 일을 했다라고 할때 열은 주변으로 퍼지잖아, 얘들아. 그래서 내가 가한 열량 전부가 일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한쪽 방향으로는 가능하지만 양방향이 불가능한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B가 아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라서 가역적인 과정은 뭐야, 얘들아? 양방향이 모두 가능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의 자연 현상은 이러한 가역 과정이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비가역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그림처럼 잉크를 한 방울 탕 떨어뜨리면 잉크가 퍼지지, 퍼진 것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런 비가역 과정 덕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열기관 얘기예요. 자, 고열원. 열을 가해서 이 열은 일을 하고 주변으로 열을 방출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나 온도는 위에 표기된 것처럼 T1, 고열원의 온도가 저열원의 온도보다 높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열, 열에너지의 양에 해당하는 Q1, Q2를 비교한다면 역시 고열원에서 열량이 크고 저열원에서 열량이 작다라고 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열기관이 조졌다는 얘기는 열을 가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일을 잘해라고 하는 열 효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열 효율은 가한 열량 분의 실제 한 일의 양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가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없어지지 않아야 돼서 이렇게 등식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열

에 의해 한 일의 양은 Q1-Q2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식은 그대로 Q1분의 Q1-Q2라고 쓸수 있고, 이건 다시 얘기하면 1-Q1분의 Q2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때 안타깝게 효율이 100%면 좋겠지만 100% 일을 할수 없고 반드시 일부의 열이 남아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으로 흩어진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열 효율은 100%에 해당하는 1이 절대로 될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서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은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 역학체 2법칙 그리고 열 기관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바로 우리가 문항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수능 테스트 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뭐가 주어졌어, 얘들아? 부피, 압력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A, B, C, A로 지금 열역학 과정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이 표에서 각 과정별 내부 에너지 증가량 또는 감소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뇌 선생님이 주어진 것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A, B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에서 A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니까 등 앞과정. 그리고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C에서 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4배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한 일의 양 편의상 4W라고 쓴다면 C에서 A 과정에 받은 일의 양은 W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 표를 얘기해 보지. 자, 이런 표가 나왔다.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표기해 볼게요. 내부 에너지 증가량 또는 감소량이기 때문에 앞에 잘라서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는 Q를 쓸 거고 뒤를 잘라서 W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뭐부터 채우냐? 0이 되는 분리량부터 채우면 좀 쉬워져. 볼게요. A에서 B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열이 차단된 과정이니까 이 값이 0인 거야. 자, Q는 0은 60과 누구? 한 1의 양의 합과 같다. 기본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W 프라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A에서 B를 얘들아 생각해봐. 단열? 무슨 과정이야, 얘들아? 압축되는 과정이죠. 뭘 보면 압축이죠?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크잖아. 부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압축되는 과정인 거야. 자,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제발 외워! 라고 했죠. T 증가. 압력 증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T가 증가했다.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이에 비례하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변화량은 0보다 큰 값이다라고 보겠죠. 자, 그렇다면 60이라고 주어진 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은 증가한 플러스와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60 플러스 W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값이 0이 돼야 된대. 어머, 어떻게 해야 돼? 이 W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값이 뭐가 된다 그대로? 마이너스 60 줄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결국 A에서 B 과정에서 밖에서 해준 일, 받은 일의 크기가 60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열역학체의 1법칙으로 구해낸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B에서 C 과정, 뭔지 모르겠지만 이 표를 보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다라고 합니다.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다. 온도의 변화가 없다. 무슨 과정이다, 사실? 등, 온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B에서 C는 부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등온 팽창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겠죠. 자, 그럼 등온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그대로 표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등온 팽창을 하는데 그때 한 1이 그래프에 표기한 것처럼 누구와? 4W와 같다라고 얘기했고, 일을 했다,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호를 플러스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 플러스 4W는 Q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제 B에서 C 과정에 흡수한 열량의 크기는 누구와 같아야 된다? 열역학체 1법칙에 의해서 4W와 같아야 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C에서 A 과정 보도록 할게요. 등 앞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기억, 내부 에너지가 변화한대. 자,

이 값이 증가한지 감소한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 등온선을 그릴 수 있잖아, 얘들아. 자, B에서 C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고 얘기하는데 등온선을 A와 C는 동일하게 그릴 수 없는 A가 부피축을 따라서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A의 등온선은 누구보다 B와 C보다 아래쪽에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볼수 있고 결국 이 위에 있는 등온선이 아래에 있는 등온선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A의 온도가 C의 온도보다 어떻다? 낮은 거예요. 자, 그럼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억의 부호는 그대로 마이너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일의 양은 그 크기 W라고 얘기했는데 부피가 어떻게 됐어? C에서 A로 감소했으니까 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음의 값을 갖겠죠. 자, 그러면 Q라고 하는 이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한 일의 양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데 우변에 해당하는 이 둘의 값이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좌변에 들어갈 이 Q의 값도 음의 값이 돼서 C에서 A 과정에 실제 일은 받았다라고 해서 Q, 마이너스 Q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Q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Q 프라임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채웠으면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은 60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얘들아? A에서 B가 된 후에, C가 된 후에 다시 A가 되는 거야. 어머, 되돌아왔어. 되돌아왔다? 원래 나의 온도가 되었다. 나의 위치가 되었다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A에서 B 과정의 내부 에너지는 60만큼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B에서 C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었고, C에서 A, 원래대로 되돌아왔다라고 얘기하려면, 증가한 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야. 몇?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역의 값은 뭐가 된다? 그대로 60이라고 하는 값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역의 60보다 작다가 아니라 62다가 되어야 돼서 오답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160줄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 가장 첫 번째 줄에 아주 중요한 물리량이 있어. 이 문항이 사실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 한 열역학 1법칙, 2법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이 문구 하나를 이용해서 열효율이 8분의 3이었다라는 걸 이용해서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열효율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8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한다? 흡수한 열량분의 한 1의 양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A, B, B, C, C, A 중에 열을 흡수한 경우는 딱 하나야. 어디? B에서 C 과정. 열의 출입이 없어요. 열을 방출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4W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열 효율. 한 1분, 한 일이 아니죠? 흡수한 열량분의 누구다? 한 일의 양이기 때문에 총한 일의 양은 이세 개의 값의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60, 플러스 4W, 마이너스 W니까 플러스 3W라고 되겠죠. 자, 그럼 총한 일의 양은 옆에 쓴다면 3W 마이너스 60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서 W라고 하는 이 값은 그대로 계산하면 40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 니은에, B에서 C 과정의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4W이기 때문에, Q, B, C에서 흡수한 열량은 4W가 돼서, 결국, 4 곱하기 40, 한 160줄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도 그대로 이번엔 정답 체크를 하고,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A에서 B 과정에서가 C에서 A 과정에서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받은 일 그대로 이표 체크하면 되니까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C 과정에서의 한 일, 받은 일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받은 일 60줄, B에서 C 과정에서의 한일 160줄, 그리고 C에서 A 과정에 받은 일 40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B에서 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160줄. 그리고 C에서 A 과정에 방출한

연량 어떻게 될까 얘들아? 둘의 합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10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우고 다시 이제 볼게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A에서 B 과정, 60줄이죠. C에서 A 과정, 마이너스는 계속 받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기는 40줄이 되어서, 자, 둘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A에서 B 과정에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서 디귿은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기를 쭉 다시 하면 니은과 디귿이 정답인 이 문항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항에서 찾고 있는 물리량만 체크를 해도 되지만 이 물리량을 모두 체크를 하면은 사실 더 다양한 보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시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 잠깐 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3점 테스트 5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온도와 부피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학습한 대로 이 그래프보다 편안한 것이 바로 PV 브레이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PV 그래프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여기 방출한 열량, 흡수한 열량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한 일의 양을 구할 때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충분히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푸는 것이니까 직접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수강후기 잘 남겨주세요. 자, 오늘 해야 될 얘기 마무리 접어보도록 할게요. 열효율이 100%인 기관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풀면서 모든 문항을 다 맞을 순 없어요. 오답도 잘 정리하면서 모두 내 에너지로 흡수한다면 한 단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이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30강에 도달했습니다. 수능특강에서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있지만 30강까지 올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꽤 많은 공부를 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랍어의 끝이 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 적어도 여러분이 탄탄한 기초는 갖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까요? 19과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좀 낙심하기보다는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1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카이파 카나 트레헬라투카일라 오르둔. 예, 그러면 요르단으로의 너의 여행이 카이파 카나트 어땠었니? 그리고 카나트 레헬라티 필 오르둔 라이아탄. 카나트의 수로가 서수로가 목적격이라는 건 알죠? 그래서 레헬라티 필 오르둔 라이아툰 이런 문장에서 과거 시제를 넣어버리면 카나트 라이아탄 이렇게 됩니다. 요르단에서의 나의 여행은 라이아 멋졌어, 어우 훌륭했어, 대단했어 이런 말이에요. 주르투 아마키나. 아마키는 나칸의 복수인데 이격이에요. 이런 형태의 단어들은 전부 다 이격입니다. 마다리스, 마카티브, 아마키노, 따마티모 같은 거 전부 다 같은 패턴이에요. 언어 패턴이 아마키노, 마다리스, 마카티브, 따마티모. 전부 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같은 패턴의 복수 형태들 또는 단어들은 전부 이격이에요. 그래서 아마키나 마슈후라탄. 예, 여기 탄인이 없죠. 이격 형태면은 탄인이 안 나타나요. 아마키나 마슈후라탄, 유명한 장소들을 주르트 방문했다. 나 유명한 장소를 방문했어. 예를 들어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알바트라와 제라시, 페트라하고 제라시 같은, 페트라하고 제라시 같은, 와 아칼투 아트 이마탄 라디다탄. 또 다음의 복수예요. 다음의 복수. 다음의 복수인데 이것이 아트 이마툰이에요. 다음 아트 이마툰. 아트 이마탄 라디다탄. 자, 아마킨이나 아트 이마나 전부 다 사물의 복수예요.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 아닌 것의 복수 형태는 뒤에 수식을 뭘로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 단수형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도 마슈후라탄, 라디다탄 전부 다 단수 취급했어요. 복수 수식어를 단수 취급해서 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마키나 아트 이마탄 라디다탄.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아칼투를 써야 되지, 이렇게. 아칼투. 예를 들면, 알만사프, 맨사프라든지, 요르단이니까 맨사프, 잔치 음식 유명하죠? 왈 팔라필라. 팔라필은, 예, 병아리 콩을 갈아서 튀겨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랍 식당 가면 어디나, 아, 조그맣게, 한 뭐, 500원짜리보다 좀큰 동전 크기에, 약간 기름에 튀긴 그 병아리 콩 요리가 있습니다. 그럼 뭐, 보통 빵에 으깨 먹거나 이러는데, 그럼, 자꾸 침이 고여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예, 만사프나 팔라필과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럴 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일라 어디까지, 알라 어디 위에, 미슬라 정답이 3번이죠. 이거 정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아마아마 어디 앞에 하타. 불행하게도 이 문항에서는 하타도 가능해요. 예, 하타 가능한 게 유명한 장소를 페트라와 제라시까지도 갔었다. 가능해요. 문맥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타 알만사프 왈팔라필. 5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답은 가장, 여기 가장 알만, 그래서 여러분 가장이란 말을 넣으세요. 여기다 가장. 가장이라고 넣었다면 미슬라가 제일 가장이고, 가장이 없다면 5번도 답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타도 가능하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걸 깜빡하고 이렇게 표시를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인데, 가장을 넣어서, 여기 가장을 넣어서 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뭔지 모르겠지만, 타타샤라포 시파라틀 이마라티야 라다 코리아. 한국에 있는, 라다는 어디에 주재하는 이런 말이에요. 주재하는. 한국 주재, 한국에 있는 이마라트 대사관, 에미리트 대사관은 타타샤라프 비,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타타샤르라프는 자동사예요. 영광스럽다. 무엇으로? 비를 가지고 나우와티쿰,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뭐 반갑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일라 호두르, 이렇게 호두르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일라 호두르 에티팔 비 야우멜 임라트 알라미.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을 ratify be 그러면 기념하는 거예요. 세계 여성의 날 기념하는 것에 참석하시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잘 썼습니다. 호두. 와달리카. 그리고 그것은 야우마 아사마니아 마리스 아마 알페인 와 시타툰 와시린 릴밀라드. 2026년 4, 5월 마리스는 3월이에요. 3월 5일이죠. 3월 5일입니다. 아사투 사디사타 마사안 저녁 6시고요. 피푼두쿠 세울 서울 호텔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것이 뭐겠습니까? 초대장이죠. 초대장. 그래서 나와툰 다우라툰 초대장입니다. 다우라툰은 돌아오고 돌아오는 회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다우라가 이제 뭐 1회, 2회 뭐 이런 식으로 마리드 전시회. 바그나마즈 프로그램이고요. 5번 자왈사파르는 여권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다우라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안내문에 언급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스부 아사카파틀 코리아 한국 문화 주간이라 갖고 예뭐뭐 코리아 컬처 위크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옷도 입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뭐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뭐 문화 경험 체험 행사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자, 야두오쿰 마르카 사카필 코리 피 미스라 이집트에 있는 한국 문화원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두오쿰 일라 어디로 초대해요? 호두르 항상 이렇게 호두르 들어와야 돼요. 호두르 메하르잔 우스보 사카사트 코리아 한국 문화 주간 축제에 참석하시도록 예, 잘 썼죠. 호두르 참석하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테리흐는 역사 또 날짜예요. 민 사마니아 다아시라 일라 아르바와 이슈린 이렇게 하거나 또는 미네 사미나 아셔라 일라 라비아와 이슈린 이렇게 쓸수 있어요. 서술을 썼다면 여기 민을 넣어서 얘기해야 돼. 민 서술을 썼다면 민 마유 그러면 5월달 중에서 18번째와 24번째 날 이렇게 되거든요. 5월달 중에서 18번째 날부터 24번째 날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서술을 쓰면은 여기 라비아와 이슈린 쓰면 민을 써야 되고요. 기술을 그냥 읽으면 사마니아 다아셔라 일라 아르바 이슈린 마유 그냥 기수 읽으면 쭉 읽으면 됩니다. 훨씬 쉽죠? 근데 기수는 사실은 구어체예요. 말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알파이니, 와, 시타틴 와 아이슈리나. 예, 물론 이제, 알밀라디, 또는 릴 밀라디. 2026년 5월 18일에서 24일. 알마칸, 장소는 다르 오베라 알메스리아. 예, 오페라 하우스죠. 이집트 오페라 하우스. 네, 자말렉이라는 곳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언급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다. 날짜, 18일에서 24일 맞죠? 시간은 안써 있죠? 문의처 없습니다. 초청 기관 예, 마르카 사카필 코리 피 미스라. 그 이집트에 있는 주 이집트 한국 문화원 초청 기관이 있죠? A와 D가 언급되어 있네요. A와 D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카이페 카나 사파루카 엘라 투니사. 자, 이렇게 카나 빼보고 얘기해 봅시다. 카이파 사파루카 엘라 투니사. 튀니지도에 너의 여행은 카이파 어때? 지금 현재 튀니지 여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튀니지 여행 어때?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여행 갔다 왔어. 갔다 와서 물어보려면 튀니지 여행 어땠어? 카이파 카나 어땠어? 과거가 들어갔죠. 시제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조동사 카나를 넣어줬습니다. 카이파 카나 사파루카 일라 투니사. 카나 해놓고 목적격 수로가 들어가야 돼요. 목적격 수로. 목적격 수로가 들어가는 이유가 카나 동사가 이게 보조동사예요. 보조동사 여러분 배운 거는 카나, 라이사, 아스바하 세개 배웠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세개 배웠어요. 카나, 라이사, 아스바. 카나는 무엇뭐 이었다. 아스바하는 무엇이 되었다인데 무엇이 이었다고 마찬가지예요. 라이사는 무엇이 아니다. 이세 개의 동사는 보조 동사예요. 사건과 시제가 같이 사건과 시간이 나타나지 둘다 나타나야지 정상적인 동사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이건 보조 동사지 정상적인 동사가 완전 동사가 아닙니다. 카나 라이사 아스바가 그런 거거든요. 이런 동사들은 뒤에 오는 수로를 목적격으로 지배해요. 그래서 뒤에 목적격 수로가 옵니다. 그래서 가나 뭐뭐뭐 하고 해야 되죠. 쥐던 매우

메모했다. 이렇게 A가 카이파 세쿠늘 자우 가단 내일 날씨가 카이파 어떨 것 같아?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 세쿠늘 자우 여기도 목적격 수로가 되겠죠. 목적격 수로. 예. 목적격 수로가 들어가야 돼요. 세쿠늘 자우 뭐뭐뭐 가단. 그러면 내일은 어떤 날씨일 것 같아? 날씨가 어떨 것이야? 그러면 여기 매우 좋았다. 저미일 아니겠죠? 저미일란. 사파로 저미일란. 매우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좋은 여행이었다. 여기도 저우 저미일란. 날씨가 좋을 것이다. 2번 저미일란. 목적격 수로로 와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둘다 사파르나 저우나 남성형이죠. 그래서 저미일라타는 안 되고요. 저미일란이 됩니다. 5번, 6번. 이 문항을 보세요. 편지글이네요. 다음 편지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빌 아지즈, 친애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쓰겠죠. 케이프 하루크,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 당신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크투블 라크, 당신에게 이 글을 씁니다. 하디히 리살라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서? 민 시울, 서울에서 이 편지를 드려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스쿠눌 아나, 아스쿠눌 아나, 그럼 지금 저는 살고 있어요. 어디에? 피 바이트 사디킬 고리. 나의 한국인 친구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온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드리는데 저는 한국 친구네 집에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주르투 암시. 주르투. 나는 방문했습니다. 암시. 어제 가스라 경복궁에 갔다 왔어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알 왈야우마. 오늘 사 아주르 마타플 한글 알왔다니. 마타플 한글 왔다니야. 그러면 국립 한글 박물관을 갈 거예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글 박물관 잘 몰라요. 나도 두번딱 가봤는데 한글 박물관이 국립 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가보면 되게 그 한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은 가끔 오더라고요. 가보면 볼수 있어요. 아주르 마타플 한글 왔다니. 한글이 그러니까 한글이 한국 어 훈민정음 그 한글이에요. 한글. 근데 거기에도 전과사를 붙인 걸볼수 있어요. 한글이 한국인의 글 해갖고 그냥 한글 해갖고 고유명사 같은데 아랍 사람들은 여기다 전과사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전과사 붙여서 처음에 이상해했습니다. 남산에도 붙여요. 자발 알안 남. 한강도 자발 알한 이렇게 붙이는데 그 붙이는 건 설명을 잘 못하는데 붙여야 된대요. 근데 한글도 그래서 붙인 거예요. 마타프 알 한글 왔다니 국립 한글 박물관에 나는 저는 오늘 갈 거예요. 사 아르지아 엘랄 카히라티 카이로로 돌아가겠습니다. 사 아르지아 언제? 피사 아사디스 이렇게 민이 들어가면 아사디스 이렇게 피 사디시 في السادس من ديسمبر القادم 오는 12월 달 디셈버는 고유명사거든요. 달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그죠? 보통 줄리어스 시저 같은 사람이 줄리어스 율류가 들어갔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왕 이름 황제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왕 이름들이 들어간 그 이제 이게 많아 갖고 신이나 왕이 많아서 전부 고유명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사가 뒤에 붙습니다. 아 디셈버 알 까디미 오는 12월 6일에 아사디스 민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시타로 안 읽고 아사디스 민 디셈베로 가디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민이 없다면 그냥 시타 디셈베로 읽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뭐뭐 알라 움미 와 아히 어머니와 동생에게 또는 어머니와 뭐 형에게 이렇게 되겠죠. 어머니와 동생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이브나 투할 무클리스 성실한 신실한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말이에요. 알리윤 아들 알리가 보냅니다. 이렇게 썼어요.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빈칸이 여기 맨 밑에 있죠. 알라 옴미 와히 어머니와 형의 동생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했을 때 편지글에서 많이 쓰는 말. 사히훈 맞습니다. 살림 리 이게 맞아요. 저를 위해서 안부를 전해주세요. 2번이 맞죠. 살림 리 알라 옴미 와히. 3번 임시 알라 뚤 똑바로 곧장 가세요. 무르실로 무르살 일레이히 발신자와 수신자 잘안 쓰는 표현들인데 다히야툰 따이바툰 바두 좋은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나서 이 바두도 부사어인데

우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좋은 인사를 건네고 문두에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맨 앞에 썼다면 맨 앞에 썼어야 되고요. 여기 살림 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알리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제 경복궁을 방문했다 맞죠? 서울에서 편지 쓰고 있다 맞습니다. 호텔 체류 중이다 아니죠? 한국 친구 베이티 사디길 꼬리 집에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스쿠노 할리안 아스쿠노 알안 피 베이티 사디길 꼬리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3번이 정답이네요. 알맞지 않은 거. 오늘은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할 것이다 맞고요. 12월 6일에 카이로에 돌아갈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부 오마르와 오마르의 대화입니다. 이 오마르도 다른 세모에서 쓰던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오마르도 다른 세모에서 쓰던 이름이기 때문에 특히 나바트족 이름이거든요. 그 나바트족에서 쓰던 이름이기 때문에 나바트라고 아시죠? 페트라를 건설했던 그 민족, 그 부족, 그 사람들이 쓰던 그 이름이에요. 오마르가. 그래서 아부 오마라 그러면 이격인 거예요. 연결형인데 이격 오마린이 아니고 오마라가 됐으니까 아부 오마르가 말합니다. 알루 야 왈라디 여보세요 아들 이렇게 했죠. 아들 마타사 터실라 바그다다 바그다드로 마타사 터실루 언제 도착하니? 그랬더니 오마르가 사실로 하단 마사 안 내일 저녁에 제가 도착해요. 이렇게 큰거 먼저 작은 거 나중에 가단 마사 안 이렇게 피 마사 일 가디라고 써도 되지만 피 마사 일알 가디라고 써도 되지만 이게 일반적입니다. 마사 가단 마사 안큰 단위 먼저 작은 단위 나중에 내일 도착합니다. 내일 저녁에 도착합니다. 내일 얘기니까 인샤알라 썼겠죠. 그죠? 인샤알라. 그 아부 오마르가 하산한 그래 좋아. 사 안타디루크 안타디루카 필 마타르 공항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사 안타디루크 기다릴게. 이랬을 때 아나 무아피꾼 나는 찬성이야. 미 아슈라티 다나니라 10 디나르로. 3번 라 아돈노 달리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아니죠? 4번 인샤알라 알라가 원하신다면 동사가 과거 형태 완료 형태지만 알라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알라는 과거나 뭐 미완료, 완료나 미완료나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라가 원하신다면 정답이죠. 4번이 맞습니다. 5번 맘누운 아타스위르 금지되었습니다. 촬영이 뭐예요? 촬영 금지 이런 거죠. 정답 4번이네요.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윰키누카 안타 하두라 메하라잔을 모시까 가단 내일 음악 축제에 참석하는 것이 할 윰키누카 가능하니? 그랬더니 뭐뭐뭐 싸 하두르 하가단 내일 참석할게.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시프 미안해. 몸킨? 예, 몸킨이죠. 몸킨 싸 하두르 하가단 내가 그것을 참석할 수 있어. 네, 가능해. 몸킨이죠. 몸킨. 2번이 정답이고요. 가이르 마꾸울린 말도 안 돼. 예, 아니고요. 라스트 무아피칸 찬성하지 않아. 아인디 라이온 아하르 다른 의견이 4개 있어. 나는 다른 의견이 있어.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쓸때 쓰는 말이에요. 1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부정적인데 몸킨 2번이 정답이네요. 몸킨 사 하도루 하 아도루후 가단 내일 참석할게. 예, 정답 2번이었고요. 9번, 10번이 다시 편지글입니다. 아, 편지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사디길 아지즈 무함마드. 예, 사디길 아지즈 무함마둔. 그러면 나의 친애하는 친구 무함마드야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좋은 인사를 보내며 뭐 항상 문두에 쓰는 편지말이 있죠. 편지에 뭐 이렇게 항상 인사말 항상 정해진 게 있어요. 와살투 암시 일라 암마나. 어제 암만에 도착했다. 어제 암만에 도착했어. 왈야우마. 그리고 오늘 주르투 알자미아탈 오르두니아탈 여기 오르두니아탈인데 샷다 하나는 빼는 게 발음이 편합니다. 오르두니아탈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뭐 써도 괜찮은데 발음이 불편하니까 자미아탈 오르두니아탈 요르단 대학교에 갔었어. 방문했었어. 내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대학교입니다. 요르단 대학교. 와사젤투 그리고 사젤투 피 다우라틸 로가텔 아라비아티 아랍어 코스 다우라는 여기서는 코스예요. 다우라. 그래서 한 번, 뭐두번 코스, 1코스, 2코스 이렇게 있죠. 코스에 내가
등록

سجلت تنقضة وسأدرس بجد 열심히 جد 열심히 열심히 سأدرس 공부할 거야. 뭐를? 아랍어를 공부하는 거겠죠. 아랍어 코스에 등록했으니까. 와사악디 왁탄 뭄티안 호나. 여기에서 흥미로운 시간을 싹디 보낼 거야. 악디 왁탄은 시간을 보내다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또는 재밌는 시간. 재밌게 보낼 거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뭐뭐라고 인사말 했는데 처음에 인사하는 것은 편지를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줘. 뭐 보고 싶어. 뭐 이런 등등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민수라는 이름 적기 전에 당신의 뭐 너의 친애하는 친구가 뭐 너의 신실한 친구가 뭐 이렇게 썼겠죠. 이랬을 때 편지 이제 뭐가 들어가나 봅시다.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고서 골라 순서대로 쓴 것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알무홀리스. 무홀리스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A는. 그죠? 자기 이름 쓰기 전에 아, 난 너에게 정말 진심이야 할 때 무홀리스. 이렇게 무홀리스. B, 다히야툰 따이바툰 바두. 이게 B가 맨 앞에 오는 거죠. 인사말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다히야툰 따이바툰 바두. 그 다음에 C, 살림 리 알라 을 아스테카.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서 안부를 전해줘. C가 여기겠죠. 그래서 A, B, C, A. B, C, A 순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될 거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발신자 민수, 수신자 무함마드 맞죠? 민수는 어제 암만 도착했죠. 그 다음에 민수는 아랍어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민수는 다음 달에 서울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 없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1번 밑줄 친 히야가 가리키는 것은 히야 와집은 알라 꿀릴 무슬림이나 꿀릴 무슬림이나 모든 무슬림들에게 와집, 와집은 의무입니다. 와집은 알라 그러면 누구에게 의무인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여성형의 단어인 거죠. 그것은 모든 무슬림에게 의무입니다. 야꾸무나 모든 무슬림들은 야꾸무나 비하 그것을 이행합니다. 야꾸무나 비하 그것을 시행합니다. 함스마라틴 필리움 하루에 다섯 번 함스마라트 뭐예요? 예배죠. 기도예요. 보통 기도나 예배를 갖다가 살라트를 그렇게 얘기하죠. 와야슈타미오나 필마사짓 꿀라 야오미 주마틴 야오미 주마틴 이렇게 연결해요. 야물 주무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을 또 매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을 또 연결을 했어요. 매 금요일에 이렇게 매 금요일에 사원에서 모스크라는 말 있죠. 모스크. 그 이제 사원에서 이슬람 모스크에서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날짜를 주무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무하. 주무하가 예슈타미에서 같은 말입니다. 모이다. 물론 이제 주무아는 이제 그 명사로 썼는데 예슈타미야 모이다에서 이 주무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날. 파 야꾸무나 비하 저마아탄. 저마아탄은 한꺼번에 다 집단으로 이런 말이죠. 집단으로 그것을 예배를 시행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뭐예요? 일단 여성형이에요. 히야잖아 여성. 그럼 히야가 뭐가 있어요? 살라트하고 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샤하다가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성형은 자카트도 있네요. 자카트도 여성이네요. 그러면 1번, 2번은 아닌 거예요. 하지 성지순례, 2번 싸움, 금식 아니고요. 3번 자카트는 자기 소득의 40분의 1을 내는 거. 2.5%의 그 종교세를 내는 거죠. 살라트는 예배, 기도예요. 정답이 4번이고요. 샤하다는 몇 번 얘기했는데 EBS에서 샤하다는 증거예요. 샤하다가 우리말이나 영어로 샤하다 해요. 그렇다고 아랍어도 샤하다는 아니에요. 아랍어로는 아샤하다 타니. 왜?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샤하다가 잘못된 겁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지, 싸움, 라마단, 자카트, 아살라트, 아샤하다 타니. 샤하다 타니 두 개죠. 여기도 아샤하다 타니 두 개예요. 이게 자기 이제 신앙 고백 두 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샤하다 타니 두 개의 샤하다 타니예요. 여기도 보면 아샤하다 타니. 인터넷 쳐보면 다 샤하다 타니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어와 한국어로 샤하다 해서 그래요. 그래도 아랍어 문제 낼 때는 아랍어에 맞게 내죠. 한국어에 맞게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낮 동안 금식한 후에 무슬림들이 야타나왈루하 먹는 첫 번째 식사입니다. 이때는 야타나왈 맞아요. 왜냐면 식사하다니까. 무슬림들이 하는 첫 번째 식사. 그래서 식사가 이름이 나올 때, 뭐 아침, 조반, 뭐 점심, 저녁 식사. 이럴 땐 야타나왈루예요. 식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야타나왈루예요. 아다탄, 보통 또는 일반적으로 야브다울 무슬리무나 야브다울 무슬리무나 알리프타라 이프타르를 보통 시작합니다. 무슬림들이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해가 뜨기 전부터 금식을 해갖고 일몰까지 금식했으니까 굉장히 12시간 정도 금식한 거죠. 미타나 올리탐루벨마 대추 건대추야자 건대추 대추야자 하고 마 물을 먼저 먹고 위를 달래고 그리고 나서 숨마 야꾸무나 비살라트 예배를 먼저 합니다. 보통은 모여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하러 우르르 몰려갔다가 다시 난 예배를 안 하고 그냥 초대만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앉아 있고 한뭐 10명, 20명 가서 예배하고 오면은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숨마 야꾸무나 비살라트 그리고 나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와바다 살리카 그리고 나서 야타나 왈루나 야쿨루나 야쿨루나예요. 야쿨루나. 야타나왈루는 식사를 하다란 뜻이고 먹다는 야쿨루나 아쇼르바타. 쇼르바는 페르시아에서 온 말이라고 했죠. 쇼르바타 수업이고요. 왈라트바카 라이시야. 그럼 메인 디쉬예요. 아, 그러니까 음식들이고 그 메인 음식들. 왈 할와이앗. 할와이앗은 디저트들이죠. 디저트를 먹습니다. 자, 알맞은 거 이해한 내용. 지역마다 먹는 음식 다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좀 관한 글, 이프탈에 관한 글과는 상관없죠. 식사를 마치고 예배를 드린다? 아니죠. 식사 마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죠. 수프와 디저트로 시작한다? 수프와 디저트는 예, 예배 마치고 나중에 먹는 거죠. 시작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가족과 친지와 함께 한다? 맞습니다만 이 말에는 없습니다. 5번, 라마달 달 동안 무슬림들이 단식을 마치고 먹는 첫 식사이다? 맞죠? 이 글의 기준에서 본다면 5번이 맞아요. 물론 1번과 뭐 4번도 뭐 맞을 수 있는데 이 글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드디어 20강에 도달했습니다. 20과에 있는 이 문항들 12문항을 마지막으로 수능 특강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비의 의도로 알맞은 것은 A가 아두키 일라 호도르 마라드 핫 아라비 아랍 서체 전시회에 참석하도록 너를 초대할게. 이때 호두르 이렇게 호두르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그랬더니 슈크란 알라다우와티. 그러면 초대해줘서 고마워. 뭐예요? 고맙다. 그러면 감사죠. 슈크란이니까 감사. 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피 여미 사미나 아셔라. 여덟 번째 열. 8 그리고 10이죠. 10이죠. 그러니까 18일에 이런 말이에요. 피 야오미 사미나 아셔라. 피 전치사 뒤에 소유격인데 이 18이라는 단어는 11부터 19까지는 12에는 예외가 있지만 11부터 19까지는 항상 격표시가 목적격으로 표시돼요. 그렇다고 목적격은 아니에요. 격이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람 야티 바두 다이어튼 타이바툰 바두 이런 식으로 야 우스타두 전부 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격 형태가 그렇게 고정된 거예요. 격이 주격이 아니에요. 여기도 목적격이 아니고 지금 격이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피 야오미 사미니 아샤리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하고 사미나 아샤라 18일에 언제? 민 샤하르 디셈버 12월 달 중에서 18번째 날에 꿀라 아민 매년 12월 18일에 타타필로 누왈렐 아라비아투 아랍 국가들은 무엇을 뭐 이렇게 뭐 기념합니다. 타타필로 비 그러면 기념합니다. 비 야움을 알라미 릴로가틀 아라비아티 아랍어의 세계 아랍어 날을 기념합니다. 이게 세계 아랍어 날이에요. 그래서 세계 아랍어의 날 정답 3번이죠. 아랍 연맹, 아랍어의 기원, 아랍 사용국가, 아랍 차용어휘 아니죠? 세계 아랍어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이 날짜에 아랍어가 6대 공용어로 채택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12월 18일을 기념합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아이나 타알람타 루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를 아이나 타알람타 어디서 배웠니? 달론 달람 투하 달람 타 했으니까 달람 투로 받았죠. 나는 배웠어 하 그것을 루가탈 아라비아 아랍어를 배웠어. 피 어디 어디 마라키스 루가티 피 암만 암만에 있는 마라키스 루가트 그러면 랭귀지 센터지 랭귀지 센터들 그러니까 랭귀지 센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곳에서 한 곳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자 아하드 하나 에하다 하나 캐시르 많은 캐시라 많은 것의 여성 와하다티 여성인데 하나인데 여기서는 아하드를 써야 되죠. 아하드 왜 아하드를 써야 되느냐? 이 아하드나 에하다가 둘 중에 하나인데 무엇 중에 하나일 때는 뒤에 오는 단어의 단수가 마르카즈니 이 마르카즈니 남성형이에요. 남성형일 때 아하드를 써요. 같은 남성형으로 뒤에 오는 단어가 여기에 마다리스 같이 있으면 단수가 마드라사툰이죠. 그러면 에하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단어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단어의 단수 형태 이거의 단수 형태가 남성 여성인가 따져서 아하드와 에하다를 씁니다. 그래서 마라키즈의 단수가 마르카즈인데 마르카즈가 남성형이니까 아하디 이렇게 썼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4번 빈칸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사미트 사미트 그러면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사미트 뭐뭐뭐 두바이야 마디나툰 하디사툰 와 조밀라툰 두바이는 예, 현대식 도시이고 예쁜 도시라는 것을 들었다. 사미트 뒤에 안나가 오죠. 안나 안나. 왜? 사미어투는 들어서 아는 거니까. 들었다. 두바이야. 안나 뒤에니까 목적격이 주어가 목적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주어가 왔어요. 사미어투 안나. 할하다 사히훈. 할하다 사히훈. 그럼 맞아 이 말이 그렇게 했어요. 비가 남. 그래. 두바이유. 마디나툰 라야툰. 멋진 도시야. 두바이는 멋진 도시야. 라야. 멋진 도시야. A가 아둔누 안나. 왜? 아돈노도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듣기로는 다 똑같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믿기로는 다 똑같이 안나를 씁니다. 아돈 안나 알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가 라이사트 사바탄 어렵지 않아. 자 아랍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A만 생각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B가 칼라무카 사히 너의 내 말이 맞아. 아 B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아 C는 아닌 것 같아요. C는 이인섭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그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역설적이지만 아랍어가 어려워서 두고두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랍어를 한번 배우던 걸로 되게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안나죠. 안나. 안은 뒤에 동사가 오는 그러니까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우리 누나 아타만나 뒤에 오는 말이에요. 나는 소망한다. 나는 바란다. 뒤에는 실제로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안을 쓰고요. 인나, 인나는 문장 시작할 때, 알라 인나 또는 인나 문투, 인나 뭐뭐뭐 뭐 이렇게 쓰는 거고요. 리안나는 왜냐하면, 라킨나는 그러나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안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나 2번이 정답이죠. 5번, 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필 알람을 아랍이, 아랍 세계에는 이스나 타야니 와 아슈루나 다울라탄 아라비아탄 이스나 타야니 와 아슈루나 22죠. 22 그리고 20. 숫자는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122 하면은 100 그리고 2 그리고 20. 항상 이 순서예요. 그래서 2가 먼저 오고 20이 나중에 오는데 1100 그러면 1000 그리고 100 그리고 2와 20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000 그리고 100 그리고 2와 20 이렇게 항상 2가 먼저 10, 단단위가 먼저 10단위가 뒤에 그래서 It's not any way to run 22개 나울라탄 아라비아탄 11부터 99 뒤에는 단수 목적격 형태의 단어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니까 나울라탄 됐죠. 그러면 아랍 국가 22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울라탄이죠. 그럼 여성형이죠. 여성형이니까 이 앞에 수를 성을 맞춰줬어요. It's not tiny. It's not tiny는 남성형. It's not tiny는 여성형이에요. It's not tiny 나울라탄. 성이 맞춰졌죠. 이렇게. 그래서 It's not tiny 다울라탄 했습니다. It's not tiny 와 아슈루나 다울라탄 아라비아탄 22개 국가가 있습니다. 뭐뭐뭐 히야 아루가트 라스미엣 이건 없는 게 좋죠. 예,

알아보는 히야 노가트라스미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히야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놔둡시다. 히야를 일부러 넣었으니까 알아보는 뭐 공용어입니다. 이렇게 공뭐 공식 언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리하디 두알 이 국가들의 공식 언어입니다. 와히야 미날 로가트 라스미야티 세티 필 우마밀 무타히다. 유엔에서 6개 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중에 민 하나이기도 합니다. 왈라하 마카나툰 무힘마툰 또그 아랍어에는 마카나툰 무힘마툰 중요한 위상, 중요한 위치. 여기서는 중요한 위상으로 합시다. 중요한 위상이 있습니다. 위상 아인달 무슬림이나 그것은 무슬림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위상이 있습니다. 왜냐? 리안하 그것은 왜냐하면 라 로갓 뭐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그것이 경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A 빈칸에 들어갈 말 A에 들어갈 말 먼저 볼게요. 자, 아랍어는 공식 언어입니다. 하트 아랍이 아랍어 서체. 그 다음에 아따암을 아랍이 아랍 음식. 알로가툴 아라비아트 3번 정답이죠. 알로가툴 아라비아트 3번이 정답이고요. 알마디나툴 아라비아 이거 아랍어고요. 마디나 아라비아는 아랍 도시. 알무시칼 아라비아 아랍 음악입니다. 아랍 음악에서 이 아로 끝났죠. 무시카 코리아 아메리카처럼 아로 끝나거나 무시카처럼 아로 끝나는 이런 외래어들은 전부 여성용 취급합니다. 그래서 무시칼 아라비아트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 음악 정답은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는 공식 언어입니다. 6번에서는 뭐예요? 자, 중요한 무슬림에게 중요한 위상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로가트 뭐? 로가트 알코란을 가림. 코란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코란이라는 것은 알코란이라고 하죠. 예, 코란의 언어. 코란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사원이고, 그다음에 뭐 아랍 복장이고요. 알라우 아크바르. 이건 뭐 보통 아랍 사람들이 하는 또는 뭐그 아단 할때그 사원에서 예배 시간을 알릴 때 하는 알라우 아크바르 할때 그런 그 문구죠. 알라가 가장 위대하시다란 말이고 코란입니다. 그래서 로가텔 코란. 그래서 코란의 언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그래서 살리마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스미 살리마투. 제 이름은 살리마예요. 와 아나 미날 이라크. 저는 이라크에서 왔습니다. 아말루 무와자파탄 피 반킨. 그리고 은행에서 반킨 이렇게 반킨으로 해야 돼요. 정관사 없이 한 은행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라스투 아답알 아라비아 필 자미아티. 에또 자미아티도 여기서 무슨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정관사 붙었네요. 그 대학교에서 아랍어를 공부했어요. 좀 이상하죠? 예, 알 빠졌으면 좋겠는데 대학교에서 아랍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와 아스쿠누 마 우스라티 피 바그다다. 그리고 현재 바그다드에서 이라크의 수도죠. 바그다드에서 나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거 국적 이라크고요. 그다음에 전공 아랍 문학이고요. 직업은 은행 직원이죠. 취미는 없죠. 취미는 언급 안 했고 거주지는 바그다드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취미가 되겠네요. 자, 8번. 아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아민은 남자 이름이에요. 탈리분 피 자미아티 카타르. 카타르 대학교 학생입니다. 우무르후 와하둔 와시루나 아만. 그의 나이는 21살이에요. 와 야드루스 알 컴퓨터 필 자미아티. 그 대학교에서 자미아티 카타르 대학교에서 이때는 전과서 붙어야죠. 그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예스쿠누 마 사디키히 피 샤카틴 까리바티 미날 자미아티. 대학교에서 가까운 샤카틴. 샤카는 아파트먼트예요. 아파트에서 그의 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와 유헤불 무샤하다트 드라마 코리아. 그럼 드라마 코리아는 한국 드라마 시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니까 나이가 21살 맞고요. 친구 아파트에 산다 맞고요. 예술을 공부한다? 아니죠. 컴퓨터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카타르 대학교 학생이다 맞고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한다.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 10번.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훈과 술레이마누의 대화입니다. 술레이만이라는 이름은 다른 세모에서 썼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랍어에서도 쓰지만 이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이름인데 술레이마누입니다. 지훈이가
사메오 다

알로가타 알아비아트. 아랍어가 뭐라고 들었어? 듣기로는 알로가타 아라비아, 아사라타 알라, 로가티 뭐뭐뭐 다른 언어들에 영향을 끼쳤다고 들었어. 할 하다 사히훈? 이말 맞아? 그랬더니 나암 후나카 칼리마툰 아라비아툰 필 로가틴 케시라틴. 많은 언어에 아랍어 단어가 있어. 예를 들면 미슬리 알 인질리지아티 왈 파란시아티 왈 이스파니아티. 더 한다면 왈 하우사와 말레이시아, 말레이 인도네시아도 되죠. 튀르키예 같은데 진짜 많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런 말들의 많은 언어에 아랍어 단어들이 있어. 지훈이가 아타알라무 타리칼 루가틸 아라비야티 와 타시라하. 지금 나는 공부하고 있어. 아랍어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 아랍어 사를 공부하고 와 타시라하. 그 아랍어에 영향을 끼친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그랬더니 술레이마누가 마샤알라후. 어우 정말 대단하다. 알라가 원하시는 바로 그것. 뭐예요? 훌륭한 것. 대단한 것. 누군가 진짜 발표 잘했어요. 마샤알라. 오늘 진짜 발표 잘했다. 알라가 바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야. 최고야. 할 때, 마샤알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샤알라. 이럴 때, 자, 로가탈 아라비아타, 아싸라타 알라, 로가트. 로가트. 왜냐면 외국어들이죠. 그래서 언어들. 언어들인데 수식어가 여기 지금 여성형이죠. 그 사물의 복수니까 여기 여성 단수 형태로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하라. 아하라는 남성형이에요. 오크라 여성형이죠. 로가틴 오크라 정답입니다. 다른이에요, 둘 다. 3번 아우왈라 첫 번째 우울라 아우왈의 여성형. 알 아하리. 아하리는 다른의 이것에 정관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다른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로가틴 오크라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여기에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술레이마누는 지훈의 선생입니다. 그런 말은 없죠? 네, 지훈은 선생님이라는 말 없고요. 두 번째, 프랑스어는 아랍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요. 프랑스어가 아랍어에 영향을 안 미치진 않았겠죠. 언어의 영향이 주고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랍어에서 프랑스어로 영향 준게 훨씬 많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랍어 영향 미친 것은 약간 상대적인데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영어 스페인어에 아랍어 단어가 있다. 영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프랑스어에 아랍어 단어가 있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지우는 아랍어 서체를 배우고 있다. 아니요. 아랍어 역사하고 아랍어의 그 영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영향력, 영향에 대해서 서체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영어 스페인어에 아랍어 단 아, 거꾸로 갔군요. 5번. 지우는 요르단 대학교에서 공부한다. 예, 아니죠. 요르단 대학이란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까지도 아랍어 단어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아랍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오, 기네요. 야우두 타리흘 루가틸 아라비아티 일라마 까블라 까르 카암스 밀라디. 그러면 아랍어의 역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우드 일라. 어디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마 까블라 까르는 카미슬 밀라디. 그러면 기원 5세기. 그러니까 400년대죠. 400년대. 기원 후 5세기 이전으로. 5세기 이전이니까 4세기란 얘기예요. 마 까블라 까르는 카미시. 다섯 번째 세기니까 5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 까블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거 전에 있었던 시기. 그래서 인날 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는 에흐달 로가티 사미아티. 세모 중에 세모라는 셈족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와히야 미날 아크다밀 로가틸 알라미 할리안. 현재 세계에서 아크다밀 로가틸 알람. 가장 오래된 언어들 중에 민 하나이기도 합니다. 카마 안나하. 또한 그것은 아랍어는 알 로가트 라스미아틀 리 이스나 타이니 와 아시리나 다울라탄 아라비아탄. 아랍 국가 아시라 타이 이스나 타이니 와 아시리나 22개 아랍 국가에 로가탄 라스미아탄 정관사 없는 게 좋습니다. 로가탄 라스미아탄 공식 언어 또는 공용어가 공용어기도 합니다. 와히야 미날 로가트 라스미아티 시트.

피 우마밀 무타히드팀. 또 유엔에 6개 공용어. 유엔에서 6개 공용어, 공식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랬을 때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세모 중에 하나다. 맞죠? 22개 아랍 국가의 공용어다. 맞습니다. 유엔 6개 공용어 중 하나다. 맞죠? 역사는 서기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니죠. 마카블라 카미스 밀라디. 마카블라 까르늘 카미스 밀라디면 기원 후. 그러니까 AD 5세기 이전. 5세기보다 더 전으로 가는 거니까 4세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00여 년대 이렇게. 물론 그 전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비석 같은 비문에 몇 글자 있는데 그거가 비슷할 뿐이지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보통은 뭐 4세기 정도 얘기합니다.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니죠. 4번이 정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에 하나이다. 맞죠? 아직까지 그 1400년 넘게, 1500년 넘게 그 고대로 정해진 형태 그대로 1400년 넘게 정해진 코란에서 정해진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쓰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4, 이 7세기 이것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마지막 문항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에 왔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할따 아르프 안날 캘리마탈 잉글리지에타 커피 캘리마트 잉글리지에트 커피 자아트 민 캘리마트 아라비에트 카후아. 그래서 인질리지에트인데 그 잉글리쉬 발음 비슷하게 이집트식으로 발음해서 잉글리지아라고 했습니다. 커피라는 영어 단어가 자아트 왔다. 어디에서 자아트 민 어디에서 왔느냐? 알 칼리마트 아라비에티 카후아. 카후아툰이라는 아랍 단어에서 왔다. 이것을 알고 있니? 비가 라 아니? Lam arif dhalika. 그거 몰랐는데. Lam arif. 단축형으로 썼죠. Lam arif. 몰랐는데. Hal hunaka kalimatun kathiratun ja'at min al-lughat al-arabiyyati. 아랍어에서 온, 아랍어로부터 온 많은 단어들이 있어. 다른 단어도 있어야 되는데. 이때 kathiratun은 kalimatun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뒤에도 마찬가지로 ja'at min al-lughat al-arabiyyado 이 칼리마트를 수식합니다. 왜? 아랍어에서 문장은 비한정이에요. 비한정이니까 비한정 단어는 바로 수식합니다. 이렇게. 한정이 됐으면 거기에 알라디, 알라티가 들어가겠지만 비한정은 바로 수식해요. 그래서 문장이 바로 수식하니까 아랍어에서 온 많은 단어들이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암, 칼리마트 인질리지에티, 칼리마트 인질리지에투 슈거. 슈거라는 설탕이라는 영어도 자트 민 캘리마트 수카르. 예, 수카르라는 아랍어 수카르라는 단어에서 왔고 와 캘리마트 모스크라는 단어도 자트 민 캘리마트 마스짓 예, 3번에서 왔겠죠. 자말 낙타 꽃돈 목화 제이툰 올리브 레몬입니다. 자, 여러분 바쁘게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수능 특강 마치고 좀더 공부해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마 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38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동의 간섭과 관련된 문항들을 이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77번 문항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77번입니다.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8번 문항이었고요. 자, 그림 가는요. 물결파 발생장치 X로 진폭이 A인 물결파를 발생을 시켰고, 물결파 발생장치 Y로 X와 진동수가 똑같은 동일한 물결파를 발생을 시킨 거예요. 자, 점피는 XY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평면상에 고정된 점이래요. 자,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XY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문제 조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쵸? 자,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이고요. 그림란은 P에서 측정된, 여기에서 이제 측정된 물결파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서 쭉 나타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처음을 봤을 때, 아,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자, 지금 X에서 발생된 이 파동 실선이 지금 마루들이 지금 개수로 따지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다음에 Y는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X는 먼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실선이 다섯 개나 만들어진 상황인 거고, Y는 X보다는 뒤늦게 켜져서 나중에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기억을 한번 볼게요. Y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폭은 A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X에서 먼저 발생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Y가 발생이 되었을 테고, P에서 보강 간섭이 되어서, 왜냐면 실선과 실선이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 되어서 만들어진 파동의 변이를 보니까 EA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설명이에요. 그쵸? 처음에 A였는데 갑자기 왜 EA가 됐겠어요? Y의 진폭이 A였기 때문이겠지. 자, 니은. XY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위상은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을 줬었잖아요. 자, P. XY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P 지점에서 실선과 실선이 만난, 즉, 마루와 마루가 만난 뭐가 일어나게 돼요? 보강 간섭이 지금 일어나는 지점이잖아요. 그쵸? 그럼 위상이 반대라고 한다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두 물결파의 위상은 반대가 아니라 같아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디귿. T1일 때 P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얘들아 잘 봐. T1일 때는 보세요. 진폭이 마이너스 2A예요. 그쵸? 괜히 이 마이너스에 여러분들 느낌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상세 간섭이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보니까. 그게 아니라 T1일 때는 두 파동이, 즉 골과 골이 만나서 진폭이 마이너스 2A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가 없고, 뭐가 일어나야 돼?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정리 잘할 수 있겠죠? 자, 7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5학년도 3월 학평이고요. 자, 실험 과정 가를 한번 봅시다. 스피커 AB를 나란하게 두고 진폭이 같은 신호 PQ를 만들 수 있는 신호 발생기에 연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전압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고 지금 이렇게 파동 형태로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P에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린 그 시간 ET, Q에서도 ET. 아, 주기가 지금 같은 상황이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합니다. 자, 나를 볼게요. AB에 P를 동시에 입력해서 소리를 발생시키고요. 달을 보세요. 소음 측정기를 기준선에 따라 이동을 시킨대. 이동을 시키면서 소리의 세기가 가장 큰 지점을 찾아서 소음 측정기를 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에서 이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자, 소리의 세기가 가장 큰 지점을 찾아서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라에서의 소리의 세기는, 즉,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커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마를 보세요. 나에서 B에 입력하는 신호만을 Q로 바꿨대요. Q. B에 입력하는 신호를 Q로 바꿨어. 그래서 라를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AB에는 처음에 똑같이, 처음에는 P하고 P를 입력했어요. 같은 위상의 파동을 입력을 한 거지.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P 하나를 뭘로 바꾼대? B에 입력하는 그 신호 하나를 P가 아니라 Q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위상이 반대인 상황이에요. 그쵸? 위상이 반대인 상황. 그러면 이 마에서는, 라에서는 여러분들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에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돼? 그치. 상세 간섭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발을 볼게요. 자, 나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동시에 입력한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실험은 A를 제거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만 남기는 거지. P만 남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의 스피커에 의해서만 소리가 측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소리가 일단 가장 큰

큰 거는 지금 문제에서 소리 세기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누구일까요? 기억이 일단 가장 클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지점에서의 소리의 세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은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겠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반대, 반은 두 개의 스피커 P 중에서 하나를 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소리의 세기 비교하면 기억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실험 과정이 이제 글이 길어가지고 이 글을 읽다가 여러분들 과정을 이제 놓치게 되면은 실수를 할수 있는 이제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5학년도 수능 11번 문항이고요. 문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의 원점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상의 두 지점 S1, S2에서 진동수하고 진폭이 같은, 그리고 위상이 체크해야지 서로 반대인 물결파를 발생을 시킨대요. 동시에 발생을 시킨대. 자, 위상이 반대예요. 위상 반대인 거를 꼭 체크를 해두자. 보통 이제 위상이 같은 경우가 많이 연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위상이 같다라고 막 생각해서 풀 수가 있는데, 자, 위상이 반대인 이 조건 정확하게 확인합시다. 자, 점 PQ는 O를 중심으로 하는 원과 O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요,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여기에서 중첩된 그 결과 자체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S1, S2에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속력은 10cm/s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기억 한번 보자. S1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파장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속력을 제시를 했으니까 우리는 속력을 구하는 식인 V는 T분의 람다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 근데 주기라고 하는 것은 나 그래프 보니까 알수 있네. P에서 중첩된 그 변이의 결과에서 4초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주기가 4초이구나. 그리고 파장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속력이 10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40cm가 된다.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 그지? 자, 니은. T equal 1초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의 크기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P하고 Q를 보시면요. 물결파 변이의 크기를 물어봤잖아. 자,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S1, S2에서 각각 P와 각각 Q에 연결한 그 선들의 차이,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차이, 경로차죠, 여러분들. 경로차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P하고 Q 지점에서는 역시나 동일하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위의 크기 자체는 P와 Q에서가 같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치? 자, 디귿 볼게요. O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는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조건 줬잖아요. S1, S2는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두 음원에서, 두 파원에서 발생한 그 파동이 서로 위상이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반대지만, 같다라고 한다면, O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S1, S2에서 나온 파동의 위상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O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그렇지, 일어날 수가 없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틀린 설명이 되겠지. 그지? 자, 해서 정답은 니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8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0번입니다. 그림 가는 두점 S1, S2에서 진동수 F로 발생시킨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인, 자, 위상이 반대예요. 두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가의 S1, S2에서 진동수를 두 배로 늘렸어요.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더 이제 촘촘해졌지? 자, 이때는 진동수가 F. 이때는 진동수가 EF.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위상이 역시, 이때는 같고요. 가 나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에 중요한 조건 나왔다. 진행 속력은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D1과 D2는 S2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파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 바로 한번 가볼게. 자, 가의 A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가의 A를 보니까 실선, 점선과 점선이 만났어요. 점선과 점선. 즉, 골하고 골이 만난 지점이겠네. 그러니까 보강

관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니은. 나의 선분 S12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5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자, 그림을 크게 한번 볼게요. S1과 S2에서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그 지점들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그렇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1, S2를 쭉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들은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사이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상쇄. 전부 다 상쇄인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이 빨간색 선들이 상쇄 간섭인 지점이니까 총몇 개예요? 8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5개가 아니라 8개라는 것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강 간섭과 그 이웃한 보강 간섭 사이에 상쇄 간섭인 지점이 있다라는 거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디귿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이제 문제 조건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똑같아요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파동의 진행 속력이 서로 같은데 가하고 나는 뭐가 다르냐면 진동수가 달라요. 가하고 나의 진동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몇대 몇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는 F고, 하나는 EF니까 몇대 몇? 그렇지. 1대 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장은 몇대 몇이어야 돼요? 2대 1이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즉, D1 대 D2가 2대 1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1이 D2의 2배입니다라고 하는 설명, 디귿에서 맞게 관계식으로 써놨습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 디귿만 맞아서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8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1번입니다. 자, 그림은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인 동일한 두 파동 XY의 중첩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점 PQR은 X축상에 고정된 점이고요. ABC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P에서는 X와 Y가 중첩된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간섭을 한 지점이겠어? X하고 Y의 원래의 그 진폭이라고 하는 게이 칸수로 따지자면 이렇게 두 칸인데 지금 무려 몇 칸이 됐어요? 네 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거는 그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강 간섭은 여러분들 변이가 주기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B를 볼게요. Q는 X와 Y가 보강 간섭하는 지점이야 라고 되어 있대요. 자, Q도 보시면 지금 변이가 네 칸이 됐어요. X하고 Y가 보강 간섭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쵸? 자, 학생 C를 보세요. R은 X와 Y가 상쇄 간섭하는 지점이야. 변이가 0이 되었기 때문에 상쇄 간섭해서 0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C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8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진폭과 진동수가 같은 소리를 동일한 소리를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스피커 AB를 X equal 0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X축 상의 지점에 각각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시키고 나서 소음 측정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근데 조건을 보세요. 마지막 줄에 X equal 0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대요. 상쇄 간섭.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X equal 0으로부터 첫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ED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상쇄 간섭이 이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 이후부터 첫 번째 상쇄 간섭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상쇄 간섭하고 상쇄 간섭이야? 그러면 우리 보강 간섭, 이웃한 보강 간섭들 사이에 상쇄 간섭 지점이 있는 것처럼 이웃한 상쇄 간섭 지점 사이에는 보강 간섭 지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D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한번 보자. X는 0과 X는 마이너스 2D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0과 마이너스 2D. 자, 여기가 상쇄 간섭이면 여기는 보강, 상쇄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소리의 세기는 x 이퀄 0에서가 3D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들아, 0 같은 경우에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 D에서는 보강, ED에서는 상세. 그 다음에 3D에서는 뭐겠어? 그렇지. 여기서도 보강 간섭이겠지.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난 3D 지점은 상세 간섭이 일어난 0인 지점보다 소리가 더 커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0에서가 더 작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가 X 이퀄 0에서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 자, 얘들아,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두 파동이 서로 반대 위상으로 만났을 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라고 하면 그 지점은 보강 간섭이어야 하는데 0에서는 상세 간섭이므로 반대 위상이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8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파원 S1, S2에서 서로 진폭과 위상이 같은 두 물결파의 0초일 때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두 물결파의 진동수는 0.5Hz입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바로 봐보자. PQ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수는 1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 자, P는 얘들아, 마루하고 마루가 만난 거지? 그러니까 무슨 간섭? P는, 그렇지, 보강 간섭.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으니까 이때도 맞아요. 보강 간섭.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잘 보세요. 선분 PQ를 딱 그어놨을 때이 지점은 골과 골이 만났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보강 간섭.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웃한 보강 간섭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지.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은 몇 개? 두 개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한 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니은. 1초일 때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1초일 때. 자, 얘들아, 지금 진동수가 얼마라고 제시되어 있냐면 0.5Hz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0.5Hz는 2분의 1Hz인 거니까 진동수와 역수관계인 주기를 구할 수 있겠지. 몇 초라고? 2초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초라고 하는 거는 주기의 몇 분의 몇 배일 때일까? 주기의, 그렇지, 주기의 2분의 1배 1대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Q에서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난 상황인데 주기의 2분의 1배가 지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지금 마루하고 마루가 만난 상황이야. 그러면 주기의 2분의 1배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골과 골이 만난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골과 골이 만났어? 그러면 보강 간섭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디귿 볼게요. 소음 제거 이어폰은 아래서와 같은 종류의 간섭 현상을 활용한다. 아래서가 뭐냐면 마루하고 골이 만났어요. 서로 위상이 반대인 두 파동이 만났기 때문에 R 지점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우리 소음 제거 이어폰에 사용되는 그 원리와 같은 종류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5번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8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4번입니다. 그림은 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두 파동이 만나기 전 시간 t 이퀄 0인 순간의 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 이때는 t 이퀄 0일 때예요. 자, P와 Q의 진동수는 0.25Hz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진동수 조건이 P하고 Q가 모두 다 0.25Hz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파동은요, 변위를 무엇에 따라서 나타냈냐면, 맞아요. X에 따라서 나타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기호는 그렇지. P하고 Q의 파장이라는 거예요. 자, Q의 파장은 몇 미터? 그렇지. Q의 파장은 여기다 써볼까요? Q의 파장은 2m. 자, P의 파장은요? 한번 진동하는 데 이동한 거리 2에서 4만큼이니까 얘도 2m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진동수도 똑같고 속력도 똑같아요. 아, 속력이 아니라 파장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해볼 수 있을 텐데, 자, 진동수가 0.25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면 주기는 4. 그 다음에 2m씩 이동하니까 0.5m/s. 이게 P와 Q의 속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계산을 쭉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 진동수하고 파장이 모두 다 같으니까 P하고 Q의 속력은 같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로 갔냐면 0.5m/s로 갔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요. 2초부터 6초까지 x equal 5m에서 여기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위의 최대값은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t equal 2초에서 t equal 6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Q하고 P는 진행 속력이 똑같아. 1초당 몇 미터씩까? 0.5미터씩 이동을 해. 그럼 1초에 0.5미터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2초에는 그렇지 1미터 이동한다라는 뜻이고, 6초 동안에는 그렇지 3미터를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1미터, 2미터, 3미터 쭉 이렇게 이동을 하는 동안에 두 파동이 중첩이 될 텐데, 그 중첩된 변이들 가운데 가장 큰 최대값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5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각각 P하고 Q가 2초니까 1m 이동한 이후, 즉 4m가 5m 지점으로 오고 Q의 6m 지점이 이제 5m 지점으로 오면서부터 이제 중첩이 시작이 될 텐데, 자, 4하고 6. 그 다음은 이제 누가 와야 되겠어요? 3하고 7. 그 다음은 2하고 8.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서 지금 P 기준에서 보면은 2에서 5. 그다음 Q 기준에서 보면 5에서 8. 요 영역 안에 있는 파동들끼리 중첩을 했을 때그 변이들이 최대가 될수 있는 것이 얼마일까? 지금 P의 최대는 2A이고, 그다음에 지금 Q 같은 경우에는 A인데, 아, 그럼 둘을 더하면 3A가 되겠네 해서 이렇게 3A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각각 매칭을 해서 4하고 6, 그다음에 3과 7, 2와 8그 사이에서 매칭을 해서 가장 변이가 큰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해당되는 것은 이 A하고 마이너스 A인 변이가 만나게 되어서 A가 될 때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A하고 A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위로 볼록하면 나머지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어서 최대값은 A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데, 일단은 초기에 두 파동의 진행 속력이 같다라는 것을 먼저 반드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한 그 시간의 그 간격 동안에 각각의 파동이 몇 미터씩 이동을 하는지를 따지고, 그에 따라서 변이 값을 여러분들이 경우를 따져보면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수 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8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5번입니다. 자,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이고요.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인 두 물결파를 발생시킵니다. 자, 위상이 반대네요. T콜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 두 물결파는 진행 속력이 20cm/s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는 20cm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파장을 준 거겠죠? 자, 기억 볼게요. P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대요. 자, P를 잘 보니까 P는 지금 실선하고 그렇지 점선이 만났어. 그러니까 마루하고 골이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간섭?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맞는 설명. 자, 니은. Q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자, Q는 여러분들 실선하고 실선이 만났으니까 마루하고 마루가 만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여러분들 변이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알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1초일 때와 2초일 때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이 파동의 속력은 얼마라고 줬냐면 20이라고 줬어요. 그치? 그리고 또 뭐도 줬냐면 파장을 줬네. 파장이 얼마냐면 20cm. 아, 그러면 주기가 1초라고 정리가 딱 되겠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1초일 때와 2초일 때라고 하는 거는 한 주기씩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기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이므로 R 지점에서 요 R 지점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똑같겠지.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해서 정답은 기역디귿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86번으로 가볼게요. 86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파원 S1, S2에서 진폭과 위상이 같은 물결파를 0.5Hz의 진동수로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동수는 0.5Hz이다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조건 볼게. 물결파의 속력은 1m/s로 일정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고, 단하고 두 파원과 점 PQ는 동일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부터 볼게. 자, P는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P는 보시면요, 여기 친절하게 마루라고 줬지? 두 실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P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해. 그래서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니은. Q에서 수면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두 파동은 뭐가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위상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Q 지점을 한번 보시면요. Q 지점은 S1과 S2로부터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에요. 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칸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 칸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 같은 지점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경로차가 P 같은 경우에는 경로차가 0인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P에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이제 바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분 PQ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몇 개다? 두 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 PQ? 요 사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라고,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들아, 방금 우리가 Q라고 하는 거는 경로차가 0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합니다. 라고 찾아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P 지점의 경로차를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P 지점의 경로차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 P와 S1 사이의 거리.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몇 미터? 3미터. 자, 그리고 S2하고 P 사이.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가 눈을 좀더 크게 확장해서 보니까 전체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죠? 근데 아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빗변은 몇 미터라는 거알수 있어? 5미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PS1과 PS2 사이에 그 경로차를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그렇죠, 2m라고 하는 경로차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파도

홍콩에 여러분들 파장은 지금 몇 미터입니까? 파장? 파장을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그다음 실선 처음 실선 나오죠? S1만 보세요. 마루 나왔고 그다음 마루는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파장이 이렇게 하나, 둘, 두 칸인 거예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 2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S2나 S1이나. 자, 그러면 2m라고 하는 거는 반파장에, 즉 반파장이 1m잖아요, 여러분들. 1m. 1m에 짝수배가 되는 지점이야. 아, 그러니까 P도 무엇이다? 보강 간섭을 하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Q 이후에 나오는 P의 보강 간섭은 몇 번째 보강 간섭일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반파장의 짝수배니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M이 0일 때는 Q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 1을 넣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돼요? 2가 되니까 람다가 나오게 될 거고, 람다가 2m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파장의 반파장의 짝수배에서 첫 번째는 0, 그 다음 두 번째는 2m인 지점. 그러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보강과 그 이웃한 첫 번째 보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딱 하나가 있다. 요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이다. 디귿이 아마 좀 가장 어려웠을 텐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보강 간섭을 이용해서, 즉 경로차를 이용해서 보강 간섭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인지 두 번째 보강 간섭인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사이에 상세 간섭의 개수를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8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7번입니다. 그림 가는 파원 S1, S2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중첩될 때, 각 파원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마루와 고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 가의 순간 점 P, O, Q를 잇는 직선상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위를 나타냈어요. P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대. 요 지점은 상세 간섭 지점입니다. 상세. 자, 기억부터 볼게요. O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자, O 지점은 보니까 골과 골이 만나고 있는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니은 Q에서 중첩된 파동은 아, 두 물결파의 위상은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이 나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가의 순간 점 PQR의 그 변위를 위치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P, 그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모두 다 무슨 간섭이 일어난 지점으로 보여요? 맞아요. 지금 흰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들은 전부 다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다. 변위가 0이니까, 그치? 그다음에 선생님이 별표 치는데 잘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별표 친 지점들은 다 무슨 간섭이 일어난 데일까? 그렇지.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Q에서는요, 여러분들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중첩된 두 물결파의 위상이 서로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대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디귿 볼게요. 중첩된 물결파의 진폭은 O에서와 Q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O에서는 보강 간섭을 하게 되고 Q에서는 뭐를 하게 돼요? 상세 간섭을 하니까 진폭은 O에서와 Q에서가 같을 수가 없고 O에서 어때야 돼? 더 커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해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우리 8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간섭 현상을 활용한 예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자동차의 배기관은 소음을 줄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A 부분에서 분리된 소리는 B 부분에서 중첩이 되는데, 이때 두 소리가 동그라미 기역 위상으로 중첩이 되면서 무슨 간섭이 일어난대요? 상세 간섭이 일어난대. 아,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배운 적도 없을 거고, 이 기술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뭐 배운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의 진동수를 비교를 하래. 여러분들 이거는 중첩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죠. 중첩이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들, 뭐가 변하지 않냐면, 진동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동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A 부분에서 분리된 소리가 B에서 중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문제 조건에서 파악을 했다면, 아, 중첩될 때는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를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8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9번입니다. 자, 보시면, 소리의 간섭 실험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스피커가 지금 두 개가 있고요. 소음 측정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스피커에서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시켰대요. 같은 위상으로. 그리고 소음 측정기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학생 A를 보겠습니다. 두 스피커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 P에서는 두 소리가 만나서 보강을 한다. 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P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소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오른쪽 스피커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두 거리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 지점에서 경로차라고 하는 것은 0이 될 거고,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경로차가 0인 이 지점에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야 돼? 맞아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학생 A는 맞게 설명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자, 학생 B를 봅시다. 두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가 만날 때 위상이 서로 반대이면, 위상이 반대이면 상세 간섭한다.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B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학생 C를 봅시다. 상세 간섭은 소음 제거 이어폰에 활용돼. 그치.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외부의 소음을 제거해주는 이어폰에 이 원리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A, B, C, D, D는 없죠? A, B, C 모두 맞아서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9번. 89번 방금 했죠? 9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0번 문제를 보니까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단순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두점 S1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그 다음에 체크해야지 서로 반대 위상으로 발생을 시켰대요. 아, 서로 반대 위상이구나. 요거 하나 체크를 해둘게요. 반대 위상. 자, t equal 0일 때 모습을 나타냈고, 점 ABC는 평면상에 고정된 새 지점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두 물결파의 속력은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 나는 C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봐봐. 실선하고 실선이 만났으니까 마루하고 마루가 만난 거고, 이들이 중첩되면서 초기부터 이렇게 중첩의 결과로서 플러스 y 방향의 변이, 최대 변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지, 그치? 자, AB 중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요. A하고 B를 보고서, 얘들아, 이거 무슨 간섭이야?를 물어본 것과 같은 거예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골하고 골이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간섭? 보강 간섭. 자, B 같은 경우에는, 그치, 마루하고 골이 만났기 때문에, 마루 플러스 골이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세 간섭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진동수하고 진폭이 다 같다고 했기 때문에 상세 간섭에서는 늘, 그렇지, 일정한 형태의 변이, 즉 0이 쭉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서 초기에 플러스 y로 최대 변이가 나왔는데,
A라고 하는 거는

볼과 골이 만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최대 변이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과 이렇게 뒤집힌 형태로 이런 그래프가 나와줘야 돼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결파의 간섭에서 각 지점에서 어떤 간섭들이 일어나는지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지점들의 중첩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변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90번. 개념이 잘 잡혀 있다면 바로 아마 빠르게 해결이 되었을 거예요. 자, 9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91번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출처가 2023학년도 6월 학력평가 4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력평가가 아니고요. 자, 여기 체크해 놓을게요. 모의평가입니다. 6월 모의평가 4번이에요. 교재가 잘못되었으니까 모의평가 4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은 파동의 간섭을 활용한 무반사 코팅 렌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반사 코팅 렌즈는 파동이 A 간섭하여서 빛의 세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이용한대. 아, 빛의 세기가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은 무슨 간섭을 했구나. 그렇지. 상쇄 간섭을 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기역, 상쇄는 A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 자, 기역과 니은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위상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기와 코팅막의 경계에서 반사하여서 공기로 진행한 이 빛이 하나 있고, 그치? 니은은 뭐냐면, 코팅막과 렌즈의 경계에서, 여기에서 반사해서 공기로 이렇게 진행한 빛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두 빛이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뭐를 해야 돼? 상쇄 간섭을 해야 되는 거지. 상쇄 간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파동의 무엇이 반대이다? 그치. 위상이 서로 반대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은 위상이 같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렸지. 자, 디귿. 파동의 간섭 현상은 소음 제거 이어폰에 활용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태양 전지에 투명한 반사 방지막 코팅을 하게 되면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반사에 의한 빛 에너지 손실이 감소하고 흡수하는 빛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반사 방지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각각 반사한 빛이 땡땡 위상으로 중첩을 하게 되면 땡땡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빛의 세기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빛의 세기가 줄어든다라는 말로 이 기역과 니은을 사실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빛의 세기가 줄어들었네? 아, 그러면 무슨 간섭을 했겠다. 그렇지. 상쇄 간섭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상쇄 간섭을 한다는 거는 이제 개념이죠, 여러분들. 무슨 위상으로 만나야 돼? 서로 반대 위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역. 간섭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 파동성을 얘기할 때 간섭이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잖아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니은. 같은은 동그라미 기역으로 적절하다. 동그라미 기역. 반대여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 보강은 니은으로 적절하다. 보강이 아니라 상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문제로 9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번. 그림 가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인체 내 이물질을 파괴하는 의료 장비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나는 소음 제거 이어폰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초음파가 이물질에서 중첩이 돼가지고, 이 이물질을 파괴를 하려면, 이 초음파들끼리 어떻게 되어야 돼? 그치. 중첩이 되면서 진폭이 커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보강 간섭을 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기억에서 진동수는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한다?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자, 소음 제거 이어폰은 무슨 간섭을 이용을 한 거냐면 상쇄 간섭을 이용한 것이다. 라는 거잘 알고 있죠? 자, 니은 볼게요. 나의 이어폰은 니은. 여기서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소음이에요. 외부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발생시킨다. 자, 외부 소음의 예를 들어서 형태가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파동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야 되는, 즉, 이어폰에서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위상이 반대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발생시켜야 돼요. 일단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 디귿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파동의 상쇄 간섭을 이용한다. 가는 진폭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을 이용한 거고 나는 상쇄 간섭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해서 정답은 1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동의 간섭과 그 활용 예시들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파동 문제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광전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활관리 권유정입니다. 5단원의 예술과 윤리, 그리고 대중문화와 윤리 이 파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30번 보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상업적인 것이 가장 예술적이고 가장 예술적인 것이 가장 상업적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고 잘 되는 사업이 최상의 예술이다. 나는 사업 미술가이고 나의 작업실은 공장이다. 자, 상업적인 것이 예술적이고 예술적인 것이 상업적이래요. 돈 버는 것도 예술, 일하는 것도 예술, 잘 되는 사업 최상의 예술. 약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 스폰지밥의 집게 사장 같은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이 이야기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 상업적인 것이 가장 예술이래요. 예술적인 거랑 상관없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도르노의 입장을 보면서 문화 산업 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갑에 속해 있는 워홀이라는 사상가는 상업적인 거? 그게 예술이야. 돈 많이 되는 게 예술인 거야. 라는 입장이 되겠네요. 을, 문화산업이 만든 문화상품의 속성은 문화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렇죠. 우리 아도르노의 입장인데요. 아도르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화산업이 생산하는 이런 문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또 소비자가 계속 구매해.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적극적인 사유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유 자체가 어떤 취향에 맞춰지고 좀 내려놓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닫혀 있고, 그러면서 그냥 소비자로서, 객체로서 이 상품을 소비한다라는 거죠. 문화산업은 하자 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의 정신을 단순히 재생산하려 한다라는 아도르노의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예술 작품은 대중화에서 벗어나 미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아니죠. 우리 워홀의 입장 계속 얘기했던 거, 예술적인 것과 상업적인 것 같은 거야. 라는 설명했기 때문에 이 대중화라는 거, 다시 말하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잘 팔리는 거. 그런 것들이 추구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2번, 갑. 예술의 상업화에 따른 이윤 창출은 예술의 발전을 방해한다. 상업화에 따라서 이윤 창출되면 오히려 예술가들은 좋아요. 돈 많이 벌고. 그러다 보면 예술이 오히려 발전할 가능성이 더 열려 있겠죠? 틀린 선지. 3번, 을.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성과 상상력의 발달을 저해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뇌는 자발적인 상상, 자발적인 생각들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막아내는 게 바로 뭐다? 문화산업. 에 따른 나의 취향 고착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발달을 저해할 수밖에 없겠죠. 3번이 정답. 4번. 을. 문화산업은 대중의 비판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적 의식 없이 그냥 하나의 객체로서, 그래. 요런 건참 재밌더라. 요런 거 진짜 웃기더라. 이렇게 소비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5번. 갑. 을. 예술 작품을 교환 가치로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워홀의 입장에서 교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죠. 우리 교환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건데, 이 예술 작품을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워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통선지로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의식주 윤리인데요. 여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보면요, 2026학년도에 이 유교의 이야기, 불교 유교의 이야기 해서 그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은 인을 갖추고 항상 예로서 행동해야 선하게 되며 예는 본래 꾸미는 것보다 차라리 검소한 게 낫대요. 포인트, 인, 예, 선. 그리고 검소 요런 것들. 머리 쓰는 관은 예의 일부로서 원래 삼배로 만들지만 지금은 흔한 실로 만드니 이 또한 따를 만하다. 자, 어진 사람은 평소 의복은 소박하면서도 타인을 만날 때나 제사를 지낼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세련된 의견을 정제한다. 즉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때에 따른 옷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평소에는 그냥 소박하게 입는데요. 그게 예에 맞 으니까. 자, 그런데 타인을 만나거나 예의를 갖춰야 될 때,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또 세련된 의관을 정제한대요. 이는 형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룬 군자의 덕을 갖춘 것이다. 라는 유교의 입장 되겠습니다. 의복과 관련해서. 자,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역. 군자의 의복 착용은 덕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단순히 옷을 입을 때 그냥 때와 장소 상관없이, 시기 상관없이 내 맘대로 입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에는 어떤 것, 그리고 어떨 때에는 어떤 것.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끌어와 봤을 때, 아, 군자의 의복은 스스로의 덕을 표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기억 정답. 니은, 의복은 때와 형편에 따라 예에 맞게 갖추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때에 따라. 그리고 형편에 맞지 않는 비싼 옷, 이런 것이 아니고 소박하고 검소한 그런 옷들을 착용해야 한다. 니은도 역시 정답입니다. 디귿, 예의 근본은 경건한 내면이 아니라 세련된 외형에 있다. 아니죠. 우리가 이 예를 지키기 위해서 의관을 정제할 때도 역시 마음에서는 경건해야 돼요. 즉,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의 진정한 본질은.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릴, 의복은 항상 소박해야 할 뿐, 격식을 차리려 해서는 안 된다. 격식을 차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요런 때. 요런 때. 지문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박해야 되는 거, 요게 틀린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32번.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에 따른 옷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생산 방식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해주지만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해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는 문제를 지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자, 패스트 패션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있지만,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옷의 유행이 정말 정말 빠르게 변해요. 작년 여름에 샀던 옷도 올해 여름에 입으려고 보면 약간 또 촌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최신 유행에 따라서 옷이 빨리빨리빨리 변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옷을 살때 물론 브랜드 옷들 비싸기는 하지만 내가 여름 한철 입고 말겠다. 유행 따라 사겠다 하는 옷들은 그렇게 또 비싸지는 않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유행에 맞는 옷을 계속 바꿔서 사는 것. 요런 행위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정부의 규제 실효성 있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게 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게 선택권의 문제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윤리적 신념에 따라 슬로 패션 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가치 소비를 실천하여 패스트 패션이 초래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이 패스트 패션이 기후 문제 초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정부의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냐? 소비자가 알아서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서 요런 운동에 참여하는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가 알아서 가치 소비를 실천하게 두는 거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규제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지금 나에 있네요. 그랬을 때요두 가지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 패스트 패션의 확산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방해한다. 아니죠. 패스트 패션이 확산되기 때문에 기호를 충족해 줄수 있다라는 설명 나와 있었습니다. 1번 틀린 선지. 2번 의복 생산 방식은 제도적 규제 없이 개선되어야 된다. 아니에요. 가해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어내면 충분히 골라낼 수 있죠. 3번 나. 소비에 대한 성찰은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소비에 대한 성찰 여기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윤리적 신념에 따라서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소비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 여름에 뭐에 돈을 썼지? 돌아봤더니 아, 내가 옷에 너무 많은 돈을 쓴것 같아. 근데 그때 옷이 내가 오래 입을 옷이 아니고 그냥 유행이 돼서 혹은 TV에 누가 입고 나와서 그걸 내가 그냥 구매한 거네? 하는 스스로의 반성이 있고 그 반성 다음에 아, 그럼 내가 앞으로 나의 신념에 따라서 슬로 패션 운동에 동참해야겠다. 가치 소비를 실천해야겠다. 이걸 통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나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나. 패스트 패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효과도 없다. 사실 이거는 우리 생윤을 정말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면 이미 지문을 읽을 때, 이거 선제 무조건 나올 것 같아. 하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뭐였냐면 요거예요.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뭐다. 이랬을 때요 얘기 왜 했겠어요? 그냥 했겠어요? 아니죠. 선제 넣으려고 이 지금 끌어다가 온 거죠. 그래서 정부 규제가 실효성이 있다라는 거를 긍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4번.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효과도 없다? 아니죠. 실효성 있다면서요. 그래서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5번. 가와 나. 소비 행위의 가치는 경제적 효용만으로 평가된다. 소비 행위의 가치가 경제적 효용만으로 평가된다라는 점, 지금 가도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비 행위의 가치라는 것 자체는 내가 소비를 했을 때이 소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 혹은 어떤 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건데 그때 판단 기준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득을 불러일으켰냐 아니냐 이것만으로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환경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라고 골라낼 수는 없겠네요.
정답은 3번. 33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빠르게 옷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소비 양식인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해 줄수 있지만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을 동의합니다. 물론 패스트 패션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환경을 생각하면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래요. 뭐가 아닌지 봅시다. 패스트 패션 기업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제품의 생산까지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자, 이제쯤이면 이제 그 핵심 쟁점을 미리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많이 본 형식이잖아요, 우리. 그쵸? 자, 을 보면요. 패스트 패션 소비자 욕구 충족해주기는 해. 근데 환경에 너무 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제품 생산을 금지하자. 극단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갑. 그래, 물론 환경에 문제를 주지. 근데 그냥 환경 부담금 정도로 규제 가능해. 이 제품 생산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야. 그래서 제품 생산은 허용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을까지 봅시다.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밑줄 쳐볼게요. 선택권이 침해되는 거 인정. 환경 부담금 부과해야 되는 거 인정. 그런데 제품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인정. 극단적인 입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핵심 쟁점을 볼때 갑을 해놓고 OX로 표시할 수가 있었거든요. 갑의 입장 어땠어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아니야. 왜? 과도한 규제야. 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을의 입장은 뭐였냐면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돼. 규제도 해야 되지만 금지까지도 해야 돼. 라는 입장이어서 1번이 핵심 쟁점이 되겠네요. 2번. 패스트 패션은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갑.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을. 동의한대요. 환경을 생각한대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갑도 동의, 을도 동의. 3번, 패스트 패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갑, 과도한 규제이지만 어떤 규제를 해야 돼요? 어떤 규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규제는 해야 돼요. 갑 인정. 을, 규제, 환경 부담금 부과하는 것 플러스 제품 생산 자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까지의 규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둘다 동의. 4번. 패스트 패션은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해 줄수 있다고 했어요. 갑, 동의, 을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긴 합니다. 했기 때문에 동의. 5번.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가? 그렇죠. 갑.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 을.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동의 했을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XO인 1번만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알수 있겠네요. 34번 볼게요. 가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불자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지혜롭게 숙고하며 공양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몸을 존속하며 청정한 수행으로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자, 불교의 음식 관련한 윤리인데요. 불교에서는 선생님이 템플스테이를 학생 들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불교에서는 밥을 먹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다라고 했어요. 적당량을 받고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먹으면서 내 마음을 수행하는 거. 이것까지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숙고하면서 공양을 받는다라는 얘기, 지금 불교 입장인 거알수 있겠고요. 나, 군자는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말아야 되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 인을 정말 강조하는 학파가 있었죠? 어디? 유교. 그래서 불교와 유교의 입장이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기역, 가. 음식에 대한 성찰적 태도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성

통찰적인 태도까지 갖는 것이 하나의 수행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마음의 안정, 청정한 어떤 불성을 통해서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나와 있었죠. 니은, 음식 섭취의 목적은 자연적 욕구 충족에 국한되어야 된다. 내가 그냥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게 전부냐? 아니에요. 불교는 하나의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한되어야 된다. 틀린 선지. 디귿, 나, 도리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 유교 입장에서 그렇죠. 도리, 그게 어떤 도리? 요 인, 혹은 뭐 인륜과 같은 여러 가지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도리에 잘 알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1. 둘의 공통점으로 음식을 절제 있게 먹는 것은 수행의 일환이다. 불교 먼저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정말 막 음식을 배고프다고 막 먹어요. 그래서 너무 배불러요. 그게 수행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음식을 절제 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불교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는 선지. 나, 음식을 절제 있게 먹는 게 수행의 일환인가? 유교?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말아야 하고 했어요. 배부르게 먹지 말고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도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을까지. 자, 넘어가서 35번.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윤리적 육식은 가능하다. 동물 복지를 추구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동물은 자연의 먹이 사슬에 노출된 동물보다 생존의 고통에서 자유롭고 인간은 동물 복지라는 가치 소비에 따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육식 중에서도 윤리적 육식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래요. 동물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때 동물도 좋고 인간도 같이 소비하니까 좋고 라는 입장입니다. 1. 윤리적 육식은 불가능하대요. 인간한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동물한테도 고통을 가하는 것이 같은 이유에서 잘못이다. 그래서 고통을 줄이기에 최선의 일은 육식을 아예 하지 않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입장의 입장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보기로 넘어와 봅시다. 기역, 갑, 모든 유정적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자, 유정적 존재라고 하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 그리고 동물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하라고 하면 지금 가의 입장에서는 틀린 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육식 자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갑의 입장에서는 틀린 선지. 니은, 갑. 식생활의 윤리성의 평가에서 동물 복지는 고려 요소이다. 그렇죠. 우리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시피 동물 복지를 추구하는 어쩌고저쩌고 동물은 생존의 고통에서 자유로우며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즉, 식생활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물 복지 상품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거죠. 니은 정답. 디귿. 인간의 이익만이 음식 소비의 윤리성을 정하는 기준이다. 을의 입장에서 인간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소비. 인간한테 이익이 안 되면 나쁜 소비. 이게 아니었죠. 뭐였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통까지도 공감하고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귿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을 거고, 릴, 갑과 을, 고통을 가중하는 축산 방식은 윤리적이지 않다. 자, 요거, 갑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런 고통들에 대해서도 갑도 어쨌든 육식을 하기는 하지만 동물의 고통을 고려하는 입장이기는 했어요. 마찬가지로 을은 애초에 육식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동물의 고통, 인간의 고통 같이 고려해야 된다. 동등한 정도로. 라는 입장이어서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니은, 리을 해서 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자, 36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중용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덕이다. 오랜만에 보는 학자입니다. 중용.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너무 적게 먹고 마시는 것 모두 건강을 해친다. 자, 중용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이 중용이라는 것은 중간인데 되게 애매한 중간이었어요. 뭐냐? 적절한 중간이었어요. 적절한 중간이 뭐지? 적절한 중간은 이런 중간이 아니에요. 1과 3 사이에 무슨 숫자 있죠? 2. 이런 중간이 아니고 1과 3 사이에 어떨 때는 1.5도 되고 어떨 때는 0.5도 되는 그런 중간을 우리가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것은 덕인데 뭐와 뭐 사이의 덕이냐면 지나침 그리고 모자람. 얘네는 둘다 악덕이에요. 그 악덕 사이의 중간에 중용으로서의 덕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용을 어디다가 적용했냐면요. 음식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마셔요. 그러면 괴롭죠? 근데 또 너무 적게 먹고 마셔요. 그러면 또 엄청 배고파요. 둘다 건강을 해치는 악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걸 추구해야 되냐?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이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중용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 수행자는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은 뒤 잠자는 즐거움에 빠지면 마음이 전념에 닿지 못한다.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을 존속하고 청정범행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봤을 때 불교라는 것알수 있고요. 그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불교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값, 적당한 음식의 양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정말 핵심적인 개념은 대상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없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뭐 선생님이 먹는 양이랑 강호동 씨가 먹는 양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선지네요. 우리 틀린 선지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정답. 2번. 갑. 음식을 절제하며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요게 결국 음식과 관련한 중용이었습니다. 3번. 을. 식생활은 신체에 대한 영양 공급 이외의 의미를 지닌다. 불교에서는 식생활도 뭐다? 수행이다. 그래서 단순히 영양 공급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의 이외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 4번. 을. 먹는 즐거움에만 탐닉하는 것은 마음의 수양을 방해한다. 자, 요 탐닉이라는 단어는 과도하게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내가 너무 과도하게 탐하면 당연히 마음 수양에 방해가 되겠죠. 5번. 갑과 을. 음식을 먹는 행위는 생존에 대한 욕구와 연관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든 불교든 유교든 상관없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욕구의 일부인 거예요. 그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만 먹는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먹어야 되냐, 요거에 대한 입장 차이인 거지, 먹는 것 자체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거다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틀린 거 고르는 거여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치지만 적당한 운동이나 식사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용을 지키는 사람은 칭송받을 만하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고요. 중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애매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마땅한 때, 마땅한 방식, 마땅하게 행동해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애매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중용이 뭔지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성이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만이 이 완벽하게 중용을 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칭송받을 만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문제 상황 볼게요. 학생 A는 급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때는 폭식을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올 때는 거의 먹지 않고 버린대요. 최근 A는 자신의 건강과 올바른 생활 태도에 필요한 식습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급식에서 맛있는 거 나올 때는 더 주세요 해가지고 많이 먹고, 맛없는 거 나올 때는 심지어 저희 반 학생들은 안 먹더라고요. 아예 급식을. 그 상황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할수 있는 조언 골라봅시다.

나 1번. 먹는 행위와 좋은 품성의 형성은 서로 무관함을 고려하세요. 아니죠. 먹는 행위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중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좋은 품성 함양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관하지 않고요. 2번. 먹는 것은 본능이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 아니죠. 중용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먹는 것에 있어서도 중용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먹든 내 스스로의 어떤 역량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스스로 잘 조절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중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다. 3번. 먹을 때 이성이 아닌 감정의 명령에 따라야 함을 고려하세요. 아니죠. 애초에 이 감정의 명령에 듣는 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좋을 리가 없어요. 감정이라는 존재도 끊임없이 이성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이론을 알고 있으면 골라내기 쉬운 그런 선지였을 것 같습니다. 4번. 먹는 즐거움을 느낄 때에도 절제의 덕이 필요함을 고려하세요. 절제의 덕, 요것도 절제도 중용의 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그 사이의 중용, 절제. 그래서 이 즐거움을 느낄 때 절제의 덕이 필요하다?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가 할수 있는 이야기네요. 5번. 먹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함을 고려하세요. 아니죠. 육체의 욕망을 단순히 채우는 행위라면 먹는 행위에서 중용을 요청할 필요가 없겠죠. 뭐 많이 먹으세요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아니니까 5번도 역시 틀린 선지. 38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을 없애지 말아야 된다. 사람은 소, 양, 돼지 등의 고기를 먹지만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다고 먹는데요. 이넷중 어느 쪽도 음식 맛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요렇게 동물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도가 사상가는 정말 높은 확률로 장자입니다. 장자는 정말 동물을 좋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유들 보면 정말 동물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지금 이 내용들 해석해보면 일단 첫 번째에서 우리가 도가 사상가라는 거알수 있어요.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거 해치지 말아라. 자연적인 것에 따라라. 무위자연. 기억나시나요? 무위자연. 인위적인 게 없고 스스로 그러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추구한 도가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 뭐, 그 사슴이나 지네나 올빼미나 이런 존재들의 음식들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의 음식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만물을 또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 도의 관점에서. 요런 재물론 장자의 이야기인 거알수 있겠죠. 나 볼게요.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행동하지도 말아야 된다. 요 문장도 되게 유명하죠. 공자의 시청원동을 예에 맞게 하라.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다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다 예에 맞게 하라. 군자는 음식 빛깔이 나쁜 것, 제대로 요리되지 않은 것, 제철 음식이 아닌 것은 먹지 않는데요. 또한 음식을 자른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간이 맞지 않아도 먹지 않는데요. 즉, 뭐 군자가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자는 예에 맞게 또 절제하면서 적절한 것을 잘 먹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자인 거알수 있고요. 1번. 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음식의 욕구를 제거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죽어요. 음식의 욕구를 제거하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연적인 본성 자체를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거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 입장에서는 제거하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2번. 가.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여 인간다움과 의로움을 실현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만약에 유교 사상가에게 나왔다면 맞겠지만, 우리 장자 입장에서 의로움 같은 것들은 다 낮은 덕이에요. 그리고 이 낮은 덕은 즉 인위적인 덕이에요. 장자와 노자와 같은 도가 사상가들은 유교 사상가들을 비판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상황이
장자가 생각했을 때, 노자가 생각했을 때는 유교 사상가들이 인위적인 덕목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강요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을 너네가 강조하니까 원래 사람은 의롭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자연 본성을 해치고 의로움이라는 거를 계속 강요한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로움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장자에게 적절하지 않고요. 3번, 나. 음식의 상태를 고려하여 먹는 것은 인격 수양의 일환이다. 지금 여기서 나에서 군자가 까다롭게 표현이 됐잖아요. 뭐 음식 빛깔 나쁜 거, 요리 안된 거, 제철 음식 아닌 거, 안 먹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를 고려해서 먹는 게뭐 때문이다. 인격 수양 때문이다. 인격을 수양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나.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은 육체적 생명의 보존에 국한된다. 그냥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요. 뭐, 예의 바르게 먹든, 어떻게 먹든, 많이 먹든, 그냥 삶을 보존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자나 공자나 혹은 불교 같은 사상가들은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인격 수양에 일조하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 생명 보존에 국한되지는 않겠죠. 들린 선지. 5번, 둘의 공통점. 사회적 규범에 따라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된다. 공자는 맞아요. 공자는 이 사회 규범에 따라서 요런 음식들을 잘 인격 수양의 일환으로서 먹어야 된다. 하지만 장자가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사회적 규범이 틀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로움과 같은 규범적인 것들은 다 장자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덕이고 사회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 될순 없다라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볼게요. 가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좋은 음식은 탐을 내고 맛없는 음식은 찡그리고 종일 먹어도 음식이 생겨난 바를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덕 있는 선비는 배불리 먹을 타령을 금해야 된다. 라는 선비 얘기 나왔죠? 유교의 입장입니다. 나, 음식에 들어간 공을 생각하고 자신의 덕행이 공양을 받을 만한지를 생각하라. 탐욕을 버리고 식사를 약으로 하라. 몸의 여임을 방지하라. 마지막,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는다. 불교에서는 먹는 것도 수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행을 통해서 불교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뭡니까? 바로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을 불교 용어로 해석하면 해탈, 열반의 경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수행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으로써 더 이상 이 윤회의 고리에 속박되지 않고 윤회 고리를 끊어서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겠다. 이게 불교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을 먹는 그 방식이더라. 라는 불교 입장. 1번, 가. 음식의 탐닉을 위해 음식이 생겨난 과정을 알아야 된다. 자, 음식이 생겨난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탐닉을 위해서는 아니죠.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2번, 가. 몸의 건강과 마음의 다스림을 위해서는 금식이 필수적이다. 금식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절제하라. 요렇게는 얘기를 했지만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는 설명은 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 3번, 나. 음식이 지닌 윤리적 가치보다 영양적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음식이 얼만큼 나한테 영양을 주는지, 단백질은 얼마 들었는지, 탄수화물 얼마 들었는지, 이런 가치들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아니죠, 불교 입장에서는. 불교 입장에서는 음식이 지니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훨씬 더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틀린 선지. 4번, 나. 음식을 먹는 태도가 아니라 음식에 들어간 노력이 중요하다. 음식에 들어간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죠. 뭐 누가 만들어줬는지, 그 사람과의 나의 인연의 끈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교에서도 음식을 먹는 태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 가면 말소리도 작게 내야 되고 음식도 다 먹어야 되고 내가 먹을 만큼만 받고 이런 태도들을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선지에서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5번. 가와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수양을 통해 조절되어야 된다. 막 먹는 것이 아니고 수양을 통해서 절제해서 적절하게 먹는 것. 이걸 강조하는 유교와 불교의 입장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 40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건강,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우선 건강과 맛을 위해서 유기농 식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이 낮은 음식을 풍족하게 먹는 것보다 덜 먹더라도 질 좋은 재료로 만든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면 건강도 증진되고 맛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대요. 또한 환경을 생각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유기농 먹거리는 반드시 가까운 지역에서 얻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다 독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잘 봐둬야 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산업화된 유기농 식품은 장거리 수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식품의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된대요. 가난한 사람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은 너무 비싸도 안 되고. 그치만 농부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서 너무 저렴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이 유기농 먹거리를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 첫 번째, 환경을 고려해야 된대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사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이거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대답 골라봅시다. 1번. 가난한 사람들도 유기농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가? 네, 방금 얘기한 거죠.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은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이라는 설명이 있어서 1번부터 정답이네요. 2번. 맛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 음식의 질보다 양을 중시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지문에서 끌어올 수 있는데 여기 덜 먹더라도 질 좋은 재료로 만든 유기농 식품. 즉, 양이 많지 않더라도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3번. 대량 생산으로 음식 재료 가격을 낮추는 게 언제나 바람직한가? 아니에요. 가격을 무조건 낮추라고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대량 생산 같은 것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4번. 유기농 식품의 소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배제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문장들이 있었어요. 5번. 가까운 지역의 유기농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소비인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 선생님 표시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봅시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가까운 데서 소비를 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지라도 소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장 경제적인 소비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41번 보겠습니다. 가. 군자는 밥이 완성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식재료의 출처를 알아야 하고 마음을 절제해서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밥을 먹을 때도 인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유교의 입장이죠. 나,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을 받는다. 밥을 먹는 것은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는 것, 청정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밥 먹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다. 불교의 입장. 1번, 가, 중생의 불성에 유념하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자, 정답. 가장 적절한 거, 우리 이건 불교의 이야기죠. 불성이라는 것, 그리고 중생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불교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었죠. 어떤 문장으로?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 혹은 부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게 곧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죠. 중생은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어요. 수행을 끊임없이 해야지만 부처가 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될수 있는 이유는 뭐다? 중생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때의 중생은 단순히 인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도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다가 수행을 끝마치면 언젠간 부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유교가 아니라 불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1번 선지 틀렸다고 할수 있고요. 2번 가.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의 양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죠. 유교에서는 지금 여기 마음을 절제해서 탐욕을 없애야 된대요. 그 말과 많은 양의 밥 배치되죠.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 3번. 나 음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다. 불교에서 뭐 명예를 드높이다? 이런 강조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4번. 나 음식을 먹는 것이 수행의 연장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포인트였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수행이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 5번. 가와나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며 음식을 먹어야 된다. 물론 요 도리라는 개념 자체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리,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리가 다를 수는 있어요. 유교에서는 인, 아니면 일륜, 이런 도리들을 강조한다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리는 팔정도와 같은 그 가운데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들을 도리라고 할수 있는데, 그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둘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찰함으로써 음식을 잘 살펴서 먹어야 된다. 라는 점에서 둘의 공통점이 될수 있어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2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은 인간이 사는 체험 공간의 구체적인 중심이며 이제 주거 윤리로 우리 넘어왔습니다. 이런 중심을 창조해야 하는 과제는 거주함으로써 실현된다. 거주한다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 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집으로 삼는다는 거래요. 특히 거주는 분리된 안전하고 편안한 영역, 즉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집이라는 개인 공간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참다운 삶을 위한 거주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 온전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 자, 볼노브입니다. 자, 우리 볼노브의 이야기를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볼노브의 입장에서는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집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내부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막 학교에서 힘들어요. 친구 비위도 맞춰야 되고 선생님한테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학원 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던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서 딱 집에 왔어요. 아, 편안해. 이게 삶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내부 공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안락하고 편안한 내부 공간이 언제나 집일 리는 없어요. 왜냐면 이 집이 막 더럽거나 아니면 집도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이 집을 나의 거주함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볼노브의 입장이고요. 우리 1번부터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편안함의 영역을 필요로 한다. 편안함의 영역 어디? 집.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맞는 선지여서 우리 틀린 거 골라내서 틀렸고요. 2번. 거주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통해 이뤄진다? 그렇죠. 거주함이라는 것은 그냥 집이 있다고 끝이 아니고 그 공간을 내가 알맞게 가꾸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맞는 선지여서 틀렸고. 3번. 집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개인이 활동하는 세계의 중심이다. 그렇죠.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곧 집이죠.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이 나의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4번. 거주 공간의 소유는 참다운 인간 삶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려면 A면 B다, B면 A다. 즉, A는 B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세번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주 공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참다운 인간의 삶이 실현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볼노브는 내가 내 소유의 집이 있다고만 해서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그냥 내 집이 있긴 한데 그 집이 나의 안정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녀서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있는 곳에서 집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집의 의미가 형성을 된다는 것. B. 외부 세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공간이라고 했었죠. C. 자기 존재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런 공간. 거주의 의미, 이 거주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한다는 개념과는 분리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거주란보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나의 집과 내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예요. 아, 그치. 우리 집에서는 가족들과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어. 우리 집은 나한테 이런 편안함을 제공해줘. 이런 내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가 거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거주를 통해서 나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43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집의 담장은 체험 공간을 내부와 외부로 분리해서 두 영역은 인간 삶의 기본이 된다. 인간은 안정의 영역인 집에 거주함으로써 여기부터 체크할게요.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내가 안락한 나의 집, 나의 내적인 평안을 보장해주는 나의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주함이 없으면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거주는 공동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진정한 집에는 가족이 필요하다. 집과 가족은 인간의 안전과 편안함을 조성하는 과제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 집 안에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내부 공간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본질이 실현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집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내용 볼노브였죠? 기억. 인간은 거주 공간에서 유대감을 형성한다. 누구랑? 누구랑 형성해요? 가족과 형성하죠. 가족과의 친밀함을 형성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억 정답. 니은. 집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 여기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니은도 정답. 디귿. 집은 외부 세계와 구분될 수 없는 열린 공간이다. 아니죠. 외부 세계랑 이 나의 내부 공간으로서의 집은 구분이 됩니다. 그쵸? 밖에서 지친 마음 달래러 집으로 들어오면 이 외부 공간과로부터 구분이 될수 있거든요. 구분될 수 없는이라고 해서 틀린 선지. 릴. 인간은 거주함으로써만 본래적 의미의 인간이 될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끌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문에. 그래서 리을까지도 정답인 선지. 44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외부 세계에서 싸움에 지쳤을 때 돌아와 긴장을 풀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인간에게서 그의 거주의 평화를 박탈해버린다면 인간의 내적인 해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바뀌더라도 거주의 질서와 집의 편안함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거주 공간에서 진정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볼노브의 이야기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우리는 밖에서 힘들 때 집에 와서 편안함을 얻는다 라는 내용 플러스 그래서 만약에 집이 없다면 내적인 해체는 불가피하대요. 마음이 둘 곳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집이 없다라는 거는 계속 나를 위협하고 있는 외부 세계에만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쉬어줘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 그래서 사는 곳이 바뀌더라도 바뀔 수는 있죠. 그래도 거주의 질서, 집의 편안함을 내가 그 이사한 새로운 장소에서 또 내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나의 노력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이 볼노브의 입장입니다. 자, 이어서 선지 볼게요. 1번. 인간은 삶의 체험과는 분리된 점유율인 집에서 거주한다. 자, 삶의 체험과 분리된 점유율인 집? 아니죠.
나의 삶의 체험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집이.

0: 그래서 내 삶의 체험과 분리됐다라는 표현은 쓸수 없고요. 틀린 선지 고르는 거여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별표 한번 쳐줍시다. 거주함으로써만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표현 우리가 전 문제에서도 보고 왔어요. 즉, 거주함이 없으면 나의 본질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뉘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선지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3번. 인간은 사적인 거주 공간에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거주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공간이죠. 나만의 공간. 여기서 내가 외부 세계로부터의 어떤 구분을 통해서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 맞죠? 4번. 인간은 거주를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외부 세계가 있으면 이 외부 세계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잔소리, 숙제, 이런 것들로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그걸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있다. 뭐? 집. 집. 요 집에 거주함으로써, 물론 통로는 열려 있어요. 왔다 갔다는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구분 지어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세계와 집은 구분은 가능하지만, 단절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 단절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 밖으로 얼마든지 열고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또 볼게요. 인간은 새로운 거주 공간에서 자아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이사 갔다고 해서 내 자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 간 곳에서도 새롭게 거주의 질서를 만들고, 집의 편안함을 거기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공간도 나의 쉼이 되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는요. 이제 의식주 윤리를 넘어와서 윤리적 소비를 볼 건데요. 이 윤리적 소비,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베블런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우리 핵심 쟁점 찾듯이 독해성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45번 볼게요. 드림의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금전적 능력으로 명성을 얻으려 하지만 금전적 능력만으로는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시적 소비를 한대요. 과시적 소비, 말 그대로 소비를 하긴 하는데 그 소비의 이유가 뭐냐? 과시하려고, 뽐내려고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수단은 사회 계층의 밑바닥까지 위력을 발휘합니다. 소비의 근본 동기는 차별적 비교에 따른 경쟁입니다. 그래서 각 계층은 자신의 상위 계층을 동경하고 소비 행위를 모방해서 이를 통해 같은 계층 사람들과 경쟁해서 앞서 나가려고 한대요. 심지어는 물질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는 계층까지도 이런 욕구 충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립니다. 자,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론이에요. 윤리적 소비. 과시적 소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과시적 소비라는 거는 사실 나한테 뭐 도움이 돼서 이걸 사는 게 아니고 나랑 똑같은 계층, 똑같은 경제적인 계층 사이에서도 내가 그 위에 계층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과시하기 위한 소비라는 거죠. 굉장히 도덕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소비예요. 자, 베블런 입장이고요. 1번 볼게요.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가? 그렇죠. 명성을 내가 얻고 싶은 거예요. 2번. 과시적 소비의 욕구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까지도 나타내는가? 마지막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 도 마찬가지로 과시적 소비를 한다는 거죠. 왜? 그 하위 계층보다 나 조금 더 높이 있어라는 걸 과시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 3번. 동일 계층 내에서 경쟁심은 과시적 소비의 동기가 될수 있는가? 자, 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같은 계층 사람들과 경쟁에 앞서 나가려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선지 정답이고요. 4번. 상위 계층의 소비 행위는 하위 계층 소비 행위에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가끔 윗계층, 나보다 조금 더잘 사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들고 다니는 옷, 막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상위 계층의 소비 행위가 하위계층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과시적 소비의 문제인 거죠. 맞고요. 5번.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가 전제되어야만 하는가? 자, 명성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적 풍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도 과시적 소비를 한대요.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틀린 선지 5번으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정말 많은 문제들을 봤거든요. 우리 의식주 윤리, 그리고 윤리적 소비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베블론의 윤리적 소비 함께 볼 거고요. 이 베블론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봤을 때 독해성으로 풀수 있고 방금 봤던 문제도 그러한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은 꼭 알아야겠죠? 자, 개념 공부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많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단한 5단원 마무리 짓는 날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비스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문제들 풀면서 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7번 시작할 거고요. 이게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항이었거든요. 2024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복습을 하시면서 잘 더 정확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 그 네 지역은 경기, 서울, 제주, 충남이고요. 앞에서 여러 문제들 풀어봤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산업 구조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X축을 보시면 2차 산업의 비중이 나와 있고요. Y축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가 산업 분류를 할때 크게 1차, 2차, 3차로 분류를 하고요. 이것의 합은 네, 100%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3차 산업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계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100%에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합을 네, 빼주시면 3차 산업의 비중도 함께 알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지 2번을 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경기, 서울, 충남, 제주가 여기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2차 산업과 1차 산업의 데이터를 보셨을 때 1차 산업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이 8%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90% 이상이 3차 산업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시지역이죠. 그것도 특별시, 네, 서울입니다. 서울은 3차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가나다 중에 1차 산업이 18%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차 산업이 이 모든 지역 중에서, 이네 지역 중에서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또 3차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주. 제주는 2차 산업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죠. 반면에 경기하고 충남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출하의 1위 지역, 2위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가 1위, 충남이 2위죠.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하고 다가 둘다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상대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네, 이미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바로 충남이 될 거고요. 경기는 수도권, 네, 서비스업에, 즉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죠. 자, 그래서 제조업도 발달되어 있지만 충남과 비교했을 때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높은 지역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가나다라를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1번부터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가는 제주, 맞죠? 그런데 나는 뭐였죠? 서울이었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가는 나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알려주지 않았지만 100%에서 빼면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가부터 계산을 해보시면요. 100%에서 1차 18%, 2차 4% 정도. 자, 그래서 빼보시면 78% 이렇게 나오고요. 나는 충남입니다. 100%에서 15 더하기 22. 네, 해주시면 100에서 여러분들 37을 빼는 거죠. 그래서 63%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역별 전체 제조업 출하액의 합을 순위별로 나열해 보면 경기가 1위고요. 2위가 충남이었고 3위가 울산광역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도 틀렸습니다. 거꾸로 됐죠? 다는 라보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체. 여러분들 이걸 줄여보면요. 생산자 서비스업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개념 정리를 했었는데요.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고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 서비스업의 앞부분에는 선생님 뭐라고 했죠?
일반이라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일반 개인 개인이 일상생활 용품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종류들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이름 그대로 생산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누가 하는 거죠? 기업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업. 그래서 광고업도 있고요. 법률 서비스도 있고요. 회계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업은 아니죠. 그래서 이 소비자 서비스업은 보통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분포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제일 많이 분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수요가 있는 곳, 기업들의 수요가 있는 곳. 자, 그곳이 어디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곳, 그죠? 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 규모는 930만 명, 그 다음에 경기도의 인구는 1,370만 명.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아주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는 있지만, 각각 따로 보시면, 서울이 경기도 인구 규모는 작잖아요? 근데 생산자 서비스업은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업의 분포와 생산자 서비스업의 분포가 좀 다르다는 거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줄여서 생산자 서비스업이잖아요. 뭐 정보통신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표시를 했고요. 자, 마지막 보시면 가에서 라중 1인당 지역 내총 생산, 1인당 GRDP인데요. 우리나라에서 GRDP 그 자체가 가장 큰 곳은 인구도 많고 산업시설도 집중되어 있는 경기예요. 그런데 그걸 인구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N분의 1 했을 때 1인당 GRDP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1인당 지역 내총 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네, 울산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울산은 없죠. 자,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시면 울산, 충남, 그다음 서울 순이거든요. 자, 그래서 울산은 없지만 충남, 서울은 있죠. 그중에 이제 여기서는 충남이 가나다라에서는 제일 많을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지 자체가 좀 어려웠던 선지였기 때문에 정답률이 20%가 안 됐었던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78번 넘어갈게요. 자, 78번은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고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 자, 마찬가지로 각 지역이 어딘지를 그래프 가나다라에서 또 매칭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일단 어떤 지역인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이 있고요.

충남.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X축을 보시면 이번에는 3차 산업이 X축에, 그다음에 Y축에는 2차 산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상대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두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두 지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 번 했지만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 혹은 관광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그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다 나중에 경기와 강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나 중에 울산 혹은 이제 충남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다하구라를 보셨을 때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지만 그중에서 2차가 좀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경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이네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죠. 그래서 산업시설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강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를 보시면 가가 이네 지역 중에서도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중화공업이 아주아주 아주 특화된 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차하고 3차하고 더해서 100에서 이 값을 빼주시면 1차가 거의 안 남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울산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다른 세 지역은 도잖아요, 도. 그래서 촌락과 어느 정도의 경관을, 도시 경관하고 이제 섞여서 나타날 텐데, 이 울산은 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가가 울산인 걸알 수가 있어요. 1차가 매우 낮고 2차가 매우 높은 이네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죠. 자, 그래서 울산, 그다음에 나머지가 충남.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를 다 찾았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울산이었고요. 나가 충남이었습니다. 거꾸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가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 제조업 전체 출하액은 경기가 단연 1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충남, 그 다음에 울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다는 라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네, 다하고 라를 비교했죠. 우리가 이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 가지고 이미 강원을 찾았기 때문에 라가 비율로서도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문제하고 동일한 건데요. 100%에서 2차하고 3차를 더해서 빼면 이거는 각각 경기하고 강원이 어딘지도 몰라도 그냥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것도 거꾸로 표시를 했죠. 4번. 라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원과 충남을 비교했습니다. 자, 지역 내 총생산? 네, 충남이 제조업도 발달하고 인구도 더 많고 이래저래 네, 지역 내 총생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충남이 더 많다는 거.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을 볼게요. 가에서 라중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다가? 네, 수도권. 그리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인구의 정비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 지역,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입지 때문에 다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77번에 비해서는 선지가 좀, 마지막 선지가 쉬운데요. 어쨌든 정답 5번 잘 정리해 주세요. 자, 79번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인데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기역에서 디귿을 여러분들 좀 따로따로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소비자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소비자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를 잘 적어놨죠.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개념 정리할 때도 여러 번 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비례,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 인구와 그 분포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자를 위한 서비스, 기업 활동을 위한 서비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요 고객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과의 접근성, 특히 기업의 본사와의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사와의 접근성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구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경향성 앞에 문제 풀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일단 잠깐만 기역 니은 이 선지에서 한번 보기에서 해결하고 지나갈게요. 자, 기역입니다. 동그라미 기역의 주요 고객은 개인이다. 자, 소비자 서비스업의 주요 고객은 개인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귿. 이 생산자 서비스업인데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다양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전하고 있죠.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자, 그러면 뭐를 지금 질문하고 있냐? 니은을 보시면 디귿으로 인해, 디귿이 뭐였죠? 기업들이요. 다양한 전문 서비스업을 요구하고 있대요. 우리 기업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광고 서비스,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전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현상 덕분에, 그 덕분에 생산자 서비스업의 종류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웃소싱이라 그래요. 아웃소싱. 자, 디귿. 기역은 니은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주로 발달한다? 이거는 니은에 대한, 즉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니은은 기역보다 총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 특징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 생산자 서비스업의 기능이 좀더 고차 기능, 고차 중심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우리 중심지 이론에서 고차 기능을 가지는 중심지일수록 우리 백화점 편의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걸 약간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개수가 뭐가 더 많고요. 그쵸. 소비자 서비스업이 더 많고요. 상대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업의 개수는 적을 겁니다. 그 수가 적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정답 1번입니다. 자, 80번. 2022학년도 3월 학평. 자, 3월 학평은 그래도 막 어렵지 않아요. 딱 여러분들 문제 그 형태만 봐도 어렵지 않은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상당히 친절합니다. 자, 지금 기역하고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역은 음식점 업이고요. 니은은 광고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하는 일 관련 학과 진출 분야도 아주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놨지만,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기역하고 니은에 적혀 있는 글자만 보더라도, 이거는 소비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이거는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기억할게요. 자, 우리 소비자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둘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겠으나, 뭐가 훨씬 더 비중으로서 더 높은 비중을 가질까요? 그쵸. 대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자, 다른 데는 이제 인구에 그래도 인구 분포에 비례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생산자 서비스업의 전체 사업체 수의 그 분포를 보시면 수도권 집중도가 소비자 서비스업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그 입지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대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니은은 기업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다. 방금 우리가 79번 문제 풀이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이거 약간 편의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업체당 매출액은요, 고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전국에 종사자 수가 많다. 아, 적다라고 했죠. 적다. 자,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 계속 고차 기능, 그 다음에 저차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전국의 종사자 수는, 이게 더 적을 겁니다. 자, 기역은 생산자 서비스업, 니은은 소비자 서비스업. 이미 여기서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런 식으로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특징을 잘 파악한 이후에 각각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는 이런 유형들이 여러 번 출제가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1번으로 넘어갈게요. 2021학년도 10월 학평 문제고요. 그래프는 두 서비스업의 권역별 사업체수 비율입니다. 권역별 사업체수 비율.
자, 두 서비스업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네,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이거 비교할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숙박업, 그리고 사업 지원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이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했죠. 숙박업, 음식업,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업 지원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사업을 지원한대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 이렇게 딱 정리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권역별 이 두 서비스업의 비율 중,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를 보시면, 이 수도권부터 뭐 강원 제주권까지 있으면서 이 수도권의 A, B, 그리고 인천의 비중, 그리고 여기도 수도권에서 A, B, 인천의 비중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나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 나중에 어떤 서비스업이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죠? 그죠? 나가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죠. 이걸 통해서 아, 나가 생산자 서비스업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반면에 가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분포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가, 나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하고 B가 서울인지 경기인지 이걸 파악해 줘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도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분포하는 게 소비자 서비스업이라면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분포하는 게 소비자 서비스업이겠죠. 그래서 지금 A가 더 많죠? 이게 경기예요. 이게 서울이죠.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반드시 인구 규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대기업의 본사가 더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네, 마찬가지로 서울에, 당연히 B가 동일한 서울이니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그러면 우리 1번 볼까요? A가 경기, B가 서울이다. 네, 정답 1번이죠. 네, 정답 1번 맞습니다. 자, 2번. 가는 나보다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높다. 이거는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가는 나보다 대도시, 도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성. 이것도 나에서 더 강합니다. 가나 모두 충청권이 영남권보다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남권이 충청권보다 인구 규모가 2배 정도 많아요. 우리 충청권 그러면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그다음에 충청북도죠. 이거 세 개를 합치면요. 한 520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영남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요.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영남권이 충청권보다 인구 규모도 두배 정도 많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서비스업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이 영남권은요, 남동임의 공업지역, 수도권 공업지역, 이렇게 우리 제일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 심지어 몇 개는 대기업 본사들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이 충청권보다는 이 가나 모두입니다. 모두에서 사업체 수가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거꾸로 됐고요. 5번, 가는 나보다 전국 사업체 수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이게 지금 경기 서울이란 것을 찾지 않아도 여기서 보시면 A하고 B 중에 지금 B가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나에서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나에서 B가 더 존재감을 높게 드러낸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를 거꾸로 적었네요. 정답은 사실 1번에서 아주 빨리 쉽게 나온 편입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서비스업,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약간의 새로운 주제, 교통인데요. 이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 교통수단별로 보기 전에 기본적인 운송비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개가 뭐죠?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이죠. 그래서 이 기종점 비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택시는 한 번씩은 타봤죠, 여러분. 여러분, 택시 타면 타자마자 비용이 찍혀 있어요. 선생님이 정말 최근에 오랜만에 택시를 타봤는데,
오, 기본 요금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님은 기사님이 모르고 이거를 그전 손님 거를 안 끄고 그냥 저를 태우신 줄 알았는데 조용히 검색을 해봤거든요. 요즘 택시 기본 요금 얼마인지.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는데 이 기정점 비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 요금, 기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그 교통수단의 터미널 규모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 터미널 보신 적 있나요? 그 다음에 기차역, 뭐 서울역이라든지 뭐 KTX 기차역 보신 적 있나요? 그 다음에 공항 가보신 적 있어요? 그거와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종점 비용은 거리가 0임에도 지금 부과된 요금 보이시죠? Y 절편 값이 바로 기종점 비용인데요. 이 도로는 여러분들 승용차 그한 대, 별로 규모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기종점 비용은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우리 기차역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 다음에 항구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공항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 기종점 비용이 터미널 규모에 비례해서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통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종점 비용에 뭐가 들어가죠? 주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행 비용. 내가 얼마나 갔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용들이 보일 텐데, 이게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씩 살 때는 비싸지만, 많이 사면, 대량 구매하면, 한 개당 가격이 좀 어떻게 되는 효과가 있죠?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주행 비용 증가율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주행 비용 증가율이 모든 교통수단이 대부분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래도 좀 완만해지는 곡선의 형태로 휘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장거리로 갔을 때좀 교통 비용이 저렴해지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보시면 우리 택시 타면 약간 덜덜 떨리잖아요. 선생님이 가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면 얼마일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다 검색이 되잖아요. 지도에서. 거의 50만 원 정도가 나오던데 이게 택시를 타고 이제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급박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도로는 주행 비용 증가율이 매우 높은 교통수단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기종점 비용은 낮지만 주행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시면 철도. 네, 철도가 그다음 주행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다음 이제 항공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할 거였지만 그냥 기종점 비용도 비싸고 그다음에 주행 비용도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갈때 아니건 해외여행을 가거나 혹은 우리 육지 제주도 분들은 우리 이 지역을 육지라고 하는데 육지에서 제주도 갈때뭐 이럴 때 아니면 별로 이용할 일이 별로 없죠. 자, 그리고 이제 해운은 오 멀리 갈수록 유리해요. 왜? 주행 비용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방금 정리했던 거를 하나하나씩 또 적용해서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뭐라고 했죠?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에는 유리해요. 네, 짧은 거리를 갈 때는 유리한데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장거리에는 불리하다는 거. 단거리에만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편리 때문에 이용을 하냐면 우리 집에 있는 자동차 왜 이용하죠? 우리 집 바로 밑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주차장에서 바로, 그쵸? 우리 차를 타서 내가 가고 싶은 곳문 앞까지 갈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전 연결성이라고 해요. Door to door. 이게 문전 연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집 앞에서 그냥 우리 집문 열면 우리 차가 있고 그리고 내가 도착하고 싶은 그문 앞까지 간다는 그 특징입니다. 이게 가장 탁월하죠. 근데 다른 교통수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우리 집에서 그 역까지 가야 돼요. 항구까지 가야 돼요. 공항까지 가야 돼요. 그것도 또 다른 교통수단들을 이용해서 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내려서 내가 도착한 곳도 항구 아니면 공항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다른 장소로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야 돼요. 문전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가장 탁월하다는 거고요. 기동성. 요거도, 네.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는 그 특징. 이게 도로가 가장 탁월합니다. 그리고 지형적 제약이 작다. 정말, 와, 이런 곳에 도로가 있을 수 있나? 라는 곳도 있어요. 오히려

와, 운전하면서도 이런 곳에 돌을 왜 뚫었지? 이렇게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도로도 가끔 있죠. 자, 그래서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기에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수단의 그 크기가, 자동차의 크기가 뭐 철도나 비행기나 이거에 비해서 작잖아요. 그래서 한대 정도의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뚫을 수 있다면? 네. 뚫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는 웬만한 데는 다 연결돼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국 곳곳에 도로가 없는 곳이 없다고, 전국 곳곳에 도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 철도.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 증가율이 도로와 해운의 중간 정도. 중간이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니까 중장거리 수송에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거예요. 정시성과 안전성. 우리 기차역에 가보시면 정확한 그 시간표가 딱 적혀 있죠. 근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날의 교통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도로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정시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철도 같은 건 어떻죠? 그냥 그 철로만 그대로 잘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뭐 밀리고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시성이 매우 탁월하다는 거. 지하철역도 우리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그걸 거의 지키는 편이죠. 자, 그래서 정시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둘다 탁월하다는 거. 근데 이거 철도는요, 지형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정말 산악철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죠? 주행비용 증가율이 낮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멀리 멀리 갈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 국제 화물 수송에서 그리고 세계 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해운이죠. 자,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얘가 기상 조건의 제약, 뭐 안개 같은 거, 뭐 파도 같은 거 이런 거에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 수송 분담률이 그렇기 때문에 높은 편, 뭐 때문에 장거리 주행 비용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에 유리해서 화물 수송 분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 화물의 대부분이 정말 거의 100% 가까이 해운에 의존하고 있어요. 자, 항공입니다. 기종점 비용도 비싸고 주행 비용도 비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여객 수송에서만 네, 그 비중이 아주 아주 높지. 우리나라 국내 여객도 그리고 국제 화물에서도 이 항공은 거의 이용하지 못해요. 왜? 이유는 그냥 비싸서예요. 비싸서. 그리고 항공도요.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개, 요거에 상당히 취약하고요. 바람보다 안개에 상당히 취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눈이라든지 이런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하지만 신속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대신 비싸서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방금 선생님이 국내 여객, 국제 여객, 국제 화물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국내 여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이동할 때, 사람들이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담률을 표시한 거다라고 데이터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이동할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니 뭐니 해도 뭐죠? 네, 도로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도로가 상당히 또잘 만들어져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자동차 보급률도 매우 높고 그래서 도로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네,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5%, 거의 90%의 비중인데요. 거리를 곱하니까 이 비중이 떨어졌죠. 낮아졌죠. 이 이유는 뭘까요? 거리를 곱했더니 낮아졌다는 거네. 도로는 네, 상대적으로 단거리로 많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철도하고 지하철.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 마지막이 해운이에요. 마지막이 해운인데 가만히 잘 보세요. 정말 정말 미미하지만 사람 기준으로는 0.03%의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거리를 곱했더니 0.14로 증가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섬과 섬을 잇는, 물론 이제 단거리 섬들이거든요. 우리 서남해 안에 많은 섬들이 있는 지역 있죠. 특히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섬이 많잖아요. 네, 그 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 보세요. 0.1%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거리를 곱했더니 정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